0: 나 약속된 상태라고 법원에 밝혔습니다. 공사 현장에서는 하루 20시간 주 7일 작업이 진행 중입니다. 백악관은 연회장 외에도 폭탄 대피소와 드론 방어 시설이 포함돼 있어 국가 안보를 위해 공사를 조속히 마쳐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오늘 대법원의 결정은 이 사업의 적법성에 대한 최종 판단이 아니라 상고 심리가 이루어지는 동안의 잠정 조치입니다. 공사의 법적 정당성을 둘러싼 최종 결론은 대법원의 본안 심리를 거쳐야 나올 전망입니다.
1: 트럼프 대통령이 오늘 다진 소고기 수입 관세를 한시적으로 낮추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소셜미디어 트루스 소셜을 통해 앞으로 90일 동안 최대 30만 톤의 다진 소고기를 할당량 초과 관세 없이 수입하도록 허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소고기가 현재 시장 가격보다 25% 낮은 가격에 판매될 것이라는 약속을 받았다고 했지만 대상 국가와 약속 주체 등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이번 조치의 배경에는 미국 내 소 공급 부족이 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 올해 미국의 소와 송아지 사육 두수는 약 8,620만 마리로 1950년대 이후 최저 수준입니다. 사육 두수가 줄면서 소고기 가격이 오르고 식료품 물가 상승을 이끄는 주요 원인이 됐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앞서 아르헨티나 등에서 소고기 수입을 늘리는 방안을 추진했고 5월에는 저율 할당 관세 제도를 한시 중단하는 방안도 검토했지만 미국 농가 피해를 우려한 공화당 일부 의원과 농가의 반발로 연기된 바 있습니다. 이번 조치는 오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생활물가에 불만이 높아진 민심을 달래기 위한 성격도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소 사육 규모를 회복하고 농장주들을 지원하는 노력도 함께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미국 정치 전문 매체 폴리티코가 오늘 보도한 내용입니다. 민주당이 오는 11월 중간선거에서 하원 다수당을 탈환할 경우 트럼프 대통령과 가족을 겨냥한 대대적인 의회 조사에 나설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조사 대상으로는 카타르로부터 대통령 전용기를 선물받은 경위와 트럼프 일가의 가상화폐 사업을 통한 수익 문제가 거론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가족 구성원들이 따낸 연방정부 계약과 집권이기 초반에 단행한 사면 조치도 들여다볼 방침입니다. 캘리포니아 출신 로버트 가르시아 의원과 메릴랜드 출신 제이미 레스킨 의원이 각각 하원 감독위원장과 사법위원장을 맡아 조사를 주도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레스킨 의원은 탄핵도 선택지 중 하나라고 밝혔으며 민주당 내에서 탄핵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두 차례 탄핵 시도가 실제 퇴진으로 이어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탄핵의 한계도 인식하고 있다고 폴리티코는 전했습니다. 민주당은 의회 조사를 2028년 대선까지 이어지는 주요 선거 메시지로 활용한다는 구상입니다. 백악관은 중간선거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국정 성과를 앞세워 민주당 공세에 맞서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2: 북한이 사거리 400km를 넘는 600mm 초대형 방사포를 전방에 배치할 가능성이 올해 초부터 제기되고 있습니다. 안규신 국방부 장관도 오늘 배치가 앞으로 예상된다며 이를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해당 무기체계는 발사관을 6개까지 늘려 순식간에 여러 발을 발사할 수 있으며 전술핵 탑재 가능성도 우려되고 있습니다. 반면 북한은 미국 본토를 겨냥한 중장거리 전략핵 미사일 시험 발사를 2024년 이후 중단한 상태로 트럼프 행정부의 북핵 용인 기류 속에 핵 군축 협상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YTN 보도입니다.
3: 김혜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4: 북한은 지난 2023년 핵 무력 정책을 헌법에 반영했다고 대대적으로 선전했습니다.
5: 현대적인 핵 무력 건설과 공화국 무장력의 시대적 사명에 관한 국가활동 원칙을 사회주의 헌법에 고착시키는 것이 가지는 중대한 의의에 대하여 언급했습니다.
4: 이후 전술 유도무기인 KN-23과 KN-24, 600mm 초대형 방사포인 KN-25 등 이른바 단거리 탄도미사일 3종 세트에 대한 시험 발사를 계속했습니다. 수백 킬로미터의 사거리로 남한 전역을 겨냥했는데 여기에 전술핵을 탑재하겠다고 위협해왔습니다. 올해 초에는 이 미사일의 전방 배치를 강하게 시사했는데 안규백 국방부 장관도 이를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6: 배치가 완료된 것이 아니고 배치가 앞으로 예상이 된다. 그래서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된다. 이런 취지를 말을 했습니다.
4: 사거리 400km를 넘는 600mm 초대형 방사포는 특히 발사관을 6개까지 늘려 순식간에 여러 발을 발사할 수 있는 위협적인 무기체계입니다. 탄두의 전술핵인 화산 31을 실제로 탑재했는지는 명확하지 않았지만 북한이 그동안 관련 시험을 지속해온 만큼 우려는 큰 상황입니다. 반면 미국 본토와 주일 미군 기지를 겨냥한 중장거리 전략핵 미사일의 경우 2024년 이후 시험 발사에 숨을 고르고 있는 점은 주목할 만합니다.
7: 뭐 무기체계 개발뿐만 아니라 무력시위의 성격 그리고 미국에 대한 메시지 성격도 있기 때문에 현재는 이제 NG 시험을 완성하더라도 지금 뭐 중거리급 이상의 뭐 대륙간 탄도미사일 등을 당분간은 발사하지 않을 걸로 이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4: 북한이 트럼프 행정부의 북핵 용인론 기류 속에 핵 군축 협상에 나설 경우 미국을 직접 겨냥한 중장거리 전략핵이 우선순위에 오를 가능성이 큽니다. 그런 만큼 북미 협상이 재개될 경우 적대기조를 이어오고 있는 북한의 무시 전략, 즉 코리아 패싱이 현실화하지 않도록 상황을 관리하는 건 역시 중요한 과제로 떠오를 전망입니다. YTN 김혜은입니다.
8: LA 동포사회 1등 신문, 한국일보, 이제 전자신문 온라인으로 받아보세요.
9: 배달사고 없이 언제 어디서나 내 손 안에 종이신문을 그대로 가져가세요.
8: 가입은 한국일보 전자신문 앱을 다운받으시거나 koreatimes.com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9: 전자신문 가입에 관한 문의사항은 323-692-2121, 323-692-2121번으로 하시면 됩니다.
10: 5시 이브닝 뉴스는 PCB뱅크가 함께합니다. 당신과 PCB의 시너지, PCBility, PCB뱅크와 함께 당신의 가능성을 더 현실로 만드세요.
11: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의 핵무기 보유 현황을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한미연합훈련 축소를 지시하면서 미국이 북핵을 사실상 용인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한국 보수 야권 일각에서 자체 핵무장론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을 지낸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은 오늘 페이스북을 통해 미국 대통령이 북핵 숫자를 특정한 것은 처음이라며 30여 년간 지켜온 완전한 비핵화 원칙이 언급조차 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나 의원은 비핵화 없는 북미 거래는 평화가 아니라며 자체 핵무장이 대한민국 생존을 지킬 가장 현실적이고 강력한 대안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같은 당 윤상현 의원은 이틀 전 자위적 핵무장에 대한 국가적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안철수 의원은 핵 공유와 핵 추진 잠수함 확보 등을 포함한 핵무장 프로젝트가 필요하다고 제안했습니다. 유승민 전 의원도 오늘 자체 핵능력 확보를 목표로 일본, 대만과 연합전선 구축까지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보수 야당 개혁신당이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는 응답자의 4분의 3 이상이 전술핵 재배치에 찬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는 오늘 라디오에 출연해 트럼프 대통령이 북핵 보유를 사실상 인정하는 발언을 이전에도 한 적이 있다며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한미동맹의 핵 억제 구조를 둘러싼 논쟁이 한국 정치권 전반으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한국 국회의장과 주한 미국 대사가 오늘 서울 국회에서 만나 양국의회 외교 강화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조정식 국회의장은 공화당 연방 하원의원 출신인 미셸 스틸 주한미국 대사를 접견하고 한미관계 발전에 대한 기대를 전했습니다. 조 의장은 한반도 대화재개와 안정적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트럼프 대통령의 의지에 깊이 공감한다고 밝혔습니다. 조 의장은 또 미국 의회에 한미의원 연맹에 상응하는 파트너 그룹이 없다는 점을 아쉬운 부분으로 꼽으며 미한의원 연맹 같은 조직이 생기면 양국 관계에 더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스틸 대사는 한국 국회의원들이 거의 매년 미국을 방문했고 미 의회 의원단도 한국을 찾아 동맹 발전 방안을 활발히 논의해왔다고 화답했습니다. 스틸 대사는 의회 차원의 소통이 가장 중요한 요소라며 자신이 그 역할에 적극적으로 기여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스틸 대사는 의회에서 일한 경험을 바탕으로 외교 정책을 형성하는데 의회가 얼마나 중요한지 몸소 이해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73년의 역사를 가진 한미동맹에서 의회 간 교류를 제도화하자는 논의가 공식 석상에서 다시 수면 위로 올라온 것입니다. 한국 검찰이 오늘 고 노태우 전 대통령 일가의 비자금 300억 원을 둘러싼 첫 강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관수부는 오늘 노 전 대통령의 배우자 김옥숙 여사가 머무는 서울 연희동 사저를 압수수색했습니다. 검찰은 노 전 대통령의 아들 노재헌 주중한국대사가 이사장으로 있는 동아시아문화재단과 노태우센터에도 비자금이 흘러들어간 정황을 포착해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했습니다. 이번 수사는 2024년 5.18 재단 등이 노 전 대통령 일가와 최태원 SK그룹 회장을 범죄수익 은닉과 조세포탈 혐의로 고발한 뒤 이뤄진 첫 강제수사입니다. 이 비자금은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관장의 이혼소송 과정에서 처음 존재가 드러났습니다. 노 관장 측은 1991년 노 전 대통령이 300억 원을 건네는 대신 성경건설 명예 어음을 담보로 받았으며 이 돈이 SK그룹 경영에 사용됐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해당 자금이 뇌물로 보인다며 불법 자금인 만큼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단했고 지난달 파기환송심도 같은 입장을 유지했습니다. 수사의 걸림돌도 적지 않습니다. 당사자인 노 전 대통령과 최종현 SK 선대회장이 모두 사망했고 금융실명제 시행 이전인 30년 넘은 자료까지 들여다봐야 하며 김옥숙 여사는 91세 고령이어서 사실 확인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어제 국회에서는 당사자가 사망해도 불법 재산을 몰수할 수 있는 독립몰수제를 담은 법 개정안이 통과돼 비자금 국고 환수의 법적 근거가 마련됐습니다. 법안은 공포 후 1년 뒤 시행됩니다.
2: 이스라엘군이 지난 디에초초일 시리아 북서부 공군기지를 폭격했습니다. 튀르키예가 해당 기지에 군대를 주둔시키려 한다는 이유였으며 튀르키예는 근거 없는 변명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다음 달 총선을 앞둔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의도적으로 갈등을 부추기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는 가운데 전문가들은 군사력에서 이란을 능가하는 튀르키예를 상대로 한 위험한 도박이라고 경고합니다. 두 나라 모두 미국의 우방이어서 전면전 가능성은 낮지만 제한적 무력 충돌 우려는 여전합니다. YTN 보도입니다.
12: 단순한 말싸움 수준을 넘어 최근에는 무력 충돌 가능성까지 거론되고 있는데 다음 달 총선을 앞둔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일부러 상황을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김선중 기자의 보도입니다.
13: 이스라엘군은 지난 18일 시리아 북서부의 공군 기지를 폭격했습니다. 이스라엘군이 시리아를 공습한 건 지난 3월 이후 거의 반년 만입니다. 그런데 공격 이유가 좀 가관입니다. 시리아를 지원하는 튀르키예가 이곳에 군대를 주둔시키려 해 미리 공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14: The most important thing, and I put it right on the table, he threatens to destroy my country, the one and only Jewish state.
13: 시리아와 튀르키예는 터무니없는 궤변이라고 발끈했습니다. 그러면서 다음 달 선거를 앞둔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일부러 갈등을 키우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15: 이스라엘은 Suriye'nin egemenliğini ve toprak bütünlüğünü hedef alan saldırıları ülkenin istikrarına yönelik en ciddi tehditlerden biridir.
13: 전문가들도 궁지에 몰린 네타냐후가 너무 위험한 도박을 하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당장 군사력만 놓고 봐도 튀르키예는 이란보다도 한 수 위라는 평가를 받습니다. 이란과 달리 이스라엘과 가까워 언제든 지상전도 가능합니다.
16: Turkey has a very fast expanding defense industry capacity and also a major geopolitical player in multiple theaters.
13: 물론 두 나라 모두 미국의 우방이라는 점에서 전면전을 벌일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최근 극도로 나빠진 관계를 고려하면 제한적인 수준의 무력 충돌 우려는 여전합니다. 특히 두 나라 모두 중동 패권을 노리는 데다 국내적으로 지지율까지 크게 하락하면서 긴장 상황이 딱히 나쁠 게 없다는 분석도 많습니다. YTN 김선중입니다.
8: 라디오 서울 1650.com 와 빠르네.
17: 와, 그 기사가 벌써 났어? 정말 빠르다. 안 볼 수가 없네.
18: 다른 곳엔 없는 기사가 이렇게 많아? 읽을게. 너무너무 많은 라디오 서울 1650.com
17: 와, 빨라 진짜. 빨라. 기사 올라오는 속도가 정말 빨라.
8: 로컬 뉴스, 한인사회 뉴스, 미국 뉴스, 시니어를 위한 건강생활 정보, 한국 뉴스 속보.
19: 한인사회 명 칼럼니스트들의 칼럼, 오피니언 섹션, 경제뉴스 등등 정말 읽을 거리가 많은 뉴스 사이트.
20: 그외 재미난 기사들이 너무 많은 라디오 서울 1650AM 방송이 24시간 뉴스를 보도하는 온라인 뉴스 사이트.
21: 이제부터 뉴스는 라디오 서울 1650.com.
22: 눈 뜨면 바로 하루의 시작을 라디오 서울 1650.com과 함께
21: 셀폰으로, PC로 좋은 정보, 빠른 뉴스는 라디오 서울.
23: 방송도 온라인 뉴스도 라디오 서울.
24: 온라인 광고 문의는 323692-2117, 323692-2117번.
25: 모두가 사랑하는 대한민국 대표 싱어송라이터 이적이 라이브 콘서트를 엽니다. 9월 26일 토요일 회차 한가 리조트 카지노에서 이적을 만나세요. 걱정 말아요, 거짓말 거짓말 거짓말, 하늘을 달리다 등 수많은 명곡으로 사랑을 받아온 이적. 그의 감동적인 라이브 무대가 남가주에서 펼쳐집니다. 조기 매진이 예상되니 888-810-8871번으로 전화하거나 회차한가.com을 방문해 티켓 예매를 서두르세요. 회차 한가 리조트 카지노에서 멋진 공연과 카지노 엔터테인먼트의 완벽한 조합을 즐겨보세요.
26: 사고로 고통받고 계신가요? 하워드김 변호사가 도와드립니다. 27년 이상의 풍부한 경험과 철저한 준비로 소문난 김 변호사는 개인 상해, 교통사고, 대중교통사고, 자전거사고, 화상사고, 개물림 등등, 그리고 비즈니스 소송까지 법원에서 확실하게 변론하고 고객에게 한국어로 설명드리면서 여러분의 권리를 지켜드립니다. 캘리포니아 법원에서 인정받은 전문가, 밀리언 달러 변호사 포럼의 평생 회원 하워드 김 변호사, 당신의 든든한 법적 동반자.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213-977-9900, 213-977-9900.
27: 야마바 리조트 앤 카지노가 모든 등급의 클럽 세라노 멤버에게 롤렉스 시계를 드립니다. 클럽 세라노 카드로 게임을 즐기시고 9월 20일 롤렉스 시계 당첨자 5명 중 1명이 되어보세요. 모든 당첨자는 9월 26일 라스베가스 팜스 카지노 리조트에서 열리는 피날레에 진출해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만들어진 머스탱 다크호스의 주인공이 될 기회까지 주어집니다. 캘리포니아에서 베가스까지 멈추지 않는 즐거움, 오직 야마바. 자세한 내용은 야마바.com. 21세 이상 참가 및 입장 가능합니다. 책임감을 가지고 플레이하세요.
28: 마이 우메켄 포인트로 누리는 특별한 혜택
29: 놓치지 마세요.
30: 제품 구입 시 포인트가 차곡차곡, 포인트로 원하는 제품을 선물로 받고 현금처럼 사용하고 할인 쿠폰과 친구 추천 보너스는 물론 지금은 포인트가 두 배로 적립되는 더블 포인트 대잔치. 165불 이상 제품 구입 시 더블 적립과 함께 엘칼슘 증정, 나토키나제와 제처백기스 두 박스 구입 시 한 달분 추가 증정과 더블 적립에 푸짐한 선물까지. 우메켄 더블 포인트 대잔치 888-941-3311. 우메켄.
31: 곧 아버님이 소천하실 것 같은데 장의사는 어디가 좋을까요?
32: 가장 잘 알려지고 가장 가까운 한국 장의사는 어떠세요?
31: 가격이 비싸진 않나요?
32: 한국 장의사가 장례비도 제일 저렴하고 고인 모시는 것부터 매장, 화장까지 원스톱 장례 서비스라 알아서 척척 잘 도와주고 행정 처리도 빨라서 참 편하더라고요.
31: 한국 장의사 전화번호는요?
32: LA 323-734-5656, 노루왕 562-868-0788.
33: 5시 이브닝 뉴스는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 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하늘 위 호텔, 세계 최대 항공기 아시아나 A380에서 차별화된 서비스를 만나보세요. 고국까지 편안하고 안전하게 모시는 아시아나 항공, LA와 가든그로브 두 곳에서 모시는 금강안경 거만과, 이자 1%를 내려서 재융자를 해주는 융자 전문회사 융자나라, 믿고 찾는 교통사고 및 비즈니스 소송 전문 하워드 김 변호사, LA 최고의 바베큐 코리아타운 플라자 3층 산 바베큐 제공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1: 이란과 미국 사이의 긴장이 다시 고조되고 있습니다. 이란의 마수드 페제시키안 대통령은 오늘 의사들과의 면담 자리에서 이란이 힘과 존엄을 갖춘 지금이 전쟁을 끝낼 적기라고 밝혔습니다.

0: 이란 측 종전 협상단장인 모하마드 바게르 갈리바프 의회 의장은 미국이 군사적 승리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뒤 경제전쟁으로 전환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갈리바프 의장은 이란과 이라크가 무역에서 자국 통화를 사용해 달러 의존도를 낮춰야 한다고도 촉구했습니다. 이런 발언들은 미국의 강력한 경제 압박 예고 직후에 나왔습니다.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은 이란을 상대로 역사상 가장 강력한 제재를 예고했으며 오는 24일 기자회견을 열어 구체적인 계획을 공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군사적 충돌 이후 이어지고 있는 협상 국면에서 양측의 언어는 여전히 강경한 상태입니다. 서울시장직을 걸고 법정에 선 오세훈 서울시장의 항소심이 오늘 한국서울고등법원에서 시작됐습니다. 오 시장은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여론조사 전문가 명태균 씨에게 10차례에 걸쳐 여론조사를 의뢰하고 후원자인 사업가 김한정 씨에게 비용 3,300만 원을 대신 4개 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기소됐습니다. 1심은 이 가운데 5건의 여론조사 의뢰와 2,100만 원 대납을 유죄로 인정해 벌금 1,000만 원과 추징금 2,1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정치자금법상 벌금 100만 원 이상이 확정되면 시장직을 잃게 됩니다. 오늘 항소심 첫 공판에서 오 시장 측 변호인단은 명 씨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한 사실 자체가 없고 김한정 씨에게 비용 납부를 요청한 적도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변호인단은 김한정 씨가 명 씨를 달래는 차원에서 독자적으로 돈을 건넨 것이며 오 시장은 이를 전혀 알지 못했다고 강조했습니다. 반면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휴대전화에서 확인된 여론조사 자료와 조작 정황 등을 근거로 오 시장이 강철원 전 정무부 시장과 공모해 여론조사를 의뢰했다고 반박하며 징역 1년 6개월을 요청했습니다. 재판부는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등 6명을 우선 증인으로 채택했으며 다음 공판은 오는 28일 열립니다. 선고는 10월 23일 무렵으로 예상됩니다.
1: 인공지능 기업 OpenAI가 내년 중 증시 상장을 목표로 하고 있다는 사실이 공식 확인됐습니다. OpenAI의 최고 재무책임자 세러 프라이어가 사내 전체 회의에서 직원들에게 내년에 상장 회사가 될 것이라고 밝혔고 경제방송 CNBC가 복수 소식통을 인용해 이를 보도했습니다. 프라이어 최고 재무책임자는 경쟁사 엔트로픽이 오는 9월에 먼저 상장할 가능성이 있다면서도 우리는 우리의 경주를 하면 된다며 직원들을 안심시켰습니다. 그는 기업 공개는 결승선이 아니라 이정표일 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오픈AI는 올해 3월 투자 유치 당시 기업 가치를 8,520억 달러로 평가받았으며 현재 충분한 자금 여력이 있다는 점도 덧붙였습니다. 다만 사업 성장세가 가속된다면 상장 시점이 앞당겨질 수 있다고도 언급했습니다. 배경에는 최근 오픈AI의 성장 둔화 우려가 있습니다. 올해 이 분기 오픈AI는 창사 이후 처음으로 후발 주자였던 엔트로픽에 매출이 역전됐고 영업 손실도 더욱 확대됐습니다. 반면 엔트로픽은 같은 기간 창사 이후 첫 분기 조정 영업이익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두 회사는 지난 6월 나란히 증권당국에 기업 공개 신청서를 비공개로 제출하며 상장 절차에 착수한 상태입니다.
2: 유럽을 강타한 기록적 폭염과 가뭄으로 오늘 현재 각국의 원전 가동이 감축되거나 중단되고 있습니다. 헝가리 유일의 원자력 발전소인 팍스 원전은 가동 쿠아렌타와이 쿠아트르년 만에 처음으로 전면 중단됐으며 프랑스와 불가리아도 감축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강물 수위가 기록적으로 낮아져 냉각 시스템을 정상 운영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프랑스 농업부는 올해 곡물용 옥수수 생산량이 약 900만 톤으로 쿠아렌타와이 세이스년 만에 최악의 수확량을 기록했다고 밝혔으며 시카고 상품거래소의 밀과 대두 선물 가격은 2024년 5월 이후 약 2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YTN 보도입니다.
3: 김잔디 기자의 보도입니다.
4: 다뉴브 강변에 위치한 헝가리 유일 원자력 발전소인 팍스 원전. 가동을 시작한 지 44년 만에 처음으로 전면적으로 가동을 중단했습니다. 유럽 전역을 강타한 폭염과 가뭄으로 다뉴브강 수위가 기록적으로 낮아져 원전 냉각 시스템을 정상적으로 운영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5: Ez azt eredményezi, hogy vasárnap éjféltől legkésőbb elkezdhetik a paksi atomerőműben visszakapcsolni a jelenleg kikapcsolás alatt lévő 6 turbinát ütemezetten.
4: 루마니아 역시 원전 가동을 전면 중단했고 프랑스와 불가리아는 감축 운영에

0: 들어갔습니다. 유럽을 덮친 가뭄은 농작물 생산에 가장 큰 타격을 줬습니다. 프랑스 농업부는 올해 곡물용 옥수수 생산량이 약 900만 톤으로 46년 만에 최악의 수확량을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전 국토의 60%가 가뭄 영향권에 든 이탈리아는 옥수수와 쌀의 수확량이 30% 이상 줄었고 라인강의 수위가 떨어진 독일 농가의 피해도 극심합니다.
1: Aber dass da zwei Monate eigentlich auch kein Niederschlag bei uns in der Region war, das war katastrophal, vor allem fürs Getreide. Wir haben mit die schlechtesten Getreideerträge seit Aufzeichnung.
0: 시카고 상품거래소의 밀과 대두 선물 가격은 2024년 5월 이후 약 2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곡물과 채소뿐 아니라 낙농가들은 저수가 열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우유 생산량이 줄었고 양계장에서는 닭 폐사가 급증했다고 밝혔습니다. 전문가들은 국제 곡물과 낙농품 가격 급등이 하반기에 더 심각해져 내년 초까지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YTN 김잔디입니다.
2: 한국 라이브 보도 채널의 최강자 YTN, 정확하고 빠른 보도 YTN. 이제 한국 소식 라이브는 한국TV에서 YTN 채널로 시청하세요. 스마트폰 시청은 한국일보 USA 혹은 한국TV 앱을 다운받으시고 PC에서는 한국TV 웹사이트 www.tvhanguk.com 한국TV 셋탑박스에서도 시청 가능합니다. 미전역 송출되는 YTN 라이브 채널 로컬 광고 문의는 323-692-2117 혹은 323-692-2080번으로 전화주세요.

0: 가장 넓은 곳에서 가장 많이 청취하는 AM 1650 라디오 서울. 최신 뉴스와 사건 사고 뉴스도 라디오 서울이 가장 빠릅니다.
1: 트럼프 대통령이 이틀 전 백악관에서 금리 인하를 다시 한번 강하게 촉구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가상화폐 업계 주요 인사들과 함께한 행사에서 경제가 잘 돌아가고 있을 때일수록 금리는 내려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좋은 경제 지표가 나올 때마다 연방준비제도가 인플레이션을 지나치게 두려워해 금리를 올리고 있다며 그럴 필요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연방준비제도는 인플레이션 압력이 다시 커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금리를 높은 수준으로 유지해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재집권 이후 연준을 향해 금리 인하 압박을 지속적으로 이어왔습니다. 이날 행사에서는 가상화폐 시장의 규제 체계를 세우기 위한 클래러티법의 의회 통과도 촉구했습니다. 미국이 비트코인과 가상화폐는 물론 인공지능 등 기술 분야에서도 독보적인 선두자리를 지킬 수 있도록 의회가 이 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재집권한 뒤부터 가상화폐 친화적인 정책 기조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2: 미국 재무부가 장기 국채를 대규모로 대사들이겠다고 발표한 직후 달러 가치가 석 달 만에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달러 인덱스는 98선 중반대까지 밀렸고 이후에도 약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이 치솟는 국채금리를 억누르기 위해 시장에 직접 개입하고 있지만 월가에서는 이 전략이 달러 가치를 희생시키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경고가 나오고 있습니다. 재정적자와 국가부채라는 근본 문제를 그대로 둔 채 금리만 억제하면 그 부담이 달러 약세로 옮겨간다는 논리입니다. 실제로 국채금리가 낮아지면 달러 표시 채권의 수익률 매력이 떨어져 달러 수요가 약해질 수 있습니다. 반면 금과 비트코인 같은 대체 자산으로의 자금 이동은 빨라지고 있으며 비트코인은 어제 7만 달러 선을 단숨에 돌파했습니다. 시티그룹은 달러 단기 전망을 약세로 전환했고 에버코어 ISI는 트럼프 행정부가 무역 불균형 해소 수단으로 약달러를 용인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습니다. 브루킹스 연구소는 이번 조치가 미국이 통화가치 하락으로 향한 일본의 전철을 밟고 있다는 가장 분명한 신호라고 평가했습니다. 다만 인공지능 관련 미국 주식으로의 자금 유입과 유가 상승이 달러를 단기적으로 지지할 수 있다는 반론도 있습니다. 달러의 구조적 약세 여부는 재정정책의 방향에 달려있다는 것이 시장의 공통된 시각입니다. 월급은 오르고 있지만 물가가 더 빠르게 오르면서 실제 구매력은 오히려 줄어들고 있습니다. 연방노동통계국에 따르면 지난 7월 민간 부문 근로자의 평균 시간당 임금은 1년 전보다 3.2% 올랐지만 같은 기간 소비자 물가는 3.4% 상승했습니다. 임금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을 따라가지 못하면서 물가를 반영한 실질 시간당 임금은 1년 전보다 0.2% 감소했습니다. 노동시장 상황도 임금 전망을 어둡게 만들고 있습니다. 7월 비농업 일자리는 오히려 2만 3천 개 줄었고 노동시장 참여율도 함께 떨어졌습니다. 일자리가 줄어드는 환경에서는 근로자가 더 높은 임금을 찾아 직장을 옮기기도 어려워지고 기업 역시 임금을 크게 올릴 유인이 낮아집니다. 소비자들의 체감도 이미 이런 현실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미시건대 소비자조사에서 앞으로 1년 안에 소득 증가율이 물가 상승률을 웃돌 것이라고 기대하는 소비자는 전체의 8%에 불과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12월에 18%에서 절반 이하로 떨어진 수치입니다. 소득 기대가 약해지면 외식과 여행 같은 재량 소비부터 줄어들고 소비가 국내 총 생산의 약 70%를 차지하는 만큼 경제 성장률에도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3: 노태우 전 대통령의 이른바 904억 비자금 의혹이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연 관장의 이혼 소송 과정에서 불거진 가운데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노소연 관장이 재판 증거로 제출한 어머니 김옥순 여사의 메모에는 기존 검찰 수사에서 드러나지 않았던 904억 원 규모의 자금 목록과 수령 의심자 명단이 담겨 있었습니다. 대법원은 불법 자금은 재산 분할 대상이 될 수 없다며 사건을 파기환송했고 법조계에서는 노 전 대통령과 최 전 회장이 모두 사망한 데다 트레인타와이 신고년 전 자금 흐름을 추적해야 해 환수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YTN 보도입니다.
4: 김희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른바 노태우 비자금 의혹은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관장의 이혼 소송 과정에서 불거졌습니다. 노 관장이 증거로 낸 어머니 김옥숙 여사의 이른바 선경 300억 메모가 1조 원이 훌쩍 넘는 항소심 재산 분할 판단의 결정적 근거가 된 겁니다. 자금이 최종현 SK 선대 회장에게 지원돼 그룹 성장의 바탕이 됐다는 노 관장 측 주장을 재판부가 받아들였고 최 회장 측은 반발했습니다.
5: SK 역사 다 전부 부정당하고 부강으로 저희 다 사업을 키웠다라는 판결의 내용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4: 이후 판단은 달랐습니다. 대법원은 불법 자금은 재산 분할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사건을 돌려보냈고 파기환송심도 비자금 300억 원은 노 관장 기여분에서 제외했습니다. 문제는 이 메모에 과거 검찰의 60 비자금 수사에서 드러나지 않았던 904억 원의 자금 목록과 이를 받은 거로 의심되는 명단까지 적혀 있었던 겁니다. 비자금이라면 환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고 노 전 대통령 일가는 검찰에 고발됐습니다. 그간 법조계에서는 비자금 환수가 쉽지 않을 거로 전망해왔습니다. 노 전 대통령과 최 회장이 모두 사망한 데다 35년 전 자료, 특히 금융실명제 시행 이전 자금 흐름까지 추적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범죄수익은닉죄의 공소시효는 7년, 이를 적용하려면 현재까지 이어진 은닉 행위가 확인돼야 합니다. 다만 최근 국회가 독립몰수제가 담긴 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점은 변수로 꼽힙니다. 유죄 판결 전이거나 당사자가 숨지고 공소시효가 지났더라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중대 범죄 수익은 몰수할 수 있도록 한 겁니다.
6: 검찰 수사 과정에서 904억 메모에 적힌 자금의 실체가 밝혀질지 나아가 실제 환수까지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김희영입니다.
0: 서울경제TV는 보다 전문적이고 깊이 있는 경제 정보를 제공하는 방송 채널로서 시청자와의 정보 공유와 소통을 통해 새로운 트렌드를 제시하는 경제 전문 방송입니다. 서울경제TV는 가치 있는 정보를 보다 빠르게 전달하는 시청자 중심의 소셜 이코노믹 네트워크를 추구합니다. 서울경제TV 시청은 한국TV 웹사이트 tvhanguk.com 또는 유튜브 채널 서울경제TV에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7: 변호사를 이재용 변호사로 바꾼 게 제 인생에서 가장 잘한 선택이었습니다. 교통사고 났을 당시엔 정황이 없어 되는 대로 변호사를 구했는데 아는 분이 큰 사고니까 이재용 변호사를 찾아가 보라고 했죠.
8: 수많은 승소의 기록들이 증명합니다.
9: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8: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용 변호사 그룹
10: 213-383-3838 213-383-3838
11: 믿고 찾는 중앙양로병원
12: 별 5개 등급의 의료 서비스 100% 한인들만을 모시는 중앙양로병원 단기 장기 요양치료 환자 환영
11: 한국인 재활치료사 PT, OT, ST 상주 24시간 한인 간호사 대기
12: 정갈한 전통 안식 주 7일 종교 예배 시간 다양한 오락 취미 생활
11: 화기애애한 가족적인 분위기 입원 상담 환영 213-483-9921 213-483-9921
13: 센츄리 스파, 찜질방, 헬스클럽, 스포츠센터가 안전하게 문을 열었습니다.
14: 골프 연습을 할 수 있다고요?
13: 네.
14: 수영도?
13: 그럼요.
14: 찜질방도 헬스클럽도 모두 열었다고요?
13: 그렇습니다. 센츄리 스파, 헬스클럽, 스포츠센터 오픈을 기다리셨던 모든 분들을 위해 더욱 안전하고 쾌적하게 모시겠습니다.
14: 2주 유일 골프 연습장, 수영장, 헬스클럽, 찜질방, 식당, 미용실을 한 번에 즐길 수 있는 센츄리 스파, 올림픽과 크랜셔, 323-954-1020, 323-954-1020
15: 안녕하세요. 시니어 건강보험 전문 엔젤라 장입니다. 65세가 되셨나요? 메디케어 A와 B가 있으시면 메디케어 파트 C 시니어 플랜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혜택이 포함된 메디케어 플랜 가입을 도와드립니다. 메디케어와 메디카를 가지고 계신 분은 연중 가입이 가능합니다. 1961년 메디케어 신청도 도와드립니다. 커버드 캘리포니아 공인 에이전트로서 가장 적절한 보험을 찾아드립니다. 엔젤라 장 보험 323-707-4242 323-707-4242
16: 텔레트론 아울렛 매장 그랜드 오픈 파격 빅세일
17: 이태리 가죽 소파 999불부터 다이닝 테이블
10: 799불부터 매트리스 20년 워런티 799불부터
17: 메이드 인 재팬 마사지 체어가 2999불부터 냉장고, 김치냉장고, 세탁기, 건조기, 아울렛 특별가
10: 무이자 프로그램, 신속한 배달, 경품도 있으니 오셔서 많은 혜택 받으시길 바랍니다.
17: 714-892-1122 714-892-1122 텔레트론 아울렛 그랜드 오픈.
18: 5시 이브닝 뉴스 다시 돌아왔습니다. 이브닝 뉴스는 LA 동포사회 1등 신문 한국일보 제공 라디오 서울 뉴스입니다.
19: 로스앤젤레스 도심의 역사적 공원인 메가더 파크에 230만 달러 규모의 대형 울타리를 설치하려는 계획을 놓고 찬반 논란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시 공원 레크리에이션 국과 이사회는 누수긴 텐트촌과 마약 거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최고 11피트 높이의 녹색 철제 울타리를 공원 둘레에 두르고 8곳의 출입구를 두는 방안을 추진 중입니다. 그러나 시 문화유산위원회가 강하게 제동을 걸었습니다. 위원회는 100년 넘게 시민들의 열린 공간으로 기능해온 역사적 공원을 영구적으로 폐쇄하는 방식에 깊은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치안 문제 자체에는 공감하지만 거대한 철제 울타리 대신 시각적 영향이 적은 임시 울타리나 대안적 조치를 먼저 검토해야 한다는 것이 위원회의 입장입니다.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어젯밤 공원 호수 안분수대 근처에서 여성이 물에 빠지는 사고가 발생했고 소방대원들이 보트를 투입해 구조했습니다. 여성은 무사히 구조된 뒤 현장에서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메가더 파크는 5월부터 LA 경찰국과 연방수사기관이 공동으로 펼치는 메가더 파크 자유화 작전의 집중 단속 대상이 되어 왔습니다. 울타리 설치가 범죄 억제에 실질적인 효과를 낼지 아니면 역사적 공간의 성격을 훼손하는 데 그칠지 논의는 계속될 전망입니다.
2: 아마존이 드론 배송 서비스를 올 연말까지 전국 500여 개 도시와 타운으로 대폭 확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현재 아마존은 네브래스카주 파필리언과 플로리다주 러스킨 등 11곳에서만 드론 배송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번 확대 계획에는 뉴욕주 시러큐스와 오하이오주 클리블랜드 등이 포함됩니다. 드론은 하나의 배송 허브에서 반경 약 7.5마일 이내 지역으로 물건을 나르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배송 요금은 건당 4달러 99센트이며 프라임 회원은 2달러 99센트입니다. 50달러 이상 주문하면 배송비는 무료입니다. 이번 발표는 창업자 제프 베조스가 드론 배송 구상을 처음 공개한 지 13년 만에 나온 것입니다. 당시 베조스는 4년에서 5년 안에 서비스가 시작될 것이라고 밝혔지만 실제 상용화까지는 훨씬 긴 시간이 걸렸습니다. 아마존은 미국 대부분 지역에서 연방항공청의 드론 운항 승인을 이미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각 지역으로 배송망을 넓히려면 지방의회 청문회와 주민 의견 수렴 등 별도의 지역사회 승인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미국 주택시장이 높은 모기지 금리와 집값이라는 두 가지 악재 속에 올해 들어 가장 심각한 침체 국면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전미주택건설협회와 웰스파고가 발표한 주택구매 여력지표에 따르면 올해 2분기 중간가격대 주택의 월 상환액이 일반 가정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34%까지 올라 3년 만에 다시 악화됐습니다. 가장 큰 원인은 모기지 금리 상승으로 30년 고정 모기지 금리가 최근 6.6%대까지 올라 약 1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신규 주택 중간가격도 이 분기에 약 2% 오르면서 구매자의 부담을 더욱 키웠습니다. 시장을 더욱 어렵게 만드는 것은 이른바 락인 효과입니다. 팬데믹 시기 3%에서 4%대 초저금리로 모기지를 받은 기존 보유자들은 집을 팔면 6%대 세대출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매물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반면 처음 집을 사려는 구매자들은 높은 집값과 금리를 동시에 감당해야 해 시장 진입을 미루고 있습니다. 경제분석기관 캐피털 이코노믹스는 올해 연간 주택 매매 건수가 470만 건에 그쳐 2011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 될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블룸버그 인텔리전스 조사에서도 투자 전문가 10명 중 7명이 올해 단독주택 착공 건수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지금의 위험이 2008년과 같은 급격한 붕괴보다는 높은 금리와 낮은 거래량이 장기간 이어지는 거래 절벽에 가깝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3: 현대자동차 노동조합이 오늘 임금단체의 협약 협상 난항 속에 디해진 연만에 전면 파업에 돌입했습니다. 조합원 3만 9천여 명이 파업에 참여하면서 울산과 아산 전주 공장 등 국내 주요 공장 3곳의 생산 라인이 모두 멈췄습니다. 노조는 기본급 인상과 지난해 순이익의 20% 성과급 지급에 더해 상여금 50% 인상 해고, 조합원 복직 정년 65살 연장을 요구하고 있으나 사측과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노조는 다음 주 월요일과 화요일에도 하루 4시간씩 부분 파업을 이어갈 방침입니다. YTN 보도입니다.
6: 현대차 노조가 임단협 협상 난항 속 10년 만에 전면 파업에 나섰습니다. 여파로 하루 동안 국내 공장 3곳이 전부 멈췄는데 성과급 50% 인상과 정년 연장 등의 요구를 두고 사측과의 줄다리기가 당분간 이어질 전망입니다. 정현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20: 서울 양재동 현대차 본사 앞 차도를 머리띠를 두른 노조원들이 가득 채웠습니다. 금속노조가 주최한 자동차 업종 공동파업대회로 현대차 소속 조합원이 대다수를 차지했습니다. 사측과의 임단협 협상이 난항을 겪는 상황 속 현대차 노조가 무려 10년 만에 전일 파업에 돌입한 겁니다.
21: 일부가 이렇게 집회에 참석하고 조합원 3만 9천여 명이 파업에 돌입하면서 현대차 주요 공장 3곳의 생산 라인은 모두 멈추게 됐습니다.
20: 8시간씩 일하는 오전 오후 조가 전부 출근하지 않아 제일 큰 울산은 물론 아산과 전주 공장까지 자동차 생산이 중단됐습니다. 올해 들어 4시간씩 부분 파업한 시간을 포함해 이렇게 노조원들이 각자 파업에 동참한 시간은 총 60시간. 여파로 120시간가량 공장 가동이 멈춰 차 5만 대 생산에 차질이 빚어지면서 현대차의 누적된 매출 손해가 2조 원이 넘을 것이란 분석도 나옵니다. 다만 노사는 좀처럼 접점을 못 찾는 분위기입니다. 노조는 기본급 인상과 지난해 순이익의 30%를 성과급으로 지급할 것을 촉구하면서 다른 세 가지 요구사항도 관철하려 하고 있습니다. 상여금의 50% 인상과 과거 노조 활동 도중 해고된 조합원의 복직, 정년 65살 연장입니다.
22: 세 가지 승계 조건 그리고 정당보상이 관철될 때까지 끊임없이 앞만 보고 빨리 가고 반드시 정치 내겠습니다. 진!
20: 반면 사측은 해고된 조합원들은 판결에 따라 적법한 절차에 따라 해고된 것이고 정년 연장을 두고도 정치권 논의보다 앞서 나가는 것을 부담스러워하는 분위기입니다. 일단 노조는 다음 주 월요일과 화요일에도 4시간씩 부분 파업을 벌이며 압박을 이어갈 방침입니다. 사측이 그 전까지 새로운 합의안을 내놓지 않으면 추가 파업을 이어갈지 논의할 예정입니다. YTN 정윤우입니다.
18: 안녕하십니까. 라디오 서울 애청자 여러분, 12시 정오 뉴스는 LA 동포사회 1등 신문 한국일보 제공 라디오 서울 뉴스입니다.
23: 와 오렌지 카운티 로컬 뉴스 보도해 드리겠습니다.
24: 오늘 오후 1시 15분쯤 산타페 스프링스에서 뺑소니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플러턴 로드 1900번지 인근에서 차량 충돌이 일어났고 가해 차량은 현장을 그대로 떠났습니다. 캘리포니아 고속도로 순찰대 LA 관제 센터가 신고를 접수해 현재 사건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이번 사고로 부상자는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뺑소니는 부상자가 없더라도 캘리포니아 법상 형사 처벌 대상입니다. 사고 후 현장을 이탈한 운전자는 반드시 당국에 신고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산타페 스프링스 플러턴 로드 일대를 지나시는 분들은 현장 주변 교통 상황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사건 목격자나 관련 정보를 갖고 계신 분은 캘리포니아 고속도로 순찰대에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후 1시 24분쯤 로스앤젤레스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사고 장소는 스테이트 루트 170 북쪽 방향과 셸던 스트리트 인근입니다. 캘리포니아 고속도로 순찰대 로스앤젤레스 관제센터가 신고를 접수했으며 순찰대원들이 현장으로 출동했습니다. 현재까지 부상자 수나 차량 피해 규모 등 구체적인 피해 상황은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스테이트 루트 170은 로스앤젤레스 북부를 남북으로 잇는 주요 간선도로로 이 시간대 교통 흐름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해당 구간을 이용하실 분들은 우회로를 미리 확인하시고 속도를 줄여 안전 운행하시기 바랍니다. 추가 정보가 들어오는 대로 다시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오후 1시 28분쯤 웨스트밸리 지역에서 교통위험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캘리포니아 고속도로 순찰대 LA 관제센터에 따르면 사고 위치는 I-45 남행밸리 비스타 블러바드 인근입니다. 현재 해당 구간에 교통위험 요소가 보고된 상태로 당국이 상황을 파악 중입니다. I-45 남행을 이용하실 운전자분들께서는 벨리비스타 블러바드 부근에서 속도를 줄이시고 전방을 주의 깊게 살피시기 바랍니다. 추가 정보가 들어오는 대로 다시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새벽 5시 51분쯤 로스앤젤레스 소방대원들이 센트럴 알라메다 지역 사우스 롱비치 에비뉴 2122번지 상업용 건물 화재 현장에 출동했습니다. 처음에는 차량 화재로 시작됐는데 불길이 인근 단층 상업 건물로 번진 것입니다. 현장에 도착한 소방대원들은 차량이 완전히 불에 휩싸인 채 건물 안으로 불이 옮겨붙은 것을 확인했습니다. 건물 크기는 가로 약 45m에 세로 약 30m 규모였습니다. 소방대원들은 처음에는 건물 안으로 직접 진입해 내부에서 불을 잡는 공격적 진화 작전을 펼쳤습니다. 그러나 건물 내부 상황이 빠르게 악화되면서 진화 방식을 바꿔야 했습니다. 현재 화재의 정확한 원인과 피해 규모는 아직 조사 중입니다. 인명 피해 여부도 아직 공식 확인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 일대를 지나시는 분들은 소방당국의 현장 통제에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0: 안경의 길 53년, 코리아타운 플라자 2층으로 이전한 금강안경. 한결같이 안경 한 길만 걸어온 금강안경. 더 쾌적하고 편안한 공간, 세심하게 최선을 다하는 책임감 있는 시력검사, 각종 보험 및 메디케어, HMO 취급, 진실한 마음, 내 가족의 안경을 만든다는 마음가짐, 고객에게 노라는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모든 고객을 귀하게 모시는 금강안경 거만가. 이제 코리아타운 플라자 2층에서 만나세요. 213-384-1001 금강안경.
1: 타이어 하면 세븐디아스, 세븐디아스 하면 타이어가
4: 최저 가격 보장 특별 세일을 시작합니다. 비교하세요 가격을,
1: 선택하세요 품질을,
4: 확인하세요 서비스를.
1: 금호 타이어 총판 세븐디아스 타이어에서는 한국 타이어, 미쉐린, 구디어 등 파격 대세일합니다.
4: 최고의 품질로 최저의 가격을 보장하는 세븐디아스의 특별 세일을 놓치지 마세요.
1: 리스리턴 중고 타이어 전문샵
4: 웨스턴과 피코 323-732-1235 323-732-1235. 세븐디아스
5: 타이어. 차에 자꾸 문제가 생기는데 보상받는 게 가능할까요?
7: 물론입니다. 보증기간 중 반복적으로 차 문제가 발생하면 새차 교환, 전액 환불 또는 현금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레몬법 전문 니타 변호사에게 무료 상담 받으세요.
5: 보증기간 안에 차가 말썽을 부리면 오히려 돈이 생기네요.
7: 레몬법 전문 니타 변호사 한국어 상담은 213-400-0091, 213-400-0091.
25: Protect your rights under California Lemon Law. Call us. This is Nick Nita.
26: 특별한 날, 오늘 모임은 어디서 할까요?
27: 간장게장, 갈비찜, 은대구조림이 맛있다고 소문난 소반식당에서 만나요. 깔끔한 밑반찬에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 행복해지죠.
26: 많은 연예인들과 헐리우드 셀럽들마저도 맛으로 힐링하는 소반. 올림픽과 놀턴, 소반.
27: 323-936-9106, 323-936-9106. 소반, 화요일은 쉽니다.
28: LA 한인타운 올림픽과 카탈리나에 있는 카페보넨 가봤어?
29: 카페보넨?
28: 서독 광부 출신 올드타이머가 연 커피숍인데 이 커피숍 때문에 타운에 야단났대.
29: 그럼 우리도 가봐야지.
28: 세련된 인더스트리얼 모던 스타일의 전통 보그너 원두커피의 맛과 향이 극한 카페보넨.
29: 향긋한 향과 진한 맛이 어우러진 커피 한 잔으로 일상의 즐거움을 더하세요. 명품 제빵과 스낵도 커피의 진한 감성을 더합니다.
28: 올림픽과 카탈리나, 카페보넨에서 만나요.
30: 방금 들어온 최신 국제뉴스와 한국뉴스 보도해드리겠습니다.
2: 스웨덴 남부 소도시 파게르스타의 한 고등학교에서 오늘 흉기난동 사건이 발생해 한 명이 숨지고 세 명이 다쳤습니다. 현지 시각 오후 2시쯤 브리넬 고등학교에 침입한 18세 용의자가 흉기를 휘둘렀고 출동한 경찰이 다리에 총을 쏴 제압한 뒤 체포했습니다. 부상자 3명 가운데 2명은 중상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용의자는 이 학교에 다닌 적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으며 범행 당시 헬멧을 착용하고 있었습니다. 당국은 사건 직후 인근 도로를 봉쇄하고 주변 학교 8곳의 학생들도 긴급 대피시켰습니다. 울프 크리스테르손 스웨덴 총리는 사건의 배후는 아직 파악되지 않았으며 경찰이 집중 수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스웨덴에서는 2022년 말몰에 고등학교에서 교사 2명이 흉기에 숨진 데 이어 지난해 올해부로 교육시설에서 총격으로 10명이 사망하는 사건이 잇따랐습니다. 학교를 겨냥한 폭력 사건이 반복되면서 스웨덴 사회의 학교 안전 문제가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24: 트럼프 대통령이 북미 정상회담 재개 의지를 구체화하면서 미국 정치권의 공방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굴복해 한미연합훈련을 취소하고 동맹을 약화시켰다며 비판 수위를 높였습니다. 척 슈머 상원 원내대표는 김정은마저 트럼프 대통령을 더는 존중하지 않는다고 지적했고 크리스 벤 홀런 상원 의원은 아무런 대가 없이 독재자에게 아첨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태미 더거스 상원 의원은 한미훈련 축소를 심각한 실책이라고 규정했습니다. 반면 트럼프 대통령은 한미연합훈련이 북한을 자극하기 때문에 불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카네기 국제평화재단의 안키판다 선임연구원은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의 입장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 대화를 추진하면서 한국과 불필요한 위기를 초래했다고 진단했습니다. 판다 연구원은 생산적인 북미 대화를 위해서는 한미훈련 축소라는 충동적 결정이 낳은 정치적 문제를 즉각 수습해야 한다고 제언했습니다. 또 즉흥적 발언이 아닌 미리 준비된 서면 입장을 통해 북미 관계의 새로운 비전을 제시해야 하며 트럼프 대통령이 11월 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김정은과 회담을 추진한다면 그 훨씬 이전에 이런 입장이 발표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현재 북한은 비핵화 논의는 불가능하며 핵보유국으로서 군축 논의만 가능하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8: 5시 이브닝 뉴스는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 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하늘위 호텔, 세계 최대 항공기 아시아나 A380에서 차별화된 서비스를 만나보세요. 고국까지 편안하고 안전하게 모시는 아시아나 항공, LA와 가든그로브 두 곳에서 모시는 금강안경 거만과 이자 1%를 내려서 재융자를 해주는 융자 전문회사 융자나라, 믿고 찾는 교통사고 및 비즈니스 소송 전문 하워드 김 변호사, LA 최고의 바베큐 코리아타운 플라자 3층 산 바베큐 제공으로 보내드렸습니다.

0: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브라이언 와인버거 1800-605-0777
1: We will fight for you.
0: 변호사 브라이언 와인버거 1800-605-0777 제니를 찾아주세요.
2: 슈퍼자동차 덴트 바디샵 슈퍼자동차 덴트 바디샵은 자동차 사고 차량 전문 바디샵입니다. 최고의 기술, 최신 장비, 첨단 스프레이 부스 그리고 아직 경험하지 못하신 독일 최고 수입 페인트로 차를 아끼시는 깐깐한 고객을 기절 초풍가로 모십니다. 슈퍼자동차 덴트 바디샵은 워싱턴과 그래머시 노랑 빌딩입니다. 323-730-1530 730-1530 www.superauto-dent.com
3: 순칼국수, 부추만두, 수제비, 떡볶이, 서리태 콩국수 등 와, 정말 먹고 싶은 게 너무 많아.
4: 뭘 고민하는 거야? 올림픽 칼국수로 가면 되지.
3: 너무 좋아. 진하게 우려낸 국물의 순칼국수와 부추만두 콤보, 마음의 고향집 같고 외갓집 같은 올림픽 칼국수,
4: 고소한 서리태 콩국수, 시원한 열무칡냉면, 별미 중의 별미,
3: 변함없는 정성과 푸짐하고 넉넉한 인심, 각종 과일을 직접 갈아 담근 김치,
4: 언제 가도 반가운 곳, 한 번 가면 두 번 더 가고 싶은 곳,
3: 올림픽과 놀턴, 올림픽 칼국수에서 건강한 한 끼 드셔보세요. 323-931-0007 올림픽 칼국수.
5: 눈앞에 벌레가 떠다니거나 글씨가 흐릿하게 보이시나요?
6: 특히 당뇨가 있거나 연세가 있으시다면 당뇨 망막증과 황반변성 검사를 꼭 받아보세요. 두 질환은 실명의 주요 원인이지만 조기 발견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5: LA안과 전문의 그룹은 최첨단 장비와 풍부한 임상 경험으로 망막, 황반 질환은 물론 녹내장과 안과 성형까지 전문 진료해드리며 새롭게 오픈한 가디나 2호점에서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6: 메디케어, PPO, HMO 보험 모두 가능하며 4명의 한인 전문의가 한국어로 친절하게 도와드립니다. 문의는 213-484-1000번, 213-484-1000번.
5: 가리나점에서 함께하실 직원도 모집하고 있습니다.
7: 일반적으로 전통적이고 정상적인 주택용자를 받으시려면 손님께서는 최소 2년 이상의 세금 보고서나 W2, 그리고 최근 월급 명세서 등을 통해 직장 경력과 수입을 증명하셔야 합니다. 이렇게 확인된 수입을 기준으로 총부채와 비교해 DTI, 즉 부채 대비 소득 비율을 산정하고 이를 융자 승인 여부를 판단하는 중요한 요소로 삼게 됩니다. 또한 제출하신 서류는 고용주나 제3의 기관, 그리고 IRS를 통해 철저한 검증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이러한 방식을 따르는 융자를 흔히 풀딱 융자라고 부릅니다. 이 풀딱 융자를 이용하실 경우 조건 면에서는 가장 유리한 이자율과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모든 분들이 이러한 수입 관련 서류를 완벽하게 준비하실 수는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수입을 IRS를 통해 검증하지 않거나 아예 수입 관련 서류 제출 없이 진행할 수 있는 융자를 노닥 융자 또는 알트닥 융자라고 부릅니다. 노닥 융자는 여러 가지 사정으로 수입 서류가 부족하시거나 서류는 있으나 융자 승인을 받기에는 충분하지 않은 경우 또는 현재 직장과 고정 수입이 없으신 분들께서도 이용하실 수 있는 융자입니다. 이 가운데 가장 널리 활용되고 비교적 이자율 조건이 좋은 상품이 바로 VOE, 즉 재직 확인 융자입니다. 이 경우 렌더가 고용주에게 재직 확인 양식을 보내면 고용주께서 이를 작성해 렌더에게 제출하시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IRS를 통한 수입 검증 과정이 없기 때문에 현금으로 임금을 받으시는 분들이나 수입이 일정하지 않으신 분들께 특히 적합한 상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융자에 관한 문의는 213-388-5600으로 전화 주십시오.

0: AM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 주말에도 라디오 서울. 다양한 정보와 유쾌한 이야기. 라디오 서울이 6시를 알려드립니다.
2: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3: 금요일 정치 한상 시간입니다. 서정욱 변호사, 박지훈 변호사, 배종찬 인사이트K 소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4: 안녕하세요.
5: 안녕하십니까.
3: 네, 조일의 서면 재청으로 대법원 대 청와대 갈등이 불거지는 가운데 청와대는 대한민국 헌정사 초유의 유례없는 일방적 통보라며 사안을 매우 엄중하게 보고 있다 이렇게 밝혔는데 뭐 원론적인 표현 같기도 하고요.
4: 이제 입장이 나왔기 때문에 이게 반려가 될 가능성도 있어 보이고 또 지금 보도에 따르면 뭔가 이게 전화를 좀 하고 그 판사들한테 그래서 직권남용 이런 문제 얘기도 있습니다.
3: 그러면 전화를 누구한테 했다는 거예요?
4: 이제 임명 관련해서 재청 그 받았던 그 판사들한테
3: 네 명?
4: 예.
3: 네.
4: 그 좀 몇 명은 지금 또 해도 되느냐? 지금 상황이 변경됐는데 하지 말겠냐? 이런 등등의 얘기를 좀 했다라고 지금 행정처장이 얘기를 했거든요.
3: 그 위법 여지가 있다.
4: 위법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라면 대법원장 입장에서도 이걸 또 걷어들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또 중간에 국회도 지금 임명을 동의를 해야 될 상황이니까 여러 가지 변수들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3: 예. 그래요. 저 변호사님 어떻게 보세요?
6: 뭐 제가 근데 그 취재하기로는요. 이재명 대통령은 이제 그 김민기만 된다.
3: 예.
6: 이렇게 했고요. 그런데 조희대 대법원장은 김민기 빼고 세 명 다 된다. 1순위로 이제 윤성식, 그 다음에 2순위 손봉기.
3: 예.
6: 근데 박순영 여성 대법관까지 다 오케이.
3: 네. 예.
6: 근데 셋 다 청와대가 거절했다.
3: 네. 예.
6: 이런 이야기입니다.
3: 네 명 중에 두 명 하는 거 아니에요?
6: 네 명 중에 한 명이죠. 네 명 중에 한 명. 또 이번에 이영구 후임 네 명 중에 한 명.
4: 다른 네 명.
6: 그렇죠. 그 총 두 명인데. 그런데 제가 또 취재해봤더니 기사도 났어요. 왜 조희대가 김민기는 안 되느냐. 이걸 대장동 판결이나 뭐 남편이 헌재 재판관 이게 아니고요.
3: 예?
6: 이분이 그 김경수 지사 있잖아요.
3: 예.
6: 얘는 드루킹.
3: 예.
6: 그때 1심에서 김경수 지사가 업무방해하고 공직선거법으로 두 개 형이 선고됐거든요. 그런데
3: 예.
6: 2심에서 업무방해로 2년 받고 그다음에 공직선거법에 무죄가 넣었어요.
3: 예.
6: 그때 김명수가 대법원장인데
3: 예?
6: 김민기 판사하고 주심 판사인데 통화를 해서 대법원의 부담을 들어줘서 좋다. 이런 통화 내기 조선일보 단독부터 쭉 기사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희대 대법원장 입장에서는 청문회 갔을 때 아, 그때 김경수 선고할 때 거래를 대법원하고 통화를 했다? 그럼 낙마할 수 있다. 이래서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들은 이야기예요. 따라서는 반려를 이번에 하면요. 김민기를 추천 안 할 거예요. 그럼 이게 추천할 생각 없어요. 윤성식은 지금 이제 내란 전담 제품을 갖고 박순영 대법관은 선관위 위원이에요.
3: 예.
6: 따라서 처음부터 추천위를 구성해서 완전히 4명 새로 하지 않을까.
3: 다시 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런데 지금까지 언론 보도는 김민기 판사가 불가 이유가 대법원에서도 남편이 헌재에 있기 때문에 이해 충돌 여지가 있다. 이걸 얘기했는데 지금 오늘 처음 말씀하신 것 같네요.
6: 그렇죠. 요거는 이제 다 보도가 됐고.
3: 예전에 보도됐고.
6: 예, 남편이 그거는 이유 맞고.
3: 예.
6: 지금 사심제잖아요. 자, 그다음에 대장동 판결에 그 무죄 놓은 거 김만배 씨하고 최윤길 의장. 요거는 언론이 보도했는데 진짜 중요한 거는 김경수
3: 있다.
6: 판결이다. 그걸 제가 확인한 거죠. 경제 후보한테 들은.
3: 아니 뭐 그건 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6: 예.
3: 그 추천위원회에서 어쨌든 김민기도 올린 거잖아요.
4: 그렇죠.
3: 추천위가 올렸으면 추천위도 이런 걸 다 어떤 재반 여건을 다 파악하고 올렸을 텐데.
6: 그러니까 이제 보기에 따라서 뭐 대법원장이 그때 통화해가지고 부담들 고맙다. 통화 일방적이니까 괜찮다 보는 사람도 있지만 조희대 대법원장 그걸 심각하게 보고 있는 거죠.
4: 예, 그게 조금 납득이 안 돼요. 그 추천위원회도 조희대 대법원장이 구성을 한 거거든요.
3: 그럼요.
4: 예. 올라 왔을 때 그때 그러면 문제 제기를 했었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지금 이해 충돌입니다. 그 헌법재판관하고 지금 남편 부부지간이니까 지금 말했던 사심이 그거거든요. 재판 소원이 가능하면 이게 올라가게 되면 이해충돌되는 거 아니냐 이 부분인데 그때가 그 제도가 없었던 것도 아니고 그렇다면 예. 그때 벌써 김민기 판사는 안 된다고 했었어야죠. 예.
3: 지금 이제 첨예하게 대립된 건 뭐냐면 청와대 입장은 관례를 기존의 관례를 깼다는 거잖아요. 사실 청와대하고 대법원장이 의견이 부딪힌 게 대법관 문제로 인해서 처음은 아닙니다. 여러 번 있었는데 그 여러 번 있는 동안 결국은 다 협의해서 뭐 대법원이 양보를 하는 모양새로 그래서 결론이 났는데 이번에는 결국 마지막까지 협의 안 하고 서면으로만 던졌다. 그래 관례를 깼다. 이런 거고. 그러니까 청와대 입장 또 여당 입장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정치 행위를 한 거 아니냐. 이 주장이고. 대법원과 야당 이야기는 법대로 재청하고 국회가 의결하고 대통령이 임명하면 된다. 여기에 불법이 뭐가 있느냐. 이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부딪히고 있는데 청와대 입장은 또 여론의 향방을 신경 쓰지 않을 수 없잖아요.
5: 그렇죠.
3: 후폭풍도 생각해야 되고.
5: 맞습니다. 이제 이게 충돌이죠. 충돌인데 이른바 이제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을 해야 된다. 예, 전국적으로 이제 물러나라라는 현수막을 개첩하라 이런 상황이 되는 거고 대법원도 대법원대로 뭔가 조율에 대한 부분을 더 강조하기보다는 우리는 이렇게 했다 이렇게 했고 또 만나려고 했으나 이거는 법원 행정처장 노경필의 설명입니다. 예. 만나려고 했으나 청와대 쪽에서 민정수석을 통해서 굳이 이견이면 올 필요 없고 서면으로 재청하라 이 이야기를 하는 건데 헌법 104조 2항의 이 재청권은 대법원장이 동의는 국회가 임명은 대통령이 돼 있고 저는 이런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어요. 저는 데이터 분석하는 사람이니까 이게 이렇게 충돌하려니까 우리가 지금 상당히 많은 현안들이 있고 국민들이 예. 민생이다 이렇게 하는데 지금 결과적으로는 대법원장과 대통령이 싸우는 상황이 됐어요. 물론 예. 대통령이 전면에 부각되지는 않습니다. 김인석 당대표가 또 전면에 나서서 이 건을 이제 처리하고는 있습니다만 이런 생각이 들어요. 뭐 민주당에서는 이 조희대 대법원장이 대선 1개월을 앞두고 유죄 취지 파기환송 선거에 결정적인 영향을 줄 수밖에 예. 없는 판결을 내린 건 압니다만은 뭔가 이걸 국민한테 이렇게까지 충돌하고 불거지는 모습을 보일 일인가? 아니 저는 그 내부적으로 지금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용인데 그럼 대법원에서는 조목조목 그 근거를 가지고서 김민기는 왜 박순영은 왜 손봉기는 왜 그다음에 김성수는 왜 이렇게 해서 자료를 보내고 그럼 청와대에서는 그걸 검토한 후에 다시 답을 주고 절차와 관련된 부분도 설사 조희대 대법원장이 대통령이 들어오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대통령의 그런 전달을 까버린 것인지 그게 아니라 조희대 대법원장이 아예 뭐 청와대 쪽에서는 어떤 반응이 온다 하더라도 난 안 가. 이미 기분 나빴어. 이렇게 안 간 건지. 저는 이게 서로 말로서 서로 절충으로서 조율될 수 없는 일일까? 끝까지 충돌로 가서 국민들이 이 백주대낮에 대법원장과 이 집권여당의 당대표가 싸우는 모습을 봐야 될까? 저는 이게 이해가 안 돼요.
3: 그래서 네. 그 방법은 다시 협의를 하든가 아니면 청와대에서 반려를 하든가 아니면 국회에서 부결을 시키든가 네. 이런 거잖아요. 그런데 뒤에 있는 두 가지 방법은 지금 배종찬 소장이 우려하는 것처럼 싸울 수밖에 없는 문제고 그렇죠. 시간도 오래 걸릴 거고 어떻게 다시 협의할 방법은 없나?
4: 그래서 저는 이제 대법원장이 거둬들이는 게 가장 무난하다고 생각이 들긴 하거든요.
3: 그러니까 뭐 거둬들이는 게 모양새가 좀 빠지면 협의라 네. 다시 협의하겠다
4: 최소한 협의한다고 네. 하면서 지금 좀 전에 말했지만 추천위원회에 있는 그 판사들을 또 지금 다 할 수 없는 상황이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서정호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협의해서 새롭게 추천위원회에서 3명이든 4명이든 올려가지고 하는 게 가장 정상적인 방법이거든요. 아마 대법원장이 뭐 정확하게 말씀은 안 하고 있지만 그런 어떤 그림도 구상을 하고는 있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고 보도상으로 봤을 때는 지금 직권남용 이런 부분이 좀 문제될 여지가 충분히 있는 거거든요. 저는 가장 바람직한 해결 방식은 그런 방식으로 생각이 듭니다.
3: 그런데 또 현실적으로 조희대 대법원장이 서면 제출까지 했는데 다시 협의를 하겠느냐 그런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6: 조희대 대법원장이 다시 협의할 가능성은 제로다.
4: 아 제로입니까?
6: 이래 보고 순서가요. 대법원장이 재청권이 있고 예? 그다음에 국회 동의권이 있고 예? 그다음에 대통령 임명권이 있는 거예요. 예, 예. 그럼 저는 재청권 행사했잖아요. 예. 그럼 일단 이게 대통령이 국회를 보내야 돼요. 국회에서 민주당이 다수석이잖아요. 다수석. 예. 그럼 이게 국회에서 그냥 부결하는 게 이게 맞다. 법에. 이게 유일한 해법을 봐요. 굳이 끝까지 마음에 안 들면 이런 식으로 이렇게 국회 동의권을 가지고 하는 게 제도적으로 헌법의 정의 절차다 이렇게 봅니다.
3: 그런데 윤석열 정부 때도 기억하시죠? 이런 일이 있었어요.
6: 그건 이제 김용수 대법원장 꼬리를 내린 거. 저희 대법원장 스타일이 다른 거죠.
3: 그러니까 네. 이런 일이 있었는데 그때는 다시 이제 협의를 해서 대법원이 양보를 한 거잖아요.
6: 그렇죠.
3: 근데 그때도 어떤 얘기가 있었냐면 윤석열 대통령이 그때는 이제 거부권 행사해야 된다.
6: 반려 뭐 이런.
3: 반려요. 네. 어. 그때는 의견이 달랐을 것 같은데.
6: 어, 그때는 김명수 욕했죠. 그때는 김명수 비판했는데 이번에는 뭐 저는 조이대 응원합니다.
5: 네. 아니 저는 짧게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이게 뭐 여야를 구분해서 할 문제 또는 뭐 자기 진영이냐 아니냐를 따질 문제를 떠나서 윤석열 대통령 때도 이 조이대 대법원장이었잖아요. 그때도 조이대 대법원장 시절에도 오석준이라는 후보자가 있었습니다. 지금 이제 뭐 김민기 이 서울고법 판사의 남편인 헌법재판관은 오영준 헌법재판관이고 근데 오석준의 경우에도 윤석열과 너무 가깝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그런 문제 제기가 돼서 결과적으로는 법원 행정처장을 이 오석준을 시키지 않고 천대비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그러니까 따져볼 걸 따져보면 돼요. 어떤 사람이 뭐 김민기 후보자가 어떻다 박순영 후보자가 어떻다에 대해서 좀 더 면밀하게 그게 사심이 실려서 뭐 된다 안 된다가 아니라 왜 이 사람이 적법한 사람인지 적절한 사람인지 아닌지를 서로 의견을 절충을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3: 네. 예. 근데 박시민 변호사님 네. 지금 언론 보도를 보면 대법원 내부에도 또 법원 내부에도 약간의 불만이 있다. 그렇죠. 조희대 대법원장에 예. 대해서 왜냐하면 일단 그 대법관 구성이 다양성이 굉장히 중요한데 예. 뭐 우리나라 사법부 최후의 보루기 때문에 그런데 이렇게 조희대 대법원장의 생각대로 가면 천편일률적으로 갈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렇죠. 성향이 예. 그것도 문제고 두 번째는 이게 그동안 법원이 공격을 좀 받았는데 조용해졌다가 이 건으로 다시 공격받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또 정치 이슈의 한 중간으로 들어가게 됐다. 조희대 대법원장 때문에.
4: 맞습니다.
3: 그런 불만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4: 그러다 보니까 판사들 중에는 진작에 좀 하든가 이제 와가지고 정치적으로 좀 이렇게 일정 같은 것도 그렇게 좀 했던 것도까지 합쳐서 또 담당 뭐 이렇게 판사도 보면 지금 말한 것처럼 60대 남성 서울대학교 출신 이 딱 정해져 있거든요. 그럼 다른 많은 판사들은 다 서울대가 아니기 때문에 예? 다양한 게 여성 남성 뭐 지역 이렇게 되는 걸 바라기 때문에 아마 그런 얘기를 하는 것 같고 가장 중요한 건 그겁니다. 법원이 최소한 뭐 정치나 이런 데 안 끼어드는 게 법관들의 모든 법관의 대부분 생각인데 사실 지난번에 이재명 대표 시절 때 그 전원합의체 판결 때문에 상당히 수렁에 좀 빠졌었는데 이제 나왔다고 봤는데 또 이게 정치적으로 끼어든 격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대법원장에 대한 어떤 신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떨어진 게 아닌가 예. 그렇게 해석이 예. 됩니다.
3: 자, 서정우 변호사님 지금 예. 야당에서는 결국은 아까 서 변호사 말씀처럼 법대로 한 거니까 법대로 해달라 이런 건데 그래서 지금 민주당에서는 그러면은 우리가 법사위 현안 지를 때 대법원장 부를 테니까 예전처럼 인상하고 간다거나 그러지 말고 나와라 나와서 끝까지 12시간씩 있어봐라 뭐 또 이렇게 될 것 같아요.
6: 근데 아마 이게 관행상 대법원장 인사하고 아마 안 놀 걸로.
3: 아니 그러니까 지금 관행이냐 법이냐 계속 그걸 붙으니까.
6: 그러니까 아마 이게 뭐 대법원장 저는 나오긴 놀지 뭐 모르지만 바로 나갈 것 같아요. 에이. 사법 독립 때문에. 에이. 근데 이거예요. 김용민 의원 아시죠?
3: 네.
6: 저는 어제 법사에 깜짝 놀랐는데 이 재청권이요 유신헌법 때 7차 때 유신헌법 때 대통령이 대법관 이게 장악하려고 사법부를 도입한 거라고 막 큰소리 치더라고.
3: 예, 예.
6: 노경필이 불러놓고
3: 예, 예.
6: 진짜 공부 좀 해야 돼 김용민은. 이게요 5차 개헌 때
3: 예.
6: 우리 이승만 4.19 직후에 5차 개헌 때 209 때 그때 들어간 겁니다. 원래 이승만 때는 대법원장이고 대법관이고 대통령이 다 임명했어요.
3: 예?
6: 근데 사법부 독립을 지키기 위해서 예, 예, 예. 대법원장한테 재청권을 준 게 5차 때 들어간 거예요. 취지하고 내용을 전혀 반대로
3: 예.
6: 김용민 의원이 말하길래 야 공부 좀 해야 된다 예. 이 생각했는데 예. 따라서 이번에 재청권을 존중해 주고 그럼 국회는 동의권에서 막으라 예, 예. 저희 촉구합니다.
3: 근데 뭐 하여튼 이게 지금 쉽게 가라앉을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당분간 계속 시끄러울 텐데 그 오늘 나온 갤럽 조사 보니까 대통령 지지율이 하락세에서 약간 반등했더라고요.
5: 그렇습니다. 네네. 이른바 이제 대통령의 지지율이 오늘 나온 결과만 놓고 보면은 추가적으로 하락은 안 하는 것이냐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지지율이 1% 2% 정도로 하락폭이 줄어들거나 좀 행보하게 되면 이제 그런 판단을 할 수 있는데, 자 먼저 소개를 해드립니다. 오늘 소개드린 모든 조사는 중앙선거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한국갤럽이 자체적으로 지난 18일부터 20일까지 전국 1,004명을 무선 가상으로 전화 면접 조사한 결과인데요. 이재명 대통령의 이 국정수행에 대해서 잘하고 있는지 잘못하고 있는지 물어본 결과 잘하고 있다는 긍정평가가 45%로 직전 조사보다는 1% 올라갔어요. 부정은 45%로 부정과 긍정이 똑같습니다. 45-45인데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이유는 외교, 그 다음에 경제, 민생 전반적으로 잘한다, 소통이 들어가 있고, 부정평가는 지난 직전 조사하고 마찬가지로 부동산 정책이 가장 높고요. 그 다음에 경제, 민생 새로 들어갔다기보다는 조금 비율이 올라간 게 국방, 안보, 대북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제가 좀 말씀드릴 부분, 이게 화수목 조사이기 때문에 조희대 대법원장 건이 안 들어가 있어요.
7: 그렇죠. 예, 예.
5: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이 상당히 앞으로 어떻게 영향을 미쳐, 물론 이것이 유리 분리 쪽으로 각각 이제 진영별로 영향을 미칠 부분인데, 제가 이제 아주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말씀 드린 거는 아까 이동영 앵커가 물어보신 질문이 중요해요. 만약에 차분하게 법리적으로만 조희대 대법원장한테 뭘 물어본다면 가장 궁금한 건 이걸 거예요. 왜 몇몇 후보자에 대해서는 뭐 재청을 하지 않았느냐, 신청을 하지 않았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법리적으로 설명해 드리면 분명히 고성이 난무할 겁니다.
7: 예.
5: 그래서 저는 아마 대법원에서도 이 조희대 대법원장도 선뜻 나온다는 결심을 하기가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3: 그러니까 뭐 오늘도 법사위에서 여야 의원들끼리 크게 한바탕 붙었던데, 제가 지금 배종철 수상한테 여쭤본 것도 그 대통령 지지율이 반등을 했고 대통령 지지율이 떨어지는 요인 중에 하나인 전당대회가 끝이 났고,
5: 예,
3: 김기석 체제 출범했고, 그럼 올라가지 않겠느냐라고 아마 여당에서는 예측했을 텐데 갑자기 이게 폭탄처럼 터졌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제 이 이후부터 여론의 흐름은 어떻게 될 것이냐?
4: 네, 이거 저는 조금 다른 측면도 있다고, 예, 봅니다. 이 전당대회에서 좀 지지율이 좀 떨어진 거는 조금 갈등의 국면이나 또 전당대회 도중에 막 싸움하는 그런 것들 때문에 작동을 했다면, 이 조희대 이슈는 민주당 입장에서 봤을 때는 통합할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아. 다른 목소리 내기가 좀 어려워요.
3: 아. 공통된 적이 나타났다.
4: 예, 뭐 제가 봤을 땐 뭐 지금도 보니까 당대표하고 옆에 최민희 의원하고 둘이 똑같은 피켓 들고 이제 뭐 조희대 어째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보면 같은 목소리를 내기 때문에 이른바 정말 정통 지지층에서 좀 흔들렸다면 그런 부분들은 오히려 이 이슈가 조금 더 낫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좀 해봅니다.
3: 조희대 탄핵 이야기도 나오는데 가능하다고 보세요?
6: 저는 이제 뭐 100% 불가능하다 보는데,
3: 예, 예, 예,
6: 일단 탄핵 사유가 없고,
3: 예,
6: 그리고
3: 아니 탄핵 사유야 뭐 헌재에서 판단하는 거고 탄핵 걸 수는 있잖아요.
6: 제가 볼 때는 이게 뭐 법 위반 없고,
3: 예,
6: 그다음에 헌재에서도 기각될 겁니다.
3: 뭐 저도 그런 생각이 듭니다만,
6: 왜냐하면 이게, 예, 아무리 그 뭐 비겁한 보수지만 그래도 보수가 몇 명 있거든요. 여섯,
3: 예, 예,
6: 명이 돼야 되잖아요. 기각될 거고, 그리고 이게 지금은 여론의 유불리는 없을 거예요. 진영 논리야.
3: 예.
6: 지금은 조희대 대해서는 뭐 진영 논리인데 탄핵까지 가면 중도층이 약간 떠나지 않을까요?
3: 거기다가
6: 국민 여론도
3: 다시 헌재에서 돌아오면 더 아마 여론이 안 좋아질 것이다 이런 말씀이잖아요.
6: 그렇죠. 결국에 제가 볼 때 현수막만 계속 걸지 탄핵까지는 못할 거예요.
3: 그 혹시 저런 것도 있나요? 그 조희대 대법원장을 만일 여당에서 탄핵을 하게 되면 대법원장이 공석이 되잖아요.
6: 예.
3: 지금 대법관도 두 명이 공석인데 그러면 저런 합의체가 제대로 돌아가겠느냐?
6: 올 수도 없다는 게요. 대법원장이 재판장인데요. 대법원장이 아프거나 사망하거나 뭐 중병이 걸리면 대행이 있거든요. 그런데,
3: 예,
6: 탄핵은 임시로 직무가 정지돼 있고,
3: 예,
6: 복귀할 수 있잖아요. 언제든지 기각하면.
3: 예.
6: 따라서 이게 대행이 없어요. 그러니까 재판이 없으니까 재판이 올 수도.
3: 재판 수도.
6: 그러면 좋은 게요. 6개월이거든 구속기한이요.
3: 예.
6: 그러면 한덕수, 이상미 전부 보석을 다 풀어주게 돼요.
3: 그게 좋은 겁니까?
6: 우리한테 좋은 거죠. 우리한테 좋은 거죠. 다 풀어주게 돼요. 재판 올 수도 됩니다.
4: 아니, 근데 이런 경우는 처음이라서. 저는 스톱? 아, 모르겠어요. 이런 경우는 없었습니다. 대법원장이 탄핵 소추된 적이 없었기 때문에. 근데 뭐 이렇게 정지될 수도 있겠지만 차선임 대법관이 아마 뭐 집회 재판 진행할 가능성도
6: 권리 네. 그건 기다리대요. 언제 기각될지 며칠 뒤에 될지 모르기 때문에
4: 아 6개월 7개월 어떻게 기다립니까?
6: 아니 그렇게 안 갚아도 한 달 만에 기각되는 게 있잖아요. 만일 그래서 뭐, 그건 기다리대요 무조건.
3: 뭐 이 경우에 정말 탄핵으로 올라간다면 헌재에서 굉장히 빠르게 조치를 하겠죠. 뭐.
4: 그렇죠 네. 그렇죠.
3: 알겠습니다. 저도 여당이 그 여러 가지 생각했을 때 방금 이야기한 거 포함해서 뭐 여론 또 이 지금 전문가 중에 탄핵 사유가 된다라고 말한 사람 한 명도 없거든요.
4: 거의 없습니다.
3: 네, 그런 걸 봤을 때는 고민이 좀 깊지 않겠나. 그래서
5: 네. 네, 이 말씀을 짧게만 좀 드리면 무슨 말씀이냐면 이게 만약에 대법원장이 이 탄핵이 통과돼서 국회에서 헌법재판소로 가면 유례없는 일이죠. 왜냐하면 법관이 이 법관의 최고봉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사법의 수장을 단죄해야 되는 상황이 되거든요. 단죄 여부를 결정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럼 여기에는 말 그대로 이 중도 또 뭐 20대 30대 또 수도권 뭐 수도권 수도권만은 아닐 겁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이 대통령 이른바 중도 지지 기반에 막 영향을 줄 가능성이 높고 또 하나는 뭐냐면 적어도 이제 임기 1년 동안에는 이른바 우리가 기저 현상이 있죠. 이른바 비상 계엄에 대해서 또 상당히 안정을 시켜야 되고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또 지지율도 높으면서 힘이 실렸단 말이었는데 지지율이 낮은 상태에서 이렇게 할 경우에는 상당히 좀 거칠게 나간 또 강경하게 나가는 부분에 대한 반발 심리가 분명히 작동이 돼요. 그러면은 지지율도 단박에 회복되기 힘들고.

0: 최고위원 2명, 친청계 최고위원이 반발했어요. 반발했는데 네, 네. 그 직능직 한국노총으로 임명된 분은 뭐 비판한 건 아니고 아마 네. 청년 최고.
1: 그렇죠.
0: 이거 경선해야 되는 거 아니냐. 왜 마음대로 임명했느냐. 이런 것 같은데 그 당대표 입장은 당대표 고유 권한 아니냐 뭐 이런 것 같아요.
1: 경선 하겠다고 아마 그 선거하는 과정에서 얘기한 걸 아마 근거로 하고 또 당원 당규 뭐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거 앞만 봐도 그게 맞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친청이라 알려진 세 분의 최고위원이 그래도 이제 그 지지자 또 뭐 정청래 의원하고 같이 가는 그런 것들 때문에 목소리는 좀 내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뭐 계속 내기는 어려워. 왜냐하면 당대표의 권한이에요. 지명하면 그만이고 의결이라는 거는 그 후에 후속 절차를 같이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목소리는 내지만 그게 뭐 반영이 되거나 아니면 뭐 반발로 읽혀지거나 그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0: 네, 일단 그 이 친청 3명 의원 주장에 대해서 반발하는 친명 지지자들 입장은 그렇게 청년 최고가 중요하면 처음부터 넣지. 처음부터 넣는다 그럴 때 세 명이 반대하지 않았느냐. 이게 이제
1: 그렇죠.
0: 하나가 있는 것 같고 두 번째는 그동안 한 달 내내 친명, 친청 갈라져서 싸웠는데 이제 겨우 봉합됐는데 청년 최고로 경선하면 또 친청, 친명 나와서 싸울 거 아니냐. 그걸 또 해야 되느냐. 뭐 이런 것 같습니다.
1: 네.
2: 그렇죠. 그런데 이 앵커 말씀대로 저는 이게 청년 최고위원이 문제가 아니라 뭔가 이 끄집어낼 빌미를 찾는 거예요. 뭔가 친청 쪽에서는 뭐 못마땅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독 의심살 수밖에 없고 유독 지적당할 수밖에 없는 김어준 방송에 딱 세 사람만 출연을 해요. 그러니까 그런 것부터가 아니 항상 우리가 정치권에서 하는 이야기가 이해를 사야 되지 오해를 사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굳이 그걸 득달같이 가서 방송에 출연할 이유가 있을까요? 그것도 내용도 대체적으로는 물론 뭐 김윤석 대표에 대한 부정적인 이야기의 목소리를 높인 건 아닙니다만 듣자 듣자 들어보면은 좀 그런 지적하는 내용이 나오거든요. 원팀 스피릿을 강조하고 있는데 굳이 허니문 기간 중에 적어도 한두 달은 허니문 기간이잖아요. 또 대통령도 지지율이 지금 떨어져 있는 상황인데 그러면 그런 어떤 빌미를 찾기에 좋은 게 바로 청년 최고. 아니 이 지금 조인태 대법원장 건 가지고는 달리 목소리를 낼 수가 없죠. 그러면 아니 이거 뽑아야지 왜 지금 그걸 전용기 맞죠? 전용기 예. 의원으로 임명. 아니 이미 의원인데 의원 아닌 사람으로 기회도 좀 주고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 당으로부터 바람직.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유를 꺼집어낼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네.
0: 이게 어떻게 지속되리라고 봐요?
3: 저는 이제 팀 정청래 저 변호인으로서 예. 한 말씀 드리면 예. 일단 김민석 후보가 공약은 했잖아요.
0: 예, 예, 예.
3: 그럼 이게 사과부터 하고 두 번째 제가 당은 26조를 보니 대표가 지명은 해요. 그런데 최고의 의결을 거친 다음에 당무위원회가 최종적으로 확정하잖아요.
0: 예.
3: 그럼 이게 우리가 보통 의결할 때 미리 사전에 조금 양해를 구해서 이런 사람 하는데 우리 만장일치로 박수로 끝냅시다. 이렇게 미리 약간 협의를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너무 일방적으로 둘이 딱 한 거 최고의 의결이 필요한데 그럼 당신들은 거수기잖아. 그러니까 이건 좀 정치력이 약간 미숙했다. 좀 사전에 협의하고 양해를 좀 구하고 이렇게 했으면 좋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0: 뭐 그럼 이건 또 갈래로 가야 되는데 뭐 정청래 전 대표 때는 그렇게 했냐 뭐 이런 게 나올 텐데 어쨌든 이 싸움이 뭐 지속되지는 않을 것 같은데 어쨌든
1: 예, 저는 더 하지는 않을 것 같고
0: 네, 다만 이런 건 있어요. 예. 오늘 대통령이 SNS에 패트 단축법 통과에 환영 이제 일이 좀 신속하게 돌아가게 돼 참으로 기쁩니다라고 했는데
1: 이제
0: 그럼 반대로 얘기하면 이제까지는 일이 안 돌아갔다는 거잖아요.
1: 그러니까 반대로 해석해 보면 X에 네. 이제 썼던 글인데요.
0: 아, 그러면 네. 이게 또 정청래 전 대표를 좀 디스하는 모양새가 되지 않습니까?
1: 근데 뭐 대통령이 그 의도하고 했다기보다는 지금 김민석 당대표를 좀
0: 잘한다.
1: 힘실어주고 또 밀어주는 뭐 그런 모양새라고 좀 봐야 될 것 같고 또 김민석 대표가 화답을 했어요. 필요하다면 뭐 당원 당규도 바꾸겠다 그런 얘기까지 지금 할 정도로 그 뭐 그렇다면 앞으로 좀 김민석 대표는 좀 더 열심히 하지 않을까 좀 개인적으로 생각이 듭니다. 이재명 대표가 이재명 대통령이 일부러 뭐 갈라치기 하려고 이런 글을 올렸다고 보기엔 저는 어렵다고 봅니다.
0: 그 김민석 대표가 이제 민주당 TV를 만들어서 총력을 기울여라 김남준 새 홍보위원장한테 지시한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아침 7시에 방송을 한다. 그러니까 이제 친청 지지 세력

0: 가족들에서는 뭐 김어준 겨냥한 거냐 아침 방송을 뭐 그런다고 이길 수 있을 것 같냐 이렇게 얘기도 하던데 제가 조사한 바로는 아침만 하는 건 아니고 아침 점심 저녁 나눠서 세 번 방송하는 것 같더라고요.
1: 지금 제가 좀 정보해 보니까 아침 일단 아침만 먼저 시작할 것 같습니다. 뒤늦게 이제 하는 거는
0: 아 뒤는 이제 일단 아침부터 하고
1: 아침부터 시작을 한다고 제가 좀 금방 문자를 받아가지고 아, 뭐 제가 한다는 건 아니고 다른 것 때문에
0: 아니 그래서 보니까 이제 가짜 편성표가 돌았어요. 우리 김남준 의원이 그거 가짜다 이랬는데 가짜 편성표를 보니까 뭐 저 이름도 있고 박지훈 변호사 이름도 있고
1: 이동형 지금 진행자하고 저랑 같이 아침에 한 그래서 제가 지금 그 문자를 받고 있어요. 아침에 또 방송을 하느냐 묻길래 지금 저도 모르는 얘기고 뭐 한 적도 없는 그런 뭐 얘기한 적이 없는데
0: 아니, 이거는 누가 만들었냐면 이제 반명 쪽 지지자들이 만든 거죠. 만들었는데 이거는 그러면은 뭐 민주당 TV를 만든 의미를 뭘로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민주당 의원들이 더 이상 외곽 스피커들한테 의존하지 말고 민주당 TV를 통해서 하고 싶은 말 해라 뭐 이런 뜻일까요?
2: 제가 볼 때 한마디로 하면 이게 털 깎기. 아니 털보 김어준 죽이기라 봅니다. 털을 면도해 버리는. 아니 김민석 대표가 면도기처럼 털을 면도해 버리는. 저는 그래 봐요.
0: 예, 서정부의 개인 생각입니다.
2: 예, 김어준 죽이기예요. 왜냐하면 이게 같은 시간대에 민주당한테 나가지 말고 패널 대독에 이리 나와. 아마 이런저런 견제용으로 봐요. 그런데 이게 대실패로 끝날 거예요. 우리가 정부에서 만든 유튜브나 나라에서 만든 거 우리 국민의힘도 유튜브 하거든요.
0: 네.
2: 아무도 안 봐요.
0: 네.
2: 이게 실패로 끝납니다. 우리가 그냥 시장을 이기는 정부가 없듯이 아마 전부 김어준 보고 이동형 보고 뭐 이런 거 서정욱 보고 이래 보지. 당의 상관 안 봅니다.
3: 아니 근데 서정국 이름까지 들어간 건 제가 참 쉽게 수용하기 쉽지 않은데 이거는 저는 조금 두 가지 차원이 있다고 봅니다. 하나는 김어준 견제겠죠. 다른 의미보다는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친정계 이 세 명의 최고위원만 이 김어준 방송에 나갔죠.
0: 오늘 나란히 세 명이 나갔는데 그렇습니다. 물론 김어준 씨의 입장은 다른 사람 오라 그랬는데 시간이 안 된다 그래서 시간 되는 사람만 불렀는데 그게 딱 세 명이었다 뭐 이런 거였죠. 이런
3: 예, 그러면
0: 건데.
3: 다 시간 될 때 불러도 됐을
0: 그렇죠.
3: 텐데.
0: 그렇죠. 아니면은 오해 사기 딱 좋은 모양새니까.
3: 예, 또 하나는 이제 저는 민주당 TV를 어느 정도 성공할 수 있느냐는데 저는 꽤 성공 가능성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일단 이게 어떤 의미가 보냐면 힘이 실리죠. 왜? 대통령의 힘이 실릴 수 있죠. 김남준 홍보위원장이라든가 또 하나는 김민석 당대표도 이제 작정하고 이 채널에 먼저 나갈 거를 당대표가 요구할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따지고 보면 아니 의원들도 아니 김어준 방송보다는 아니 당의 TV가 있는데 왜 여기 안 나가 그게 대해서 어떤 이유를 대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민주당 TV가 상당히 이 경쟁력을 갖출 가능성이 높고 분명히 이건 김어준과의 경쟁 속에서 저는 상당히 부각될 가능성이 높은데 아까 박지려운 변호사가 무슨 본인이 편성포에 담겼는데 뭐 어쩌고 저쩌고 분명히 이야기를 안 했습니다. 눈은 웃고 있었어요. 네. 웃고 있는 눈을 저는 봤습니다.
0: 그런데 네. 지금 김민석 신임 대표가 지금 당대표로 선출된 이후에 그 어떤 방송하고 인터뷰를 안 하고 있거든요.
3: 예.
0: 물론 우리 방송도 지금 출연 요청을 해놓게 됐는데 안 나오고 있는데 뭐 김민석 TV에 처음 나갈 수도 있을 테고
1: 네.
0: 제가 봤을 때는 뭐 우리 방송이 제일 먼저 나올 것 같긴 한데
1: 근데 그 활용일 거예요. 뭐 김어준 그 아침 방송을 이기려고 한다기보다는 그런 비판은 계속 있었거든요. 의제 설정 뭐 그런 얘기가 거기서 자꾸 나오고 뭐 정치인들이 자기 뭐 유튜버가 따라가지 말고 민주당에서 만든 유튜버 가서 거기서 하고 싶은 말씀 하고 그게 나중에 전파되면 되니까 아마 당장 이기기는 쉽지 않겠지만 그게 아마 그 큰 뭐 모멘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봐요.
0: 아니 그 뭐 아까 서정호 변호사 말처럼 그 국가나 뭐 정부나 지자체나 정당이나 그 남들 밖에서 해서 잘 된다고 따라하면 실패입니다. 안 되는데
1: 재미도 없고요.
0: 네, 재미도 없고. 안 되는 거 알 거예요. 그래서 뭐 김어준 씨 방송을 아침에 잡는다는 건 불가능한
1: 일이고. 일입니다.
0: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일부 지지층들이 국회의원들이 아침에 나가서 거기 가서 뭐 머리 숙이고 보고하고 지령받고 받는 것처럼 보이는 게 좋은 거냐 그게. 그런 비판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 소통 창구로 하나 만들어 놓자.
1: 네, 뭐 그런
0: 영향이 키워지면 더 좋은 거고 아마 그런 생각이
3: 들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기억하기에는 TBS 시절부터 이 뉴스 공장에는 상당히 많은 또 관료들이 출연을 했었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민주당 TV가 되면 집권 여당의 TV고 우리 당정청 협의의 어떤 연장선상에서 민주당 TV에 상당히 많은 관료들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가령 김정관 장관이라든지 또 이제 뭐 9월 10월에 이제 개각설도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다르죠. 이 중량감 자체가. 왜냐하면 국토교통부 장관이 나와서 직접 여기서 설명을 하고 한다라면 그만한 경쟁력이 있을 거예요. 저는 그런 점을 보더라도 기존의 어떤 채널의 성격하고는 좀 다를 것이다. 무게감이 분명히 있을 것이고 뭐 이제 오후하면 또 YTN 정면 선거가 있기 때문에 아마 오전만 편성을 한 것 같은데.
0: 아, 아니요. 오전에 하고 오후에는 우리 방송 앞 시간에.
3: 아,
0: 저랑 같이 못 붙습니다.
3: 예. 알겠습니다.
0: 아, 그리고 또 저녁에도 한다고 하니까.
1: 아. 예, 뭐 지금은 아직 아닌데
0: 세 번 나눠서
1: 세 번 아침, 점심, 저녁으로 한다고 합니다. 예.
0: 예, 좀 지켜보도록 하고요. 네. 자, 세 분 말씀은 2부에서 계속 이어서 듣겠습니다. 화이트 라디오 이동의 돌아온 뉴스 정면 송구 2부 시작하겠습니다. 2부에서도 이렇게 세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1부에서 전당대회 후에 민주당의 내부 분열이 지속될 것인지 화합할 것인지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 유시민 씨가 다음 주에 또 그 유튜브에 출연한다고.
1: 예.
0: 그런데 뭐 또 시끄러질까요?
1: 아, 근데 한참 안 했거든요. 예? 안 한 게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뭐 전당대회 효과가 없을 것이다. 뭐 본인 생각했을 수도 있고 또 반발이 또 되게 많았지 않습니까? 예? 진보 진영에. 예? 막 그런 것들을 이제 보고
0: 박성은 전 의원은 정청래 후보가 진 거는 유시민 때문이다. 또 이렇게
1: 그 정도로
0: 분석하더라고요.
1: 예, 뭐 그게 맞는지 안 맞는지 떠나서 유시민 작가도 그런 부분들을 조금 의식을 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전당대 끝났기 때문에 뭐 계속 안 나올 수도 없다고 본인은 판단하고 좀 중소 채널 유튜브에 나와서 예. 또 얘기를 하게 되면 어떤 말을 하게 될지 모르겠지만 아, 뭐 민주당이나 진보 진영에서 뭐 좋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0: 그래요. 자, 그거 뭐 지켜보면 알 수 있을 것 같고 김민석 대표가 오늘 추가 당직 인선을 발표했는데 원외 인사로 당대표 정무조정실장은 강의원 전 전남부지사 당대표 특보단장에 최대성 전 의원을 임명했는데 그 최근에 박용진 전 의원이 이제 이 방송 출연이 좀 활발하더라고요. 인터뷰도 많이 하고 다음 주에 우리 방송도 나오기로 한 것 같은데 이 공교롭게도 지금 한민수 최고 이번에 당선된 그 지역구가 원래 박용진 의원
1: 맞습니다.
0: 지역구였어요. 그렇죠?
1: 예, 강북. 예.
0: 그러니까 박용진 의원은 다음에 무조건 안 나간다. 경선이다. 그러니까 한민수 최고로서는 강력한 경쟁 상대가 지금 현재 있는 상태잖아요. 그런데 야인으로 있던 최성 전 의원이 당대표 특보단장 임명됐는데 최성 전 의원 지역구는 남양주예요. 최민희 같은 최고 지역구.
1: 예.
0: 이거
1: 뭐 공교로울 수도 예. 있지만 예. 아, 임명을 하면서 견제가 좀 되는 모양새이기도 해요. 뭐 전주에 이제 이상윤 최고위원 그거는 뭐 줄 서 있어요.
0: 한 바퀴 줄 서 있습니다. 민주당이 너무 많죠.
1: 뭐
0: 예.
1: 누가 다 하더라도 될 수 있는 좋은 지역구이기 때문에 후보들이 꽤 많은데 이 지금 강북이나 특히 남양주 갑 같은 경우는 이미 국회의원 하던 사람들이 잠깐 안 하다가 지금 하는데 전면 등장하는 모양. 특히 최재성 특보단장은 저는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보고 아마 이런 것 때문에 최민희 최고위원이 함부로 행동하거나 하지는 쉽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뭐 어떤 일을 할지 모르겠지만 최재성 의원 자체가 중량감이 사실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런 인선에 좀 의도도 있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2: 제가 볼 때는 이게 그 최고위원 세 명이 다 나중에 행사할 것 같아요.
0: 비명사.
2: 예. 왜냐하면 이게 일단 평가에서요. 당권이 있으면요 하위 20%를 주버리거든요.
0: 줄 수 있죠. 예.
2: 다면 평가도 하잖아요.
0: 국회의원들 다면 평가도 하고. 예.
2: 예. 그러면 이게 국회의원들은 전부 김민석 쪽이잖아요.
0: 예, 예, 예.
2: 하위 20% 예. 일단 받고 들어가는데 문제는 이게 박용진 이분이 지금 총리급입니다.
0: 예.
2: 그러면 이게 원래 인지도 높죠. 예. 그런 게 게임이 안 된다 보고요. 그다음에 최재성하고 최민희도 사이가 안 좋기로 유명하잖아요. 그것도 게임이 안 될 거예요. 특보단장 전주도요. 예를 들어 정동영하고 김성주 국민연금 이사장 있잖아요. 예. 원래 전주 병인데 을이나 병이나 뭐 거서 거잖아요. 김성주 국민연금 이사장이 재선에 지금 상당히 높잖아요.
0: 예.
2: 이렇게 털어서 저는 셋 다 자기 공천해가지고 아마 셋 다 공천받기 어렵다. 행사한다 봅니다.
0: 그러니까 지금 박영
2: 밖에서 보면 그래 보여요.
0: 박지훈 변호사 이야기는 그렇게 견제가 되기 때문에 그 친청 3인방 세 분이 예. 뭐 김미석 당대표하고 뭐 계속해서 어긋나고 이러지 않을 거다.
1: 쉽지 않다는 거예요. 계속 그렇게 하면 지금 서정욱 변호사님이 밖에서 정확하게 보고 말씀하시자 그대로 가는 거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2년 후에 2028년에 있던 공천이 가장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0: 그 공천은 어쨌든 김미석 당대표가 키를 쥐고 있으니까.
1: 그러니까요. 함부로 뭐 이렇게 반발을 하거나 하는 모양새가 뭐 당장 지금 한두 번은 있지만 앞으로는 저는 그런 그림이 많이 보여지지는 않을 것이다.
2: 근데 사람 스타일 안 바뀌고요. 최민희가 스타일이 바뀔까요? 그리고 이미 이제까지 앙금이 너무 많아서 지금 아무리 잘해도 안 됩니다.
3: 그런데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이제 그러면 김민석 대표와 호흡을 맞추면은 공천이 보장될까? 공천은 다른 문제예요. 왜냐하면은 이렇게 좀 앙금이 있고 끌끌어온 이 관계가 있었다면 그건 상당히 이제 걸림돌이 될 겁니다. 왜냐하면 앞서 이제 이 앵커가 말씀하셨던 대로 민주당이 상당히 이 유리한 지형을 가지고 있는 지형에는 한 사람이 빠지면 100명이 들어와요. 200명이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대신할 사람들이 줄을 쓴다는 거죠. 그 이야기는 지금도 호시탐탐 이 내부 지형에 따라서 그 자리를 노리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게 이 그런 이유 때문에 관계 개선이라든지 이런 게 쉽지 않을 거다. 짧게 말씀드리면 결론적으로는 앞으로의 이 민주당 내부의 내용의 깊이를 결정하는 것은 지공일 것이다. 닭공이 아니라 지는 지지율, 공은 공천일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인사가 벌써 최재성 그리고 또 한민수, 박용진 이름이 거론되는 순간 이미 이건 약간 공천 게임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거는 참 양보하기가 힘들어요. 국회의원으로서는 공천 앞에서는 당대표도 대통령도 당도 안 보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이 앞으로의 치열한 싸움의 전주곡이 시작되고 있다 이미.
0: 예. 자, 국민의힘 이야기로 봅시다. 지금 이진수 의원 징계 이게 국민의힘 책임당원 3천 명이 징계를 요청했는데 지금 국민의힘 지도부에서는 징계로 올릴 생각이 없는 것 같고요. 안 하기로 한 거죠, 이제.
2: 지도부에서는 게 말한 건 없어요. 지도부는 게 윤리위의 독자적인 판단을 존중합니다.
0: 말하기로 한 거고.
2: 오버예요, 오버.
0: 예.
2: 근데 내심 안 하죠. 왜? 예. 당원들이 뜻이 뭐 이진숙 지지가 훨씬 높아요.
0: 예.
2: 그 3천 명은 한 줌도 안 되는 당원이죠.
0: 그런데 예. 이제 민주당에서는 아마 단독으로 국회에다가 그냥 징계안을 제출한 것 같아요. 윤리특위 구성하자 이런 것 같은데 그 결국은. 뭐 당 자체 징계가 안 되면 국회에서 징계를 내리면 3분의 2 이상이 동의해야
1: 제명이죠.
2: 그런데 예. 김영삼 이후에 그 없잖아요.
0: 예.
2: 김남국도 안 되고 다 안 됐는데 그거 왜 합니까? 제가 볼 때 국회에서는 제명이 안 된다고 저는 봐요.
0: 근데 그 이진숙 의원을 징계를 당 차원에서 아예 안 한다고 하면 뭉개버리면
2: 예, 안 합니다.
0: 그 국민적 여론이 또 약간 안 좋지 않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2: 뭐 중도층에서 일부 이탈할 수는 있는데 그러게 또 강성 보수층에서는 뭐 토론한 게 뭐 잘못이냐 아마 크게 영향은 없을 걸로 저는 봅니다.
0: 자 그럼 국민의힘은 이진숙 의원은 징계하지 않는다. 그런데 어제 그 반 당권파 내검이 네 명이 한
1: 잘못 들었어요. 아닐 거예요.
0: 반 당권파 네 분 네 분이 한꺼번에 징계를 받았어요. 보니까. 조경태 의원이 2년 6개월, 진종호 의원이 2년, 권영진 의원이 1년 6개월, 서범수 의원이 10개월 정지를 받았는데 이게 다음 총선이 지금 2년이 채 안 남지 않았나요?
3: 안 남았죠.
0: 2년이 안 남았는데 이렇게 징계를 받으면 공천 안 주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3: 저는 이것을 3초로 분석을 하고 싶은데 이게 그동안에는 좀 이런저런 걸 의식하든 여론도 의식하든 장동혁 대표가 초강수를 두는 겁니다. 첫 번째 초강수. 지금 조경태, 진정호, 사실 권영진까지 이렇게 되면 공천이 안 돼요. 왜냐하면 1년 6개월이라고는 하지만 1년 6개월이면은 2028년 2월이거든요.
0: 예.
3: 2월이면 사실 공천 끝나는 거니까. 그러니까
0: 예.
3: 사실 서범수 경우에도 10개월 정지, 10개월 활동 못하면 이 지역은 울산이거든요. 울주군가 그럴 거예요. 여기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한 사람이 뭔가 발목이 묶여 있으면 100명이 들어오는 지역들이에요. 그러면은 10개월 동안 국회의원이 현역 의원이 묶여 있는데 그럼 가만히 있겠어요? 다들 들어와서 내가 공천 받을까요? 내가 공천 받을까요?
0: 그렇죠.
3: 더군다나 한동훈 이 의원을 탈당해서까지 도왔던 서병수 전 부산시장의 동생이 서범수입니다. 저는 그런 것까지 저간에 깔려 있었지 않을까 싶고, 그러면 두 번째는 뭐냐, 초파장이죠. 이렇게 되면 지금 6선 의원인데 7선만 되면 경우에 따라서는 뭐 적게는 부의장, 나중에 2030년 대선 후에는 또 뭐 아마 의장 자리도 노려볼 만한 사람이 조경태 의원인데, 뭐 그렇게 평가하는 분도 계시고 평가하지 않는 분도 계시겠습니다만,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될까, 가만히 있을까요? 저는 이제 사생결단할 거예요. 세 번째는 뭐냐, 초이탈. 이렇게 되면 조경태를 지지하는 PK적이죠. 또 그냥 진종호, 또 여기 보면 이 서범수, 권영진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진종호 서범수의 경우에는 이른바 친한계입니다. 그러면은 이 한동훈 의원을 지지하는 지지층들도 이탈할 거예요. 그러면 말 그대로 초이탈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
0: 자, 서성욱 변호사님. 그동안 국민의힘에서 징계한 뭐 김종혁이라든가 배현진이라든가 징계했다가 법원에서 다 돌아왔잖아요. 살아 돌아왔는데 이번에도 아마 법원으로 갈 것 같긴 한데 그 결과를 어떻게 보시나요?
2: 권용진 안 간다고 했어요. 당내 네. 투쟁을 하겠다. 네. 아마 나머지도 그거 저번에 우리 가처분 몇 번 지면서 확실하게 대비를 했죠. 철저하게 절차도 지키고 다 문서로 다 보내고 소명기 다 주고 그래서 이번에 절차자는 절대 없고요. 그러게 또 제명까지 하면요. 골치 아픈데 제명까지 하면 의원총회에서 또 표결을 해요. 정당법에. 그러다가 제명하면 가혹하다면 또 법원에 대리할지 모르잖아. 예. 그래서 이게 사실상 나이 90인 사람한테 징역 20년 주나 사형식이나 똑같잖아요. 저는 사실상 제명과 똑같다 보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처분을 다 염두에 두고 철저하게 절차와 실체적인 형량 다 했고 그래서 신의 한 수라 봐요.
0: 두 번의 실패로 교훈을 얻었네요.
2: 그렇죠. 원래대로면 조경태 제명식에도 시원찮은데 불복했잖아요. 그 박덕흠하고 부의장 제명식이 맞죠. 근데 여러 가지 감안해서 신의 한 수입니다.
0: 아, 그러면은 뭐 지난번처럼 뭐 서류가 미비하다든가 그렇죠. 뭐 절차상의 문제가 있다는 일은 없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네. 뭐 의원들이 납득하겠느냐. 네. 조경태 의원 같은 경우에는 무소속으로도 출마 가능할 것 같은데.
1: 그렇죠. 그러면 6선
0: 3파절하면 국민의힘 어려질 텐데.
1: 그런 것까지 생각 안 하는 것 같아요. 한동훈 부산 복합 봐도 그렇거든요. 거기도 뭐 사하고 근처이긴 하지만 장동혁 대표가 지금 원하는 거는 이 이른바 친한계 비당권파들 말 안 듣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이 국회의원 배지를 다는 걸 원치 않는 것 같습니다. 그게 결과론적으로 민주당에 유리한 결과가 난다 하더라도 크게 신경 안 써 보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뭐 지금 좀 전에 서정 변호사 말씀하셨지만 이게 이 네 명이 법원 결정을 통해 돌아올 가능성 매우 낮고요. 이렇게 된다 그러면 지금 장동혁 아니면 장동혁과 유사한 당권이 있는 상황이라면 다음 총선 때 공천받기는 매우 어렵다 이렇게 보입니다.
0: 예. 근데 지금 이 문제뿐만 있는 게 아니고 지도부에서 당협위원장 전면 물갈이를 그렇죠. 해야 된다고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있는 당협위원장 다 물러나고 새롭게 뽑자.
3: 그렇습니다. 네.
0: 그러면은 뭐 지금 국회의원들 또 현직 당협위원장들의 반발이 상당할 수밖에 없는데
3: 예.
0: 그거 플러스 지금 이 윤리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다른 의원들도 뭐 중징계 제고를 요청하기도 하고 약간 흔들리는 모습도 보이기는 할 텐데 그러면 장동혁 대표가 어떤 결정을 내릴까?
3: 이건 뭔지 제가 설명드릴게요. 아까 초강수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국민의힘 내부가 돌아가는 게 5분의 N 법칙입니다. 이게 우리 정면승부에서 이야기하고 나서 다 장안의 화제가 된 건데 국민 내부를 설명할 때 5분의 N 5개가 쪼개져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장동혁파, 그다음에 당권파, 그다음에 대안과 미래 2030 보수층, 그 다음에 한동훈파. 근데 지금 보면 5분의 우리가 쉬운 산수로 생각하더라도 5분의 3이 안 되면 당을 뒤집지 못해요. 근데 지금 당권을 명분을 가지고서 당헌 당규에 따라 행사할 수 있는 사람은 장동혁 대표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초강수를 부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떤 현상이 벌어질까요? 반발도 물론 할 겁니다. 그런데 공천과 뭐 하여튼 여러 가지가 내년 상황에서 이제 어떻게 전개될지 모르게 되면 4선, 3선들이 지금 뭐 해동을 한다 모인다 하지만 이런 상황이 벌어질 수 있어요. 당협 위원장 자리를 교체할 수 있다. 8월 말로 모든 이 국회의원 현직을 비롯해서 원외의 당협 위원장 임기가 만료됩니다. 그러면 어떤 현상이 벌어질까요? 반발도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우리는 그냥 장동혁 대표 따라갈게. 5분의 1이었던 장동혁 대표가 오히려 5분의 2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지금 장동혁 대표 이거 노리는 것 같아요. 그래 징계했으니까 한동훈파 반발한다? 그럼 나가. 뭐 창당하든지 신당을 만들든지 나가. 우린 그럼 5분의 4 가지고 이걸 5분의 4가 5분의 5가 돼서 5분의 N이 될 게, 저는 지금 이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장동익 대표가. 물론 이게 당권을 유지하는 데는 효과적일 수, 일견 효과적일 수 있을지 몰라도 지지율에는 예. 상당히 위협적일 수밖에 예. 없고 예. 하지만 장동익 대표가 선택한 것은 선택해. 나는 초강수로 갈 테니까 4선, 5선 뭐 중진 의원들 TK 나를 따를 거야 아니면 반발해서 뒤집으려고 할 거야 결정해. 이걸 지금 하고 있다 분석을 합니다.
0: 장동혁 대표가 굉장히 자신감이 있는 것 같긴 한데 지금 조경태, 진정호, 권영진, 서범수 이 중에 진정호, 서범수는 뭐 친한 게라고 볼 수 있고 나머지 두 사람도 뭐 거의 범 친한 게라도 그렇죠. 볼 수 있을 텐데 예,
1: 비당권파죠.
0: 예. 네. 그러면 뭐 진정호 의원 같은 경우에는 한동훈 의원 도우려다가 이렇게 됐고 그럼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좀 더 강한 액션을 보여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1: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가 한동훈 전 의원이 그 배지 달기 전보다 더 목소리 더 잘 못 낸다 느낌을 받거든요. 그리고 사실은 어쩌면 다 한동훈 쪽이 있다가 지금 이런 일이 생겼는데 예? 당 내에서도 이걸 돕고자 하는 목소리도 적고 한동훈 쪽도 적고 그냥 언론만 좀 많은 것 같고 실제로 정치계에서는 적어 보입니다. 또 오히려 목소리도 많이 줄어들었고요. 저는 국민의힘 당내에서 같이 목소리를 안 내주는 이상은 한동훈 혼자서도 안 되는 거고 좀 불가능해 보입니다.
0: 그러니까 한동훈 쪽이라고 할 의원들이 사실 크게 많지는 않는데
1: 예.
0: 그나마 몇 명 안 되는데 조금 더 힘을 실어줘야 될 것 같고 근데 좀 이상하게 방송은 거의 친한 게 패널이에요.
1: 서정욱 변호사 빼고는 다 친한 게예요.
0: 서정욱 변호사하고 네.
1: 장해찬
0: 정도 빼고
1: 제가 봤을 때 두 분 빼고는 다 친한 게
0: 다 네. 우리 정면 승부 패널이네요.
2: 이동현 때문에 공정한 거죠. 공정한 건데 이게 반발이에요. 한마디로 이게 그 찻잔 속에 태풍도 안 돼요. 왜 그러냐면 이게 그 당원 중심주의라는 큰 이게 대명분 있잖아요. 의정활동 잘했으면 당원 재신임 받는 게 뭐 걱정해요. 의정활동 못한 사람들이 걱정하는 거 아닙니까? 의원총회에서 결정한 게 아니고 이거는 최고위원회에서 결정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신동욱 최고위원만 기권했는데 아마 속마음은 찬성이에요. 양형 작가에 찬성했어요. 우재준 빼고 다 찬성했어요. 아마 이게 밀어붙입니다. 그러면 이게 뭐 반발해봤자 별로 이게 영향은 미미하다. 이렇게 봅니다.
0: 이번 일을 계기로 뭐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뭐 새로운 당을 창당한다든가 그런 가능성은 전혀
2: 지금 이제 뭐 그 제가 한동훈 패널들만 예. 만나보면 이제 창당 이야기가 옛날에는 부인했거든요.
0: 예.
2: 요즘은 이게 그냥 고민한다.
0: 아, 고민한다.
2: 왜 복당이 불가능하잖아.
0: 그러니까요. 예.
2: 거다가 이게 조경태부터 줄줄이 제명 당하니까 공천 학살 당할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저는 창당을 고민하는데 근데 문제는 대부분의 의원들이 비례잖아요. 비례인데 어떻게 할 거예요?
0: 쫓아내달라고 해야죠.
2: 누가 쫓아내줍니까? 왜 좋은 일 해요? 쫓아내줄 일이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저는 비례가 많고요. 네. 그리고 창당이라는 게 저는 YS DJ 이후에 네. 힘들어요. 성공한 애가 없어요. 아마 이게 이준석 당 정도?
0: 안철수.
2: 안철수는 잠깐 성공한 거지. 뭐 최종 지금 비참하게 됐잖아요. 결국에 최종적으로 성공하기 어려워요.
0: 그래요. 알겠습니다. 뭐 한동훈 무소속 후보가 창당한다는 뭐 이야기는 뭐 호사가들이 많이 합니다만 예. 뭐 현실적으로 잘 모르겠어요.
1: 안 된다고 봐야죠.
0: 두고 보기로 하고요. 세 분 말씀 오늘 너무 고맙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정욱 박지훈 변호사 배종찬 인사이트 K 소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1: 감사합니다.
3: 감사합니다.
4: 잠시 후 YTN 뉴스가 시작됩니다.
5: 일부 시작합니다.
6: 미국과 수싸움을 벌이는 북한이 한국을 비난하고 나섰지만 우리 정부는 한반도 평화 구상을 이어가겠다는 뜻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5: 비핵화 대신 북핵 우선 중단을 앞세우는 분위기인데요. 한국이 협상 과정에서 배제될 수 있다는 우려에는 선을 그었습니다. 강민경 기자입니다.
7: 북한 김여정 노동당 총무부장이 한국을 노골적으로 조롱한 담화를 냈지만 통일부는 평화 공존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한반도 평화 의지를 왜곡하지 말라는 말 정도만 덧붙였을 뿐 정부 차원에서 항의하거나 유감을 표명하진 않았습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대신 북미 정상회담 성사 가능성을 둘러싼 기대를 가감없이 드러냈습니다.
8: 트럼프 대통령 발 한반도에 크게 보면 지각 변동이 시작됐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
7: 하노이 노딜 뒤 고착화된 한반도 핵 문제를 해결할 첫 단추는 현실적으로는 북미 대화밖에 없다는 인식 아래 정부는 대화 여건을 조성하는 걸 최우선으로 두려는 듯한 분위기입니다.
8: 북미 정상회담이 개최된다면 그걸 통해서 한반도 정세 그리고 한반도를 둘러싼 동북아 정세가 다시 좀 재정립되는 계기가 되지 않겠는가.
7: 그런 만큼 당장의 비핵화보다는 단계적인 접근, 특히 우선 중단에 초점을 맞추는 기류도 읽힙니다. 질주하는 자동차를 멈춰 세워야 후진도 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건데 이 과정에서 북한이 사실상 핵 보유국의 위치로 올라설 수 있다는 점을 부정하진 않았습니다.
9: 북한은 비핵화 회담은 안 한다. 군축회담은 한다. 근데 여기 뒤에 뜻이 뭐가 담겨져 있느냐. 그런 군축회담이라는 건 나도 핵보유국으로 인정해줘. 이런 얘기인데.
7: 통일부는 한국 패싱 우려는 우리의 힘을 스스로 줄일 뿐이라며 주변국과 소통해 한반도 평화체제 전환의 이득을 설명하는 등 역할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청와대 역시 북미 대화가 앞서가더라도 한미 간의 조율은 이어질 거라며 패싱 논란에 선을 그었습니다. YTN 강민경입니다.
6: 하반기 한미연합훈련인 을지 자유의 방패 UFS 연습이 어제 조기에 종료됐습니다. UFS 연습은 지난 17일부터 시작돼 오는 27일까지 진행될 예정이었지만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축소 지시에 따라 닷새로 크게 줄었습니다. 군 당국은 UFS와 연계된 한미연합 야외 기동훈련이 애초에 예정된 14건에서 7건으로 축소됐다며 다만 이 가운데 일부 훈련은 오는 28일까지 예정대로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한미는 또 다음 달에 예정된 해군 해병대 연합훈련인 쌍용훈련도 취소하기로 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연일 북미 대화 재개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이재명 대통령의 페이스메이커론이 다시 주목됩니다.
5: 다만 북미가 먼저 움직일 경우 우리의 역할이 제한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어 이를 어떻게 극복하는지가 관건이 될 걸로 보입니다. 한현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10: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의 만남 가능성을 거듭 언급하고 있습니다. 사실관계는 더 확인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일단 정부는 정부의 불확실성과는 별개로 대화 기류 조성 국면 자체는 우리에게 나쁠 것이 없다고 판단하는 분위기입니다. 앞서 광복절 경축사에서 평화체제로의 전환을 강조하며 대화를 제안하고
11: 서로에 대한 상호 위협 의사를 내려놓고 아주 오래된 전쟁을 끝내기 위한 당사자들 간의 논의를 시작합시다.
10: 페이스메이커 역할을 강조해왔던 이재명 대통령도 SNS에 트럼프 대통령을 지원하겠다는 글을 올렸습니다. 하지만 북한 김여정 부장이 이 같은 구상을 정면으로 비판하면서 북미가 직거래 가능성이 높아졌고 한국이 소외될 수 있다는 이른바 패싱 우려도 함께 커졌습니다. 청와대는 한반도 평화 문제가 이미 국제화된 문제인 만큼 이른바 한국 패싱은 구조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12: 국제화된 문제라는 것이 관련된 당사자들이 적극적으로 다 함께 지혜를 모아야 되는 그런 구조라는 것이죠. 가장 중요한 한미 간의 동맹 간의 긴밀한 협의 조율은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런 것들은 끊임없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리고요.
10: 다만 북미가 먼저 협상 테이블을 마주하게 될 경우 한국이 협상 전면에 나서기는 쉽지 않습니다.
13: 라디오 서울 안내입니다. 30년 경험으로 교통사고 중상의 사건을 책임집니다. UC 버클리, UCLA 로스쿨 출신, 수천만 달러 승소,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영 변호사 그룹. 사고 후 당황하지 말고 무료 상담 받으세요. 최고의 보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영 변호사 그룹. 무료 상담 213-380-0777.
14: 한인타운 최고의 가성비 화연. 냉면 갈비 콤보가 24불 99, 물냉면 비빔냉면 15불 99, 런치 스페셜 16불 99, 생맥주 4불 99, 피처 19불 99, 소맥 콤보도 19불 99, 부가와 웨스턴 로데오 갤러리아몰, 넓은 무료 주차, 감성구이 포차 화연에서 시원한 여름을 즐기세요.
13: 세언약 초중고등학교 NCA는 LA 코리아타운 중심에서 킨더부터 12학년까지 교육하는 크리스찬 사립학교입니다. 27년의 역사를 자랑하며 두 캠퍼스에서 소수 정예 교육으로 학생 한 명 한 명의 신앙과 학업 성장을 돕고 있습니다. 지금 2026에서 2027학년도 신입생을 모집합니다. 문의는 213-487-5437, 213-487-5437입니다.
15: 가장 싼 비행기표를 찾으십니까? 타운에서 가장 싼 여행사 세안여행사. 지난 40년간 한인사회와 함께한 세안여행사로 전화주세요. 가장 쉽고 편리하게 집에서 직접 비행기표 구입하시고 공항으로 바로 가시면 됩니다. 또한 모국 방문 시 최첨단 설비를 갖춘 병원에서 건강검진도 받으세요. 티켓은 물론 여행에 관한 모든 것을 한 곳에서 해결해 드립니다. 세안여행사 213-383-4988 213-383-4988. 완벽한 노후를 위한 은퇴용 투자매물, 건물, 테넌트 관리,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 K장 부동산, 말썽 많은 테넌트 문제 해결, 퇴거 소송, 비어있는 매물 신속 입주 관리까지, 또한 타운에서 가장 책임감 있고 저렴한 핸디맨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모든 업무는 전문 관리팀이 책임지고 처리하며 영어, 스페인어로 테넌트와 소통합니다. 수년간 축적된 경험과 저렴한 관리비로 여러분의 소중한 재산을 확실히 지켜드립니다. K팀 매니지먼트 213-800-2760 DRE 넘버 017-22361.
16: 라디오 서울 안내였습니다.

0: AM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 아침 뉴스 최강 앵커 라인업 AM 1650 라디오 서울이 7시를 알려드립니다.
2: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3: 민심은 천심, 뉴스는 장성철의 관심. 오늘 우리 당에 갓 배달된 따끈따끈한 뉴스 지금 봉인해제합니다. 뉴스 왓당. 유하 당원 동지 여러분 오랜만입니다. 안녕하시죠? 바로 오늘도 현안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뉴스 명당 금요일 뉴스특보 국민일보 윤예솔 기자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4: 안녕하세요. 네. 휴가 잘 다녀오셨어요?
3: 잘 다녀왔는데 제가 휴가 때도 뉴스 명당 다 봤거든요. 특히 뭐 진행자의 진행을 본 것이 아니라 네. 댓글들을 봤어요. 그랬더니 뭐 강수영이 잘한다. 서용주가 최고다. 뭐 또 누구야? 신인규가 네, 역시 잘하는구나. 장성철 필요 없겠다. 이런 얘기까지 쓴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닉네임 다 적어놨거든요. 그래서 제가 자리 뺏길까 봐 오늘까지 놀다가 오려고 하다가 그냥 빨리 왔어요.
4: 네.
3: 네. 죄송해요.
4: 아닙니다.
3: 자, 오랜만에 첫 번째 뉴스 전해드릴까요?
4: 네, 첫 번째 뉴스는요. 조희대 대법원장 재청 파동, 민주당 물러나라 총공세입니다.
3: 와, 조희대 대법원장이 대법관 후보 재청한 거를 두고 여권에서는 상당히 크게 반발하고 있어요.
4: 네. 이게 며칠째 좀 이어지고 있는 이슈예요. 어제도 네. 좀 전해드렸었는데요. 그 청와대랑 상의도 없이 대법관 후보를 대통령한테 통보하듯이 재청했다. 이게 좀 문제가 된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전달된 것을 두고 청와대에서는 헌정사 초유의 사태, 협의를 건너뛴 유례없는 일방 통보 이렇게 상당히 강한 표현을 쓰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3: 새로 선출된 김민석 신임 대표가 상당히 좀 강하게 나오고 있어요. 조희대 씨 막 이러면서.
4: 네. 그렇습니다. 민주당 강경한테도 좀 보이고 있는 상황이에요. 네. 김 대표가 일단 전국에 법치파괴 조희대는 물러나야 합니다라는 문구가 담긴 현수막을 걸라고 당 홍보위원한테 직접 지시를 네. 또 했고요. 민주당 의원들도 어제 의원총회에서 조희대 사태 팻말 들고 구호를 외쳤습니다. 그래서 김 대표는 이제 조 대법원장이 스스로에게 쓰여져 있는 국민적 혐의를 해소하지 못하고 있다고 했고 사법부가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면 국회가 사법개혁할 것이다. 잘못된 조치 바로 잡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3: 민주당 일각에서는 탄핵 얘기도 나오던데 실제로 행할 가능성이 있어요?
4: 일단은 거기까지는 가지 않겠다는 게 어제까지의 입장이었어요. 오. 그래서 어제 김성애 원내대변인이 의원총회 끝나고 나와서 탄핵은 논의된 바 없다 이렇게 명확하게 좀 선을 그었고 네. 김민석 대표도 당에서 굳이 그렇게 하지 않아도 스스로 물러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다 얘기했습니다.
3: 이제부터가 진짜 뉴스 네. 브리핑 같은데 윤 기자님이 직접 민주당 취재해 보셨다면서요?
4: 네. 이제 지도부 쪽 취재를 좀 해봤는데 일단은 굉장히 심각하게 보고 있어요. 이 사태를.
3: 그래요?
4: 네. 그래서 속마음은 어쨌든 탄핵까지도 고려를 해볼 수 있지 않나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그동안 조 대법원장이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사건 파기환송 그리고 내란 접는 재판부 문제 놓고 좀 불만이 여권 내에서 있었던 상황인데 그래도 그동안 얘기를 안 했던 건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아서
3: 그렇죠. 예,
4: 그냥 좀 그리고 또 사법부랑 또 정면 충돌하면 이게 또 검찰개혁 이슈도 있고
3: 맞아요.
4: 해가지고 좀 정치적으로 부담이 있었는데 네. 이번에는 대통령한테 직접 이렇게 뭔가 공격하는 태도를 취했다고 봐서 좀 상황이 다르다고 해요. 그래서 뭐 조 대법원장 이렇게 한 거 자체가 지금 전당대회도 좀 당이 흔들리고 대통령 지지율 떨어지고 이런 것을 보고 당이 되게 흔들리고 있다고 봤지만 이번 사태로 결집할 거다 이런 얘기를 하기도 하고 결국에는 탄핵까지 하지 않을까 이런 얘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3: 결국에는 뭐 이재명 대통령이 임명하는 거잖아요.
4: 네.
3: 대통령은 어떻게 할 것 같아요?
4: 일단 청와대에서는 그걸 받는 것 자체도 정치적으로 모양새도 이상하고
3: 그래요?
4: 네, 그래서 일단은 손봉기 부장판사에 대해서는 재청을 반려하는 쪽으로 좀 가닥을 잡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어쨌든 대통령이 재청을 받아도 국회 동의안 보내야 되는 게 언제까지 보내야 된다 이런 절차는 딱 정해져 있는 건 아니어서
3: 네.
4: 일단 정치적인 판단을 놓고 봤을 때는 그렇게 재청 반려하는 가닥 잡고 있다고 합니다.
3: 그런데 헌법과 법률에 대법원장이 청와대랑 상의하지 않고 여당이 원하지 않은 사람을 재청을 하면 탄핵돼야 된다, 물러나야 된다 그런 규정이 있나요?
4: 그렇진 않죠. 네. 그래서 조희대 대법원장은 탄핵을 얘기할 때는 어쨌든 위법 사항이 있어 탄핵을 하는 건데 당에서는 뭐 비상기업 당시나 뭐 그럴 때 위법 사항이 있었다고 보고 있어서 그런 것들을 좀 꺼내서 만약에 탄핵을 한다면 그거를 좀 사유로 내지 않을까 싶습니다.
3: 알겠습니다. 이 문제는 잠시 후 2부 국회 법사위원장인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연결해 더 자세한 소식 알아볼게요.
4: 네.
3: 자, 두 번째 뉴스 뭔가요?
4: 네, 두 번째 뉴스는 당협위원장 싹 바꾸고 비당권파는 중징계. 국민의힘 또 내홍입니다.
3: 와, 국민의힘 윤리위원회 결국 현역 의원 4명에 대해서 무더기로 중징계를 내렸네요. 정리 좀 해주세요.
4: 네. 어제 저녁이었어요. 윤리위가 조경태 의원에게는 당원권 정지 2년 6개월, 진종호 의원에게는 2년, 권영진 의원은 1년 6개월, 사범수 의원은 10개월의 징계를 네. 내렸습니다. 근데 이게 문제는 다음 총선 출마에 좀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거예요.
3: 그렇죠.
4: 네, 특히 조경태 진종호 의원은 징계 기간이 2028년 총선을 넘어가서 징계가 그대로 유지되면 국민의힘 소속으로 다음 총선 출마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권영진 의원도 1년 6개월 정지여서 공천 일정 고려하면 좀 타격을 받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또 이제 진종호 서범수 의원 친한계 인사로 좀 분류되잖아요. 그래서 장 대표가 이제 당내 반대 세력 진짜 정리하고 친정체제 구축하려는 거 아니냐 이런 반발 커지고 있습니다.
3: 장동혁 대표가 국민의힘 전국 당협위원장을 전부 다시 뽑는 방안을 좀 추진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중진 의원들도 부글부글하는 것 같은데 분위기 네. 어때요?
4: 네, 이게 전국 254개 당협위원장 일단 임기를 다 종료시키고 책임당원 투표를 거쳐서 선출하자는 네. 방안 꺼냈었잖아요.
3: 네.
4: 그래서 이걸 가지고 어제는 장 대표와 정정식 원내대표가 정면으로 좀 충돌을 했습니다.
3: 그래요?
4: 네, 그래서 정 원내대표는 이게 일괄 재선출하라는 취지의 규정이 아닌데 당규상 2년 지나면 임기가 끝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맞지 않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어제 좀 하루에만 두 차례 최고위원회 열렸고 의원총회는 또 세 차례나 열렸다고 해요. 그리고 또 오전 비공개에서는 장 대표와 정 대표 언성 높아질 정도로 분위기가 좀 격했다고 합니다.
3: 네. 왜 이렇게 반발하는 거예요?
4: 이게 어쨌든 당협위원장은 쉽게 말하면 각 지역구 당 조직 책임지는 자리잖아요.
3: 그렇죠.
4: 그래서 네, 현역 의원들이 좀
3: 맞아요.
4: 네, 맡고 있고 네. 결국 총선 공천이랑 또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 있는데 이거를 현역 의원들 다 내려온 뒤에 책임당원 투표 받겠다는 것 자체가 결국에는 2028년 총선 공천권이랑 연결해서 보는 시각이 좀 있는 거예요.
3: 네.
4: 그래서 만약에 장 대표한테 비판적으로 말했던 현역 의원은 결국에 강성 당원들이 뽑아주지 않아서 당협위원장에서 자리를 좀 내려와야 돼 다시 뽑힐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어제 의총에서 비당권파인 우재준 최고위원이 이거 2028년 총선 공천권 미리 행사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좀 공개적으로 얘기했고 뭐 김기현 의원, 권영수 의원도 이거 전례도 없고 지금 정부 여당이랑 싸워야지 우리끼리로 안 된다 얘기를 좀 했다고 합니다.
3: 반대하는 쪽에서는 결국 장동영 대표가 자기 사람을 당협위원장 심으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4: 네.
3: 보는 거죠?
4: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어제 의원들이 의원총회에서 계속 비판의 목소리 냈다고 합니다.
3: 알겠습니다. 세 번째 뉴스는 뭔가요?
4: 네, 세 번째 뉴스는 김민석 청년 최고위원의 전용기 지명, 팀 정청래 일방 통보 반발입니다.
3: 아, 그러니까 김민석 대표 취임한 지 또 사흘밖에 안 됐는데 지도부에서 파열음이 좀 나왔어요. 공개적으로 반발하더라고요.
4: 네. 어제 이제 지명직 최고위원 두 자리에 김민석 대표가 전용기 재선 의원 그리고 권미경 한국노총 전국공공연대 노조연맹 위원장을 지명했습니다.
3: 네.
4: 근데 이게 인선 내용보다 발표 과정이 좀 문제가 됐어요. 김 대표가 이제 최고위원들이랑 사전에 협의하지 않고 의원총회에서 바로 이걸 발표한 게 문제가 좀 된 거예요. 그래서 전당대회에서 이른바 팀 정청래로 함께 움직였었던 최민희, 이성윤, 한민수 최고위원이 일제히 반발했습니다.
3: 구체적으로 뭐라고 그랬어요?
4: 어제 세 명이 일제히 페이스북에 입장을 밝힌 건데요. 일단 최민희 최고위원은 이거 사전협의 없어서 매우 당황했다 이런 식으로 글을 올렸고 또 이게 지명직 최고위원은 최고의 의결을 좀 거쳐야 되는데 협의 없이 의총에서 갑자기 발표하면 최고위가 제대로 의결할 수 있겠냐 이렇게 좀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뭐 한민수 의원 역시 이거 최고위원의 사실상 무력한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했고
3: 네.
4: 이성윤 의원도 비슷한 맥락으로 이제 당무위와 최고위에서 전략 지역 먼저 정하는 게 먼저지 인물 먼저 지명하는 건 먼저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3: 근데 어쨌든 지명직 최고는 당대표가 지명할 수 있는 거잖아요. 김민석 대표는 뭐라고 그래요?
4: 네, 그래서 김민석 대표 측도 좀 네. 억울한 목소리예요. 네, 왜냐하면 이게 어쨌든 당대표가 지명을 하고
3: 네.
4: 최고위가 의결하고 당무위가 인준을 거쳐서 확정이 되는 건데
3: 그렇죠.
4: 어쨌든 이제 이 최고위나 당무위는 인준 절차인 거잖아요.
3: 네.
4: 그래서 인사권은 대표한테 있다. 받고 이제 보는 거죠. 그런데 네. 그럼에도 이제 친천계의 최고위원들은 그래도 최고위원이랑 최소한 상의해야 되는 건 아니냐 이렇게 맞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또 친천계에서는 청년 최고위원 관련해서는 이제 전당대회에서는 원래 이거를 선출직으로 하려고 했었어요. 그리고 김민석 대표도 원래 그렇게 하자고
3: 그렇게
4: 했었는데 네. 이게 그냥 곧바로 지명을 한 것 두고도 조금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어쨌든 김 대표 쪽은 이게 곧 청년위원장을 뽑을 건데 이걸 네. 선출을 할 건데 이거 청년 최고위원까지 하면 선거인단, 피선거인단이 좀 다 겹칠 수가 있어서 일단 최고위원은 지명하고 청년위원장은 선출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3: 전당대회 전에도 그거 알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러니까 전당대회 전에는 선출한다고 해놓고 지금은 지명하고 그거는 네. 약속을 좀 다르게 한 거 아닌가? 그렇지 않아요?
4: 네, 그래서
3: 그 얘기 좀 물어봐 주세요. 김민석 대표에게. 네. 김 기자님이.
4: 네, 행정 절차를 다시 보니 그랬다라고 어제는 좀 얘기를 하더라고요.
3: 그럼 무능력한 거 아니에요? 어떻게 당대표 출마자가 그걸 몰라요. 행정 절차를. 네. 어쨌든 그러면 전용기 권미경 최고위원 지명이 좀 아직 확정된 건 아니다?
4: 네, 확정된 건 아니고요.
3: 당무위 의결을 받아야 된다?
4: 네, 오늘 최고위 의결을 거쳐야 돼요. 그래서 오늘 강릉에서 현장 최고위가 있는데 네. 일단 친천계 의원들은 아직 어떻게 좀 다 정리가 안 된 것 같아요. 어떻게 해야 할지 뭔가 네. 그래서 오늘 아침에 곧 있을 최고위원 회의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3: 그렇군요. 마지막 뉴스 뭔가요?
4: 네, 마지막 뉴스는 트럼프 북한 핵무기 57개 비핵화 원칙 흔들리나입니다.
3: 아니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렇게 북한이 핵무기 몇 개 갖고 있다라고 구체적으로 막 언급을 했더라고요.
4: 네. 네. 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백악관에서 기자들한테 만나서 김정은은 매우 강력한 핵무기 57개 가지고 있다.
3: 와,
4: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의 핵무기 숫자를 좀 공개적으로 처음 이렇게 언급한 건데요. 그러면서 나는 김정은과 아주 잘 지낸다. 그리고 올해 안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만날 것이냐는 질문에 그렇다. 만날 것이다. 이렇게 좀 답변을 했습니다.
3: 네.
4: 어쨌든 미국 대통령이 북한이 핵무기 가지고 있다는 걸 공개를 한 것 자체가 좀 되게 이례적인 거고요.
3: 네.
4: 이걸 또 활용해서 김 위원장과 대화 이어가겠다라는 의지 보인 것도 굉장히 이례적인 상황입니다.
3: 그렇다면 미국이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인정하는 거 아닌가? 그럼 비핵화 원칙까지 포기한 거 아닌가? 뭐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겠어요.
4: 네, 그래서 어제 뭐 백악관에서 기자들이 이거 비핵화 내려놓는 거 아니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는
3: 네.
4: 계속 아니 나는 일단 김정은과 좋은 관계야라고 하면서 답변을 좀 피했다고 해요.
3: 네.
4: 근데 미국 정부는 어쨌든 공식적으로는 비핵화가 대국 목표다라고는 얘기를 하고 있지만. 트럼프가 전에 핵 보유 세력이다 북한을 이렇게 언급한 적도
3: 맞아요.
4: 있었고 또 이번에 57개 핵무기 가지고 있다는 걸 얘기를 한 것을 두고는 사실상은 이제 핵 보유 현실을 좀 인정하고 비핵화를 회담의 전제 조건으로 고집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 아니냐 이런 해석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3: 그러면 비핵화 문제가 빠진 채 그럼 비핵화를 포기하는 그런 상황에서 북미 회담이 열리면 뭐가 좀 달라져요?
4: 협상의 성격 자체가 좀 완전히 성격. 네, 전제와 성격 자체가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3: 네.
4: 지금까지는 어쨌든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가 공동적인
3: 맞아요.
4: 목표이고 네, 그 전 세계적인 네. 컨센서스였잖아요.
3: 그렇죠.
4: 근데 이게 아예 바뀌어 버리는 거라서 결국엔 이제 핵 동결이나 핵 무기 숫자를 줄이는 군축 협상으로 좀 의제가 바뀔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북한이 핵을 가진 상황을 인정하면서 어떻게 이제 우리 전 세계가 관리할지를 좀 논의하는 장이 새롭게 열리게 되는 거죠.
3: 이렇게 되면 우리도 핵무장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러한 내부적인 요구가 많이 나올 수도 있고
4: 네.
3: 북한이 핵 보유국으로 인정받으면은 정상 국가로 활동할 수가 있어요.
4: 네.
3: 북한에게 내려졌던 제재 다 풀리는 거잖아요.
4: 네, 네.
3: 그러면은 참 우리 안보가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런 걱정도 있는데
4: 네.
3: 우리 입장은 뭐가 달라집니까? 어떻게 달라지나요?
4: 우리 입장도 많이 달라지는 것 같아요.
3: 네.
4: 어제 전문가들한테 좀 물어보니까 이게 정말 민감한 사안이라서
3: 그렇죠.
4: 네, 쉽게 얘기하기는 좀 어렵지만
3: 네.
4: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결국에는 한국에도 자체 핵무장론이 생겨날 수 있고요.
3: 네.
4: 또 일본 포함해서 동북아 자체가 핵무장 논쟁으로 번질 수가 있어요. 다 우리도 가질
3: 그러겠네요.
4: 수 있는 거 아니냐 얘기할 수 있는 거고 또 우리도 그럼 북한이 핵을 보유한 걸 인정해야 되냐 네, 또 그런 게 될 수 있다고 합니다.
3: 네.
4: 그리고 그 북한이 계속 대화를 해야 되는 어떤 전제 조건으로는 한미연합훈련을 없애고 우리 핵을 가지고 인정해라라는 거잖아요.
3: 네.
4: 그래서 그럼 우리가 북한과의 대화를 위해서 이걸 다 포기해야 되냐 이렇게까지 또 논의가 점점 커질 수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세계 질서가 북한 핵 관리로 바뀌면서 재편이 되는 거라서 어쨌든 좀 전 세계가 긴장하고 주목하고 있는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3: 걱정이네요. 저게 만약에 더 진행되면 평화협정으로 가고 네. 평화협정 하면은 결국에는 북한이 주한미군 철수해라 네. 이렇게 나올 거예요. 유엔사 해체해라. 그럼 우리 안보가 어떻게 될 것이냐. 이게 단순히 트럼프가 북한에 핵무기 57개 있어요. 이게 이걸로 끝날 것 같지 않을 것 같아서 네. 걱정입니다.
4: 네.
3: 아유 오늘도 정리 잘 해주셨어요. 네. 국민일보 윤예설 기자셨습니다.
4: 감사합니다.
3: 감사합니다. 밥맛 나는 세상. 네,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사면 제청 후폭풍이 아주 거셉니다. 관련해서 국회 법사위원장이시죠.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결해 더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의원님 나와 계시죠?
5: 예, 안녕하세요. 서영교입니다.
3: 의원님.
5: 네.
3: 왜 약속 안 지켜요?
5: 뭐였죠?
3: 저번에 저기 대면 인터뷰 하기로 하셨잖아요. 전화 인터뷰.
5: 아, 예.
3: 왜 게을러지셨어요?
5: 아, 예.
3: 사정이
5: 저희가 네. 일이 너무 많습니다.
3: 아,
5: 오늘도 법사위가 네. 법무부, 법제처
3: 네.
5: 등 관련해서 업무 보고와 결산 등이 있어서요. 매일 네. 예, 매일 하루 종일 밤새하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여기 끝나면 좀 가려고 했는데 또 네. 9월에 보니까 네. 또 정기국회네요.
3: 맞아요.
5: 그래도 장성철 우리 앵커님과 함께 네. 대면에서 한번 국민들과 만나보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3: 감사합니다.
5: 네.
3: 위원장님.
5: 네.
3: 조희대 대법원장 진짜 그렇게 많이 잘못한 거예요? 근데 헌법 104조에 보면 대법관 제청, 국회 동의, 네. 그리고 대통령 임명 이런 절차는 네. 지킨 거 아니에요? 뭐가 네. 뭐 그렇게 잘못된 건지 좀 설명 좀 해주세요.
5: 예, 그러겠습니다. 네. 우선 이번 한 번이 아니고요.
3: 네.
5: 이번 것만 놓고 본다면 벌써 1월에 대법관 후보가 4명이 추천됐습니다.
3: 네.
5: 그러면 이재명 대통령이 과 함께 상의를 해야 되는 거죠.
3: 네.
5: 상의를 해서 이 추천위원회 대법관 후보 추천위원회는 헌법과 법원 조직법에 나와 있는 위원회고요.
3: 네.
5: 그 위원회가 이제 4명을 추천했으면 그 4명 중에 어떤 사람으로 서로 하면 좋을까요? 라고 협의하고 그리고 합의하면서 제청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식이고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습니다.
3: 네.
5: 그런데 대법원장이 고집하는 사람이 있었는지
3: 네.
5: 그동안 안 맞으면 맞춰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3: 네.
5: 그동안 그때부터 지금 8월까지니까 약 7개월 정도. 실제로 그렇게 된다면 대법관이 1년에 해결해야 될 사건이 약 4천여 건입니다.
3: 네.
5: 209일 동안 제청을 하지 않았으니 수많은 사람, 약 2천여 건은 대법원에 재판받을 권리가 침해된 거죠.
3: 네.
5: 그러니까 이것을 빨리 해야 되는 것은 국민들이 재판 빨리 받고 끝내야 되는데 빨리 받기는커녕 반년 넘게 또 못 받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3: 네.
5: 이거는 고집을 피우면서 대통령이 조희대 대법원장은 윤석열 때 임명된 사람입니다.
3: 네.
5: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을 대선 후보 시절에 이틀 만에 파기환송시켜서 대통령 후보 자격을 없애버리려고 했다가 실패한 사람이 조희대 대법원장입니다.
3: 네.
5: 이런 사람이 이재명 대통령이 되어서 윤석열 대통령 때면 바로바로 했을 텐데 그렇지 않고 고집을 피우고 있는 거죠.
3: 네.
5: 그렇게 하기를 반년 넘게 와서 국민들의 재판받을 권리는 침해했고 그렇지 않습니까?
3: 네.
5: 삼심 빨리 끝나기 말을 학수고대하고 있는데 기본도 안 지키고 이런 거는 자신들의 임무를 방기한 겁니다. 그러더니 끝내는 한 번도 손봉기라고 하는 사람과 연해서 이름을 주고받은 적이 없다가 그날 처음으로 손봉기 이름을 끝내더니 12시쯤 꺼내더니 직후에 서면으로 보냈다는 겁니다. 이거는 대통령 이재명 대통령을 무시하는 거고요. 패싱하는 거고요.
3: 네.
5: 그리고 말씀처럼 제청권은 우리에게 있어요. 이게 사법부 독립이에요. 라고 말을 포장해서 보내버린 거죠.
3: 네.
5: 이것은 기본적으로 저희도 아까 말씀하셨듯이 출연하냐 안 하냐도 마찬가지로 얘기가 주고받고 서로 신뢰를 쌓아나가는 과정인데
3: 네.
5: 그런 것 같지 않은 채로 해나간 것이 어제 그제 저희 대법원 업무 보고에서 다 드러났습니다.
3: 네.
5: 그동안 협의했다라고 했는데 그것은 거짓말이었던 거고요.
3: 오.
5: 그리고 대통령 쪽에서 면담을 요구했지만 받아주지 않았다.
3: 네.
5: 이것도 공식적인 면담을 요청한 적이 없었다는 거 아닙니까?
3: 네.
5: 이래서 이것도 다 거짓말이었다라고 하는 것에서 이렇다면 대법원장이 잘못한 거다 그렇게 제기하는데요.
3: 네.
5: 여기서 더 큰 문제는 요겁니다.
3: 뭐예요?
5: 대법관 후보로 4명이 추천되지 않았습니까?
3: 네.
5: 그건 법에 의해서 추천된 4명입니다. 그 4명에게 일일이 법원행정처장이 전화를 해서
3: 네.
5: 사퇴하신다면 이 추천은 다 무효가 되기 때문에 다시 추천할 수 있게 사퇴하실 의향은 없는지 물었다는 거 아닙니까?
3: 위원장님께서 지금 문제 삼고 있는 그 부분이죠?
5: 그렇습니다.
3: 네.
5: 어떻게 법에 나와 있는 후보 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4명 그중에 계속 재청했으면 됐을 거 아닙니까?
3: 네.
5: 그러지 않고 이따가 이 4명에게 전화를 걸어서 같이 동의하신다면 후보 추천위원회를 다시 꾸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후보를 사퇴하라고 한 것이거든요.
3: 네.
5: 그래놓고 그런 적이 없다라고 나와서 거짓말을 하는 걸 보면서 그렇다면 이 후보들에게 사퇴하라는 것을 이야기한 대법원 행정처장의 이 행위를 대법원장이 논의하지 않았을까요? 시키지 않았을까요? 누가 시켰습니까? 라고 말했을 때 답변을 못하더라고요.
3: 네.
5: 이런 걸 보면서 아, 이 대법원장이 너무하는구나. 아주 무소불위입니다. 그래서 딱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3: 네.
5: 이 대법원장은 윤석열 비상계엄이 있던 그날 밤

0: 라고 한 그 순간 대법원은 법무부 박성재 장관처럼 이 비상계엄 시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이지? 아주 위급한 상황이니까 무엇을 해야 되지? 법원의 관할을 계엄사령부로 넘겨야 되는데 이런 논의를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1: 네.
0: 이 내용을 낱낱이 국민들께 꼭 알려드리고 싶은데요.
1: 네.
0: 특히 대법원장이라면 법을 지켜야 하고요.
1: 네.
0: 1도 조금도 흔들림이 없어야 하고요. 그래야 모든 국민이 그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이 판결하는 것을 따르지 않겠습니까?
1: 네.
0: 그렇지만 자신들은 온갖 불법의 온상 속에서 있었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지켜야 될 대법관 제청도 지키지 않고 그리고 그 대법관 후보들에게 전화해서 일일이 전화해서 사퇴를 종용하고 네.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지요.
1: 그런데 위원장님 예. 그 예. 법원행정처장은 사퇴하라 한 적이 없다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거랑은 좀 다르잖아요. 위원장님께서는 그러면은 그분들에게 사퇴해라는 전화와 그 내용을 어떻게 아신 거예요?
0: 앵커님?
1: 네.
0: 그 행정처장이
1: 네.
0: 그분들에게 다 전화했다고 했죠.
1: 네.
0: 다 전화했다고 했습니다.
1: 아니, 그러니까 전화한 것을 제가 여쭤본 게 아니라
0: 제가 한번 말씀드릴게요. 우선
1: 네.
0: 전화했다고 했고
1: 네.
0: 전화한 내용이 뭡니까? 다 동의하시면 다시 꾸릴 수 있다는 내용이잖아요.
1: 네.
0: 그러면 다 동의한다는 게 무슨 내용입니까?
1: 사퇴해라?
0: 다 사퇴한다는 내용이잖아요. 후보를 그만두라는 내용이어서 그렇다면 다시 꾸릴 수 있다는 건데 이거는 기본 모든 사람이 아는 내용이잖아요. 왜 전화를 해요?
1: 네.
0: 그런데 사퇴하라고는 안 했습니다. 이게 말이 앞뒤가 맞습니까? 너무 뻔히 있는 것을 놓고 이것을 아니라고 하는 게 잘못이고요. 그렇게 거짓말을 온 국민이 보는데 그리고 지금 앵커님이 묻듯이
1: 네.
0: 저는 사퇴하라고 한 적이 없어요 라고 말을 하니
1: 네.
0: 사람들은 한 적이 없다는데요 이렇게 받아들이게 되는 겁니다.
1: 네.
0: 이건 아니죠. 전화를 왜 했을까요? 전화는 모두 다 얘기했다 그랬고요. 그러면 다시 후보 추천위원회를 꾸릴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건 자신들이 아이디어 차원에서 모여서 이야기했지만 그걸 실행을 했어요. 그렇다면 이게 사퇴하라는 이야기지 그걸 아니라고 말하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고요. 두 번째 이렇게 전화를 한 내용은 이게 어떻게 세상에 안 알려줄 수 있다고 생각했을까요?
1: 네.
0: 이걸 어떻게 세상에 안 알려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지금 그걸 누구한테 들었느냐 이렇게 묻게 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1: 네.
0: 저는 정의롭지 못한 대법관의 그 답변이 사람들에게 우리를 지지하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일정 정도 시그널을 준 거죠.
1: 네.
0: 누가 그 얘기를 했을까? 사퇴한 적이 없다고 하는데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바로 있는 내용을 가지고 판을 뒤집으려고 하는 거지만
1: 네.
0: 그건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기입니다.
1: 알겠습니다. 그 다른 네. 쪽에 나오는 의견을 제가 이제 위원장님께
0: 네.
1: 여쭤볼 거니까 너무
0: 네.
1: 저
0: 맞습니다.
1: 그 노여워하지 마시고요.
0: 아닙니다. 그래서 노여워가 아니라 그렇게 네. 말씀하실 수 있고 그리고
1: 네.
0: 또 그렇게 듣게 그분이 또 답변을 그렇게 했습니다.
1: 네.
0: 그래서 저는 또 그렇게 들을 수 있습니다.
1: 그렇죠.
0: 그래서 그걸 네. 계기로 한 번 더 말씀드린 겁니다.
1: 이것도 한번 그럼 여쭤볼게요.
0: 네.
1: 지금까지 1월 달 이후에 대법관을 왜 제청을 안 했느냐, 그 당신 직무유기다라고
0: 네.
1: 하면서 조희대 대법원장을 지금 공격하는 것 같은데 지금 제청을 하니까 너 직권남용이야 이런 식으로 공격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0: 네.
1: 이거는 어떻게 봐야 돼요? 그러니까 헌법과 법률에 그 대통령이 원하는 그러한 대법관 후보를 제청해야 돼. 집권여당에서 마음에 들지 않는 대법관 후보는 제청하면 안 돼. 이런 규정은 없잖아요. 그냥 전례와
0: 그렇습니다.
1: 갈래상 계속 이제 청와대랑 논의하고 상의해서 제청한 거잖아요. 그걸 안 했다라고 해서 조희대 너 나쁜 사람 조희대 물러나야 돼. 너 탄핵할 수 있어. 이렇게 공격하는 것이 과연 맞는 것인가라는 문제 제기도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0: 그렇습니다. 우리 앵커님이 저에게 후보가 4명이 왔습니다.
1: 네.
0: 인터뷰할 사람이 4명이 왔습니다. 그 4명을 놓고
1: 네.
0: 이번엔 누구를 인터뷰할까요? 라고 서로 상의할 수 있지 않습니까?
1: 네.
0: 그리고 앵커께서 인터뷰를 하려면 나는 이런 사람이 좋아요. 아니면 이쪽도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서로 후보 추천이라고 하는 것은 4명이 다 추천할 수 있는 사람인 겁니다. 제 후보들을 4명을 추천했다는 것은
1: 네.
0: 이거는 대법원장의 그 권한이 있는 게 아닙니다. 이건 후보 추천위원회에 대법관이 될 수 있는 사람을 추천한 권한이 있는

0: 임명은 누가 합니까?
1: 대통령.
0: 대통령이 하는 겁니다.
1: 네.
0: 그리고 이 과정에서 국회 동의를 얻어야 되는 거예요.
1: 그렇죠.
0: 그러면 대법원장이 후보를 고르는 것이 아니고요.
1: 네.
0: 후보 추천위에서 올라온 사람 중에 임명하실 대통령과 관계 속에서 누가 가장 좋은지를 제청하는 겁니다. 대법원장이 뽑는 게 아닙니다.
1: 네.
0: 그런데 마치 대법원장이 대법관을 뽑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는 거죠.
1: 네.
0: 후보 추천위원회가 있다는 것은, 그리고 임명권자가 있다는 것은 4명의 후보 추천을 뺐고, 그럼 이것을 그중에 한 분을 제청을 해 주시고 그것을 대통령과 충분히 논의해서 제청해 주십시오. 이런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중간에 가교 역할을 해야 되는 거죠.
1: 네.
0: 그런데 이것을 대법원장이 뽑을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것이 잘못된 것입니다. 임명권자는 대통령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충분히 같이 논의하는 것이 맞다. 그럼 충분히 같이 논의하는 과정들을 어떻게 거쳤느냐라고 할 때는 그 논의할 수 있는 자세를 가지고 해야 되는 거죠.
1: 네.
0: 그런데 그 자세가 있지 않았다는 겁니다.
1: 자세가 있지 않으면 탄핵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 일각에서는 조희대 탄핵하겠다, 자진사퇴할 기미는 보이지 않는 것 같다, 김용민 의원은 탄핵안도 이미 작성을 해놨다던데, 법사위원장님 개인적인 생각은 좀 어떠세요?
0: 질문을 아주 잘하셨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김용민 의원이 탄핵을 만들어놨다고 하는 것은 이번 재청 전이지요.
1: 네.
0: 이번 재청 때문이 아닙니다. 오늘 질문을 잘하셨는데요.
1: 예.
0: 그래서 그렇게 보시거나 그렇게 호도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에게 말하고 싶은 건데요.
1: 네.
0: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안은 그 전에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김용민 의원은. 최혁진 의원도 마찬가지고요.
1: 네.
0: 그리고 기존에 이야기했던 겁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성재 국회에서 저희들이 탄핵했습니다.
1: 네.
0: 한덕수 국회에서 저희들이 탄핵안을 냈습니다. 이상민 국회에서 저희들이 탄핵안을 냈습니다. 이것은 수사를 통해서 형이 집행되기 전에 이들의 잘못을 저희가 알고 지적을 한 것입니다. 그 잘못은 무엇이냐? 왜 탄핵을 했느냐? 윤석열이 비상계엄을 했는데 그때 긴급회의를 연 법무부 장관이 구치소 자리를 만들 것을 찾았고 거기에 사람들을 잡아다 넣을 것을 준비했습니다. 윤석열의 명을 받아서인지.
1: 네.
0: 그 과정 속에서 박성재와 한덕수, 이상민은 단전단수, 그리고 이런 내용이 아니라고 부정을 했는데 우리가 탄핵을 했는데 헌재에서 기각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고바 탄핵은 안 되는 거야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헌재는 증거가 부족해요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네. 그 뒤에 나온 내용이 CCTV에 이 세 사람이 웃으면서 서로 역할 분담하는 게 온 세상에 나오지 않았습니까? 비상계엄이 터지던 그날 한덕수가 웃으며 이상민과 단전단수를 이야기합니다.
1: 네.
0: 박성재도 그날 그 자리에 와서 서류를 받아가고 자신들의 임무를 이야기합니다. 이거와 똑같이, 그런데 그 사람들은 박성재는 25년, 한덕수는 15년, 이상민은 9년 특검의 수사를 받고 형을 선고받은 사람입니다. 똑같이 조희대도 박성재와 똑같이.
1: 여보세요?
0: 예, 비상계엄이 공포되던 그날 조희대 지시로
1: 위원장님
0: 네.
1: 그 쭉 상황 설명은 이제 저희들이 좀 다 알고 있고요.
0: 예, 법원에서 긴급회의가 있었고
1: 예.
0: 그걸 비상계엄 사령부로 재판권을 넘긴다는
1: 네.
0: 회의가 있었던 게 보도가
1: 네.
0: 다 나왔습니다.
1: 네.
0: 탄핵의 사유는
1: 네.
0: 1. 헌법을 위반하거나 법률을 위반할 때입니다.
1: 네.
0: 요번 사안이 아닌 그렇게 불법 비상계엄 때 그리고 이재명 파기환송 때 제대로 재판받을 권리를
1: 네.
0: 무시하고 파기했던 그 위헌하고 위법한 내용.
1: 네.
0: 대법원장이 위헌하고 위법한다면 이것은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수사 외에는 국회 탄핵이 그 방법입니다.
1: 그래서 위원장님께서는
0: 그런 과정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1: 위원장님께서는 개인적으로 탄핵을 하는 것이 맞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0: 위헌하고 위법한 일을 높은 사람들이 저질렀을 때
1: 네.
0: 그것도 법무부 장관, 국무총리 또는 대법원장이 했을 때는 탄핵으로 가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처럼 온 국민에게 이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얼마나 그들이 잘못된 행위를 했고 헌법 위반과 법률 위반이 무엇이며 이 내용을 국민들께 알려나가면서 국민들께서 아, 이거 아주 잘못되었구나. 끝내는 대법관도 제청하지 않더니 이런 식으로 그날 제청을 통보하는구나 라고 하는 걸 국민들께 알려나가면서 공감대를 형성해 나갈 예정입니다.
1: 제가 좀 인지 능력이 부족해서 말귀를 잘못 알아듣겠는데요. 위원장님,
0: 네.
1: 개인적으로는 지금 탄핵을 하는 게 맞다? 아니면
0: 저
1: 좀 신중하게 해야 된다?
0: 개인적으로는 헌법을 위반하고
1: 예.
0: 법률을 위반한 사례가 너무 많다.
1: 네.
0: 그래서 대법원장으로서 자격 없다. 이게 저의 기본 생각입니다.
1: 그럼 뭐
0: 그리고
1: 탄핵에
0: 저는
1: 찬성하시는
0: 기본적으로
1: 입장이시네요.
0: 탄핵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1: 네.
0: 그런데 우선 새로운 지도부가 구성이 되었고,
1: 그렇죠.
0: 그
1: 네.
0: 지도부가 이 과정 속에서 또한 그리고 저희는 아직 대법원장 탄핵에 대해서 이야기해 본 적이 별로 없습니다.
1: 네.
0: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왜 탄핵을 해야 될 만큼이야? 라고 하는 국민들의 의문이 있을 수가
1: 네.
0: 있습니다.
1: 자, 그걸 잘
0: 이것을
1: 설명하시겠다는
0: 충분히
1: 거네요.
0: 예, 알려나간 것이 필요하고
1: 네.
0: 공감대를 형성해 나간 것이 저희들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1: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지금 뭐 새로운 지도부 얘기하셨으니까 위원장님이 원하고 예측했던 대로 지도부가 구성됐어요?
0: 그렇게 물으시면 답변하기 어렵고요. 이제
1: 아니구나.
0: 더불어민주당의 지도부가 잘 구성되어서요.
1: 네.
0: 절묘하게 또 구성된 것 같습니다. 지도부 구성은 절묘하게 구성이 됐고요. 그런데 이제 어제 김민석 총리 한 이틀 지났죠? 김민석 총리였던 분이 당대표가 되시면서 비전도 아주 잘 내놓고요. 어제
1: 네.
0: 의원총회를 통해서 또 국민께 많이 알려줬는데요. 그리고 해나갈 일들에 대한 과제도 국민들이 주신 세금으로 일하는 정치인들인 만큼
1: 네.
0: 새벽 총리로서 새벽부터 한밤중까지 거제에 다녀오듯이
1: 네.
0: 아픔이 있는 곳에 그러나 또한 비전을 가지고 경제적 능력을 발휘해서 도약하는 대한민국을 만들어내는 데 있어서는 아주 잘 구성된 지도부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1: 지도부예요. 친천계 3인이 뭐 수석 최고위원 포함해서 최고위원으로 됐잖아요. 그래서 지금 어제 있었던 지명직 최고위원 발표 놓고도 이세 분이 반발을 하던데 이거 좀 지도부가 제대로 잘 원만하게 통합 화합 이러면서 운영이 될까 좀 걱정스러운 목소리가 많습니다. 위원장님 어떻게 보세요?
0: 제가 보기엔 뭐 크게 걱정하실 거 없을 것 같고요.
1: 아, 그래요?
0: 그리고 예, 그렇습니다. 잘 구성된 지도부가 조금의 그동안 과정 속에서는 경쟁이 있었지만
1: 네.
0: 개혁의 흔들림이 서로 없고요. 경제 성장에 서로 흔들림이 없고요. 아프고 힘든 국민들을 보듬고 더 나은 세상을 위해 우리가 옆에 있습니다라고 하는 걸 보여드리고 실행하는 지도부로서 문제가 없습니다.
1: 네.
0: 그렇다면 청년 최고위원을 구성하는데도 서로 다 합의가 된 것이죠. 그런데 그 방식 과정에 있어서 선출직 과정을 겪자고 했는데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며칠 앞으로 조만간 전국 여성위원장, 전국 청년위원장
1: 네.
0: 등 같은 방식으로 또 청년위원장이라고 하는 지도부를 구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선출 형식을 하면서 이 최고위원을 뽑는 것들이 어렵다라고 하는 판단하에서 그 최고위원을 지명한 것으로 어제 김민석 당 대표께서 답변을
1: 아이
0: 하셨는데요.
1: 그래도 좀 최고위원들하고 사전에는 좀 살짝 상의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도 최고위원들이 의결을 해야 되는 문제인데 그래도
0: 그
1: 미리 좀
0: 부분이 아마 의결 사항이 아닌 것 같죠?
1: 의결이라고
0: 그런데
1: 나오더라고요.
0: 아
1: 그래서
0: 그렇습니까?
1: 예
0: 저는 또
1: 당무위의 인준, 최고위의 의결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0: 최고위에서 논의할 수 있도록
1: 네.
0: 서로 협의해 나가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1: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오늘 인터뷰 너무 저는 즐거웠어요.
0: 네,
1: 네,
0: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0: 네, 고맙습니다.
1: 이상 국회 법사위원장 서영교 의원이십니다.
2: 잠시 후 YTN 뉴스가 시작됩니다.
3: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축소 지시로 한미연합훈련 을지자유해방패 연습이 닷새 만에 종료됐습니다.
4: 취소된 훈련은 수년해서 진행한다는 계획인데요.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 유화 기조 속에 하반기 연합훈련까지 차질이 빚어질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김혜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5: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축소 지시로 한미연합훈련 UFS는 결국 닷새로 마무리됐습니다. 특히 대대급 이상 한미연합연습인 야외 기동훈련은 애초 14건 계획됐지만 반토막으로 줄었습니다. 군 당국은 연합훈련 7건은 다음 주까지 예정대로 진행하고 나머지 7건은 수년한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한미가 함께 진행하는 야외 기동훈련은 모두 159건인데 이번에 밀린 훈련을 포함해서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는 겁니다.
6: UFS 훈련이 연습과 훈련이 끝난 다음에도 한미는 긴밀히 소통하면서 그 훈련 자체를 아주 균질하게 이후에도 이어져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5: 하지만 수년된 훈련뿐 아니라 다른 연합훈련들도 계획대로 진행될지 장담할 수 없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SNS에 올린 훈련 축소 지시 내용을 보면 UFS만 가리킨 게 아니라 한국과의 연합군사연습이라는 포괄적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11월 북미회담 여부가 판가름 날 때까지 하반기에 예정된 아이언메이스나 프리덤 플래그 등도 차질을 빚을 가능성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7: 트럼프 대통령의 의지 자체가 북한을 대화로 끌어들이기 위해 연합훈련을 중단한다라는 거기 때문에요. 하반기뿐만 아니라 당분간 한미연합훈련이 중단될 가능성이 높죠.
5: 여기에 중동 사태 여파도 한몫할 것으로 보입니다. 격년마다 진행되는 한미 해군 해병대 사단급 연합훈련인 올해 쌍용훈련도 취소됐는데 미군 측이 이란 전쟁 여파로 병력 운용이 제한된다며 우리 측에 취소를 요청해온 걸로 파악됐습니다. 한미연합훈련이 잇따라 축소되거나 취소되면서 한미연합 방위 능력은 물론 안보 공백에 대한 우려도 한층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혜은입니다.
3: 트럼프 대통령이 북미 정상회담 재개 의지를 구체화하자 야당인 민주당이 공세를 강화하며 북미 대화가 미국 주요 정치 이슈로 커지고 있습니다.
4: 트럼프 대통령이 생산적인 북미 대화를 하려면 한미연합훈련 축소에 따른 정치적 여파에 즉각 대응해야 한다는 미국 전문가의 지적도 나왔는데요. 뉴욕 연결해서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이승윤 특파원, 트럼프 대통령의 한미연합훈련 축소와 또 연내 북미 대화 추진이 미국 내에서 정치 쟁점으로 떠올랐다고요?
8: 네, 그렇습니다. 미국 민주당은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굴복해 미국의 신뢰를 훼손하고 있다며 비난의 수위를 한층 끌어올렸습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한미연합훈련을 취소했고 한미동맹을 약화시켰다며 김 위원장은 아무것도 포기하지 않았고 우크라이나를 상대로 쓸 무기를 러시아에 계속 보냈다고 비판했습니다. 척 슈머 상원 원내대표는 트럼프 대통령이 스스로 가까운 친구라고 주장하는 김정은 위원장마저도 더는 트럼프 대통령을 존중하지 않는다고 비난했습니다. 크리스 벤 홀런 상원 의원도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에게 굴복하고 아무런 대가를 얻지 못하는 방식으로 또다시 독재자들에게 아첨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태미 더거스 상원 의원은 핵으로 무장한 김정은 위원장을 달리기 위해 한미훈련을 축소한 것은 심각한 실책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프라밀라 자야팔 하원 의원 역시 트럼프 대통령은 그토록 흠모하는 북한의 권위주의 통치를 위해 한국의 민주주의를 팽개치기로 결정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런 와중에도 트럼프 대통령은 한미연합훈련이 북한을 자극했다며 불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9: I didn't like the fact that we're doing these massive military exercises really against North Korea. I don't see anything happening for certainly 2.5 years. It's not going to happen with me.
3: 생산적인 북미 대화가 되려면 한미 훈련 축소 문제를 즉각 수습해야 한다. 이런 전문가의 지적이 나왔다고요.
8: 네, 그렇습니다. 안키판다 미국 카네기 국제평화연구재단 핵정책프로그램 선임연구원은 미국의 비영리단체인 핵과학회 기고문에서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에 일관성이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북한의 입장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 김정은 위원장과 대화를 추진하고 이란 전쟁에 거리를 둔다고 판단해 한국을 벌주려던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과 불필요한 위기를 초래했다고 진단했습니다. 이에 한미 동맹 간의 조율된 접근에 걸림돌이 생겼다면서 김정은 위원장과 생산적인 대화를 하려면 한미훈련 축소라는 이 충동적인 결정이 초래한 정치적 문제를 즉각 수습해야 한다고 제언했습니다. 또 북한이 폐기를 주장하는 대북 적대시 정책의 핵심은 미국의 비핵화 요구이며 한미연합훈련 축소로는 북한의 관심을 끌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단기적 목표는 공존이라는 이 신뢰할 만한 고위급 성명이 미국에서 나온다면 북한의 관심을 끌 수 있을 것이라고 짚어냈습니다. 특히 즉흥적인 발언이 아니라 미리 준비된 서면 입장을 통해 북미 관계의 새로운 비전을 제시해야 하며 미국은 동북아 동맹국과 비전을 구체화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이 11월 중국 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체 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김정은 위원장을 만날 생각이라면 APEC 회의 훨씬 이전에 이런 입장이 발표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미 대화의 목적이 북한의 비핵화 인재에 대해서는 함구하면서 자신이 대통령이라서 한국이 더 안전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9: Well, I don't want to talk about that, but I do have a good relationship with Kim Jong-un. I think other nations, frankly, whether it's Japan or South Korea, they're a lot safer if I'm president.
8: 현재 북한은 비핵화 논의는 불가능하고 핵 보유국으로서 군축 논의만 가능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뉴욕에서 YTN 이승윤입니다.
3: 러시아가 북한 탄도미사일 약 50발을 보유하고 있고 이를 활용해 우크라이나를 향한 공세를 더욱 강화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습니다.
4: 흑해 일대에서도 양측의 교전이 격화하면서 세계 주요 곡물 수출국인 두 나라의 곡물 수출 능력은 사실상 마비됐습니다. 런던에서 조수현 특파원입니다.
10: 러시아는 패트리언 요격미사일이 바닥나면서 방공망이 뚫린 우크라이나를 향해 연일 탄도미사일 공격을 늘리고 있습니다. 지난 20일에도 수도 키이우가 대규모 공습에 무방비로 노출되면서 50명이 넘는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여기에 북한산 미사일이 얼마나 동원될지가 전황의 변수로 떠올랐습니다. 우크라이나 정보총국은 러시아가 KN-30을 포함해 북한산 탄도미사일 약 50발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KN-30의 사거리는 최소 600km로 북한은 최대 2.5톤의 탄두를 탑재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미 전쟁연구소는 러시아가 북한산 탄도미사일을 이용해 우크라이나 7개 지역에 대한 공격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이미 러시아 보로네시 지역에 90명 규모의 북한 미사일 부대가 배치되기 시작한 것으로 우크라이나 측은 보고 있습니다.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탄도미사일을 더는 막아낼 수 없는 상황이라며 미국의 패트리어트 생산 허가를 거듭 요청했습니다.
11: Важливо, щоб були рішення, відповідні політичні рішення партнерів і передусім Сполучених Штатів.
10: 이런 가운데 흑해에서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교전이 격화하면서 양국의 곡물 수출 능력이 사실상 마비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로이터통신은 양국의 수출 능력이 지난해와 비교해 97% 이상 줄어들었다고 분석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흑해 터미널에서는 곡물 선적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러시아도 폐쇄되지 않은 수출 시설은 소규모 터미널 하나뿐입니다.
12: 이런 상황에서도 러시아는 핵심 거점인 오데사를 또 공습하고 우크라이나도 흑해 연안 지역을 공격하면서 양측에서 피해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런던에서 YTN 조수현입니다.
3: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서면 제청을 둘러싸고 여야가 정면으로 충돌했습니다.
4: 법사위는 오는 31일 국회에 조 대법원장을 증인으로 출석시키는 안건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의결했는데요. 국민의힘은 고성 끝에 결국 퇴장했습니다. 권준수 기자입니다.
13: 더불어민주당은 조희대 대법원장 서면 제청은 국회와 대통령실을 무시한 거라며 연일 공세를 이어갔습니다. 국회에 나와 본인이 한 일들을 증언하라고 압박했는데
14: 전체 회의에 꼭 조이대 대법원장이 출석을 해서 커튼 뒤에 숨지 말고 대리인 뒤에 숨지 말고 본인이 했던 모든 일들에 대해서 국민 앞에 소상히 밝혀야 된다.
13: 국민의힘은 대법원장을 조이대 씨로 부른 민주당 김민석 대표를 겨냥했습니다. 김 대표가 조 대법원장을 법기술원장이라 칭했으니 대법원은 법기술원이냐고 비꼬았는데 이게 여야 고성 충돌로 번졌습니다.
15: 김민석 씨가 조이대 대법원장임을 보고 법기술원장이라고 하겠답니다. 그러니까 조용히 하세요! 조용히 해! 당신이 그러지 마! 왜 반발이야! 어떠냐고!
16: 당신이 나보다 모든 게 후배 아니야?
15: 뭐야 내가 당신보다 후배야!
13: 결국 국민의힘이 증인 채택에 반대하며 퇴장한 가운데 법사위는 오는 31일 조 대법원장의 대법관 서면 제청 등에 대한 현안 질의를 진행키로 하고 조 대법원장과 노경필 법원 행정처장 증인 출석 요구 안건을 민주당 주도로 의결했습니다.
17: 그런데 법원 행정처장 왈 나와야 할 의무가 없는 것으로 안다라는 식의 답변을 했습니다. 법적으로 그렇다면 증인 출석 요구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13: 회의장 밖에서도 충돌은 이어졌습니다.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예정에 없던 기자회견을 열고 조 대법원장을 증인으로 채택한 건 사전 탄핵 청문회나 다름없다고 반발했습니다.
18: 제청의 정확한 경위를 알려면 증인으로 나와야 될 사람은 대법원장이 아니라 이재명 대통령입니다.
13: 반면 범여권 법사위원들은 조 대법원장이 앞서 세 차례 대법관 후보 임명된 윤석열 전 대통령을 직접 만났다고 꼬집었습니다.
19: 대통령의 정당한 임명권을 지켜야 합니다. 윤어게인 조이대 대법원장 마지막으로 경고합니다.
13: 조 대법원장이 앞선 증인 채택에도 법사위에 나오지 않았던 만큼 출석 가능성은 크지 않을 거로 보입니다. 다만 여당 일각에서 법원 행정처 폐지론까지 나오며 이번 논란이 사법부 관련 추가 입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YTN 권준수입니다.
3: 조이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서면 제청 이후 여권을 중심으로 탄핵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4: 조 대법원장의 제청권 행사가 적절했는지가 쟁점인데요. 법조계에서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을 거란 기류가 더 우세해 보입니다. 신기해 기자의 보도입니다.
20: 여권을 중심으로 연일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 탄핵을 포함한 날선 비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후임 대법관 서면 제청이 그간 관례를 깼다는 건데 조 대법원장은 거듭된 질문에도 별도 입장 없이 침묵을 유지했습니다.
21: 이제 제청 후보 관리하면 어떻게 하실 건가요?
20: 헌법 65조는 직무집행 과정에서 헌법과 법률을 위배했을 때 법관을 탄핵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또 대법관 임명과 관련해 헌법은 대법원장에게는 제청권, 대통령에게는 임명권, 국회에는 임명동의권을 각각 부여하고 있습니다. 종합하면 조 대법원장의 제청권 행사가 적절했는지가 논쟁의 핵심인데 일각에서는 조 대법원장이 5개월간 제청을 미룬 것부터가 제청권 남용이라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법조계에서는 제청의 방식이 법에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은 만큼 탄핵은 어려울 거란 시각이 지배적입니다.
22: 헌법에서 그 협조하라는 그런 말이 있는 것도 아니고 협의하라는 말이 있는 것도 아니고 대법원장이 그 대법관 임명 제청권을 행사하는 방식에는 제한이 없거든요.
20: 애초 대법원과 청와대의 의견이 달랐던 만큼 남은 절차는 헌법에 정해진 대로 진행하면 되지 않겠느냐는 의견도 조심스레 나옵니다. 여당은 탄핵을 단독으로 추진할 순 있지만 자진 사퇴를 압박하는 등 일단 신중한 모습인데 이와 같은 사정을 고려했기 때문이란 분석도 있습니다. 탄핵이 법적으로 어렵다는 걸 알면서도 사법부 압박에 나선 건 향후 있을 추가 대법관 인선과 대법관 증언을 고려한 신경전이 아니냐는 관측도 나옵니다. YTN 신계입니다.
3: 경찰청이 제주 30대 여성 실종 사건을 계기로 담당 경찰관이 실종 사건을 전산 시스템에서 단독으로 해제하지 못하도록 관리자 승인 절차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현재도 실종 사건을 종결할 때는 담당자가 관리자에게 처리 적정성을 검토받지만 실종 프로파일링 시스템상에서는 담당자가 직접 사건 해제를 할 수 있습니다. 경찰은 한 달 안에 담당자가 사건 해제를 요청하면 팀장과 과장 등이 사유와 임명 내용을 다시 확인한 뒤에 승인하도록 시스템을 개선할 방침입니다. 이렇게 제주 여성 실종 사건을 계기로 경찰이 관리자의 승인을 거치도록 종결 절차를 강화하겠다고 밝혔지만 이것만으로는 제2의 허위 보고를 막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4: 담당 경찰이 거짓 보고서를 올리면 관리자도 확인할 길이 없는 만큼 실제 안전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과 수색 법률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고재형 기자의 보도입니다.
0: 지난 5월 장미란 씨의 실종 신고를 최초 접수한 A경장은 장 씨의 안전을 확인하지도 않은 채 사건을 종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실제로 장 씨와 통화했는지, 종결 과정에 문제는 없었는지 경찰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경찰은 재발을 막기 위해 팀장이나 과장의 최종 승인을 받도록 시스템을 바꾸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관리자 역시 담당 경찰이 작성한 보고서에 의존할 수밖에 없어 허위 보고를 걸러내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전직 경찰과 전문가들은 관리자 승인 제도만으로는 허위 보고를 막기 어렵다며 통화 내역이나 현장 사진 등 객관적인 증빙 자료 첨부를 의무화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현장에서는 성인 실종 사건의 수사 한계도 제기됩니다. 현행 제도상 성인 가출은 범죄 등 긴급 위험이 명확하지 않은 초기 단계에는 강제 수색이나 위치 추적이 어려워 초동 대응에 제약이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1: 범죄와 연관이 됐을 때는 사후적이지만 사실상 중요한 골든타임을 놓칠 수밖에 없는 이런 결과가 생기기 때문에 법적인 근거를 빨리 마련함도 함께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0: 성인 실종 사건을 종결할 때 담당 경찰관이 대상자를 직접 만나 신원과 안전을 확인하도록 실물 확인 의무를 명문화해야 한다는 제언도 나옵니다. 성인 실종자가 가족에게 소재 공개를 거부하더라도 적어도 경찰관이 직접 눈으로 안전을 확인한 뒤 사건을 끝내야 한다는 겁니다. 사고를 막지 못한 뒤 내놓는 뒷북 대책을 넘어 실효성 있는 실종자 보호법 개정이 시급합니다. YTN 고재영입니다.
3: 제주에서 실종된 장미란 씨를 찾기 위한 노력이 계속되는 가운데 공개된 번호로 가족들에게 장난 전화를 거는 일까지 발생했습니다.
4: 가족들이 고통을 호소하자 경찰은 2차 가해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김철희 기자입니다.
2: 30대 여성 장미란 씨는 지난 5월을 마지막으로 제주에서 연락이 끊겼습니다. 3개월 동안 행방이 확인되지 않자 소식 하나가 아쉬운 가족들은 연락처가 적힌 포스터를 공개하며 제보 확보에 나섰습니다. 그런데 도움을 주기는커녕 공개된 번호로 장난 전화를 걸어 가족들을 더 힘들게 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장 씨 가족은 최근 SNS를 통해 이미 충분히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으니 신음소리 등 장난 전화를 제발 삼가달라며 충격을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경찰이 직접 나섰습니다.
23: 정확한 진단과 원인 치료를 추구하며 언제나 최선을 다하여 여러분의 건강을 책임지는 북경중의대 박사 진수림 원장의 건강 칼럼입니다.
24: 안녕하십니까? 북경의술원 원장 진수림입니다. 오늘부터 어지럼증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지럼증은 불면증, 이명, 두통, 중풍, 불임, 과민성 비염, 위장장애, 만성기침과 함께 북경의술원의 특진 진료 중 하나입니다. 어지럼증은 말초신경이나 중추신경뿐만 아니라 청각, 근골격계, 근육 등 우리 몸의 다양한 신체 부위와도 연관되어 있습니다. 어지럼증의 30%에서 40%는 몸의 평형 기능을 담당하는 귓속에 있는 말초 전정기관이 이상으로 우리 귀의 가장 안쪽에 있는 귓속 내의 문제로 발생하는 경우가 제일 많은 비율을 차지합니다. 이 밖에 중추성 근골격계의 균형장애나 부정맥 또 빈혈로 인한 어지러움이 20%에서 30%를 차지하고 다음으로 심인성 등 정신과적 문제가 10%를 차지합니다. 어지럼증이 또 다른 원인 중 하나는 한쪽 귀는 정상인데 다른 한쪽 귀속 내의 문제가 있을 경우 양쪽에서 서로 다른 정보를 뇌로 보내기 때문에 빙빙 도는 어지러움이 생깁니다. 비행기 멀미나 배 멀미도 우리의 평형감각기관들이 서로 다른 정보를 너무 자주 뇌에 전해줌으로 생기는 것입니다. 현 시대에는 홍수처럼 밀려오는 이학정보로 많은 분들이 어지럼증 하면 달팽이관과 연관이 있다고 알고 계십니다. 그러면 달팽이관이란 무엇일까요? 달팽이관이란 바로 청각기관입니다. 이 달팽이관 내부에는 청각세포가 분포되어 있고 림프액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달팽이관 안에는 세 개의 소낭이 있는데 이 세 개의 소낭 안에는 작은 모래알 같은 칼슘 덩어리들이 들어있어 이쪽 저쪽으로 쏠리며 몸이 기울어진 상태를 뇌에 전달을 합니다. 이 칼슘 덩어리 때문에 이석증이란 말이 생겼을 수도 있습니다. 이석증이란 귀 이자에 돌 석자를 씁니다. 이 평형 감지 장치에 이상으로 오는 어지러움은 다른 어지럼증과는 달리 어지러움이 심해도 1분에서 2분 이상은 지속되지 않습니다. 어지럼증은 북경의술원의 특진 진료입니다. 지금까지 북경의술원 원장 진수림이었습니다.
5: 한약에도 명품이 있습니다. 맞춤형 생약의 명문 북경의술원. 지금까지 빠르고 확실한 치료 효과를 자랑하는 북경중의대 박사 진수림 원장의 건강 칼럼이었습니다. 323-733-8887 올림픽과 윌턴 323-733-8887 북경의술원.

0: AM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 재미와 정보가 가득한 라디오 서울의 주말 프로그램 AM 1650 라디오 서울이 8시를 알려드립니다.
2: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3: 장성철의 뉴스 명당, 여의도에서 분출되는 도파민을 책임질 여의도 숙녀 캠프를 시작합니다. 여의도 정치권에 지지고 볶는 얘기, 이번 한 주 도파민 터졌던 각종 이슈들 꼼꼼하게 되짚어 보겠습니다. 윤희석 전 국민의힘 대변인님 어서 오세요.
4: 네, 안녕하세요.
3: 예, 강수영 변호사님 어서 오시고요.
5: 안녕하세요.
3: 네, 시사저널 김종일 기자님 오늘 처음 오셨네요.
6: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3: 잘 부탁드립니다.
6: 네, 잘 부탁드립니다.
3: 오늘 세 분과 함께 하겠는데 강수영 변호사님 만나면 제가 고맙다고 해야 될지 조심하라고 해야 될지 뭔 얘기를 해야 되나 고민을 했어요.
5: 장성철의 뉴스 명당.
3: 아니, 너무 잘하셔가지고 그날 제가 이렇게 댓글들을 다 봤는데 강수영 너무 잘한다. 장성철 이제 필요 없다. 장성철 이제 끝났다. 장성철 오지 마라. 막 지금도 막 강수영 프로 하나 맞자 강수영이 진행 잘하던데 막 와
5: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
3: 뭐라고 해야 되지? 경고예요. 저번에도 경고했는데 이번에도 두 번째 경고입니다. 네. 다음부터는 중간에 좀 실수도 좀 하시고.
5: 알겠습니다.
3: 네, 좀 버벅대시고.
5: 예.
3: 이상한 질문도 하시고.
5: 지난번 진행할 때 제가 이어폰 안 꽂고 전화 연결해가지고.
3: 그것도 봤어요.
5: 왜 연결하대.
3: 그래서 아유 너무 감사하고 좀 빈자리를 저보다 훨씬 더 잘 메워주셔가지고 아마 곧 제가 물러나고 강수영 변호사님이 올 수도 있지 않을까.
5: 아이,
3: 그런
5: 아닙니다,
3: 생각도 나들죠.
5: 아이, 그런 말씀 마십시오. 아닙니다. 예.
3: 네. 김종일 기자님.
6: 네.
3: 여의도 숙녀 캠프는요.
6: 네.
3: 한 주간 있었던 이슈들을 한번 총 정리하는
6: 네.
3: 그러한 코너예요.
6: 네.
3: 그 성격 아시고.
6: 알겠습니다.
3: 잘 좀 봐주시고요.
6: 네.
3: 피디님 지난번에 우리 뭐 당대표 최고위원들 다 이렇게 박제해놨었잖아요. 김한 기자가 그것 때문에 오늘 안 나왔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틀려가지고.
7: 또 전 뭐라고 그러는지 기억이 안 나네.
3: 저도 솔직히 기억은 안 나.
7: 기억이 안 나네.
3: 윤희석 대변인님.
7: 예, 예.
3: 그냥 제3자적인 입장에서
7: 예.
3: 다른 당 소속된
7: 예.
3: 입장에서 김민석호 출범 지켜보신 일주일
7: 예.
3: 어떻습니까? 위태위태해요. 그래도 생각보다는 좀 잘하고 있네.
7: 아직 너무 시간이 안 지나서 뭐 네. 잘하고 있네, 뭐 못하고 있네 이렇게 말할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3: 네.
7: 앞길이 그렇게 평탄하지는 않을 거다.
3: 그래요?
7: 근데 그 평탄하지 않은 길이 벌써부터 가시화되고 있다.
3: 지명직 최고위원.
7: 예, 일각에서 그랬잖아요. 최민희 뭐 최고위원 등 당선되면 바로 바뀔 거다.
3: 그랬어요.
7: 예, 전혀 아니잖아요.
3: 맞아요.
7: 예, 거기는 각오하고 지금 또 정치 투쟁한다고 생각합니다.
3: 네.
7: 예, 그렇다면 목표가 무엇이고 그 양상은 어떻게 할 거냐 이게 다 결정이 됐다고 봐요. 목표는 당연히 팀 정청래라고 하시는 분들과 그들의 지지자들의 뜻을 모아
3: 네.
7: 다음 총선, 다음 대선 뭐 여기까지 그 세력으로 끌고 가겠다는 거고
3: 그렇게 보이세요?
7: 그렇다면 사사건건 아마 당대표가 하는 일에 브레이크를 걸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3: 이번에 그 지명직 최고위원을 상의하지 않고 강행한 것이 하나의 명분과 빌미가 될 수 있겠다?
7: 그것도 좀 이상하죠.
3: 그러니까.
7: 언제 지명직 최고위원 지명한 거 가지고 민주당 내에서 비당권파 최고위원들이 들고 일한 적이 있나요?
3: 예.
7: 그런 적은 없습니다. 심지어 저희 당도 저희 당도 뭐 조광한 최고위원 임명 뭐 그거 가지고 뭐라고 하지는 않아요.
3: 예.
7: 그건 그냥 권한이라고 생각하니까.
3: 네. 알겠습니다. 강수영 변호사님은
5: 네.
3: 어떻게 보세요? 지금 일주일간.
5: 조마조마한 마음이죠. 말씀하신 대로. 이제 배는 이제 물에 이제 띄워졌는데 뭐 파도가 치니까 파도가 엄청 치고 배가 이제 출렁출렁하는 그런 상황이 되니까 약간 조마조마하긴 한데
3: 네.
5: 그래도 저는 당대표가 출범해서 당원들의 지지 그리고 호남의 지지가 얹어져 있는 상황이라 점차 정리가 되리라고 보고 말씀하신 그 최고위원의 지명 이 문제는 제가 좀 너무 속이 상해가지고
3: 왜.
5: 아니 최고위 의결을 해야 되는 건 맞는데 당대표가 지명을 하고 최고위 의결하고 뭐 그렇게 가는 거 아니에요?
3: 당무위인 중.
5: 예, 근데 왜 최고위랑 협의를 안 했냐?
3: 네.
5: 뭘 이렇게 하니까. 네? 아, 최고위 왜 협의를 안 했냐 이렇게 얘기를 그거. 하니까 제가 좀 너무 당황스러운 거예요.
3: 사전에 좀 논의하는 게 맞지 않아요?
5: 그러니까 이야기할 수도 있는데 네. 또 안 하는 경우도 있는 거고 그거 왜냐하면 지명을 해놓고 최고위에서 논의를 하니까 네. 만약에 도저히 안 되는 사람이다 그 사람은 네. 그럴 것 같으면 최고위에서 공개적으로 반대 의견 내고 뭐 다수결에 따라서 결정하면 되는 뭐 그런 건데 신청계에서 숫자가 모자라다고 해서 아 뻔할 뻔짜 뭐 최고위선 의결 될 거니까 나는 지금 좀 이렇게 태클을 걸어야겠다 이거는 네. 아니 너무 유감스러워요. 예.
3: 사전 논의 그래도 해야 되지 않나? 그래서 최고위원인데 처음이잖아요, 처음.
5: 근데 정청래 대표도 안 하셨을걸요, 아마?
3: 알겠습니다. 김종인 기자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4: 저는 이제 기자 입장에서 일단 먼저 핵심 포인트는 네. 아 매콤한 맛 예고편을 이미 봤잖아요. 우리가 네. 전당대회 때 팀 정청래와 이제 팀 김민석, 이재명 봤는데 아 1화가 얼마나 강렬할까 기자들이 되게 긴장했었거든요. 근데 역시나 명불허전으로 세게 붙었다라고 네. 해서 최고위원 때 원래 기자들이 당대 대표가 발언하고 그다음 원내대표가 발언하면 대부분 빠지거든요. 근데 이제 빠질 수 없게 됐다. 아침에 늦으면 말진도 힘들고 이제 반장도 힘들고 팀장도 힘든 네. 그런 상황이 됐다라는 거 하나랑 그다음에 저희가 이제 일주일 지나고 나서 이제 의원들한테 많이 물어봤어요. 김민석 지도부 어떤 것 같아? 어떻게 하려고 하는 네. 것 같아? 라고 물어봤더니 이 한마디로 요약하더라고요.
3: 뭐예요?
4: Anything but 문조털레유 같다. 제 이 멸칭을 쓰고 싶지 않은데 왜 그렇게 이야기하세요? 라고 물어보면 일단 김민석 대표가 수락연설에서 네. 노무현 문재인 전 대통령을 언급하지 않았어요. 아. 물론 그 이후에 이제 봉화도 가고 양산도 갔지만 수락연설이라는 거는 당연히 그 전에 준비하는 거잖아요.
3: 그러네요.
4: 그리고 팀 김민석이 아주 총의를 갖고 하는 건데 언급하지 않은 건 이건 분명 의도가 있다. 그다음 두 번째는 우리 이따 살펴볼 수도 있겠지만 민주당 TV 만든다는 거잖아요.
3: 예.
4: 이것도 이제 김어준 씨한테 넘어간 방송의 헤게모니를 가져오겠다. 더 이상 끌려가지 않겠다라는 이야기도 한 사람들이 많았고.
3: 그것도 시간도 묘하더라고요.
4: 그러니까요.
3: 매블쇼 시간 그다음에 겸공 시간.
4: 네.
3: 아, 참. 이겨낼 수 있을까 막 그런 생각 좀.
4: 그러니까요. 있었네. 당에서 하니까 과연 재미있을까. 이런 우려 섞인 목소리. 그 얘기하시는 분들도 많고 또 마지막으로는 김인석 대표가 혁신당과 조국 혁신당과의 통합에 대해서도 되게 뜨뜻미지근한 상황인 거잖아요.
3: 한판 붙을 것 같아요.
4: 네. 그래서 아 제가 이 멸칭을 쓰고 싶진 않지만 그 흐름대로 가는 거 아니냐라고 평가하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3: 네. 강수영 변호사님께 이렇게 여쭤볼게요. 그럼 청년 최고위원 전용기 의원을 이제 지명을 했잖아요.
5: 네.
3: 적절하다고 보세요? 다른 청년 최고위원들이 막 언급되기도 했었고
5: 그렇죠.
3: 좀 상징적인 사람들도 다른 사람들도 있는데 네. 꼭 이분이어야만 했느냐.
5: 뭐 신인규 이야기도 있었고 하은 네. 얘기도 있었고 뭐 정민철 이야기도 있었고 네. 한데 저는 정용기 의원도 훌륭하다고 생각해요.
3: 네.
5: 그래서 뭐 당대표가 지명 못할 사람이다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그 문제에 있어서 최민희 최고가 이렇게 해가지고 2030 청년 지지를 받겠느냐 협의도 안 하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약속대로 경선으로 했어야죠 뭐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약속이라는 데 포인트를 잡으면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지만 그러나 신의를 저버린 걸로 치면 청년들 입장에서는 처음에 전준희에서 청년 최고 하자 그랬을 때 그거 하지 말자고 신청계에서 얼마나 난리를 쳤습니까. 네. 그래서 그거 없앨 때 저희 다 이래가지고 어떻게 청년 지지를 받겠어요 라고 네. 비판했었단 말이에요. 네. 그렇게 해서 5번 자리를 이제 일반 선출직으로 해놓고 전당대회 끝나고 나니까 갑자기 지명직 중 한 자리를 선출로 하자. 이때까지 국민들이 한 달 동안 민주당 자기 밥그릇 싸움 한다고 그렇게 지탄하고 솔직히 대통령 지지율 하락하는데도 일조를 했다고 봐요, 저는. 진짜 정치를 안 하고 자기들끼리 싸우니까. 근데 봐줬다 이거예요, 한 달 동안은 일단. 근데 전당대회 끝났는데 또 한 자리 가지고 경선하면서 개파 대리전하고 이래봐요. 이게 정치적으로 너무 모르겠습니다. 뭐 자신감이 있으신지 모르겠지만 국민들이 민주당을 보는 시각은 지금 대단히 안 좋다는 거를 자각을 하셨으면 좋겠다. 예.
3: 그 윤희석 대변인님, 네. 솔직히 강수영 변호사님 진짜 지금 잘 나가는 패널이잖아요.
7: 그럼 이제 스타일도 바뀌었잖아요.
3: 그러니까 머리도 이렇게
7: 어제보다 훨씬 좋아요.
5: 아 예예.
3: 그 댓글에도 막 그런 게 나오긴 했는데.
7: 아 좋아 좋아.
3: 근데 솔직히 좀 네. 오늘은 재미가 없어요.
5: 그래요?
7: 아.
3: 아니 지도부를 이제 공격하고 비판을 해야 강수영 맛이 났는데 지금 보니까 김민석 대표 뭘 잘못했어요? 뭐 친청계 지금 최고위원들 잘못했죠? 이러니까
7: 제가 객관적으로 본 바는 그건 장수영 책임이죠. 시작하자마자부터 잘하면 안 된다고 경고하려는데 어떻게 잘해요?
3: 그런가요?
7: 네, 진행자가 너무 지금 집중을 안 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볼 때는
3: 그럼 강수영 변호사님께 이렇게 여쭤볼게요. 네. 정청래 대표가 당대표 됐어요. 친명계 최고위원들하고 상의 안 하고 네. 정청래 대표가 네. 지명직 최고위원 두 명을 그냥 발표해 버렸어요. 네. 잘했다고 똑같이 하실 거예요?
5: 아 근데 그건 제가 문제 제기한다 생각을 못 해봤어요. 지명직에 그래요? 대해서는. 네. 그러니까 아니면 지명직을 했는데 너무 정말 어수선투하는 사람을 했다. 그럼 최고위에서 이제 공론화가 되겠죠. 어떻게 이런 사람을 합니까? 최고위에서 그래서 의결 난 반대합니다. 물론 다수결 해서 밀릴 수 있겠지만 공론화가 되잖아요. 그럼 또 언론에서 다 이야기를 하고 뭐 패널들도 얘기하고 그렇게 가는 게 마치 사전 협의를 안 했다 그러니까 저 자꾸 이제 최고위 협의 이러면은 생각나는 게 합당논의밖에 없어요.
3: 네.
5: 그 중요한 합당논의도 최고위한테 알리지도 않고 일방 발표를 거의 뭐 직전에 알리고 했는데 그러니까 지명직은 일반적으로 당대표 권한이라고 인식하니까요. 제가 뭐 누구를 옹호하기 위해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그 처음에 그 어떤 뭐라 그럴까 약간 삿바싸움 하는 걸 용도로 이거를 들고 나오신다는 게 그게 답답한다는 거죠.
3: 아니 근데 네. 이제 화합형 단합 뭐 통합 그런 지도부를 만들겠다라고 해놓고 네. 이거 그냥 인성 논의하는 건 어렵지 않잖아요.
5: 논의.
3: 네, 네. 그냥 절차적으로 그냥 논의하고 이런 사람 하려고 그래요. 좀 뭐 아세요. 이렇게 그냥 간단히 하면 되는 거 아닌가?
5: 근데 그거는 제 네. 개인적으로는 지금 신청계 특히 최민희 최고가 하는 말씀은 네. 전용기라는 사람이 마음에 안 들어 이게 아니고 네. 경선을 하자는 얘기거든요.
3: 네.
5: 결국 그 빌드업이잖아요 이게.
3: 김민석 대표도 네. 전당대회 전에는 네. 선출하고 경선하겠다고 했잖아요.
5: 그렇죠. 그 약속이 아까 말씀했던 그거 약속의 포인트 잡으면 그게 맞는데 지금 네. 상황이 또 싸우는 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민주당 쪼개진다고 지금 다들 그 분당이 될까요 안 될까요 이러고 있는데 이걸 또 개파 대리전에서 싸우는 게 말이 되냐. 한 달 동안 신물이 나잖아요 솔직히.
3: 최민희 네. 의원 뭐 원직도 사퇴하라고 그러신 강하게 그렇게도 얘기하셨던 것 같은데
5: 지금도 제가 좀 그렇게 의견을 내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3: 아 그렇구나
5: 예, 참겠습니다.
3: 아, 알겠습니다. 예. 김종일 기자님 네. 그 다른 당직 인선도 했잖아요.
6: 네.
3: 좀 기자분들 총평은 좀 어떤가요?
6: 저는 기자들이 특히 주목했던 분은 두 분이었어요. 네. 당직에서 제일 중요한 게 사무총장이잖아요.
3: 최고 중요하죠.
6: 예, 제일 중요한 맞아요. 국간직 역할도 하고
3: 그럼요.
6: 한정혜 의원을 임명했고 또 정책위 의장의 그 권칠순 네. 의원을 임명했고 했잖아요. 이 두 분의 공통점이 있어요.
3: 뭐예요?
6: 두 분 다 장관을 역임하셨어요.
3: 아 그러네요.
6: 네, 그래서 이게 언론에서 많이 짚진 않았는데 이게 되게 묘한 포인트가 있을 수 있다. 그러니까 당이 키를 쥐고 일정하게 역할을 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라고 해석하는 이제 의원들도 있었고 또 이 두 분이 다 개파색이었고 실무 능력이 있어요. 제가 권칠승 의원 되게 놀랐던 게 본인이 아직까지 페이퍼 쓰세요. 누구한테 안 맡기고
3: 그래서
6: 예, 두 분 다 이제 실무적으로 능력이 있고 또 조율을 잘 하시는 분들의 성격이라 이 당직이 나올 때까지 당직 인선이 발표될 때까지만 해도 아 김민석 지도부가 뭔가 통합형, 화합형, 실무형으로 가는 거 아니야? 이런 평가가 대부분이었어요
3: 네.
6: 사실. 예. 근데 그 이후에 이제 방금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지명직 최고위원이 나오고 나서 우당탕탕으로 가고 있다. 예.
3: 윤희석 대변인, 네. 김민석 대표가 네. 어쨌든. 매불쇼와 경공으로부터 탈출하는 그러한 민주당을 좀 만들고 싶어하는 것 같아요. 여론을 민주당 TV를 통해서 한번 이끌어가보자 그런 것 같은데 성공할 수 있을까요?
7: 성공이 안 되겠죠.
3: 힘들겠죠.
7: 대한뉴스 아니에요?
3: 대한뉴스.
7: 그걸 누가 보겠어요.
3: 강수영 변호사가 나와서 또 진행도 하고.
7: 그렇게 되면 그 오염되죠.
3: 오염돼요?
7: 강수영이라는 사람이 오염이 된다는 겁니다.
3: 절대로 하시면 안 돼요. 네.
7: 그러니까
5: 그러세요.
7: 그런 그 발상을 왜 하냐 거기서부터 네. 들어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게 지금 당대표는 김어준이라는 사람을 굉장히 의식하고 있고
3: 네.
7: 매불쇼라고 하는 뭐 그렇죠. 언론 유사한
3: 네.
7: 그런 것을 의식하고 있다.
3: 상당히.
7: 의식한다는 건 뭐냐. 여기에 떨어지고 있다.
3: 네.
7: 이거 놔두면 나한테 위협이다. 민주당이 위협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3: 네.
7: 근데 그 방법이 어떻게 대한뉴스냐. 거기서부터 이제 판단을 하는 거예요. 일을 잘하겠나.
3: 네.
7: 그런 생각 아닙니까? 저 같으면 만약에 네. 거기가 굉장히 위험하다 하면 직접 더 내보내겠어요. 가서 김어준의 논리를 깨는 게 맞는 거죠.
3: 그러네.
7: 그거 아닙니까? 네. 거기 가서 김어준 씨가 예를 들어 절하라고 그랬다. 뭐 이런 것도 얘기하고 당신 이제 그러지 마세요. 라든지 저한테 그런 얘기하지 마세요. 라든지
3: 네.
7: 저 절시키지 마세요. 라든지 저 웃을 때입니까? 라든지 이런 얘기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밖에서 대한뉴스 하나 새로 한다고 해서 그걸 누가 보냔 말이에요. 그거 가지고 또 조회수가 어쨌네. 누가 왔으니 얼마 올랐네. 자기들끼리 좋아하고 후원금 모였네. 그거는 전혀 문제가 글쎄요. 해결 방법이라고 보기 어렵죠.
3: 김준일 기자님, 기자분들은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는?
4: 이 저도 방금 윤석 대변인 말씀처럼 기자들 대부분이 이게 쉽지 않을 거다.
3: 그렇겠죠.
4: 네, 왜냐하면 땡전 뉴스처럼 가령 맞아. 딱 하면 김민석 대표가 오늘 뭐라고 말씀하셨고 그렇죠. 뭐로 할 거고 네. 어딜 갈 거고 이렇게 하면 그게 땡전 뉴스랑 과연 다를 것이냐라는 그 우려 섞인 이야기가 있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과연 재밌게 할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이게 재미없으면 아무도 안 보잖아요. 그렇죠. 일단 기본적으로. 근데 정당에서 하는 공식 플랫폼이 과연 재밌게 할 수 있겠냐에 대한 우려가 제일 크죠, 사실.
7: 저희 당 얘가 있잖아요. 장 대표 어디 가라는 거 만들었잖아요. 그거 어디 갔어요?
3: 그것도 아직도 하고 있어요?
7: 아니, 그거 아직 있죠.
3: 주유소 기억만 나네.
7: 주유소도 그 기억나잖아요. 그 기름 넣으려는 사람이 누구였고.
3: 어디에 뭐 당원?
7: 당원 셀프 주유소 가가지고.
3: 맞아.
7: 그런 거 하고 있고. 네. 그런 거잖아요.
3: 강 변호사님.
5: 그러니까요. 저도 마찬가지 걱정이에요. 델리민주라는 채널이 있잖아요.
3: 네, 있어요.
5: 그럼 그 델리민주에서 지금 하고 있잖아요. 방송들 다른 시간대 기존 하고 있는 게 뭐 조회수가 그렇게 시원하지 않습니다. 시원하지 않는데 당은 정제된 메시지를 내야 되고 자극적으로 하기가 어렵잖아요.
3: 어렵죠.
5: 썸네일도 그렇게 막 후킹을 하기가 어려운데 과연 경쟁을 할 수 있을까? 이런 우려가 드는데 김어준 뉴스공장이 아침에 이제 과거 1년 전만 해도 의제 설정을 딱 하면은 그 뒤로 쭉 모든 시사 방송들이 그 의제 설정하고 거의 비슷한 주제를 다 삼고 진보 패널들은 김어준 뉴스공장에서 김어준 씨가 했던 이야기나 방향하고 다르게 얘기하는 순간 이제 융단 폭격 맞고 채팅으로 이런 일이 있었는데 지금도 좀 바뀌었어요. 지금은 지방선거 때 부터 이렇게 관찰을 다 해보면은 다르게 얘기를 해도 칭송받기도 하고 욕먹기도 하고 바뀌었거든요. 옛날에는 욕만 먹었어요. 저 같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제 환경이 바뀌어가고 있으니까 제가 보기에는 다양한 언론들이 많이 컸고요. 조회수들이 많이 올라갔으니까 거기에 더 의원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도 좀 좋겠고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게 의원들이 그 외면할 수 없는 것이 김어준 뉴스공장이 20만 30만 이렇게 보니까 여기 나가가지고 한번 그 사람들한테 마음에 드는 얘기 쫙 하면 후원금 통장 바로 빡 차버리고
3: 맞아요.
5: 이거를 도저히 외면할 수가 없대요.
3: 맞아요.
5: 엄청 큰 유혹이래요. 그렇죠. 1년 동안 해도 후원금이 안 차는데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게 다른 방법을 좀 만들 수 없을까 그걸 좀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4: 네. 그 네. 의원회관에서 보좌진들이 의원이 이 얘기하면 눈을 질끔 감고 하, 기자님 이거 어떻게 해요? 라고 네. 얘기할 때가 있거든요. 네. 의원이 김종일 TV, 윤석 TV 만들고 그걸로 조회수로 보좌진들 쫄 때 그때부터 이제 보좌진들이 아 이제 우리 큰일 났구나 라고 생각하고 이제 헛된 데다가 우리의 그 아주 소중한 자원을 낭비하겠구나라고 네. 되게 우려할 때가 많거든요. 근데 지금 민주당에서 하겠다라고 하는 민주당 TV도 일견 그렇게 될 가능성이 되게 높다.
7: 저는 또 하나 눈여겨본 건 그
3: 네.
7: 사안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김민석 대표가 SNS를 통해서 신인 김남준 홍보위원장한테 뭐 말은 뭐 부탁드립니다 이런 식으로 했는데 그 지시죠.
3: 네.
7: 그리고 또 그걸 받아서 네 알겠습니다. 이런 소통 과정이 대단히 한 80년대스럽다. 그러니까 당대표가 내가 생각해 정말 좋은 생각이야. 민주당 TV 만들어서 똑같은 시간에 새벽에부터 민주당 TV로부터 뭐가 나와야 돼. 이거 해주세요. 근데 난 민주적이어야 돼. 그러니까 전체가 다 보는 데서 아주 경어를 쓰면서 부탁드린다는 식으로 하자. 되게 웃기잖아요.
3: 청와대에서도 막 내부에 있는 참모들 비서실장, 막 정책실장 청와대 TV에 막 출연시켜가지고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데 생각만큼 잘 안 되잖아요.
5: 그렇죠.
3: 근데 청와대 정책실장이나 비서실장이 뉴스 명단에 나왔다. 이거는 조회수 폭발할 거 아니에요.
5: 그렇죠.
3: 그렇죠.
5: 그러니까요.
3: 근데 참.
5: 그러니까 문제는 제가 봤을 때는 의제 설정도 참 중요한데 정보 독점인 것 같아요.
3: 네.
5: 김어준 씨가 성장할 수 있었던 배경이 문재인 정부 때 막 예측을 해. 막 추론해가지고 이럴 것 같다. 이렇게 흘러갈 거다. 처음에는 음모론이라고 저 말이 되냐 그랬는데 막 맞추는 게 있어요. 근데 그게 제가 추정컨대는 문재인 정부하고 워낙 가까우니까 청와대 내부 정보들이 많이 전달이 됐던 것 같아요.
3: 그렇죠.
5: 그러다 보니까 우와 여기 진짜 예지력 있어. 이래가지고 이제 큰 거거든요.
3: 맞아요. 맞아요.
5: 그러면은 지금은 이제 그렇게 음성적으로 흘리는 게 아니고 아예 공적으로 전파를 하자.
3: 네.
5: 민주당 채널로. 이건 괜찮은 접근 방법인 것 같은데 재미만 있으면 돼. 하여튼 재미만. 네. 재미가 없으면.
3: 강수영 변호사한테 섭외 전화 바로 갈 것 같은데.
5: 연락주세요.
3: 네. 또 아침에 또 진행하시는 거 아니에요?
4: 네? 방금 윤희석 대변인이 말씀하신 것 중에 되게 제가 실제로 그 민주당 사람들한테 많이 들었던 얘기 중에 하나가
3: 네.
4: 김민석 대표가 되고 나서 의원총회에서 의원들한테 우리 국민 앞에 이제 인사를 공손하게 하자라는 차원에서 90도로 인사를 했어요. 그래서 앞으로 계속 이렇게 하겠다라고 했단 말이에요.
6: 근데 그걸 보고 또 민주당의 많은 이제 수석 보좌관들이 방 이제 보좌진들한테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리 앞으로 토론해라. 뭔가 어떤 행사를 시작할 때 무조건 앞으로 이렇게 시작해야 돼. 라고 하면서 하, 근데 지금 우리 대표 약간 올드한 것 같지 않아? 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국민들한테 깍듯한 태도를 보이는 건 당연히 공복으로서 필요한 자세죠. 국회의원으로서. 근데 이제 그거가 마음으로 우러나서 그다음에 국민들 보기에 그게 이제 저 마음에 전혀 그렇죠. 불편함 없이 자발적으로 해야 되는 건데 그게 약간 우리 그렇게 합시다라고 해서 이렇게 딱 90도로 넘는 사진을 봤을 때 국민들이 받는 그 느낌 인상이 과연 어떨까?
3: 차렷 경례 이거잖아요 우리.
6: 그런 느낌이죠.
7: 굉장히 보수적이에요 민주당인데도. 그러니까 우리 일동 기립 뭐 일동 경례 뭐 이런 일동이랑 같이 한다는 거 아니에요? 본인만 하면 됩니다. 제가 볼 때는 김민석 대표가 정말로 국민들께 경의를 표하기 위해서. 내가 뭐라도 해야 되겠다고 생각해서 혼자 하면 돼요. 근데 우리 다 같이 이런 그럼 누가 거기서 아 저는 됐어요라고 할 사람이 있겠어요?
3: 네.
7: 그걸 우리가 소위 말해서 유머식으로 얘기하면서 뭐 사장님이 너 다 시켜 난 짜장 뭐 이거잖아요.
3: 네.
7: 이게 아, 참 단어가 그런데 아침에 꼰대예요. 꼰대 그렇게 따지면.
3: 김종일 기자님, 네. 정청래 전 대표 뭐 한대요 이제?
6: 아 이제
3: 막 그때 청와대 가서 보니까 네. 이재명 대통령이 우사 우사 막 이렇게 하고
6: 네.
3: 같이 이렇게 모여서 악수하려고 하는데 고개를 막 돌리더라고.
6: 그런데 표정은 안 좋았죠.
3: 안 좋았어요, 되게.
6: 네. 아 사실 선거 지고 나면 네. 그 마음의 상실감이라고 하는 건 이루 말할 수 없잖아요.
3: 본인들이 이기는 줄 알았대요, 근데.
6: 정청래 대표 측에서는 끝까지 그래도 희망을 잃지 않았었는데 호남 경선 결과 나오고 나서는 어느 정도 예, 좀 분명히 있었죠.
3: 그게 뭐 한대요, 그럼 이제.
6: 이제 조금 이제 시간을 가져야 되겠죠.
3: 네, 정청래 TV 하고 또 겸공 출연 많이 하고 그럴 것 같아요.
6: 네.
3: 그렇죠. 강수영 변호사님 이번 전당대회를 쭉 이제 반출을 해봤을 때
5: 네.
3: 가장 와, 이런 일이 벌어질 수도 있었구나. 좀 충격적으로 예상외로 나왔던 부분
5: 네.
3: 뭐예요?
5: 그 뭐 아무래도 뭐 요런 거라든가
3: 아, 그냥 무조건 그냥 틈 만나면은 정청래 대표 공격하는
5: 아 충격적이라고 말씀하시니까
3: 얼코
5: 네, 얼굴에 벌콕이 제일 충격적이었죠.
3: 그랬어요?
5: 이게 충격 그렇잖아요. 아. 너무나 경악스러웠고 그건. 그리고 이제 뭐 아유 또 자꾸 이게 제가 의도를 가지고 얘기하는 거 아닌데.

0: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최고위원 선거의 순서가 1위가 이성윤 후보라는 거는 그동안 있었던 여러 여론조사 어디에서도 안 나오던 흐름이니까.
1: 1, 2, 3등이 다 친천계 아니에요?
0: 그렇죠. 예, 네, 그것까지도 뭐 그럴 수도 있겠다 치는데 1등이 이성윤 후보라는 건 완전히 흐름이 거꾸로 가서 떨어질 수도 있으니까 살려줘야 돼. 이
1: 그거네.
0: 짝짓기를 했었잖아요. 그거랑 흐름이 같아져 버리니까 4천 샘플짜리 전국 여론조사가 이게 어떻게 그 작전하고 똑같아지 작전이래. 짝짓기하고 똑같아질 수가 있지?
1: 네.
0: 이건 정말 놀랬습니다.
1: 윤희석 대변인님. 네. 가장 놀란 포인트.
2: 여러 가지가 있는데 아무래도 최민희 의원 생각이 안날 수가 없잖아요. 예. 전당대회장이고 그래도 공직선거에 준하는 그런 자리임에도 본인의 감정을 가감없이 드러내고 또 그것을 어떻게 보면 본인 득표에 활용했다고도 볼수 있어요. 개인적으로는 잘했다고 본인을 평가할 수는 있겠지만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1: 그래도 결론적으로는 수석 최고위원을 했잖아요.
2: 근데
1: 하고
2: 우리가
1: 있잖아요. 네.
2: 이 얘기를 좀 해야 돼요. 제가 아까 그 여론조사 말씀도 하셨는데 6위 한 분하고 1위 한 분하고 차이가 거의 안 나요. 4%포인트가 안 납니다. 김용 후보와 최민희 후보가의 사이가. 그러면 5명을 뽑으니까 평균적으로 하면 20% 나와야 되는 건데 6분 나왔으니까 그러면 16.7% 나온다고 치면 16.7% 넘은 사람이 몇 명이냐? 2명밖에 안 돼요. 3위도 그렇게까지 안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건 뭐 그냥 줄 서서 가는 건데 제가 놀란 건
1: 네.
2: 그래도 수석 최고위원 정도면 한25% 정도 나오고 이런 이렇게 하나의 뭐라고 그럴까 차등되는 포인트가 나와야 되는데 거의 비슷한 분들이 나왔다. 그러면 민주당 지도부 구성에 있어서 비슷한 분들이 나와서 최고위원을 가지고 달리고 있고 당대표는 그냥 다 운동권의 60년대생들로 나온다. 이 구조를 민주당 안에서 좀 봐야 될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적어도 그 세대교체 측면에서는 민주당 세대교체 잘 되는 당이라고 생각했지만 그게 벌써 20년이 지났어요.
1: 그러네요.
2: 그대로 고착화되어 있다는 거예요. 저는 그 지점을 봤어요.
1: 네. 김종일 기자님.
2: 네.
1: 기자분 입장에서는 A4 용지 이거 종틀막이라고 그랬나? 뭐라고 하더라? 이거
3: 카틀막.
1: 카틀막.
3: 네.
1: 네.
3: 안타까운 부분이죠.
1: 네.
3: 그 부분 정말. 그리고 그 민주당.
1: 있어서는 안될 일이죠.
3: 그렇죠. 예. 저는 이번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두 가지 포인트가 가장 인상적이었는데 작게는 하지만 작지 않은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전당대회에서 대형 스피커에 어떤 높게 달린 대형 스피커 어떤 분이 매달려 계시는 일이
1: 봤어요.
3: 있었어요. 예. 근데 그게 사실 되게 큰 안전사고로 연결될 수 있는
1: 큰일 날
3: 아주
1: 뻔했어요.
3: 위험천만한 사건이거든요. 근데 민주당 전당대회라고 하는 거는 민주당의 총력을 다 기울여서 준비하는 대회입니다. 근데 거기에 이런 안전사고의 빌미를 줬다라는 거, 그런 게 통제가 안 됐다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2011년부터 민주당 출입했는데 이런 경우 처음이었어요.
1: 네.
3: 그러니까 지금 당이 어수선하다. 지금 뭔가 문제가 있다라는 부분이었고
1: 네.
3: 또 하나는 저는 쌍김의 충격이었어요.
1: 뭔 말일까요?
3: 그러니까 김민석 대표가 신승했고
1: 네.
3: 그 이재명 대통령의 왼팔이라고 얘기되는 김용 후보가
1: 네.
3: 결국 탈락했잖아요.
1: 맞아요.
3: 근데 이번 전당대회에서 이두 분은 특히 김민석 대표 같은 경우에는 현직 대통령, 그다음에 현역 다수의 국회의원, 그다음에 호남이라는 전례 없는 전폭적인 지원을 받았어요.
1: 그러니까요.
3: 그런데도 김용 후보가 탈락했잖아요. 전 이번 전당대회가 친명계가 갖고 있는 어떤 결정적인 약점을 드러냈다라고 기자들이 많이 이야기합니다.
1: 중요한 포인트 짚어주셨네요. 알겠습니다. 전당대회 얘기는 여기서 끝내고 조희대 대법원장 얘기를 우리 강수영 변호사님께 먼저 여쭤볼게요. 그렇게 잘못했어요? 조희대 대법원장 제청한 거?
0: 제청 자체 행위보다 늦게 했다는 게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죠.
1: 네.
0: 손봉기 부장판사 입장에서도 뭐 대구에 계신 분이고 제가 법정에서 자주 뵀던 분인데 대구에 있는 법조인들도 다 하는 이야기가 대구 분들이니까 손봉기 원장이 되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있었어요.
1: 네.
0: 예전부터. 그런데 모양새를 이렇게 가버리면 어떡하냐.
1: 안 돼요?
0: 아니, 그러니까 대법원장이 이렇게 제청을 늦게 그리고 협의 없이 이렇게 해버리면 이제 민주당이 다수당이잖아요. 국회에서 또 동의가 돼야 되잖아요. 근데 국회에서 인사청문회 이런 거 하면서 또 엄청 공격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대법관을 임명하는 절차를 이렇게 시끄럽게 이슈화시키는 경우가 없었단 말이에요. 거의 없었어요. 뭐 옛날에 이용호 대법원장 시절에 뭐 그런 얘기도 있을 수 있겠지만 거의 없어서 왜 이렇게 정치적으로 또 오해받을 수 있게 하느냐. 의도가 있는 것처럼. 그건 본인 소신 있으면 그냥 협의 없이 제청을 일찍 해버리지. 왜 이때까지 안 하고 몇 개월 동안 있다가 원 플러스 원으로 묶어가지고 하느냐.
1: 늦게 한게 문제다?
0: 네네. 그렇죠. 왜냐하면 그 기간이 별거 아닌 것 같아도 노태학 대법관이 어쨌든 선관위 업무를 해버렸고요. 그 다음에 그 대법관 한 사람당 맡아야 될 사건들이 수천 건인데 3천 건을 1년에

0: 쳐내야 되는데 소부 구성을 하는데도 한 명이 비고 뭐 여러 가지로 하여튼 대법관 한 명이 가지는 역할이 크거든요. 그런데 그냥 뭐 나는 마음에 안 들어. 청와대가 원하는 사람 싫어. 그 사람 막아야 돼. 저는 이런 심리로 보입니다. 김민기 부장판사. 뭐 예전에 뭐 김만배 씨 무죄 판결하는데도 재판부에 이름이 있었고 뭐 드루킹도 관련이 있었고 이러니까 아우 나 싫어. 그 사람 되면 안 돼. 근데 그게 글쎄 올바른 태도인가? 저는 대법원의 수장인 건 제가 존중하지만 그래도 대통령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고도의 민주적 정당성을 가진 대통령과 선출되지 않고 임명된 대법원장이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그래도 양보를 누군가를 한다면 대법원장이 저는 한수 양보를 해야 된다고 봐요. 근데 누구는 절대 안 돼. 이런 관점으로 버티다가 마지막에 그래도 이제 탄핵 얘기 나오고 하니까 탄핵의 주요 골자 그거였거든요. 늦게 재청한다. 직무유기다.
1: 그거
0: 헌법과
1: 했더니
0: 법률위반이.
1: 직권남용이다 뭐.
0: 그거는 아마 전화해서 그 후보자들을
1: 사퇴.
0: 사퇴한 그게 이제 직권남용이라고 얘기하시는 것 같습니다. 예.
1: 윤희석 대변인님은 이 사태를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2: 강소영 변호사님하고 저 방송을 많이 했는데 방금 전에 대법원장이 양보해야 된다는 말에 저는 깜놀했습니다. 왜
1: 이거
2: 양보해야 되죠?
1: 바뀌었어 지금
2: 왜 양보해야 되죠? 민주적 정당성 차원에서? 선출되지 않았기 때문에 선출된 사람에게 둘이 선출되지 않은 사람과 선출된 사람이 의견이 맞설 때는 그럼 제도적으로 보완이 안될 경우에 선출된 사람의 의견이 더 높다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0: 그렇다기보다도요. 재청을 대법원장이 하고 대통령이 임명을 하는데 둘이 의견이 안 맞으면 그냥 재청해버리면 대통령도 임명을 안 하면
2: 그럼
0: 갈등상으로
2: 그렇게 가는 거죠.
0: 가잖아요.
2: 그럼 국회 동의 과정에서 또 어떤 판단이 있을 거고. 그렇게 가면 되는 겁니다. 제 생각엔. 자, 이렇게 해서 재청을 했는데 대통령이 어떻게 할수 없잖아요. 국회에 붙여서 동의가 되면 되는 거고. 아니면 아닌 거고. 이렇게 가는 게 맞다고 봐요. 지금 제도에서는. 그게 매끄럽냐, 안 매끄럽냐는 떠나서.
1: 그렇지, 그건 나중 문제고.
2: 근데 2단계에서. 자, 늦게 재청한 게 문제다? 그거는 우리가 속사정을 몰라요. 대법원장도 당연히 재청을 하고 싶었겠죠. 근데 협의가 안 되고. 대통령이 자꾸 대통령이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 청와대에서 어쨌든 굉장히 좀 껄끄러운 반응이 나오고 하니까 고민을 했을 겁니다. 그걸 반기했다고 일방적으로 말할 수는 없는 거예요. 제가 대법원 편을 드는 건 아닙니다. 우리는 몰라요. 그 블랙박스를 그렇게 단정할 수 없고 이 상태에서 그럼 제일 상처받는 사람이 누굴까요? 대통령이에요. 대통령이 대법관 임명하는 과정에서도 이렇게 삐걱대고 있다. 직권 1년이 지났는데 1년 정도까지는 굉장히 잘하고 있는 것 같아서 지지율이 60을 넘고 막70 가까이 간다 했었는데 지금 불과 몇달 만에 이렇게 되고 있는 상황에서 대통령이 잘하고 있다. 국민들로 박수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없는데 이것까지 들어간 거예요. 이게 정치적으로 드러난 것에 대한 정치적 미숙은 충분히 지적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 대법원장이 관례를 무시하고 대통령한테 대들었다. 어디 선출직한테 임명직 이렇게 얘기하냐 하는 것은 어느 도단이죠. 그동안에 죄송합니다. 강수영 변호사 또는 다른 분들이 제시했던 논리와 전혀 반대예요. 민주적 정당성을 얘기하고자 찾아 들어가면 전혀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어떻게 재청권과 동의권과 임명권에 서열이 있을 수가 있어요.
1: 대한민국은 삼권 분립의 나라고 견제와 균형이잖아요. 선출된 권력과 선출되지 않은 권력 사이에 우위가 있다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
2: 그렇죠.
1: 김준일 기자님은 이 조희대 대법원장의 재청 사태 어떻게 보고
3: 요거에
1: 계세요?
3: 대해서 되게 지금 여권에서 흥미로운 포인트가 감지되는 게
1: 뭐예요?
3: 청와대에서는
1: 네.
3: 헌정사 초유의 사태라고 이야기하고 가령 서영교 법사위원장이나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강경파 법사위원들이 지금 당장 탄핵 카드를 꺼낼 것처럼 이야기하잖아요.
1: 작가 인터뷰했어요. 그거 들어보세요. 제 얘기 들어보세요.
3: 그런데 실제로 민주당 의원들 다수의 이제 계파색이 옅은 다수의 침묵하는 의원들한테 전화 취재해서 물어보잖아요.
1: 네.
3: 그러면은 지금 이 상황 나쁘지 않다라고 이야기해요.
1: 왜요?
3: 방금 아까 윤석 대변인 말씀 주셨지만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 지지율이 위기예요. 그리고 또 아까 우리가 살펴봤지만 최고위에서 다시 명청 갈등이 팀 정청래랑 김민석 대표랑 부딪히는 것 같은데
1: 네.
3: 밖에랑 싸우는 게 나쁘지 않다. 우리 어차피 지금 사법개혁하려고 했고 마침 우리 울고 싶은데 뺨 때려준 것처럼 조희대 대법원장이 다시 우리한테 빌미를 줬다. 그래서 어차피 그런 얘기 되게 많이 하거든요. 제가 이제 민주당 의원들 이제 오늘 아침에 뭐 해요? 어떤 전략회의 했어요? 아, 키워드는 뭐예요? 라고 물어봤을 때 오늘 면 어떻게 잡았어? 어떻게 할 거야? 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기자들이랑. 그런데 조희대가 이번에 탑 가는 거지. 그러면 명청 갈등이 빠지잖아요. 지지율 기사가 빠지잖아요. 그래서 아니 아니라 밖에서 싸우는 거에 대해서 지금 민주당의 다수의 의원들이 나쁜가 이게? 이런 분위기가 감지돼요.
1: 그래요?
3: 예.
1: 집권 세력이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 그러한 갈등 상황이
3: 정무적으로만 판단하면 그렇게 생각하는
1: 그러한 정치적인 네. 정무적인 계산을 하는 것이 과연 맞는 것인가? 그런 생각이 좀 드는데 일단 광고 듣고 와가지고 조희대 대법원장 얘기 조금만 더 하고 네. 민주당 징계 윤리위
3: 국민의힘
1: 죄송해요. 제가 이게 방송 안 하다 와가지고 감이 떨어져가지고
2: 깜짝 놀랐네.
1: 윤희석 대변인님 좀 각오하시고 여러 가지 얘기 좀 많이 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4: 예. 여러분 알고 계셨나요? 우리가
1: 유튜브 댓글에 장성철로 빠져도 되겠다. 강수영이 오는 게 더 좋겠다. 이런 댓글을 다는 분이 아직도 계세요.
0: 그러지 마요. 피디님,
1: 이분 저기 접근 차단 중이세요. 왜 그래. 강수영 변호사님. 네. 서영교 법사위원장은 개인적으로는 예.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되어야 한다. 예.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이번 재청권뿐만이 아니라 그 전에 있었던 여러 가지 불법적인 비상계엄에 대하는 대처하는 네. 대법원의 잘못된 행동들은 헌법과 네. 법률을 위반했다 이렇게 네. 규정을 하시더라고요.
0: 주장을 할 수 있는데 저는 그냥 법조인의 관점에서는 탄핵을 추진을 했을 때 헌법재판소에서 인용 결정 받아내기는 상당히 어려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1: 일단 직무 정지는 한 6개월 정도 시킬 수 있잖아요.
0: 네, 그렇기는 한데 그 뒤에 그럼 탄핵 기각되면 그 후폭풍은 또 민주당이 오롯이 또 감당해야 되잖아요. 별로 좋은 길이 아닌 것 같아요. 네. 뭐 물론 주장할 수 있어요. 비상계엄 때 그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나 뭐 마찬가지 아니냐 구도가 왜 그걸 적극적으로 방지하거나 막거나 뭐 회의를 왜 또 열고 그래 뭐 이렇게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파기환송 재판 절차 제대로 안 지키고 날림으로 파기환송 선거에 개입했다 뭐 주장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걸 주장하는 것과 법정에서 입증해가지고 인용을 받아내는 건 전혀 다른 얘기예요. 이거를 구분하지 못하면 말은 시원하게 다 할 수 있어요. 탄핵까지 왜 안 하는 거야? 말은 시원하게 할 수 있는데 이거 좀 현실적으로 어려운데 이런 얘기하면 저 또 반개혁 세력 이게 저는 너무 네. 민주당을 병들게 하는 거다. 냉정하게 정치할 때는 좀 이성적으로 예, 전망을 좀 했으면 좋겠다.
1: 오늘 이 발언으로 또 욕 많이 먹을 것 같습니다.
0: 그러니까요. 예, 사법 개혁의 동력으로 삼는 것이 적절하다. 저는 그 말씀드립니다.
1: 윤희석 대변인님, 조희대 씨 그만둬 이런 식으로 김민석 대표가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적절한가요?
2: 그럼 듣는 분들이 귀를 닫죠. 대법원장한테 씨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어쨌든 그런 분위기는 민주당에서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그런 분위기로 끌고 가는 것이다 이렇게 보고 서영교 위원장 아까 말씀하시는 거 들었는데 논리가 있더라고요. 박성재 장관 등에 대해서 탄핵했는데 안 됐다. 근데 나중에 보니까 수사에서 다 밝혀지더라. 네. 그러니까 선제 탄핵 뭐 이런 느낌이 들었어요. 그 부분도 안타깝죠. 네. 그분의 논리는 똑같은데 맨날 틀리니까요.
1: 김종인 기자님, 네. 실질적으로 민주당 이거 탄핵을 진행시킬까요?
3: 저는 보세요? 그럴 거라고 보지 않는 게 역시나 그 다수의 의원들한테 물어보면 네. 내년 4월에 서울시장 보궐선거가 열릴 수도 있잖아요. 네. 그때 엄청 안 좋은 프레임이 잡힐 것이다. 그래서 오히려 역풍이 불 수 있고 헌재 인용도 결코 쉽지 않다라는 의견이 대다수입니다. 네.
1: 저 강수영 변호사님 진짜 뭐 저기 가족들을 네. 풀었어요.
0: 왜요?
1: 강수영이 잘한다. 장성철 필요 없다. 계속 올라오잖아. 수상한데.
0: 그러지 마요.
2: 잘 지으면 안 돼요.
1: 그러지 말라고 지금 또 지침을 내리시는 거 보니까 동원한 것 같기도 하고. 국민의힘 얘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윤희석 대변인님 네. 윤리위에서 네. 비당권파 4인 징계 결론 내렸어요. 조경태, 진정호, 권영진 이 분들은 이 징계가 완전히 확정이 되면은 이거는 다음번 총선 출마 못합니다.
2: 그렇게 봐야죠.
1: 어떻게 보십니까 이 상황?
2: 결국 했네요 윤리위. 네.
1: 놀라셨어요?
2: 아니 뭐
1: 할 거라고 예상했죠.
2: 할 거라고 예상했는데 막상 또 받으면 놀래잖아요. 네. 그런 딱 심정이고 네. 이런 식으로 하는 게 과연 장동혁 지도부한테 도움이 되느냐 차원을 장동혁 지도부 입장에서 봤을 때 절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 정도까지 간 거는 당내 반장 세력을 더 넓히는 결과밖에 네. 되지 않고 힘자랑밖에 되지 않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이 표현상 오버하는 거거든요. 그러다가 제풀에 넘어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게 한 단계 더 나간 게 당협위원장 전원 일괄 사퇴 후 재신임을 당원회에 산다. 한 번도 안 해본 거잖아요. 일괄 사퇴는 해봤어요. 네. 뭐 선거 전 말고 자유한국당 시절에 한번 해봤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얼마나 많이 뭐 의원들한테 반발을 사겠느냐는 건 둘째 치더라도 일반적으로 당권을 잡은 측의 어떤 당내의 권력의 공고함, 그것과 쓸 수 있는 권한의 크기의 비례성, 이걸 감안할 때 너무 과하잖아요. 분명히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1: 친한계 의원분들이나 당내의 다른 분들하고도 좀 친하시잖아요. 의원분들 좀 친한계 분들은 특히
2: 뭐 반응이 안 좋죠. 그래서 반응이 안 좋은 건 알겠는데 뭘 할 거냐 이제 얘기를 하시는데 이게 쌓이면요 아파요. 예를 들어 김기현 전 대표 같은 경우도 이 징계 결과 보고 이재명 정권이 닥치고 수사, 닥치고 기소, 닥치고 실형 선고하면서 공포정치 자행하는 거 답습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전직 당대표가 이러면 안 된다고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리고 이번 징계 맞은 네 분 더하기 또 당내에 뭐 정점식 원내대표 등 조금씩 조금씩 이게 이제 선이 하나 생기는 거예요. 더 세게. 이걸 장도혁 지도부가 내가 당대표인데 뭐 누가 끌어내려 하는 자세로 계속 간다면 네. 결국은 충돌합니다. 어느 지점에서는. 그게 꼭 의원, 네, 의원 개인의 정치적 이익을 건드리기 때문에 아 이러면 안 되지라면서 싸운다 이거보다도 앞으로를 예견하게 하잖아요. 이 지도부는 통제가 안 되네. 그러면 아무리 저희 당 국회의원들에 대해서 비난할 수 있는 포인트가 많다 하더라도 그래도 여론을 살피면서 정치하는 분이 어느 선에서는 움직일 수밖에 없습니다.
1: 네.
2: 그 움직임이 뭘로 그럼 가셔야 될 거냐에 대해서는 저도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지만
1: 네.
2: 장도혁 대표 입장에서 봤을 때도 결코 좋지 않다는 건 확실해요.
1: 네. 네. 김종일 기자님, 네. 기자분들 좀 분위기나 반응들은 좀 어떻습니까?
3: 일단 이거
1: 그럴 줄 알았어, 뭐 이건가요?
3: 네, 일단은 제명은 또 의원총회에서 동의를 그렇죠. 받아야 되니까 당원권 정지라는 징계가 나올 거라는 건 예상을 했는데 윤희석 대변인 말씀처럼 실제로 나오니까 와 진짜 하는구나. 라는 분위기가 대다수고 현장에 있는 말진 기자들이 이제 늦게까지 현장에 있잖아요. 네. 취재를 해보면 근데 이게 과연 장도혁 대표한테 이진숙 지금 의원이 5.18 민주화운동 폄훼 각종 논란으로 엄청나게 여론이 안 좋잖아요. 근데 이게 경중이 맞나 지금 이게 저울이
1: 네.
3: 딱 이런 질문들을 제일 많이 해요 팀장한테.
1: 네.
3: 일단 요게 있고 근데 당권파 쪽의 얘기를 들어보면 지금 장도혁 대표는 계산이 서는 정치를 하고 있다는 얘기 되게 많이 해요.
1: 계산?
3: 예, 그러니까 추석 전까지 윤리위 이제 징계 정치로 해서 이제 이렇게 해서 기강과 질서를 세우고 아까 말씀 주셨지만 조광특위를 해서 이제 침묵하는 다수의 의원들한테 가만 있어 시쳇말로 대들지 마
1: 그러니까
3: 예 네, 가만 있어 이렇게 하고 내년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가 열리면 그거에 대한 공천권까지 행사하고
1: 네.
3: 지금 여권 지지율이 안 좋으니까 4월 보궐선거에서 우리가 이길 수 있어 그러면은. 임기 채우고 연임까지 간다라는 이 시나리오를 우리는 착착착 계산을 통해서 하고 있어라는
1: 네.
3: 이야기들을 많이 해요.
1: 그 룰도 다음번에 그냥 당원 100% 선출로 당대표 등 최고위원들 선출한다. 그렇게 그냥 네. 결정을 해가지고 전국이 상임전국이 다 통과를 해버리게 되면 장도혁 대표의 연임의 꿈이 이루어질 수도 있을 것 같다. 그런 생각도 좀 들고요.
3: 네. 그래서 실제로
1: 장도혁 대표에게 좀 사람들이 모인다 막 이러한 기사도 좀 봤거든요.
3: 이번에 그 올공 시위에 네. 사실상 총동원령을 내려서 이것도 해석이 달랐는데
1: 네.
3: 사실상 총동원령을 내렸는데 장도혁 대표 포함해서 20명이 갔다. 지금까지 장도혁 대표가 올공 갈 때 아무도 안 갔으니까 109명 중에 20명이나 갔으니까 많이 갔네. 라고 보시는 분들도 있지만 야 총동원 내령은 내렸는데 저거밖에 안 갔잖아. 여전히 반장 세력이 넓고 또 원내지도부 정점식 원내대표랑 원내지도부는 아예 가지 않았거든요. 우리는 색깔 생각과 결이 다르다라고 해서 이거에 대한 해석도 당내에서 기묘한 상황이에요.
1: 네. 강수영 변호사님.
0: 네.
1: 법조인으로서 네. 윤리위가 또 뭐 저 법원 같은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이분들에
0: 그렇습니다.
1: 대한 징계 좀 어떻게 보십니까? 과했습니까? 아니면 좀 감정이 들어가 있나?
0: 저는요. 이거 이 징계 때문에 네. 장도혁 대표가 외통수에 걸렸다고 생각해요.
1: 오, 무슨 의미예요?
0: 왜냐하면 배현진 의원에 대한 징계가 있었을 때 가처분에서 법원이 이야기한 것 중에 여러 가지 논거가 있었지만 중요한 게 선례에 비추어서 너무 과하다. 이 얘기가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명예훼손 사안이라서 SNS에 아동의 사진을 올린 것이 명예훼손 소지가 있다. 이제 이런 거였는데 그러면 비슷한 명예훼손 사례하고 비춰봤을 때 이거 1년은 너무 과하다 이런 판단을 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당내 징계이기 때문에 당내 선례가 중요해요. 국민의힘 안에서의 선례가 매우 중요한데
1: 네.
0: 지금 여기에 있는 이 사안들 네 분에 대한 사안들이 가처분이 인용이 돼도 뭐 엄청난 타격이겠지만 이거 너무 과하다 그러겠지만 혹시 법원이 아 이건 뭐 당에서 자율적으로 판단할 문제고 뭐 존중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순간 이건 이제 당의 선례가 돼버리거든요. 그러면은 저기 뒤안길로 사라져야 될 정치인들이 줄 서서 생겨요. 권영세 이런 분들은 그 무소속 후보를 지원한 걸로 이 논리 그대로 적용하면 한덕수 후보를 갖다가 단일화 시키려고 했잖아요. 징계를 중징계 받아야 되는 사람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게 뭐 예를 들면 또 진종호 의원 같은 경우 이게 확정이 그대로 돼버리면 친한계 의원들이나 인사들은 대부분 징계 대상이 돼버려요. 한동훈 무소속 후보를 응원했잖아요. 지원한 것만으로도 이렇게 지지하고 뭐 SNS에 응원하고 이 정도만으로 만약에 징계를 한다 그러면 다 총선 못 나가야 돼요. 네. 친한계 분들은. 그럼 국민의힘이 안 그래도 뭐 그렇게 넉넉한 집안 살림이 아닌데 냉장고에 지금 반찬도 몇 개 없는데 다 빼고 뭐 밥만 가지고 뭘 하냐 이거예요. 근데 이거를 뭐 그래도 상관없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뭐 총선에서 뭐 좀 물썩소 줘도 돼. 영남패 것만 우리가 가져가면 상관없어. 이 고질적인 국민의힘의 그 한계를 또 노정하는 거 아니냐. 뭐 그래서 저는 참 안타깝습니다.
1: 예. 당협위원장을 새롭게 선출하겠다라는 얘기도 좀 나오고 있잖아요. 네. 이게 국회의원들이나 당협위원장으로서는 생명 것 같은 거잖아요. 이게
0: 총선 공천까지 이어지는 문제잖아요.
1: 그렇죠. 예, 예. 이것이 장동현 대표 체제를 더 위기로 몰고 갈 수 있다라고 보세요?
0: 그렇죠. 그게 그런 식으로 당원
1: 아니면 오히려 더 나한테 잘 보이면은 당신은 뭐 이렇게 해줄게 뭐 이렇게 잘 보이려고 하는 수도 있잖아요.
0: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조롱처럼 얘기했던 게 권영진 의원이나 이런 분들이 징계를 가볍게 받으려면 유일한 길 하나가 올림픽공원 가셔라.
1: 아우.
0: 가가지고 우리가 옳았습니다. 장동희 형이 옳았습니다. 이거 외에는 답이 없다. 지금 와우. 국민의힘이. 그렇게까지 제가 조롱을 한번 한 적이 있어요. 방송에서. 네. 근데 당협위원장 뭐 하면 하는 거죠. 그런 식으로 당원들이 뽑는 걸로 하자. 다 그냥 물갈이 해버리고 싹 당원들이 원하는 사람으로 앉히자. 그게 당원 중심주의다. 말은 그럴듯한데 본선 경쟁력이 있냐 이거예요. 그런 네. 식으로 해가지고. 근데 저도 된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드리지만. 네. 저도 괜찮아. 영남에서 패권이 우리 국민의힘의 코어야. 뼈대야. 그러니까 이렇게 잡아놓고 대선을 보니까 장동혁 대표가 어떻게든 대선 후보가 되는 데까지 장애물이 되는 건 국민의힘이 지더라도 선거에서 패배하더라도 대선까지 가는 길만 열면 돼. 라는 극단의 자기 정치 아닌가 저는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1: 윤희석 대변인님 이러한 네. 분위기 속에서 정정식 원내대표가 좀 심상치 않은 얘기들을 하고 있는 것 같고 권영세 의원도 계속 그만둬라 이러고 있고 유승민 의원도 좀 움직이고 당내 좀 뭔가 변화가 있을 수 있을까요?
2: 있어야죠.
1: 있어야 돼요.
2: 만약에 이 상태로 굳어져서 당권파가 생각하는 대로 착착착 진행된다면 네. 당 존속에 대한 문제도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은 우리가 공직선거를 향해 가는 건데요. 이러한 정치 방향이 공직선거의 벽을 넘을 수 있겠느냐는 생각을 하게 되는 시점이 옵니다. 네. 별로 멀지 않아요. 지금 이게 되겠습니까?
1: 영남권 의원들이 잘 보여가지고.
2: 자, 영남권도 이 나눠서 얘기를 해야죠.
1: 아, TK,
2: 호남은
1: BK.
2: 전남북, 전남 광주와 전북을 구별해서 많이 말씀하시는데 영남권으로 툭 치면 안 됩니다. 대구 경북 의석수가 25개예요. 12개, 13개. 거긴 혹시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부울경만 해도 달라요. 부울경만도 정말 다르고 네. 이번에 6.3 재보궐선거 때 부산 북갑에서 보여줬잖아요.
1: 그렇죠.
2: 장동영 노선은 그쪽에서 오래 활동하던 전직 의원을 내세우고도 15% 얻었어요.
1: 네.
2: 전혀 연고 없는 한동훈은 43% 얻어서 당선이 됐습니다. 그걸 생각을 해야죠.
1: 네.
2: 그렇다면
1: 깨달을 수 있을까 근데 그 사람들이.
2: 그러니까 못 깨달아서 이렇게 쭉 더 과하게 가는 것이 선을 넘었다고 제가 보는 겁니다.
1: 네.
2: 이게 이제 봉합이 안 되는 수준까지 가고 중진 의원들조차 아무리 가만히 있으려고 그러고 눈치 보고 그냥 편하게 가려고 하시던 분들조차 이 정도는 안 되겠다고 생각할 선이 있는데
1: 넘었다.
2: 저는 이미 넘었다고 생각을 해요.
1: 알겠습니다. 저 김준일 기자님.
3: 네.
1: 그 오세훈 시장 2심이 지금 시작이 됐잖아요.
3: 네.
1: 좀 어떻게 전망하시고 상황들?
3: 그 오세훈 시장 측에서는 당연하게 2심에서는 뒤집힐 거다라고 네. 봐요. 그래서 만약을 전제로 한 질문에 답하는 거에 대해서 되게 꺼려하고 불쾌함까지 느껴지는 상황인데 여야 모두에서 지금 가장 물밑에서 열심히 준비하고 있는 게 내년 4월 혹은 10월에 열릴 수 있는 서울시장 보궐선거 후보군 붙이고 그래서 기자들한테 제일 많이 물어보는
1: 민주당이나 국민의힘 다 그래요?
3: 예, 예를 들어서 국민의힘에서 뭐 지금 나경원 의원이나 네. 뭐 안철수 의원, 신동욱 의원 거론되는 분이랑 지금 민주당이랑 누굴 붙이면 우리가 선전할까 네. 이길까에 대한 이야기를 제일 많이 합니다.
1: 민주당은 좀 누가
3: 지금 민주당의 그간의 서울시장 후보로 나왔던 분들은 대부분 쉽지 않다라는 이야기가 있고 제가 취재한
1: 강훈식
3: 네, 바에 따르면 박주민 의원이 접었다라는 네. 이야기가 나오고
1: 장관으로
3: 있고.
1: 가려고 하나요? 뭐 네. 오르내리던데
3: 그리고 방금 말씀하셨던 강훈식 비서실장 착출설이 제일 많이 제일 이야기 많이 나오고 거예요? 있고 네. 또 기존에 민주당이 승리했던 공식대를 보면 조수진 시장과 박원순 시장이 다 밖에서 오셨던 분들이잖아요.
1: 네.
3: 그래서 박용만 회장 카드도 얘기하시는
1: 또 박용만이에요.
3: 또 박용만이지만 또 그런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1: 알겠습니다. 전 이제 민주당 전당대회 끝나면 아유 그냥 아이템 없어가지고 어떡하나 했더니 역시 다이나믹한 코리아였다. 뭐 끊임없이 생겨나네요 아이템이. 오늘 김정일 기자님 도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우리 윤희석 대변인님, 강소영 변호사님 항상 감사드립니다.
0: 고맙습니다.
3: 감사합니다.
5: 잠시 후 YTN 뉴스가 시작됩니다.
6: 3부 시작합니다.
7: 청와대가 대법관 후보 서면 제청을 두고 헌정사에서 전례 없는 일방적인 통보였다며 사안을 엄중하게 보고 있다고 재차 밝혔습니다.
6: 이전 관례와 법리를 검토하며 대응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는 입장인데 재제청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임혜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8: 서면 제청 논란이 불거진 지 이틀 만에 첫 공식 메시지를 낸 청와대는 이튿날에도 비슷한 입장을 거듭 밝혔습니다.
9: 네, 저희들은 차분하지만 매우 이거는 엄중한 사항으로 보고 있습니다. 전례가 없었던 어떤 헌정사 초유의 사항이라고 인식하고 있고요.
8: 일반적인 협의 절차를 모두 건너뛰었다며 재차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습니다.
9: 이거는 이제 협의를 건너뛰고서 어떤 대통령의 임명권을 존중하지 않는 그런 어떤 일방 통보 절차였다는 점에서
8: 면담을 거부당해 서면 제청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취지의 법원 행정처장 주장도 정면으로 반박했습니다.
9: 대법원 측에서는 협의가 되면은 만날 수 있느냐라는 이제 문의가 있었는데요.
10: 네.
9: 여기에 대해서 협의가 되면 그때 논의하자라는 어떤 일반적인 답변을 한 것에 불과한데요.
8: 서면 제청 방식에 대해 민정수석과의 합의가 있었던 주장에 대해서도 일반적인 사항을 논의했을 뿐 구체적인 제청 방식에 대해선 협의 자체가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청와대가 연일 불쾌감을 드러내고 있는 만큼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에 대해 재제청을 요구할 수 있다는 전망에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이 경우 손 부장판사는 청문회 전에 낙마하는 최초의 대법관 후보자가 됩니다. 다만 청와대는 관련 질문에 매우 중대한 사안인 만큼 관례와 법률적인 부분을 꼼꼼히 들여다본 뒤 판단을 하겠다며 원칙적인 답변을 내놨습니다. 국회에 보내는 임명동의안 제출 기한이 정해져 있지 않다 보니 청와대는 한동안 숙고를 이어갈 거로 보이는데 당장 다음 달 이흥구 대법관이 퇴임이라 대법관 공백으로 이어질 거란 전망도 나옵니다. YTN 임혜진입니다.
7: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조희대 대법원장을 오는 31일 긴급현안질의 증인으로 출석하도록 하는 안건을 더불어민주당 등 법여권 주도로 의결했습니다. 민주당 소속 서영교 법사위원장은 어제 전체 회의에서 장기간 공석이었던 대법관 후보 제청 과정과 김건희, 한덕수, 이상민 사건의 대법원 전원합의체 회부 사유 등을 묻기 위해 조 대법원장 출석을 요구한다고 밝혔습니다. 법사위는 또 대법관 후보자들에게 사퇴를 종용하는 전화를 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노경필 법원행정처장에 대한 증인 출석 요구안도 함께 의결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증인 출석 요구에 이의를 제기하며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퇴장했습니다.
6: 국회 법사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의 증인 출석 요구 안건을 의결한 데 대해 사전 탄핵 청문회라고 비판했습니다. 법사위 야당 간사인 박형수 의원 등은 어제 기자회견을 열고 대법관 제청의 정확한 경위를 밝히려면 대법원장이 아닌 이재명 대통령이 증인으로 나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사법부 수장을 증언대에 세우겠다는 것 자체가 헌법이 대법원장에 맡긴 제청권 행사를 국회가 사후 심문하겠다는 거라며 급한 건 대법원장 소환이 아니라 청와대의 임명 동의안 제출이라고 강조했습니다.
7: 조희대 대법원장이 새 대법관 후보들의 임명 제청을 서면으로 한 사실이 알려진 뒤 여권을 중심으로 탄핵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6: 조 대법원장의 제청권 행사가 적절했는지가 쟁점인데 법조계에선 현실적으로 쉽지 않을 거란 기류가 더 우세해 보입니다. 신기애 기자가 보도합니다.
10: 여권을 중심으로 연일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 탄핵을 포함한 날선 비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후임 대법관 서면 제청이 그간 관례를 깼다는 건데 조 대법원장은 거듭된 질문에도 별도 입장 없이 침묵을 유지했습니다.
11: 이제 제청 후보 관리하면 어떻게 하실 건가요?
10: 헌법 65조는 직무집행 과정에서 헌법과 법률을 위배했을 때 법관을 탄핵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또 대법관 임명과 관련해 헌법은 대법원장에게는 재청권, 대통령에게는 임명권, 국회에는 임명동의권을 각각 부여하고 있습니다. 종합하면 조 대법원장의 재청권 행사가 적절했는지가 논쟁의 핵심인데 일각에서는 조 대법원장이 5개월간 재청을 미룬 것부터가 재청권 남용이라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법조계에서는 재청의 방식이 법에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은 만큼 탄핵은 어려울 거란 시각이 지배적입니다.
12: 헌법에서 그 협조하라는 그런 말이 있는 것도 아니고 협의하라는 말이 있는 것도 아니고 대법원장이 그 대법관 임명 재청권을 행사하는 방식에는 제한이 없거든요.
10: 애초 대법원과 청와대의 의견이 달랐던 만큼 남은 절차는 헌법에 정해진 대로 진행하면 되지 않겠느냐는 의견도 조심스레 나옵니다. 여당은 탄핵을 단독으로 추진할 순 있지만 자진 사퇴를 압박하는 등 일단 신중한 모습인데 이와 같은 사정을 고려했기 때문이란 분석도 있습니다. 탄핵이 법적으로 어렵다는 걸 알면서도 사법부 압박에 나선 건 향후 있을 추가 대법관 인선과 대법관 증언을 고려한 신경전이 아니냐는 관측도 나옵니다. YTN 신계입니다.
7: 이재명 대통령이 어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노웅래 전 의원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자 과거 당대표로서 22대 총선 공천에서 배제한 데 대해 사죄 말씀드린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SNS를 통해 당시 전체 선거를 위한다는 이유로 정치검찰의 폐악질에 편승해 읍참마속할 수밖에 없었다며 무죄 판결에 대한 축하와 함께 뒤늦게 사죄드린다고 밝혔습니다. 또 노 전 의원이 집요한 정치검찰의 먹이가 돼 부정부패 사범으로 몰려 기소됐고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가 선고됐지만 이미 민주당과 대한민국 민주주의는 너무 많은 것을 잃었다고 말했습니다. 5.18 민주화운동 폄훼 논란을 빚은 국민의힘 이진숙 의원의 제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여권에서 빗발치고 있습니다.
6: 더불어민주당은 국회에 의원 징계안을 제출하며 관련 절차에 착수한 가운데 실제 징계까지는 적잖은 난관이 예상됩니다. 황보혜경 기자입니다.
13: 논란은 지난 13일 국민의힘 이진숙 의원이 5.18 광주민주화운동의 재조명 포럼을 열면서 시작됐습니다. 이 자리에서 이 의원은 5.18이 성역이 되는 게 바람직한 일인지 반문하고 싶다고 했고 참석자들은 5.18 민주화운동을 소요사태로 규정하거나 전두환 신군부를 두둔하는 취지의 주장을 이어갔습니다. 민주당은 헌법에 대한 도전이라며 이 의원 제명 촉구 결의안에 이어 당 소속 의원 전원 명의로 징계안을 제출하며 압박 수위를 높였습니다.
14: 5.18로 희생되신 분들, 유족들에 대한 2차 피해다. 그리고 320만 전남 강주 특별 시민을 그야말로 모독하는 행위다.
13: 김민석 대표도 이 의원의 징계를 반드시 이뤄내겠다며 당 윤리위에 이 의원 징계를 요청한 국민의힘 당원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민주당 지도부 역시 한 목소리로 이 의원 때리기에 집중했습니다.
15: 이진숙 씨에 대한 국회 차원의 엄중한 정치적 윤리적 책임을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됩니다.
16: 역사적 사실을 정면으로 왜곡한 이준숙은 국회의원으로서 자격이 없습니다.
13: 5.18 관련 단체들도 국민의힘 중앙당사를 항의 방문하는 등 반발이 거세지고 있지만 이 의원은 조금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비슷한 시각 청년들을 만나 오히려 이재명 대통령을 겨냥한 비판을 이어가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17: 이재명 치하에서 사는 게 치욕이고 여러분들이 행동으로 대한민국 바꿔주십시오.
13: 이 의원에 대한 실제 징계까지는 넘어야 할 산이 많습니다. 윤리특별위원회가 아직 구성되지 않은 데다 의원 제명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해 민주당 의석만으론 역부족입니다. 이에 민주당은 의원 징계 종류에 직무정지를 신설하고 의결 정족수를 과반으로 낮추는 국회법 개정 추진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YTN 황보혜경입니다.
7: 국민의힘 윤리위에서 중징계를 받은 현역 의원들의 반발에 이어 당내 중진들까지 과도하다며 장동혁 대표 지도부를 향해 쓴소리를 냈습니다.
6: 여기에 당협위원장 선출 방식을 놓고도 의총에 모인 대다수가 지도부에 사실상 반기를 드는 등 당내 갈등이 깊어지는 양상입니다. 이현정 기자입니다.
18: 당원권 정지 중징계를 받은 국민의힘 현역 의원들은 정치적 숙청, 보복성 징계라고 거세게 반발했습니다.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같은 법적 조치도 검토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19: 장동혁 대표와 추정 세력을 추종하는 호위무사로 전락하였음을 자인한 것으로 이해하겠습니다.
18: 일부는 아예 국민의힘 소속 총선 출마길이 막힌 상황. 장동혁 지도부에 대한 공개 쓴소리가 이어졌습니다. 일부 초재선 모임 대안과 미래는 정치 생명을 끊는 중징계는 당을 분열의 소용돌이로 몰아넣을 거라고 비판했습니다. 오선 윤상현 의원은 징계 대상이 모두 비당권 파라며 정적 제거 우려도 무리가 아니라고 꼬집었고 오선 나경원 의원도 이번 징계는 지도부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당 지도부를 향한 불만 기류는 당협위원장 선출 방식을 논의하는 의원총회에서도 터져나왔습니다. 장동혁 대표는 당 쇄신을 명분으로 당원 투표를 통한 당협위원장 전면 재선출 추진에 나섰지만
20: 후보자들을 당원들이 직접 선출해서 국민께 선택받을 수 있는 그런 정당으로
18: 당내 의원들은 오히려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며 기존 관행대로 운영위원회에서 재선출해야 한다고 제동을 걸었습니다.
21: 당원 선택을 통해서 당협위원장을 뽑는 취지는 좋다. 하지만 지금은 너무 당이 혼란스러워진다.

0: AM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 주말에도 라디오 서울. 다양한 정보와 유쾌한 이야기. 라디오 서울이 9시를 알려드립니다.
2: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송봉우의 스토리 뉴스. 안녕하십니까, 송봉우입니다. 뉴스를 스토리로 풀어서 쉽게 전해드리는 스토리 뉴스, 오늘 순서 시작합니다. 네, 북한이 어제 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미사일 발사를 한 걸 보니까 미국과의 대화에 응할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입니다. 네, 조금 역설적으로 들리겠습니다만은 먼저 이 소식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비하인드 스토리 전해드립니다. 자, 먼저 상황 정리부터 하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미연합훈련의 축소를 며칠 전에 지시했죠. 이 때문에 훈련의 첫 일주일은 북한의 선제 공격에 대한 방어 훈련, 그리고 다음 일주일은 전열을 정비한 뒤 북으로 밀고 올라가는 반격 훈련을 해야 하는데, 첫 일주일 방어 훈련만 하고 미군들은 2주째에 진격 훈련은 하지 않고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런데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서 북한은 이미 핵무기 57기가 있다라고 공식 인정하는 발언까지 하는가 하면, 김정은과 나는 서로를 잘 이해하고 있다, 우리는 올해 안에 만날 것이다 등등등 한 2, 3일 만에 엄청나게 북한에 구애를 했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건 북한의 반응입니다. 북한은 트럼프 대통령의 이 같은 구애에도 불구하고 어제 탄도미사일 10여 발을 무더기로 발사하는 훈련을 했습니다. 북한의 이 같은 반응은 도대체 의도가 뭘까 궁금합니다. 일단 북한이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10여 발을 무더기로 발사한 건 중국의 왕이 외교부장이 이틀 동안의 한국 방문을 마치고 귀국하자마자 곧바로 무력 도발을 한 것입니다. 중국의 심기는 가능한 한 건드리지 않으려고 왕이 부장이 한국을 떠나기를 기다렸다가 한국을 출발하자 그 직후 미사일 발사를 한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로 한미연합훈련은 일주일이나 축소되고, 북한이 민감해하는 이 공격훈련 위주의 기동훈련도 취소된 상황에서 이같이 무력도발을 한 이유는 한미훈련 자체를 북한 공격훈련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라는 생각을 우선적으로 해볼 수 있습니다. 자, 아직 그 1단계 방어훈련은 다 끝나지 않고 지금 마무리 단계에 있는데요, 2단계 진격훈련은 취소됐습니다만은 북한은 우리는 1단계, 2단계 그딴 거 모릅니다. 고조 한국이 미국과 하는 군사훈련은 북한을 선제공격하려는 훈련으로 우리는 생각할 뿐입니다 라는 메시지를 전한 것입니다. 미사일 발사를 통해서 쉽게 말해서 북한은 방어훈련이든 반격작전이든 한미연합훈련이 진행되고 있는 자체를 문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 그래야 더 나아가서 미국과의 연합 방어 훈련도 못하게 비난할 수 있는 근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아, 일주일은 방어 훈련이고 두 번째 주는 징계 훈련이니까 첫 번째 일주일 방어 훈련은 내내 봐주겠어요 할 이유가 없는 거죠, 북한의 입장에서는. 자, 그것도 문제입니다만은 진짜는 지금부터입니다. 추가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이 북한의 대화 제의를 이어갔죠. 그런데 대한 사전 어떤 메시지 또는 북한의 반응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북한은 나중에 만날 때 북한 비핵화라는 표현은 아예 쓰지도 말아달라, 우리는 이미 핵을 가졌으니 비핵화라는 표현은 우리에게는 더 이상 맞지 않는다라는 강한 메시지를 보내는 차원에서 미사일 발사를 한 것으로도 풀이됩니다. 이것은 시진핑 주석이 북한을 방문할 때도 똑같았습니다. 실제로 지난 2019년 6월 시진핑 주석의 북한 방문 약 일주일 전에 북한은 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중국의 아버지 같은 시진핑 주석이 북한을 방문하려고 하는데 아니 무슨 분위기 찬물을 끼얹는 것도 아니고 그때 미사일을 왜 정말 발사했더라 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데요, 이게 북한의 패턴입니다. 북한은 중요한 외교 일정이 거론될 때마다 미사일 발사를 하는 게 패턴입니다. 이 패턴을 잘 읽어보면 무언가가 읽힙니다. 그렇게 미사일을 발사하면서 그를 통해서 긴장감을 높이고, 더 중요한 건 그와 더불어서 자신들의 존재감을 알리려는 의도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데 지금은 주요 인사의 북한 방문 일정은 없는 상태입니다. 때문에 어제 탄도미사일 발사는 한미연합훈련에 대한 반발도 일정 부분 있었을 것이고요, 그리고 더불어서 미국과의 대화 테이블에 앉게 될 경우를 대비한 앞서 말씀드린 그 존재감 과시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자, 결국 트럼프 대통령의 그 대화 제의에 북한이 응할 가능성이 상당히 있어 보인다라는 것을 우리는 북한이 어제 미사일을 발사했다라는 그 행동으로 유추해 볼수 있습니다.

네, 전쟁터를 누비고 있는 드론이 이제는 우리 생활 속으로 스토리 전해드립니다. 아마존이 올 연말까지 드론 배송 서비스를 미국 내 수백 개 도시로 넓힐 방침입니다. 아마존은 현재 11곳에서 운영하는 드론 배송 거점을 연말까지 무려 500개 지역으로 확대한다라고 발표했습니다. 현재 아마존의 드론 배송이 이루어지는 곳은 네브라스카주 파빌리언과 플로리다주 러스킨 등입니다. 아마존은 그런데 이를 조만간 뉴욕주 시러큐스와 클리블랜드 인근 등으로 늘릴 계획입니다. 이 배송 허브 한 곳이 커버할 수 있는 넓이는 반경 약 7.5마일로 알려졌습니다. 결국 배송 드론을 띄우는 허브가 생각보다는 좀 많아야 한다라는 당면 과제가 있기는 합니다만은 대도시를 중심으로 하는 데에는 큰 무리가 없는 상황입니다. 배송료는 4달러 99센트로 정해졌습니다. 프라임 회원은 이보다 2달러 적은 2달러 99, 그러니까 3달러만 내면 드론이 곧바로 몇 시간 안에 배송해 준다라는 것입니다. 50달러 이상 주문은 또 무료 배송입니다. 아마존이 드론 배송을 준비한 건 그런데 지금부터 13년 전인 2013년부터였습니다. 당시 초기 모델은 드론이 지상에 착륙해서 물품을 내려놓는 방식으로 추진됐었습니다만은 현재 아마존이 채택한 방식은 그보다는 기술이 발전해서 드론이 굳이 땅 위에 착륙하지 않고 지면 약 1피트 위에서 정지한 상태로 물품을 살짝 내려놓는 방식입니다. 앞으로는 결국 드론 배송 시대가 될 것임은 분명합니다. 실제로 한국도 드론 배송을 준비하고 있고 지금 상당한 수준에 올라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한국의 국토교통부는 한국 내 유통업계와 소위 K-드론 배송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시험 운행을 통해서 제주 마라도와 같은 섬 지역 44곳에 실제 배송을 여러 차례 성공시키기도 했습니다. 한국 내에서는 이 편의점 업계가 드론 배송을 가장 활발하게 도입하고 있습니다. CU, GS25, 또 세븐일레븐, 또 이마트24 등 주요 편의점 업체들은 시골이나 산간 지역 또는 앞서 말씀드린 섬이나 또 캠핑장 등을 중심으로 우선적으로 드론 배송을 시작한다라는 방침입니다. 앞으로는 한국이든 미국이든 이제 동네에 수시로 다니는 이 아마존 배송 차량을 보기보다는 공중에 떠다니는 배송 드론을 더 많이 보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네, 반려견과 함께 생활하는 고령자는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치매 발병 위험이 크게 낮다라는 일본의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뭐 당연히 그럴 것이다라고 누구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실제로 연구를 통해서 논문이 발표된 것입니다. 일본 도쿄대학 연구팀은 10년 전이었던 지난 2016년에 65세 이상이었던 도쿄 거주 남녀 11,200명의 건강 데이터를 분석했습니다. 이 반려견 사육 여부와 돌봄이 필요할 정도의 치매 발병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반려견을 키우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이 치매 발병 위험이 48%나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반려견을 키우면 치매 발병 위험이 줄어든다라는 이유와 관련해서는 뭐 워낙 많은 얘기들이 있고 또 누구든 그렇게 쉽게 생각할 수 있는 문제긴 합니다만은 축약하자면 네 가지 근거가 제시되었습니다. 첫째는 신체 활동 증가입니다. 이 반려견을 운동시켜야 한다라는 의무감에 데리고 나가서 산책을 시키며 본인도 운동이 된다라는 측면입니다. 두 번째는 사회적 교류입니다. 산책길이나 동네에서 다른 이웃이나 견주들을 만나서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는 기회를 갖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노년기 치매의 주요 위험인자 중에 하나가 사회적 고립과 외로움인데, 반려견은 사람과 사람을 이어주는 매개체 역할을 해서 사회적 활동을 유지하는 데에 도움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이두 가지는 특별히 뭐 전문가들의 논문이 아니어도 일반적으로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하지만 그 외에 비교적 논리적 그리고 과학적 근거가 제시된 두 가지 이유가 더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인지적 자극과 책임감이라는 근거입니다. 반려견 밥 주기, 반려견 배변 처리해 주기, 또 건강 관리해 주기 등이 반려견을 돌보는 일련의 과정들은 사람의 뇌에 지속적인 자극을 주게 된다는 것입니다. 매일 정해진 시간에 동물을 돌보고 계획을 세우는 행위가 뇌의 인지 기능을 활성화시킨다라는 의학적인 근거가 제시된 것입니다. 자, 또 하나는 심리적 안정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옥시토신 분비를 말하는데 반려동물과 교감하고 스킨십을 하는 과정에서 스트레스 호르몬이 줄어들고 행복 호르몬인 옥시토신 분비가 촉진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는 우울감이나 불안을 줄여서 정신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라는 의학적인 근거도 제시됐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은 고양이의 경우 이 같은 효과가 크게 나타나지 않았다라는 점입니다. 왜냐하면 고양이는 주로 실내에서 생활하고 산책이나 이웃과의 교류 등 외부 활동으로 이어지는 빈도가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입니다. 뭐 짜장면이 좋으냐 짬뽕이 좋으냐처럼 반려견이 좋으냐 반려묘가 좋으냐의 문제는 아닙니다만은 치매 예방이라는 차원에서는 반려견입니다.

0: 해군이 흑인 전쟁 영웅의 이름을 따 건조하기로 한 최신형 항공 모함의 명칭 변경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어제 CNN 보도에 따르면 해군은 트럼프 대통령 집권 1기 때인 2020년 1월 미군의 최신 포드급 네 번째 항공 모함의 명칭을 USS 도리스 밀러함으로 정한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흑인인 도리스 밀러는 1939년 미 해군에 입대했으며 태평양 전쟁의 계기가 된 일본의 진주만 공습 당시 취사 보조병이었습니다. 그는 일본군의 포탄이 떨어지기 시작했을 때 세탁물을 수거하러 가던 중이었지만 대공포로 일본 전투기들을 향해 사격했고 함선이 가라앉기 시작한 뒤에는 동료 선원들을 대피시키는 데 전념했다고 합니다. 이 공로로 1942년 해군 십자 훈장을 받은 밀러는 3등 취사 부사관으로 진급한 이듬해 일본 잠수함이 쏜 어뢰에 함선이 피격되면서 당시 전사했습니다. 지난 2001년에 제작된 영화 진주만 펄 하버에서 쿠바 구딩 주니어가 연기해지며 밀러란 인물이 더욱 유명해졌고 해군은 새 항공 모함에 그의 이름을 붙이기로 한 겁니다. 미 항공 명칭에 병사 출신 해군 장병의 이름을 딴건 처음이었고 특히 아프리카계 미국인의 이름을 딴 것도 처음이었습니다. 하지만 해군 내부 논의에 정통한 세 명의 소식통은 올 초부터 이 항모의 명칭을 변경하는 것이 논의돼 왔다고 전했습니다. 이 항모의 명칭을 무엇으로 변경할 것인지는 아직 불분명하지만 이 가운데 두 명의 소식통은 트럼프 대통령을 기리기 위해 명칭을 변경하는 것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라고 밝혔습니다. 미군 항모에 현직 대통령의 이름을 붙이는 건 전례가 없습니다. 또 다른 소식통은 해군은 명칭을 변경하는 대신 다른 군함에 밀러의 이름을 붙이는 방안, 또군 최고 훈장인 명예 훈장을 추서하는 방안 등이 검토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1: 이어서 머스트 리드, 꼭 읽어야 하는 오늘 아침 한국일보 주요 뉴스입니다. 연방국세청은 차일드 텍스 크레딧과 근로소득 세액 공제 등 네 가지 세액 공제의 환급 부분을 연방 공공 혜택으로 규정하는 새로운 규정을 제안했습니다. 이번 조치가 최종 확정되면 소셜 넘버를 보유하고 합법적으로 취업할 수 있는 일부 비시민권자도 세금 환급을 받지 못할 수가 있게 됩니다. 특히 소득이 낮아 납부해야 할 세금보다 세액 공제 규모가 더 큰 가정들이 직접적인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대상은 첫째 차일드 텍스 크레딧, 그리고 근로소득 세액공제, 또 미국 기회 세액공제, 그리고 입양 세액공제 등 네 가지입니다. 다만 세액공제 자체가 모두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납부해야 할 세금은 세액공제로 줄일 수 있지만 세금을 모두 없애고도 남는 금액을 현금으로 돌려받는 혜택만은 제한됩니다. 연방정부는 미국 납세자들이 법적으로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들의 혜택을 부담해서는 안 된다라며 세금 환급 제도의 남용을 막고 조세 제도의 건전성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반면 전문가들은 이번 규정이 저소득 이민자 가정에 집중적인 타격을 줄 수 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소득이 낮을수록 납부세금 자체가 적어서 세액공제의 상당 부분을 환급금으로 받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부부가 공동으로 세금 보고를 할 경우에 배우자 가운데 한 명이라도 미국 시민권자, 미국 국민 또는 법적으로 인정되는 적격 외국인이면 환급 부분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예외 규정도 포함됐습니다. 이번 규정안에는 45일간의 공개 의견 수렴 기간이 적용되며 10월 14일 공청회가 예정돼 있습니다. 최종 규정이 확정되면 규정 발표일 이후 종료되는 이 과세 연도부터 적용이 됩니다. 올해 만일 최종 확정된다면 올해 소득에 대한 즉 내년에 보고할 올해 소득에 대한 세금 보고부터 적용될 수 있습니다. 유학생들의 체류 기간을 최대 4년으로 엄격하게 제한하는 트럼프 행정부의 새 이민 규정 시행을 중단시키기 위한 소송이 연방 법원에 제기됐습니다. 전미 교원 연맹과 전미 교육자 협회 등 주요 교육 단체들은 연방 국토안보부를 상대로 소장을 제출하고 행정 규칙 효력 정지 가처분을 신청했습니다. 이번 소송은 다음 달 15일부터 시행 예정인 유학생 비자, 또 교류 방문자 J비자, 또 언론인 I비자의 체류기간 제한 규정을 저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원고 측은 소장에서 국토안보부의 새로운 규정은 미국의 고등교육 현실을 전혀 반영하지 못한 자의적이고 경직된 조치다라며 행정절차법도 위반했다라고 중단을 요청하는 소장을 제시했습니다. LA 카운티에서 기존 주택의 차고나 뒷마당 등에 별도의 주거 공간을 추가하는 소위 뒤채 부속 주거시설, 즉 ADU 건설이 사상 최대 수준으로 증가했습니다. LA 카운티에서는 지난해인 2025년 모두 1,230채의 ADU가 완공됐습니다. 이는 2018년 1,623채와 비교하면 6배 이상 증가한 규모입니다. 지난해 LA 카운티 전체 신규주택 인증 물량은 27,293채로 전년 28,498채보다 오히려 감소했습니다만은 이 ADU는 꾸준히 증가했습니다. 전체 신규주택에서 ADU가 차지하는 비중도 37.5%로 USC가 관련되는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이후에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이 ADU 건설이 급증한 배경에는 캘리포니아주의 규제 완화가 꼽히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복잡한 허가 절차와 지역별 용도지역 규정, 또 개발 제한 등이 뒤채 부속 건물, 즉 ADU 건설의 걸림돌이었습니다. 하지만 올해부터 시행된 새로운 법률들이 지방정부가 주정부 기준보다 더 엄격한 ADU 규정을 만드는 것을 제한하면서 ADU 건설 장벽이 낮아졌다라는 평가입니다. 장애인법 소송이 캘리포니아에서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LA에 사무실을 둔 한 한인 변호사가 최근에 제기된 캘리포니아 장애인법 관련 소송의 80% 이상을 혼자서 주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2023년 한 해 동안 캘리포니아 중부 연방법원에 접수된 장애인 관련 소송은 모두 2,215건이었는데 이 가운데 S법률그룹의 한인 김모 변호사가 제기한 소송이 무려 1,825건으로 전체의 82%를 차지했습니다. 이는 평일에 하루 평균 7건씩의 장애인 관련 소송을 혼자서 제기한 셈입니다. 2021년 1월부터 2023년 1월까지 2년간에도 모두 4,482건의 장애인 관련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이 S법률그룹은 주로 소규모 사업체와 부동산 소유주를 상대로 물리적 접근 장벽과 관련된 장애인 관련 소송을 제기하고 있는데 피고 중에는 한인들도 다수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금까지 머스트 리드, 꼭 읽어야 하는 오늘 아침 한국일보 주요 뉴스였습니다.

0: 한인사회 최대 규모의 종합보험사 켈코 보험. 켈코 하나로 충분합니다. 비즈니스 보험, 그룹 건강보험, 자동차 보험, 집보험, 어뉴티, 생명보험, 이 모든 보험이 켈코 보험 한 곳에서 해결됩니다. 켈코 보험은 성공의 비결을 잘 알고 있습니다. 미 전역의 나스닥 상장 기업부터 개인 보험까지 명쾌하고 간단하게 도와드립니다. 켈코는 성실합니다. 30년 넘게 보험만 집중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켈코입니다. 걱정 끄세요. 켈코가 있습니다. 2133875000.
1: 1250만불, 1250만불.
2: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사상 최고의 교통사고 보상금 1250만불을 이끌어낸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1: 실력으로 말하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3: 각종 대형 교통사고, 상해사고 전문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1: 주 7일 24시간
3: 3237828600, 3237828800.
1: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4: 출산, 갱년기, 노화로 요실금, 전립선, 성기능 저하, 변비 고민 있으십니까? 답은 케겔 운동입니다. 간편하게 앉아서 하루 30분, 강력한 저주파 펄스로 골반 속근육을 이완, 수축, 요실금 완화, 전립선 건강, 좌골신경통, 허리통증, 다리저림, 변비 개선, 성기능 강화, 힙업까지. 한국식약처, 미국 FDA 의료기기 승인, 1단계부터 99단계, 자동 타이머와 자동 꺼짐 기능 탑재. 지금 바로 바디닥터, 562-529-5343, 562-529-5343.
5: 마사지 체어를 처음 만나시는 분들을 위한 최고의 선택, H솔루션의 그라비트입니다.
6: 너무너무 좋습니다.
7: 너무 잘 주물러주고 최고예요.
5: 부담 없는 가격, 한 달에 83불로 달라지는 나의 삶을 만나보세요. 213-385-1005 헬스코리아.
8: 이지바이크 때문에 무릎에 힘이 생겼어요.
5: 이젠 이지바이크와 함께 안전하고 쉽게 재밌게 운동하세요. 문의전화 213-385-1005 헬스코리아.
9: 폭폭 뛰는 여름, 여러분의 건강을 위한 초대박 세일. 눈에 좋은 루테인 비아잔틴 14불99, 기적의 명약 산사만 14불99, 황제 치명공진단 39불99, 6년근 홍삼 프리미엄도 4박스를 99불에 초대박 세일하는 홈쇼핑 월드. LA점 팔가와 세라노, 부에나팍점 피치와 멜번, 홈쇼핑 월드.
10: 홈쇼핑 월드로 가세요.
11: 맥도날드가 메뉴에 다시 밸류를 더합니다. 드시고 싶은 게 빅맥이든 맥너겟이든

당신과 PCB의 시너지 피스빌리티, 당신의 가능성을 현실로 만드세요. PCB뱅크. 코리아탄 플라자로 이전한 안경 외계 53년 금강 안경 검안과 간장게장, 갈비찜, 은대구 조림이 맛있는 소반식당, 융자 외계 36년 융자 일주일 내에 처리해드리는 리웨이 펀딩, 브라이언 주 융자, 명불허전 진한 국물의 손칼국수와 부추만두 콤보, 새롭게 선보이는 녹두 삼계탕, 한 번 가면 두 번 더 가고 싶은 올림픽 칼국수, 그리고 한국행 왕복 요금이 가장 싼 태양여행사, 공동체 구입니다.

미국의 주택 구매 여력을 보여주는 주요 지표가 3년 만에 처음으로 악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높은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가계소득에서 주택 구입에 들어가는 비용의 비중을 크게 끌어올렸기 때문입니다. 웰스파고에 따르면 2분기 기준 중간 가격인 41만 7천 달러 상당 주택의 월 모기지 페이먼이 일반 가정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34%로 집계됐습니다. 쉽게 말해 한 달 버는 전체 소득의 34%를 집에 넣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는 1분기 32%에서 또 상승한 수치로 2023년 이후에 이어져온 주택 구입 부담 완화 흐름에 제동이 걸린 것입니다. 이 같은 변화는 최근 미국과 이란 간의 전쟁으로 경제 전반의 차입 비용이 치솟으면서 미국의 모기지 금리가 가파르게 올랐기 때문입니다. 현재 30년 만기 모기지 금리는 2분기 큰 폭으로 상승해서 6.67%로 약 1년 만에 최고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2분기 신규주택 중간 가격도 2%가 상승하며 구매자들의 부담을 더 키우고 있습니다. 바이어들은 높은 모기지 금리와 경제 불확실성에 직면해 있고 건축업자들은 건축비의 상승과 인력 부족 등으로 인해서 집을 짓지 못하는 쌍방 모두의 어려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인들의 경우에 부동산이 전통적인 투자 수단이었는데 더 이상 이제 집을 사는 게 바람직한 투자인지에 대한 의구심마저 생기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주식에 투자하자니 최근 주식시장은 이란전쟁 이후 연일 폭등과 폭락을 반복하면서 전혀 믿음직스러운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식시장 문제는 너무 민감하니까 주택시장을 조금만 더 보자면 올해 미국의 주택시장은 2011년 이후에 가장 부진한 해를 맞을 수 있다는 전망입니다. 올해 주택 매매 건수는 470만 건에 그칠 것으로 예상됐는데 그렇게 되면 2011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주택 구매 활동이 둔화되는 가장 큰 원인은 역시 모기지 금리의 상승입니다. 인플레이션 우려가 커지고 연준의 금리 인상 가능성이 다시 부각되면서 장기 국채 수익률과 모기지 금리가 함께 상승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를 구조적 모순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높은 모기지 금리로 인해서 기존 주택 보유자와 신규 바이어 양쪽 모두에게 부담이 되는 매우 기형적인 상황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시장에서 셀러가 불리하면 바이어가 유리하고 셀러가 유리하면 바이어가 불리한 게 이게 정상인데 자금의 주택시장은 셀러 바이어 모두가 불리한 기형적인 형태여서 구조적인 모순이라고 불리고 있는 것입니다. 풀어보자면 기존 주택 보유자 가운데 상당수는 과거 3 내지 4%대의 비교적 낮은 금리로 대출을 받은 상태여서 집을 팔고 새 주택을 구입할 경우에 훨씬 높은 금리를 적용받아야 하기 때문에 이 집을 파는 순간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이른바 락인 이펙트입니다. 이 때문에 매물을 내놓지 않는, 아니 매물을 내놓지 못하는 집주인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신규 바이어 역시 모기지 금리가 높아서 월 페이먼트가 부담되기 때문에 집이 싸게 나와도 선뜻 구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결국 문제는 모기지 금리인데요. 캐피럴 이코노믹스는 미국의 30년 고정 모기지 금리가 적어도 앞으로 2년 동안 6% 아래로 내려가기는 어려울 것이다 라고 전망했습니다. 자, 현재 30년 고정 모기지 평균 금리는 6.67%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모기지 금리 이 6%는 주택시장에서 매우 중요한 심리적 기준선입니다. 현재 이 주택 보유자 거의 대부분이 6%보다 낮은 금리의 모기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금리가 6%를 넘으면 지금의 집을 팔고 다른 집으로 옮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집값 상승세도 사실상 멈출 가능성이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지금 미국의 주택시장은 셀러 입장에서는 집값이 안 올라서 답답하고, 바이어 입장에서는 집값은 그렇다 하더라도 모기지 금리가 너무 높아서 답답하고, 결국 바이어와 셀러 모두가 불리한 구조적 모순 속에 빠져 있습니다.

0: 높은 온도에 습하기까지 하니까 여름철 불청객들이 많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네, 바로 모기인데요. 모기에 물리면 특히 가려움을 참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실 모기 침속 단백질에 우리 사람의 면역계가 반응하면서 히스타민이 분비되면서 그래서 가려운 거라는데요. 사람들의 면역계가 다 다르기 때문에 히스타민이 더 많이 분비될 수도 아니면 거의 분비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같이 모기에 물려도 누구는 긁어서 벌겋게 달아오르고 누구는 물렸었나라고 하는 분들도 계시고요. 네. 어쨌든 히스타민 분비가 많이 되는 분일수록 가려움을 참지 못하는 분일수록 여기에 침을 바른다거나 손톱으로 십자 표시를 낸다거나 결코 도움이 안될것 같습니다. 이런 익숙한 민간 요법이 오히려 피부를 자극하고 염증이나 감염 위험을 높일 수 있기 때문인데요. 일단 피츠버그 대학교 연구팀의 동물 실험을 보면은요, 피부를 자유롭게 긁게 한 경우에는 히스타민 등의 염증 유발 물질이 증가했습니다. 네, 반대로 긁지 못하도록 했을 때는 염증 반응이 줄었고요. 즉, 긁는 행동 자체가 신경을 자극해서 염증 물질 분비를 늘리고 이렇게 되면 네, 가려움과 염증이 반복되는 결국 악순환을 만든다는 얘기겠죠. 그러니까 긁는 것뿐이 아니라 뭔가 자극을 주면 결국 더 가렵다는 얘기입니다. 침을 바르거나 손톱으로 강하게 누르는 것도 자극을 주는 거고요. 또 일각에서는 레몬즙이나 사과 식초가 좋대라는 얘기도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뭔가 소독도 될것 같고 시원할 것 같은 느낌은 있지만 사실 따가움이 더 심해질 수 있고요. 특히 레몬즙 바르고 햇빛과 만나면 피부염을 유발할 가능성 아주 높다고 하네요. 자, 그러면 가려움을 특히 많이 느끼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지요? 네, 5분에서 10분 정도 냉찜질할 것을 최고로 꼽고 있습니다. 혈관을 일단 수축시키기 때문에 피부 감각이 둔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부기도 내려가고 가려움증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모기에 물린 지 얼마 안 됐다, 바로 물린 걸 확인했다 그러면 뜨거운 물을 한번 또 이용해 보세요. 모기 타액 속의 메탄산은 약 50도씨 이상에서 분해되면서 가려움이 줄어드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이 효과는 시간이 지나면 떨어진다고 하니까요. 바로 모기에 물렸다 싶으면 그 부분을 따뜻한 물로 씻어주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것 같습니다.
1: 맥도날드스가 메뉴에 다시 밸류를 더합니다. 드시고 싶은 게 빅맥이든 맥너겟이든 소세지 에그 앤 치즈 맥그리더스든 세트로 즐기고 절약하세요. 여러분의 최애, 이제 절약면에서도 최애죠. 엑스트라 밸류 밀스가 돌아왔습니다.
2: 단 6달러에 아침을 엑스트라 밸류 밀로 업그레이드하세요. 소세지 맥머핀 with egg 또는 소세지 에그 앤 치즈 맥그리더스에 커피와 해시브라운까지. 가격과 참여 여부는 다를 수 있음. 프로모션 가격이 콤보 가격보다 낮을 수 있음.
3: 류마티스 관절염, 어깨, 허리 통증, 더 이상 불치병이 아닙니다.
4: 지긋지긋한 통증, 성민산삼 한방병원에선 수술 없이, 진통제 없이
3: 몸속의 열과 냉의 균형을 잡아 병의 근본부터 다스립니다.
4: 또한 중풍과 치매를 예방해주는 산삼금옥단과
3: 위급한 상황에 생명까지 구해주는 도인백사단은 이제 가정상비약입니다.
4: 불치병, 난치병이 없는 세상을 위해 성민산삼 한방병원 213-385-3304, 385-3304.
5: 몸을 고치는 게 아니라 젊음을 다시 부르는 신호.
6: 우리 몸이 보내는 신호에 반응하는 기술.
5: 몸이 필요하다고 말하면 건강한 뼈와 골수를 회복시키고 줄기세포를 생산, 증가된 건강한 줄기세포가 손상된 부위를 스스로 찾아갑니다.
6: 자연과 과학이 만난 텔로유스의 원료. 많은 사람들이 경험한 변화. 젊음을 깨우는 텔로유스.
5: 전화문의는 714-742-4855 정인수 코치. 714-742-4855 정인수 코치를 찾아주세요.
7: 침뜸의 명가 김영석 침뜸 전문병원에서는 만성병, 고질병, 통증을 침뜸으로 정성을 다해 치료해드립니다.
8: 풍부한 경험, 정확한 진단과 확실한 치료로 한 분 한 분 정성을 다해 치료해드립니다.
7: 특별 진료는 교통사고로 인한 통증, 여드름 클리닉, 비만 클리닉, 질병 예방 클리닉, 산후비만 클리닉 등 더욱 전문적이고 세심하게 진료해드리는 김영석 침뜸 전문병원은 각종 건강보험과 각종 시니어 보험으로 LA 323-733-8814, 오렌지 카운티 714-522-8818 두 곳에서 치료합니다.
9: 사고로 고통받고 계신가요? 하워드 김 변호사가 도와드립니다. 27년 이상의 풍부한 경험과 철저한 준비로 소문난 김 변호사는 개인 상해, 교통사고, 대중교통사고, 자전거사고, 화상사고, 개물림 등등 그리고 비즈니스 소송까지 법원에서 확실하게 변론하고 고객에게 한국어로 설명드리면서 여러분의 권리를 지켜드립니다. 캘리포니아 법원에서 인정받은 전문가, 밀리언 달러 변호사 포럼의 평생 회원, 하워드 김 변호사. 당신의 든든한 법적 동반자.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213-977-9900, 213-977-9900.
0: 스토리 뉴스 시간은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 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처드 호프만 변호사. 당신과 PCB의 시너지 피스빌리티, 당신의 가능성을 현실로 만드세요. PCB뱅크. 코리아탄 플라자로 이전한 안경 외길 53년 금강 안경 검안과. 간장게장, 갈비찜, 은대구 조림이 맛있는 소반식당. 융자 외길 36년 융자 일주일 내에 처리해드리는 리웨이 펀딩, 브라이언 주 융자. 명불허전 진안국물의 손칼국수와 부추만두 콤보. 새롭게 선보이는 녹두삼계탕. 한 번 가면 두 번 더 가고 싶은 올림픽 칼국수. 그리고 한국행 왕복 요금이 가장 싼 태양여행사. 공동 제공입니다.

네, 귀신 잡는 해병이 아니라 유가 잡는 해군 스토리 전해드립니다. 미국 해군이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는 유조선들을 은밀히 호위하면서 석유 수송 작전을 펼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치솟고 있는 국제 유가를 잡기 위해서입니다. 뉴욕타임즈에 따르면 이 작전은 호르무즈 해협 내 이란 맞은편 남쪽 항로를 통해서 유조선들을 호위하는 방식입니다. 이란은 자국 쪽의 해협을 통과하는 선박들을 사실상 통제하고 있기 때문에 이 작전은 이란의 위협을 감안하고 펼치는 작전입니다. 미 중부사령부의 지원을 받아서 해협을 항해하는 선박들은 이란의 탐지를 피하기 위해서 보통 위치 추적기를 꺼두고 항해를 하고 있습니다. 위치 추적기를 켜놓은 상태에서는 이동하는 상황을 이란에게 발각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방법으로 지난달 미국 해군이 이동시킨 유조선들이 수송한 석유는 하루 약 500만 배럴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전쟁 이전에 하루 수송량 약 1,500만 배럴에는 한참 못 미쳐도 이 같은 작전은 유가의 치명적인 상승을 어느 정도는 억제하는 데에 기여한 것으로도 평가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해군 항공모함이 적군을 잡는 임무가 아니라 유가를 잡는 임무를 펼치고 있다라는 평가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중부사령부에 따르면 지금까지 1,000척 이상의 선박이 해협을 통과하도록 도왔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란의 공격 위험을 무릅쓰고 호르무즈 해협 통과를 호위하는 미국의 노력에는 사실 큰 위험이 따르고 있습니다. 이란군은 이 지역을 운항하는 모든 선박에 대한 공격을 감행하겠다라고 선언한 상태고 또 실제 그런 정도의 역량은 여전히 갖추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이 같은 작전은 여러 차례 이란의 표적이 되기도 했습니다. 유엔사나 국제해사기구 분석 결과 지난 6월 초 이후 호르무즈 남쪽 항로를 이용하던 선박 가운데 6척이 공격을 받아서 선원 16명이 다치고 2명이 숨졌습니다. 이처럼 위험한 상황에 많은 대형 해운사들은 영구적인 휴전이 이루어질 때까지는 해협 진입을 아예 하지 않는 쪽을 택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미군이 호위해준다라고 해도 겁나서 당분간은 아예 안 가겠다라는 유조선이 더 많은 상황입니다. 실제로 해협 통행량은 전쟁 전과 비교하면 한참 못 미치는 수준입니다. 대부분의 해운사들은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위협은 당분간 심각한 상태가 지속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군은 해운사들을 설득해서 호위 작전을 해줄 테니 석유를 호송해달라, 석유를 이송해달라라고 계속 호위 작전을 더 확대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적을 물리치고 나라를 지키기 위한 해군이 적병을 잡는 게 아니라 유가를 잡기 위해 동원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귀신 잡는 해병이 아니라 국제 유가 잡는 해군인 셈입니다.

미국 정치권의 새로운 돈줄이 되고 있는 신기술 기업 스토리 전해드립니다. 중간선거를 앞두고 가상화폐와 AI 산업 그리고 베팅 사이트를 운영하는 기업들이 정치권의 새로운 돈줄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지난해 1월 1일부터 올해 3월 31일까지 15개월간 가상화폐와 AI 기업 그리고 배팅 등 소위 온라인 게임 산업이 중간선거에 쏟아부은 기부금이 약 3억 달러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는 이 기간 동안 미국 기업 전체 기부액인 5억 1천만 달러의 절반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가상화폐 기업과 AI 기업 그리고 배팅 기업 이렇게 세 산업 가운데에서는 가상화폐 업계가 가장 먼저 움직였습니다. 코인베이스와 리플 등은 지난 2024년에 거액을 쏟아부어서 오하이오주에서 민주당 중진 상원의원 셰러드 브라운의 의석을 뺐는데 성공했습니다. 브라운 의원은 가상화폐의 비판자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가상화폐 업계는 공화당이든 민주당이든 정당과 무관하게 가상화폐 정책을 지원하는 후보는 밀어주고 비판하는 후보는 끌어내리는 데에 거액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느 정치인이 가상화폐 비난 발언을 할 수 있을지 회의적입니다. 가상화폐 기업뿐만이 아니라 AI 업계와 배팅 업계 등 모두 이같이 정당과 상관없이 자신들 산업의 호의적인 정치인들에게만 집중적으로 후원하고 있습니다. 물론 과거에도 이 같은 현상이 없었던 건 아닙니다만은 최근 이들 세 개의 신산업이 막대한 정치 자금을 대면서 선거 기부액은 전례 없는 수준으로 늘어났다는 분석입니다. 2024년 당시 기업들의 선거 관련 지출액은 2년간 4억 6천만 달러였습니다만은 이번 중간선거에서는 1년 3개월 만에 이미 이를 넘어섰습니다. 새로운 산업으로 주목받는 가상화폐와 AI 산업 그리고 배팅 업체들이 미래를 열어줄 첨단 신사업이 될지 아니면 정치권에 돈 많은 새로운 골칫거리가 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비트코인은 어제 트럼프 대통령의 규제 완화 법안이 통과되자마자 하루 만에 6% 넘게 폭등했습니다. 네, K-POP 디몬 헌터스를 고소한 디몬 헌터스 밴드 스토리 전해드립니다. 넷플릭스의 글로벌 히트작 K-POP 디몬 헌터스가 소송에 휘말렸습니다. 이름이 같다라는 이유로 25년 전부터 활동해온 미국의 한 기독교 밴드가 상표권 침해 소송을 제기한 겁니다. 미국의 크리스천 메탈 밴드인 디몬 헌터는 최근 캘리포니아 지방법원에 넷플릭스를 상대로 해서 상표권 침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지난 2000년도에 결성돼서 25년간 교회 찬양팀 밴드로 활동해온 디몬 헌터스는 넷플릭스가 최근에 발표한 K-POP 디몬 헌터스 글로벌 콘서트 투어와 영화 그리고 관련 상품이 자신들의 사업 영역과 거의 완전히 겹친다라며 소비자 혼란을 일으키고 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밴드 측이 제시한 근거는 꽤나 구체적입니다. 이 한 소비자는 디몬 헌터스 밴드의 뉴욕 올버니 공연을 어린이용 K-POP 공연으로 착각해서 $500어치 티켓을 구매했다가 이후에 진짜 K-POP 디몬 헌터스 티켓을 사기 위해서 환불을 요청했다라는 이메일 증거가 소장에 담겼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 교회 밴드 디몬 헌터라는 밴드의 공연을 K-POP 디몬 헌터스 공연인 줄 알고 표를 $500어치 왕창 샀다가 나중에 알고 다 환불 요청했다라는 것입니다. 밴드 측은 소장에서 25년간 공들여 쌓아온 브랜드 정체성이 존폐 위기에 처해졌다라며 넷플릭스 같은 거대 기업들이 자신들의 지식 재산권은 철저히 지키면서 정작 남의 권리는 아랑곳하지 않고 이익만 쫓고 있다라고 비판했습니다. 이 밴드 측은 음반 그리고 공연 또 상품 등에서 K-POP 디몬 헌터스 명칭 사용 금지와 함께 배심원 재판을 해줄 것 그리고 손해배상을 3배로 해줄 것 등을 요구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넷플릭스 측은 근거 없는 주장이다 라며 K-POP 디몬 헌터스로 아카데미상까지 수상한 글로벌 신드롬을 만들어냈는데 우리가 만들어낸 글로벌 신드롬을 그들이 악용하려고 한다라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기독교 밴드와 K-POP을 세계 정상으로 올린 이 K-POP 디몬 헌터스의 소송 결과가 주목됩니다.

0: LA 학부모님, 이런 생각은 버리셔도 좋습니다. 학군 따라 이사 가야 한다는 생각, 사립학교는 무조건 비싸다는 생각. LA 한인타운에는 킨더에서 초중고까지 경제적인 학비에 다닐 수 있는 사립학교가 있습니다. 졸업생 전원이 아이비리그와 UC계열 대학에 진학하는 NCA 사립초중고등학교.
1: 입학상담은 213-487-5437, 213-487-5437입니다. 킨더도 NCA.
2: 야마바 리조트앤카지노 무료 셔틀 서비스. 이제 오렌지 카운티에서도 편안하게 이동하세요. 새롭게 추가된 부에나파크와 가든그로브를 포함해 LA, OC, 샌프란시스코 밸리 전역 20개 이상의 픽업 장소에서 매일 무료 셔틀 운행. 타는 건 무료, 즐기는 건 마음껏. USA Today 선정 No.1 카지노 야마바 UN. 버스 좌석은 선착순이며 여러 장소를 경유할 수 있습니다. 모든 셔틀 서비스는 제3자 업체를 통해 운영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yamaba.com/bus. 21세 이상 참가 가능합니다. 책임감을 가지고 플레이하세요.
3: 안녕하세요. 미국에 계신 한인 여러분, 미스터 4에 보내주신 많은 사랑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에 부답하고자 직접 미국을 찾아갑니다. 이번에도 센터 메디컬 그룹이 공식 후원사로 함께해 주셨는데요. 근데 알고 보니까 동영과 지역 사회 행사까지 함께하면서 늘 한인 시녀분들과 가까이에 숨겨서 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더욱 기대가 됩니다. 센터 메디컬 그룹과 함께하는 미스트로포 미국 공연. 센터 메디컬 그룹 회원 여러분께는 무료 티켓도 준비되어 있다고 하니 꼭 문의하세요. 미스트로포 LA에서 만나요.
4: 새로운 공간, 새로운 가능성. ADU도 이제 콘도처럼 별도로 매매가 가능합니다. ADU 전문 건축회사 K-Urban Builders가 당신의 집의 가치를 높여드립니다. 최신 디자인과 트렌드를 반영한 주방과 욕실 리모델링도 K-Urban Builders에 맡겨주십시오. 집안 분위기를 완전히 새롭게 바꿔드립니다. 믿을 수 있는 기술력과 300만 불 보험으로 더욱 안전하게. K-Urban Builders, 당신의 집을 더 특별하게.
5: What? 케이스가 또 들어왔어?
6: 주변에 아는 변호사들 너무 많을 텐데. 근데 내가 고통사고 변호사인지 어떻게 알았지? 일을 잘해서 소문난 거야? 광고를 많이 해서 소문난 거야?
7: 상대방이 거짓말하고 아니면 말 바꾸면 어떻게 할 거야?
8: 사진, 대시보드, 에비던스, 위트니스 다 모아서 확실히 보상을 받아야지.
6: 그러니까 케이스를 맡기고 티러만 직진하세요. 타사고엔 차 변호사, 알렉스 차 변호사 그룹.
9: 스토리 뉴스 시간은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 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처드 호프만 변호사. 당신과 PCB의 시너지 피스빌리티, 당신의 가능성을 현실로 만드세요. PCB뱅크. 코리아탄 플라자로 이전한 안경외계 53년 금강안경 검안과. 간장게장, 갈비찜, 은대구조림이 맛있는 소반식당. 융자외계 36년 융자 일주일 내에 처리해드리는 리웨이 펀딩, 브라이언 주 융자. 명불허전 진한 국물의 손칼국수와 부추만두 콤보. 새롭게 선보이는 녹두 삼계탕. 한 번 가면 두 번 더 가고 싶은 올림픽 칼국수. 그리고 한국행 왕복 요금이 가장 싼 태양 여행사. 공동 제공입니다.

0: 트럼프 대통령의 집권 1기 당시 소위 저항의 스타로 떠올랐던 민주당 인사들이 이번 트럼프 2기에서 치러진 당내 경선에서 살아남지 못하고 있고 줄줄이 낙마하고 있다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플로리다주 연방 상원의원 민주당 경선에서 알렉산드 빈드먼 전 육군 중령은 당내 민주사회주의자인 앤지 닉슨 주하원의원에게 충격적인 패배를 당한 것은 이러한 경향의 아주 최신의 사례입니다. 트럼프 탄핵 심판에서 하원의 수석 법률 대리인으로 나섰던 댄 골드먼 역시 민주당 경선에서 탈락했고 2021년 의사당 폭동 당시 시위대와 충돌해서 표창을 받기도 한 의회 경찰관 출신 해리 던은 메릴랜드주 하원의원 경선에서 역시 낙선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이 민주당 전략가인 데이빗 엑설로드는 민주당 유권자들은 트럼프에 대한 반감은 있지만 지금 그보다는 생활비 문제에 그리고 민생 경제 문제에 더 큰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라며 민주당에서 소위 영웅으로 떠오른 반 트럼프 인사들은 이 경제 문제들을 핵심 쟁점으로 삼지 못하고 있다라고 진단했습니다. 또 다른 민주당 선거 전략가는 사람들은 지금 대체로 트럼프에게 지쳐있다. 트럼프에게 아첨하는 인사들에게도 지쳐있지만 반 트럼프 인사들에게도 지쳐있다라며 소위 트럼프 퍼티그, 트럼프 피로감을 민주당 정치인들은 제대로 봐야 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온라인 예측 시장 폴리마켓에서 미국의 군사 기밀을 이용해서 배팅했을 가능성이 높은 계정 150여 개가 발견됐습니다. 특히 이들 계정에 배팅 직후 큰손 투자자들이 따라붙은 현상까지 확인돼서 미국의 군사작전 계획이 사전에 정보 유출됐을 수 있다라는 우려가 제기됐습니다. 예측을 통해서 배팅하는 사이트 폴리마켓에서 최근에 이루어진 배팅을 분석한 결과 군사와 국방 관련 시장에서 내부 정보를 이용했을 가능성이 큰 가상자산 지갑 152개가 확인됐습니다. 이들 지갑에 연결된 계정의 평균 배팅 성공률은 무려 97.2%였습니다. 지금까지 이루어진 수많은 배팅 중에서 가장 높은 성공률이 35%였다라는 점을 감안하면 97.2%라는 성공률은 이해하기 어려운 결과입니다. 이에 대해서 국방부는 정보 관련 사안이나 민간 연구단체의 분석에는 논평하지 않겠다라는 입장만을 내놨습니다. 이 폴리마켓 측은 앞서도 수상한 거래를 감시하고 있다. 그래서 일부 지갑을 당국에 신고했다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 4월에는 미군 특수부대원이 기밀 정보를 이용해서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당시 대통령 축출에 배팅해서 40만 달러를 벌어들인 혐의로 현재 재판에 회부된 바 있습니다. 네, YTN의 보도 한 가지 좀 전해드리겠는데요. 한국 뉴스인데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은닉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처음으로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이 압수수색 대상에는 김옥숙 여사의 자택도 포함됐습니다. 노태우 전 대통령의 재임 기간은 1988년부터 1993년 2월까지였는데요. 퇴임 뭐 33년이 지났습니다. 아니 이제 와서 압수수색을 한다고? 하는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좋게 보면 이제라도 진실을 찾아서 라고 볼 수도 있고요. 뭐 까탈스럽게 보자면 숨겨둔 돈이 있어도 33년 동안 다 여기저기 스며들고 뭐 이젠 찾을 수도 없을 거다. 여태부하다 이제 와서 라는 생각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생각은 자유입니다. 자, 여하튼 현 상황을 YTN 법조팀 취재기 연결 상황으로 취재기자 연결 상황으로 들어보겠습니다.
1: 배민혁 기자 자세한 소식 전해주시죠.
2: 네, 노태우 전 대통령 일가가 비자금을 은닉했다는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첫 강제 수사에 나섰습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범죄수익환수부는 오늘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 은닉과 조세 포탈 혐의 등과 관련해 압수수색을 벌이고 있습니다. 수색 대상에는 김옥숙 여사가 머무는 서울 연희동 사저도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검찰은 또 노 전 대통령 아들인 노재현 주중 한국대사가 이사장으로 있던 동아시아문화재단과 노태우센터, 과거 비자금 조성 과정에서 차명 계좌를 제공했다는 의혹을 받는 당시 비서관들의 자택 등도 압수수색하고 있습니다.
3: 네, 검찰이 수사에 착수한 지 2년 가까이 됐죠?
2: 네, 그렇습니다. 검찰은 지난 2024년 10월 5.18 기념재단 측으로부터 김옥숙 여사와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등에 대한 범죄 수익 은닉 규제법 위반 등 혐의 고발장을 접수했습니다. 당시 고발장에는 김 여사 등 노 전 대통령 일가가 은닉한 비자금이 1,200억 원이 넘는다고 주장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검찰은 지난 2024년 11월 말 고발인 조사를 벌인 뒤 계좌 추적 등 수사를 이어왔습니다. 다만 사무실 등 장소에 대한 압수수색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1: 네, 그럼 이 비자금 은닉 의혹은 어디서부터 시작된 겁니까?
2: 네, 세기의 이혼이라고 불리는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관장의 이혼 소송 항소심에서 이른바 김옥숙 메모가 증거로 제출되며 비자금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노관장이 소송 과정에서 김 여사가 과거 작성한 메모를 제출했는데 거기에는 904억 원 규모의 비자금에 대한 내용이 담겼습니다. 노관장은 이 가운데 선경 300억이라고 적힌 부분을 강조하며 노 전 대통령이 최종현 SK 선대회장에게 지원한 300억 원이 기업 성장의 밑거름이 됐다고 주장했습니다. 당시 약속금 6장도 함께 증거로 제출됐는데 노관장은 지원받은 것을 증빙하는 의미로 작성된 어음이라며 재산날에 이 같은 기여가 인정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4: 무엇이든 함께하면 기쁨이 되어 세상 어디에도 없는 나의 친구 유니굿 프렌드 보험.
5: 건강보험부터 사업체 보험까지 든든하게 지켜드려요.
4: 자동차, 주택, 워커스컴, 은퇴 준비까지 한 번에.
5: 오랜 전통 한인사회의 대표, 믿음으로 함께해온 시간. LA부터 전국 어디든 유니굿 프렌드 보험.
4: 당신의 가장 좋은 친구 유니굿 프렌드 보험.
5: 213-388-7979 213-388-7979
4: 유니굿 프렌드 보험.
6: 신용과 전통에 믿을 수 있는 한미보험에서는 종업원 상해, 사업체, 자동차, 건강 등 모든 보험을 보험료는 더욱 낮게, 보상은 충분하게 만들어드리며 정확하고 신속한 전문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전하고 행복한 미래, 한미보험이 함께합니다. LA 윌셔와 하버드, 플러튼, 비치와 오렌지 또.
7: 3236601000번 든든한 보험 한미보험.
8: 어? 이 가격 실화야? 냉면에 갈비까지 24불 99?
9: 놀라셨죠? 한인타운 최고 가성비 화연 냉면 갈비 콤보 단 24불 99. 물냉면 비빔냉면은 15불 99. 런치 스페셜은 16불 99부터.
8: 소고기, 돼지고기, 곱창까지 푸짐하게. 거기에 여름 맥주 축제까지.
9: 생맥주 4불 99. 피처 19불 99. 새로 한 병 플러스 크러쉬 두 병 소맥 콤보도 19불 99. 맛도 가격도 한인타운을 놀라게 하는 타운 내 핫플. 화연
8: 구가와 웨스턴 로데오 갤러리아몰 넓은 무료 주차 213-302-2614 감성 구이 포차 화연.
10: 이번에 장례식을 갔는데 여많은 장소, 추도식 장소가 다 달라서 유가족들이 마음고생을 하더라고요.
11: 제 주변은 다 한국장의사에 맡기던데.
10: 고인 픽업부터 추모 예배까지 한 곳에서 할 수 있는 한국장의사 말이죠.
11: 네, 한국장의사가 한인타운에서 제일 가깝고 모든 장례 서비스도 원스톱이라 제일 편하고 장례보험도 취급한대요.
10: 역시 오랜 전통 있는 한국장의사는 다르네요.
11: 한국장의사 323-734-5656 놀웍 562-868-0788.
12: 변호사를 이재인 변호사로 바꾼 게 제 인생에서 가장 잘한 선택이었습니다. 교통사고 났을 당시엔 정황이 없어 되는 대로 변호사를 구했는데 아는 분이 큰 사고니까 이재인 변호사를 찾아가 보라고 했죠.
13: 수많은 승소의 기록들이 증명합니다.
14: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13: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인 변호사 그룹
1: 213-383-3838 213-383-3838.
15: 안녕하세요. 리웨이 펀딩 대표 브라이언 주입니다. 오늘은 SBA 심플론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SBA 심플론은 연방정부에서 개런티하는 융자로 수입 증명 없이 융자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적게는 2만에서 최대 25만 불까지 융자가 가능합니다. 자금의 사용 범위는 비즈니스 운영자금, 장비 구입, 그리고 비즈니스 구입 융자도 가능합니다. 자격 조건은 시민권자이셔야 하며 크레딧은 680점 이상은 되셔야 합니다. 이자는 프라임 플러스 1%로 시작 가능하고 10년에 나누어 갚으심으로 페이먼 부담이 적습니다. 비즈니스를 2년 이상 운영하셨고 매상은 좋은데 인컴 증명이 어려우신 경우 좋은 프로그램입니다.
16: 융자회계 36년 리웨이 펀딩 브라이언주 지금 바로 전화하셔서 상담해보세요. 213-219-9988 213-219-9988 99세까지 팔팔하게.

네, 이 음악의 제목이 아브라카다브라. 저 아브라카다브라는 고대부터 전해져 내려오는 대표적인 마법의 주머니 속 단어입니다. 뜻한 대로 다 이루어질지니다 라는 그런 뜻이죠. 아, 더운데 일주일 동안 수고하신 여러분에게 제가 해드리고 싶은 딱 그 말입니다. 아, 이번 주말은요, 하고 싶었던 거 할 수 있는 시간이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뭐 거창한 그런 소원 말고요, 소소한 행복 찾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요, 이번 더위 다음 주가 더 무섭네요. 다음 주에는요, 월요일부터 96도, 화요일 97도, 수요일 98도 등등으로 계속 올라가면서 또 한 번의 폭염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체력 보강이 필요할 듯합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오렌지 카운티 미락 식당에서 몸보신이나 하려 합니다. 네, 뉴스를 스토리로 풀어서 쉽게 전해드리는 스토리 뉴스, 오늘 순서 모두 마칩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송봉우였습니다. 고맙습니다.

0: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 아침 뉴스 최강 앵커 라인업 AM 1650 라디오 서울이 10시를 알려드립니다.
2: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3: 굿모닝 차차차

안녕하세요. 굿모닝 차차차 탱자미옥 인사올립니다. 지난 한 주 어떠셨습니까? 괜히 마음이 불편하고 그리고 골치 아픈 일들도 있고 아우 이거 피해야지. 우리가 사는 요즘 세상은 늘 더 편안한 것, 더 기분 좋은 것만 선택하라고 부추기곤 합니다. 하지만 19세기 철학자 프레드리히 니체는 조금 색다른 질문을 던졌습니다. 만약 가장 큰 기쁨을 맛보려면 가장 깊은 고통도 함께 감당해야 한다. 참 무겁게 들릴 수 있는 말이지만 가만히 앉아 곱씹어 볼수록 깊은 공감이 돼요. 폭풍우가 무서워 따뜻한 방 안 창문 뒤에만 서 있으면 비바람은 피할 수 있지만 거센 바람이 주는 생생한 삶의 에너지나 비 온 뒤 찾아오는 맑은 공기는 결코 마셔볼 수 없으니까요. 사랑도 일도 도전도 우리가 매일 이뤄내는 작은 성취들도 어쩌면 얼마간의 불안과 수고로움을 기꺼이 껴안았기 때문에 더 반짝이면서 빛나는 건지도 모릅니다. 지난 한 주 동안 나를 찾아온 작은 오해 또 지치는 일들 때문에 마음이 쓰리셨다면 아 내가 삶을 피하지 않고 묵묵히 살아냈구나 하시면서 스스로를 다독여 주시면 어떨까요? 힘겨운 순간을 버텨낸 그만큼 마주할 기쁨의 깊이도 훨씬 깊어집니다. 지난 한 주 아우 난 너무 힘들었어 이런 분이요. 오늘 엘리베이터에서 만났는데 와 금요일이라 너무 좋다. 정말 좋은 주말 보내라 라고 인사했더니 I appreciate 하면서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햄본 어워드라고요. 반려동물 들에게 주는 상이 있습니다. 특별한 반려동물들에게. 지난 크리스마스 레이타우에 놀러 갔다가요. 길을 잃은 마일로 베어라는 개가 이 상을 최근 받았다고 합니다. 아우 속절없이요. 무려 72일 동안이나 떠돌다가 뼈만 앙상하게 남아가지고요. 쪽 말라서 72일 만에 주인을 만난 그런 개라고 합니다. 이 반려견이 집에 와서 왜 우리 집이 얼마나 좋은지 응? 이 음식이 얼마나 맛있는지 안락한지 다시 깨달았을 것 같네요. 자 주말입니다. 편안하게 주말 출발.

0: 금요일입니다. 이 미친 거 아니에요? 어떻게 한 주가 이렇게 빠르지? 이 개도 72일 동안이나 산속을 헤매면서 주인을 드디어 만났을 때 그 고통만큼이나 더 큰 기쁨이 있을 거예요. 지난 한 주 너무 힘들었다 하시는 분은 좀 쉬시면서 다 잊어버리시고 편안한 휴식을 취하시기 바랍니다. 갑자기 아우 다들 바쁠 테니까 괜히 내가 뭐 부담 줘. 걔 맨날 바쁜 애니까. 이러면서 연락을 안 하는 사람 있잖아요. 괜히 타인에 대한 배려라고 생각을 하는데 최근 발표된 재미있는 심리학 연구 결과에 따르면 사실 이건 배려가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아주 오래된 오해일 수 있다고 합니다. 연구진이 14,000명 이상을 대상으로 실험해 보니까요. 사람들은 상대방에게 다가갔을 때 상대가 느낄 거부감, 번거로움을 실제보다 평균 48%나 과하게 부풀려 생각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나는 배려해서 연락을 안 했지만 상대방은 나한테 원래 연락 안 하는 사람이니까 이러다 보면요. 늘 좋았던 관계도 어느 순간 멀어지면서 서로가 서로에게 부담일까 봐 눈치만 보다가 관계가 소원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상대방의 마음을 지레짐작해서 결정해버리는 그런 과오를 저지르게 되는 거죠. 결국 그러다 보면 점점 더 끊어져가지고요. 결국은 나는 뭐지? 외로워. 이런 결과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담 주기 싫다라고 그렇게 하지 마시고 어쩌면 뭐야 별일 없이 거창한 이유 없이 생각나서 연락했어 라는 가벼운 안부를 건네보세요. 어쩌면 상대방이 나를 정말 반가워할지도 모릅니다. 이것도요, 그 화분에 화초가 꽂듯이 인간관계도 꾸준히 물주고 항상 그 자리에서 좀 기다려주기도 하고 어려울 때 손잡아주는 진정한 친구는 누구인가 있으십니까? 요즘 그래서 미국인들이 굉장히 외롭다고 그래요. 옛날에는 가족 또 어떤 전통 한 마을에서는 저 집에 수저가 몇 개고 무슨 일이 있으면 정말 내일처럼 그렇게 해줬잖아요. 그런데 미국인들의 대화 속에서는 유독 찾아볼 수 없는 단어가 있었다고 합니다. 바로 의무와 책임이라는 단어였어요. 최근 8개국을 대상으로 진행된 사회심리학 연구입니다. 개인적이죠. 굉장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맺는 관계가 온전히 나의 자유로운 선택에 달려있다는 것은 매력적인 일이지만 아무도 나를 찾아올 의무가 없다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가끔 외로움을 느끼다 보면 내가 매력이 없는 사람인가? 내가 좀 인간성이 떨어지나? 이러면서 스스로를 탓하거나 그 감정을 숨기려 하곤 합니다. 하지만 외로움은 개인의 실패가 아니라요. 이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우리가 모두가 겪는 자연스러운 마음의 신호일 뿐입니다. 나만 외로운 게 아니야. 외롭냐? 나도 외롭다. 모두가 그러니까 주말에는요. 외로운 내가 먼저 손 내밀면서 또 다른 외로운 누군가를 건져주는 그런 흐뭇한 일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그래서 갑자기요. 제가 오늘 입은 이 옷이 저를 사랑해주는 그런 언니가 계세요. 저기 라구나 비치 안쪽으로 가서 그래서 오늘 출근길에 걸어오면서요. 전화를 했지 뭐예요. 그랬더니 오늘 마침 쉬는 날이라고 얼른 오라고 그래서 아무것도 필요 없어. 여기 다 있으니까 네 잠옷이고 뭐고 다 있으니까 그냥 점돌이만 데리고 와. 이래서 얼른 뛰어갈 생각을 합니다. 요즘은 또 어디 여행하다 보면 숙박비니 너무 비싸잖아요. 가끔은 그래 한번 가서 잠을 자고 오는 거예요. 그 집에서 여행하는 것처럼 서로 얘기도 하고 그러면 그런 소통이 얼마나 좋은지 주말에 여러분 좋은 계획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이 남자는 너무 좋겠어요. 벨기에의 한 남자가 드디어 내가 그러니까 로랑 왕자가 어떤 여인과 사이에서 아이를 낳은 거예요. 그런데 이게 철저히 비밀에 붙여졌는데 이 사실 왕자인데 왕자라고 못하고 비밀을 정체성을 밝혀질 수가 없었죠. 그래서 자동차 판매원으로 일을 하면서도 그 어떤 혼란과 중압감에 시달려서 공황발작까지 겪었다고 합니다. 근데 뒤늦게 아버지와 사로 연락을 하면서 그러면서 공식 왕자 승인 절차를 밟았다고 그러는군요. 세월이 흘러가면서 점점 서로를 소통하고 비밀은 없는 거요. 그래 뭐 시중한지 내 아들아 그동안 고생했다 이런 게 된 거죠. 자동차 판매원에서 이제 벨기에의 왕자가 됐습니다. 근데 피는 못 속인다고요. 이 남자는 자동차 판매원으로 일을 했잖아요. 자동차가 좋았던 모양이에요. 근데 아버지 역시 자동차를 굉장히 좋아해서 서로의 어떤 소통에 굉장한 그런 물꼬를 텄다고 그러는군요. 자, 시원하게 너는 내 아들이야 아버지 하고 부를 수 있는 것처럼 뭔가 시원한 일들이 주말에 여러분에게 다가오길 바랍니다. 굿모닝 차차차 출발했어요. 이 시간은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영 변호사 그룹 LA 코리아타운 플라자로 이전한 안경 외길 53년 금강안경 검안과 하루하루의 행복이 채워집니다. H솔루션 럭셔리 하이브랜드 디바 마사지 체어 헬스코리아에서 만나보세요. 헬스코리아 금산 군수님이 추천하는 금산 홍삼 농축액 240g 4병 세트를 세일가의 절반 가격 50불에 파격 반값 세일하는 홈쇼핑 월드 융자 외길 36년 융자 일주일 내에 처리해드리는 리웨이 펀딩 브라이언주 융자 리빙 트러스트 공증 아포스티유 원스톱 결혼 서비스까지 제공하는 웨스턴 8가 로데오 갤러리아 몰래 법무사 권도한 박사님과 함께하십니다. 잠시 후에는요 패션 쇼를 하려면 정말 중요한 게 모델들이잖아요. 근데 몸만 잘났다고 모델이 아니에요. 그 워킹이 정말 중요하죠. 모델들만 런어웨이에서 워킹을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삶도 하나의 무대. 나도 매일매일 워킹을 한다. 이 걷는 자세가 우리 몸에 주는 영향 그리고 굉장히 중요하다고 합니다. 오늘 그래서 패션쇼 디렉터 또 이 워킹에 관한 그런 좋은 팁을 주실 분을 잠시 후에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걸음이 제대로 걸어야 이 바디도 균형을 잡는다 그러죠? 잠시 후에 그 좋은 내용 함께 하기로 할게요.
1: 한인사회 최대 규모의 종합보험사 캘코 보험. 캘코 하나로 충분합니다. 비즈니스 보험, 그룹 건강보험, 자동차 보험, 집보험, 어뉴티, 생명보험. 이 모든 보험이 캘코 보험 한 곳에서 해결됩니다. 캘코 보험은 성공의 비결을 잘 알고 있습니다. 미 전역의 나스닥 상장 기업부터 개인보험까지 명쾌하고 간단하게 도와드립니다. 캘코는 성실합니다. 30년 넘게 보험만 집중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캘코입니다. 걱정 끄세요. 캘코가 있습니다. 213-387-5000
2: 1250만불 1250만불
3: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사상 최고의 교통사고 보상금 1250만불을 이끌어낸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2: 실력으로 말하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4: 각종 대형 교통사고 상해사고 전문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2: 주 7일 24시간
4: 3237828600 3237828800
2: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5: 마사지 체어를 처음 만나시는 분들을 위한 최고의 선택 H솔루션의 그라비트입니다.
6: 너무너무 좋습니다.
7: 너무 잘 주물러주고 최고예요.
5: 부담 없는 가격 한 달에 83불로 달라지는 나의 삶을 만나보세요. 213-385-1005 헬스코리아.
8: 이지바이크 때문에 무릎에 힘이 생겼어요.
5: 이젠 이지바이크와 함께 안전하고 쉽게 재밌게 운동하세요. 문의전화 213-385-1005 헬스코리아.
9: 푹푹 끼는 여름 여러분의 건강을 위한 초대박 세일. 눈에 좋은 루테인 비아잔틴 14불99 기적의 명약 산사만 14불99 황제 침양공진단 39불99 6년근 홍삼 프리미엄도 4박스를 99불의 초대박 세일하는 홈쇼핑 월드.
10: LA점 팔가와 세라노 부에나팍점 피치와 멜번 홈쇼핑 월드.
11: 홈쇼핑을 들어가세요. 맥도날드가 메뉴에 다시 밸류를 더합니다. 드시고 싶은 게 빅맥이든 맥너겟이든 소세지 에그 앤 치즈 맥그리더스든 세트로 즐기고 절약하세요. 여러분의 최애 이제 저량면에서도 최애죠. 엑스트라 밸류 밀스가 돌아왔습니다.
12: 단 6달러에 아침을 엑스트라 밸류 밀로 업그레이드하세요. 소세지 맥머핀 위드 에그 또는 소세지 에그 앤 치즈 맥그리더스에 커피와 해시브라운까지 가격과 참여 여부는 다를 수 있음. 프로모션 가격이 콤보 가격보다 낮을 수 있음.

0: 우리 럭키비키님이요. 걱정이 없어서 걱정이에요 하셨는데 너무 좋은 말이네요. 걱정이 없어서 걱정이라는 말. 아우 정말 걱정이었으면 얼마나 좋아요. 늘 하는 말. 걱정해서 걱정이 없다면 걱정이 없겠네. 자 그럼 편한 마음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 패션쇼 디렉터이자 워킹 교정 워킹 전문가인 황미라 대표님과 오늘 자리를 함께 했습니다. 패션쇼의 런웨이를 하나의 예술로 만들어내는 연출가이자 바른 걸음걸이에 삶의 균형을 찾아주는 분이십니다. 티키팀의 대표이자 국제모델협회 집행위원장이신 황미라 디렉터님 나오셨어요. 어서 오십시오.
1: 네, 반갑습니다.
0: 네, 오, 의상이 굉장히 넥타이를 매셨어요. 하얀 와이셔츠에 넥타이를 쭉 이렇게 풀어서 명품 넥타이.
1: 아니, 신기해야 됩니까?
0: 어, 그리고 밑에도 이렇게 바지를 이렇게 어떻게 보면 남성복이신데 굉장히 얼굴은 여성적인데 반전 매력인 것 같습니다.
1: 아, 늘 입고 다닐 스타일입니다.
0: 아, 이게요?
1: 네네네.
0: 아, 자신의 트레이드 마크.
1: 네, 맞습니다.
0: 그러면 굉장히 옷을 고르실 때 편하실 것 같아요.
1: 아주 편해요.
0: 아주 편. 옷 살 때도 내 스타일 딱 있으니까 이것저것 막.
1: 네 맞아요.
0: 응 그럼 이렇게 조언만 하면 아 저도 그 얘기 들어본 것 같아요. 내 스타일을 만들어라.
1: 아
0: 이제 나만의 스타일이 있어서 그 안에서 있으면 아주 편안하고 또 좋다고 하는데 네. 어 멋지십니다.
1: 감사합니다.
0: 이야. 최근 아시아 오픈 런웨이에서 대표적인 디자이너 브랜드 가루소 리 두칸. 가루손 들어봤는데 리 두칸. 제가 패션에 대해서 잘 이렇게
1: 이번에 그 파리 패션. 패션위크에서 네. 그 방송에서 나왔는데 네. 그 리 선생님이 요새 많이 뜨고 있어요. 브랜드가.
0: 아, 그래요? 아, 네네네. 이런 것도 좀 공부를 해야 되는데
1: 네.
0: 이런 패션쇼를 성공적으로 마치셨고요. 미국 무대에서도 한국의 모델 교육과 교정 워킹을 알리고 계십니다. 요즘 정말 바쁜 일상을 보내시고 계실 텐데 우리 청취자분들께 직접 인사 한 말씀 부탁드려요.
1: 네, 안녕하세요. 저 티키팀 대표이자 패션쇼 연출가 교정 워킹을 교육하고 있는 황미라입니다. 반갑습니다.
0: 네. 야, 런웨이에 모델도 우리가 어머 이러는데 그 모델들을 가르치시는 선생님 이거 디렉터신 거잖아요.
1: 네.
0: 와 어떻게 해서 그 길을 걷게 되셨는지 너무 궁금해요. 짤막하게.
1: 아, 그냥 재밌어서요.
0: 재밌어서.
1: 그러니까 무대보다는 네. 연출하는 게 더욱더 매력을 느꼈고 그게 네. 나의 작품을 만들 수 있어서 더 좋았던 것 같아요.
0: 아, 큰 그림을 그리시는. 아, 네. 그러니까 나는 그냥 뭐 바이올린 연주 이게 아니라 더 큰 그림을 보실 줄 아니까 네. 주의를 하게 되신 거죠.
1: 네네네.
0: 와 멋지십니다. 근데 이게 단순한 무대 구성을 넘어 디자이너의 어떤 철학이나 이런 것도 담겨야 되고 또 음악, 영상, 모델 워킹까지 이게 하나의 그 종합 예술 아닙니까?
1: 맞아요.
0: 네, 이 쇼를 연출하실 때 가장 중점을 두시는 그 핵심 철학이 있으십니까?
1: 일단 디자이너 선생님들의 그 옷이 네. 무대에서 네. 얼마나 빛이 나는가가 제 첫 번째 저희 철학이고요.
0: 네.
1: 두 번째는 그 음악과 그 무대 조명이랑 함께 네. 어울려졌을 때 감각이 저기 관객이 느껴지는 그 생각, 네. 철학 그걸 네. 좀 많이 담는 스타일이긴 해요.
0: 아 그렇습니까? 아, 진짜 보고 네. 싶네요. 중동 대사관 행사나 또 K16 미군 기지에서 한국 문화 공연을 하시기도 했고요. 헐리우드 트리뷰트 행사 등 이 해외 및 민간 외교 무대도 다양하게 기획 연출하셨어요.
1: 네.
0: 국경을 넘어 패션과 또 한국 문화를 알릴 때 어떤 보람이나 그런 차별점을 느끼시나요?
1: 일단 제가 외국을 공연을 할 때는 저희 한국을 알리는 거에 해봤더니
0: 네.
1: 생각보다 그렇게 다가오는 게 많지 않고요.
0: 네.
1: 거기 살아있는 현지인들과 함께
0: 네.
1: 같이 어우러졌을 때 아. 한국을 알렸을 때 그리고 현지인이 과연 무엇을 원할까 니즈가 네. 뭘까라고 생각하고 기획을 짰을 때
0: 네.
1: 다가오는 게 좀 더 컸던 것 같아요.
0: 아.
1: 반응이 제일 좋았던 것 같아요.
0: 그래요. 그러니까 네. 진짜 중요한 건 먼저 교감,
1: 네네.
0: 공감하는 것 같아요.
1: 네.
0: 저도 예전에 볼리비아 파티를 갔거든요. 볼리비아가 뭔지도 몰랐지만 그 사람들이 너무 따뜻하고 너무 좋은 거예요. 아주 뭐 이렇게 맞아요. 화려한 파티가 아니고 조그만 그 마을회관 같은 데서 하는 건데 그래서 제가 그날 밤 집에 와서 볼리비아라는 나라가 도대체 어떤 나라야? 막 이렇게 찾아보면서 그러더라고요. 와이프가 이쁘면 친정집 막 이러는 것처럼
1: 맞아요.
0: 그런 것처럼 우리 황미라 감독님도 그렇게 멋진 행사를 마치고 나면 한국이란 나라가 도대체 어떤 나라야 이런 맞아요. 많은 관심을 받으셨을 것 같아요.
1: 맞아요. 그리고 또 그 나라에 맞는 그 한국적인 옷을 그 나라에 맞게끔도 아. 이렇게 만들어서 또 가요.
0: 아, 그렇습니까? 어,
1: 그럴 때 대사관님들과 네. 그 현지인들이 되게 좋아했던 것 같아요.
0: 아, 그러네요. 네네네. 요즘 보니까 우리 한복도요 많이 독특하게 개량이 돼서 뭐 예를 들면 모 브랜드 샤넬 버전의 한복
1: 그렇죠.
0: 또 루이비통 버전의 한복 있는데 대단하더라고요. 그런 창작성이.
1: 네, 맞아요.
0: 와, 그러면 디자이너와도 굉장히 그런 교류를 미리 하시면서 작품을 만들어 나가시겠네요.
1: 그렇죠. 해달라고도 아, 하죠.
0: 네. 이번에 어떻게 해서 주로 한국에서
1: 네, 맞습니다. 저는
0: 계신데,
1: 한국에서만 하고 있습니다.
0: 근데 어떻게 미국에 오셨어요, 지금?
1: 어, 아시는 지인 통해서
0: 네.
1: 어, 오게 됐는데요.
0: 네.
1: 제가 이제 교정 워킹도 하게 되다 보니까
0: 아.
1: 삶이 살아보다 보니까 사람들이 네. 많이 아파하는 걸 느끼고요.
0: 네.
1: 어, 안 좋다는 걸 알게 됐어요.
0: 네.
1: 그때 이제 미국에 있는 분과 교류해서
0: 네.
1: 그러면 내가 미국에서 패션 모델과 교정 워킹을 같이 이렇게 가르쳐
0: 아.
1: 얘기하면 어떨까 싶어서 오게 된 케이스인 것 같아요.
0: 네, 우리 황 대표님의 독자적인 영역이 바로 교정 워킹인
1: 네.
0: 것 같아요. 우리가 걸을 때요, 어떤 사람은 삐딱, 그러니까 눈 가리고 걸으면 한 방향으로 치우친다거나,
1: 네 맞아요.
0: 그리고 신발 보면 그 오른쪽만 뒤꿈치가 막 달아 있다거나 이런 게 잘못된 걸음 방법입니까?
1: 네, 일단은 제가 교정 워킹을 하게 된 이유가
0: 네.
1: 예전에는 사람들이 많이 틀어져 있지 않은데 요새는
0: 네.
1: 너무 많이 틀어져 있다는 걸 느끼고 왜 그럴까라는 걸 연구를
0: 네.
1: 했더니
0: 네.
1: 운동을 하는 건 좋으나
0: 네.
1: 운동을 아무리 해도 왜 디스크가 좋아지지
0: 네.
1: 않고 왜 오다리가 자꾸 생길까라는 생각을 해봤더니
0: 네.

0: 오다리를 교정하면 어떤 몸의 축이 제대로 쓰기 때문에 뭐 허리에도 좋고
1: 되게 빨리 좋아져. 그리고 일단 고관절이 빠져서 많이 소리 나는 사람들은 제가 한두 번? 두번 걸음걸이 하면 거의 소리는 안 나요. 그래서 저희는 무릎 안 좋으신 분들, 그러니까 고친다는 표현보다는요, 걸음걸이를, 잘못된 걸음걸이를 반듯하게 잡아주니까 안 아파진 케이스예요. 예, 저도 디스크 환자였는데, 예, 제가 30년 동안 디스크 환자였는데, 제가 바른 자세로 제가 좋아진 케이스예요. 그래서 더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0: 귀가 솔깃합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또 나빠지지 않게 하는 거잖아요.
1: 나빠지지가 않아요. 근육의 결을, 그러니까 사람들은 앉아 있어서 몸이 망가진다고 생각하는데요. 저도 처음에 그렇다고 생각했는데, 앉아서 있는 거가 근육을 형성시키는 것보다야 걸었을 때 근육이 형성되는 게더 빠르다는 걸 알게 됐어요.
0: 그쵸,
1: 그러니까
0: 그쵸.
1: 걸어서 망가지고요. 걸어서 좋아져요. 이게 전 답이라고 생각해요.
0: 아, 정말 귀가 솔깃합니다. 저도 이 고관절이 이렇게 다리 돌릴 때 뚝뚝 소리 나고 안 좋아요.
1: 그러면 그거 다시 한번 봐드릴게요.
0: 아니, 근데 그래도 지금 방송 들으시는 분들을 위해서 허리가 아프거나 또 고관절, 무릎이 안 좋으신 분들을 위해서 이 교정 워킹 어떻게 하면 올바르게
1: 일단은
0: 하는 거?
1: 무릎이 안 좋으신 분이라 허리가 대체적으로 안 좋으신 분들은 다리를, 그러니까 무릎을 펴서 걷는 경향이 좀 많고요. 그 다음에 디딜 때 뒤꿈치로 디디지 않아요. 발바닥 전면으로 디디든가 뒤꿈치 없이 앞면으로 디뎌요. 그러니까 사람은 발을 디딜 때 무릎을 자연스럽게 바운스 있게 이렇게 무릎을
0: 약간
1: 접혔다
0: 구부리고,
1: 뺐다 해야 되는데 허리 디스크 있는 분들은 대부분 펴서 걷는 경향이 종종 있어요. 그리고 찍어서 내려요. 그러니까 무릎이 다리가 발바닥에 디딜 때 몸의 지축은 이렇게 분산돼야 되거든요. 근데 발바닥으로 한 번에 찍어 내리면 그 모든 충격의 흡수는 허리, 무릎, 발목에서 다 받아내요. 그래서 오래될수록 그게 아파요. 그래서 병원에 가도 아무 증상이 없는데 통증은 계속 오는 이유가 그럴 때 많이 오고 상하 밸런스가 깨졌을 때 많이 와요.
0: 그러면 뒤꿈치부터
1: 뒤꿈치랑 엄지발가락 1번, 2번, 3번의 지축의 힘이고요. 그다음에 4번, 5번은 밸런스예요. 근데 사람들은 밸런스에 힘을 줘요. 그러니까 걷다 보니까 뒤뚱뒤뚱거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배에 힘을 주려고 착각해요. 몸의 중심축은요, 배 힘으로 잡는 게 아니라 발가락으로 잡는 거예요. 그리고 그 눈의 시선 처리가 반듯했을 때 사람은 이렇게 넘어지는 것도 별로 없을 뿐더러 반듯함에서 벗어나지 않아요.
0: 넘어지는 사람은 꼭몇 번이고
1: 발목
0: 넘어지더라고요.
1: 잘 삐는 사람들 치고 발바닥을 제대로 걷는 사람 없어요.
0: 아, 그게 제대로 안 밟아서.
1: 아니, 오다리들이 대부분 다 엄지발가락으로 걷지 않아요.
0: 아, 그러면 선생님, 다시 한번 어떻게 걸어야 되는지, 그리고 시선 처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1: 그러니까 제가 사실은 이걸 좀 위험한 얘기일 수도 있는데 제가 사시도 한번 해본 적이 있었어요. 초등학교 1학년짜리, 8살짜리인데 사시들은 몸이 많이 틀어져 있어요. 왜냐면 눈이 너무 깜빡거리니까 초점이라는 게 없어요. 근데 그런 아이들한테는 초점 교육을 정말 잘 시켜주면요. 몸의 균형이 틀어지는 게 반듯해져요. 근데 사람들은 그것까지 생각을 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눈은 많이 깜빡이는 게 좋은 게 아니고요. 동공을 많이 흔들리는 게 좋은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반듯함이 몸의 정렬로 이어지는 경향이 좀 많아요.
0: 아, 반듯함은 또 눈에서부터 시작이
1: 눈이,
0: 되니까.
1: 눈이 마지막 단계예요.
0: 그러면 정확하게 시선을 고정을 하고
1: 밥 먹을 때 이렇게 고정해서 약간 트레이닝 하고요. 그다음에 책상에 앉았을 때 이렇게 점 찍어 놓고 동공 흔들림 없이 보는 거. 그런데 이게 몇번 하면 사실은 눈의 각막에 힘이 금방 생겨요.
0: 아, 눈 시선 처리를 단아하게 해야 되겠군요.
1: 그리고
0: 마구 굴리는 게 아니고.
1: 그리고 거무목도 제가 보니까 전 사실 거무목도 좀 빨리 케어하긴 하는데 대부분 시력이 짝짝이었을 때 많이 더 심해져요.
0: 저요. 저
1: 그러니까
0: 그래요.
1: 시력이 안 좋을 때 사람은 목은 앞으로 뺏어 보게 되거든요. 거기에 오른쪽 시력이 안 좋은 사람들은 이렇게 반대 돌려서 보는 경향이 있어요. 그럼 턱이 돌아가요. 그러다 보면 이제 어깨 축이 내려가고 골반 축이 바뀌어요.
0: 그러네.
1: 그래서 시선의 처리를 반듯하게 해주면요. 사람은 얼굴, 그러니까 머리를 빼서 화면을 보지 않아요. 시력이 좋은 사람은 절대 머리를 빼서 화면을 보지 않아요. 안 좋아서 보게 되는 거예요.
0: 희선철의

0: 그리고 시력까지 교정을 해가지고 안경을 좀 좋은 걸 써야 되겠군요.
1: 저는 그래서 네. 좌우측 밸런스를 꼭 맞추라고 얘기해요.
0: 네. 네.
1: 그래서 어린아이들을 그렇게 맞췄을 때 네. 상당히 반듯해진 걸 많이 봤어요.
0: 네. 시선을 걸을 때 불안정하게 막 움직이지 말고 좀 고정을 해서 제대로 보고 걸어라. 그
1: 그리고
0: 말씀이시죠.
1: 뒤꿈치부터 디디고 새끼발가락이 아니라 엄지발가락이 네. 제일 먼저 디뎌라. 그래야 내 안에 있는 그 힘 잔근육이 생겨요. 지축의 근육이 생겨요.
0: 네.
1: 그럼 반듯해져요.
0: 빨리 일어나서 걸어보고 싶어요. 뒤꿈치부터 해서 엄지 그리고 나중에 네. 밸런스는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발가락.
1: 그렇죠.
0: 그런 거죠.
1: 힘의 네. 주축은 첫 번째, 두 번째.
0: 네. 아까 무릎을 펴고 걷는 분들이 허리에 많이 무리가 온다고 그러셨는데 그러면 무릎도 적당히 바운스가 잘 되도록 구부려주는 게.
1: 그게 똑같은 생각. 계단에 내려갈 때 무릎에 네. 충격의 흡수가 많은 건 폈기 네. 때문에 그런 거예요.
0: 네.
1: 그런 사람이 평지를 걷는데 무릎을 펴서 걷는다는 건 내가 네. 내리막길을 계속 걷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0: 네.
1: 그러면 그 충격은 다 허리에서 받아내는 거죠.
0: 갑자기 그 생각이 나네. 우리 북한 동포 군인들 왜 다리
1: 네, 무릎 망가진다 그러잖아요. 무릎 망가지고 골반 망가지고 다 망가진다는 말이 그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걷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0: 피고서
1: 너무 많아요.
0: 좀
1: 그래서 X자 다리랑 O다리는 네. 딱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엄지 발가락을 절대 안 써요.
0: 네. 아 그렇군요. 그 위에 또 해주신 말씀 없으십니까?
1: 그 다음에 이제 오케이. 이거 얘기해도
0: 다 해주세요. 뭐
1: 상체의 밸런스는 사실 어깨가 네. 잡아주고요. 네. 하체의 밸런스는 골반이 잡아주고요.
0: 네.
1: 전체를 중심추느냐 발가락이 잡아주거든요.
0: 네.
1: 근데 사람들은 네. 중심추가 배에 있다고 착각해서
0: 단전.
1: 네, 절대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단전이 바닥을 지탱하고 살지 않거든요.
0: 네.
1: 사람은 뒤꿈치가 바닥을 눌렀을 때 네. 지축이 쓰거든요.
0: 네, 그렇죠.
1: 그걸 잡아주고요. 어깨 운동을 잘하면요.
0: 네.
1: 저도 50견이 좀 있었고 그러니까 제가 많이 아팠기 때문에 더 네. 열심히 했던 케이스긴
0: 잠깐만요.
1: 해요.
0: 잠깐만요.
1: 네.
0: 제가 보기에는 한 40대...
1: 아, 저 52세.
0: 50대세요?
1: 네네.
0: 야 어떻게 젊음이 저렇게 유지하셨어요?
1: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제가 사실은 저는 20대보다 안 아파요. 전 지금 아픈 게 없어요. 그러니까 목에 결림도 없어졌고요.
0: 네.
1: 어깨 결림도 없고 디스크도 없고.
0: 나 반성해야 돼. 오늘 아침 일어났는데 목이 열려가지고 왜 이러지 마.
1: 그래서 하도 산다가지고 무릎 연골도 다 닳았다고 선생님 말씀하셨는데 지금 무릎도 안 아파요.
0: 무릎? 그러니까 디스크로 30년 고생하시고 무릎
1: 네,
0: 연골도
1: 정말
0: 다
1: 운동선수 출신이었거든요.
0: 뭐 육상, 하셨어요?
1: 중장거리. 그러니까 얼마나 그때 당시에 맞고 네. 얼마나 열심히 운동하고 먹지도
0: 맞았어요?
1: 못해. 열심히 맞았습니다.
0: 운동할 때 이렇게 다들 때려.
1: 그러니까,
0: 정말.
1: 그러니까 그런 네. 게 계속 왔어서
0: 네.
1: 삶이 사실 아프면 삶이 윤택하지 않아요.
0: 그쵸?
1: 저는 그랬던 것 같아요.
0: 네.
1: 근데 내가 디스크를 딱 저는 지금 아예 안 아파요.
0: 네.
1: 그러니까 딱 좋아지고 나니까 세상이 맑아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거 네. 교정이 누구에게나 필요한 거구나라는
0: 네.
1: 걸 느낀 것. 그래서
0: 네.
1: 더 열심히 가르치긴 해요, 사실은.
0: 아 그렇습니까?
1: 네네.
0: 근데 다음 주에 가신다며요. 좀 여기서 좀 가르치고 가시지 더.
1: 여기서 많이 가르치고 있어.
0: 많이 가르치고 계세요.
1: 네네.
0: 그래도 가기 전에 그래도 다음 주 수요일에 가신다고요?
1: 네 맞습니다.
0: 지금 현재 어디서 가르치고 계세요?
1: 그 연습실에서
0: 네.
1: 이렇게 한인타운 연습실에서
0: 네.
1: 이렇게
0: 네.
1: 가르치고 있는데
0: 네.
1: 그분들이 이제 배울 때 자기 자녀들
0: 네.
1: 내 자녀도 가르쳐야 되는데 약간 이렇게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0: 정말 중요하죠.
1: 한국에 오실 때 배우겠다 하신 분들도 많아요.
0: 근데 평생 걷는 법 가장 중요한
1: 전 제일 중요하다고 봐요. 네. 평생 걸어야 되니까.
0: 네. 오는 10월부터 명지대학교 미래교육원에서 교정 워킹 교육 과정을 공식 개설하고 지도자 양성에 나서신다고 들었습니다.
1: 네.
0: 이렇게 대학 과정으로까지 확장하게 된 계기와 앞으로의 목표가 궁금합니다.
1: 제가 사실은 모델도 하지만요.
0: 네.
1: 모델 워킹은
0: 네.
1: 딱 무대에서 예뻐 보기 하는 워킹 외에는
0: 네.
1: 존재하지 않거든요.
0: 네.
1: 그런데 그걸 잘못 배우면
0: 네.
1: 허리 디스크가 오고 무릎이
0: 네.
1: 아파요. 그러면
0: 네.
1: 일반인들이 그걸 굳이 배워야 될 의무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0: 네.
1: 근데 지금 많은 사람들이 키즈부터 시니어들이
0: 네.
1: 몸이 아파요. 키즈들이 전 너무 아픈 걸 많이 봤거든요. 그리고 시니어들은
0: 왜 그럴까요? 애들이 밖에서 안 놀고.
1: 아이들이 일단 뛰질 않아요. 운동도 하지 않아요. 앉아있기만 하니까.
0: 네.
1: 그리고 잘못된 부모의 걸음이 곧 아이의 걸음이에요.
0: 맞아요.
1: 제가 보니까요.
0: 아버지 걸어갔는데 뒤에 아들 똑같이 팔자 걸음.
1: 그러니까 저는 오다리가 유전이라고 생각 안 하는 게요.
0: 네.
1: 아빠가 오다리면 애도 오다리예요. 그러니까 아이가 태어나서 기고 걸을 때요.
0: 네.
1: 어른의 하체만 봐요. 무릎 밑으로만 봐요.
0: 네.
1: 그래서 엄마가 절었을 때 애도 반드시 저는 거를 네. 전 너무 많이 봤기 때문에
0: 네.
1: 그런데 아이의 교정을 해주면 네. 아이는 그걸 그렇게 걷지 않아요.
0: 그렇군요. 굉장히 중요한.
1: 네. 그래서 명지 네. 그렇죠. 그래서 명지대에서 이제 저 혼자 하기에는 너무 이 영역이 크다 보니까요. 그래서
0: 네.
1: 많은 사람들이 이 지도자 과정을 타고
0: 네.
1: 여러 대학교에서 강의를 네. 가르치면 어떨까라는 생각에서 네. 개설하게 됐고요.
0: 네.
1: 명지대에서도 되게 좋아했던 케이스예요.
0: 우리 문의가 왔어요.
1: 네.
0: 바로 선 모습, 걷는 자세가 첫인상에 굉장히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너무 중요합니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유명하신 황민아 선생님께서 LA 오셨네요. 교정 워킹의 매의 눈을 가지신 분으로 유명하시다고 들었습니다. 워킹의 새로운 신세계를 듣고 있습니다. 우리 다정님은 까치발하는 것도 좋은가요? 물어보셨어요? 까치발.
1: 근데 까치발하는 거 너무 좋은데 이게 무릎을 틀어서 까치발은 안 돼요. 그 근육이
0: 네.
1: 그냥 저는 반듯하게 서서 뒤꿈치 드는 걸 좋아하는데요.
0: 네.
1: 이걸 이게 유튜브에서 나오는 것처럼
0: 네.
1: 이렇게 무릎을 뒤꿈치를 모으고 무릎을 밖으로 해서 근육의 결을 밖으로 빼잖아요.
0: 아, 그 발레리나들이 하는 거.
1: 되게 위험해요.
0: 아, 그래요?
1: 그거는 운동선수들 아니고서는 저는 추천하지 않는 것 중에 하나가
0: 네.
1: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 조금 잘못 걸으면 고관절이 나가요. 그리고 무릎이 돌면요.
0: 네.
1: 디딜 모든 근육이 바깥 근육으로 형성이 돼요. 그래서 안 근육이 없고요. 바깥 근육이 커져요. 근데 저는 그래요. 운동선수가 아닌데 굳이 근육을
0: 네.
1: 바깥 근육을 키울 이유는 없다고 봐요. 사람은
0: 네.
1: 저는 모델도 트레이닝을 하지만 근육은 예쁘게 커야 된다니까 내가 내리는 생각이에요.
0: 그쵸.
1: 네, 그리고 걷는데 필요한 근육이 필요하거든요.
0: 네.
1: 그래서 발가락을 들 때 중심추에 세 발가락의 중심추를 놓고 무릎을 반듯하게 세우고서 그대로 올리는 작업을 하셔야 돼요.
0: 뭐 저 맨날 바깥으로 하고 있는데.
1: 그러면 발목이 휘어져요. 오다리가 그렇게 섰을 때 좋아 보일 뿐이죠. 막상
0: 네.
1: 걸을 땐
0: 네.
1: 오다리가 교정이 절대 되지가 않아요.
0: 그렇군요.
1: 다리의 교정이 되지가 않아요.
0: 그러면 미국 현지인도 등록 가능한가요? 물어보셨어요. 한국의 명지대학교에.
1: 한국으로 오셔야 되지 않을까요?
0: 그렇죠.
1: 네네.
0: 가을에 한국에 많이들 가세요.
1: 예. 그리고
0: 그 과정이 얼마 길인가요?
1: 일단은 명지대는 주 1회의 과정이고요.
0: 네.
1: 제가 이제 미국이랑 어느 정도 교류가 되면
0: 네.
1: 미국에서도 교정 워킹을 자격증을 네. 지금 준비 중에 있어요.
0: 네. 아, 그렇군요.
1: 네.
0: 자, 현재 미국에서도 한국의 모델 교육 시스템과 교정 워킹 프로그램을 이렇게 활발히 소개하고 계신데요. 글로벌 무대에서 느끼시는 반응이나 K-패션 교육의 경쟁력은 어떻다고 느끼십니까?
1: 저는 일단은 프랑스 에이전시들이 하는 얘기가
0: 네.
1: 기초는 너무 탄탄한데
0: 네.
1: 느낌이 없다는 표현을 많이 하거든요. 자유, 그러니까 개성이 없다는 표현을 너무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모델 업계에 파란이 좀 일어나고 싶은 게
0: 네.
1: 80년대 워킹을 아직도
0: 네.
1: 가르치고 있다는 게 너무 트렌드는 바뀌었고요.
0: 네.
1: 지금 모든 패션 업계는 자유의 워킹이거든요. 개성의
0: 네.
1: 워킹인데
0: 네.
1: 그냥 내 신체에 있는 몸을 그대로 자연스럽게 걷는 워킹인데 지금은 80년대 워킹처럼 무릎 펴고 척추 세우고 개성 하나도 없이 10명이 10명이 다 공장에서 찍어내는 것처럼의 워킹을
0: 네.
1: 가르쳐요. 그러면 솔직히 얘기하면 타고난 애들만 성공해요. 그냥 타고난 애들. 사실은 타고난 애들은 안 가르쳐도 성공하잖아요.
0: 네.
1: 그러면 타고나지 않은 아이를 가르쳐서 성공을 시키는 게
0: 네.
1: 저는 주라고 보거든요.
0: 네.
1: 그래서 저는 그래서 좀 교육법을 좀 바뀌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티키팀이 사실은
0: 네.
1: 워킹 잘 가르친다고 한국에서 소문을 많이 나긴 했습니다.
0: 네, 그 사람에 맞게 그 사람의 개성 있는 걸음걸이.
1: 네, 그리고 그 사람이 약간
0: 자유로운.
1: 개성이 그 사람이 약간 힘 있으면 파워풀하게
0: 네.
1: 가르치고요.
0: 아.
1: 그 사람이 약간 우아하면 우아하게 가르치고요.
0: 네.
1: 약간 그렇게 가르쳐요.
0: 아, 그렇습니다.
1: 네네.
0: 가시기 전에 그래도 한번 연락을 하고 싶은 분은 뭐 명지대도 그렇고요.
1: 네네.
0: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1: 저 인스타그램도 있으니까.
0: 인스타그램. 네. 네. 뭔가요?
1: 네. TX.
0: TX.
1: 예. 네. 이렇게 이거 뭐죠? 옆으로.
0: 밑으로 말고 옆으로.
1: 중간에 그거, 짝대기 그거. 하나 굽고요.
0: 하이픈.
1: 네. KYTEAM이요.
0: KYTEAM.
1: T-E-A-M.
0: TX 짝대기.
1: 예.
0: KYTEAM. TEAM. 팀.
1: 팀이야.
0: 네. TX.
1: 거기 보시면 제가 교정에 네. 디테일하게는 안 올려놓거든요. 아직은.
0: 네.
1: 근데 다 쓰는 방법론.
0: 네.
1: 그다음에 오다리가 일자로 걸었을 때 그 교정 틀려진 걸 많이 올려놨어요.
0: 네.
1: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그걸 인위적으로 만들어 놓은 게 아니라요.
0: 네.
1: 3일 만에 걸었을 때 변한 거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0: 네. 우리 럭키위키님이 저는 무릎이 아파서 물리치료 받았는데 스쿼트를 해서 다리 안쪽 다리, 바깥쪽 다리 근육 균형 맞추고 황미나 선생님처럼 한 걸음 한 걸음 정확하게 걷는 연습을 해서 무릎, 고관절, 허리가 많이 좋아지셨다고 하셨어요.
1: 무릎을 아프시면
0: 네.
1: 일단은 무릎 위에 있는 근육을 좀 키우시는 게 더 좋아요.
0: 네.
1: 옆 근육을 키우는 것보다. 왜냐하면 위에 근육이 내려앉아서
0: 네.
1: 연골이 아프거든요.
0: 네.
1: 그러면 무릎 위에 있는 근육을 위로 올리는 건 사실은 무릎 환자들한테 저는 스쿼트를 권하지 않아요.
0: 그럼요.
1: 왜냐하면
0: 네.
1: 그게 연골을 아프게 해요.
0: 네.
1: 그래서 서 있을 때
0: 네.
1: 무릎에 힘을 주고요. 무릎
0: 네.
1: 위에 있는 근육에 그거를 위로 올리기만 해서
0: 네.
1: 그걸 가만히 고정되면 이게 속근육이 엄청나게 생겨요. 저는요. 겉근육을 좋아하는 스타일이 아니에요.
0: 네.
1: 저는 속근육을 좋아하거든요. 운동을
0: 네.
1: 다 해봤지만 겉근육은 빠지는 속도가 되게 빨라요.
0: 네.
1: 근데 잔근육은요.
0: 네.
1: 아주 깊은 속근육은 빠지는 속도가 되게 늦어요.
0: 네.
1: 그리고 나이가 들어도 비슷해요. 근데
0: 네.
1: 무릎이 저도 되게 많이 아팠을 때
0: 네.
1: 오히려 무릎이 아픈 운동은 아예 안 했어요.
0: 그럼 이런 스쿼트 이런 거 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1: 서서.
0: 무릎에 힘 주는 거.
1: 네. 딱 서서 바닥에 발바닥을 지면에 좌우 다 대고요.
0: 네.
1: 무릎에 힘을 딱 준 상태에서
0: 네.
1: 무릎에 위에 있는 근육, 허벅지의 근육을 위로 쓰는 거예요. 그러면
0: 네.
1: 엄지발가락에 힘이 딱 들어가는 게 느껴요.
0: 네.
1: 그게 지축이에요. 하체
0: 네.
1: 지축.
0: 네.
1: 그렇게 해서 그거를 내가 얼만큼 쓰는지를 체크를 하시면 돼요. 내가
0: 네.
1: 만약에 1분이 힘든 사람이 있고요. 5분을 해도 괜찮은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걸 계속하다 보면 근육이 땡겨 올라가요. 그러면 무릎의 연골과 연골 사이에 공간이 확보가 돼요.
0: 네.
1: 그래서 편안함이 느껴요. 이건 정말 해보시면
0: 네.
1: 되게 많은 사람들이 좋아졌었어요.
0: 직접 가서 교정 받아야 되는데 갑자기 막 받고 싶다 진짜. 자 마지막으로 우리 미라십니다. 미라.
1: 네.
0: 황미라 디렉터님이 앞으로 펼쳐가고 싶은 최종 목표나 또 청취자분들께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다면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1: 저는 워킹으로 망가지고 워킹으로 좋아진다는 철학을 갖고 있기 때문에요. 좀 바르게 걷는 세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0: 네.
1: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안 아프게 노년을 즐기고 사는 게 제가 추구하는 라이프예요.
0: 네.
1: 네네네.
0: 오늘 굉장히 좋은 그런 말씀. 내가 이 한 걸음 한 걸음이 너무도 중요하구나. 그리고 이 걸을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행복한 일이에요.
1: 진짜 행복한 거예요.
0: 진짜 아파서 네. 못 걸으면 이제 진짜 안 돼.
1: 네. 그래서 발가락 운동을 정말
0: 네.
1: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0: 발가락 운동 어떻게 해야 돼요?
1: 일단은
0: 네.
1: 부종이 많은 사람들 있잖아요.
0: 네.
1: 다리 많이 아픈 사람들. 아킬레스건이 짧아서 아픈 경우가 되게 많아요. 오래
0: 네.
1: 걸릴 때 발바닥이 많이 아프신 분들.
0: 네.
1: 종아리 많이 땡기신 분들은 발가락 운동을 해봤나 생각해보세요. 절대 해보지 않았을 거예요.
0: 그렇죠.
1: 네. 발가락은 일단은 다섯 개가 따로 놀아야 돼요. 사람들은 다섯 개 따로 놀 생각을 안 해요.
0: 그러네요.
1: 손가락도 따로 놀려고 하지 않아요.
0: 네.
1: 그래서 아픈 거예요.
0: 그래서 발가락 손가락만 따로 이렇게 운동만 해줘도?
1: 네. 발가락 운동을 정말 누워서 아침에 일어날 때요.
0: 네.
1: 졌다 폈다 쫙 벌렸다가 오므렸다가 하나하나 접었다가 해보세요.
0: 네.
1: 부종 정말 빨리 빠지고요. 네. 그다음에 그 아픔에 되게 빨리 좋아져요. 그래서 발가락 운동을 정말 잘하시면
0: 네.
1: 가볍다는 것도 느끼실 거예요. 손가락도 똑같아요. 네.
0: 어렸을 때 귀찮아서 발가락으로 못 짚고 이랬는데 그게 굉장히 좋은 운동이었군요.
1: 그건 전 정말 네. 추천해요. 그리고 지금 현재 트렌드가 발가락의
0: 네.
1: 중요성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걸 지금 다시 들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왜냐하면
0: 네.
1: 일반적으로 운동했을 때보다는 좋아지는 게 없었거든요. 크게 네. 아주 네. 중심추가. 네. 근데 중심추를 세우는 건 진짜 발가락에 해보시면 알아요. 아,
0: 오늘부터 내 발을 애지중지 발가락을 진짜 많이 발가락. 쓰면서
1: 아, 그거 꼭 해주시기 네. 바라겠습니다.
0: 오늘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라고 인사들을 해주셨어요.
1: 네, 감사합니다.
0: 다음에 또 LA에 오실 때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앞으로 또 주목하고 응원하겠습니다. 우리 황미라 감독님.
1: 네, 감사합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안녕히 계세요.
0: 네.

K-POP 데몬 헌터스의 골든 차차차 1부 끝곡으로 준비했습니다. 넷플릭스의 K-POP 데몬 헌터스를 상대로 미국의 가스펠 밴드 데몬 헌터스라는 밴드가 저작권을 해로 이렇게 소송을 걸었다고 그러죠. 아, 데몬 헌터스 대신에 아예 한국말로 써버리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잠시 해봤어요. 귀신 잡기? 악마 내쫓기? 뭐가 좋을까요? 잠시 후 허니탱자와 2부에서 고 찾아뵐게요.

0: 류마티스 관절염, 어깨, 허리 통증, 더 이상 골칫병이 아닙니다.
1: 지긋지긋한 통증, 성민산삼 한방병원에선 수술 없이, 진통제 없이
0: 몸속의 열과 냉의 균형을 잡아 병의 근본부터 다스립니다.
1: 또한 중풍과 치매를 예방해주는 산삼금옥단과
0: 위급한 상황에 생명까지 구해주는 도인백사단은 이제 가정상비약입니다.
1: 골칫병, 난치병이 없는 세상을 위해 성민산삼 한방병원 13-385-3304 385-3304.
2: 몸을 고치는 게 아니라 젊음을 다시 부르는 신호.
3: 우리 몸이 보내는 신호에 반응하는 기술.
2: 몸이 필요하다고 말하면 건강한 뼈와 골수를 회복시키고 줄기세포를 생산, 증가된 건강한 줄기세포가 손상된 부위를 스스로 찾아갑니다.
3: 자연과 과학이 만난 텔로유스의 원료. 많은 사람들이 경험한 변화. 젊음을 깨우는 텔로유스.
2: 전화문의는 714-742-485 정인수 코치. 714-742-485 정인수 코치를 찾아주세요.
4: 사고로 고통받고 계신가요? 하워드 김 변호사가 도와드립니다. 27년 이상의 풍부한 경험과 철저한 준비로 소문난 김 변호사는 개인 상해, 교통사고, 대중교통사고, 자전거사고, 화상사고, 개물림 등등 그리고 비즈니스 소송까지 법원에서 확실하게 변론하고 고객에게 한국어로 설명드리면서 여러분의 권리를 지켜드립니다. 캘리포니아 법원에서 인정받은 전문가, 밀리언 달러 변호사 포럼의 평생 회원 하워드 김 변호사, 당신의 든든한 법적 동반자.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213-977-9900 213-977-9900.
5: LA 학부모님, 이런 생각은 버리셔도 좋습니다. 학군 따라 이사 가야 한다는 생각, 사립학교는 무조건 비싸다는 생각. LA 한인타운에는 킨더에서 초중고까지 경제적인 학비에 다닐 수 있는 사립학교가 있습니다. 졸업생 전원이 아이비리그와 UC계열 대학에 진학하는 NCA 사립초중고등학교.
6: 입학상담은 213-487-5437, 213-487-5437입니다. 킨더도 NCA.
7: 안녕하세요. 미국에 계신 한인 여러분, 미스터 4에 보내주신 많은 사랑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에 부탁하고자 직접 미국을 찾아갑니다. 이번에도 센터 메디컬 그룹이 공식 후원사로 함께해 주셨는데요. 근데 알고 보니까 공연과 지역사회 행사까지 함께하면서 늘 한인 시니어분들과 가까이에서 함께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더욱 기대가 됩니다. 센터 메디컬 그룹과 함께하는 미스트로포 미국 공연. 센터 메디컬 그룹 회원 여러분께는 무료 티켓도 준비되어 있다고 하니 꼭 문의하세요. 미스트로포 LA에서 만나요.
8: 새로운 공간, 새로운 가능성. ADU도 이제 콘도처럼 별도로 매매가 가능합니다. ADU 전문 건축회사 K-Urban Builders가 당신의 집의 가치를 높여드립니다. 최신 디자인과 트렌드를 반영한 주방과 욕실 리모델링도 K-Urban Builders에 맡겨주십시오. 집안 분위기를 완전히 새롭게 바꿔드립니다. 믿을 수 있는 기술력과 300만 불 보험으로 더욱 안전하게. K-Urban Builders, 당신의 집을 더 특별하게.
9: 나한테 레몬 케이스가 또 들어왔어.
10: 아, 레몬법 아는 사람이 많이 없는데?
9: 사람들이 레몬법을 어떻게 알았을까?
10: 아니, 확인해봐, 레몬 케이스 맞는지.
9: 똑같은 고장이 두 번 나면 불안하지 않나?
10: 내 차인데 언제까지 불안하고 불편하게 탈 거야?
9: 그러니까 참으면서 타지 말고 소비자 권리 보호받으세요. 레몬법은 차 변호사 알렉스 차 변호사 그룹.
2: 무엇이든 함께하면 기쁨이 돼요. 세상 어디에도 없는 나의 친구, 유니굿 프렌드 보험.
11: 건강보험부터 사업체 보험까지 든든하게 지켜드려요.
2: 자동차, 주택, 워커스컴, 은퇴준비까지 한 번에.
11: 오랜 전통, 한인사회의 대표, 믿음으로 함께해온 시간. LA부터 전국 어디든 유니굿 프렌드 보험.
2: 당신의 가장 좋은 친구, 유니굿 프렌드 보험.
11: 213-388-7979, 213-388-7979.
2: 유니굿 프렌드 보험.
1: 신용과 전통에 믿을 수 있는 한미보험에서는 종업원 상해, 사업체, 자동차, 건강 등 모든 보험을 보험료는 더욱 낮게, 보상은 충분하게 만들어드리며 정확하고 신속한 전문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전하고 행복한 미래, 한미보험이 함께합니다. LA 윌셔와 하버드, 플러튼, 비치와 오렌지 또.
12: 3-2-3-6-6-0-1000번 든든한 보험 한미보험. 이 가격 실화야? 냉면에 갈비까지 24불 99?
13: 놀라셨죠? 한인타운 최고 가성비 화연 냉면 갈비 콤보 단 24불 99, 물냉면 비빔냉면은 15불 99, 런치 스페셜은 16불 99부터.
12: 소고기, 돼지고기, 곱창까지 푸짐하게, 거기에 여름 맥주 축제까지.
13: 생맥주 4불 99, 피처 19불 99, 새로 한 병 플러스 크러쉬 두 병 소맥 콤보도 19불 99. 맛도 가격도 한인타운을 놀라게 하는 타운 내 핫플 화연.
12: 구가와 웨스턴 로데오 갤러리아몰 넓은 무료 주차 213-302-2614 감성 구입 포차 화연.
14: 변호사를 이재용 변호사로 바꾼 게 제 인생에서 가장 잘한 선택이었습니다. 교통사고 났을 당시엔 정황이 없어 되는 대로 변호사를 구했는데 아는 분이 큰 사고니까 이재용 변호사를 찾아가 보라고 했죠.
15: 수많은 승소의 기록들이 증명합니다.
16: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15: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영 변호사 그룹
17: 213-383-3838 213-383-3838.
18: 매월 $500 이상 절약의 기회. 융자 외길 36년 경력 리웨이 펀딩의 브라이언 주입니다.
19: 재융자 절차 단 5분 상담이면 충분합니다. 일주일 내 처리 가능, 융자 비용도 없습니다.
18: 주택 융자 30년 고정 5.75%부터 DSCR 투자용 융자, 비즈니스 융자, 리버스 모기지, 하드머니까지 다양한 프로그램.
19: 융자 외길 36년 리웨이 펀딩 브라이언 주.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213-219-9988. 다시 한번 213-219-9988.
20: 99세까지 팔팔하게.
21: 사업이나 부동산에 자금이 필요하세요?
22: 저는 좋은 투자 기회를 찾고 있는데요.
21: 그럼 둘 다 워킹모니.
22: 높은 고수익 투자 기회 직접 비교하고 선택하고 투자하세요.
21: 돈이 필요한 사람도
22: 투자하는 사람도
21: 투자와 자금을 연결하는 플랫폼 모두 워킹모니.
22: 워킹모니.com 무료 1:1 예약 상담
21: 213-804-9555.
22: 다시 한번
21: 213-804-9555. 워킹모니.com.
23: 텔레트론 아울렛 매장 그랜드 오픈 파격 빅세일.
24: 이태리 가죽 소파 999불부터 다이닝 테이블 799불부터 매트리스 20년 워런티 799불부터
23: 메이드 인 재팬 마사지 체어가 2999불부터 냉장고, 김치냉장고, 세탁기, 건조기, 아울렛 특별가,
24: 무이자 프로그램, 신속한 배달, 경품도 있으니 오셔서 많은 혜택 받으시길 바랍니다.
23: 714-892-1122 714-892-1122. 텔레트론 아울렛 그랜드 오픈.
25: 타이어 하면 세븐디아스, 세븐디아스 하면 타이어가
26: 최저 가격 보장 특별 세일을 시작합니다. 비교하세요 가격을,
25: 선택하세요 품질을,
26: 확인하세요 서비스를.
25: 금호 타이어 총판 세븐디아스 타이어에서는 한국 타이어, 미쉐린, 구디어 등 파격 대세일합니다.
26: 최고의 품질로 최저의 가격을 보장하는 세븐디아스의 특별 세일을 놓치지 마세요.
25: 리스리턴 중고 타이어 전문샵
26: 웨스턴과 피코 323-732-1235 323-732-1235.
27: 세븐디아스 타이어.
17: 건강의 시작은 건강한 면역력에 있습니다. 우미노시 축구 후코이단 신디 매니저의 3분 건강 칼럼입니다.
28: 안녕하세요. 우미노시 축구 후코이단의 신디 매니저입니다. 위장이 편해야 인생이 편안하다라는 책 제목도 있듯이 아무리 맛있는 음식이 있어도 속이 불편하면 그림의 떡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위장 건강에 매우 유익한 천연식품인 우미노시즈쿠 후코이단에 관해 말씀드려볼까 합니다. 주위를 보면 한두 가지 위장질환에 노출이 안 된 분이 없을 정도로 한국인들의 가장 흔한 게 바로 위소화기 질환인데요. 그럼 한국인들이 위소화기 질환을 포함해 위암 환자가 많은 이유가 무엇일까요? 먼저 그 이유를 전문가들은 특유의 식습관과 헬리코박터균과의 연관성이 깊다고 지적합니다. 맵고 짠 김치나 장류 같은 소금에 절인 저장 방식의 식품들은 잘 알려져 있듯이 위세포의 변형을 촉발해서 각종 위장질환을 유발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두 번째 요인은 한국인의 50% 이상이 헬리코박터균의 보균자로 조사되고 있는데 대부분은 아무 증상 없이 살아가지만 경우에 따라 헬리코박터균은 각종 위장질환을 촉발시키고 위암까지 일으킬 수 있는 1급 발암물질로 알려져 있습니다. 우미노시즈쿠 후코이단은 해조류의 미끈미끈한 점액질 부분에서 추출한 천연 성분으로 이 끈적거리는 점액질 성분이 위 점막과 결합하여 궤양 부위의 보호막을 형성함으로써 쓰림과 통증 등 궤양으로 손상된 부분을 보호해주며 신속한 치유를 돕는데요. 위궤양을 비롯해 위의 세포가 얇아지는 위축성 위염이나 위세포가 장세포로 변하는 장상피 화생 등 이런 위 질환을 방치하게 되면 더 안 좋은 방향으로 악화되기 쉬운데 오미노시즈코 후코이단을 드시면 근본적으로 위장에 도움을 주어 일석이조의 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소비자분들이 오미노시즈코 후코이단을 복용 후 위가 편하고 소화가 잘 된다는 후기를 많이 전해주고 계십니다. 전 세계 유일한 후코이단 연구소인 NPO 후코이단은 제대로 된 후코이단 효능을 기대한다면 반드시 검증된 제품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우미노시즈쿠 후코이단의 원재료는 세계적인 청정해역으로 알려진 오키나와산 모즈쿠 후코이단과 완도산 미역기 후코이단, 그리고 베타글루칸이 풍부한 아가리쿠스 뿌리균사체가 포함된 세계 최초로 상용화된 후코이단이며 후코이단으로는 최초로 10여 차례 이상 세계 면역학회 AAI에서 효능까지 입증받은 근거가 확실한 제품이기에 NPO 후코이단에서도 실제 연구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866-566-9999으로 연락 주시면 위와 대장, 소화기계 건강에 특별히 좋은 오리지널 후코이단을 체험하고 비교해 보실 수 있는 무료 샘플과 관련 자료를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17: 특별한 분들을 위한 가장 특별한 후코이단 오리지널 우미노시즈쿠 후코이단의 신디 매니저였습니다. 문의 전화는 866-566-9999, 866-566-9999입니다. 866-566-9999.

0: AM 1650 K-Fox. Number one,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 재미와 정보가 가득한 라디오 서울의 주말 프로그램 AM 1650 라디오 서울이 11시를 알려드립니다.
2: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3: 어린이 여러분, 모닝 차차차 일어나셨죠? 벌써 다
4: 모닝 차차차 모닝 차차차 노는 게 제일 좋아.
3: 아우 주말이에요. 어린이 여러분
4: 안녕.
3: 네, 주말에는 어린이 네. 마음으로 놀아야 돼요. 어서 오세요, 우리 은희 씨.
4: 반갑습니다. 금요일에 금 같은 남자 여러분의 황금 소금 같은 남자 하지만 언제나 지금같이 만나고 싶은 남자
3: 황금 훈이. 소금 말고 환호입니다. 지금 네. 지금 함께하는 훈이와 탱자 그리고 미옥 탱자 함께하는 굿모닝 차차차 2부 출발합니다.
4: 좋습니다.
3: 오늘 금요일, 야 오늘 의상이 아주 멋지십니다.
4: 아니, 아니 뭐 만만치 않으십니다. 오늘 서로 네. 통했어요. 또 시스루로
3: 우리 시스루 그것도 이렇게 네, 뜨개질로
4: 이, 그 뭐라고 그래야 되죠? 이거를 이렇게
3: 시스루인데
4: 그냥 표현하면 구멍숭숭
3: 구멍숭숭 야 멋있다. 구멍숭숭. 아니 그런 자켓은 어디서 구했대? 네?
4: 아 이게 근데 카메라로 보니까 안 네. 보이는구나 확실히. 아,
3: 그러니까 검은색을 입고 오지 그랬어요 안에다가.
4: 아 그 아침에 와이프가 안 그래도 검은색 탱탑 입으라 말씀 똑같은 말씀하셨는데 네, 와이프가 네. 미옥 씨랑 네. 아직까지는 제가
3: 남자분들은 약간 이렇게 소매 없는 옷을 입는 게 좀 쑥스러운가
4: 봐요. 아니 저는 원래 되게 잘 입어요. 평소에 그것만 입고 다니고 막 목걸이 하고 다니는데 오늘 미팅이 있어가지고 이거 끝나고 미팅이 있거든요. 사람 만나는데 또 너무 제가 나이가 있는데 와이프 좀 뭐라 너 너무 어리게 입는다고 뭐라 그래요 와이프가. 그래서 오늘
3: 그래도 금요일은 과감하게 입는 거야. 저도 오늘 좀 과감했죠.
4: 오늘 과감한 정도가 아니에요.
3: 이거 좀 이뻐요?
4: 어때요? 이뻐요.
3: 이거 저
4: 지금 바로 그냥 네. 우리 저거 틀어야 될 것 같아.
3: 떠줬어요 누가?
4: 진짜로요?
3: 뜨개질로 뜬
4: 핸드메이드 이거?
3: 근데 제가 여기 이렇게 걸쳐야 되는데 어머 언니 진짜 고마워 이러고서 제가 여기다 팔을 넣고 이상하게 입었던. 근데 이렇게 걸치는 거래.
4: 아니 이쁘네. 그리고 안에 또 이렇게 되게 쫙 이렇게 네. 보이는 게 아주
3: 너무 이렇게 파진 옷을 이런 걸 살짝 걸쳐주면 좋잖아.
4: 이게 진짜 이쁜 거죠. 좋다.
3: 이거 뜨느라고 얼마나 힘들었을까. 너무 고마워. 사랑을 입은 거지.
4: 이거 실 하나 뽑히면 쭉 나가는 거 아니야?
3: 그렇죠.
4: 하나 자꾸 땡기면 쭉 나가는 거잖아요. 저.
3: 옛날에 그런 거 많았어.
4: 맞아요.
3: 진짜.
4: 이렇게 지하철에 누가 실밥 네. 있어요. 그래서 쭉 당기는데 네. 줄줄줄줄 나왔다.
3: 그 얘기가 생각이 나네. 그 네. 저기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요. 뉴욕에서 네. 어떤 네. 이탈리안 레스토랑을 갔어요. 그래서 저는
4: 이게 미국에서 겪은 거죠?
3: 네. 밥을 먹고 있는데 네. 어떤 아주머니가 지나가는데 꼬리가 쭉 달린 거야.
4: 꼬리? 네. 네. 꼬리가 뭐예요?
3: 그분이 화장실에서 나왔어요. 뭐가 달렸게?
4: 휴지?
3: 그게 쭉 달려서 나오니까 더 웃긴 거는 웨이터 그 서버분께서
4: 잠깐만 죄송해요. 그 여자분이 네. 뭐 한국 분이요 아니면 외국 분이요?
3: 외국 분이에요. 네. 치마 안으로 이제 뒤에 꼬랑지가 쭉 휴지가 달린 거지.
4: 얼마나? 예.
3: 네. 근데 하고 우리 같으면 여보세요 이렇게 말했겠잖아요. 어머, excuse me. 근데 그 네. 분이 그 서버 웨이터 분이 네. 저랑 눈이 마주쳤어. 그랬더니 네, 네, 네. 이런 표정을 지으면서 네. 눈을 마주쳐 이러면서 그 여자분한테 아무 말 안 하고 그거를 얼른 휴지를 이렇게 주셔가지고 얼른 싹 뗐어. 그분은 모르세요.
4: 걸어가는 분 뒤에서 이렇게 싹 뗀 거예요?
3: 그분은 끝까지 모르셨어요.
4: 아 근데 진짜 궁금한 게 있어요. 이런 얘기를 제가 몇 번 들은 적이 있고 저 시트콤에서 본 적이 있어요. 근데 어떻게 그게 있어요? 근데 아니 그러니까 어떤 뭘 하면은 휴지가 이렇게
3: 글쎄 말이야.
4: 나 진짜 이해가 안 가요.
3: 나도 이해가 안 가.
4: 어떤 자세를 뭐 어떻게 하면 그게 근데 끌려 나오나 휴지가.
3: 제 얘기 한번 해줄게요. 저쪽 어디지 거기가. 거기 그 네. 온천을 갔어요. 야외 온천.
4: 노천 온천.
3: 네. 아니야 한국 분이 하시는 건데 네. 거긴 진짜 뜨끈한 온천이 나오는데 식수가 없어. 물이 없어.
4: 왜요?
3: 물은 안 돼 있는 거죠. 그냥 시설은 잘 돼 있는데 일반 먹을 물이
4: 마실
3: 없어.
4: 물은 없어요?
3: 그러니까 얼마나 찬물이 그립겠어요. 아무튼 하지만 그래도 밤에 네. 깜깜하면 다리 둥 떠서 뜨거운 물에 몸 담고 너무 좋았어요.
4: 뭔가 근데
3: 이상한데? 이제 네. 수영복을 입었잖아요. 이제 화장실 갔다 왔잖아요. 네. 그 화장실 변기 시트 위에 이렇게
4: 씌우는 거?
3: 휴지를 이렇게 씌우는 게 없죠 거기는. 그래서 그냥 저는 이렇게 휴지 갖고 깔았는데 제가 나왔는데 제 엉덩이 양쪽에 휴지가 붙어있어.
4: 아, 뭐 상상돼. 아, 아 상상됐어. 아, 잊어버려야 돼. 잊어버려야 돼.
3: 아, 그러니까.
4: 아니 근데 그리고 물에 들어갔어요?
3: 아니요, 가기 전에 누가 얘기해서.
4: 근데 그 위에 수영복 입은 떼어주지. 거야 그러면? 어떻게 몰래 뛰어? 그거는 치안이지. 엉덩이
3: 아니 나도 모르게 이렇게 붙어 있더라고.
4: 아니 근데 그게 그러면 수영복 안에 있을 거 아니에요?
3: 아니 아니죠.
4: 어떻게 수영복 밖이야?
3: 그러니까
4: 아니지.
3: 그게 밀려서 그게 물기가 있으니까 안 떨어지고 붙어 있던 거야.
4: 상상이 싫어. 야 그래도 아. 다행이다. 그 물에 들어갔는데 뭐가 하겠어? 올라오면 더 이상하지.
3: 우리 화장실 갈 때 얘기하는 거 지금 생각난 거예요. 네. 식당을 갔는데 어떤 언니가 너무 급하셨나 봐요. 거기서 일하시는 언니가. 네네네. 들어가면서 문을 열면서 닫고 치마를 올려야 되는데
4: 이렇게 문 닫기 전에?
3: 문을 닫기 전에
4: 치마부터 올린 거야?
3: 치마를 올려서 팬티 색깔이 보이는 거야. 나 진짜 민망해서. 우리 다 봤어.
4: 그러니까 문이 닫기는 사이에 그분이 벗고 있었구나.
3: 이미 급하니까.
4: 아, 들어가기 전에 벗은 거예요?
3: 문을 열고 열으면서 이거를 하면서 어머 나
4: 아, 식당에서요?
3: 네 식당 화장실이
4: 다른 문 다 있었잖아.
3: 화장실이 왜 이렇게 그 안쪽에 있는 게 아니라
4: 아, 그 다른 사람 다 바뀌었네.
3: 홀에서 다 보이는 거예요. 옆 사람도 보고 아 지금 너무 급해 좀 차분히
4: 아니 좀 진짜 가시지 그 왜 이야 아니 근데 아, 막 예. 벗으면서 문을 열었는데 문이 잠겨있으면 어떡해 앞에서 벗긴 아, 벗었는데 와
3: 차분하게
4: 와 네. 그건 심했다
3: 그러니까 너무 급하셨나 봐요
4: 아 저도 생각났어요 한국 뭐요? 출장 갔다가 예. 비즈니스 호텔을 갔거든요 그래서 예. 그날 제가 첫날 들어가서 자고 다음날 아침에 예. 8시인가 7시인가 하여튼 그 한국 지사에 여직원 무슨 과장이 있어요. 뭐 김모 과장이라고. 그분이 저를 이제 그 로비로 픽업으로 그래서 누군지 몰라요. 여자분이. 처음 보는 거니까. 그렇게 해서 저는 이제 자고 그날 아침에 일어나서 커피를 먹고 있었어요. 이제 오겠지에서 담배 피고 커피 먹고 있어요. 여자분이 이렇게 싹 와서 인사를 하는데 옆에 여자분이 이제 다른 비즈니스 호텔이니까 막 통역사인지 뭐 그런 여자분 젊은 여자분 쫙 이렇게 빼입고 싹 걸어가길래 좀 외모가 깔끔한데 저 눈이 나죠 얼굴은 안 보이는데 네. 분위기 이쁘다 해서 싹 걸어갈 뒷모습을 보는데 뒤에 치마가 아내랑 뒤집어져갖고 아내 있어요. 속옷이 다 나와서 치마가 아예 이게 그러니까 뭐라 표현할 수 없는데 그러니까 뒷모습이 그냥 속옷인 거예요
3: 어머나
4: 옷이랑 이게 다 반대로 잘못돼갖고
3: 어떡해
4: 근데 이 여자를 모르고 걷는 거야
3: 이쁜 척하고 걸어
4: 차라리 휴지면 누가 때렸을 수도 있지만 순간 내가 잘못 봤나 싶었는데 이분이 예. 딱 가서 거기서 로비에서 사람을 만나더니 악수하고 그대로 엘리베이터를 타고 같이 가는데
3: 어떡해
4: 순간 제가 진짜 뛰어가 이거를 말을 못했어 얼마나
3: 가려줘야지 얼른 가서
4: 그래서 제가 뛰어가서 이거 양복 자켓을 벗어가지고 뒤를 딱 허리를 영화 드라마처럼 딱 감싸주고 싶었으나 하필 자켓이 내 손 더워가지고 없었어요
3: 어떻게? 그러니까 집에 나오기 전에 한번 이렇게 거울을 둘러봐야 돼.
4: 남자는 그럴 일 별로 없어요.
3: 아니 그러니까
4: 남자는 키해봤자 남대문 열리는 거야. 솔직히 그렇잖아요.
3: 우리 옛날에 학교 다닐 때 선생님 남대문 열렸어요. 이러면 남자.
4: 그러니까 남자분들은 키해봐야 남대문 열리는 건데 네. 여자분들은 그런 얘기 되게 많아요. 뭐 클럽 가면 뭐 휴지가 딸려 나오네, 뭐 속옷이 바뀌었네 이런 거 되게 많더라고요.
3: 아이 진짜 조심해야 돼요.
4: 조심해야 돼요. 여성분과 남자분은 웬만큼 이제 서서 일을 보니까 그럴 사고가 적죠.
3: 그렇죠.
4: 아무래도.
3: 뭐 그렇구나. 남대문 하나밖에 없겠구나.
4: 웬만하면. 네.
3: 아, 근데 저도 그런 경우 있었어요.
4: 아, 그거 있을 수 엉뚱해.
3: 아니, 그게 아니라 혼자 사는 사람에 비해 이 원피스 같은 거 자크.
4: 아, 이거 못 다는 거.
3: 너무 힘들어. 그래서 도구가 나왔더구만요. 그걸 찝어가지고 올려주는 거.
4: 그 어떻게 찝어? 아, 그러니까 걸어놓고 뭔가, 하는 거야?
3: 근데 뭐 그게 잘 찝힐지 어떨지 모르지만 그래서 이게 힘들어서 네. 아예 밖에 나가서 친구한테 올려달라고 그래야지 하고 이렇게 반만 올리고 나갔는데 네. 모르고 좀 한참 있었던 기억이 나네.
4: 그럼 등에 파여 있었겠네?
3: 그렇죠. 뭐 일부러도 파는데 뭐 그 정도.
4: 아, 근데 남자들이 그런 걸 때 얼마 좋아하는지 아세요? 네. 이거 좀 올려줄래? 그래.
3: 야, 빨리 내리지, 올 사람 구해.
4: 근데 우린 내리지.
3: 야 금요일이라고 수위가 높아지고 있어요.
4: 아 좋아요. 아 진짜
3: 뭐야?
4: 오늘 저기 그 남녀 얘기하기 전에 네. 한마디만 드릴게요. 네. 죄송합니다. 어제 제가 네. 그 지인분을 다른 일대에 만나서 잠깐 저녁을 먹고 왔는데 네. 여기 타운 내 있는 어디 식당이에요. 네. 네. 근데 남성분이 서빙 보시는데 되게 잘생기고 되게 훈훈한 남자. 어디서 뵌 분 같긴 해요. 근데 제가 잘 기억을 못하니까 네. 그냥 그러고 이제 저희 주문했어요. 네. 주류도 몇 개 시키고. 네. 근데 두 번째 뭐 시켰는데 이건 서비스입니다 하면서 딱 주시는 거예요. 아, 뭐 벌써 서비스를 주세요 했더니 저를 씩 웃으면서 남자분이 아, 저 방송 잘 듣고 있습니다. 딱 보시는 거. 야, 너무 감사하더라고.
3: 거기 어디야? 선전 좀 해줘. 방송 들으신다는 분.
4: 그럴까요?
3: 예, 네, 어디야? 인자다.
4: 저 뭐 이름이 뭐지?
3: 어디요? 이제 이름도 까먹었어.
4: 갑자기 까먹었어. 아, 좀 이따 얘기 드릴게요. 네, 네. 네, 아무튼.
3: 아니, 제가 본 뉴스 중에
4: 아, 타운오프다.
3: 아, 그래요. 네. 타운오프.
4: 타운오프. 저 아, 웨스턴하고
3: 흥하세요.
4: 그래서 옆에 있는 곳. 네. 네. 축하 아 축하드린 게 아니고 감사합니다.
3: 네. 아니, 네. 그렇게 지금 생각 안 나는 경우 브레인 포그라고 그러잖아요. 네, 머리가 포그. 멍해지는 거. 요즘 네네. 더워서도 그렇지만 제가 그 뉴스를 읽었는데 여자분들은 특히 에스트로겐. 이 호르몬 변화로 그게 자연적인 거래요. 그러니까 너무 자제 좀 하시고.
4: 여성이 아닌데요?
3: 남성의 호르몬은 그건 아직 모르겠어요.
4: 테스토스테론이잖아요. 테스트로겐. 저 테토남인데요?
3: 아, 근데 요즘 너무 여기저기 정신없으니까 그럴 그래요. 수 있어. 그래요, 그러니까 주말에는 좀 두뇌를 쉬어주세요.
4: 타운오프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오늘 남녀관계를 알아볼 텐데 오늘의 주제는
3: 네.
4: 사실 미옥씨 때문에 제가 일부러 이거 했어요.
3: 왜요?
4: 남녀 데이트할 때 물어보면 안 되는 말 탑10!
3: 어, 데이트할 때 이런 말 안 되지. 뭐야, 뭐야.
4: 여러분, 나는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3: 네.
4: 근데 상대가 부담스럽죠. 나는 대화를 하려고 했는데 상대는 압박 면적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화를 하시는 것도 좋지만 데이트할 때 이런 말씀은 하지 말아주세요.
3: 네.
4: 탑10!
3: 12!
4: 12! 이거는 여성분들 해주세요.
3: 연봉 얼마 벌어요?
4: 너 얼마나 버냐 이거잖아. 궁금할 수 있지. 야, 근데
3: 중요한 건 맞아.
4: 중요한 건 맞는데 에이, 그 무슨 결혼 아직 데이트 썸 이런데 거기서 미옥씨 뭐 진행하고 이것도 하신다면서요?
3: 얼마 벌어요?
4: 아, 얼마나 벌어요? 이거 얼마나 예의 없는 겁니까?
3: 그런 사람들이 있어. 방송 그거 뭐 얼마 못 번다며 이런 건 너무 기분 나빠.
4: 아,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3: 예의가 아니지.
4: 오히려 저는 반대로 굉장히 많이 보시죠. 그래서 무슨 소리 하는 거야?
3: 아니 네. 제가 어떤 분을 소개를 해드렸어요. 두 남자와 여자를.
4: 네.
3: 근데 이 언니가 그 오빠한테 네. 얼마 있냐고 묻더래요. 첫 만남에.
4: 재산이 얼마냐고?
3: 왜냐면 좀... 리타이어해서 살려면 그래도 1인당 100만 불은 있어야 되지 않냐고.
4: 그분이 있으시대요?
3: 근데 그분이 뭐라고 그랬더라. 아주 잘 대답을 했더라고요.
4: 아니 그러니까 그 여성분은 질문한 여성분은 뭐 소위 본인이 말한 100만 불이 있으신
3: 거예요?
4: 뭐
3: 이것저것 다 파름이 있나 보죠. 집도 있고 그런 언니거든. 그랬더니 그래서 무슨 이런 여자가 있나고 처음부터 마음이 다쳤대.
4: 그럼요. 완전 기분 나쁘지.
3: 이렇게 살살 이렇게 보면 이렇게 저기 해야지 첫 만남부터는 너무 부담이 되지.
4: 맞아요.
3: 중요한 얘기네.
4: 중요할 수 있는데 아이 데이트할 때는 좀 아니지.
3: 은행 대출 심사도 아니고.
4: 그러니까. 얼마 보세요?
3: 마음이 열려야 그런 얘기들이 열리는 거지.
4: 그렇지. 그럼 이렇게 그냥 여러분 혹시나 데이트한테 여성분이 아니면 썸남한테 상대가 얼마나 버세요? 이렇게 대답하세요. 대보단 많이 법니다. 대게 얼마를 벌든 그 이상입니다. 딱 그래서 그냥 무엇을 상상하든 그 이상이다.
3: 아, 그 오빠가 그랬다나? 얼마 버는지 얼마 있는지 안 세봐서 모르겠는데요. 그러던데. 그때 좋은 대답이다.
4: 괜찮네.
3: 그랬다.
4: 네. 좋습니다. 9위. 미옥 씨. 이 저 말고 이 전에 남자친구랑 왜 헤어졌어요? 이따위 질문하지 마십시오.
3: 야, 그거 뭐야 그거?
4: 위험합니다.
3: 그거 아니지. 자연스럽게 나와야지.
4: 요런 거랑 남자들 비슷한 유형이 있죠.
3: 뭐요?
4: 몇 명 사귀어 봤어? 요런 거 있죠.
3: 세상에,
4: 내가 몇 번째야?
3: 없어요.
4: 막 이런 거. 너무 이런.
3: 자기는 뭐 내가 첫 번째인가 뭐?
4: 우린 첫 번째로 가죠.
3: 그래요? 무조건?
4: 아이, 그럼 안 되죠. 두 번째 무조건. 두 번째 왠지 아세요?
3: 네.
4: 그럼 여자들이 물어봐. 진짜 두 번째? 그럼 첫 번째는 누구야? 우리 엄마.
3: 계획된.
4: 빙고.
3: 정말. 근데 그것도 네. 괜찮다.
4: 아닌 거 알지만 너무 많은 거지. 그러니까 과거 물어보지 마세요.
3: 그리고 실제로 과거를 사랑 그때는 그랬지만 잊어버렸으면 없는 거지.
4: 그렇죠. 이 여자분이 전 여자랑 남자랑 왜 헤어졌는지 왜 궁금해.
3: 그러니까.
4: 그럼 물어보지 마세요. 비교하지 마세요. 8위. 미옥 씨, 우리가 좀 만난 지 한 뭐 몇 번 됐는데 몇 년 됐는데 결혼은 언제쯤 하고 싶어요? 이런 압박 면접 하지 마십시오.
3: 타이밍이 중요한 거예요.
4: 이거는 그냥 정말
3: 자연스럽게
4: 나와야지. 여자분이 오빠 그래서 우리 결혼 언제? 이런 순간 진짜 머리 팅하죠.
3: 그거랑 비슷한 거야. 뭐야? 키스해도 돼요.
4: 그러니까
3: 분위기가 무르익어서 해야지 이게.
4: 그런 얘기도 얘기하다가 자연스럽게 나와야지. 오빠
3: 타이밍
4: 결혼
3: 언제? 타이밍
4: 언제 결혼할 거야?
3: 분위기를 만들고서.
4: 야 이러면은 얼마나 스트레스 받아.
3: 7위.
4: 7위. 미옥 씨, 아니 이렇게 좋으시면 왜 아직 결혼 안 했어요? 그게 왜 궁금한데?
3: 내가 문제가 있다고 뭐 생각하는 거야?
4: 내가 갔다 올 수도 있는 거고, 뭐 안 할 수도 있는 거고, 뭐 그거 왜 궁금하냐고.
3: 그 이유에 대해서는 캐지 말아라.
4: 결혼 안 한 이유가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어요. 어쨌든 그건 예의가 아닙니다.
3: 네. 어쩌다 보면 그렇게 될 수도 있는 거야. 여러 가지가 있죠.
4: 그런 건 나중에 둘이 정말
3: 나중에.
4: 둘이 정말 잘 됐을 때. 요거 6위 아주 건방진 아주 이제 최악의 남자죠.
3: 네.
4: 여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어 미옥 씨, 어 반갑. 미옥 씨 맞아요?
3: 응.
4: 어 이상한 소개만 사진이랑 다른데?
3: 아 처음 만남에.
4: 어. 아 처음 사진... 만남 그 처음 만이 이거 처음 만이.
3: 그러니까 초면에 사진이랑 좀 다르네요.
4: 사진 좀 다른데요?
3: 어. 그런 경우 있어.
4: 아니, 굉장히
3: 아니 요즘
4: 많아.
3: 모샵으로 해가지고
4: 여자분들은 굉장히 많아요. 못
3: 아,
4: 찾아봐 못 찾아.
3: 요즘 데이트 로맨스 스캠. 정말 너무너무 아름다운 그런 모습으로.
4: 아니 그걸 저는 당하시는 분이 너무 웃긴 것 같지 않아요?
3: 근데 네. 그렇게 된대요. 너무 외롭고 이러다
4: 저
3: 보니까
4: 저 진짜 많이 오거든요. 로맨스 캠.
3: 네.
4: 진짜 많이 와요. 여러분들이 상상을 초월할 만큼 저 진짜
3: 많이 와요. 진짜 조심하셔야 돼.
4: 근데 저는 그분들 장난을 쳐요.
3: 네.
4: 오히려
3: 어, 어떻게 장난을 쳐요? 네?
4: 정말 많은 걸 하는데 제가 욕을 먹을 때까지 장난을 쳐요. 막 한 3-4일 놀아줘요. 받아줘 알면서 그럼 이쪽은 여자가 아니지 그쪽 그 사기범들은 제가 넘어갔다 생각해요. 그렇게 해줘. 그러면 이제 그때 슬슬 본론을 얘기합니다. 이 친구들이
3: 돈 얘기.
4: 자기가 뭐 예를 들어서 뭐 자기는 뉴욕에 사는데 오빠를 보고 싶다, 뭐 너를 보고 싶다 막 이래요. 나 너무 너무 보고 싶어. 뭐 저도 이래요. 그럼 걔가 이제 돈을 달라고 하겠죠.
3: 비행기표 보내달라고.
4: 그럼 저는 딱 나 뉴욕에 갈게. 내가 너 만나러 갈게. 근데 지금 비즈니스 때문에 지금 비행기 제가 배를 띄어서 캐시가 지금 막혀서 은행에서 나 3초분만 빌려주면 내가 가서 너한테 만불로 줄게.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해버려요.
3: 오히려
4: 그럼 걔가,
3: 역공이네.
4: 그럼 걔가 아니야 내가 갈게 그래요. 아니야
3: 내가
4: 오늘 내가 지금 정신없고 내가 가야 은행에 내가 케이스 은행 가서 바로 그 은행장마다 돈을 빼줄 수 있으니까 내가 3초분 빌려주면 내일 가서 만불 캐시로 넣어줄게. 지금 빨리 구좌로 보내. 벤모로 보내. 젤로 보내. 그럼 티격태격 해요. 그럼 제가 나 너무너무 보고 싶어. 저는 남자도 연예인 사진을 보내버려요. 제가 막 공유도 보낸 적 있고
3: 정성으로
4: 마동석 보낸 적 있고
3: 정성으로 사기꾼 퇴치를 하고 있구나.
4: 그리고 나중에 하다 나중에 그쪽에서 저한테 영어로 욕을 하기 시작합니다. 꺼지라고. 그런 것도 많고
3: 네.
4: 저는 딱 하자마자 막 장난 되게 많이 쳐요.
3: 아, 그래요?
4: 그래? 막 그러면 저한테 그래? 너 그러면 저
3: 상대로 말지 왜 그러고 있어.
4: 버드로 재밌어. 가끔 짜증나니까 저
3: 와이프가 괜히 오해하는 거 아니야?
4: 아, 절대 다 스캠이죠. 그럼 제가 그래요. 야 너 벗은 사진 보내. 제가 그래요. 그럼 걔가 둘 중에 하나예요. 사기꾼 중에 한 명은 당황해하고 한 명은 웃으면서 장난을 쳐요. 그럼 저는 또 인터넷 돌아다니는 아주 무섭게 생긴 남자의 사진을 보내요. 이거 나야. 당장 너희 나체 사진을 보내. 안 그럼 나는 너를 쫓아갈 거야. 협박을 해버려요. 그럼 얘들 나가요. 진짜 이상한 애들 많아요.
3: 오늘 뉴스에요. 그 신분 도용 스캠이 있잖아요.
4: 그건 뭐예요?
3: 그게 LA가 2등이라네. 전
4: 그게 뭐예요?
3: 그게 뭐냐면 네. 어디서 이렇게 와요 메일이. 그래가지고 은행 웹사이트 진짜처럼 가짜로 만드는 거야. 그럼
4: 모르겠어요.
3: 거기 들어가서 내 정보 넣잖아요.
4: 네네네네.
3: 이게 순식간에 그 스마트폰에서 걔네들이 자유자재로 움직이면서 샥 빼가는 거지.
4: 아니 그렇게 똑똑하고 기술인데도 왜 그런 짓을 할까?
3: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로 그런 거 뭐 이렇게 링크 와서
4: 절대
3: 은행에서 그런 거 안 해요.
4: 안 해요.
3: 은행에서 여러분 뭐가 이랬는데 뭐 여기서 확인을 해서 다시 업데이트해야 된다 이런 거 오는 거 절대 누르지 마세요.
4: 그리고 항상
3: 굉장히 많대, 지금.
4: 발송자의 이메일 주소를 확인하세요. 보이는 거는 그렇다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저한테 보내는 사람의 이름을 누르면 나오거든요. 그 이름이 정확하게 뭐 은행이든 공공기관이든 그게 정확한 도메인이 없으면 100% 가짜예요.
3: 아예 상대를 말고 진짜 그래요? 그러면 은행 가서 확인을 하시지.
4: 그치 그게
3: 낫죠. 누르지를
4: 절대 누르지 마십시오.
3: 누르는 순간 거기에서 이제 걔네들이 다 조종하는 그거에 들어가는
4: 근데 참 머리는 좋다 걔네들이.
3: 별꼴이야.
4: 그런 머리를 그렇게 사냐.
3: 그러니까.
4: 네 좋습니다. 오늘 안꼬부부님 그리고 또 럭키비키님 착한 맛 던지네스 통계님 인사를 많이 해주십니다. 감사합니다.
3: 감사합니다.
4: 오이 오늘 네. 데이트할 때 쓰면 안 되는 말 오이.
3: 응.
4: 이건 제가 많이 듣는 얘기예요.
3: 뭐예요?
4: 미옥 씨가 해주세요.
3: 오빠 살 빠지면 좀 괜찮을 것 같은데.
4: 정말 짜증나.
3: 다이어트.
4: 아니, 여기서 중요한 건 살 조금만. 조금만
3: 살 좀 빠지면.
4: 이런 얘기를 아무렇지 않게 하는 사람 아주 예의 없는. 근데 남자들이 이런 사람이 있어요. 우리 미옥이는 내가 봤을 때도 한 5파운드 한 빠지면 참 이쁠 것 같아.
3: 있어.
4: 이렇게 하는 사람 있다니까요. 야, 아주 사람 평가하는 지적질하는 사람들.
3: 아, 그런 거 안 돼.
4: 저한테도 맨날 그래요. 아, 너는 딱 한 15% 20% 정도 식단 조절하면 괜찮은데 나 지금 괜찮아. 딱 귀엽게 나가는데 왜
3: 너무 그러니까 그게 굉장히 그 특히 미국 친구들한테는 굉장히 그
4: 절대 안 되죠.
3: 절대 안 돼.
4: 굉장히 기분 나빠져. 얼굴 작대도 욕하는 거고 내가 작다는 거야 막 이러고
3: 난리 나더라고요. 굉장히 그 막 불쾌해.
4: 그러니까 상대 외모에 대해서
3: 외모에 대해서는 아예 절대. 얘기를 하지 마.
4: 칭찬도 하지 마세요. 네. 자 4위 우와 미옥 씨 야 여기 모셨네. 야 좋네요. 이거 렌트해 아니면 사신 거예요?
3: 꼬치꼬치 묻는 사람이 있어.
4: 재산 확인하는 사람들.
3: 아니 꼭 남자 아니어도요. 네. 나중에 이렇게 지나고 보면 기분 나빠. 얼마 버니? 그래서 꼬치꼬치 상대방에서 결국은 맞아요. 이렇게 얘기해놓고 너무 왜 남의 잘 알지도 못하는 사람인데 남을 그냥 속속들이 알려고 하는 사람들 그거 좀 예의 아닌 것 같아.
4: 저는 최악의 사람 누구 만나 상사였어요. 상사가 이제 지사장이 한국에서 오신 지 일주일밖에 안 됐습니다. 그분이 오셨고 DMB랑 뭐랑 가야 되잖아요. 저를 딱 찍고 저랑 가자고 그런 거예요. 갔어요. 기다리잖아요. 기동당 이런 얘기를 저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 저 그분이 저한테는 항상 한영 한영 그러셨어요.
3: 한영.
4: 그냥 되게 특이해. 근데 그분이 저를 딱 보더니
3: 나는 한양 한양 그랬는데.
4: 아 그래요?
3: 우리 옛날에.
4: 아 진짜로요? 네. 그때 한영 그러더니 내가 보니까 말이야 우리 한영 집이 좋던데 꼭 얼마나 해 그러는 거요. 그다음 이 사람 무슨 말씀이세요? 그랬더니 그 제 그 직원들 거 보면 주사랑 나올 거 아니에요. 그거를 자기가 뒤져본 거야. 그리고는 구글 맵에서 찍어본 거야.
3: 어머.
4: 그거 불법 아닙니까? 나 너무 어이가 없어가지고.
3: 너무 그건 좀 집이 이상하다.
4: 그러니까 아니 이 아저씨가 내 집을 구글에서 보고는
3: 요즘은 다 볼 수 있으니까
4: 집 좋던데 가고. 그거 얼마예요? 자기 거야? 이렇게 물어보는데 소름이 돋았어요.
3: 그러네. 조심해야 돼 그런 사람들.
4: 저 한마디 했습니다. 이거 하시면 이거 불법입니다. 절대 그러지 마세요.
3: 그랬어요.
4: 자 3위 이거 똑같은 거예요. 미옥 씨 혹시 가진 게 빚이 있나요?
3: 빚 크레딧카드 혹시 빚 있어요? 뭐 이런 거?
4: 이딴 거 물어보지 마세요. 제발 돈 얘기 좀 하지 마세요.
3: 이거 아니야.
4: 넘어갈게요. 2위 죄송합니다. 이게 갑자기 당황할까 목이 메이네. 2위 미옥 씨 오늘 우리 이렇게 헤어지는데 우리 무슨 사이예요?
3: 아니 몇 번 만나보지도 않고 무슨 벌써 그런 거 물어봐. 응?
4: 아니 근데 그걸 왜 물어봐야 돼? 그죠? 대충 눈치로 알지 않아?
3: 우리 무릎과 무릎 사이 뭐 이러면 안 되는 거야.
4: 이런 거 하지 마 진짜. 이러면 안 돼, 안 돼. 아니 근데 우리 무슨 사이 이런 질문만 뭐라 하실 거예요?
3: 뭔 사이기지? 뭔 사이는 사이사이.
4: 알았어요. 시간이 없다 빨리 하자. 1위 나 어때?
3: 너 어떻게
4: 생뚱맞게
3: 너무 그런 거 묻는 거 별로야.
4: 그러니까 본인의 판단을 그냥 남이 자연스럽게 해야지 그걸 억지로 끌어내려 가지 마세요.
3: 나 어때요?
4: 나의 매력을 막
3: 이 정도면 괜찮죠?
4: 나 재밌지 않아? 나 멋있지 않아? 나 이쁘지 않아? 이런 거 하지 마세요.
3: 그러면 멋있다가도 그 매력이 반감이 되죠?
4: 그렇겠죠.
3: 딱 그냥 아유, 이런 말이라도 하더라도 그냥 데이트할 사람이 있는 거라도
4: 최악은 저거지 뭐 미옥 씨 꼭 봐요 돼요?
3: 아니야 나 진짜
4: 저는 솔직히 손잡을 때는 물어보는 게 맞다고 봐요. 손잡을 때 손잡고 손잡아볼 때 이거 말고 싹 잡어 잡고는 지금 쳐다보면서 괜찮지? 이 정도
3: 괜찮은데
4: 네. 자 굿모닝 차차 노래 틀어주세요.
3: 뽀뽀해도 돼요 그것도 뭐 나쁘지 않지 뭐 얼마나 예의 있어.
4: 이상하죠
3: 레오 세이어의
4: More Than I Can Say.

0: 젊음을 되돌려드립니다. 건강식품 회사 텔로유스의 정인숙 코치와 함께하십니다. 잠시만요.
1: 한인사회 최대 규모의 종합보험사 켈코 보험. 켈코 하나로 충분합니다. 비즈니스 보험, 그룹 건강보험, 자동차 보험, 집보험, 어뉴티, 생명보험, 이 모든 보험이 켈코 보험 한 곳에서 해결됩니다. 켈코 보험은 성공의 비결을 잘 알고 있습니다. 미 전역의 나스닥 상장 기업부터 개인 보험까지 명쾌하고 간단하게 도와드립니다. 켈코는 성실합니다. 30년 넘게 보험만 집중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켈코입니다. 걱정 끄세요. 켈코가 있습니다. 213-387-5000.
2: 1250만불, 1250만불.
3: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사상 최고의 교통사고 보상금 1250만불을 이끌어낸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2: 실력으로 말하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4: 각종 대형 교통사고, 상해사고 전문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2: 주 7일 24시간
4: 323-782-8600, 323-782-8600.
2: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5: 마사지 체어를 처음 만나시는 분들을 위한 최고의 선택, H솔루션의 그라비트입니다.
6: 너무너무 좋습니다.
7: 너무 잘 주물러주고 최고예요.
5: 부담 없는 가격, 한 달에 83불로 달라지는 나의 삶을 만나보세요. 213-385-1005 헬스코리아.
8: 이지바이크 때문에 무릎에 힘이 생겼어요.
5: 이젠 이지바이크와 함께 안전하고 쉽게 재밌게 운동하세요. 문의전화 213-385-1005 헬스코리아.
9: 푹푹 끼는 여름, 여러분의 건강을 위한 초대박 세일. 눈에 좋은 루테인 비아잔틴 14불99, 기적의 명약 산사만 14불99, 황제 침향공진단 39불99, 6년근 홍삼 프리미엄도 4박스를 99불에 초대박 세일하는 홈쇼핑 월드. LA점 팔가와 세라노, 부에나팍점 피치와 멜번, 홈쇼핑 월드.
10: 홈쇼핑을 들어가세요.
11: 맥도날드가 메뉴에 다시 밸류를 더합니다. 드시고 싶은 게 빅맥이든 맥너겟이든 소세지 에그 앤 치즈 맥그리더스든 세트로 즐기고 절약하세요. 여러분의 최애, 이제 저량면에서도 최애죠. 엑스트라 밸류 밀스가 돌아왔습니다.
12: 단 $6에 아침을 엑스트라 밸류 밀로 업그레이드하세요. 소세지 맥머핀 위드 에그 또는 소세지 에그 앤 치즈 맥그리더스에 커피와 해시브라운까지. 가격과 참여 여부는 다를 수 있음. 프로모션 가격이 콤보 가격보다 낮을 수 있음.
13: 류마티스 관절염, 어깨, 허리 통증, 더 이상 불치병이 아닙니다.
14: 지긋지긋한 통증, 성민산삼 한방병원에선 수술 없이, 진통제 없이
13: 몸속의 열과 냉의 균형을 잡아 병의 근본부터 다스립니다.
14: 또한 중풍과 치매를 예방해주는 산삼 금옥단과
13: 위급한 상황에 생명까지 구해주는 도인백사단은 이제 가정상비약입니다.
14: 불치병, 난치병이 없는 세상을 위해 성민산삼 한방병원 213-385-3304, 385-3304.
0: 굿모닝 차차차. 안젤라 장보험의 우리 지아 루아 아빠 제이정님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15: 네, 반갑습니다.
16: 네, 반갑습니다.
17: 네, 반갑습니다.
0: 네, 지휘 씨 너무 바쁘시죠?
16: 오랜만에 뵙습니다.
17: 네, 이제 좀 바빠지고 있습니다. 서서히요. 네. 네.
16: 아직도 뭐 그렇죠. 갈 기간보다는 그렇지만 그래도 많이 네. 바쁘시죠.
17: 그렇죠. 뭐 변경을 할 수 있는 기간은 아니지만 뭐 네. 특별한 사유가 있지 않는 이상 그래도 이제 저희 에이전트들은 지금부터 이제 공부를 또 하는 시기거든요.
0: 네.
17: 이제 내년에 바뀌는 거 이런 것들을 또 공부하면서 네. 뭐 시험도 많이 봐야 되고 네 그러면서 준비를 하는 딱 시기입니다. 지금.
0: 어쨌든 그래도 한 바꿀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거죠.
17: 여전히 있습니다. 네네네.
16: 원래 마지막 그 오픈 인롤먼트가 3월 말이었죠. 네.
17: 원래는 가입 시기는 3월 말에 끝났는데 네. 이제 특별한 가입 기간들이 이제 또 주어지기 때문에 예. 그런 것에 이제 해당하는 분들은 여전히 또 바꿀 수 있고 이제 바꿀 수 있는 보험 회사들도 조금씩 다르고요.
16: 네.
17: 그래서 뭐 이런 것들을 혹시나 해당한다고 생각이 되신다면은 연락 주시면 뭐 내가 메디케어가 있거나 메디칼 둘 다 있거나 뭐 이런 상황이시면 저희가 한번 알아봐 드리겠습니다.
0: 전화번호 알려 드릴게요. 네. 안젤라 장 보험 323-707-4242. 너무 좋은 사이네요. 323-707-4242로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16: 이렇게 좋은 사이사이인데 아까 이상한 사이사이 말씀하셨고 방송 중에 깜짝 놀랐어요.
0: 네.
16: 자 그러면 어쨌든 뭐 기회가 있긴 하는데 바꾸시기 위해서는 근데 이 기간이 또 없어지면은 못 바꾸는 건가요? 그건 아니죠.
17: 네, 뭐 그거 이 기간.

0: 에 해당하지 않은 분들은 사실상 그 오픈, 그러니까 애뉴얼 인덕션 피리어드라고 해서 요 10월 15일에서 12월 7일까지 요 기간에 오지 않으면 바꾸실 수가 없지만, 그래도 뭐 내가 특별하게 뭐 새로 메디케어를 받았던지 아니면 다른 주에서 이사를 왔던지 아니면 뭐 카운티가 바뀌었던지 뭐 이러한 특수한 상황에 본인들이 해당하신다면 여전히 이제 바꾸실 수는 있으니까요. 네네네. 그런 기간에 내가 혹시나 못 바꾸나 걱정하지 마시고 연락 주시면 저희가 알려드리겠습니다.
1: 좋습니다.
2: 네. 65세가 되시면 시니어분들께서 메디케어 파트 A, B를 신청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0: 네, 맞습니다. 이제 65세가 되시기 이제 3개월 전에, 그러니까 8월 생이시면은 이제 67, 765, 그러니까 5월부터 이제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이 주어지고요. 그리고 마지막 기간은 3개월 후까지, 그러니까 총 7개월이 주어져요. 저희가 레코멘드 하는 거는 꼭 3개월 전에 신청을 해라. 왜냐하면 종종 뭐 시민권을 가져와라, 영주권을 가져와라, 이러한 그 경우들이 많이 일어나요. 근데 신청을 하면 몇주 기다려야 되고, 그거 가져와라 하는 편지 받을 때까지 몇주 기다려야 되고, 요새 또 소셜에 그 예약을 하고 가야 돼요. 워크인이 안 돼요. 그래서 또 예약하는데 몇주 기다려야 되고, 이러다 보면 뭐 한두 달 금방 가거든요. 그러다 보면 내 생월이 훌쩍 지나가 버리는 경우도 이제 다반사니까. 그래서 꼭이 3개월 전에 먼저 내가 신청을 한다라는 걸 생각하시고, 저희한테 연락 주시면 저희가 또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거다 도와드리니까요. 연락 주시면 잘
2: 도와드리겠습니다. 이거 신청 제대로 못하면 또 벌금까지 평생 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0: 맞아요. 그래서 3개월 후를 내가 놓쳐버렸다. 그러면 이제 다음 신청 기간은 이제 매년 1월에서 3월, 요 사이 때 이제 내가 65세 때 신청을 못했으면 신청을 한 기간이거든요. 그때 물론 신청을 하면 나오긴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파트 B 보험료가 이번 연도 기준으로 202불 90전이에요. 근데 내가 이거를 신청하지 못한 1년당 10%가 추가가 돼요. 죽을 때까지.
1: 야, 그래요?
0: 죽을 때까지 내야 돼요.
1: 억울하다.
0: 맞아요.
2: 지금 소띠죠, 소띠.
0: 맞습니다.
2: 소띠이신 분들.
0: 꼭 신청 제대 하시고요. 그리고 혹시라도 놓치셨으면 꼭 1월에서 3월 사이에 그때라도 다시 신청을 하시길 바랍니다.
1: 혹시 들으신 분 중에 내가 혹시 이런 건가 싶으신 분들은요, 전화를 문의하시는 게 아무래도 전문가분들 도움받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323-707-4242, 323-707-4242입니다. 원래 연례 가입기 아까 10월 15일이 이제 다가오잖아요.
0: 맞습니다.
1: 그런데 아까 말씀 소셜을 가서 하셔야 된다는데, 그럼 뭐 어떻게 그냥 본인이 가셔야 되는 거예요? 뭐 들고
0: 원래는 그러니까 본인이 가셔서 이제 신청을 하시는 게 맞습니다. 근데 요새는 아무래도 세상이 많이 발전을 해서 다 이제 온라인으로도 신청이 가능해요. 그래서 그 소셜 웹사이트가 있는데 거기서 본인 아이디를 만들어서 온라인으로도 다 신청이 가능한데, 요새 좀 이런 만드는 절차가 좀 까다로워져가지고 내 드라이버 라이센스도 찍어야 되고 내 셀카도 찍어야 되고, 그래서 그걸 이제 인식을 해요. 그래서 그게 매칭하지가 않으면 또 만들어지지가 않고 좀 복잡합니다. 아무래도 이좀 컴퓨터를 잘 다루실지 모르시는 분들이 하기에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저희가 그러니까 A부터 Z까지 다 도와드려요. 그러니까 만드는 것부터 신청하고 나서 또 어제 팔로우하고 이런 것들 다 도와드리니까, 난잘 못하겠어, 컴퓨터하고 별로 친하지가 않아, 이런 분들도 뭐 그냥 연락 주시면 저희가 온라인으로 다 신청해 드리니까 그건 걱정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1: 좋습니다.
2: 그럼 기다리는 시간은 얼마나 되나요?
0: 보통 한두 달이 걸려요.
1: 한두 달.
0: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이제 3개월 전에 쓰셔야지. 왜냐하면 내가 신청을 하면 이 보험료는, 그러니까 시작일은 내 생월부터 시작이 된단 말이에요. 그럼 보험료도 부과가 되는 게내 생월부터 부과가 돼요. 근데 내가 예를 들어 신청을 했는데 좀 늦게 나왔어요. 그러면은 한두 달은 그냥 미싱하고 보험은 쓰지도 못하고 그냥 돈만 내는 꼴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빨리빨리 신청을 해서 빨리빨리 마무리를 줘야 내가 내 생월부터 시작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겠습니다.
1: 제가 생일 개인적으로 저는 1월 달이거든요. 그럼 1월 달이신 분들은 10월 달에 하시는 게 좋은 거죠.
0: 그렇죠. 3개월 전에.
2: 미리미리.
1: 좋습니다. 아까 우리 파트 뭐 B까지 말씀을 해주셨는데, 메디케어 파트 C라는 걸 많이 듣긴 들어줘요. C도. 근데 이게 정확하게 뭔지 좀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0: 일단 파트 C에 가입을 하려면 기본 조건이 파트 A와 B가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파트 A는 하스피로, 이제 병원 입원 치료를 커버하는 거고, 파트 B는 우리가 흔히 가는 뭐 의사 방문이나 뭐 검사 이런 것들을 커버하는 거예요. 메디컬. 그래서 요 두 개가 베이스로 깔려 있어야지 이제 C, 이제 메디케어 어드밴티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시니어 우대보험이라고 하는데 요거를 가입할 수 있는 자격이 생겨요. 왜냐하면 파트 A 그 왜 필요하냐면 내가 파트 A와 B만 갖고 있으면 의료 비용의 80%밖에 커버가 안 돼요.
1: 네.
0: 그래서 나머지 20%를 내야 돼요. 네. 그리고 캡도 정해져 있지가 않기 때문에 10만 불이 나왔다. 그럼 20%면 2만 불을 내야 돼요.
1: 네.
0: 그렇기 때문에 요 파트 C인 HMO 요런 플랜에 가입을 하면 일단 코페이가 거의 없고요. 요런 플랜들은.
1: 오.
0: 그리고 또한 그러니까 그 20%를 무마해 주면서도 캡이 있어요. 모든 보험에. 뭐 2,000불이면 2,000불, 네. 500불이면 500불. 그래서 코페이가 아무리 많이 나와도 그만큼만
1: 딱
0: 네. 1년에 그만큼만 딱 내면 더 이상 안 내요. 그래서 큰 일이 나도 몇백만 네. 불이 나와도 뭐 500불이면 거기 정해져 있는 그 리미까지만 내면 끝난다.
2: 네.
0: 그래서 반드시 이런 종류의 보험에 메디케어 AP를 받으셨으면 가입을 하셔야 됩니다.
1: 그러네요.
2: 중요하네요. 네, 네, 네. 여러 가지 고려할 점이 많은데. 네.
1: 근데
2: 파트
1: 말씀하세요. 아, 저 궁금한 게 메디케어가 어드밴티지라죠. 파트 C.
0: 네.
1: 그게 종류가 여러 가지라면서요. 저희는 뭐 HMO가 제일 아무래도
0: 네.
1: 익숙하긴
0: 네.
1: 하지만
0: 네. 종류가 네. 많긴 한데 네. 뭐 HMO, PPO, 뭐 PFFS, 뭐 S&P, MSA 뭐 이렇게
1: 어렵다.
0: 있는데
1: 네.
0: 네. 우리가 알아야 할 건 사실 HMO하고 PPO도 PPO? 알 필요가 딱히 없어요.
2: 네.
0: 왜냐면 지금 현재 시장에 그 PPO 플랜들이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PPO 플랜들은 대부분 이제 브로커의 개입이 많이 없어졌기 때문에
1: 네.
0: 저희가 이제 셀링하는 건 대부분이 99% 이상의 HMO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네, 네, 네. 그래서
2: 주치가
0: 있는 보험인 거죠. 메디컬 그룹하고.
1: 네.
0: 그래서 이제 PPO 그러니까 이 메디케어 파트 C 말고 이제 메디갭이라는 게 또 따로 있어요. 서플리먼트라고.
2: 네. 네.
0: 이제 거기도 PPO를 뜻하는데 이제 그건 아예 다른 토픽이기 때문에
2: 네.
0: 오늘 제가 설명드릴 건 이제 HMO고
1: 네.
0: 난 그 서플리먼트 PPO 나 그거 궁금한데 하시는 분들 연락 주시면 제가
2: 네.
0: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수
2: 네.
0: 있습니다.
2: 안젤라 장보험 323-707-4242
1: 네.
2: 323-707-4242로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1: 네. 자, 우리 파트 C까지 이제 설명을 잘 들어봤는데 파트 D가 약 관련이죠.
0: 맞습니다. 이제 D는 이제 네. 드럭의 줄임말이고
1: 네.
0: 네. 그래서 이제 프리스크립션 드럭을 뜻하는데요.
1: 네.
0: 그래서 제가 파트 D를 별로 이제 설명을 안 드리는 것은 파트 C에 가입을 하면 대부분의 플랜들이 MAPD라고 막 이제 명칭이 붙어요. 뭔 뜻이냐면 Medicare Advantage
1: 네.
0: 우리가 파트 C라고 얘기를 했죠.
1: 네.
0: 그리고 PD는 프리스크립션 드럭. 이게 파트 D입니다. 그래서 파트 C에 가입을 하면 그 보험 자체가 파트 D를 함께 가지고 있어요. 네, 네, 네.
2: 네.
0: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것만 하나만 들면 AB는 일단 내가 신청해서 받았고 CD까지 다 커버가 되는 보험이다.
2: 네.
0: 그러면 이제 나는 이제 끝났다. 그거에 보험에 가입을 하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2: 네.
0: 됩니다.
2: 네, 네. 정말 좋은 내용입니다.
1: 이해가 돼요. 네.
2: 근데 어르신들께서는 아, 뭐야 ABCD 너무 복잡하실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0: 네.
2: 간단하게 한번
1: 네. 한번 다시 쫙
2: 쉽게 네. 정리 한번 해 주세요.
0: 알겠습니다. A는 병원 입원해서 치료받는 거.
1: 네.
0: B는 메디컬이니까 의사 보고
1: 예.
0: 뭐 검사 받고 그리고 파트 C는 A, B가 커버하는 거 모자라는 거 채우기 위해서 가입하는 보험이고 D는 약입니다. 이렇게
2: 네.
0: 깔끔하게 생각하시면 되고 우리 브로커들 통해서 가입하실 보험은 주로 파트 C와 D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1: 어허.
0: 네네.
2: 파트 B는요?
0: 네, 파트 B는 이제 의사 방문이기 때문에
2: 네.
0: 네, 그거는 이제 처음에 우리가 소셜에서 가입을 할 때
2: 네.
0: 저희가 신청을 같이 해드립니다. A하고 B는
2: 그렇습니다.
1: 그러니까 AB를 기본적으로 갖고 계시고
0: 네.
1: C를 하시면 D까지 네. 자동으로 커버되는
0: 그렇습니다.
1: 이렇게
2: 네.
1: 정의하면 쭉 되니까 ABCD가 조금 머리가 딱 전딱 들어왔는데
2: 네. 네.
1: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그 MAPD
0: 네.
1: 그죠? Medical Advance 아까 뭐였죠?
0: Medicare Advantage 네네.
1: 그거 만약에 시니어분들이 요거 플랜을 가입하실 때 조금
0: 네.
1: 요거 팁이 있다.
0: 네네네.
1: 그런 거 좀 알려주세요.
0: 예, 아무래도 이제 HMO 플랜이기 때문에요.
1: 네.
0: 본인이 다니시는 주치가 그 회사와 계약이 되어 있는지 그리고 메디컬 그룹 또한 계약이 되어 있는지 잘 살펴보셔야 되고
1: 네.
0: 그리고 이제 파트 D도 포함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본인이 복용 중인 약이 있으시다면 그 약이 현재 가입하려고 하는 보험회사에서 커버를 하는지 커버를 하면 내가 내야 하는 코페이는 얼마인지 요거까지 잘 살펴보신 후에 우리가 이제 광고 보면 나오는 뭐 치과니 뭐 안경이니 뭐 장 보는 거
1: 네.
0: 이런 거를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걔네들이 후순위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가입하는 보험은 건강보험이에요.
1: 그렇죠.
0: 그런 이제 추가적으로 나오는 혜택들을 보고 가입을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내 건강을 관리하기 위해서 가입하는 게 건강보험이기 때문에 이 core benefit 핵심 혜택을 먼저 살펴보시고 추가 혜택을 살펴보셔라 이렇게
2: 네.
0: 팁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2: 네.
1: 아,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시네요. 사실 사실 저희는 이제 광고나 이런 걸 접하다 보면 사실 아까 그런 혜택들을 그렇죠. 많이 나오니까 여기 가면 이걸 준다더라 이게 그렇죠, 세다니까 그렇죠. 그거에 속할 수가 있는데 네네. 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코어를 핵심 내용을 본인이 받으시는 약이 어떤지 뭐 방문할 때는 어떤지 이런 것들을
0: 그렇죠.
1: 뭐, 근데 그건 어떻게 다 도움 주세요 그런 것들.
0: 그럼요. 그런 것들 그러니까 왜냐하면 플랜들이 100개가 넘어요.
2: 와. 네. 그러니까
0: 그걸 이제 일일이 다 할 수가 없잖아요.
1: 그러니까 저희도 못할 것 같아요.
0: 네, 그래서 저희가 상담이 반드시 필요하고 네. 이제 저희가 얘기를 들어보고 약도 다 쳐 넣어보고 해서 다 이제 소울타웃을 하죠. 그래서 마지막에 한 세네 개로 추려서 네. 자 여기서 한번 비교해 보시고 결정을 하.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전문가의 도움이 없으면 사실상
1: 그러네요.
0: 불가능합니다. 이거는요. 네. 네.
2: 아니 교회 권사님 어떤 분은 그게 있는데 나도 그걸로 이래가지고 잘못된 정보로 잘못 가입을 네. 하셔서 고생하는 분이 참 많다고 그러셨어요.
0: 맞아요. 언제나 이제 주위 사람들 말 듣고 네. 아 왜 난 이거 안 돼? 왜 난 저기 이거밖에 안 돼? 이 혜택이 이거밖에 없어. 이래서 바꿔달라고 오셨다가
1: 네. 네.
0: 나중에 보니까 이렇게 왜냐하면 모든 플랜들은 장단점이 있어요.
1: 아, 그렇죠.
0: 이게 되면 이게 안 되고
2: 네.
0: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이게 너무 좋은데 네. 그러면 한번 의심을 해봐야 돼요.
2: 네.
0: 그럼 뭐가 안 좋을까?
1: 그렇죠.
0: 왜냐하면 다 좋은 게 절대 없어요.
2: 네.
0: 그렇기 때문에 네. 언제나 그런 소문을 들었으면 전문가한테 오셔가지고 아 이런 소문이 있는데
1: 네.
0: 이런 플랜이 진짜 괜찮아? 한번 여쭤보셔야 돼요.
1: 네.
0: 그래서 정말 괜찮다. 본인이 갖고 있는 거에 별 지장이 없다. 그럼 당연히 바꿔드릴 수가 있는 거고요. 네. 네, 네, 네.
2: 자, 보험 가입하시기 전에 주입분 말 듣지 마시고 전문가와 상담 후에
1: 네,
2: 가입하시기
1: 그렇죠.
2: 바랍니다. 자, 안젤라장 보험을 통해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1: 네, 전화번호 안내해드립니다. 323-707-4242번 323-707-4242번 4242번으로 연락 문의 부탁드리겠습니다.
2: 네.
1: 진짜 아프지
2: 말아야
1: 돼요. 얘기예요. 왜냐면
2: 네.
1: 사람들은 주변 사람들이 아까 했던 무슨 우리 권사님 주변 분 이거 할 수 있나 해야지 그냥 아무 그거 없이 그냥 누가 이렇게 하니까 카더라 이거 좋다는데 왜 난 없어 뭐 이러면 그러니까 전문가가 계신 거죠 사실 그렇죠,
2: 그렇죠? 보시면서 이렇게 아픈 분들 사연 많이 들으실 것 같아요.
0: 그럼요. 네, 네. 그런 것 때문에 그러니까 주로 그렇게 지금 뭐 주위 사람들 뭐 이래가지고 네. 잘못돼가지고 오시는 분들이 많아요. 이렇게
2: 네.
0: 했더니 내가 다니던 의사가 안 되더라. 뭐 내가
1: 약도
0: 다니던
1: 약도
0: 안 되고 병원도 못 가고 그래서 이제 문제가 생겨서 오시는 분들도 많기 때문에
2: 네,
0: 네 그래서 이제 반드시 좀 전문가의 의견을
2: 네.
0: 소견을 좀 따라줘라라고 제가 네. 저희가 항상 이렇게 부탁을 드려요. 상담 먼저 하시고
2: 네.
1: 그리고
2: 네.
1: 아까 플랜이 되게 많다고 하셨잖아요. 이게 또 그 매년 네. 또 막 바뀔 거 아니에요, 그죠?
0: 그렇죠. 그렇죠. 물론 이제 자녀분들이 요새는 다 네. 온라인에 뜨잖아요.
2: 네.
0: 그래서 자녀분들이 막 이렇게 검색을 해가지고
1: 네.
0: 온라인으로 이게 가입을 하시는 분들 계신데
1: 네.
0: 그게 이 책 속 그러니까 책만 나와 있는 글자만 보고 가입을 할 수는 없어요. 이게 뭐 예를 들어 뭐 치과가 2,000불이 나온다 해도 과연 그 치과가 그 커넥트 되어 있는 치과 의사가 어디가 어디가 있는지 2,000불이 되어 있지만 갈 수 있는 치과 의사가 없으면 그게 무슨 소용입니까?
1: 그렇죠.
0: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걸 알기 위해서는 이 전문가가 이제 진짜 필드에서 뛰는 사람이
2: 네.
0: 겪어본 사람이 알아요.
1: 그렇죠.
2: 네.
0: 그래서 이제 그 검색해서 글자만 보시어 가지고는 그건 한참 모자르고
1: 아, 그렇죠.
0: 그래서 이제 경험이 중요합니다.
2: 네.
0: 그래서 많은 경험을 해본 에이전트들을 이제 상대하다 보면은 저희
2: 네.
0: 같은 사람들은 이거는 이게 좋고 이거는 이게 좋고
2: 네.
0: 이런 것들이 다 답이 나오니까
2: 네.
0: 그래서 이제 경험 있는 에이전트와 하시는 게 아무래도 네. 좋을 것이다.
2: 네. 네, 그래서 전문가인 거예요.
1: 그게 정답입니다.
2: 네, 네. 네. 저도 이용하고 있는 저의 에이전트십니다.
1: 그럴 수 있다면서요. 네.
2: 무슨 일 있으면요 바로 다 보고 너무 편하고 그 사무실에 옛날에 가봤는데
1: 네.
2: 우리 어르신들께서
1: 네.
2: 이렇게 편지 들고 오셔서 이거 뭐예요? 무슨 영어 편지. 너무
1: 네.
2: 상세히 설명해 주시고 너무 잘해 주시는 그런 곳이에요.
0: 네, 그럼요.
2: 요즘도 많이 찾아오시나요?
0: 사랑방 같죠.
2: 사랑방. 어른을 섬기시는 우리. 지하 루아 아빠.
1: 그러니까 이게 쉬운 건 아니지만
2: 네.
1: 또 이렇게 해주신 분이 계시니까 또 우리 어르신들이 네. 또 마음 편하게 이런
2: 네.
1: 정보도 받으시고 도움도 받으시고
2: 네.
1: 너무 감사하죠.
2: 네.
1: 안젤라장 보험입니다. 323-707-4242 323-707-4242번입니다.
2: 오피스가 유가와 버질에 위치했죠?
0: 네, 유가하고 버질에 옛날에 그 보금방송 그 건물에 위치해 있고요.
2: 네.
0: 현재는 타겟 건물 맞은편에
2: 네.
0: 있으니까 저희 그 사무실에 항상 상주하시는 저희 직원분이 계십니다.
1: 네.
0: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9시부터 5시까지니까
2: 네.
0: 뭐 제가 없더라도 언제든지 그런 간단한 뭐 편지 받으리는
2: 네.
0: 거나 이런 건
2: 네.
0: 언제든지 웰컴이니까
2: 네,
0: 네. 언제든지 오십시오.
2: 네. 우리 지금까지 안젤라장 보험의 제이정 님이셨습니다.
1: 네.
2: 네, 지아 루아 지금 2살 4살?
0: 네.
2: 딸내미들. 한참 키워야 되네요.
0: 네.
1: 그 친구들도 메디케어 네. 발대까지 계셔야죠.
0: 그렇죠. 네.
2: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옛날 코파카바나 나이트클럽 있었는데 아, 요즘은 나이트클럽 낭만이 없어요. 그래
1: 확실히 네 추억이 다르시네요.
0: 이게
1: 누가 그러더라고요. 클럽의 그 당시 가장 핫한 클럽의 이름을 얘기하다 보면 그분의 곡이 나온다.
0: 그럼 자기 때는 뭔데요?
1: 아, 저는 한국에서는 그게 없어. 저는
0: 없었어요?
1: 학교 때 없는데
0: 왔으니까.
1: 한국 놀러 갔을 때 유명했던 게 가본 데가 줄리아나.
0: 아 줄리아나.
1: 그다음에 딱 보스로 넘어갔어요.
0: 아,
1: 저 길 거다가 저 캐스팅했어요.
0: 줄리아나가 그건가? 거기
1: 뭐야?
0: 호텔?
1: 그건 모르겠는데.
0: 아닌가?
1: 저 지나가는데 그 대학교 때 한국 놀러 가고 탁 빼입고 촥 지나가는데 어떤 남자 술 잡대. 저기 형님 그들이 명함을 주면서 한번 차려주시오 하면서 인사를 딱 하는 거예요. 딱 봤더니 되게 고급스러운 명함이에요. 보니까 줄리아나 누구누구 딱 적혀 있는 거야. 나 줄리아나인데 뭔지 모르니까 사람들 친구 만나서 야 나 이런 거 받았다 뭐냐 했더니 그때 줄리아나 가장 피크였대요.
0: 네.
1: 여성분들을 섭외하지 남자는 거의 캐스팅을 안 해. 근데 이분이 저를 딱 보고 이게 아주 멋있다 해서 저를 딱 캐스팅한 거고 갔죠. 친구들 야 너 이 정도면 가라 그래서 갔어요. 저 친한 형이랑
0: 갔는데
1: 뭐 여성분 줄 섰죠. 쫙.
0: 야
1: 그냥 저랑 부케 한번 하겠다 줄 쫙 섰고.
0: 야 진짜 옛날에
1: 야 근데 한국분들 정말 매너 있더라고요.
0: 왜요?
1: 미옥 씨가 만약 저한테 부킹 왔어요. 그럼 저랑 뭐 얘기하면은 다른 여자 같이 마 나랑 놀자 이래야 될 텐데 놀러 왔으니까 즐겁게 노시고 좀 이따 올게 그리고 쿨하게 자기 좀 놀다 비켜줬다가 또 다시 찾아오고
0: 옛날에 진짜 뺑뺑이 왕청 돌렸어.
1: 진짜요? 많이 끌려다니셨죠?
0: 그럼요. 저는 이렇게 여기 있다가 한국 나가면 우리 언니랑 형부랑 그렇게 나이트클럽을 가요. 대전
1: 아까 뭐야? 어디 뭐라고
0: 온천 얘기해? 옆에 막
1: 코파카바나?
0: 그 뭐 관광호 대전 관광호텔인가 근데 우리 형부가 웨이터 오빠한테 얘기한 거예요.
1: 뭐라고요?
0: 우리
1: 아 진짜 왔으니까
0: 나를 막 뺑뺑이 이 테이블 저 테이블 돌리는데 정말 정신없어.
1: 근데 그 재밌다. 추억이잖아요. 추억이니까.
0: 그쵸, 추억이죠. 추억이죠. 언제 그래 보겠어.
1: 맞아.
0: 굿모닝 차차차 2부 이 시간 LA 코리아타운 플라자로 이전한 안경외길 53년 금강안경 검안과
1: 지긋지긋한 모든 통증 수술 진통제 치료합니다. 성민산삼 한방병원
0: 하루하루 행복이 채워집니다. H솔루션 럭셔리 하이브랜드 디바마사지 제어 헬스코리아
1: 간장게장 갈비찜 은대고 조림이 맛있는 소반식당
0: 융자외길 36년 융자 일주일 내에 처리해드리는 리웨이 펀딩 브라이언주 융자
1: 젊음을 되돌려드립니다. 건강식품회사 텔로일스의 정인수 코치 함께하고 계십니다.
2: 몸을 고치는 게 아니라 젊음을 다시 부르는 신호.
3: 우리 몸이 보내는 신호에 반응하는 기술.
2: 몸이 필요하다고 말하면 건강한 뼈와 골수를 회복시키고 줄기세포를 생산. 증가된 건강한 줄기세포가 손상된 부위를 스스로 찾아갑니다.
3: 자연과 과학이 만난 텔로유스의 원료. 많은 사람들이 경험한 변화. 젊음을 깨우는 텔로유스.
2: 전화문의는 714-742-485 정인수 코치. 714-742-485 정인수 코치를 찾아주세요.
4: 사고로 고통받고 계신가요? 하워드 김 변호사가 도와드립니다. 27년 이상의 풍부한 경험과 철저한 준비로 소문난 김 변호사는 개인 상해, 교통사고, 대중교통사고, 자전거사고, 화상사고, 개물림 등등 그리고 비즈니스 소송까지 법원에서 확실하게 변론하고 고객에게 한국어로 설명드리면서 여러분의 권리를 지켜드립니다. 캘리포니아 법원에서 인정받은 전문가 밀리언 달러 변호사 포럼의 평생 회원 하워드 김 변호사 당신의 든든한 법적 동반자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213-977-9900 213-977-9900
5: LA 학부모님 이런 생각은 버리셔도 좋습니다. 학군 따라 이사 가야 한다는 생각 사립학교는 무조건 비싸다는 생각 LA 한인타운에는 킨더에서 초중고까지 경제적인 학비에 다닐 수 있는 사립학교가 있습니다. 졸업생 전원이 아이비리그와 UC계열 대학에 진학하는 NCA 사립초중고등학교.
6: 입학상담은 213-487-5437, 213-487-5437입니다. 킨더도 NCA.
7: 안녕하세요. 미국에 계신 한인 여러분, 미스터 4에 보내주신 많은 사랑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에 보답하고자 직접 미국을 찾아갑니다. 이번에도 센터 메디컬 그룹이 공식 후원사로 함께해 주셨는데요. 근데 알고 보니까 동영과 지역사회 행사까지 함께하면서 늘 한인 시니어분들과 가까이에 꿈꿔서 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더욱 기대가 됩니다. 센터 메디컬 그룹과 함께하는 미스터 4 미국 공연 센터 메디컬 그룹 후원 여러분께는 무료 티켓도 준비되어 있다고 하니 꼭 문의하세요. 미스트로프 LA에서 만나요.
0: 이런 노래 들으면서 드라이브 하고 싶다.
1: 드라이브 좋아하세요?
0: 아, 그때 가스값이 너무 올라가지고 부담돼서 내 모처럼 한번 달려보려고요. 저쪽 라구나비치를 가려고.
1: 아,
0: 좋죠. 근데요, 보통 9월 중순이 돼야 판매할 수 있었던 겨울용 혼합 휘발유를 오는 9월 1일부터 보름 정도 일찍 시중에 풀도록 연방환경청에서 허용을 했다고 그래요. 그거 아셨어요? 여름용 휘발용, 겨울용이 따로 있대요.
1: 아, 처음 들어봐요.
0: 그러니까 여름용은 증발 방지를 위해서 까다로운 공정을 거쳐서 비싸고, 겨울용 휘발유는 생산 단가가 낮고 공급 양을 훨씬 그래서 늘릴 수 있대요.
1: 그러면 겨울철에 가스값이 더 내려간다는 거예요, 원래? 기본적으로?
0: 겨울철 그렇죠. 더 그런 이렇게 거예요? 그런 거 같아요.
1: 단가가 싸다는 거예요?
0: 이게 원래는 9월 중순이 돼야 풀리는데 지금 너무 가스값이 오르니까 일찍 푼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가주 평균 가스 가격은 5불 59전.
1: 야, 되게 높은 거예요.
0: 진짜 어디 갈 때 카풀 하시고.
1: 옛날에 99전 했는데 그죠?
0: 진짜.
1: 그때 1불 넣고 캐시 1불 넣고 넣은 적 있어요.
0: 진짜 껌씹 호랑이 껌씹더시죠 얘기하는. 아 진짜 옛날 아 모처럼 옛날 이미 나가지고 처음 먹던 햄버거.
1: 뭐예요?
0: 응?
1: 뭐예요? 기억나세요?
0: 네, 와퍼. 뭐.
1: 아, 와퍼였어요?
0: 네, 네.
1: 오. 네.
0: 그리고 델리에서 사 먹은 베글에다가 크림치즈. 아, 너무 맛있지. 맛있었어. 자, 좋아하는 거 드시면서.
1: 네, 즐거운 주말 되시고 건강한 주말 여러분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0: 고맙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1: 월요일에 뵐게요.
0: 네.
1: 안녕.

0: 문화 전통에 믿을 수 있는 한미보험에서는 종업원 상해, 사업체, 자동차, 건강 등 모든 보험을 보험료는 더욱 낮게, 보상은 충분하게 만들어드리며 정확하고 신속한 전문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전하고 행복한 미래, 한미보험이 함께합니다. LA 윌셔와 하버드, 플러튼, 비치와 오렌지 또.
1: 3236601000번 든든한 보험 한미보험.
2: 새로운 공간, 새로운 가능성. ADU도 이제 콘도처럼 별도로 매매가 가능합니다. ADU 전문 건축회사 K-Urban Builders가 당신의 집의 가치를 높여드립니다. 최신 디자인과 트렌드를 반영한 주방과 욕실 리모델링도 K-Urban Builders에 맡겨주십시오. 집안 분위기를 완전히 새롭게 바꿔드립니다. 믿을 수 있는 기술력과 300만 불 보험으로 더욱 안전하게. K-Urban Builders, 당신의 집을 더 특별하게.
3: What? 케이스가 또 들어왔어? 주변에 아는 변호사들 너무 많을 텐데. 근데 내가 고통사고 변호사인지 어떻게 알았지? 일을 잘해서 소문난 거야? 광고를 많이 해서 소문난 거야?
4: 상대방이 거짓말하고 아니면 말 바꾸면 어떻게 할 거야?
3: 사진, 대시보드, 에비던스, 위트니스 다 모아서 확실히 보상을 받아야지. 그러니까 케이스를 맡기고 티러만 직진하세요. 타사고엔 차 변호사, 알렉스 차 변호사 그룹.
5: 어? 이 가격 실화야? 냉면에 갈비까지 24불 99?
6: 놀라셨죠? 한인타운 최고 가성비 화연 냉면 갈비 콤보 단 24불 99. 물냉면, 비빔냉면은 15불 99. 런치 스페셜은 16불 99부터.
5: 소고기, 돼지고기, 곱창까지 푸짐하게. 거기에 여름 맥주 축제까지.
6: 생맥주 4불 99, 피처 19불 99. 새로 한 병 플러스 크러쉬 두 병 소맥 콤보도 19불 99. 맛도 가격도 한인타운을 놀라게 하는 타운 내 핫플 화연.
5: 구가와 웨스턴 로데오 갤러리아몰 넓은 무료 주차 2133022614 감성 구입 포차 화연.
7: 무엇이든 함께하면 기쁨이 되어 세상 어디에도 없는 나의 친구 유니굿 프렌드 보험.
8: 건강보험부터 사업체 보험까지 든든하게 지켜드려요.
7: 자동차, 주택, 워커스컴 은퇴 준비까지 한 번에.
8: 오랜 전통 한인사회의 대표 믿음으로 함께해온 시간. LA부터 전국 어디든 유니굿 프렌드 보험.
7: 당신의 가장 좋은 친구 유니굿 프렌드 보험.
8: 213-388-7979 213-388-7979
7: 유니굿 프렌드 보험.
9: 변호사를 이재용 변호사로 바꾼 게 제 인생에서 가장 잘한 선택이었습니다. 교통사고 났을 당시엔 정황이 없어 되는 대로 변호사를 구했는데 아는 분이 큰 사고니까 이재용 변호사를 찾아가 보라고 했죠.
10: 수많은 승소의 기록들이 증명합니다.
11: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10: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용 변호사 그룹
12: 213-383-3838 213-383-3838.
13: 매월 $500 이상 절약의 기회. 융자 외길 36년 경력 리웨이 펀딩의 브라이언 주입니다.
14: 재융자 절차 단 5분 상담이면 충분합니다. 일주일 내 처리 가능, 융자 비용도 없습니다.
13: 주택 융자 30년 고정 5.75%부터 DSCR 투자용 융자, 비즈니스 융자, 리버스 모기지, 하드머니까지 다양한 프로그램.
14: 융자 외길 36년 리웨이 펀딩 브라이언 주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213-219-9988. 다시 한번 213-219-9988.
15: 99세까지 팔팔하게.
16: 사업이나 부동산에 자금이 필요하세요?
17: 저는 좋은 투자 기회를 찾고 있는데요.
16: 그럼 둘 다 워킹모니.
17: 높은 고수익 투자 기회 직접 비교하고 선택하고 투자하세요.
16: 돈이 필요한 사람도
17: 투자하는 사람도
16: 투자와 자금을 연결하는 플랫폼 모두 워킹모니.
17: 워킹모니.com 무료 1:1 예약 상담
16: 213-804-9555.
17: 다시 한번
16: 213-804-9555. 워킹모니.com.
18: 텔레트론 아울렛 매장 그랜드 오픈 파격 빅세일.
19: 이태리 가죽 소파 999불부터 다이닝 테이블 799불부터 매트리스 20년 워런티 799불부터
18: 메이드 인 재팬 마사지 체어가 2999불부터 냉장고, 김치냉장고, 세탁기, 건조기, 아울렛 특별가
19: 무이자 프로그램, 신속한 배달, 경품도 있으니 오셔서 많은 혜택 받으시길 바랍니다.
18: 714-892-1122 714-892-1122 텔레트론 아울렛 그랜드 오픈.
12: 타이어 하면 세븐디아스, 세븐디아스 하면 타이어가.
20: 최저 가격 보장 특별 세일을 시작합니다. 비교하세요 가격을.
12: 선택하세요 품질을.
20: 확인하세요 서비스를.
12: 금호 타이어 총판 세븐디아스 타이어에서는 한국 타이어, 미쉐린, 구디어 등 파격 대세일합니다.
20: 최고의 품질로 최저의 가격을 보장하는 세븐디아스의 특별 세일을 놓치지 마세요.
12: 리스리턴 중고 타이어 전문샵
20: 웨스턴과 피코 AM1290
21: AM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22: 주말에도 라디오 서울 다양한 정보와 유쾌한 이야기 라디오 서울이 12시를 알려드립니다.
23: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AM
21: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22: 주말에도 라디오 서울 다양한 정보와 유쾌한 이야기 라디오 서울이 12시를 알려드립니다.
23: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고선미의 해피 투게더. 안녕하세요. 해피 투게더 고선미 인사드립니다. 금요일입니다. 주말이 시작된 금요일인데요. 여러분 기분 어떻습니까? 점심 맛있게 드셨나요? 우사인 볼트가 100m를 9초대에 내달릴 수 있었던 비결은요. 폭발적인 스피드뿐만 아니라 출발선에 섰을 때의 강한 집중력과 자신감이었다고 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오늘이라는 하루도 어쩌면 나만의 트랙 위를 달리는 순간일 텐데요. 너무 서두를 필요는 없지만 마음속에 할 수 있다는 자신감 하나만큼은 꽉 채우고 출발해보면 어떨까요? 자, 오늘도 여러분의 하루가 힘차고 경쾌하게 이어지길 응원하면서 눈과 귀가 즐거워지는 이야기들로 따뜻하게 열어가겠습니다. 자, 한시 해피투게더 지금 문을 엽니다. 탐 존스 노래죠. Keep on running. Keep on running.

0: 네, 탐존스 노래였습니다. Keep on running 들어봤어요. 1986년 8월 21일 오늘은 세계에서 가장 빠른 사나이 우사인 볼트가 태어난 날이네요. 이 자메이카 출신의 단거리 육상 선수인 우사인 볼트는 육상 역사상 가장 위대한 그 스프린터로 꼽히면서 100m와 200m 단거리 종목에서 인류 한계를 경신한 정말 전설적인 스포츠 스타입니다. 오늘 레게 음악 하나 들어야겠네요. 예, 자메이카 출신이라고 하니까 더 레게 음악이 생각이 나네요. 세상에나 2009년 그 베를린 세계 육상 선수권 대회에서 달성한 기록이에요. 9초. 대단하지 않습니까? 예, 현재까지도 깨지지 않은 인류 최고의 기록입니다. 역시 2009년 베를린 대회에서 세운 세계 신기록 200m 세계 기록을 세웠어요. 예, 19초이고요. 그리고 100m 계주 세계 기록도 세웠습니다. 2012년 런던 올림픽에서 자메이카 대표팀으로 출전해서 세운 기록이에요. 여기에서도 뭐 따라올 자가 없죠. 예, 36.84초입니다. 그리고 올림픽 8선승 금메달 8개를 또 획득한 인물이기도 합니다. 뭐 2008년 베이징, 2012년 런던, 2016 또 리우데자네이로 올림픽에 걸쳐서 100m와 200m 연속 3연패라는 대기록을 달성했습니다. 세계 육상 선수권 대회 역사상 가장 많은 금메달을 획득한 선수 중 한 명이에요. 특유의 번개 포즈라고 하죠. 이 번개 포즈와 압도적인 경기력으로 2000년대에서 2010년대 세계 육상계를 풍미한 뒤 2017년에 은퇴했습니다. 자, 해마다 이 우사인 볼트를 조명하면서요. 세상에서 가장 빠른 사람도 결국 숨을 고르고 쉬어가는 변환점이 그런 반환점이 필요하듯이 바쁘게 달려온 여러분의 오늘 하루 끝에도 편안하고 따뜻한 휴식이 함께 하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속도보다 중요한 건 내가 어디를 향해 기분 좋게 걸어가고 있느냐일 테니까요. 오늘 하루도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시는 우리 해피님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다 잘 될 거예요, 여러분. 예,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해피투게더 1부 도움 주세요. 경험은 실력을, 실력은 결과로 증명됩니다. 14,000건 이상의 레몬법 소송을 성공으로 이끈 레몬법 전문 니타 레몬 로펌, 내 집을 이사하듯 정성과 신뢰로 모시는 강남 이삿짐 센터, 오랜 경험으로 여러분의 건강을 책임지는 메디케어 전문 애니먼 보험, LA 코리아타운 플라자로 이전한 안경외길 53년 금강안경 고만가에서 이 시간 도움 주십니다. 고맙습니다. 잠시 후에 돌아옵니다.
1: 맥도날드가 메뉴에 다시 밸류를 더합니다. 드시고 싶은 게 빅맥이든 맥너겟이든 소세지 에그 앤 치즈 맥그리더스든 세트로 즐기고 절약하세요. 여러분의 최애, 이제 저량면에서도 최애죠. 엑스트라 밸류 밀스가 돌아왔습니다.
2: 인기 메뉴 세트가 단 9불. 빅맥이나 10피스 치킨 맥너겟에 미디엄 프라이와 쿠크까지 엑스트라 밸류 밀로 즐겨보세요. 한정 기간 동안 제공 프로모션 가격이 세트 가격보다 낮을 수 있음.

0: 태양입니다.
1: 태양입니다.
2: 안녕하세요. 태양입니다.
3: 항상 준비된 마음으로 고객을 맞이하는 태양 여행사 직원의 실제 목소리입니다. 365일 24시간 진정한 서비스의 진수를 보여드립니다.
4: 213-252-9700 252-9700 태양 여행사.
3: 불가능이 없는 여행사.
5: 어렵고 힘든 시기 자동차까지 말썽이면 정말 막막하시죠? 양심적인 바디샵 워싱턴 바디샵이 여러분께 힘이 되어드리겠습니다.
6: 항상 고객을 먼저 생각하는 워싱턴 바디샵이 여러분의 어려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5: 모든 보험을 양심적이고 정직하게 도와드리는 워싱턴 바디샵에서 부담을 반으로 줄이고 기쁨은 두 배로 가져가세요.
6: 피코길, 알링턴과 크랜셔 사이 4가 에비뉴 워싱턴을 찾아주세요.
5: 323-732-9693 양심적인 바디샵 워싱턴 바디샵.
7: 차에 자꾸 문제가 생기는데 보상받는 게 가능할까요?
8: 물론입니다. 보증기간 중 반복적으로 차 문제가 발생하면 새차 교환, 전액 환불 또는 현금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레몬법 전문 니타 변호사에게 무료 상담 받으세요.
7: 보증기간 안에 차가 말썽을 부리면 오히려 돈이 생기네요.
8: 레몬법 전문 니타 변호사 한국어 상담은 213-400-0091 213-400-0091
9: Protect your rights under California Lemon Law. Call us. This is Nick Nita.

0: 해피투게더 1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건강하고 맛있는 한식 하면 어디가 제일 먼저 떠오르시나요? 소반이라고요? 예, 맞습니다. LA 한식의 자존심이죠. 오늘은 소반의 박영희 대표님 모시고요. 반찬의 미학, 오스카의 맛, 그리고 이민 1세대의 삶까지 오늘 맛있고 예, 건강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사드릴게요.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0: 반갑습니다.
1: 네, 반갑습니다.
0: 네. 일하느라고 네. 이 음식 만드시느라고 예. 얼마나 수고가 많으세요?
1: 요즘 조금 바쁩니다.
0: 그것도 맛있게 만들어 주시느라고 예. 참 애써 주시는데요. 예. 고맙습니다. 예. 또 바쁘게 이때 또 스튜디오에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오늘 맛있는 이야기 기대가 되거든요. 이 소반 하면은 정말 LA 타임즈 조나단 골드가 네. 지문처럼 고유한 반찬이다 이렇게 극찬한 바가 있습니다. 네. 네, 수많은 반찬 중에서도 대표님이 가장 정성 들이는 네. 그런 나만의 필살기 네. 공개해 주세요.
1: 그 반찬요? 네. 이제 요리는 거의 우리 남편이 하고 이제 반찬은 제가 하는데 제일 신경 써서 하는 게 연근조림, 그다음에 뭐 무시래기, 그다음에 오늘은 또 이제 고추에다가 그거 저기 멸치 넣고 졸이고 이제 되게 저희는 보통 15가지는 하잖아요 하루에 우리가
0: 네네.
1: 그래서 뭐 미역줄기도 하고 땅콩 멸치 볶음도 하고
0: 맛있겠네요 뭐 진짜
1: 새송이버섯 목이버섯
0: 네.
1: 그다음에 조그만 감자 있잖아요
0: 네네네.
1: 그것도 졸이고 정말
0: 밑반찬이
1: 맛있어요. 호박도 또 우리 동네에
0: 네.
1: 이제 제가 농사를 짓기가 너무 힘드니까 동네 친구들이 두 분이서
0: 네.
1: 막 대주셔가지고 그거 볶고 오이도 따주시면 오이 넣고 그다음에 또 요즘은 청포묵
0: 네.
1: 그것도 오이 뭐 숙주나물 뭐 야채 빨강 파란 피망 넣고 해가지고
0: 네.
1: 또
0: 네.
1: 무치고
0: 네.
1: 뭐 종류가 엄청 많습니다.
0: 진짜 야채가 유기농 내추럴 야채들이라
1: 단은 아니고 좋고. 구할 수 있는 거는 제가
0: 예,
1: 쓰고
0: 예예예 예, 예, 그렇죠. 예. 그래서 더 맛이 유독 예 굉장히 풍미가 느껴진다고나 할까요?
1: 네. 네,
0: 그런 말씀들 참 많이 합니다.
1: 예.
0: 자 소반은 집밥보다 더 집밥 같은 식당으로 아주 유명한데요.
1: 예.
0: 매일 아침 밑반찬을 준비하고 또 대표님께서 직접 밑반찬은 다 일일이 손수 만드시는 예. 거잖아요. 정갈하게
1: 마켓 보고
0: 그러니까요. 신선한
1: 따듬고
0: 예, 제품
1: 만들고
0: 예.
1: 그 시간이 정말 행복합니다.
0: 예. 셰프님은 뭐 최고의 셰프님이시니까요.
1: 예.
0: 예.
1: 남편은 뭐
0: 남편
1: 음식하고
0: 예.
1: 반찬 할 때는 이제 그 부엌에는 못 들어오고 저 혼자 하고.
0: 그렇죠. 봉준호 감독님이 오스카 수상 후에 가장 먼저 달려온 곳이 소반이라고 들었습니다.
1: 네. 그 전부터 예. 한 달 전부터 계속 오셨어요.
0: 예. 최근에도 그리고. 셀럽들이 좀 많이 찾으시는 편입니까?
1: 그렇죠. 예.
0: 혹시 기억에 남는 손님들 있어요? 기억에 남는 손님들.
1: 정말 소반 오신 분들은 다 기억에 정말 좋은 분들이에요.
0: 예.
1: 그래서 뭐 누구라고 꼭 꼬집어서는 못하지만 정말 박찬욱 감독님 오셨고 또 뭐 되게 많이 오시는데 또 외국 이번에 외국 그 한국 영화 배우인데 미국에서 저기 영화 하시는 대니엘 데이킴
0: 네네네
1: 그분이 오셨다 가셨는데
0: 네.
1: 그분 오셨다 가시니까 정말 손님 많이 오시대요. 그분이 이렇게
0: 네.
1: 그 뭐 다이 아니 그거 어쩌더라 이러 거기하고 같이 이렇게 해가지고 촬영을 하셨나 봐요. 저는 모르고 했는데
0: 네네네.
1: 그러고 나니까 되게 많이 오시고 꼭 그 영화 배우나 이런 분들 아니더라도 정말 각 분야에서 유명하신 분들이
0: 네네.
1: 너무 다 기억에 남아요. 이야기하면
0: 아무래도 이렇게 유명하신 분들이 주로 많이
1: 예.
0: 또 소반을 찾으면서 예. 굉장히 입소문이 나면서
1: 예.
0: 또 타운에서도 가서 드셔보시고 정말 정갈하고
1: 네.
0: 맛있다라는 이렇게 네. 소문이 나면서
1: 네.
0: 많은 분들이 찾으시는 것 같아요.
1: 네.
0: 네. 특히 소반의 간장게장이 유명하더군요.
1: 네.
0: 밭도둑이다 네. 이렇게 말씀들 많이 하시는데 네. 그 비결이 뭘까요?
1: 아무래도 거의 많이 팔리니까 신선하고
0: 네. 네.
1: 그리고 그 재료가 되게 많이 들어가요.
0: 네.
1: 저희는 24가지 넣어서 5시간씩 과가지고 이제 식혀서 부어서 숙성 하루 반
0: 네.
1: 숙성시켜서 이제 저희가 대접하는데 저는 정말 간장게장은 그렇게 좋아하진 않아요. 그래서 우리 남편이 다행이다고 내가 맛을 알았으면 다 먹어버릴 텐데
0: 네.
1: 근데 정말 좋아하는 분들은 너무 정말 좋아하셔요.
0: 아.
1: 근데 안 드시는 분도 가끔 있어요. 저같이.
0: 네. 네
1: 그러고 저도 이제 국물하고 다리 하나 이렇게 조금 나눠 먹을 때 하나 띄어 먹고 이 정도지 많이 먹진 않아요.
0: 아, 진짜 그 간장게장 네. 뚜껑 딱 따가지고 네, 밥 거기다 비벼먹고. 밥 비벼 먹으면 진짜 맛있어요. 입맛 없을 때
1: 네.
0: 그냥 한 공기가 다 들어가잖아요. 네. 그게.
1: 저는 고기를 좋아해서 고기 쪽을 더 좋아해요.
0: 아.
1: 회보다는.
0: 아 그렇습니까? 거기 갈비찜도 너무 맛있잖아요.
1: 네, 갈비찜 네. 맛있습니다.
0: 갈비찜 요리도 사장님 셰프가 하시는 거죠?
1: 그렇죠.
0: 아,
1: 네. 이런 분들도 같이 하시는데 거의 이제 많이 하죠.
0: 네. 네.
1: 그것도 세 번 요리를 해요. 그래서 되게 부드럽고 또 재료를 좋은 걸 골라야 돼요.
0: 그렇죠. 네. 고기 질이 좋아야죠.
1: 센터컷 가운데 거 좋은 네. 거 해서 네. 그렇게 해서 세 번 요리합니다.
0: 아, 네. 참 식재료 선정에 네. 정말 신경을 네. 많이 쓰신다고 들었어요.
1: 네. 네,
0: 식재료가 좋아요. 또 맛도 좋잖아요.
1: 네, 제가.
0: 아, 그니까.
1: 제가 엄청.
0: 우리 박영희 대표님께서 네. 진짜 애써주시는데, 네. 그 시그니처 그 음식이라고 하면 간장게장, 갈비찜, 은대구조림이라는 네. 생각이 들어요. 은대구조림도 네. 진짜 맛있어요.
1: 맞아요.
0: 예.
1: 다들 너무 막,
0: 그쵸?
1: 은대구조림은 되게 푸짐하면서도.
0: 푸짐하면서도.
1: 맛있으니까 정말 보통 여행 왔다가 가시는 분들은 거의 마지막에
0: 네.
1: 가기 전에 먹고 싶은 음식 이렇게 말해요.
0: 저는
1: 그래서 꼭 한번 들려서 드시고 가세요.
0: 네, 저는 네. 생선도 좋아하는데 네. 생선조림이라든가 생선구이라든가 네. 이런 게 집에서 하기에는 좀
1: 맞아요.
0: 힘들더라고요. 네. 그래서 먹고 싶을 때 사먹는 편인데 은대구조림. 네. 아, 진짜 맛있죠. 아, 진짜. 신메뉴도 있다고 들었어요. 신메뉴. 요즘에 추가 메뉴가 있는가요?
1: 추가 메뉴는 아니고
0: 네.
1: 그 이제 요즘 다인 LA라고 그 행사가 있는데 이제 식당 몇 군데서 이제 여러 뭐 외국 식당이 들어도 여러 군데서 한국 집도 몇 군데 들어갔을 거예요.
0: 네.
1: 그래 가지고 이제 그 우리가 여러 가지 먹고 싶은데 한 번에 먹긴 너무 비싸잖아요. 그러니까
0: 그쵸.
1: 뭐 간장게장, 갈비찜, 은대구조림에 하나 그 중에 하나 고르고 두 분이 오시면
0: 네.
1: 거기다가 이제 두부전도 먹고 싶고 된장찌개도 먹고 김치찌개도 먹고 싶잖아요.
0: 네네네.
1: 그러면은 간장게장이나 은대구조림 하나 시키고 이제 그다음에 팬케이크나 아니면 청포묵 그 중에서 골라요.
0: 네.
1: 그거 한 가지 그다음에 된장찌개나 김치찌개 하나 고르고 이렇게 콤보로 하면서 좀 싸게
0: 네네네.
1: 그거가 하는 한 2주 28일까지 그 기간이에요.
0: 아
1: 근데
0: 스페셜 그래서, 구성이네요. 그러니까
1: 네, 그렇죠.
0: 스페셜 구성으로 이 네. 콤보로 이렇게 묶어서
1: 네.
0: 이것저것 다 맛볼 수 있는
1: 네, 여러 가지 맛볼 수 있게.
0: 야 이거 맛있겠네요.
1: 네.
0: 그럼 몇 사람이 이제 갔을 때 이게 가능한가요?
1: 보통 두 분이 와서 하고 또 혼자 와서도 먹는 메뉴가 뭐 간장게장 갈비찜 물론. 그것도 먹을 수 있지만 그건
0: 네.
1: 좀 비싸잖아요. 혼자
0: 네.
1: 먹기는. 그러니까 그렇게 먹는 분들도 되게 많으세요.
0: 그렇게 먹을 수도
1: 예.
0: 있죠.
1: 그러니까 먹고 이것저것 먹고 싶어서 그렇게 하는 분도 있고 또 혼자서 뭐 불고기에 뭐 팬케이크 두 개, 된장찌개 조그만 거에 그건 좀 싸고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데
0: 네.
1: 제가 항상 그 손님들이 와서 뭐 두 분이 와서 은대구조림 드시면 저는 기분에 막 제가 목이 막히려고 그래요. 그러면은 찌개 하나 드실래요? 내가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0: 네.
1: 근데 저는 왜 내가 남이 먹을 때 뭐가 좀 젖으면 내 목이 막히려고 그래. 그래서 그렇게 맨날 말씀을 드리는데 이 메뉴를 그냥 우리 딸하고 같이 그냥 계속 하자 그랬어요. 그러면은 하나 먹기는 둘이서 좀 그렇잖아요.
0: 네네네네.
1: 그럴 때 좀 전도 먹고 찌개도 먹고 그러면은 좋을 것 같아서
0: 네.
1: 이거를 계속 하자
0: 네.
1: 우리가.
0: 네. 아 그러시군요. 네. 다인 LA라고
1: 네,
0: 말씀해 주셨습니다.
1: 네.
0: 예, 스페셜 구성으로 이제 콤보로 네. 먹을 수 있는
1: 네.
0: 그런 구성이 될 텐데
1: 네.
0: 이거의 장점은 이 음식의 장점은 진짜 여러 가지로 맛을 볼 수 있는 그런
1: 맛을 볼 수
0: 예,
1: 있고
0: 메뉴네요.
1: 또 그 행사를 하면 이제 안 드셔본 분들이 되게 많이 오세요.
0: 네.
1: 그러면서 이제 아 여기가 이런 음식이 있었구나
0: 아.
1: 소반이구나.
0: 아.
1: 그러면서 이제 또 새로운 손님이 이제 그 다음에 또 이어져서 계속 단골 손님이 또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0: 네.
1: 여러 가지. 장사도 잘 되지만
0: 네.
1: 또 그 손님들이 오셔서 또 이렇게 단골이 되니까
0: 네.
1: 그게 좋은 것 같아요.
0: 오, 이게 인기네요.
1: 네,
0: 다인 LA.
1: 굉장히 인기입니다.
0: 네. 네. 아니 제가 이렇게 말씀 들어보니까
1: 네.
0: 정말 이렇게 먹으면 너무 좋겠다라는 생각이
1: 네.
0: 들어요.
1: 그 기간에는 옛날에 우리 딸이 안 올 때는 그 기간에는 되게 한가합니다. 2주 동안
0: 네.
1: 식당이.
0: 네, 네.
1: 그래서 왜 이렇게 한가해? 그러면은 이제 우리 사이도 식당하니까 엄마 지금은 다인 LA 기간이라 한가해 그랬는데 아. 우리가 하는 거를 못했잖아요.
0: 네.
1: 근데 지금 우리가 이제 세 번째인데 그거 하는 기간에는 정말로 바쁩니다. 그러니까 와. 그쪽으로 되게 많이 몰리니까 다른 식당들이 조금 한가할 수가 있죠.
0: 그렇군요. 네. 아, 참. 입맛을 돋구는 것 같아요.
1: 네.
0: 말씀 들어보니까 네. 다 먹고 싶어요.
1: 네.
0: 갈비, 뭐 간장게장도 먹고 네. 싶고, 팬케이크도 먹고 싶고.
1: 네. 네.
0: 참 그 팬케이크 같은 경우 저기 부침개 쉽게 네. 얘기하면 네. 부침개를 이렇게 식당에서 먹으면은 또 집에서 해먹는 거하고는 또 맛이 또 다른 맛이 나더라고요.
1: 이제 더 아무래도 바삭하고 온도도 맛있어요. 이렇게 잘 맞추고.
0: 네.
1: 또 이제 되게 그거는 많이 나 해물 두부전은. 우리 엄마가 어렸을 때 예. 두부에다가 달걀만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한테 부쳐줬어요. 그럼 되게 그게 맛있었어요.
0: 네.
1: 우리 어릴 때는 좀 그렇게 넉넉하지가 않았잖아요. 근데 엄마 생각이 나니까 제가 거기에다가 손님한테 이렇게 대접하고 싶은데 그거로는 좀 부족하잖아요.
0: 그쵸.
1: 그래서 거기서 제가 오징어를 생 오징어를 사다가 다 네. 잘라서 조그맣게 다진 다음에 새우 넣고 그다음에 게맛살 넣고
0: 오, 맛있겠다.
1: 그러니까 해물 그다음에 네. 두부를 또 그만큼 넣어요.
0: 네.
1: 그다음에 야채, 당근, 파,
0: 네.
1: 그다음에 양파를 섞어서 이제 파우더는 이렇게 뭉치게 조금 넣은 다음에 그다음에 네. 달걀로 해서 하는 건데 정말 너무
0: 아,
1: 맛있습니다.
0: 네. 진짜 맛있겠네요.
1: 네.
0: 재료가 풍성하게 들어가니까
1: 네,
0: 해물도
1: 네.
0: 많이 들어가고 이러니까 맛있을 수밖에 없죠.
1: 네.
0: 거기에다가 온도가 또 좀 좋아요.
1: 네. 네.
0: 온도를 맞춰서 바삭바삭하게 이렇게 네. 하면은 진짜 맛있죠.
1: 속은 촉촉하고 밖은 바삭하게 해서 이렇게 먹으면
0: 그게 그렇게 먹어야 맛있어요.
1: 네.
0: 근데 그러니까 집에서는 그렇게까지는 그런
1: 되죠.
0: 맛이 안 나요.
1: 네.
0: 네. 아, 참 침이 고이는데요.
1: 저는 어떤 전이든 저는 온도가 제일 중요합니다.
0: 그런 것 같아요.
1: 예.
0: 예. 갈비는 어때요? 갈비도 네. 많이 나가죠? 많이 드시죠?
1: 그러니까 간장게장, 갈비찜, 언데고지름 세 가지가 정말 거의 같이 똑같이 나갑니다. 예.
0: 그럼 한 세 사람 정도가 가서 먹게 되면
1: 예.
0: 요 골고루 다 맛볼 수 있으니까
1: 예.
0: 오, 너무 좋겠어요.
1: 네.
0: 갈비에 은대구조림에 네.
1: 뭐 두부전이나 된장 뭐 보통은 되게 손님들이 저희 소바는 이제 보통 대접하는 거 뭐 목사님한테 네. 아니면 친구들 생일 파티에 이렇게 오시기 때문에 되게 뭐 한 세 분 네 분 오시면 간장게장 갈비찜 은대구조림 아니면은
0: 네.
1: 두부전에 또 어떤 사람은 된장까지 시켜요. 그러면은 정말 행복하게 먹고 갈 수 있고.
0: 근데 된장찌개는 안 먹어볼 수가 없어요.
1: 네,
0: 된장.
1: 네. 그 된장찌개가 좀 들어가야지
0: 아,
1: 좀
0: 맞아요,
1: 먹는
0: 맞아요,
1: 것 같아.
0: 맞아요. 예. 한국 사람은 그런 것 같아요. 예. 예.
1: 아니면 어떤 분들은 알탕이나 아구탕 해서
0: 아하.
1: 같이 나눠 먹고. 그러니까 한두 개만 시켜도 충분히 먹어요 양이. 근데 이제 요즘 사람들은 되게 음식을 즐겨 드시는
0: 그렇죠.
1: 편이에요. 예. 그래서 이것저것 먹고 네. 싶어서
0: 식당에 가서 예. 정말 맛있게 음식을 먹었어요.
1: 네.
0: 기분이 진짜 좋아요.
1: 그럼요. 먹는 게
0: 행복해요.
1: 최고.

0: 또 앞에 이제 좋은 사람들과 식사를 하잖아요. 하면은, 그러면 네. 즐거운 이야기 나누면서 편안하게 네. 맛있는 음식을 먹으니까 더 행복이 배가 맞아요. 되는 거죠. 음식이 굉장히 중요해요. 음식을 먹으면서 이렇게 대화를 나누면 훨씬 더 대화도 잘 되고 서로 친밀감도 친밀도도 높아지는 것 같아요.
1: 맞아요. 그래서 네. 그 기분 나쁜 사람하고 밥 못 먹잖아요.
0: 밥 못 먹어요, 저는. 네.
1: 그러니까 그 먹는 게 굉장히 그 모임에서도 중요하고
0: 네, 있습니다. 자, 소반 식당 네. 네, 맛있는 먹거리가 네. 예, 굉장히 많습니다. 풍족하게 네. 있어요. 네. 근데 이제 소반에 또 낙지볶음도 네. 있죠.
1: 낙지볶음도 있고 오징어볶음도 있고.
0: 있고. 예. 이것도 아주 별미예요. 네. 예, 이런 것도 맛있고 생선구이도 네, 있고.
1: 생선구이도 된장찌개하고 나오는데 네. 생선구이도 되게 크고 맛있고 푸짐합니다.
0: 자, K푸드 열풍이 요즘 뜨겁잖아요.
1: 네.
0: 근데 이제 뭐 인건비라던가 요즘에 보면 재료비 상승이 엄청났어요. 네. 예, 엄청나게 올랐잖아요. 네. 그래서 참 식당이 문을 닫는 그런 경우가 많아요. 뉴스를
1: 엄청
0: 보면
1: 엄청 많다고 그러네요.
0: 엄청 예. 많더라고요. 예. 그리고 뭐 뉴스 기사에 나오지 않은 예. 것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예. 근데 1세대 한식 경영자로서 이 뭐 지금의 흐름 어떻게 보고 계세요?
1: 그러니까 사실은
0: 대표님도 어려운 그런 과정이 있으셨죠?
1: 있었죠. 예. 네. 근데 이제 우리는 가족이 많이 하니까 좀 그런 게 조금 덜하죠. 그죠? 네. 힘들 때는 일하는 사람들 많이 쓰고 지금 같은 경우는 다인 LA 하니까 네 명인가 지금 더 오실 거예요. 지금 네 명 더 오니까 네. 이렇게 하는데 이제 평상시에는 그렇게 못하고 내가 한 2주, 3주 정도만 우리 집에 와서 일해주라 그랬고 네 분을 더 쓰는 거예요. 근데 좀 잘 돼가지고 그분들을 다 계속 했으면 그런 욕심도 있어요. 근데
0: 그쵸.
1: 근데 너무 지금 심각한 게 뭐 렌트 뭐 다 올라가잖아요. 보험이고 뭐고 완전 다 올라갑니다.
0: 식재료값도 엄청 올라가고.
1: 식재료값도
0: 올랐죠.
1: 엄청 올라가고.
0: 맞습니다.
1: 근데 이제 그러니까 식당에서도 안 올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올리시잖아요.
0: 네.
1: 근데 우리는 막 남편하고 딸이 뭐 결사적으로 반대해가지고
0: 따님도 반대를 해요.
1: 저 너무 반대. 왜냐면은 친구들이 너무 좋은 식당을 많이 하는데 네. 막 문을 쭉쭉쭉쭉 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굉장히 무섭대요. 걔는. 그래갖고 엄마 요즘 경기가 안 좋은데 음식값을 올리면 그렇게 할 수가 없다고.
0: 야.
1: 더 많이 줘라. 올리지 말아라.
0: 똑똑한 따님이시네.
1: 네. 그래가지고 그래서 그런지 그냥 예. 괜찮은 것 같아. 나는 안 올리면 큰일 난 줄 알았어요. 그랬는데 딸이 못 올리게 하고 남편이 못 올리게 해서 안 올렸는데 그러니까 손님이 좀 더 찾아오시니까
0: 네.
1: 그게 운영이 되는 것 같아요.
0: 네. 어려운 과정이 있긴 있었지만 에이. 그래도 온 가족이 똘똘 뭉쳐서 이렇게 해내셨네요.
1: 에이.
0: 그리고 뭐 요즘에는 많은 분들이 또 너무 좋아하는 식당이기도 하고 에이. 음식 맛있다고 소문이 났고
1: 맞아요.
0: 그렇습니다. 앞으로 소반이 LA 한인사회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 공간이 되시길 원하는지 요거에 대해서도 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 뭐 역할은 아니고 맛있는 예. 거 먹고 싶을 예. 때 오는 곳 나는 그렇게 예, 생각하고 있습니다.
0: 감사해요. 예. 가족과 함께 뭐 힐링할 수 네. 있는 그런 한식
1: 네.
0: 요 음식을 먹으면서 행복해질 수 있는
1: 맞아요.
0: 예, 그런 소반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 좀 이제 그 소반으로 이제 예약할 때 네. 이제 전화로만 예약이 가능한 거죠? 전화로도 예약...
1: 하고 예. 어딘지는 모르는데 무슨 우리 다른 그 무슨 웹사이트 어딘지는 저는 몰라요.
0: 네네.
1: 거기로 예약이 들어옵니다.
0: 네. 네, 제가 전화번호를 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건강하고 맛있는 한식 힐링이 되는 곳 소반 식당입니다. 올림픽과 놀턴길에 위치하고 있고요. 네. 이 매주 화요일은 쉽니다.
1: 네.
0: 그죠? 매주 화요일은 쉬고요. 예, 전화번호 스페셜 예약은 323-936-9106입니다. 323-936-9106으로 미리미리 예약을 하시면
1: 네.
0: 예, 단체 손님도 가능하겠습니다. 예. 요즘에는 어떤 음식이 가장 인기가 많을까요?
1: 저희는 그
0: 여름이니까
1: 더운데 우리는 뭐 여름이라고 뭐 냉콩국수가 있다든지 뭐 열무국수가 있다든지 예. 그런 건 없고 1년 내내 메뉴가 똑같습니다. 그런데도 뭐 항상 그렇죠. 예,
0: 그거 먹고 싶으면 또 소반이 예. 생각나기도 하고 예. 그렇습니다. 혹시 소반 간장게장 레시피 살짝만 좀 이렇게 공개해 주실 수 있어요?
1: 그럼요.
0: 예.
1: 그러니까 이제 비율로 따지면은 간장이 예. 들어가고 그러니까 예. 24가지가 들어가니까 간장 예. 저희는 이제 많이 담으니까 큰 냄비에다 하잖아요.
0: 네.
1: 간장 넣고 그다음에 물도 좀 넣어야 되고 끓이 5시간을

0: 그래야 되니까요. 그다음에 설탕도 들어가고 그다음에 레몬,
1: 레몬도
0: 그다음에
1: 들어가는군요.
0: 다시마,
1: 아,
0: 그다음에
1: 다시마.
0: 파, 대파, 양파 껍질 우리가 쓰고 남은 거, 그다음에 무, 사과, 그다음에
1: 야,
0: 배,
1: 굉장히 많이
0: 그다음에
1: 들어가네요.
0: 한약재가 한세 가지, 감초, 당귀,
1: 아니,
0: 그다음에
1: 아니, 비밀 비법은 말씀 안 하셔도 돼요.
0: 아니요. 똑같이 저는 다 말해요. 근데
1: 네.
0: 다 들어갑니다. 근데 그 양이, 그다음에 후추도 통후추, 그다음에 매운 건고추. 근데 보통은 다섯 가지만 넣으신대요. 그러니까 그렇게만 해도 맛있대요. 근데
1: 네.
0: 우리는 처음부터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들어가요.
1: 아,
0: 그러니까
1: 그렇군요.
0: 진짜로 많이 들어갑니다. 막 찌꺼기가 이만큼
1: 아,
0: 나옵니다. 그 끓여서 나오면은.
1: 그러니까 맛있을 수밖에 없네요.
0: 그러니까 여러 가지가 들어가서
1: 예.
0: 중화가 되고, 액젓도 들어가고,
1: 네.
0: 건고추, 매운 건고추 있잖아요. 그것도 들어가고, 진짜 많이 들어갑니다.
1: 저도 한번 시도를 해볼까요?
0: 소주도 들어가고. 근데
1: 아, 근데 못할 것
0: 많이,
1: 같아요, 저는.
0: 왜 내가 권하지 않냐면, 옛날에
1: 예.
0: 우리 한국에서는 냉장고도 없고 그런 시절이었기 때문에
1: 네.
0: 짜게 해가지고 넣고 조금씩 조금씩 이렇게 짭짤하게
1: 그렇죠,
0: 해서 조금씩
1: 그렇죠.
0: 먹었잖아요.
1: 네.
0: 근데 지금은 싱겁게 해서 먹잖아요.
1: 아하.
0: 근데 그거를 담으려고 그 많은 고생을 해서 담을 필요가 없어요. 한
1: 맞아요.
0: 마리 사서 드시는 게 낫지.
1: 맞죠. 예, 저는 사 먹겠습니다. 소방 가서 먹을게요.
0: 맞아요.
1: 예. 자, 오늘 이제 이렇게 맛있는 이야기 해주셨는데 여기서 이제 보내드려야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전화번호 좀 소개를 해드려 볼까요? 올림픽관 놀턴 예, 코너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소반식당 매주 화요일은 쉬고요. 전화번호 3239369106입니다. 3239369 9106으로 미리 예약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표님, 오늘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네, 안녕하세요.
2: 안경의 길 53년 코리아타운 플라자 2층으로 이전한 금강안경. 한결같이 안경 한 길만 걸어온 금강안경. 더 쾌적하고 편안한 공간. 세심하게 최선을 다하는 책임감 있는 시력 검사. 각종 보험 및 메디케어 HMO 취급. 진실한 마음. 내 가족의 안경을 만든다는 마음가짐. 고객에게 노라는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모든 고객을 귀하게 모시는 금강안경 거만가. 이제 코리아타운 플라자 2층에서 만나세요. 213-384-1001. 금강안경. 특별한 날, 오늘 모임은 어디서 할까요?
3: 간장게장, 갈비찜, 은대구조림이 맛있다고 소문난 소반식당에서 만나요. 깔끔한 밑반찬에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 행복해지죠.
2: 많은 연예인들과 헐리우드 셀럽들마저도 맛으로 힐링하는 소반. 올림픽과 놀턴, 소반.
3: 323-936-9106. 323-936-9106. 소반, 화요일은 쉽니다.
4: 어제 새 집으로 이사를 했답니다. 근데 이상하게 하나도 피곤하지 않네요. 아마 강남 이삿짐에 맡겨선가 봐요. 짐 하나하나 포장하고 옮길 때 얼마나 정성스럽던지 꼭 자기 집처럼 신경 써주더라고요. 주정부인가의 100% 보험 커버가 된다니까 더 든든하고요. 친구들이 이사 갈땐꼭 강남 강남 하더니 이젠 그 이유를 알것 같아요. 강남 이삿짐 센터 전화번호요.
5: 213-381-2424 213-381-2424
6: 모두가 믿고 찾는 늘 변함없는 치과 치아로 상한망까지 치료해주는 김필성 원장의 윌셔 임플란트 센터.
7: 안녕하십니까? 윌셔 얼바인 임플란트 센터 병원장 김필성입니다. 저희 윌셔 임플란트 센터는 정확한 진료로 환자 여러분이 믿음 안에서 내 집처럼 편안하게 진료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체계적인 사후 관리로 환자 여러분의 치아 때문에 상한 마음까지 돌봐드리겠습니다.
6: 3440 윌셔와 마리포사 213-383-5151 383-5151
8: 요즘 입맛도 없고 밥맛도 없고
9: 엄마 집밥이 최고지.
8: 엄마가 해준 칼칼한 닭볶음탕.
9: 엄마가 해준 은대구조림에.
8: 엄마가 손으로 직접 만든 탁탁탁 손칼국수.
9: 엄마가 만든 고소한 갈비구이.
8: 밥한 그릇 더요.
10: 맛있는 밥한끼 따뜻하게 드시고 가세요.
8: 웨스턴 도마 칼국수.
10: 도마 칼국수는 친척집 만나죠.
8: 우리 엄마 최고. 투고지죠?
10: 323-871-1955. 323-871-1955. 웨스턴 도마 칼국수.

해피투게더 1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시간은 경험은 실력을, 실력은 결과로 증명됩니다. 14,000건 이상의 레몬법 소송을 성공으로 이끈 레몬법 전문 니타 레몬 로펌, 내 집을 이사하듯 정성과 신뢰로 모시는 강남이삿짐 센터, 오랜 경험으로 여러분의 건강을 책임지는 메디케어 전문 애니문 보험, LA 코리아타운 플라자로 이전한 안경외길 53년 금강안경 고만가에서 이 시간 도움 주십니다. 소피아님 인사해 주셨고요. 아큐팡님 진짜 오랜만에 들어와 주셨네요. 디님 고맙습니다. 집중력, 자신감을 가지면 끝까지 할 수 있는 용기는 덤으로 따라오는 것 같아요. 아자아자! 네, 이런 댓글 적어주셨네요. 고맙습니다. 해피투게더 그야말로 불금이에요. 하트와 불을 올려주셨어요. 불금에서 불. 재밌네요. 자, 운전하는 중이라고 디님 적으셨는데 운전하고 집으로 출발합니다. 이렇게 항상 애청해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이 노래 어떨까요, 여러분?

네, 제라드 졸링 노래 들어봤습니다. Ticket to the Tropics 함께 들었어요. 예, 네덜란드 출신의 아주 미남 가수죠. 예, 제라드 졸링이 불러준 노래였습니다. 참 감미롭고 부드러운 보컬과 함께 이 후반부의 보사노바와 그 삼바 리듬이 굉장히 경쾌한 이 타악기 연주가 아주 일품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굉장히 흥겹기도 하고 경쾌하기도 하면서 예, 기분 좋은 예, 그런 삼바 리듬이에요. 제라드 졸링 하면은 타고난 미성이잖아요. 이 감성을 사로잡는 감미로운 노래를 부르면서 이 국내 팬들의 인기를 얻었던 가수이기도 합니다. 자, 제라드 졸링의 Everlasting Love도 참 좋더라고요. 예, 그 노래도 다음 기회에 예, 시간 날 때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큐팡님 이거 뭐죠? 아 신청곡인가요? Fantastic Friday 신청곡입니까? 예,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좀 전에 인터뷰 끝나고요 이걸 잘못 눌렀어요. 그랬더니 제가 안 나오고 예, 대기 화면으로 전환이 돼버렸습니다. 아이고 놀라셨죠? 예, 죄송합니다. 자 이번에는요. 아 참 다음 주 월요일부터요. 조금 이 해피투게더 그 진행 구성이 좀 달라집니다. 처음에 이제 오프닝 멘트 흐르면서 한 10분 정도는 10분이 될 수도 있고 5분이 될 수도 있어요. 예, 조금 제가 말을 많이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상하게 좀 달라졌네 진행하는 게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니면 처음 시작부터 AI 정우와 선미의 이슈톡터 그 프로그램이 그 코너가 들어올 수도 있고 뭐 시간마다 다 다르겠지만 매일매일의 그 코너 꾸미는 거에 따라서 좀 달라지겠지만 아무튼 이제 좋은 정보와 또 좋은 이야기로 여러분들을 만나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조금은 달라질 거예요. 예, 그거 감안하시고 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이 혹시 어떤 날인지 아실까요? 매년 8월 21일은 유엔이 정한 이 테러 희생자 추모와 경의의 날이라고 합니다. 이 폭력과 무력 속에서 억울하게 삶의 터전과 사랑하는 이를 잃은 사람들을 기억하고 그 상처를 함께 보듬자는 의미를 담아 제정된 날이죠. 누군가는 거창한 평화를 이야기하지만 사실 평화라는 건 그리 멀리 있는 것 같진 않습니다. 오늘 하루 우리가 각자의 자리에서 무사히 일상을 마치고 누군가와 따뜻한 안부를 나누는 바로 그 순간, 그 소소하고 평범한 시간이 얼마나 감사하고 소중한 평화인지 다시 한번 느끼게 됩니다. 2017년 12월 19일 유엔 총회는 매년 8월 21일을 이 테러 희생자 추모의 날로 선포했습니다. 이때부터 이제 시작이 된 건데요. 국가 안보나 또 테러 무력 대응에 초점이 맞춰져 있던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이 테러로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개인과 그 가족의 삶을 지원하고 연대하는 게이 대테러 활동의 핵심 축이라는 인식이 확대되었습니다. 이 생존자들이 신체적, 정신적 트라우마, 경제적인 어려움, 사회적인 고립을 겪는 상황에서 국제사회가 이들의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청취하고 또 권리를 보호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됐습니다. 뉴욕 유엔 본부와 전 세계 사무소에서 고위급 인사, 테러 생존자, 피해자 가족들이 참석하는 추모식과 또 심포지엄이 오늘 열립니다. 기억의 전공, 메모리즈, 연작 프로젝트 등을 통해서 희생자들의 삶과 생존자들의 극복 과정을 기록하고 전시하며 이 극단적인 폭력주의의 위험성을 경고합니다. 자, 오늘 이 방송에서 해피투게더 이 시간 8월 21일 이 테러 희생자 추모의 날의 이런 의미를 돌아보면서 우리 일상의 평화에 대해 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다 싶어서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매일 반복하는 이런 다정한 인사, 그리고 가족들과 함께 나누는 저녁 식사, 또이 시간에 저희 라디오 서울 해피투게더를 통해서 음악을 듣는 이 소소한 순간들, 그 모든 것들이 결코 당연한 것이 아니라는 거 생각하게 되네요. 우리가 꼭 지켜나가야 할 가장 소중한 평화가 아닌가 싶습니다.

마이클 잭슨의 힐 더 월드 듣고 계십니다. 해피투게더 단톡방에 로라제이님 인사해 주셨네요. 고맙습니다. 한참 일하는 시간이실 텐데요. 안녕하세요. 선미씨 방은 그림이나 사진만 봐도 마음이 따뜻하고 행복합니다. 여러분이 보내주신 사진 즐거워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댓글 올려주셨어요. 정말 고맙습니다. 그리고 너무나도 예쁜 엽서인데 오늘도 작은 행복이 당신의 하루를 환하게 비추길 바래요. 예, 예쁜 꽃과 함께 이 오렌지 또 따뜻한 티 한 잔. 아, 정말 엽서가 너무 아름답네요. 고맙습니다.

0: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브라이언 와인버거 1800-605-0777
1: We will fight for you.
0: 변호사 브라이언 와인버거 1800-605-0777 제니를 찾아주세요.
2: 슈퍼자동차 덴트 바디샵은 자동차 사고 차량 전문 바디샵입니다. 최고의 기술, 최신 장비, 첨단 스프레이 부스, 그리고 아직 경험하지 못하신 독일 최고 수입 페인트로 차를 아끼시는 깐깐한 고객을 기절 초풍가로 모십니다. 슈퍼자동차 덴트 바디샵은 워싱턴과 그래머시 노랑 빌딩입니다. 323-730-1530, 730-1530, www.superdent.com
3: 순칼국수, 부추만두, 수제비, 떡볶이, 서리태, 콩국수 등. 와, 정말 먹고 싶은 게 너무 많아.
4: 뭘 고민하는 거야? 올림픽 칼국수로 가면 되지.
3: 너무 좋아. 진하게 우려낸 국물의 손칼국수와 부추만두 콤보. 마음의 고향집 같고 외갓집 같은 올림픽 칼국수.
4: 고소한 서리태 콩국수, 시원한 열무침냉면. 별미 중의 별미.
3: 변함없는 정성과 푸짐하고 넉넉한 인심. 각종 과일을 직접 갈아 담근 김치.
4: 언제 가도 반가운 곳, 한 번 가면 두 번 더 가고 싶은 곳.
3: 올림픽과 놀턴. 올림픽 칼국수에서 건강한 한 끼 드셔보세요. 323-931-0007 올림픽 칼국수.
5: 여보 이리 와봐. 와, 송영 통큰 설렁탕 진짜 통큰데.
6: 송영 통큰 설렁탕 5주년 감사대 축제라네요. 매일 오전 7시부터 10시까지 아침 스페셜 통큰 설렁탕. 표고 우거지 해장국, 북엇국이 단돈 10불 96이라니. 이제 아침마다 나 귀찮게 하지 말고 송영통 큰 설렁탕으로 가요.
5: 화요일엔 두고가 두 배 큰 사이즈라는군.
6: 목요일엔 갈비탕이나 도가니탕 두고 주문하면 표고 우거지 해장국이 하나 더. 5주년 기념으로 투고 설렁탕은 택스 포함 10불 99. 아싸 대박.
5: 시니어 여름 보양식 삼계탕이 14불 99.
6: 주소는 27217 웨스트 올림픽, 올림픽 한남체인 건너편입니다. 문의는 213-277-1339.
7: 송영 통큰 설렁탕 통 크게 드립니다.

네, 판타지 프라이데이. 아큐팡님, 이 노래가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0: 집 분위기가 확 달라졌는데요?
1: 맞아요. 블라인드 하나 바꿨을 뿐인데 분위기가 완전히 다르죠? 선샤인 블라인드 USA. 한국 프리미엄 기능성 원단을 직접 수입하고 라스베가스 자체 공장에서 우리 집에 딱 맞게 제작합니다.
0: 강렬한 라스베가스 태양 아래 8년 동안 검증된 품질, 7년 워런티까지 자신 있게 LA 한인타운 웨스턴 상가와 사가 사이 쇼룸에서 직접 만나보세요.
1: 라디오 서울 청취 고객 전 제품 20% 특별 할인 213-824-8888 213-824-8888 선샤인 블라인드 USA.
2: 눈앞에 벌레가 떠다니거나 글씨가 흐릿하게 보이시나요?
3: 특히 당뇨가 있거나 연세가 있으시다면 당뇨망막증과 황반변성 검사를 꼭 받아보세요. 두 질환은 실명의 주요 원인이지만 조기 발견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2: LA안과 전문의 그룹은 최첨단 장비와 풍부한 임상 경험으로 망막, 황반 질환은 물론 녹내장과 안과 성형까지 전문 진료해드리며 새롭게 오픈한 가디나 2호점에서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3: 메디케어, PPO, HMO 보험 모두 가능하며 4명의 한인 전문의가 한국어로 친절하게 도와드립니다. 문의는 213-484-1000번, 213-484-1000번.
2: 가리나점에서 함께하실 직원도 모집하고 있습니다.
4: 안녕하세요. 타임 1-2-3 수지김입니다. 메디케어, 메디칼 아직도 어려우세요?
5: 주치의 선택부터 입원 가능한 병원 리스트 확인, 약보험, 보청기, 안경, 침술까지 다양한 혜택을 꼼꼼히 비교해 나만을 위한 맞춤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714-994-2222번 714-994-2228번
4: 지금 바로 상담하세요. 부에나팍 비치 블루바드 믿을 수 있는 보험 파트너 타임 1-2-3.
6: 싱싱하고 맛있는 회가 생각날 때
7: 망설일 필요 없다. 우린 바로 제주 화로로 간다.
6: 갓 잡은 화로의 쫄깃함, 입안 가득 퍼지는 바다의 신선한 맛,
7: 광어, 도다리, 참돔까지 다양하게 친구랑 가족 모임, 회식 장소로도 최고.
6: 푸짐한 상차림과 정성 가득 서비스, 한번 오시면 다시 찾게 되는 그 맛.
7: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323-731-3030 323-731-3030.
6: 신선함이 다르다. 피코와 크랜셔 제주 화로. 제주 화로로 간다. 22년 전통의 프라임 건축면허학교가 2026년 6월 말에 오렌지 카운티의 가든
8: AM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9: 아침 뉴스 최강 앵커 라인업 AM 1650 라디오 서울이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10: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행복한 시간에 인사드립니다. 해피투게더 2부 시작합니다. 변화는 삶의 법칙이다. 과거와 현재만 바라보는 사람은 틀림없이 미래를 놓치게 된다. 존 F. 케네디의 명언입니다. 주말을 앞둔 금요일입니다. 금요일은 왠지 좀 마음이 홀가분하기도 해요. 그리고 뭔가 좋은 일이 있지 않을까, 좀 힐링할 수 있는 재밌는 일이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도 생기는 그런 시간인 것 같아요. 자, 작은 습관 하나를 바꾸는 것만으로도 우리의 주말과 다음 주는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늘 남은 하루 나를 위한 작은 변화를 좀 시도해보는 거 어떨까요? 금요일에 오후 2시 새로운 기분으로 출발해봅니다.

Don't worry, be happy now. Don't worry.

0: 자메이카 출신이죠. 밥 말리가 불러주는 노래 Don't Worry Be Happy 2부 첫 곡으로 들어보고 있습니다. 1부 시간에 자메이카 출신의 우사인 볼트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래서 밥 말리가 생각이 났습니다. Don't Worry Be Happy 이 말로 이 한 곡이 4분 9초입니다. 근데 전혀 지루함이 없어요. 너무 예, 좋은 말이라서 그럴까요? 예, 걱정하지 말고 행복하자고요, 여러분. 세상을 바꾸고 싶다면 나 자신부터 바꿔라 라는 말이 있더라고요. 주말까지 딱 몇 시간 남지 않은 금요일 오후 2시인데 한 주를 돌아보면 그때 이렇게 해볼걸 이런 아쉬움이 남는 순간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세상을 바꾸는 건 거창한 결심이 아니라 지금 당장 시작하는 나의 이런 작은 행동 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남은 시간 그동안 미뤄뒀던 거 좀 후딱 해버리고요. 네, 기분 좋은 성취감으로 좀 주말을 홀가분하게 맞이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런 말씀 적어주셨네요. 자신을 위한 작은 변화만으로도 삶에 생기를 줄 수 있어요. 동감합니다. 라는 댓글 정말 고맙습니다. 나를 먼저 바꿔보는 거, 새로움의 시작이라는 거 공감한다. 라는 댓글 정말 고맙습니다. 자, 해피투게더 2부 듣고 계십니다. 이 시간 도움 주세요. 교통사고 전문 이재영 변호사 그룹,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영 변호사 그룹, 내 집을 이사하듯 정성과 신뢰로 모시는 강남 이삿짐 센터, 메디케어 플랜과 건강보험, 경험과 신용의 한미보험이라면 안심입니다. 한미보험. 경험은 실력을, 실력은 결과로 증명됩니다. 14,000건 이상의 레몬법 소송을 성공으로 이끈 레몬법 전문 니타 레몬 로펌, LA 코리아타운 플라자로 이전한 안경외길 53년 금강안경 고만가에서 도움 주고 계십니다. 고맙습니다. 잠시 후에 돌아올게요.
1: 맥도날드가 메뉴에 다시 밸류를 더합니다. 드시고 싶은 게 빅맥이든 맥너겟이든 소세지 에그 앤 치즈 맥그리더스든 세트로 즐기고 절약하세요. 여러분의 최애 이제 저량면에서도 최애죠. 엑스트라 밸류 밀스가 돌아왔습니다.
2: 인기 메뉴 세트가 단 9불. 빅맥이나 10피스 치킨 맥너겟의 미디엄 프라이와 쿠크까지 엑스트라 밸류 밀로 즐겨보세요. 한정 기간 동안 제공 프로모션 가격이 세트 가격보다 낮을 수 있음.
3: 집 융자는 융자나라. 집을 살 땐 융자나라.
4: 재융자도 융자나라. 융자라면 융자나라.
3: 213-388-5600. 213-388-5600.
4: 전화만 하면 융자 승인 2차 융자, 홈 에퀴티, 라인 오브 크레딧도 융자나라.
3: 크레딧 때문에 융자가 안 되나요? 급한 하드머니도 융자나라.
4: 융자나라 좋은 나라.
3: 융자라면 콜미.
4: 213-388-5600. 213-388-5600.
5: 융자 나왔어요.
6: 우와, 빠르네.
7: 태양입니다.
8: 태양입니다.
9: 태양입니다.
10: 태양입니다.
11: 태양입니다.
12: 태양입니다.
13: 안녕하세요, 태양입니다.
14: 항상 준비된 마음으로 고객을 맞이하는 태양 여행사 직원의 실제 목소리입니다. 365일 24시간 진정한 서비스의 진수를 보여드립니다.
15: 213-252-9700 252-9700 태양 여행사.
14: 불가능이 없는 여행사.
16: 어렵고 힘든 시기 자동차까지 말썽이면 정말 막막하시죠? 양심적인 바디샵 워싱턴 바디샵이 여러분께 힘이 되어드리겠습니다.
17: 항상 고객을 먼저 생각하는 워싱턴 바디샵이 여러분의 어려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16: 모든 보험을 양심적이고 정직하게 도와드리는 워싱턴 바디샵에서 부담을 반으로 줄이고 기쁨은 두 배로 가져가세요.
17: 피코길 알링턴과 크랜셔 사이 4가 에비뉴 워싱턴을 찾아주세요.
16: 323-732-9693 양심적인 바디샵 워싱턴 바디샵.
18: 경험은 실력을 만듭니다.
19: 실력은 결과로 증명됩니다.
18: 지난 20년간 13,000건 이상의 승소 케이스가 증명하는 니타 변호사의 실력은 여러분의 레몬법 케이스에서도 그 보상 결과로서 확실하게 증명될 것입니다.
19: 100% 레몬법만을 전문으로 해온 니타 변호사. 한국어 상담은 213-400-0091 400-0091.
20: Maximize your settlement under the Lemon Law. Call us. This is Nick Nita.
21: 안경외길 53년 코리아타운 플라자 2층으로 이전한 금강안경
5: 한결같이 안경 한 길만 걸어온 금강 안경. 더 쾌적하고 편안한 공간. 세심하게 최선을 다하는 책임감 있는 시력 검사. 각종 보험 및 메디케어 HMO 취급. 진실한 마음. 내 가족의 안경을 만든다는 마음가짐. 고객에게 노라는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모든 고객을 귀하게 모시는 금강 안경 검안가. 이제 코리아타운 플라자 2층에서 만나세요. 213-384-1001 금강안경.
6: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브라이언 와인버거 1800-605-0777.
7: We will fight for you.
6: 변호사 브라이언 와인버거 1800-605-0777. 제니를 찾아주세요.
8: 특별한 날, 오늘 모임은 어디서 할까요?
9: 간장게장, 갈비찜, 은대구조림이 맛있다고 소문난 소반식당에서 만나요. 깔끔한 밑반찬에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 행복해지죠.
8: 많은 연예인들과 헐리우드 셀럽들마저도 맛으로 힐링하는 소반. 올림픽과 놀턴, 소반.
9: 323-936-9106, 323-936-9106. 소반, 화요일은 쉽니다.
10: 어제 새 집으로 이사를 했답니다. 근데 이상하게 하나도 피곤하지 않네요. 아마 강남 이삿짐에 맡겨선가 봐요. 짐 하나하나 포장하고 옮길 때 얼마나 정성스럽던지 꼭 자기 집처럼 신경 써주더라고요. 주정부인가의 100% 보험 커버가 된다니까 더 든든하고요. 친구들이 이사갈 땐 꼭 강남 강남 하더니 이젠 그 이유를 알 것 같아요. 강남 이삿짐 센터 전화번호요.
11: 213-381-2424 213-381-2424
12: LA 한인타운 올림픽과 카탈리나에 있는 카페보넨 가봤어?
13: 카페보넨?
12: 서독 광부 출신 올드타이머가 연 커피숍인데 이 커피숍 때문에 타운에 야단났대.
13: 그럼 우리도 가봐야지.
12: 세련된 인더스트리얼 모던 스타일의 전통 보그너 원두커피의 맛과 향이 극한 카페보넨.
13: 향긋한 향과 진한 맛이 어우러진 커피 한 잔으로 일상의 즐거움을 더하세요. 명품 제빵과 스낵도 커피의 진한 감성을 더합니다.
12: 올림픽과 카탈리나, 카페 보넨에서 만나요.

0: 국악 속의 인문화. LA 우리 소리 연구가 학회장이십니다. 김원일 학회장님 인사드릴게요.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아, 죄송합니다. 안녕하세요.
2: 네, 안녕하셨어요.
0: 반갑습니다. 네. 오랜만이세요.
2: 그러게요.
0: 네. 오늘 주제가 좀 독특하더라고요.
2: 아, 요것이 처음껏 들어보시면은 아, 나중에 제가 할 얘기가 한번 비슷한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해금이 가장 우리 사람 소리하고 비슷하대요.
0: 어머, 그럴까요, 진짜? 아니,
2: 그러니까 한번 잘 들어보세요.
0: 해금의 그 악기 연주 소리가 우리 사람의 소리하고 비슷하다고요?
2: 네.
0: 아, 그렇습니까? 그럼 한번 들어볼까요?
2: 네.
0: 예, 저한테 보내주신 영상은 그 해금으로 연주하는 월량 대표 아작심. 네. 이 노래가 되게 유명하잖아요.
2: 유명하죠.
0: 아, 근데 이 노래를 연주로 했단 말이에요.
2: 그렇죠.
0: 해금 연주로.
2: 네.
0: 자, 어떤 분위기일까요? 한번 먼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 네.
0: 천민밀이 기가 막히게 부르잖아요, 이 노래를. 주현미 씨도 불렀고요.
2: 네. 이게 싹 부스러지는 소리가 사람 목소리 같지 않으세요? 조금 더 들어보세요.
0: 잘 모르겠어요.

0: 네. 사람의 목소리와 가장 닮았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그럼 이 해금의 이 소리가 어떤 면이 사람과 닮은 거예요? 사람의 목소리와 닮은 거예요? 저는 아무리 들어도 잘 모르겠는데.
1: 일단 이제 그 파장이 파장이 이제 우리 이
0: 소리의 저기, 파장이
1: 예 소리가 싹 부서져 나오는 소리와 네. 우리 사람의 소리의 파장이 비슷하다 그러기도 하고요. 그리고 해금 산조를 가장 잘 만드신 분의 산조가 네. 판소리를 가지고 만들었다 이래가지고 판소리하고 비슷한 데가 많다. 조금 이따 만약에 시간이 되면 들어보시겠지만 그거는 소리하고 같이 나오는 거거든요. 톤이 제가 소리를 해서 그런지 저는 제 소리가 이렇게 그 부스러져 나가는 네. 그런 소리를 느끼거든요. 근데 해금이 그래요. 아닌가요?
0: 아니 사람마다 이제 듣는 게 다를 거 아니에요.
1: 네.
0: 제가 웃음이 나오는 게 저희 일반인들은 이거 들어도 아, 이게 사람의 소리랑 뭐가 닮았다는 거지? 뭔가 이 소리의 파장이 닮았다는 건가? 그러니까 연구를 해보면 이제 그렇다는 네. 건데. 그러니까 판소리와 이 해금의 콜라보로 들었을 때 네. 이제 그렇게 느끼신다는 말씀이신
1: 그렇죠.
0: 거죠?
1: 예.
0: 아 그렇네요. 재밌네요.
1: 그리고 예. 다른 악기와 심지어 중국의 얼후하고 비교를 해보면은요,
0: 네.
1: 그것들은 굉장히 기계같이 깨끗한 소리나 이런 거를 만들어내는데 이 해금은 울림통이 나무판이에요. 그 거친 나무판의 소리가 그냥 살아남아 있어가지고. 저희 그 우리도 지난번에 들었던 정가나 이런 거하고 달리
0: 네.
1: 판소리의 그 거친 맛이
0: 네네네.
1: 이렇게 그대로 표현이 된다라고 남들도 평가해요.
0: 아 그렇군요. 저는 이 해금 연주를 들으니까
1: 네.
0: 와 이걸로 그 CCM 찬양을 해도 너무 은혜롭고
1: 많이들 해요.
0: 아 그렇습니까?
1: 예.
0: 그 연주하면 너무 멋있겠다. 너무 그러니까. 은혜롭겠다라는
1: 예.
0: 생각이 드네요.
1: 그
0: 해금 연주로
1: 소리도 하면서 하시는 분들도 있고
0: 아~
1: 네, 해금 많이 해요.
0: 그렇군요.
1: 해금이 왜 그렇게
0: 네.
1: 그 서양 악이랑 서양 음악이랑 콜라보를 잘하게 되는 줄 아세요? 다른 대금 같으면 구멍이 6개
0: 네.
1: 뭐 가야금은 12줄 거문고 6줄 이게 줄에 다 높이가 있거든요.
0: 네네.
1: 그래서 거기서 못 벗어나요. 근데 해금은 줄이 두 개밖에 없는데 높낮이를 아무데나 내가 잡는 데가 어떤 몸이에요.
0: 근데 진짜 신기해요. 줄이 두 줄인데 어떻게
1: 네.
0: 이런 소리가 나죠?
1: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 이제 원래 우리 지난번에 수군가에 제가 불렀던 것 중에 하나가 이제 토끼가 용왕을 속이고
0: 네.
1: 여기 그 저기 수궁 풍류가 으뜸이라고 하면서 이제 거기서 음악을 이제 들려달라 그러니까 거기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가 해강의 해금이며 이런 말이 나오거든요.
0: 네네.
1: 해강이라는 동네에서 만들어진 해금인데 그게 어디냐면 중국 북부예요. 그 중국 북부 소위 얘네들이 얘기하는
0: 네.
1: 오랑캐 민족 사이에서 쓰여졌던 그 두 개의 이 현악기가
0: 네.
1: 해금이고 중국의 어루인데 비슷한 듯 하면서 많이 틀려요. 이거는 어루는 우리는 대나무 뿌리 통에 얇은 나무판을 이제 그 갈아 붙여가지고
0: 네.
1: 나무판이 울리는 소리를 가지고 증폭을 시키는데
0: 어허.
1: 중국은 그게 뱀 가죽을 써요.
0: 어머나.
1: 뱀 가죽을 써가지고
0: 네.
1: 근데 뱀 가죽이 소리가 굉장히 부드러워요.
0: 그렇군요.
1: 네, 그러니까 뭐 이제 다른 동물의 가죽처럼 그 두꺼운 게 아니라 뱀 가죽 그 얇은 거를
0: 땡겨. 혀피가 얇아서 그런 거예요.
1: 예. 그 소리가 굉장히 나중에 혹시 얼후를 들어보실 일이 있으면 들어보세요. 굉장히 소리가 부드러운데 해금은 거칠거칠해요.
0: 네.
1: 거칠거칠한 게 오히려 우리를 좀 더 이렇게
0: 울림을 주잖아요.
1: 네. 저한테는 그래요.
0: 저도 울림을 주는 소리다. 너무 좋다.
1: 너무 깨끗하고 막 이러면은 막 이렇게 만지지도
0: 네.
1: 못하고 막 이럴 것 같은 느낌이 들고. 그래서 이그 우리나라 해금은 만들어진 것도 그랬지만은 우리나라에 와서 우리나라 쪽으로 이렇게 이제 개발이 점점 됐는데 얼후는 또그 줄도 쇠로 만들어요. 그 소리가 굉장히 청아해. 아하. 근데 우리는 줄도 명주실이야. 명주실에 예. 그 밑에는 나무통 네. 이래 가지고 소리가 지금 이 천밀밀 이 저기 뭐야 그
0: 권량 대표 아저씨
1: 예 요거를 들어보신 것 같이 거칠면서도 이렇게 우리를 쓰다듬는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0: 아, 위로해 주는 것 같은 예. 다독여 주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라는 거죠.
1: 그런데 너무 좋은 말로만 위로해 주는 게 아니야.
0: 어, 야단을 쳤다가 그냥 뭐 그런 느낌인가요?
1: 그러니까 느낌은 뭐냐면은 나도 그래 봤어. 나도 그랬어.
0: 나도 그랬었어. 어.
1: 이런 느낌이 들어요. 어, 그래서 그렇군요. 굉장히 이렇게 맑고 청하게 뭐 마음을 위로해 준다 이러는 게 아니라 네. 같이 슬퍼해 주는 제 느낌은
0: 아, 네. 그러니까 우리 학예자님께서 느끼시기에는 그렇다라는 네. 말씀이시죠. 아니 근데 갑자기 생각나서 여쭤보는데요. 네. 아니 대표님은 그 연세대 출신이라고 들었어요. 연세대.
1: 저는 고려대학교 출신이에요.
0: 고려대 출신이세요?
1: 네.
0: 근데 연세대는 어디서 나온 거지?
1: 저희 집사람이 연세대예요.
0: 아니 고려대 나오셨는데 네. 전혀 이 국악과는 상관이 없잖아요. 전공이.
1: 뭐 연세대도 국악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음대가 있지요 거기는. 네, 근데 우리는 음대가 없고.
0: 고대 음대 나오신 거예요?
1: 아니요 음대 없어요. 저는 엔지니어링 스쿨 나왔어요.
0: 아 맞아요 맞아요. 엔지니어링 스쿨 엔지니어로 하신 전공을 하셨는데 네. 전혀 다른 분야거든요.
1: 엔지니어의 그 이렇게 사고 방식, 사고를 하는 방식, 아, 그리고 이렇게 파고 들어가서
0: 예.
1: 그거를 이제 그 뭐라 그래요? 그 파고 들면서 파악해내는 거
0: 아,
1: 그런
0: 거는
1: 거기서
0: 거죠?
1: 나온 것 같아요.
0: 아하. USC에서는 뭐 공부하셨어요?
1: 여기서도 엔지니어링을 공부를 하면서 성악을 네. 같이 했어요. 아,
0: 성악을 같이 해서 성악을 하시다가 이제 국악 쪽으로 이렇게 네. 아, 바뀌신 거군요.
1: 네, 그러니까 저는 한 인생 하나만 네. 하고 살기에는 참 아깝다.
0: 아.
1: 그래서 막 이것저것 해봤어요.
0: 아, 자랑하시는 거네요.
1: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 말은 네. 무슨 얘기냐면은 예, 예. 잘하는 건 하나도 없다 이럴 수도 있어요.
0: 아니 이제 성악을 하셨는데 네. 이제 목소리 성대결절,
1: 네.
0: 성대결절을 겪으시면서 이제 국악적으로 이제 바꾸신 거라면서요.
1: 네.
0: 근데
1: 그런데
0: 예. 성대결절하고 국악은 상관이 없습니까?
1: 상관은 없어요.
0: 오히려 거친 소리를 내야 되고 굉장히 고음을 내야 되고 막 그렇잖아요.
1: 그런데는
0: 힘이 있어야 되고.
1: 거친 소리 내게 돼. 저는 그전에는요 거친 소리를 내보고 싶어 하는 게 제 소원이었었는데 그렇게 안 되다가 그 후에 이제 거친 소리가 나기는 났지만 그거하고는 상관이 없는데 그때 어차피 제가 성악을 못하니까 다른 뮤직이 어떻게 같이 할 수 있는 게 없을까 하고 보다가 이제 네. 대금을 들었다 그랬잖아요.
0: 아~
1: 대금을 들어보니까 이건 정말 너무 충격이어가지고 아~ 그때서부터 국악을 파고 들어갔어요.
0: 아 대금 연주?
1: 네.
0: 아 대금 연주를 하시면서 이제 국악의 매력을 느끼신 거예요?
1: 들으면서. 그때 제가 뭐 해보니 뭘 했겠어요.
0: 아~ 들으시면서 이제 국악에 대한 매력을 느끼셨군요.
1: 네. 그래서 이거 This is something. 그래가지고 그쪽으로 계속 이제 공부를 해봤죠.
0: 아, 그러시군요. 그때가 몇 살이었나요?
1: 그때가 나이 한 마흔쯤 됐어요.
0: 어허.
1: 그러니까 지금 제가 뭐 70이 조금 있으면 70이니까 뭐 네. 이제 30년은 좀 안 된 그런 기간을
0: 그래도 꽤 오랫동안
1: 했죠.
0: 국악하셨네요.
1: 굉장히 제가 인생 2막이라고 네.
0: 인생 2막의 삶을 살고 계십니다. 네, 해금이 참 매력 있는 악기는 악기인 것 같아요. 이
1: 네.
0: 소리를 들어보면

0: 분을 모시고 왔는데 네, 한 분이 네. 그 가야금이고 한 분이 대금이었어요.
1: 네.
0: 그런데 문제는 대금도 소리가 정해져 있잖아요.
1: 그렇죠.
0: 이게 뭐 E플랫 소리가 난다 아니면 C 소리가 난다 정해져 있고 가야금도 정해져 있는 거예요.
1: 네.
0: 그러니까 그걸로 반주를 하면은 딱 그 높이에 맞춰서 불러야 돼요. 뭐 다른 서양 노래처럼
1: 네.
0: 그 뭐 E플랫 메이저다 그러면 그거에 맞춰서 불러야 되는데 그걸로 하면은 남자들은 참 고생할 정도로 소리가 높아요. 그런데 어느 남자분이 그게 반주가 나온 게 전주가 나오니까 그거에 맞춰서 하다가 한 소절 하고 나서 너무 힘드니까
1: 네.
0: 제가 미리 얘기를 했거든요. 그 안 되면은 그 말씀 그 해주시라 그러면 네, 네. 저기 음악을 빼겠다 그 북으로만 해드리겠다 했는데 이분이 이제 그렇게 하자고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북을 쳐주면서 소리를 하는데 야 어떻게 고거 한번 들이박혔다고 그 음을 그대로 내시는 거예요.
1: 와,
0: 그래가지고 이분이 너무 너무 망쳤어요 그 경연대회를.
1: 망친 거예요?
0: 예. 그 소리가 안 나오니까 너무 높아서.
1: 아, 안 나오니까.
0: 소리가 너무 높아서 안 나오니까 이분이 그걸 망쳐가지고 결국 소리를 관뒀어요.
1: 아이고.
0: 저는 너무 너무 아까운 거야. 이분이 소리도 잘하고 그러시는
1: 아니, 그러면은
0: 분이.
1: 그러면은 다시 한번 시도를 해보라고 권면해
0: 그러니까
1: 주시면 되죠.
0: 그러니까 암만 그렇게 해도 너무 실망이 그건 아. 내가 이거밖에 못하나. 아, 그때 참 그랬는데 해금이 있었으면은 해금으로 만약에 했으면 음을 좀 낮춰서 해주세요. 그러면 그냥 맘대로 낮췄다가 맘대로 올렸다가 하는 게 해금인데.
1: 그렇군요.
0: 예.
1: 예, 이 해금 연주 하시는 분 혹시 주변에 계세요?
0: 우리 지금 저기 뭐야 재미국악원 원장님이신 김미자 선생님이
1: 네, 해금 그 연주하세요?
0: 해금 연주하세요.
1: 아, 모시고 오세요.
0: 아, 그럴까요?
1: 들어보고 싶네요.
0: 여기 한국일보에 오래 근무하셨었는데.
1: 아, 진짜요? 한번 모시고 또 해금 연주를 직접 들어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0: 그럼 또 황홀하죠.
1: 그런 생각이 드네요. 자, 우리 소리 연구소 학회장으로 지금 활동하고 계시는데요. LA 네. 지역에 이제 국악을 전하고 계십니다.
0: 네.
1: 사실 이런 방송을 뭐 어디서 듣겠습니까? 우리 국악에 대해서 그죠?
0: 예, 그리고
1: 유일하게
0: 저도
1: 저희 라디오
0: 다해서.
1: 서울 해피투게더에서 이제 우리 김원일 선생님 모시고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0: 네.
1: 많은 분들이
0: 우리 고 선생님이
1: 네.
0: 정말 큰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1: 그런가요?
0: 이렇게 이런 거 저런 네. 거 하시면서 그 국악에 대해서 그래서 저도 제 판소리만 얘기하지 않고 이제 자꾸 이것저것 얘기를 하면서
1: 네.
0: 국악이 해금이 줄이 두 개잖아요.
1: 네.
0: 근데 활을 쓰잖아요.
1: 네.
0: 활이 줄 두 개 있는데 줄 바깥으로 쓸까요? 안쪽으로 쓸까요? 줄 가운데로 쓸까요?
1: 가만히 헷갈리는데 아니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헷갈리는데요. 잠깐만요. 이렇게 다 쓰지 않나요?
0: 웃기죠. 그
1: 네,
0: 저기 바이올린은 다 위에서 이렇게 활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 예, 예, 예. 뭐 첼로도 마찬가지고. 근데 해금은 이 두 줄 사이에 말총이 들어가 있어요.
1: 어머나 어머나 그렇군요.
0: 네,
1: 몰랐네요.
0: 그래서 바깥쪽으로 밀면서 바깥 줄을 쓰면은 높은 소리가 나고 안줄을 쓰면은 낮은 소리가 나는데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아주 특이한 악기예요.
1: 특이하네요, 진짜.
0: 네.
1: 진짜 과학적이네요. 네. 공대 그래서, 출신이시니까 그런 소리라던가
0: 네.
1: 그런 울림이라던가 그런 네. 거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실 것 같아요.
0: 예, 그렇게 하고 어떻게 이런 소리가 날까 뭐 이제 이런 거 자꾸 연구하고
1: 네.
0: 뭐 그 구멍 있는 악기들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그래서 근데 그거보다는 저는 해금이 저한테 훨씬 더 그 마음에 와 닿더라고요.
1: 알겠습니다. 자, 또 하나 또 한 곡을 이제 준비를 해주셨는데 시간이 어찌 이렇게 빨리 흘러간대요.
0: 예, 그 네. 40초 정도쯤에서 나오면은 해금과 소리가 같이 나오는 부분이 있어요.
1: 그래도 참 예, 심규선이라는 가수 굉장히 유명한 가수예요. 노래 잘하고.
0: 네, 맞아요.
1: 근데 이 가수가 판소리를 한다고요?
0: 아, 판소리를 하시는 건 아닌데 판소리 이제 요 노래에서는 약간 그런 풍으로 지금 불러주셨어요.
1: 국악의 분위기로 네. 부르는 거군요.

0: 근데 해금 이렇게 연주하는 걸 보니까요, 해금 연주를 밑에만 이렇게 하네요. 아랫부분을.
1: 예, 줄 이 통이 있는 데를 대고 긁어요.
0: 제일 아랫부분. 네. 통을 이렇게 긁어서 소리를 내는 거군요. 예.
1: 소리 높낮이는 이 손가락으로 조절을 하고.
0: 기타처럼. 왼손, 이렇게. 예.

0: 매력 있어요. 묘하네요. 그죠? 분위기가 네. 어울려요.
1: 그래서 제가 네. 소리하고 비슷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0: 그러네요, 진짜. 너무 좋은데요?
1: 네.

0: 아라리라는 노래네요. 아라리.
1: 네, 그렇습니다.
0: 아라리가 무슨 뜻이에요?
1: 아라리가 아리랑하고 같은 말이에요. 아리랑 아라리오 이러잖아요. 네, 네. 근데 정선 아라리 그러면 정선 아리랑을 그렇게 얘기도 하고 그래서
0: 그렇군요.
1: 같은 말이에요.

0: 이렇게 함께 들으니까 이 콜라보가 굉장히 애절하면서도 뭐 해금 소리도 뭐 특유의 애절함이 있지만
1: 네.
0: 이 심규섬의
1: 맞아요.
0: 목소리로 또 이렇게 노래를 하는데 뭔가 가수들의 일반 가수들의 노래하고는 또 다르네요. 이 국악의
1: 그렇죠.
0: 분위기가 나서 그런지는 몰라도
1: 역시
0: 굉장히 애절하고 섬세하다라는 생각이
1: 그런
0: 들어요.
1: 예, 그런 귀가 역시 밝으세요.
0: 저요?
1: 예.
0: 저 귀가 밝아요? 아,
1: 근데
0: 좋네요.
1: 재미난 게 이제
0: 네.
1: 우리 해금은 줄을 두 개를 손가락으로 1, 2, 3, 4지까지 이렇게 눌러가면서 잡는데요, 이렇게. 근데 똑같이 생긴 중국의 어루라는 거는
0: 네.
1: 손가락 끝으로 이렇게 저기 뭐야,
0: 잡아요.
1: 기타나 그 첼로 하듯이 이렇게
0: 네.
1: 문질러 가면서 소리를 내는데,
0: 누르고 이렇게
1: 예.
0: 문질러가면서.
1: 제가 지난번에 어느 유럽에 어디를 갔더니
0: 네.
1: 버스킹을 하는데
0: 예.
1: 그 얼후를 가지고 어떤 그 중국 사람이
0: 네.
1: 하더라고요.
0: 오.
1: 아, 그 옆에서 그냥 우리 해금을 들려주고 싶은 생각이 막확 들었는데.
0: 좋네요. 우리 악기 중에 이 해금 소리 진짜 매력 있습니다.
1: 네.
0: 자, 이 노래 들으면서 보내드려야 될것
1: 가겠습니다.
0: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해요. 오늘
1: 네,
0: 아주 재미있는
1: 감사합니다.
0: 시간이었고요. 많이
1: 네, 좋은
0: 배웠습니다.
1: 데몸 조심하세요.
0: 네, 대표님 안녕히 가세요.
1: 네.
0: 조금 이따 가세요. 끝나거든.
1: 아, 예.
0: 자, 지금까지 국악 속의 인문학 김원일 선생님과 함께했습니다.

0: 해금과 심규선의 콜라보 아라리라는 곡이었습니다. 이 노래 들으면서요, 어쩌면 바쁘게 살아가는 우리 현대인들에게 가장 필요한 건 이렇게 해금의 줄처럼 마음의 긴장을 적절히 조율하고 또 서로의 삶에 정겨운 추임새를 넣어주는 여유가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김원희 선생님과 함께한 이 국악의 깊은 울림이 여러분의 일상에 잔잔한 위로와 깊은 여운으로 남기를 바라봅니다. 잠시 후에 돌아올게요.
1: 슈퍼자동차 덴트 바디샵. 슈퍼자동차 덴트 바디샵은 자동차 사고 차량 전문 바디샵입니다. 최고의 기술, 최신 장비, 첨단 스프레이 부스, 그리고 아직 경험하지 못하신 독일 최고 수입 페인트로 차를 아끼시는 깐깐한 고객을 기절 초풍가로 모십니다. 슈퍼자동차 덴트 바디샵은 워싱턴과 그래머시 노랑 빌딩입니다. 323-730-1530, 730-1530, www.superdent.com.
2: 순칼국수, 부추만두, 수제비, 떡볶이, 서리태 콩국수 등. 와, 정말 먹고 싶은 게 너무 많아.
3: 뭘 고민하는 거야? 올림픽 칼국수로 가면 되지.
2: 너무 좋아. 진하게 우려낸 국물의 손칼국수와 부추만두 콤보. 마음의 고향집 같고 외갓집 같은 올림픽 칼국수.
3: 고소한 서리태 콩국수, 시원한 열무칡냉면. 별미 중의 별미.
2: 변함없는 정성과 푸짐하고 넉넉한 인심. 각종 과일을 직접 갈아 담근 김치.
3: 언제 가도 반가운 곳, 한 번 가면 두 번 더 가고 싶은 곳.
2: 올림픽과 놀턴. 올림픽 칼국수에서 건강한 한 끼 드셔보세요. 323-931-0007 올림픽 칼국수.
3: 집 분위기가 확 달라졌는데요?
4: 맞아요. 블라인드 하나 바꿨을 뿐인데 분위기가 완전히 다르죠? 선샤인 블라인드 USA. 한국 프리미엄 기능성 원단을 직접 수입하고 라스베가스 자체 공장에서 우리 집에 딱 맞게 제작합니다.
3: 강렬한 라스베가스 태양 아래 8년 동안 검증된 품질, 7년 워런티까지 자신 있게. LA 한인타운 웨스턴 상가와 사가 사이 쇼룸에서 직접 만나보세요.
4: 라디오 서울 청취 고객 전 제품 20% 특별 할인 213-824-8888 213-824-8888 선샤인 블라인드 USA.
5: 여보 여보 이리 와봐. 와, 송영 통큰 설렁탕 진짜 통큰데.
6: 송영 통큰 설렁탕 5주년 감사대 축제라네요. 매일 오전 7시부터 10시까지 아침 스페셜 통큰 설렁탕, 표고 우거지 해장국, 북엇국이 단돈 10불 96이라니. 이제 아침마다 나 귀찮게 하지 말고 송영 통큰 설렁탕으로 가요.
5: 화요일엔 두고가 두 배 큰 사이즈라는군.
6: 목요일엔 갈비탕이나 도가니탕 두고 주문하면 표고 우거지 해장국이 하나 더. 5주년 기념으로 투고 설렁탕은 택스 포함 10불 99. 아싸 대박.
5: 시니어 여름 보양식 삼계탕이 14불 99.
6: 주소는 27217 웨스트 올림픽, 올림픽 한남체인 건너편입니다. 문의는 213-277-1339.
7: 송영 통큰 설렁탕 통 크게 드립니다.
8: 눈앞에 벌레가 떠다니거나 글씨가 흐릿하게 보이시나요?
9: 특히 당뇨가 있거나 연세가 있으시다면 당뇨 망막증과 황반변성 검사를 꼭 받아보세요. 두 질환은 실명의 주요 원인이지만 조기 발견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8: LA안과 전문의 그룹은 최첨단 장비와 풍부한 임상 경험으로 망막, 황반 질환은 물론 녹내장과 안과 성형까지 전문 진료해드리며 새롭게 오픈한 가디나 2호점에서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9: 메디케어, PPO, HMO 보험 모두 가능하며 4명의 한인 전문의가 한국어로 친절하게 도와드립니다. 문의는 213-484-1000번, 213-484-1000번.
8: 가디나점에서 함께하실 직원도 모집하고 있습니다.

해피투게더 2부 듣고 계십니다. 이 시간은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영 변호사 그룹 내지웰 이사하드 정성과 신뢰로 모시는 강남 이삿짐 센터 메디케어 플랜과 건강보험 경험과 신용의 한미보험이라면 안심입니다. 한미보험 경험은 실력을 실력은 결과로 증명됩니다. 14,000건 이상의 레몬법 소송을 성공으로 이끈 레몬법 전문 니타 레몬 로펌 LA 코리아타운 플라자로 이전한 안경 외길 53년 금강 안경 검안과에서 이 시간 함께해 주고 계십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나이 먹는 젊은이 남궁옥분 노래 들어봤습니다. 아, 좋네요. 라디오 서울 1650 간추린 소식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19일 이란에 전례 없이 강력한 경제 제재를 가하겠다고 예고하고 동맹국들의 동참을 촉구했습니다. 이란과 거래하거나 협력하는 제3국을 겨냥한 대대적 2차 제재에 나서겠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이에 대해 이란은 이 선제 타격을 검토하는 등 강경 대응에 나섰습니다. 미국 이란 전쟁의 양상이 악화일로를 걷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서류 미비 이민자와 일부 비시민권자의 연방 세금 환급 혜택을 대폭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연방 재무부와 국세청이 이번 주 제안한 새 규정은 자녀 세액공제와 근로소득 세액공제 등 네 가지 세액공제의 환급 부분을 이 연방 공공 혜택으로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소득이 낮을수록 납부 세금 자체가 적어 세액공제의 상당 부분을 환급금으로 받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 저소득 이민자 가정이 집중적인 타격을 받을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합니다. 인공지능 데이터 센터를 둘러싼 지역 주민들의 반발이 미국 전역에서 거세지고 있습니다. 올해 3월 갤럽 조사에서 미국인의 71%가 자신이 사는 지역에 데이터 센터가 들어서는 것에 반대한다고 답했습니다. 같은 조사에서 원자력 발전소 건설 반대 응답은 53%였는데 데이터 센터 반대가 이를 크게 웃돈 것입니다. 한인 커뮤니티의 정신건강 증진과 자살 예방을 위한 의미 있는 희망의 발걸음이 LA와 뉴욕에서 동시에 이어집니다. 유스타 파운데이션은 오는 8월 29일 토요일 LA 그리피스 파크에서 이 정신건강과 자살 예방을 위한 5K 걷기 대회 함께 걸어요 Let's Walk Today를 개최합니다. 비자를 준비하지 않고 베트남행 비행기에 올랐다가 입국을 거부당한 외국인 여성이 아시아나 항공을 상대로 1억 달러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소송은 이달 4일 캘리포니아 연방 중부 지방법원에 접수됐으며 아시아나 항공이 한국금융감독원 공시를 통해 이 사실을 공개했습니다. 이 여성은 아시아나 항공 항공편으로 베트남에 도착했지만 비자를 소지하지 않아 현지 당국으로부터 입국을 거절당했습니다. 해외 여행객들 사이에서 스마트폰에 내장된 eSIM을 이용하는 사례가 빠르게 늘면서 이동통신사들의 대표적인 수익원인 로밍 서비스가 위협받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에 현지 데이터를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이 알려지면서 여행객들이 비싼 로밍 대신 eSIM으로 눈을 돌리는 모습입니다. LA 동부 샌게브리얼 밸리 지역에서 마사지 업소들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단속이 실시돼 불법 성행위 관련 위반 혐의로 업소 7곳이 적발됐다고 19일 KTLA가 보도했습니다. 오렌지 카운티 검찰국이 청소년 안전사고의 주범으로 지목된 이 위험 전기 자전거와 전기 모터사이클을 기프트 카드로 교환해주는 바이백 행사를 전국 최초로 개최합니다. 바이백 행사 주요 내용은 9월 13일 일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1시까지 애나하임 에인젤 스타디움에서 있습니다. 참가 대상은 오렌지 카운티 거주 여부와 상관없이 누구나 익명으로 반납이 가능하겠습니다. 전기 자전거, 전기 모터사이클, 또 전기 스쿠터, 포개 바이크 작동 여부에도 무관합니다. 보상 혜택도 있습니다. 차량 종류에 따라서 $200에서 $1,000 상당의 기프트 카드를 드린다고 하네요. 요 자세한 내용은요. 라디오 서울 홈페이지 라디오 서울 1650.com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간추린 소식이었습니다.

남가주에 주말까지 무더위가 이어지면서 이 LA와 오렌지 카운티를 비롯한 대부분 지역의 낮 기온이 90도를 웃돌 전망입니다. 굉장히 덥겠어요. 일부 내륙 지역은 100도를 넘고 팜스프링스는 최고 112도까지 치솟을 것으로 예보되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주말까지 LA와 오렌지 카운티는 대체로 맑은 가운데 낮 기온이 90도 초반까지 오름세 보이고 있고요. 밸리와 인랜드 엠파이어는 낮 기온이 90도 후반까지 오르고 또 일부 지역은 100도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해안 지역은 오전에 구름 끼다가 오후부터 맑아지면서 낮 최고 기온이 80도 안팎이고요. 내륙으로 갈수록 기온은 더 크게 오르고 있습니다. 아, 참 날씨가 너무너무 더워서 여러분 많이 힘드시죠. 특히 팜스프링스는 낮 최고 기온이 112도까지 치솟고 주말에도 110도를 넘나드는 무더위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다음 주에도 이 남가주 대부분 지역에서 높은 기온이 이어지겠습니다. 일부 내륙 지역은 기온이 더 오를 가능성이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더위에 건강 잘 챙기시길 바라겠습니다. 곱게 곱게 그렸었지. 주현미 노래예요.

0: 안녕하세요. 타임 123 수지 김입니다. 메디케어, 메디칼 아직도 어려우세요?
1: 주치의 선택부터 입원 가능한 병원 리스트 확인, 약보험, 보청기, 안경, 침술까지 다양한 혜택을 꼼꼼히 비교해 나만을 위한 맞춤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714-994-2222번, 714-994-2228번.
0: 지금 바로 상담하세요. 부에나파 비치 블루바드, 믿을 수 있는 보험 파트너 타임 123.
2: 싱싱하고 맛있는 회가 생각날 때
3: 망설일 필요 없다. 우린 바로 제주 화로로 간다.
2: 갓 잡은 화로의 쫄깃함, 입안 가득 퍼지는 바다의 신선한 맛,
3: 광어, 도다리, 참돔까지 다양하게 친구랑 가족 모임, 회식 장소로도 최고.
2: 푸짐한 상차림과 정성 가득 서비스, 한번 오시면 다시 찾게 되는 그 맛.
3: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323-731-3030, 323-731-3030.
2: 신선함이 다르다. 피코와 크랜셔 제주 화로. 제주 화로로 간다. 22년 전통의 프라임 건축면허학교가 2026년 6월 말에 오렌지 카운티 가든그로브로 이전했습니다. 프라임 건축면허학교는 건축면허 취득, RMO 연결 업무 등 면허에 관련된 모든 업무와 코퍼레이션 설립, 각종 세금 보고 등 세무 회계 업무를 취급합니다. 매주 월요일 저녁 6시에 건축면허 취득을 위한 법규 과목 강의를 무료로 한번 청취해보고 등록을 결정하셔도 됩니다. 문의는 213-369-2249, 213-369-2249.
4: 이보길 다이아몬드에서는 고형 반지를 신형 반지로 즉석에서, 각종 수리품 또한 즉석에서 해결할 수 있는 마운팅 하우스를 오픈했습니다. 다이아몬드를 그 자리에서 끼워드리고 반지 클린, 다이아몬드 감정도 무료로 해드립니다.
5: 뉴서울 호텔 내 이보길 다이아몬드 323-735-5100번.

0: LA 필하모닉은 9월 8일 헐리우드홀에서 로스앤젤레스 발레단의 데뷔 무대를 선보입니다. 로스앤젤레스 발레단이 창단 20주년을 맞아 LA 필하모닉과 처음으로 협연하는 이번 공연은 별빛 아래에서 펼쳐지는 오케스트라와 발레의 환상적인 조화로 가득한 저녁이 될 것입니다. 9월 8일 헐리우드홀에서 열리는 로스앤젤레스 발레단 공연의 티켓은 헐리우드홀.com에서 예매하실 수 있습니다.
1: 라디오 서울 안내입니다.
2: 한인타운 최고의 가성비 화연 냉면 갈비 콤보가 24불 99, 물냉면 비빔냉면 15불 99, 런치 스페셜 16불 99, 생맥주 4불 99, 피처 19불 99, 소매 콤보도 19불 99, 부가와 웨스턴 로데오 갤러리아몰 넓은 무료 주차, 감성구이 포차 화연에서 시원한 여름을 즐기세요. 안녕하세요. 서도 광부 출신 박형만 회장이 운영하는 카페 보넨입니다. 맛있는 커피와 함께 좋은 사람들과 편안하게 이야기를 나누고 모임을 갖기에 더없이 좋은 공간. 오늘은 카페 보넨에서 커피 한 잔. 즐거운 시간 어떠세요? LA 한인타운 올림픽과 카탈리나 카페 보넨입니다. 당뇨가 있거나 연세가 있으시다면 당뇨 망막증과 황반변성 검사를 꼭 받아보세요. LA 안과 전문의 그룹은 최첨단 장비와 풍부한 임상 경험으로 망막 황반질환은 물론 녹내장과 안과 성형까지 전문 진료해드리며 새롭게 오픈한 가디나 2호점에서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메디케어, PPO, HMO 보험 모두 가능하며 4명의 한인 전문의가 한국어로 친절하게 도와드립니다. 문의는 213-484-1000번.
3: 진하게 우려낸 국물의 송칼국수와 부추만두 콤보, 마음의 고향집 같고 외갓집 같은 올림픽 칼국수, 고소한 서리태 콩국수, 시원한 열무 칡냉면, 별미 중의 별미, 변함없는 정성과 푸짐하고 넉넉한 인심, 한 번 가면 두 번 더 가고 싶은 곳, 올림픽과 놀턴 올림픽 칼국수, 323-931-0007 올림픽 칼국수. 송영 통큰 설렁탕 5주년 기념, 매일 오전 7시부터 10시까지 아침 스페셜을 단돈 10불 96에 만나보세요. 화요일 투고는 2배 큰 사이즈, 목요일 갈비탕과 도가니 투고 주문 시 표고우거지 해장국 1+1, 여름 보양식 삼계탕은 14불 99, 올림픽 한남 체인 맞은편 송영 통큰 설렁탕 통크게 드립니다. 전품목 완전 반값 세일, 100% 풍기인견 이불, 친환경 옥수수 모달 이불, 사계절 이불은 물론 쿠션과 방석까지 역대급 반값 특가. 매장은 975 사우스 머몬트 에브뉴 올림픽 식물원 옆입니다. 문의는 213-884-5000. 파격 할인 세일 지금 서두르세요.
1: 라디오 서울 안내였습니다.

0: AM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 재미와 정보가 가득한 라디오 서울의 주말 프로그램 AM 1650 라디오 서울이 2시를 알려드립니다.
2: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안녕하세요. 라디오는 내 친구를 찾아주신 모든 여러분. 아, 오늘은 좀 많이 더운 것 같습니다. 차 안에 온도계가 90도를 올라가는 뭐 더운 거 예상을 하고 인정을 하지만 그래도 아, 햇살이 따갑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방송국에 왔습니다. 자, 어쨌든 뜨거운 햇살처럼 불금입니다. 아, 어김없이 찾아온 불금. 아마 여러분들 나름대로는 숨가쁘게 한 주를 달려오셨죠. 자, 그 한 주를 마무리하는 그런 오늘 오후 3시 저희 라디오는 내 친구에 와주신 거 다시 한번 깊은 감사드리면서, 자, 시원한 음악들과 또 어떻게 보면 시원한 미소 어울리는 단어인가요? 자, 나무나 오후도 좀 여유를 가지면서 한 주를 마무리하는 그런 좋은 시간 가져야 되는데 마음이라도 좀 흔들어 보면 어떨까 싶어서 준비한 첫 곡입니다. 자, 흔들어 보시죠. 출발합니다.

잘 들으셨죠? 두 번 다시 돌아오지 않는 내 청춘입니다. 그래서 흔들어대라고 얘기합니다. 뭐 몸을 흔드려는 게 아니고 우리 마음을 좀 흔들어서 좀 여유를 가지게 좀 주말을 잘 보낼 수 있게 했으면 한다는 바람에서 만든 노래인데 아주 신나는 노래 같아요. 우리 순철님 말씀처럼 주말입니다. 신나네요. 저도 덩달아 기분 짱입니다. 라고 말씀하시고 통계님 오늘 토요일이신데 일찍 일어나셨네요. 이 저희 단체 톡방을 보면은 우리 통계님은 굉장히 부지런하신 것 같아요. 저희들하고 시간차가 많이 나는데도 일일이 다 그 얘기를 받아주시고 또 좋은 노래 올려주시고 항상 깊은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자, 모든 분들 뭐 늘 드리는 말씀이지만 혹시라도 어디 여행 계획 가지신 분들은 날씨가 너무 좋아서 너무 즐거우실 것 같고 반면에 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방콕이라는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방콕 하시는 분들은 조금 더운 기분도 들고 어제 제가 그 잠을 자려고 하는데 1시쯤 되니까 새벽 굉장히 더위가 몰려오는 것 같아요. 어제는 밤에는 시원한데 조금 습하기도 하고 조금 더운 날이 아니었나 싶은데 아마 오늘 내일까지 좀 그러지 않을까 싶어서 좀 뭐 아열대까지는 아니더라도 조금은 더운 그런 주말을 보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타운을 굳건하게 지키시는 일을 하시면서 모든 여러분들도 어쨌든 간에 비즈니스가 좀 잘 되면 더위를 좀 우리가 넘길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욕심도 부려봐요. 근데 눈앞에서 계속 팥빙수가 왔다 갔다 하는 건 뭐 어쩔 수 없는 현실이고 아마 모든 분들도 점심 식사하시고 갈증도 나고 또 달달한 게 땡기는 그런 시절이 아닌가 싶습니다. 저와 함께 5시까지 이번 주에 어떤 그 마지막 기운을 좀 편안하게 풀고 가시는 그런 좋은 시간 가지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우리가 마음이라도 좀 축제 같은 마음을 가졌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준비한 노래입니다.

0: 네, 어떠셨습니까? 마음이라도 축제로구나 라는 그런 식으로 그래 두 곡 정도 오늘 좀 신나는 트로트 들어보았습니다. 자, 뭐 그 음악에는 장르가 참 많아요. 제가 선곡하면서도 항상 여러분과 함께 나눌 음악들을 생각하고 고민할 때 오늘은 어떤 테마로 주제로 가야 될까, 노래 한 곡이야 문제가 아니고 때로는 여러분이 주시는 추천곡들에 연결되는 어떤 연결구를 찾아서 우리가 살아왔던, 지내왔던 그 당시의 추억을 가장 빠르게 잘 회상할 수 있는 그런 노래로 선곡을 많이 하는 편입니다. 자, 요사이는 말이죠. 그 음식에 대해서 풍자하는 그런 노래들이 굉장히 많아서 제가 몇 개 소개해드린 적도 있는 것 같아요. 자, 이번에 잠깐 여러분들 혹시 그 점심 식사하실 때 특히 그런 적 많으시잖아요. 아, 오늘은 뭘 먹어야 되나? 아, 짜장면을 먹을까? 항상 화두가 되는 게 짜장면을 먹을까? 짬뽕을 먹을까? 그래서 이제 짬짜면이라는 것도 개발돼서 나오긴 했지만 근데 아이러니컬하게도 저 같은 경우도 주로 짜장면을 시키는 편인데 짜장면을 먹다 보면 건너편에 앉아서 짬뽕 드시는 분의 국물이 얼마나 그렇게 맛있어 보이는지 그래서 짬뽕 한번 시키면 결국은 아이 짜장을 시킬 걸 잘못했다라는 그런 후회도 하고 저뿐만이 아니고 함께하고 계시는 모든 분들이 짜장과 짜장면과 짬뽕 사이에서 굉장히 고민하시지 않나 싶기도 하고 뭐 먹을까? 아, 뭐 분식으로 먹을까? 근데요 이런 경험이 있어요. 뭘 먹을까 그러고 막 고민하는 날은 결국 선택하는 음식이 그렇게 맛있지 않고 후회를 조금 하게 되는데 그냥 오늘은 무조건 짜장면 이렇게 먹을 때가 단순 명료하지만 아 먹고 나서 잘했다 내가 이거 먹기를 이런 생각도 하는데 우리 함께 가시는 모든 분들은 그런 경험이 없으신지 모르겠네요. 아이고 순철님 실감나는 얘기라고. 예,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이제 하자면 집에서 이제 있다가 밤늦은 시간에 뭐 TV를 보거나 유튜브를 보다가 거기서 라면 끓여 먹는 생각이 그런 장면을 보고 나면 야 라면 한 그릇 먹었으면 좋겠다 라면 먹긴 배가 너무 부른데 뭐 이런 고민하다가 결국은 끓여 먹습니다. 먹고 나서 후회하는 거예요. 아이고 밤에 라면 먹고 언제 자려고 라든가 또 안 먹고 나면 아유 먹고 싶을 때 먹었어야 되는데 또 그런 고민도 하게 되고 어떻게 보면 우리 하루하루 인생살이가 고민의 연속이고 오래전에 일요일 밤의 대행진이라는 그 연예 프로에서 이휘재라는 그 개그맨이 어떤 상황 설정을 해놓고 이걸 할까 저걸 할까 그래서 고민하던 그런 프로가 굉장히 인기가 있었는데 우리 하루하루가 그렇게 이어지지 않나 싶습니다. 모든 게 다 그래요. 예를 들어서 쉬는 날 모처럼 날 어디를 좀 가볼까? 안 가도 후회되고 가고 나면 피곤한데 쉴 걸 왜 왔을까 사람도 많은데 이런 후회도 하고 아마 오늘 지금 3시가 넘은 시간이지만 오늘 아침서부터 우리 함께하고 계시는 모든 라디오는 내 친구 친구분들도 그런 생각 한 번쯤 아 이걸 할 걸 저걸 할 걸 그런 귀로에서 선택하셨을 때 만족하지 않고 약간의 후회를 가지는 우리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았다고 생각하는데요. 자, 그래서 준비한 노래가 재밌는 제목이에요. 뭐 먹을지 고민될 때 부르는 노래라니까 뭐 어떤 내용인지 일단 한번 듣고 나서 말씀 이어가겠습니다.
1: 좀 있으실 겁니다. 식사는 해야겠고 뭘 먹을진 모르겠고 그럴 땐 이 노래를 불러볼까요?

0: 내일도 만나요.
1: 네, 어떠셨습니까? 참 간면한 노래인데 한식, 중식, 양식, 일식 이렇게 네 가지 음식을 놓고 골라봐야 되는 그런 생이고, 아마 오늘 저녁 금요일이니까 나름대로 또 특식 약속이 있으신 분도 계실 거고, 모처럼만의 가족들과 함께 좀 만난 거 드시는 그런 일이 있으면 지금 얘기한 대로 한식, 중식, 일식, 양식 중에서 어떤 걸 택하실지, 또 한식이라면 어느 식당 가서 맛있게 먹을지, 다 기호들이 있잖아요. 보면 식당도 어느 식당이 뭐 유난히 맛있다 이런 것보다 사람들마다 설렁탕은 난 여기가 맛있고, 뭐 생선 뭐 조림은 어디가 맛있고, 찌개는 어디가 맛있고, 뭐 이렇게 자기 취향이 다르듯이 좀 애매한 부분이 있어서, 사실 저 같은 경우는요, 이제 사람들이 많이 문의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방송도 진행을 하고 이제 연예 사업 쪽 일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발이 넓다고 생각을 하고, 뭐 예를 들어서 설렁탕 어디가 맛있어요? 그러면 저는 꼭 앞에 단서를 붙입니다. 어떻게요? 제 입맛에는 여기가 맛있는 것 같은데 한번 가보시든지요. 이렇게 얘기를 해야 만일에 제가 추천하는 식당을 갔다가 상대방 입맛에 안 맞을 때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입맛이 다르니까요. 그러니까 맛있다라는 그런 형용적인 얘기보다 내 입맛에는 딱 맞는다라는 표현이 조금 더 어울리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합니다. 그래야 나중에 좀 맛이 덜하더라도 내 입맛하고는 좀 덜 맞네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지, 전 저기가 최고예요, 무조건 맛있어요 그랬다가 맛이 없으면 괜히 미안해지는 그런 상황이 싫어서 그러지 않나. 혹시 여러분들은 그런 그 경험이 없으신지 좀 궁금합니다. 자, 이번에는요 우리 통계님이 추천해 주셨는데 제목이 너무 재밌어요. 세종대왕이 떡볶이를 먹었대. 먹었나요? 안 먹었나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0: 아, 네. 참 듣고 보니까 그 세종대왕이 떡볶이 먹었대라는 그 단어를 가지고 헤비메탈로 멋지게 좀 어떻게 보면 그 오늘같이 더운 날좀 이렇게 다 깨부수는 그런 사운드를 들으니까 스튜디오 안이 조금 답답하긴 하지만 조금 뻥 뚫리는 그런 느낌도 드는데 참 재미난 노래들이었습니다. 참 요새 세상이 저희 때또 저희보다 윗세대 분들이 사시던 세당보다는 많이 달라지지 않나 그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자, 라디오는 내 친구 1부는요. 경험은 실력은 결과로 증명됩니다. 14,000건 이상의 레몬법 소송을 성공으로 이끈 레몬법 전문 니타 레몬 러펌. 하루하루의 행복이 채워집니다. H솔루션 럭셔리 하이브랜드 디바 마사지 체어. 헬스코리아에서 만나보세요. 가장 싼 비행기표를 찾으십니까? 타운에서 가장 싼 세안여행사. 최첨단 시설과 풍부한 임상 경험으로 4명의 한인 전문의가 한국어로 친절히 상담해 드리는 LA 안과 그룹. 완벽한 노후를 위한 은퇴형 투자 매물 테넌트 관리 케이장 부동산이 늘 함께하고 계십니다.
1: 여행의 기분 좋은 출발이자 행복한 마무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 하늘 위에서도 집처럼 편안하기를 바라는 바람. 바쁜 비즈니스 일정에서도 잠시 휴식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 이 모든 바람을 담아 최고의 서비스를 약속드립니다. 마음까지 케어하는 비행, 대한항공.
2: Korean Air. 마사지 체어를 처음 만나시는 분들을 위한 최고의 선택 H솔루션의 그라비트입니다.
3: 너무너무 좋습니다.
4: 너무 잘 주물러주고 최고예요.
2: 부담 없는 가격, 한 달에 83불로 달라지는 나의 삶을 만나보세요. 213-385-1005 헬스코리아.
5: 이지바이크 때문에 무릎에 힘이 생겼어요.
2: 이젠 이지바이크와 함께 안전하고 쉽게 재밌게 운동하세요. 문의전화 213-385-1005 헬스코리아.
6: 비상 상황은 언제든 발생할 수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에서는 산불이나 강풍, 지진, 홍수 또는 정전일 수 있죠. 서든 캘리포니아 에디슨은 예기치 못한 상황에 항상 대비하고 있으며 여러분도 계획을 세우고 대비하시길 권합니다. 비상용품에는 구급상자, 약, 배터리 라디오, 생수, 그리고 부패하지 않는 식품 등을 챙기세요. 자세한 정보 및 정전 알림 업데이트는 sc.com/beprepared를 방문하십시오.
7: 기아 글랜데일의 특별한 혜택을 경험하세요.
8: 미국 판매 1위 카프로스 기아 글랜데일. 신차 대량이고 미국 최대 규모 수준의 기아 재고 보유.
7: 스포티지, 텔루라이드, 소렌토, K4, K5, EV6, EV9까지.
8: 중고차 특별 세일, 경쟁력 있는 리스와 할부 프로그램, 법인 차량 구매 및 플리 서비스 지원.
7: 전문 한국인 세일즈팀이 친절하게 도와드립니다. 카프로스 기아 글랜데일.
9: 400 사우스 브랜드 블러바드 글랜데일. 818-745-1400, 818-745-1400, glendalekia.com.
10: All offers subject to credit approval. Vehicle availability may vary. Lease and finance terms available on approved credit. Prices plus tax, title, license, dealer fees, and government fees. See dealer for complete details. Offers may expire without notice.
11: 폭풍 뛰는 여름, 여러분의 건강을 위한 초대박 세일. 눈에 좋은 루테인 비아잔틴 14불 99. 기적의 명.

네. 아, 여러분들 이 노래가 무슨 노래지? 이러는 분들도 덜어 계실 것 같습니다. 그리 많이 알려진 노래는 아니지만 여러분들 혹시 봉봉사중창단이라고 기억하실 겁니다. 70년대로 잠시 우리가 돌아가면 봉봉사중탄이 불러준 내 마음 몰라주나라는 노래였습니다. 70년대 당시만 해도 이제 사중창, 뭐 시스터즈, 뭐 자매 이런 그 이름을 가진 가수들이 꽤 있었어요. 지금 이 노래를 불러주신 봉봉사중창단, 또 네 명의 남성들이 불렀던 또 이 블루벨스라는 그룹이 있었고, 여자는 네 명의 여자가 있었던, 세 명이죠, 이 시스터즈라고 있었고, 그 다음에 또 바니걸스라고 자매가 있었고, 토끼 자매죠. 그리고 또 뭐 이 은방울 자매라고 굉장히 오랫동안 활동을 했던, 또 그 다음에 커피 한 잔을 불렀던 펄 시스터즈라고 있었고, 그런 그 듀엣보다는 그런 그 사중창단이 있었고, 또 코코 브라더스라고 김준 씨를 주축으로 한 박상규 씨가 멤버가 됐던 그런 많은 사람들이 팀을 이루었던 그런 세대였는데, 요 사이는 전혀 찾아볼 수가 없고, 주로 뭐 홍삼 트리오까지는 있어요. 찻잔 불른 노고질이 있지만 요즘은 거의 듀엣으로 많이 활동을 하는 것 같아요. 사람이 네 명인 것보다는. 하지만 요새는 또 포레스텔라라고 또 다섯 명의 친구들이 모여서 어마무시하게 노래를 잘하는 그런 팀들도 있고, 자 잠시 70년대로 우리가 송환해서 여행을 가서 잠시 그 당시 노래 한 또 두세 곡 정도 들으면서 즐거운 시간 보내겠습니다. 자 이번에 소개해드릴 곡은 이 시스터즈. 여러분들 기억하실 거예요. 울릉울릉 울릉대는 울릉도라, 울릉도 트위스트로 우리에게 많이 알려졌던 이 시스터즈의 노래 중에 이 노래 또한 저희에게 많이 기억에 남는 추억의 가요라고 여깁니다.

네, 이시스터즈의 음성이었습니다. 아, 참 저도 이시스터즈는요 저하고 또 개인적으로 연관이 있는 것이 저희 그 집안이 뭐 그 연예인 패밀리라고 해서 열몇 명이 있다고 그랬는데 예, 남성금지구역 맞습니다. 그 중에 그 이시스터 멤버 중에 김상미라고 그 멤버 중에 한 사람이 저희 맨 그 큰 삼촌 가수 현미 씨의 큰 오빠의 그러니까 아내입니다. 그러니까 저한테는 삼촌 외숙모가 되겠죠. 예, 그래서 그 집안이고 그 딸도 또 김은령이라고 고전무용과 함께 소리를 하고 가수로 있고 그 동생도 저하고 사촌지간이죠. 또 고전무용을 하는. 그래서 이리저리 수를 세어보니까 12, 13명 정도 한 가족에서 연예인이 나오기가 쉽지 않은데 항상 그래서 연예계 쪽에서는 저희 가계도를 보고 많이들 말씀들을 나누셨던 그런 기억들이 나네요. 자, 한 곡도 준비했습니다. 블루벨스라고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아주 멋쟁이 4명의 남자들. 블루벨스 하면 이 노래 빼고는 또 어떤 얘기를 할 수 없을 정도의 이들의 대표곡 너무 잘 아시는 빨간 마을입니다.

0: 네, 이렇게 해서 세 곡 정도 들어보았는데 특히 빨간 마후라는 제 기억에 어렸을 때 그 아주 비행기 공군 조종사 그 헬멧을 쓰고 멋진 공군 옷을 입고 신영균 씨가 이렇게 멋있게 이 넘버 원을 있으면서 빨간 마후라를 둘렀던 우리나라 최초의 그 비행기 영화. 미국에서 탐 크루즈가 탑건이라는 영화로 굉장히 히트를 쳤다고 보면 훨씬 더 이전에 옛날에 이미 빨간 마후라가 탑건보다 훨씬 더 먼저 우리에게 인기를 얻었다는 사실도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예, 순철님 그렇습니다. 모여서 흑백 텔레비전 보던 시절 전투, 예, 컴뱃 AFK에서 전투도 있었고 그 당시에 전투 말고 또 보난자도 기억을 합니다. 서부활극이었죠. 서부활극이 아주 유명하던 시절에 그 당시에는 또 클린트 이스트 우드가 이 아주 시가를 옆에 물고 아주 멋지게 그 망토를 두르고 황해의 무법자 따라다라다라 따라라 야 이 그 주제가만큼은 제 뇌리 속에도 아주 또렷이 남아있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그 지금 미션 임파서블이죠. 그 당시에는 제5전선이라고 좀 뭐 TV 시리즈로 나와서 저희가 좋아하던 그런 시절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아이고 TK님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잠시 전화는 이렇게 해서 좀 추억의 노래들을 좀 들어보았습니다. 자 전화는 말씀 듣고 이어가겠습니다.
1: 안녕하세요. 새롭게 내과 주치의 클리닉을 개원하게 된 안메디칼 원장 안상훈입니다. 서울대병원 가정의학 전문의, USC대학병원 암 전문 교수로서의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일반 내과 진료는 물론 암 조기검진, 치료 가이드, 생존자 관리까지 암을 걱정하시는 모든 분들의 주치의가 되어드립니다. HMO, PPO, 메디케어 등 대부분의 보험으로 진료 가능합니다. 예약 문의는 657-888-9919, 657-888-9919.
2: 류마티스 관절염, 어깨, 허리 통증, 더 이상 불치병이 아닙니다.
3: 지긋지긋한 통증, 성민산삼 한방병원에선 수술 없이, 진통제 없이
2: 몸속의 열과 냉의 균형을 잡아 병의 근본부터 다스립니다.
3: 또한 중풍과 치매를 예방해주는 산삼근육단과
2: 위급한 상황에 생명까지 구해주는 도인백사단은 이제 가정상비약입니다.
3: 불치병, 난치병이 없는 세상을 위해 성민산삼 한방병원 213-385-3304 385-3304.
4: 사고로 고통받고 계신가요? 하워드김 변호사가 도와드립니다. 27년 이상의 풍부한 경험과 철저한 준비로 소문난 김 변호사는 개인 상해, 교통사고, 대중교통사고, 자전거사고, 화상사고, 개물림 등등 그리고 비즈니스 소송까지 법원에서 확실하게 변론하고 고객에게 한국어로 설명드리면서 여러분의 권리를 지켜드립니다. 캘리포니아 법원에서 인정받은 전문가 밀리언 달러 변호사 포럼의 평생 회원 하워드 김 변호사 당신의 든든한 법적 동반자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213-977-9900 213-977-9900.
5: LA 학부모님 이런 생각은 버리셔도 좋습니다. 학군 따라 이사가야 한다는 생각, 사립학교는 무조건 비싸다는 생각, LA 한인타운에는 킨더에서 초중고까지 경제적인 학비에 다닐 수 있는 사립학교가 있습니다. 졸업생 전원이 아이비리그와 UC계열 대학에 진학하는 NCA 사립초중고등학교.
6: 입학상담은 213-487-5437, 213-487-5437입니다. 킨더도 NCA.
7: 야마바 리조트앤카지노 무료 셔틀 서비스. 이제 오렌지 카운티에서도 편안하게 이동하세요. 새롭게 추가된 부에나파크와 가든그로브를 포함해 LA, OC, 샌프란시스코 밸리 전역 20개 이상의 픽업 장소에서 매일 무료 셔틀 운행. 타는 건 무료, 즐기는 건 마음껏. USA Today 선정 넘버원 카지노 야마바 UN. 버스 좌석은 선착순이며 여러 장소를 경유할 수 있습니다. 모든 셔틀 서비스는 제3자 업체를 통해 운영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yamaba.com/bus. 21세 이상 참가 가능합니다. 책임감을 가지고 플레이하세요.

네, 꼭 LA 주제가 같다는 생각 들지 않으십니까? 나성, LA를 나성이라고 하죠. 아, 근데 나성에 관한 편지를 띄우세요. 제가 처음에 미국 왔을 때 그때는 참 국제전화가 굉장히 값이 비싸던 시절이었어요. 그래서 편지 한번 보내면 한 2주 이상 가고 좀 길쭉한 봉투에 겉에 이제 국제우편이라고 해서 파란색, 빨간색이 이렇게 빗금으로 돼 있는 그런 편지 여러분들 주고받은 적 있으셨죠? 지금 여기 가사대로 사진 찍어 보내라고 그러고 나성에 보내라고 그만큼 미국이 멀었던 길이고 로스앤젤레스 그러면 저희가 한국에서는 야 꿈의 도시 야 저기는 저 어떻게 생겼을까라고 궁금해했던 그런 시절 참 너무 그리움 우리 티키님 덕분에 좋은 노래 들었습니다. 자 고등학교 동창 부부가 점심 먹자고 해서 토렌스에 가서 돼지고기와 뜨거운 물 드시고 동창 친구 부인들이 TK님 보시고 그냥 울었다고 그래서 글썽거렸다고 아니요 다 뭐 잘 드시고 수술 잘 끝나시고 완쾌하실 겁니다. 네 야채와 함께 드셨다고 2시간 반 동안 얘기 울고 웃다가 그만큼 동창이라는 존재가 우리한테는 편안하고 푸근한 존재가 아닌가라는 생각도 드네요. 순철님 아 예 TK님 선곡에 잘 듣고 이 노래 들으니까 한국 생각난다고 아, 그렇죠 저도 사실은 한국 생각 많이 나곤 합니다. 자, 이 당시 노래 한 곡 좀 편안함을 가지는 아 우리 배호 씨의 노래 준비했습니다. 안개 속으로 가버린 사랑.

0: 네, 저희 마음속에 남아있는 영원한 낭만 가객이라고 제가 표현해도 옳을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배호 씨 노래 안개 속으로 가버린 사랑. 통계님의 음악 조회가 굉장히 깊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 우리 한우연님, 아, 예, 그분의 삶의 회복을 언제 틀어도 참 좋다고. 저도 그런 것 같아요. 항상 아, 뭐랄까 가슴에 어떤 그 한이 남아있는 그 목소리, 이 노래들이 아, 전부 그가 좀 젊은 시절에 불렀던 노래들인데 그만큼 감성이 뛰어났던 가수인데 너무 일찍 떠났지만 그의 노래만큼 아직도 우리 가슴을 축축하게 젖게 해준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라디오는 내 친구 1부는요, 경험은 실력을, 실력은 결과로 증명됩니다. 14,000건 이상의 레몬법 소송을 성공으로 이끈 레몬법 전문 니타 레몬 러펌, 하루하루의 행복이 채워집니다. H솔루션 럭셔리 하이브랜드 디바 마사지 체어, 헬스코리아에서 만나보세요. 아, 가장 싼 비행기표를 찾으십니까? 타운에서 가장 싼 세안여행사, 최첨단 시설과 풍부한 임상 경험으로 4명의 한인 전문의가 한국어로 친절히 상담해드리는 LA 안과그룹, 완벽한 노후를 위한 은퇴형 투자 매물 테넌트관리 K장 부동산이 늘 함께하고 계십니다.
1: 마이 우메캔 포인트로 누리는 특별한 혜택
2: 놓치지 마세요.
3: 제품 구입 시 포인트가 차곡차곡, 포인트로 원하는 제품을 선물로 받고 현금처럼 사용하고 할인 쿠폰과 친구 추천 보너스는 물론 지금은 포인트가 두 배로 적립되는 더블 포인트 대잔치, 165불 이상 제품 구입 시 더블 적립과 함께 엘칼슘 증정, 나토키나제와 제첩액기스 두 박스 구입 시 한 달분 추가 증정과 더블 적립에 푸짐한 선물까지. 우메캔 더블 포인트 대잔치 888-941-3311 우메캔.
4: 안녕하세요, 미국에 계신 한인 여러분, 미스터 4에 보내주신 많은 사랑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에 보답하고자 직접 미국을 찾아갑니다. 이번에도 센터 메디컬 그룹이 공식 후원사로 함께해 주셨는데요. 근데 알고 보니까 동영과 지역사회 행사까지 함께하면서 늘 한인 시니어분들과 가까이에 손잡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더욱 기대가 됩니다. 센터 메디컬 그룹과 함께하는 미스터 4 미국 공연, 센터 메디컬 그룹 회원 여러분께는 무료 티켓도 준비되어 있다고 하니 꼭 문의하세요. 미스트로포 LA에서 만나요.
5: 가족을 잃은 깊은 슬픔, 대한장의사가 맞상주의 마음으로 장례를 도와드리겠습니다.
6: 고인이 가시는 마지막 길을 대한장의사가 성심을 다해 배웅해 드립니다.
5: 가족의 장례를 치르듯 정성 가득한 장례, 대한장의사.
6: 대한장의사는 라이센스 2028과 화장 라이센스 268을 갖고 있어 믿을 수 있습니다.
5: 장례, 믿을 수 있는 대한장의사에 맡기십시오.
6: 323-731-4040, 323-731-4040, LA 대한장의사.
7: 변호사를 이재행 변호사로 바꾼 게 제 인생에서 가장 잘한 선택이었습니다. 교통사고 났을 당시엔 경황이 없어 되는 대로 변호사를 구했는데 아는 분이 큰 사고니까 이재영 변호사를 찾아가 보라고 했죠.
8: 수많은 승소의 기록들이 증명합니다.
9: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8: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영 변호사 그룹
10: 213-383-3838 213-383-3838.
11: 아름다운 식탁은 좋은 식기에서 시작됩니다. 영국 명품 포트메리온 보타닉 가든을 김수정기 특별한 가격으로 만나보세요.
12: 10피스 세트 40% 할인, 접시와 볼, 머그컵 등 다양한 인기 제품은 최대 50% 할인, 집들이 선물이나 혼수, 소중한 분께 드리는 선물로도 최고의 품격 있는 선택.
11: 포트메리온 보타닉 가든 특선 세일, 지금 김수정기에서 만나보세요. 김수정기.
0: 오늘 밤 네, 김건모의 서울의 달 1부 끝곡으로 보내드리면서 2부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2부에서는 여러분 잘 아시는 고니와 비니의 아, 유쾌한 라디오, 오늘은 또 어떤 주제로 갈지 여러분 잠시 후에 뵐게요.

0: 신나는 백투스쿨 준비 H마트와 함께하세요.
1: CJ 백투스쿨 모음전 간편하고 맛있는 두루두루 만두부터 햇반, 냉면, 볶음밥, 컵빵까지 다양한 CJ 인기 상품을 만나보세요.
0: 아이들이 좋아하는 간식도 빠질 수 없죠. 꼬북칩 4종 세트, 말차 초코파이, 고소미 고래밥, 초코몽 등 오리온 인기 과자들도 한자리에서 만나보세요.
1: 새학기 장보기부터 달달한 간식까지 알뜰하게 쇼핑하세요.
0: 언제나 H마트는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2: H-Mart, the best of Asia since 1982.
3: 믿고 찾는 중앙양로병원.
4: 별 5개 등급의 의료 서비스. 100% 한인들만을 모시는 중앙양로병원. 단기, 장기 요양치료 환자 환영.
3: 한국인 재활치료사, PT, OT, ST 상주, 24시간 한인간호사 대기.
4: 정갈한 전통한식, 주 7일 종교예배 시간, 다양한 오락, 취미생활.
3: 화기애애한 가족적인 분위기. 입원 상담 환영. 213-483-9921. 213-483-9921.
5: 센츄리 스파, 찜질방, 헬스클럽, 스포츠센터가 안전하게 문을 열었습니다.
6: 골프 연습을 할 수 있다고요?
5: 네.
6: 수영도?
5: 그럼요.
6: 찜질방도 헬스클럽도 모두 열었다고요?
5: 그렇습니다. 센츄리 스파, 헬스클럽, 스포츠센터 오픈을 기다리셨던 모든 분들을 위해 더욱 안전하고 쾌적하게 모시겠습니다.
6: 2주 유일 골프 연습장, 수영장, 헬스클럽, 찜질방, 식당, 미용실을 한 번에 즐길 수 있는 센츄리 스파, 올림픽과 크랜셔, 323-954-1020, 323-954-1020.
7: 안녕하세요. 시니어 건강보험 전문 엔젤라 장입니다. 65세가 되셨나요? 메디케어 A와 B가 있으시면 메디케어 파트 C 시니어 플랜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혜택이 포함된 메디케어 플랜 가입을 도와드립니다. 메디케어와 메디카를 가지고 계신 분은 연중 가입이 가능합니다. 1961년 메디케어 신청도 도와드립니다.
8: 1650 K-Fox, number one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 주말에도 라디오 서울, 다양한 정보와 유쾌한 이야기, 라디오 서울이 3시를 알려드립니다.
9: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0: 네, 너무 신나서 2부 멘트를 제가 잠깐 놓쳤습니다. 사람이요, 아무리 저도 방송을 하고 여러분께 노래는 들려드리지만 제 자신이 너무 흥분해서 앉지도 못하고 빙글빙글 첫 곡으로 오늘 저희 라디오는 내 친구에 오신 모든 분들, 우리 알청님도 그러셨고 평소에 트로트 좀 많이 틀어야 되는데 근데 오늘은 어쨌든 불금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이 시간은 여러분 아시잖아요. 우리 비니 씨하고 고니 비니의 통통 튀는 유쾌한 라디오 이렇게 막 잔뜩 준비하고 있는데 그래서 세상이 좀 빙글빙글 돌아가서 어지럽다는 그런 느낌에서 오늘 첫 곡으로 불금으로 골라봤습니다. 자, 빨리 갈게요. 잠시 전하는 말씀 듣고 돌아와서 빨리 모시겠습니다. 자, 저희 라디오는 내 친구 2부는요, 대형교통사고 전문 이재용 변호사 그룹, 메디케어 플랜과 건강보험 경험과 신용의 한미보험이라면 안심입니다. 간장게장 갈비찜, 은대구조림이 맛있는 소반식당, 젊음을 되돌려드립니다. 건강식품회사 텔로이스 정은수 코치, 무엇이든 함께하면 기쁨입니다. 한인사회 대표보험회사 유니굿 프렌드 보험이 늘 함께하고 계십니다.
1: 여행의 기분 좋은 출발이자 행복한 마무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 하늘 위에서도 집처럼 편안하기를 바라는 바람. 바쁜 비즈니스 일정에서도 잠시 휴식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 이 모든 바람을 담아 최고의 서비스를 약속드립니다. 마음까지 케어하는 비행, 대한항공.
2: Korean Air. 비상 상황은 언제든 발생할 수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에서는 산불이나 강풍, 지진, 홍수 또는 정전일 수 있죠. 서든 캘리포니아 에디슨은 예기치 못한 상황에 항상 대비하고 있으며 여러분도 계획을 세우고 대비하시길 권합니다. 비상용품에는 구급상자, 약, 배터리 라디오, 생수 그리고 부패하지 않는 식품 등을 챙기세요. 자세한 정보 및 정전 알림 업데이트는 sc.com/beprepared를 방문하십시오.
3: 기아 글렌데일의 특별한 혜택을 경험하세요.
4: 미국 판매 1위 카프로스 기아 글렌데일, 신차 대량이고 미국 최대 규모 수준의 기아 재고 보유.
3: 스포티지, 텔루라이드, 소렌토, K4, K5, EV6, EV9까지
4: 중고차 특별 세일, 경쟁력 있는 리스와 할부 프로그램, 법인 차량 구매 및 플리스 서비스 지원.
3: 전문 한국인 세일즈팀이 친절하게 도와드립니다. 카프로스 기아 글렌데일
5: 400 사우스 브랜드 블러바드 글렌데일 818-745-1400 818-745-1400 글렌데일기아.com.
6: All offers subject to credit approval. Vehicle availability may vary. Lease and finance terms available on approved credit. Prices plus tax, title, license, dealer fees, and government fees. See dealer for complete details. Offers may expire without notice.
7: 안녕하세요. 새롭게 내과 주치의 클리닉을 개원하게 된 안메디칼 원장 안상훈입니다. 서울대병원 가정의학 전문의, USC 대학병원 암 전문 교수로서의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일반 내과 진료는 물론 암 조기 검진, 치료 가이드, 생존자 관리까지 암을 걱정하시는 모든 분들의 주치의가 되어드립니다. HMO, PPO, 메디케어 등 대부분의 보험으로 진료 가능합니다. 예약 문의는 657-888-9919, 657-888-9919.
8: 사고로 고통받고 계신가요? 하워드김 변호사가 도와드립니다. 27년 이상의 풍부한 경험과 철저한 준비로 소문난 김 변호사는 개인 상해, 교통사고, 대중교통사고, 자전거사고, 화상사고, 개물림 등등 그리고 비즈니스 소송까지 법원에서 확실하게 변론하고 고객에게 한국어로 설명드리면서 여러분의 권리를 지켜드립니다. 캘리포니아 법원에서 인정받은 전문가, 밀리언 달러 변호사 포럼의 평생 회원 하워드 김 변호사, 당신의 든든한 법적 동반자.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213-977-9900, 213-977-9900.
9: 곧 65세 또는 은퇴할 예정이신가요? 유나이티드 헬스케어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플랜은 낮은 본인 부담금과 신뢰할 수 있는 메디케어 보장을 약속합니다. 전화문의 1866-682-6876.

0: 자, 유쾌한 라디오 시간 드디어 돌아왔습니다. 금요일이 이렇게 빨리 오네요.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0: 아, 진짜 저는 그런 표현 말인데 시간이 훌꺼덕훌꺼덕 간다고.
1: 숨차요. 숨차.
0: 막 나를 그냥 없어서 확 달려가는 것 같아. 그냥.
1: 너무 빨리 지나가요.
0: 너무 빨리 지나가요.
1: 네. 반갑기도 하고 네. 이래도 되나 싶기도 하고.
0: 8월도 뭐 이제 얼추 다 지나가고.
1: 그러니까
0: 것 같고.
1: 말이에요. 네.
0: 그래서 이제 좀 사실 9월 되면 네. 이제 좀 지나다가 10월 11월 되면 이제 서머 타임 돼서
1: 올해 다 가는
0: 갑자기
1: 거예요?
0: 깜깜해지고.
1: 네.
0: 그러면 뭐 땡스기빙.
1: 그렇죠.
0: 그다음에 캐롤 틀어야 되고.
1: 크리스마스 나오고. 되고.
0: 그다음에 뭐 새해도 무탈하시길 바랍니다. 아니 그렇게 뭐 먼 일이 아닌 것 같아요.
1: 맞아요. 진짜 시간이 너무 빠르고요.
0: 그러니까요.
1: 하루하루 보면은 그렇게 빨리 지나간 것 같진 않은데 얘네들이 일주일이 되고 한 달이 되고 1년이 되잖아요.
0: 그러니까요.
1: 너무 빠릅니다 진짜.
0: 그러니까요. 저도 네. 하루하루 이렇게 지내긴 하지만 그 하루가 저도 벌써 오늘 금요일입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실 네. 주말에 이틀 쉬니까
1: 네.
0: 월요일날 준비해줘. 그럼 또 휘까닥 지나가고.
1: 휘까닥.
0: 네. 아, 물론 뭐 2주 지나가면 월급을 받아서 좋긴 좋은데 솔직히 얘기하면
1: 네.
0: 뭐 그거 싫어하는 사람 없죠.
1: 솔직한 방송.
0: 아, 저는 네. 솔직한 방송.
1: 네. 네. 네.
0: 아마 직장 다니시는 분은 그 월급 나오는 그 재미에
1: 그럼요.
0: 그 아주 그 하루하루 가는 기대감
1: 네.
0: 그런 거에 살고 계시잖아요. 비즈니스하고는 좀 다른 부분이니까.
1: 또 그런 목표가 있다는 것도 얼마나 삶의 즐거움이 되겠어요.
0: 아니 근데 저는 사실은 개인적으로 직장 생활을 많이 해본 적은 없어요.
1: 네.
0: 제가 유일하게 직장 생활한 건 방송국밖에 없어요.
1: 네.
0: 나머지는 다 프리랜서인데
1: 네.
0: 비니 씨 같은 경우에는 젊은 나이에 직장에 들어오셔서 오래 있어서
1: 네.
0: 월급이 저보다는 굉장히 선배님일 것 같아요.
1: 그렇지 않습니다.
0: 아니 그렇잖아요.
1: 달라요.
0: 몇십 년을 그래도 월급을 받고 살으셨잖아요.
1: 프로 저기시잖아요. 프로 DJ.
0: 네. 그러니까 네. 그런 것도 있는 것 같고. 자, 그나저나
1: 어쨌든 금요일입니다. 요호!
0: 예, 네. 오늘 어떤 보따리 풀어볼까요?
1: 아, 진짜 오늘 무슨 얘기를 하면 좋을까
0: 네.
1: 생각하다가요.
0: 예.
1: 우리 평생의 숙제 아니겠습니까?
0: 아, 뭘까?
1: 다이어트.
0: 아. 다이어트.
1: 평생 지고 가야 할 우리의 네. 숙제.
0: 근데 다이어트가 이상하게 남자분보다는 압도적으로 여자분들이 관심거리예요.
1: 그렇죠. 근데 남자분들도 굉장히 케어하시는 분이 많아요. 우리 고니 선생님도 그렇잖아요.
0: 아, 저는 사실 뭐 굉장히 신경을 쓰는 편이에요.
1: 아, 선생님이라고 한 건 취소.
0: 선생님
1: 너무
0: 아니야.
1: 나이 들어
0: 무슨 선생님이야.
1: 취소. 취소.
0: 저는 단순해요.
1: 네.
0: 아직도 무대에 설 일이 많으니까.
1: 그러니까 저번에 그러셔서
0: 무대에서 배가 나오면 안 이뻐 일단.
1: 그래서 제가 감동받았잖아요.
0: 아유 무슨
1: 네,
0: 감동까지.
1: 그거 우리 그 마켓 얘기할 때
0: 네,
1: 그 얘기하셨어요.
0: 네, 네, 네.
1: 언제 무대에 설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준비하고 있어야 되고 자기 자신을 철저하게 관리하시는 거. 감동받았어요 진짜.
0: 제가 태진아 씨하고
1: 네.
0: 한국에 있을 때 골프장을 갔어요.
1: 네.
0: 이제 한국은 골프장에서 골프 치기 전에 클럽하우스라는 데서 식당에서 먼저 식사를
1: 그들집.
0: 먼저 해요.
1: 또 다르나요?
0: 네. 아, 그늘집 말고 클럽하우스라고
1: 네.
0: 식당이
1: 네.
0: 있고
1: 네.
0: 그늘집은 몇 홀 하고
1: 아~
0: 간식 먹는 데고.
1: 달라요.
0: 근데 응. 이렇게 앉아있다가
1: 네.
0: 저쪽에 아는 팀이 이제 태진아 형님이
1: 네.
0: 오니까
1: 네.
0: 갑자기 배를 쏙 집어넣는 거. 아, 형 왜 그래? 그랬더니 야, 배 나오면 안 이뻐. 프로더라고. 그러니까 그렇게 그 프로 의식이 있어서
1: 그렇죠.
0: 사실 그런 부분을 제가 많이 보고 배웠어요.
1: 네.
0: 그래서 제가 이렇게 봤을 때 저는 이제 사회도 보고 노래도 가르쳐야 되고
1: 네.
0: 남 앞에 서는 자리가
1: 그렇죠.
0: 많아요.
1: 네.
0: 사실 뭐 조항조 씨 왔을 때 1500명 이상이 왔는데
1: 네.
0: 그 무대 중앙에 서서 볼록 나와 있으면 안 이쁘잖아요.
1: 하여튼 그러니까, 그래서
0: 예.
1: 그 자기 관리라던가 그 다이어트라는 게 솔직히 누구 한 사람이 한정된 게 아니라 누구나가
0: 네.
1: 지금 하고 있고 항상 염두에 두고 있고 그런 거잖아요.
0: 아마 어떻게 보면 여자분들한테는 평생의 숙제이고
1: 평생의 숙제죠.
0: 특히 그 우리가 나이살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1: 이게 문제라니까요.
0: 그러니까 나이가 들면
1: 이게 네. 아주
0: 그냥 풍성해지잖아요.
1: 고약한 아주 그냥
0: 아마
1: 아주 진짜
0: 네.
1: 특히 갱년기 나이살 이거는요 진짜
0: 네.
1: 답이 없어요. 답이
0: 그런 것 같아요.
1: 아니 젊은 시절 똑같이 먹고 똑같이 운동한다고 해도
0: 네.
1: 안 되는 거예요. 살이 빠지지도 않아. 뭐 그렇다고 뭐 많이 먹 나름 이렇게 생각해 보면 내가 이렇게 많이 안 먹은 것 같은데 뭐 먹을 만큼 먹었겠죠. 근데 움직임이 적어서 그런지 뭐 기초 대사량이라든가 이런 것들 때문에 그러는 건지 죽어라고 안 빠지는 거죠.
0: 근데 뭐 사실 뭐 유튜브나 이런 그 여러 가지 정보란에 보면 네네. 세상에 다이어트만큼 각양각색의 네. 뭐 스페셜 다이어트가 없어요. 뭐 고기 다이어트, 황제 다이어트 뭐
1: 그게 제일 좋아.
0: 근데 저는 네. 이렇게 보면 네. 다 맞는 것 같아요. 네. 서로 방법이 다를 뿐이지.
1: 그렇죠.
0: 다만 네. 내가 얼마만큼 지키느냐가
1: 그러니까요. 빙고. 그리고 먹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 몸에 근육이 어쨌든 있어야 근육이 안 빠져나가게 해야 네. 살도 금방 빠진다고 하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그 근력을 근력을 지키는 것도 다이어트만큼이나 너무너무 중요한 거죠. 어. 그리고 사실 그 다이어트의 최대의 적이 어쨌든 몸에 안 좋은 것들이니까
0: 그렇죠.
1: 그런 것들은 조금 안 드시면은 일단은 반은 성공한 거죠.
0: 자, 그렇다면 네. 우리 비니 씨의 다이어트는 어떤
1: 저는,
0: 방법입니까?
1: 저는 진짜 뱃살이 정말 네. 너무 안 빠지는데 저 진짜 솔직한 방송 고니비니의 네. 유쾌한 라디오
0: 그럼요. 우리 솔직한 방송이에요. 네.
1: 그래서 제가요 걷기를 시작했어요. 제가
0: 네, 걷기 유산소 운동
1: 우리 그 유쾌한 라디오에서도 제가 얘기를 했었는데 위크엔드 수다에서 한번 얘기를 했었는데 어느 날부터인가 갱년기가 되면서 이 호르몬의 작용으로 감정이 굉장히 기복이 심해지잖아요.
0: 그렇구나.
1: 그리고 뭐를 해도 유쾌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리고 오케이. 이제 거울에 비친 내 모습이 이제 너무 싫은 거죠. 언제 이렇게 나이가 들고 막 만사가 다 의욕이 없어요.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아. 그래서 제가 이러고만 있으면 안 되겠다. 나 자신을 위해서 너무 나 그렇게 너무 다운되면 힘드니까 또 다른 거는 이제 또 돈도 많이 들고 뭐 이제 그러니까 걷기를 한번 해보자. 그래서 걷기는 그냥 모자만 있으면 되니까.
0: 그렇죠.
1: 네. 그래서 제가 이제 목표를 정했어요. 하루는 20분, 그 다음에는 30분. 그리고 조금씩 이제 늘려 나가기로 그렇게 해서 이제 저와의 약속을 이제 한 달을 일단 해보자.
0: 근데 사실 네. 20분도 굉장히 긴 시간이에요.
1: 처음에는 굉장히 긴데 이게 자꾸 하면서 자꾸 시선을 다른데 돌려야 돼요. 그러니까 앞만 보고 막 걸으면 재미없고.
0: 그렇지, 그렇지.
1: 저는 처음에 이제 걸을 때 딱 목표를 정했어요. 저희 집 앞에 이제 탈겟이 있거든요. 그 좋은 탈겟까지 가서 내가 뭘 좀 사오자. 목표가 있으면 좀 덜 지루하더라고요. 그래서 가서 우유도 사고 뭐 아보카도 사오고 아 저기까지 갔다 왔네 약간 성취감이 좀 생기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날은 이어폰 끼고 뭐 유튜브 같은 거 들으면서 탈겟까지 갔어 그러면 조금 더 가면은 거기까지 좀 가보자 이렇게 해서 이제는 제가 한 3주 됐거든요.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그냥 뭐 그렇다고 살이 막 쭉쭉 빠지고 막 이런 거는 아닌데 아니죠. 어쨌든 간에 본인과의 약속이 지키는 게 진짜 제일 힘들어요.
0: 그게 가장 힘든
1: 네.
0: 것 같아요.
1: 제일 숙제고 네. 그래서 그냥 근데 집에 가서 이제 퇴근하고 집에 가서 빨리 운동복으로 갈아입고 나가야지 거기서 시간을 지체한다 그러면 이제 나가기 싫은 거죠. 후다닥 집에 들어가서 운동복 샥 빨리 갈아입고 나갔다 들어오면은 솔직히 너무 상쾌하거든요. 진짜 땀이 진짜 요새 또 날씨가 다시 더워졌어요.
0: 네.
1: 그거는 땀도 진짜 엄청 많이 흘리고 그럼 찬물로 이제 샤워 쫙 하고 이제 맥주 한 개 딱 마시면
0: 그게 효과가 있구나.
1: 너무 좋아요. 네. 그래서 제가 그 다이어트 중년의 다이어트는 요 걷기 그리고 뭐 제 주위 사람들이 제가 이제 좀 걷는다고 하면 뭐 위험하지 않아 그러는데 전혀 위험하지 않고요. 그 시간대에 산책하시는 분들도 많고 그리고 이 차 타고 지나갈 때 놓치던 그런 풍경들도 있잖아요.
0: 네네.
1: 그런 게 눈에 들어오니까 참 좋고 그리고 이게 걷다가 이렇게 방향이 저쪽에서 걸어오는 사람 난 이렇게 걸어가다 마주치잖아요. 네. 한 바퀴 돌고 오면 또 다시 마주치는 거예요. 그런 것도 좀 재밌고 그리고 다이어트라는 게 꼭 뭐 살을 빼야지 이제 뭐 젊은 친구들처럼 살을 빼야지 뭐 뼈말라가 돼야지 이게 아니라 그냥 내 건강 좀 지키면서 좀 근력도 좀 챙기면서 그렇게 하는 현명한 다이어트가 좋은 것 같더라고요.
0: 아마 지금 함께하고 계시는 모든 내 친구 여러분들도 나름대로 자기 방법대로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이
1: 있죠.
0: 많으실 거고
1: 네.
0: 성공하신 분도 많을 텐데
1: 네네.
0: 제 짧은 생각으로는 어떤 다이어트가 됐건 내가 다이어트를 한다는 생각을 하는 순간 좀 힘들어질 것 같아서
1: 맞아요.
0: 내 삶의 일부 네. 그냥 다이어트의 생활화
1: 네네.
0: 그냥 죽을 때까지 이러고 살 거다라고
1: 네. 꾸준히
0: 요요현상도 없고 네. 글을 내면 일단 네. 몸에 무리가 안 가야 되고
1: 그렇죠. 그게 네. 스트레스가 되면 안 되거든요.
0: 네. 그리고 오래 할 수 있는 방법을 택해야
1: 맞아요.
0: 되고
1: 네.
0: 그런 것 같아요.
1: 네.
0: 저는 사실 어떤 원리를 이용하냐면 저는 쉬워요. 밥을 줄였어요.
1: 네.
0: 먹는 거는 손 다 안 대고
1: 네.
0: 똑같이 먹고
1: 네.
0: 그러니까 제한하는 게 없는데 밥만 양을 줄였어요.
1: 근데 특별히 뭐 매운 음식을 좋아하신다, 짠 음식을 좋아하신다
0: 뭐
1: 그런 거 없어요?
0: 그런 거 없어요. 그냥 초콜릿도 먹고
1: 네.
0: 과자도 먹고
1: 믹스커피 좋아하시잖아요.
0: 믹스커피 무지하게 좋아하고
1: 네.
0: 그냥 좋아하는 게 아니고
1: 네.
0: 그런데 양을 줄인 거예요.
1: 네.
0: 예를 들어서 초콜릿이 먹고 싶으면 한 조각
1: 네.
0: 아쉽죠?
1: 네.
0: 그것만 견디는 거예요.
1: 거기서 스탑.
0: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내가 필요한 만큼만 맛만 내고 과자도
1: 네.
0: 한 두 조각.
1: 네.
0: 뭐 과자 한 봉지 다 먹으면 맛있는데
1: 네.
0: 일단 배가 부르잖아요.
1: 뭐 굳이 그죠? 네.
0: 그러니까 위를 줄인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의 기본이 저녁, 특히 저녁 밥이잖아요.
1: 네.
0: 저도 추가 밥 많이 먹고 그랬는데
1: 네.
0: 어떤 원리를 이용했냐면 예를 들어서 집에를 갔는데
1: 네, 네.
0: 밥이 없어요.
1: 네.
0: 한 숟갈 내지는 뭐 반 공기도 없어. 근데 밥을 지금 준비하고 있어.
1: 네.
0: 너무 배가 고파서 그걸 허겁지겁
1: 일단
0: 먹었어.
1: 일단 밥이 되는 동안.
0: 근데 밥이 됐어.
1: 먹기 싫어 이제.
0: 배가 불러.
1: 네.
0: 그러니까 얼정 시간이 지나면 밥이 네. 배에서 부는 거예요.
1: 네.
0: 그래서 처음에는 힘든데
1: 네.
0: 반 공기를 먹고 나니까 그 다음에는 조금 지나면 기분 좋을 정도가 돼서.
1: 그렇죠.
0: 저희가 보통 이제 아이고 맛있게 먹었네 그러면 한 30분 지나면 아이고 배야 그러잖아요.
1: 네.
0: 전 그걸 없앤 거예요.
1: 그리고 그 가짜 배고픔도 있다고 하잖아요.
0: 그렇죠.
1: 네. 네. 그러니까 뇌가 막 계속 이제 지령을 내리는 것 같아요. 그 이럴 때 있어요. 어떻게 이제 일을 하다가 보면은 점심 시간을 놓칠 때가 있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1시, 2시 뭐 이렇게 되면은 사실 그렇게 배고프지 않거든요.
0: 그렇죠.
1: 근데 생각으로 아 내가 점심을 안 먹었어. 아침도 안 먹었는데 점심까지 안 먹었어. 이런 나 큰일 났구만. 빨리 뭐라도 먹어야지. 이런 생각이 계속 사로잡혀 있으니까 자꾸 뭐를 먹어야 될 것 같은
0: 그러니까,
1: 거예요.
0: 그런
1: 그렇게
0: 거죠.
1: 심히 배가 고프지는 않은데 네, 네. 그런 게 있더라고요.
0: 그래서 한 뭐 지금 한 6, 7년 정도 이렇게 유지를 하는데
1: 네.
0: 6, 7년 동안 돌이켜보면 제가 보통 한 185에서 190 정도 나갔었어요.
1: 파운드.
0: 파운드로.
1: 네.
0: 등치가 큰 편이었죠.
1: 네.
0: 그랬는데 지금은 165에서 170 왔다 갔다 해요.
1: 네, 표준이잖아요.
0: 네, 그러니까 네. 뭐 한 20파운드를 한 5, 6년 동안 꾸준하게 왔는데 몸에 무리 없이.
1: 그쵸.
0: 지금은 오히려 위가 줄여져서
1: 네.
0: 뭐 밥을 조금 많이 먹어도 들어가질 않아요.
1: 이 위가 자기 주먹만 하대요.
0: 아
1: 네,
0: 그렇구나.
1: 네, 그러니까는 위가 그렇게 다 큰 거는 아닌데 어쨌든 얘를 너무 혹사시키는
0: 늘어나는 거지.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고기를 먹는 날
1: 네.
0: 고깃집 가면 거의 밥은 패스하고
1: 네.
0: 야채하고 고기만 먹고.
1: 근데 고기에다가 밥 싸서 이렇게 먹으면 진짜 맛있는데.
0: 그러니까 그거를 저는 네. 그 맛을 잊어버렸죠.
1: 네. 그래서 아는 맛이 무섭다는 거예요.
0: 그러니까 그 맛을 희미하게 버리고 나니까.
1: 네.
0: 주로 뭐 상추 같은 거 이용해서 고기하고
1: 네.
0: 야채 위주로 가고.
1: 네. 그래서 식사하기 전에 항상 그렇게 야채를 먼저 먹고 그다음에 탄수화물을 먹으면은 이 혈당도 많이 안 올라가고 뭐 금방 이제 포만감도 생기고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0: 근래 와서 이제 각종 유튜브를 전 유튜브를 굉장히 좋아하니까
1: 네네.
0: 방송 준비도 해야 되고.
1: 네.
0: 장수하시는 분들이 모두 아침 식단이
1: 네.
0: 거의 대부분이 야채와 계란이 것들이고
1: 네.
0: 그다음에 도마도 아보카도 뭐 견과류 이런 식으로 요구르트
1: 소식으로.
0: 이런 식으로 돼 있어서
1: 네.
0: 전 제가 우유를 못 마셔요 개인적으로
1: 네.
0: 요구르트 말고
1: 네네.
0: 그냥 야채 썰어놓은 거에다가
1: 네.
0: 드레싱 좀 넣고
1: 네.
0: 그다음에 햄 좀 썰어놓고
1: 그래도 부지런하시네요.
0: 아, 먹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저는 아점으로 방송 전에 먹어야 되니까
1: 네.
0: 그다음에 뭐 치즈 좀 잘라놓고 아보카도 넣고
1: 네.
0: 그러고 먹으니까 꽤 오래 가요.
1: 굉장히 오래 가요.
0: 생각보다
1: 네.
0: 오래 가더라고요.
1: 그 포만감이 진짜 오래 가요.
0: 네.
1: 그냥 요거 그냥 아예 그냥 배고픔만 좀 허기만 좀 달래야지 했는데 생각보다 오래 간다는 거죠.
0: 그러니까요.
1: 네.
0: 그래서 아마 지금 뭐 저 말고도 뭐 사실 다이어트는 최소한 제가 봐도 4, 50년은 다이어트는 항상 새로운 방법이 나왔고
1: 맞아요.
0: 좋은 거 노하우들이 나왔는데
1: 네.
0: 얼마나 따라하실지 모르겠지만 자기 나름대로의 그 조종하는
1: 그쵸.
0: 그런 게 있어요.
1: 그리고 요즘 나오는 다이어트들 레시피들 보면은 네. 그렇게 막 옛날처럼 막 어렵고 막 강제로 굶기고 이런 거는 아닌 것 같아요. 제대로 좋아하는 거 먹게 하고
0: 아 그런 것 같아요.
1: 네 이게 쉽게 좀 접근할 수 있게끔 그리고 다양한 방법들이 나와 있어가지고 괜찮은 것 같더라고요.
0: 근데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거 식탐이라는 거 있죠. 식탐.
1: 네.
0: 뭘 먹고 싶다라는
1: 자꾸
0: 거.
1: 자꾸 늘어요.
0: 늘죠.
1: 네.
0: 그래서 그냥 전 양만 줄였지
1: 네.
0: 식탐까지 없애고 싶진 않아요.
1: 그렇죠. 그럼 너무 희망이 없어요.
0: 그러니까 저는 혼자 저한테
1: 네.
0: 아니 맛있는 거 먹자. 무슨 내가 부귀영화를 누릴 것도 아니고.
1: 그래서 이렇게 이제 지나가다가 눈에 딱 띄면은 드신다고 하셨잖아요.
0: 그러니까. 네. 전 먹어요.
1: 네.
0: 그러니까 저는 제가 굉장히 즉흥적이라서
1: 네네.
0: 지나가다가 타코가 맛있어 보이면 타코 먹고
1: 햄버거 맛있어 보이네?
0: 네. 그럼 뭐 햄버거 먹고
1: 네.
0: 인앤아웃 맛있어 보이는데 줄이 길면 딴 햄버거라도 먹고
1: 네.
0: 대리 만족으로
1: 네.
0: 그 지나가다가 옷가게 티셔츠가 이쁘면 내려서 사 입고 뭐
1: 네.
0: 남자치고는 그런 충동을 굉장히 많이 해소하는 편이에요.
1: 네.
0: 그래야 조금 스트레스가 덜 받는 것 같다.
1: 그게 현명한 것 같아요.
0: 아, 그래요?
1: 스스로를 자꾸 어떤 스트레스에 가다두면은
0: 네.
1: 이게 굉장히 본인이 힘들어진단 말이에요.
0: 네네네.
1: 근데 스스로를 조금 이제 놔주는 거죠.
0: 네네.
1: 그냥 모든 면에서 좀 자유롭게 내가 하고 싶은 거대로 그렇다고 네. 막 방탕하게 막 이런 거는 아니지만
0: 네.
1: 그렇다고 너무 이렇게 속박하고 구속하고 그러면은 너무 몸이 힘들 것 같아요. 그렇지 않나요?
0: 자,
1: 네.
0: 다이어트를 떠나서 하루에 몇 끼 정도 식사하세요? 평균
1: 그냥 평균 아침은 어쨌든 저도 계란 두 개 정도 먹으려고 하고
0: 그리고 회사 나오시면
1: 회사 이제 도시락 싸가지고 오니까
0: 도시락을
1: 네, 도시락은
0: 주로 어떤 내용으로 싸세요?
1: 오늘 같은 경우에는 밥 그다음에 두부
0: 반찬하고 밥하고
1: 네,
0: 이렇게
1: 네 두부 부침하고 계란말이 미역국
0: 야 좋네
1: 네 김치찜 이렇게 해서 우리 이제 동료들하고 같이 먹고 점심을 좀 헤비하게 먹었다 그러면 저녁은 보통 이제 안 먹고 근데 요즘은 좀 걸으니까 또 걷고 오면 한 시간이 지나거든요
0: 네.
1: 아 근데 제가 그 차가운 맥주는 포기를 못하겠어요
0: 근데 그거는
1: 네.
0: 내 그 뭐랄까 인생의 하루를 푸는 낙이니까 절대
1: 그러니까,
0: 끊지 말아요.
1: 그쵸?
0: 그러니까 반대예요.
1: 네. 그래서 그냥 그렇게 운동하고 와서 하루에 나에 대한 보상? 그냥 너무 좋으니까 그냥 그렇게 하다가 저는 조금 규칙적으로 그래서 9시 반 정도면 일단 자요. 졸려요.
0: 좀 일찍 잠드시는 거?
1: 네.
0: 그럼 조금 일찍 일어나는 편이겠네.
1: 7시 반.
0: 근데 숙면을 취한다라는 건 건강에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1: 그래서 제가 항상 이제 9시부터 잘 준비하거든요. 무슨 나는 새 나라의 어른도 아니고 9시만 되면 이렇게 나이 들어

0: 나 괜찮은 사람이에요.
1: 그래 내가 얼마나 더 소중해.
0: 그러니까 네. 괜찮아요. 네. 근데 상대는 이런데 네. 상대는 뭐 나는 이렇고
1: 끝도 없죠. 네.
0: 근데 따지고 보면 상대가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가장 가까운 게 경제적인 건데
1: 네.
0: 경제적으로 나보다 조금 더 뛰어날지라도 그 사람의 인생에 들어가 보면
1: 네.
0: 그 사람보다 내가 나은 점이 훨씬 더 많을 수도 있어요.
1: 그리고 또 누군가는 본인을 보고 부러워할 수도 있고
0: 네.
1: 내가 또 자기의 비교 대상이 될 수도 있고 그런 거거든요.
0: 그러니까요.
1: 네.
0: 그래서 저도 사실은 물론 뭐 일 때문에 다이어트를 하지만
1: 네.
0: 어디 다른 데 가서 뭐 예를 들어서 행사를 가서 뭐 사람들을 만난 노래교실을 가서 아이고 고니 선생님 또는 고니 씨 아직도 날씬하시네요 그러면 또 기분 좋은 일이잖아요.
1: 근데 요새 아주 스타일리시하시게 아주 아이고. 그냥 막 블링블링 그냥 난리 났어요.
0: 아니 왜냐하면 화면이 네. 매일 네. 사실 제가 처음 말씀드리는 거지만
1: 네.
0: 여러분들은 즐거우시지만 저는 매일매일 두 시간을 이 칸 안에서
1: 오오.
0: 아무데도 못 가고 눈만 깜빡거리면 누가 졸지 말라고 그러고 코만 만지면 코파지 말라고 그러고 고개 숙이고 있으면 딴짓하지 말라고 그러고
1: 어떡해요.
0: 그러니까 사실 두 시간 동안은
1: 그러네요.
0: 여기서 벗어나지
1: 맞네.
0: 못잖아요.
1: 네. 네.
0: 그러니까
1: 맞네, 맞네.
0: 그래서 사실은 오래전에 방송할 때는
1: 네.
0: 무풍지대예요. 안 보이니까
1: 네.
0: 뭐 어떤 때는 출리 입고도 나오고.
1: 그렇죠.
0: 근데 저는 이건 좋아하는 게
1: 네.
0: 제가 여러분께 좋은 음악을 선보이고
1: 네.
0: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께 제 모습을 보여드리는 것도 이건 예의이고 매너니까.
1: 네.
0: 그게 좀 어떤 때는 날씨에 맞춰서 좀 발랄하게도
1: 아주
0: 있고
1: 그냥
0: 과감하게
1: 저는
0: 있고.
1: 남자가 그렇게 검지에 반지 낀 거 처음 본 것 같아요.
0: 이거요. 저기 때문에
1: 여기
0: 그래요.
1: 여기 아기 손가락하고
0: 그 저기 그 송민호인가 지콘가 그 친구 때문에
1: 네.
0: 보니까
1: 지코
0: 그
1: 멋있어.
0: 친구는 여기다가
1: 네.
0: 보석을 껴서 그 보석이 유행했는데
1: 네.
0: 저는 뭐 보석 낄 입장은 아니고 남자니까
1: 너무 잘 어울리세요.
0: 개인적으로 은을 좋아해요.
1: 팔찌도 그렇고
0: 은팔찌 은 이것도 또 마이크 잡아야 되니까
1: 은으로 하시길 잘했어요. 금이면 어쩔 뻔했어.
0: 아, 저는 금 싫어해요. 네. 전에 얘기했지만 우리 남진 오빠가 항상 또 애기 반지 끼고 저는 흉내 많이 내요.
1: 네.
0: 마이크 잡는데 반짝할 때가
1: 귀여우세요.
0: 이쁘더라고요.
1: 네.
0: 그래서
1: 네. 네.
0: 사실은 하고 싶은 게 하나 있는데
1: 네.
0: 귀를 뚫어보고 싶어 사실.
1: 하세요. 그게
0: 근데,
1: 뭐라고.
0: 내 얼굴하고 귀는 좀 얼굴이 작은 사람이 어울려.
1: 아니 얼굴 괜찮으세요.
0: 그리고 제가 두 가지 하고 싶은 게
1: 네.
0: 귀 뚫고 머리 한번 묶어보고 싶어.
1: 아 머리는 조금 근데, 생각해봅시다.
0: 네, 근데 네. 그냥 그거는 마음속에 그냥 하는 걸로 하고
1: 네.
0: 했다고 치고
1: 네, 네.
0: 그냥 이것만 해도 이 나이에 파격적인
1: 그 손도
0: 거예요.
1: 손도 아주 예쁘시고
0: 네, 굉장히 파격적인 거예요.
1: 네.
0: 이것만 해도.
1: 그러니까 솔직히 다이어트라는 것도 그렇고 뭐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만족하기 위해서 그렇게
0: 네.
1: 하는 거잖아요. 어쨌든 네. 내가 소중하니까.
0: 그럼요.
1: 네, 다이어트도 중요하고 또 이렇게 스스로를 가꿀 줄 아는
0: 네.
1: 그런 그것도 젊어야 하는 거잖아요. 열정이 있어야 하는 거고.
0: 물론이죠.
1: 네. 네.
0: 그래서
1: 자기 자신을 또 아껴야지 하는 거고. 너무 보기 좋으세요.
0: 제가 행사를 가면 꼭 행사할 때 말씀드리는 게 박수 몇 번 치시죠. 그래서 온 사람들을 위해서 뭐 밴드들을 위해서 마지막 박수는요. 여러분 혹시 내 자신을 위해서 박수
1: 맞아요.
0: 치는 일은 없잖아요.
1: 네, 맞아요.
0: 저는요
1: 네.
0: 아침에 나올 때 화장실 들어가서 거울 보고
1: 네.
0: 곤이 아직 쓸만해 그러고 나와요.
1: 멋있다.
0: 내가 나를 쓸만하다고 그래야
1: 네.
0: 남이 나를 쓸만하다고 생각해요.
1: 네. 소름 끼쳤어요 지금.
0: 주로 우리가
1: 네.
0: 남을 위해서 항상 박수를 쳐줬잖아요.
1: 맞아요.
0: 나를 위해서 박수 친 적은 없어요.
1: 오늘 우리의 곤이빈의 유쾌한 라디오를
0: 네.
1: 위해서 박수.
0: 항상
1: 네.
0: 우리 비니 씨도
1: 네.
0: 너 그동안 애썼다.
1: 맞아요.
0: 그리고 박수를 쳐줘야
1: 네네.
0: 남들이 나를 이뻐해주고.
1: 저 이거는 해요. 잠잘 때 누워가지고 내 간아 고마워, 심장아 고마워.
0: 그런 건 좋은
1: 심장아
0: 거예요.
1: 심장아 고마워.
0: 사실
1: 네.
0: 우리가
1: 네.
0: 생명이라는 것이
1: 네.
0: 내일 아침에 눈 못 뜨면 그게 끝이에요.
1: 근데 내 장기들이 내 안에서 아무 말썽 안 부리고 있다는 게 고마워.
0: 그렇죠. 심장아
1: 네.
0: 고마워는
1: 네. 심장아 고마워.
0: 내일 서버리면 그걸로
1: 네.
0: 안녕이고
1: 우리 그냥
0: 네.
1: 평생 서로 싸우지 말고
0: 물론이죠.
1: 잘
0: 예.
1: 지내보자.
0: 예.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1: 네.
0: 뭐 뭐랄까 내 자신을 이뻐해주는
1: 네.
0: 그런 우리 애청자가 됐으면
1: 네.
0: 싶어요. 그래야 남이 나를 이뻐해주고
1: 그럼요.
0: 일터에 나가서도 그렇고
1: 네.
0: 집에 있어도 그렇고
1: 맞습니다.
0: 사실 오래된 부부라도
1: 네.
0: 내가 날 이뻐해줘야 상대방이 나를 이뻐해주고 좋아해주고 그렇잖아요.
1: 네.

0: 그렇다는 생각이 듭니다.
1: 오늘도 아주 유쾌한 수다.
0: 오늘은 유쾌하고 네. 굉장히 유익한 네. 시간이었어요.
1: 맞아요. 네. 네.
0: 아주 주말 보내시기 전에 네. 저희가 굉장히 좋은 양식을 드리지 않았나 네. 싶기도 하고 네. 여기서 마무리하고 또 다음 주에 우리가 준비를 하겠습니다.
1: 저도 너무 즐거워요, 이 시간이.
0: 네. 네. 내일은 또 유쾌한 아주 수다.
1: 네. 유쾌한 수다.
0: 유쾌한 수다. 네. 또 열심히 해주시기 네.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1: 알겠습니다.
0: 많은 애청 바라겠습니다.
1: 네.
0: 감사합니다.
1: 주말 잘 보내시고요.
0: 네.
2: 야마바 리조트 앤 카지노가 모든 등급의 클럽 세라노 멤버에게 롤렉스 시계를 드립니다. 클럽 세라노 카드로 게임을 즐기시고 9월 20일 롤렉스 시계 당첨자 5명 중 1명이 되어보세요. 모든 당첨자는 9월 26일 라스베가스 팜스 카지노 리조트에서 열리는 피날레에 진출해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만들어진 머스탱 다크호스의 주인공이 될 기회까지 주어집니다. 캘리포니아에서 베가스까지 멈추지 않는 즐거움, 오직 야마바. 자세한 내용은 야마바.com. 21세 이상 참가 및 입장 가능합니다. 책임감을 가지고 플레이하세요.
3: 마이 우메켄 포인트로 누리는 특별한 혜택
4: 놓치지 마세요.
5: 제품 구입 시 포인트가 차곡차곡 포인트로 원하는 제품을 선물로 받고 현금처럼 사용하고 할인 쿠폰과 친구 추천 보너스는 물론 지금은 포인트가 두 배로 적립되는 더블 포인트 대잔치. 165불 이상 제품 구입 시 더블 적립과 함께 엘칼슘 증정, 나토키나제와 제첩액기스 두 박스 구입 시 한 달분 추가 증정과 더블 적립에 푸짐한 선물까지. 우메켄 더블 포인트 대잔치 888-941-3311 우메켄.
6: 안녕하세요. 미국에 계신 한인 여러분, 미스터 4에 보내주신 많은 사랑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에 보답하고자 직접 미국을 찾아갑니다. 이번에도 센터 메디컬 그룹이 공식 후원사로 함께해 주셨는데요. 근데 알고 보니까 고명과 지역 사회 행사까지 함께하면서 늘 한인 시녀분들과 가까이에 숨겨서 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더욱 기대가 됩니다. 센터 메디컬 그룹과 함께하는 미스터 4 미국 공연. 센터 메디컬 그룹 회원 여러분께는 무료 티켓도 준비되어 있다고 하니 꼭 문의하세요. 미스트로포 LA에서 만나요.
7: 가족을 잃은 깊은 슬픔. 대한장의사가 맞상주의 마음으로 장례를 도와드리겠습니다.
8: 고인이 가시는 마지막 길을 대한장의사가 성심을 다해 배웅해드립니다.
7: 가족의 장례를 치르듯 정성 가득한 장례 대한장의사.
8: 대한장의사는 라이센스 2028과 화장 라이센스 268을 갖고 있어 믿을 수 있습니다.
7: 장례, 믿을 수 있는 대한장의사에 맡기십시오.
8: 323-731-4040, 323-731-4040, LA 대한장의사.
9: 변호사를 이재행 변호사로 바꾼 게 제 인생에서 가장 잘한 선택이었습니다. 교통사고 났을 당시엔 병황이 없어 되는 대로 변호사를 구했는데 아는 분이 큰 사고니까 이재영 변호사를 찾아가 보라고 했죠.
10: 수많은 승소의 기록들이 증명합니다.
11: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10: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영 변호사 그룹.
12: 213-383-3838 213-383-3838

라디오는 내 친구 2부 함께하고 있습니다. ITK님, 아이 샌디님 잠시 인사하고 지금 열심히 일하시니까 더위에 지치지 마십시오. TK님, 아 동창들이 마치 친형제 같다고. 예, 그렇습니다. 아 아저씨, 어제 오래 만난 친구들과 술 마시고 얘기하며 밤새웠다고. 친구는 언제 봐도 좋다고. 네, 즐거우셨겠습니다. 자, 예, 친구 그 저는 고등학교 동창들인데 그 시절 친구들이라고 그래서 제가 얘기 듣기로 그 우리 인철이라는 친구가 있어요. 별명이 곰인데 경기도 쪽에서 농사일을 하고 있고 아주 크게 잘 살고 있고 또 지금 세인트 또 우리 또 기석이란 친구가 있는데 왔나 모르겠어요. 그리고 저 LA에 또 낙진이란 동창이 삽니다. 자주 보지는 못하지만 오래간만에 한국 가서 모였다고 하니까 정말 그리운 얼굴이고 마음은 같이 좀 있었으면 하는데 TK님 그렇습니다. 고등학교 동창이고 유일한 절친이고 벌써 40년이 넘어서 50년이 다 되는 그런 아주 진한 사이죠. 아저씨 어쨌든 재밌었을 것 같아요. 안부들 다 전해주고. 자, 그래서 우리 순철님이 이 노래 듣고 싶다고 그랬는데 아주 잘 선곡하신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이 노래와 함께 동창들 한번 머릿속에 떠올라 보시면 어떠실까 싶습니다.

네, 아이고 박상규의 친구 함께했습니다. 그래서 뭐 늘 드리는 말씀이지만 저는 복이 많아서 우리 세인트님이 하루도 거르지 않고 저희 방송에 와주셔서 여러분들과 함께 인사도 나누시고 참 보통 정성이 아니면 힘든 상황인데 제가 복이 많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오늘 보니까 TK님도 동창분들 만나셔서 서로 걱정해주고 또 울었다 웃었다 그렇게 했다라는 것도 큰 축복이고 우리가 어떻게 보면 살아야 할 이유 중에 한 가지가 아닌가 이런 생각들도 많이 하게 됩니다. 자, 또 추억의 가요 한 곡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편지입니다. 어니언스.

네, 아이고 또 덕분에 어니언스의 편지도 듣고 참 여러분과 함께 이렇게 공간에서 보이진 않지만 항상 대화 나누고 또 저와 대화는 못 나누시더라도 항상 귀로 들어주시는 우리 애청자분들 마음을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는 그런 시간 되도록 항상 제가 이런 말씀 드렸잖아요. 오리가 물에 떠 있는데 떠 있는 오리의 모습은 굉장히 평온하지만 물 밑으로 들어가 보면 그 조용하게 떠 있기 위해서 물장구를 계속 쳐야 된다는 그런 심정도 들고 그런 느낌도 들지 않나 싶기도 합니다. 여하튼 간에 다 여러분들의 그 여화와 같은 성원으로 저희 프로그램이 자리 잡고 있고 여러분 마음속에 기댐이 되고 있고 그런 부분을 느낄 때참 혼자서 이렇게 그런 적 없으십니까? 피식 웃음이 나는 거, 기분이 좋아서 그런 느낌도 들게 됩니다. 자, 해바라기입니다. 행복을 주는 사람. 아이, 저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0: 네, 행복을 주는 사람 해바라기와 함께했습니다. 라디오는 내 친구 2부 이제 전하는 말씀 듣고 들어와서 오늘 순서 아니 이번 주 순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대형교통사고 전문 이재영 변호사 그룹 미디케어 플랜과 건강보험 경험과 신용의 한미보험이라면 안심입니다. 간장게장 갈비찜 은대구조림이 맛있는 소반식당 젊음을 되돌려드립니다. 건강식품회사 텔로유스 정인수 코치 무엇이든 함께하면 기쁨입니다. 한인사의 대표 보험회사 유니굿 프렌드 보험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1: 덥고 잠 못 드는 밤 아직도 무겁고 두꺼운 이불을 덮고 계신가요?
2: 피부에 닿는 순간 시원해지는 냉감 소재 패드와 간절기 이불 김스 전기 여름 이불 특별 세일 이글루 냉감 패드 트윈 59불 99부터 킹사이즈 99불 99까지 슬림 차렵 냉감 이불과 침대 패드 베개 커버 세트 트윈 139불 99부터
1: 포인트 간절기 모달 이불 싱글 59불 99부터 러블리 간절기 모달 이불 트윈 89불 99부터
2: 화이트, 블루, 핑크 등 러블리 감성 컬러에 부드럽고 쾌적한 촉감까지 올 여름 시원한 잠자리는 김수전기에서 준비하세요. 김수전기에서 만나요.
3: 신나는 백투스쿨 준비 H마트와 함께하세요.
4: CJ 백투스쿨 모음전 간편하고 맛있는 두루두루 만두부터 햇반, 냉면, 볶음밥, 컵빵까지 다양한 CJ 인기 상품을 만나보세요.
3: 아이들이 좋아하는 간식도 빠질 수 없죠. 꼬북칩 4종 세트, 말차 초코파이, 고소미 고래밥, 초코몽 등 오리온 인기과자들도 한자리에서 만나보세요.
4: 새학기 장보기부터 달달한 간식까지 알뜰하게 쇼핑하세요.
3: 언제나 H마트는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5: H-Mart, the best of Asia since 1982.
6: 믿고 찾는 중앙양로병원.
7: 별 5개 등급의 의료 서비스. 100% 한인들만을 모시는 중앙양로병원. 단기, 장기 요양치료 환자 환영.
6: 한국인 재활치료사, PT, OT, ST 상주, 24시간 한인 간호사 대기.
7: 정갈한 전통 한식, 주 7일 종교 예배 시간, 다양한 오락, 취미 생활.
6: 화기애애한 가족적인 분위기. 입원 상담 환영. 213-483-9921. 213-483-9921.
8: 센츄리 스파, 찜질방, 헬스클럽, 스포츠센터가 안전하게 문을 열었습니다.
9: 골프 연습을 할 수 있다고요?
8: 네.
9: 수영도?
8: 그럼요.
9: 찜질방도 헬스클럽도 모두 열었다고요?
8: 그렇습니다. 센츄리 스파, 헬스클럽, 스포츠센터 오픈을 기다리셨던 모든 분들을 위해 더욱 안전하고 쾌적하게 모시겠습니다.
9: 2주 유일 골프 연습장, 수영장, 헬스클럽, 찜질방, 식당, 미용실을 한 번에 즐길 수 있는 센츄리 스파, 올림픽과 크랜셔 323-954-1020, 323-954-1020.
10: 안녕하세요. 시니어 건강보험 전문 엔젤라 장입니다. 65세가 되셨나요? 메디케어 A와 B가 있으시면 메디케어 파트 C 시니어 플랜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혜택이 포함된 메디케어 플랜 가입을 도와드립니다. 메디케어와 메디카를 가지고 계신 분은 연중 가입이 가능합니다. 1961년 메디케어 신청도 도와드립니다. 커버드 캘리포니아 공인 에이전트로서 가장 적절한 보험을 찾아드립니다. 엔젤라 장 보험 323-707-4242 323-707-4242.
0: 라디오는 내 친구 2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이번 주도 여러분들 아이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번 주 마지막 곡으로는요 여러분 좋아하시는 눈동자 이승재와 함께 보내드리면서 정말 애쓰시고 수고 많으셨고 이번 주 또 주말과 함께 여러분 편안함이 있고 또 충전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저 역시도 충전하고 돌아와서 월요일날 멋진 모습으로 여러분 앞에 선보이겠습니다. 한 주일 동안 너무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모두 모두 사랑합니다.

0: 텔레트론 아울렛 매장 그랜드 오픈 파격 빅세일
1: 이태리 가죽 소파 999불부터 다이닝 테이블 799불부터 매트리스 20년 워런티 799불부터
0: 메이드 인 재팬 마사지 체어가 2999불부터 냉장고, 김치냉장고, 세탁기, 건조기, 아울렛 특별가
1: 무이자 프로그램, 신속한 배달, 경품도 있으니 오셔서 많은 혜택 받으시길 바랍니다.
0: 714-892-1122 714-892-1122 텔레트론 아울렛 그랜드 오픈
2: 타이어 하면 세븐디아스, 세븐디아스 하면 타이어가
3: 최저 가격 보장 특별 세일을 시작합니다. 비교하세요 가격을,
2: 선택하세요 품질을,
3: 확인하세요 서비스를.
2: 금호 타이어 총판 세븐디아스 타이어에서는 한국 타이어, 미쉐린, 구디어 등 파격 대세일합니다.
3: 최고의 품질로 최저의 가격을 보장하는 세븐디아스의 특별 세일을 놓치지 마세요.
2: 리스리턴 중고 타이어 전문샵
3: 웨스턴과 피코 323-732-1235 323-732-1235. 세븐디아스.

0: 태양입니다.
1: 태양입니다.
2: 안녕하세요. 태양입니다.
3: 항상 준비된 마음으로 고객을 맞이하는 태양 여행사 직원의 실제 목소리입니다. 365일 24시간 진정한 서비스의 진수를 보여드립니다.
4: 213-252-9700 252-9700 태양 여행사.
3: 불가능이 없는 여행사.
5: 어렵고 힘든 시기 자동차까지 말썽이면 정말 막막하시죠? 양심적인 바디샵 워싱턴 바디샵이 여러분께 힘이 되어드리겠습니다.
6: 항상 고객을 먼저 생각하는 워싱턴 바디샵이 여러분의 어려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5: 모든 보험을 양심적이고 정직하게 도와드리는 워싱턴 바디샵에서 부담을 반으로 줄이고 기쁨은 두 배로 가져가세요.
6: 피코길 알링턴과 크랜셔 사이 4가 에비뉴 워싱턴을 찾아주세요.
5: 323-732-9693 양심적인 바디샵 워싱턴 바디샵.
7: 작은 습관으로 바꿔가는 오수연의 라디오 건강 꿀팁입니다.
8: 높은 온도에 습하기까지 하니까 여름철 불청객들이 많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네, 바로 목인데요. 목에 물리면 특히 가려움을 참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실 목이 침 속 단백질에 우리 사람의 면역계가 반응하면서 히스타민이 분비되면서 그래서 가려운 거라는데요. 사람들의 면역계가 다 다르기 때문에 히스타민이 더 많이 분비될 수도 아니면 거의 분비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같이 목이 물려도 누구는 긁어서 벌겋게 달아오르고 누구는 물렸었나? 라고 하는 분들도 계시고요. 네, 어쨌든 히스타민 분비가 많이 되는 분일수록 가려움을 참지 못하는 분일수록 여기에 침을 바른다거나 손톱으로 십자 표시를 낸다거나 결코 도움이 안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익숙한 민간요법이 오히려 피부를 자극하고 염증이나 감염 위험을 높일 수 있기 때문인데요. 일단 피츠버그 대학교 연구팀의 동물 실험을 보면은요, 피부를 자유롭게 긁게 한 경우에는 히스타민 등의 염증 유발 물질이 증가했습니다. 네, 반대로 긁지 못하도록 했을 때는 염증 반응이 줄었고요. 즉 긁는 행동 자체가 신경을 자극해서 염증 물질 분비를 늘리고 이렇게 되면 네, 가려움과 염증이 반복되는 결국 악순환을 만든다는 얘기겠죠. 그러니까 긁는 것뿐이 아니라 뭔가 자극을 주면 결국 더 가렵다는 얘기입니다. 침을 바르거나 손톱으로 강하게 누르는 것도 자극을 주는 거고요. 또 일각에서는 레몬즙이나 사과 식초가 좋대라는 얘기도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뭔가 소독도 될 것 같고 시원할 것 같은 느낌은 있지만 사실 따가움이 더 심해질 수 있고요. 특히 레몬즙 바르고 햇빛과 만나면 피부염을 유발할 가능성이 아주 높다고 하네요. 자, 그러면 가려움을 특히 많이 느끼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죠? 네, 5분에서 10분 정도 냉찜질할 것을 최고로 꼽고 있습니다. 혈관을 일단 수축시키기 때문에 피부 감각이 둔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부기도 내려가고 가려움증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목에 물린 지 얼마 안 됐다, 바로 물린 걸 확인했다 그러면 뜨거운 물을 한번 또 이용해 보세요. 목이 타액 속의 메탄산은 약 50도씨 이상에서 분해되면서 가려움이 줄어드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이 효과는 시간이 지나면 떨어진다고 하니까요. 바로 목에 물렸다 싶으면 그 부분을 따뜻한 물로 씻어주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7: 작은 습관으로 바꿔가는 오수연의 라디오 건강 꿀팁이었습니다.

0: AM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 아침 뉴스 최강 앵커 라인업 AM 1650 라디오 서울이 4시를 알려드립니다.
2: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크리스천의 비전을 함께 나누는 크리스천 비전 신문사와 비전 복음 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영혼의 쉼터 함께하고 계십니다. 크리스천 비전 신문사와 비전 방송은 한미 미주 사회의 최대 아시안 패스픽 그룹으로 주 7일 매일 24시간 방송되며 남가주 지역에 넓게 송출하는 최고의 음질을 자랑하는 AM 1650 라디오 서울을 통해 방송됩니다. 영혼의 쉼터는 선별된 목사님들의 설교와 다양한 컨텐츠로 기독교의 바른 신앙과 정의의 실천에 힘쓰고 있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 여러분의 삶에 소망이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0: 생명의 말씀 보내드립니다. 이 시간에는 LA 동부장로교회 김정호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주시는 말씀은 사독과 아비아달입니다. 말씀을 통해 은혜의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1: 먼저 역대상 6장 1절서부터 쭉 보면은 아론의 네 아들과 그 후손들 이름이 쭉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통하여 사독은 셋째 아들 계열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흥미로운 것이 에스겔 44장 15절에 보면 이 사독 제사장 가문에 대한 기록이 있습니다. 에스겔서 한다면은 남 이스라엘 유다가 멸망할 당시 그때예요. 그렇다면 다윗 왕 때부터 약 400년, 길게 잡는다면은 500년까지 볼 수 있는 그러한 기간이 흐른 시점에 에스겔 44장 15절에 보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족속이 그릇 행하여 나를 떠날 때에 사독의 자손 레위 사람 제사장들은 내 성소의 직분을 지켰은즉 그들은 내게 가까이 나와 수종을 들되 내 앞에 서서 기름과 피를 내게 드릴지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대단하지 않습니까? 다윗 왕 시대가 다 끝나고 유다가 멸망할 때 그 시점에 하나님께서 유다 족속인 그릇 행하여 나를 떠났다는 표현을 씁니다. 그런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독의 자손 레위 지파 제사장들은 내 성소의 직분을 지켰다. 약 400년에서 500년이라는 기간 동안에 이 사독의 집안이 믿음을 지킨 것뿐 아니라 제사장 가정으로서 그 일을 했다는 거예요. 정말 대단한 믿음의 가문입니다. 사독이 언제쯤 다윗과 함께 했냐면 아마 다윗 왕이 헤브론에서 먼저 유다 지파의 왕이 됩니다. 약 7년 그리고 한 6개월 정도 거기 왕이 되고 나중에 북이스라엘과 즉 사울을 따르던 나머지 지파와 이제 통일을 해서 통일된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한 33년을 함으로써 총 40년을 통치를 합니다. 그 헤브론에서 왕 유다의 왕으로 있을 초기에 사독이 다윗에게 온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그렇다면 사독은 다윗 왕을 한 35년 플러스 40년까지는 아니지만 30후반, 30, 한 7, 8년 정도 다윗 평생 충성한 그러한 성직자였고 그리고 다윗의 신하였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은 아비아달은 또 한번 보겠습니다. 두 번째 아비아달을 그 출신 배경을 살펴봅니다. 아론의 넷째 아들 이다말 계열입니다. 그리고 그 후손은 엘리 제사장의 후손이고 엘리 제사장의 증손자입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아비멜렉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아비아달이 언제부터 다윗을 따르게 되었는가 봅니다. A, 2번 A. 아비아달은 사울이 높 제사장 85명을 학살하는 사건 때에 살아남은 유일한 생존자였습니다. 당시에 아마 10살 전후였다고 생각이 들어요. 아마 10살보다는 좀 넘지 않았을까 10대 그 어린 소년이었습니다. 그때에 그가 홀로 목숨을 건지고 다윗에게로 피신을 가게 됩니다. 이 내용은 사무엘상 22장 20절에서부터 23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아히두베 아들 아히멜렉의 아들 중 하나가 피하였으니 그의 이름은 아비아달이라. 그가 도망하여 다윗에게로 가서 사울이 여호와의 제사장들 죽인 일을 다윗에게 알림해 다윗이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그날에 에돔 사람 도액이 거기 있기로 그가 반드시 사울에게 말할 줄 내가 알았노라. 네 아버지 집에 모든 사람 죽은 것은 것이 내 나의 탓이로다. 두려워하지 말고 내게 있으라. 내 생명을 찾는 자가 네 생명도 찾는 자니 네가 나와 함께 있으면 안전하리라 하니라.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시점입니다. 즉 다윗이 도피 생활을 한 10년 정도 했는데 그 도피 생활의 초반부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에 다윗이 피신하면서 급히 나와서 먹을 양식이나 무기도 가지고 나오지 못한 상황에 당시 제사장이 있는 그 노베 들러서 선의의 거짓말을 합니다. 왕의 명령이 너무 급해서 내가 먹을 양식도 제대로 가꾸지 못했고 무기도 없다. 그래서 거기에 제사장은 아무 악의가 없이, 다윗은 정말 믿음의 용사니까 먹을 것을 주고 그리고 골리앗의 칼을 다윗에게 주었어요. 근데 그 자리에 이 에돔 사람 도액이 있었어요. 좀 찝찝은 했지만은 역시나 그 도액이 사울에게 고발을 했고, 그것은 아마 순수하게 고발한 것 같지가 않아요. 그 사울이 노베에 있던 선지자 85명 그리고 그 모든 가족을 사울이 죽입니다. 그 사건 때에 유일한 생존자가 아비아달이었어요. 그러면 그는 다윗과 함께한 것이, 다윗이 죽는 그 시점까지니까, 그리고 솔로몬이 왕위에 올라왔을 그 시점이니, 그는 다윗의 통치 40년 외에 약 10년 정도 같이 있는 한 50년을 다윗과 함께한 대제사장이었습니다. 대단하죠. 우리 교회도, 우리 교회 1973년 개척된 그 해에 저희 교회 교회에 다니시기 시작하고 지금까지 우리 교회에 출석하시는 장로님 한 분, 권사님 한 분 계셔요. 이거 사실 쉬운 거 아닙니다. 우리 그렇게 오늘 오래 사는 것도 사실 쉬운 게 아니고, 그 기간 동안 이사 가지도 않고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이 있었고 시험이 있었을 터인데, 한 교회를 섬긴다는 것 쉬운 것. 근데 이 아비아달은 그런 면에 있어서는 정말 다윗에게 꼭 필요했던 신실한 성직자였고 그리고 영적 리더의 역할을 감당한 사람이었습니다. 자, 근데 B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을 멸시한 엘리 제사장의 손자였어요. 그리고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홈리 비나스는 성경에 보면은 패역하다는 표현을 썼어요. 하나님을 경멸히 여기고 하나님의 제사드리는 이 예배를 우습게 여긴 그 두 아들, 이 아비아달의 할아버지들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엘리사에게 몰락을 예고하셨죠. 사무엘상 2장 31절의 말씀 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보라, 내가 네 팔과 네 조상의 집 팔을 끊어 네 집에 노인이 하나도 없게 하는 날이 이를지라. 여기 네는 엘리 제사장을 말하고 있어요. 그날을 이렇게 참 애매하게 살해를 당하는 일도 그 집안에 있었고, 그리고 또 아비아달도 마지막의 죽음의 그 노년은 아름답지 못하게 됩니다. 좀 이따 그것을 보겠습니다. 하지만 이 두 번째 대문자 B로 이 두 분들의 이 평생은 다윗 왕 통치 기간 내내 신뢰받는 제사장으로서 함께 동역하고 영적 지도자로 충성했던 것이 있습니다. 자, 먼저 봅니다. 다윗의 도피 시절입니다. 그때에 에봇을 가지고 와서 아비멜렉입니다. 와서 위기 때마다 다윗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도와줬습니다. 한 예를 들어서 사무엘상 23장 9절의 말씀을 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은 사울이 자기를 해하려 하는 음모를 알고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에봇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고. 하나님 앞에 뜻을 구하기 위해서는 그 대제사장이 그 제사장에 입는 옷 에봇을 입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의 뜻을 구했어요. 아마 그것이 우림 둠을 가지고 예스 노의 그러한 답을 얻은 것으로 우리가 이해합니다. 왜냐하면 그 에봇에 우림 둠림을 넣는 주머니가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이 예스냐 노냐 그것을 우림 둠림으로 구별을 했습니다. 이 사무엘상 23장에 있는 내용은 그 사울왕에서 도피 생활하던 다윗이 어느 날 거기서 크게 멀지 않은 그일라라는 성에 블레셋 사람들이 침략을 왔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다윗이 그것을 어떻게 도와줘야 될지 어쩔지 몰라서 하나님께 여쭤봅니다. 이것 또한 아비아달 통해서 여쭤본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서 블레셋을 치라고 그랬어요. 지금 도망자인 다윗의 입장에서 어떻게 정규 군대 블레셋을 이길 수 있을까? 하지만 믿음으로 나가서 블레셋을 물리쳤어요. 그리고 그일라 백성들을 살려줬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그일라 성에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있었어요. 근데 그 소식을 사울이 듣게 됩니다. 그리고는 아, 잘됐다. 그 성에 갇혔으니 우리가 가서 다윗을 잡아야겠다 하고는 정규 군인들을 이끌고 사울이 내려옵니다. 근데 그 소식을 누군가가 다윗에게 전달해줬어요. 그때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 다윗이 내려옵니까? 내가 이 소식을 들었는데 정말 내려오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내려온다. 두 번째 질문합니다. 그러면 사울이 올 때에 이 그릴라 백성들이 저를 사울에게 내줄까요? 그때 하나님께서 내줄 것이라 그랬어요. 그리고 다윗이 그와 함께하는 사람들과 함께 급하게 그릴라에서 도망 나와 피신을 하게 되는 기록이 있습니다. 근데 이럴 때에 참 인생에 어렵고 위기가 있을 때에 다윗의 옆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와 영적 지도를 한 사람이 바로 아비멜렉이에요. 정말 귀한 분이었습니다. 50년을 다윗과 함께했습니다. 그뿐인가요? 이분들이 또 한 것이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모셔올 때에 제사장 직무를 맡아 수행했습니다. 이것은 다윗이 이제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 된 시점입니다. 그렇다면 왕이 되고 7년 혹은 8년 된 시점으로 봅니다. 다윗이 예루살렘, 그 여부스 족속이 있던 예루살렘을 그를 정복하게 되고 그리고 우선적으로 다윗이 그 성으로 이사를 들어오고 가장 먼저 한 것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거기에 가지고 옵니다. 즉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성막을 다윗이 자기의 그 도성 다윗성을 정하고는 가장 우선적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성막을 거기에 세워서 제사 드릴 수 있게 하고 그 다음에 블레셋 사람들에게 엘리 제사장 시대 때에 그 아들 시대 때에 빼앗겼던 그 언약궤 비록 이스라엘 돌아왔지만은 이것을 둘 곳이 없었어요. 성서가 다 망가져가지고 그 다윗이 그 무너진 성소를 다시 회복하고 언약궤를 가져오는 이 일대에 다윗은 얼마나 기뻤냐면 백성들 보는 앞에서 춤추면서 뛰어 놀았다고 합니다. 그거를 업신여긴 미갈은 오히려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죽도록 아기를 낳지 못했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아마 다윗이 더 이상 미갈과 잠자리를 같이 하지 않았다는 의미로도 이해할 수 있어요. 그냥 목숨만 그냥 살려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다윗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사는 것을 사모했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근데 그 일을 수행한 사람이 사독과 아비아달이에요. 역대상 15장 11절에서 12절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다윗이 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달을 부르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의 지도자이니 너희와 너희 형제는 몸을 성결하게 하고 내가 마련한 곳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궤를 메어 올리라. 연도를 본다면 다윗 왕이 그 통치한 연도는 주전, 주님이 오시기 전 1010년에서 970년 경으로 봅니다. 그렇다면은 아마 1000년에서 주전, 1000년에서 1002년 사이에 있었던 사건이. 자, 그런가 하면은 이 두 제사장이 참 훌륭한 것이 다윗이 바세바 간음죄를 범하고 그 남편 우리아를 살해하는 사건이 있으므로 가정에서부터 아버지를 향한 반란이 일어났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란, 그 압살롬의 반란에 가담했던 바로 그때 다윗 왕이 가장 약하고 어려운 그때에 이 두 사람이 다윗 편에 서 예루살렘 동향을 다윗에게 지금 도망간 다윗에게 전달하는 나쁜 표현 쓴다면 바로 첩자죠. 첩자. 그 위험한 그 상황을 다윗에게 전달하는 그 역할을 이 두 제사장이 했어요. 이거는 생명을 내놓은 본인뿐 아니라 가족의 생명을 다 내걸고 다윗에게 충성했습니다. 그 이유가 하나님께서 다윗을 택하셨고 비록 범죄하고 다윗이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음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과 뜻이 그와 함께하는 것을 그들은 알았고 믿었기 때문에 그들의 목숨을 걸고 다윗과 함께했어요. 이 내용이 사무엘하 15장 24, 25절 그리고 좀 건너뛰어서 28, 29절의 내용을 보면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사독과 그와 함께한 모든 레위 사람도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어다가 하나님의 궤를 내려놓고 아비아달도 올라와서 모든 백성이 성에서 나오기를 기다리도다. 이 말은 지금 다윗이 급하게 예루살렘에서 떠나 도망가고 있습니다. 압살롬의 반란, 그리고 압살롬은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압살롬을 따르는 열지파 사람들과 이제 다윗을 따라가 죽이려고 하는 그 시점이었어요. 이때 사독과 아비아달이 언약궤를 메고 그들과 마음을 함께하는 제사장들과 모든 사람들을 다 데리고 다윗에게 따라왔어요. 근데 25절에 보면 왕이 사독에게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궤를 성읍으로 도로 메어 가라. 만일 내가 여호와 앞에서 은혜를 입으면 도로 나를 인도하사 내게 그 궤와 그 계신대를 보이시리라. 즉 다윗이 내가 잘못해서 하나님이 이러한 연단과 환난을 주시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또 은혜를 구하는 기도를 주님께서 들으시고 불쌍히 여겨 나로 하여금 다시 왕이 되게 하신다면 내가 바로 그 언약궤 있는 그 성소에 가서 예배할 수 있겠지만 내가 지금 이런 어려운 상황에 있다고 언약궤를 가지고 나가는 것이 이게 믿음적으로 옳지가 않은 것을 깨닫고 그는 하나님의 주권에 자기의 생명과 왕위를 다 내려놓고 제사장들에게 가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 보십시다. 28절에 가서 보면 이런 말을 합니다. 너희에게서 내게 알리는 소식이 올 때까지 내가 광야 나루터에서 기다리리라 하니라. 사독과 아비아달이 하나님의 궤를 예루살렘으로 도로 메어다 놓고 거기 머물러 있으니라. 그 후의 내용 보면은 압살롬이 그래요. 아, 당신네들 그렇게 다윗에게 충성했는데 왜 안 따라갔어? 그만큼 오해받을 만큼 충성했던 분이에요. 그런데 이분들이 이제 다윗의 아들 된 압살롬에게 우리가 충성하겠습니다. 선의의 거짓말을 합니다. 그리고 압살롬이 의심하지 않을 때에 그 당시의 상황을 그들이 거기서 다 지켜봅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아히도벨은 지금 바로 군사 만 명만 나에게 주면 내가 빨리 다윗을 뒤따라가서 다른 사람은 안 죽이고 다윗만 내가 죽이면 이번 반란이 완전 성공합니다. 근데 그때 또 다윗 편에서 일부러 그곳에 남아서 아히도벨의 그 모사를 무너뜨리게 하려고 남았던 그 다윗의 신복 중에 하나인 후세가 아니라고 그러지 마시고 지금 다윗을 함께한 사람들은 성난 사자와 같으니까 그러지 말고 압살롬 당신이 이제 왕이 되었으니까 왕답게 온 이스라엘에 있는 큰 군사를 동원하여서 그리고 앞장서서 나가서 그리고 다윗을 치셔서 만약에 다윗이 어느 성에 들어갔다면은 아예 그 성을 이렇게 그냥 동아리로 매가지고 다 끌어서 하면 됨 이런 식으로 이 바로 뭐냐면은 영웅 압살롬에게 있는 영웅심을 자극하는 그러한 모략을 줬어요. 그런데 그렇게 한 이유는 그렇게 함으로써 다윗이 빨리 피신 가서 전쟁할 수 있는 그 태세를 갖출 수 있도록 시간을 벌어주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압살롬에게 올바른 판단을 내리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압살롬이 그 아히도벨의 모사를 버리고 후세의 모사를 하면서 이스라엘의 많은 군인을 이제 그 소집하라 하고 하는데 시간을 벌어주죠. 그리고는 이 두 제사장이 그 아들들 통해서 다윗에게 가서 빨리 나루터를 건너 멀리 도망가서서 그리고 있었던 일을 합니다. 앞으로 큰 군사가 나오는데 압살롬이 앞장을 쓸 것을 알려줬어요.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다윗의 군대와 압살롬의 군대가 전쟁을 하는데 압살롬이 앞에서 하다 보니까 그만 위험해서 도망갑니다. 도망가는데 상수리 나무에 머리가 걸리고 그 상황을 요압이 가서 쳐 죽이게 되죠. 그러므로써 압살롬의 반란이 끝납니다. 이 모든 사건에 다윗이 다시 황공을 하는데 큰 1등 공신한 신하들 중에 바로 사독과 아비아달이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노년에 보겠습니다. 다윗왕 노년에 이제 죽을 때가 임박했어요. 다윗 그 후임으로 왕위를 두고 아도니아와 솔로몬 사이에 그만 마찰이 있습니다. 아도니아는 육신적인 순서로 본다면 두 형이 죽었으니까 이제 셋째 아들로서 다윗의 왕위를 올라가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솔로몬 동생임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을 통하여 왕위를 세우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이때에 사독과 아비아달이 서로 다른 선택을 합니다. 첫 번째 아비아달은 다윗의 군사령관 요압과 함께 우리 지난주에 봤죠? 요압의 마지막에 그 반란에 참으로써 그는 처형당해서 죽습니다. 그 요압과 함께 아도니아 편에 서서 인간적 잘못 선택을 하게 됩니다. 열왕기상 1장 7절에서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아도니아가 수르야의 아들 요압과 제사장 아비아달과 모이하니 그들이 따르고 도우나 제사장 사독과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와 선지자 나단과 시므야와 레위와 다윗의 용사들이 아도니아와 같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왜 아비아달이 그동안 함께 지내와서 봤을 거 아니에요? 요압이 요압의 마음이 맑지 않는 사람인 걸 봤을 텐데 아비아달이 왜 요압과 함께 했을까? 그리고 하나님의 뜻과 어긋나는 세상적인 순서로 아도니아가 형이고 그래서 내가 왕이 되겠다 해서 그가 먼저 선수를 칠 때에 아마 그가 아도니아 편에 서야지만 앞으로 계속 여생을 왕 옆에 제사장으로서 한다고 판단한 것 같아요. 이걸 보면은 아비아달이 그동안 다윗과 함께하면서 그 내면이 아주 깨끗한 것 같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사독은 누구와 함께합니까? 분하야는 정말 다윗의 경호대장으로서 다윗이 신뢰했고 다윗에게 충성했고 솔로몬 시대에도 솔로몬에게 충성했던 아주 좋은 신하였어요. 그래 사독은 분하야와 함께하고 그리고 참된 하나님의 선지자 나단과 함께하잖아요. 목회할 때마다 종종 생각나는 훌륭하신 교수님들이 생각이 나요. 제가 달라스 신학교 다닐 때 우리 존 리드 교수님이 제가 거기서 공부할 때 벌써 은퇴하실 나이 70대가 넘었던 그저 넘은 노 교수님이었어요. 이렇게 우리를 보면서 마치 아들, 손자처럼 이렇게 말도 하고 또 이렇게 권면해 주셨어요. 제가 그분이 참 너무 아버님 같아서 제가 달라스 교회에 섬길 때 그분은 우리 교회에 여러 번 초대해서 설교도 듣고 특별한 날이 있을 때 그분 초대해서 들을 때 우리 교우들이 다 은혜 받고 했었어요. 근데 그분이 클라스 중에서 했던 많은 말 중에 생각나는 게 finish well. 앞으로 주님의 일 할 때에 finish well. 마지막에 잘 마치라는 얘기를 참 여러 번 해줬어요. 그러니까 젊어서 열심히 하고 젊어서 뭐 크게도 하고 아주 뭐 잘해가지고 큰 교회도 섬기는데 그만 노년에 가서 여러 비리라든지 아니면 노년에 가서 이혼한다든지 이런 걸 많이 보신 거예요. 그러면서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잘 하라고 finish well. 마지막까지 믿음의 경주를 잘 해야지 하는 그분의 권면의 말씀이 들어옵니다. 이 아비아달 같은 경우는 그렇지 못했어요. 반면에 사독은 끝까지 잘했습니다. 아까 본 것처럼 그래서 사독의 그 자손들이 400년, 500년이 지난 에스겔 선지자 시대 때에도 하나님께서 그 집안의 이 제사장들을 인정했고 하나님 앞에 그 성전에서의 일을 계속 감당하도록 하나님께서 인정해주고 또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봅니다. 사독은 선지자 나단과 다윗의 시위대장 분하야와 함께 하나님의 뜻을 따라 솔로몬 편을 선택하여 솔로몬에게 기름을 부어 왕으로 세우는 일을 합니다. 솔로몬이 왕이 될 때 아비아달은 하지 못했어요. 사무엘상 1장 38절 39절입니다.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과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와 그렛사람과 블레사람, 여기 그렛사람 블레사람은 아마 그 왕을 주변에서 호위했던 그러한 시위 군대로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이 내려가서 솔로몬을 다윗 왕의 노새에 태우고 인도하여 기혼으로 가서 제사장 사독이 성막 가운데에서 기름 담은 뿔을 가져다가 솔로몬에게 기름을 부으니 이에 뿔 나팔을 불고 모든 백성이 솔로몬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하니라. 인간으로서 할 수 있는 가장 큰 특권을 누렸어요. 자 그러면 그만 아도니아 편을 인간적인 선택을 했더니 아비아달의 종말이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솔로몬이 왕위에 오른 후에 그는 제사장직에서 파직이 돼. 제가 달라스에서 제가 20년 단임 목회했고 여기서 12년을 했습니다. 앞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만 70까지 사역을 하게 된다면 제가 만 40년을 목회를 하게 될 것 같아요. 그 만 40년 다 마치는 시점에 그만 제가 어리석은 잘못된 선택을 해서 노회에서나 교단총회에서 목사직 파직을 당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거 얼마나 마음 아픈 일이에요. 그리고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다. 근데 이게 지금 아비아달이 지금 그렇게 돼버렸어요. 열왕기상 2장 26절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왕이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솔로몬 왕이에요, 네 고향 아나돗으로 가라. 너는 마땅히 죽을 자이로되 네가 내 아버지 다윗 앞에서 주 여호와의 궤를 메었고 또 내 아버지가 모든 환난을 받을 때에 너도 환난을 받았은즉 내가 오늘

0: 나무나 풀과 집으로 믿음 생활하는 사람들은 다 타서 하나님 설 때의 공력이 없는 부끄러운 구원을 받는다 그랬어요. 아비아달은 그 부끄러운 구원은 받아서 하나님 나라 가시라 생각은 드는데 그러한 부끄러운 한 평생을 사는 사람이 돼버린 겁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또 생각하면서 떠오른 교수님이 생각이 나요. 하워드 헨드릭스 교수님이에요. 그분이 1951년도에 아주 젊은 나이에 달라스 신학교의 교수로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제가 달라스 신학교에서 석사하던 1992년 처음 학기 그분 클래스를 제가 택했었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석사를 마치고 박사 공부하던 과정에서도 그분을 통해서 21세기에 지도자의 역할과 지도자의 상이 무엇인지에 대한 그 과목을 그분 걸 택했었어요. 그게 마지막 제가 그분에게서 배울 수 있었던 기회였습니다. 그 전에도 그분에게서 여러 클래스를 통해 많은 것을 배우고 은혜를 받았었어요. 근데 그분이 2011년도에 은퇴를 하십니다. 은퇴 때 하신 말씀이 더 이상 내 몸이, 육신이 내 속사람, 내 생각과 나의 영이 원하는 대로 반응을 하지 못한다. My body no longer cooperates my soul. 그러니까 더 이상 내 육신이 내 생각과 원하는 대로 따르지 못하기 때문에 은퇴를 한다고 그랬어요. 그 이전에도 암으로 고생하시면서도 치료가 끝나면 또 복귀해서 가르치곤 했어요. 근데 60년을 채우고 은퇴를 하셨어요. 그리고는 불과 한 1년, 한 몇 개월 지나서 주님 품으로 가십니다. 제가 여기 오기 바로 그 전해에 돌아가셨어요. 근데 그분에 대한 이 모든 얘기나 기록은 끝까지 충성한 참된 하나님의 일꾼이었어요. 교수로서, 또 목사로서, 교역자로서 그분 밑에서 배웠던 학생들 숫자만 그 생각할 때에 이 아비아달 참 너무 안타까워요. 너무 안타까워요. 우리가 오늘 이 저녁 시간에 뭐 다 기억 못하셔도 돼요. 근데 한 가지만 우리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이전 시점에서 내가 이 세상 떠나는 그날까지 내가 믿음의 경주를 잘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그만큼 믿음으로서 더 앞으로 나간 거잖아요. 열매를 지금까지 맺은 것보다 앞으로 더 믿음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 것이고 영적으로 더 잘한 모습이 돼야 될 것이고 더 성숙한 사람의 모습으로 되어서 천국 가야 된다는 말이 될 거예요. 지금까지의 믿음 팔아먹지 마십시다. 저도 그렇고 지금까지 내가 뭐 하나님의 은혜 받아가지고 뭐 열심히 봉사도 하고 뭐 드리기도 다 해서 믿음의 열심히 있는데 이게 늘 과거에만 돼가지고 늘 과거 얘기만 하며 지금 현재 그리고 앞으로 이것이 없다면은 마지막 경주를 잘 하는 것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리고 기도를 하며 말씀이 있어야지 영적 분별력이 있잖아요. 그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사독과 아비아달처럼 마지막 순간에 이 잘못 택한 것이 아비아달을 택하고 그만 솔로몬을 택해 놨던 이 아비아달의 아도니아를 택하고 솔로몬을 택하지 않은 이 아비아달의 그 노년의 실수가 한 평생 그 모든 수고를 잃게 되는 안타까운 현실이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사독은 솔로몬이 왕위에 오른 후 유일한 대제사장으로 등극하여 성전 봉헌을 감당합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성전을 그 6년 동안 짓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봉헌할 때에 그 봉헌 예배와 제사와 모든 것을 총괄한 사람은 사독이었어요. 왕상 2장 35절 봅니다. 왕이 이에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를 요압을 대신하여 군사령관으로 삼고 또 제사장 사독으로 아비아다를 대신하여 대신하게 하니라. 즉 솔로몬 왕에게 있어서 오른팔 왼팔이라 할 수 있는 최고의 사람 그 중에 한 사람이 사독이었어요. 우리 모두 다 믿음의 경주 잘 하시고 이전보다 지금이 지금보다 앞으로가 믿음의 결실을 많이 맺는 1900석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1: 지금까지 LA 동부장로교회 김정호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하셨습니다. LA 동부장로교회는 4270 West 6th Street LA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신앙상담이나 좀 더 자세한 안내를 원하시는 분은 전화 213-383-3261 213 지역 383-3261번으로 문의하시면 안내해드립니다. AM 1650 라디오 서울을 통해 크리스천 비전 신문 복음 방송국에서 보내드리는 영혼의 쉼터 초대석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는 특별히 라피 학교에서 유대문

0: 신학과 토라를 공부하고 신학대학에서 모세 오경으로 철학박사 학위를 받으셨고 이후 대학에서 구약학을 가르치시며 한국에 성경과 탈무드 연구소를 설립하여 히브리어 교육과 미시나 탈무드 강독을 통해 유대문헌 연구의 저변을 넓혀오신 변승복 교수님 이 시간에 모시겠습니다. 네, 아시아 최초 유대교 구전 율법인 마시나 전권 63권을 우리말로 완역한 한국 유대문헌연구의 권위자인 변승복 교수님은 이번엔 미시나의 핵심인 윤리문헌인 피르케이 아보트 해설서를 출간하여 한국 유대문헌연구의 또 하나의 획을 세우셨습니다. 귀하신 변승복 교수님 이 자리에 모셨는데요. 인사 나누겠습니다. 아,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0: 네, 우리 교수님께서 정말 그동안 아시아 최초 유대교 구전 율법인 마시나 전권 63권을 우리말로 번역도 하셨고요. 또 한국 유대문헌 연구의 권위자인 우리 교수님께서 백석대학교에서 또 가르치셨고 또 이번에는 미시나의 핵심인 윤리문헌인 피르케이 아보트 해설서를 출간하셨어요. 네, 말씀 나누시기 전에 애청자 여러분께 감사와 인사 함께 해주시겠습니까?
1: 반갑습니다. 우리 애청자 여러분, 또 미주에서 또 우리 한국인으로서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여러분, 또 특별히 하나님을 믿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에서 자부심을 가지고 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 노력하시고 애쓰는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0: 네, 삶의 지혜서라고도 하는데요. 마시나 네지킨의 아홉 번째 책 중에서 피르케이 아보트, 네, 어떤 뜻인가요? 핵심 내용을 함께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네, 피르케이 아보트는 지금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미시나 전권이 63권인데 그 63권 중에 한 권입니다. 성경이 구약 성경이 이제 우리가 보면 오경, 역사서, 시가서, 선지서 네 부분으로 나누는 것처럼 미시나가 여섯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여섯 부분으로 나누어지는데 네 번째 부분이 너지킨이라는 책이에요. 근데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말하면 뭐 두 번째 부분 구약 성경의 두 번째 부분 이러면 역사서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데 이제 이 너지킨이라는 부분이 여섯 부분 중에서 네 번째 부분. 네 번째 부분인데 또 우리가 역사서 이러면 12권의 책이 있는데 그 12권의 책 중에서 뭐 세 번째 책이라면 룻기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처럼 이제 이 너지킨의 네 번 너지킨은 미시나의 네 번째 부분인데 그 네 번째 부분에 들어 있는 아홉 번째 책 예, 그것이 피르케이 아보트입니다. 특별히 이 너지킨은 사회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법률들을 다루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법률 부분을 다루는 책이 10권 있는데 그 안에 어떻게 법이라고는 한 절도 없는 바로 그 윤리를 담고 있는 그 삶의 지침을 담고 있는 이런 책 한 권이 거기에 들어있을까 이게 굉장히 특이한 책이죠. 그러니까 법보다가 우선하는 것이 바로 뭐냐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사느냐 하는 삶의 윤리 삶의 방법이 더 중요하다 이것을 거기서 강조해 주는 것 이것이 바로 피르케이 아보트라는 그 책인데요. 그래서 이 피르케이라는 말 할 때 이것은 사실은 복수형인데 뭐뭐의 파트 이런 말이에요. 그리고 아보트라는 말은 아브라함 할 때 아부 조상 또는 아버지 이런 뜻인데 그거의 복수형이에요. 그러니까 조상들 선조들 그 선조들의 파트다 이 말이에요. 그 책 중에서 자 그러면 우리는 선조 조상 이러면 그냥 이 육신적인 조상만 생각하는데 그런 조상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선생님도 조상이고 목회자도 조상이고 그러니까 그 선진들 이제 우리가 신약성경으로 말하면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선진들 그 믿음의 증인들이 이러이러한 사람이 있었다. 근데 그들이 이렇게 살았다 하는 것처럼 바로 조상들이 어떻게 살았었는가 하는 것을 아주 그들의 삶의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책. 그런 책이 바로 이 피리케이 아보트라는 책이다. 이렇게 여러분이 이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0: 네, 그렇습니다. 유대인의 책 하면 어렵다는 생각, 우리와는 관계가 없을 거란 생각이 먼저 드는데요. 교수님은 유대인 학교에서 직접 공부하셨고 정말 많은 부분들을 깨달으시고 그 중요한 핵심 부분을 우리 한국인들에게 접목시키기 위해 연구하시고 사명을 가지고 뿌리내리기 운동 많이 하셨는데요. 지금까지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1: 한국에서 반응은 뭐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뭐 좋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한국인들은 유대인에 대한 뭐랄까요? 좀 반감? 적대감? 이런 것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 이렇게 그 선입관념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여러분 기독교의 뿌리가 뭔가요? 구약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뭐를 말씀하시냐면 예수님은 구약 성경을 말씀하실 때 이제요 모세의 책 그 다음 이제 선지자들의 글 그 다음에 시편의 책 이렇게 해서 세 부분으로 나누면서 그 구약 성경 전체가 나에 대해서 증거하는 책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그 말씀을 하실 때 그 토론을 하실 때 언제나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이 구약의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왔다라고 말씀하시는데 많은 사람들이 조금 오해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구약에서 원래 뜻이 이런 뜻이다라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가 잔상순이라고 하는 예수님이 가르친 가르침에서 보면은 너가 대접을 받고 싶은 대로 다른 사람을 대접하라 이렇게 나오는데 요 가르침이 예수님보다 조금 전에 살았던 바로 이 미시나 아보테에 나오는 이제 그 선진들의 가르침에서 보면 그 조상들 우리 선조들의 그 이스라엘 선조들의 가르침에서 보면 뭐라고 나오냐 하면은 너가 이제 너에게 어떤 사람이 하는 것이 싫은 일 다른 사람이 너에게 어떻게 하면 싫은 거 그거 너가 다른 사람에게 하지 말라. 이것이 성경 전체다. 나머지는 그거를 어떻게 하라고 가르쳐주는 해설해주는 책이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아주 중요한 책으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럼 왜 한국에 이 피리케 아보트라는 책이 지금 현대시대에 필요할까? 이것은 첫 번째 성경이 말하는 보편적 지혜의 보고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보편적인 지혜. 그러니까 유대교의 텍스트지만은 이 가르침은 종교와 문화를 초월해서 정의를 추구하라. 세상은 세 가지 그 기둥 위에 서 있다. 바로 성경 위에, 예배 위에, 그다음 선한 행위 위에 서 있다. 그리고 너가 하기 싫은 것은 다른 사람에게도 시키지 말라. 이러한 이 가르침은 모든 인류에게 울림을 주는 사실 보편적 가치예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많은 서양 철학자들과 이 윤리학자들이 이 책에서 피리케 아보트라는 책에서 영감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대화와 논쟁의 문화를 보여줍니다. 이제 그 서로 다른 또는 모순되는 이러한 의견들을 나란히 배치하면서 서로서로가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고 하면서 더 좋은 그런 말씀을 찾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실천적 지혜서입니다. 그러니까요 추상적 철학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그런 것이 아니라 어떻게 배울 것인가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 그리고요 어떻게 공동체를 세울 것인가 어떻게 분노를 다스릴 것인가 어떻게 명예와 돈을 대할 것인가 이 지금 기독교인이라고 하면서도 어떻게 보면 하나님보다 명예 하나님보다 돈 하나님보다 자기가 다른 사람으로부터 인정받는 거 이런 걸 원하지 않나요? 또 한 가지 더 본다고 그러면 교육의 본질을 말해요. 교육의 본질은 뭐냐면 어떻게 학생을 대해야 되는가, 선생님의 역할은 무엇인가, 배움의 목적은 무엇인가, 이것을 아주 철저하게 가르쳐주고 있고, 선생님은 이래야 된다, 학생은 이래야 된다, 뭐 이런 것을 아주 자세하게 가르쳐주고 있는 그런 책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0: 네, 프리케이의 아보트란 책이 이렇게 귀한 줄 몰랐습니다. 정말 우리 삶에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지혜서라는 생각이 들고요. 참으로 중요한 지혜서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책을 제가 지금 보니까요, 108절이라 해서 페이지 수가 책이 얇다고 생각을 했는데 책이 굉장히 두껍습니다. 몇 페이지까지 되어 있는지요?
1: 지금 우리가 낸 책으로는 한 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는데 지금 영어판으로 이 책이 500여 종류가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히브리어 된 책 말고 영어로 번역돼서 나온 책, 이것이 한 500여 종류로 나와 있는데, 이것은 시대마다 이것을 바르게 그 시대에 맞게 적용하기 위해서, 현대 나오는 책은 보면 말을 하는데 SNS에서도 말을 어떻게 해야 되나, 여기까지 적용하는 범위까지 나가고 있어요. 현대 나온 책은 그러니까 말하는 윤리에서도 다른 사람이 말할 때 중단하지 마라, 다른 사람을 비판하지 마라, 이렇게 말했을 때 거기에 SNS에서도 이제 다른 사람을 비판하지 말라는 거예요. 확인되지 않은 걸 가지고 뭐 아니면 말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중대한 범죄다, 이렇게 해서 이제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 이제 이 책이 우리는 지금 한 권으로 냈는데 제법 두껍습니다. 그러는데 이제 그 이스라엘 사람 중에서 라부라는 랍비의 회장이 이 책을 해설서를 냈는데 한 500페이지 되는 걸로 6권으로 냈습니다. 우리는 한 권이지만은 이 책이 6장까지 있어요. 그래서 그 라우라는 그 랍비는 1장 한 권, 2장 한 권, 3장 한 권, 이렇게 해서 6권으로 나와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이 한 권을 했는데 또 50페이지 정도 되는 책도 있어요. 아주 얇게, 아주 간단하게 그렇게 한 책도 있는데, 여러분이 뭐 이렇게 보면 시편 119편이 176절까지 있는데 이거는 6장을 다 합쳐봐야 108절밖에 안 돼요. 그 108절밖에 안 되는데 이 책을 제가 이 책을 한국 사람들한테 소개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썼냐면, 이 절 한 절을 말했을 때 그 절을 말한 시대가 어느 시대인가, 그래서 그 역사적 배경을 설명해주고 그 절을 말한 그 현자는 누구였나, 그리고 그 현자는 어떤 배경을 가지고 공부를 했고 어떤 배경에서 이런 공부를 하게 되고 이런 말을 하게 됐나, 성경에, 구약 성경에, 신약 성경에 어떤 근거를 가지고 이런 말을 했을까. 그러니까 신약이 있기 전이기 때문에 신약에 있는 말씀들은 제가 다 첨가한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이제 이 구약의 말씀을 풀어서 해석하는가 하는 거, 이런 것을 이제 설명을 해줬고, 그 다음에 그 한 절을 한 단어 한 단어 구문 구문으로 잘라가지고 해설을 해줬어요. 그리고 우리 현대적 삶에서 어떻게 적용을 할 것인가,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결단을 내려야 될 것인가, 이런 단계로 한 절마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보통 한 절이 어떤 때는 10페이지, 뭐 어떨 때는 한 절이 5페이지,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108절로 되어 있는데 1122페이지로 엮어져 있습니다.
0: 와우, 네. 108절을 한 절 한 절을 그 시대 배경 상황에 근거해서 직접 분석하고 해설해 주시고, 예, 풀어주셔서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까지 자세하게 설명해 주셨어요. 이렇게 귀한 책이 우리 앞에 있다는 것이 얼마나 행운이고 하나님께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직접 여러분께서 책을 보시면 정말 많이 감동하시고 이런 책이 우리의 삶에 있었던가 하는, 예, 감동의 세계를 맛보실 것 같습니다. 결국 피르케이 아버트 108절을 1122페이지까지 해설해 주시고 분석해 주신 우리 교수님 참 감사합니다. 네, 저도 어머니지만 많은 어머니들이 이 지혜서를 자녀들에게 보급해 주기를, 전수해 주기를 원하는 것 같습니다. 이 영어 책은 어디서 구입할 수 있나요?
1: 여기 웨스트 LA인가요? 거기 페어팩스 그쪽으로 가면 유대인 서적이 많이 있습니다. 거기 가면 히브리어, 영어 이렇게 해서 대역으로 돼서 설명되어 있는 책들이 아주 종류가 한 서점에 가도 10가지 이상으로 다 볼 수가 있습니다. 다양한 그 연령층이 볼 수 있게 어린아이에서부터 장년에 이르기까지 아주 각자가 다 볼 수 있도록,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지금도 매 안식일마다 이 책을 읽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서 얼마든지 사실 수가 있습니다.
0: 미국에서 책을 구입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은 전화번호 드리겠습니다. 323 지역 731-9191, 323 지역 731-9191번으로 문의하시면 안내해 드립니다. 네, 그렇습니다. 피르케이 아보트란 책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참으로 우리에게 이 지혜서는 큰 기감이 되고 있고요. 삶의 지침서로 잔잔한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의 2세, 3세들에게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서 삶의 지침서로 후세들에게까지 귀하게 전달이 됐으면 하는 생각 간절합니다. 우리 교수님 앞으로 더 쓰고 싶은 책이 있으십니까?
1: 많은 분들이 오해하고 있는 책이 탈무드인데, 탈무드는 이 미시나를 본문으로 해서 토론하고 또 연구하고 깊이 사색하고 이렇게 한 것으로 엮여져서 동아대백과사전만 한 것으로 지금 74권입니다. 그런데 그거를 한번 해보고 싶었지만 그거를 할 수 있는 여력 또 할 수 있는 동력자 이런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작은 책이라도 한 권을 내자 이렇게 해서 그 63권 중에 한 권을 지금 낸 그 책이다라고 여러분들이 이제 보시면은 됩니다. 그래서 이 책을 여러분이 읽어보시면은 이제 여기에 나오는 이 내용에서 중요한 것은 믿음의 사슬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아브라함에서 이삭으로, 이삭에서 야곱으로 이렇게 믿음의 사슬이 옮겨가는데, 그와 마찬가지로 이 책 1장 1절에 보시면 무슨 내용이 이제 나오냐 하면, 이 책에 여러분들 참 이 책을 딱 받아 드시면 어떻게 사서 딱 드시면은 놀랍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1장 1절에 보면 모세가 시내산에서 토라를 받고 그것을 여호수아에게 전했다. 여호수아는 장로들에게 전했고 선지자들도 이제 장로들은 선지자들에게 전했고 선지자들은 이제 위대한 모임의 공회원, 이제 우리가 아는 산헤드린 공회원의 사람들에게 전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이것은 이 모세가 시내산으로부터 받은 것이 계속해서 전수됐다는 것, 이것을 이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절에 보면 바로 그 위대한 모임 공회의 마지막 공회원이 누구냐면은 이제 시몬이라는 사람이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이러한 것을 가르쳤다 이렇게 말하고, 3절에 가보면 소호, 우리가 그 사사기에 나오면 소고가 나오는데 그 소고의 지도자 안티고노스가 의인 시몬으로부터 토라를 물려받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누가 자기가 학자가 만들어낸 책이 아니라 전통적으로 이어져서 내려온 책, 그러니까 전통적으로 구전으로 전해져서 내려오던 것을 이제 이제 이것이 자아 전해주지 못하고 전쟁이 나든 또 황금률도 아까 라삐가 이야기한 것처럼 당신이 하기 싫은 일은 이웃에게 시키지 말라. 바로 이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 그러니까 너가 대접을 받고 싶은 대로 대접을 하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뿌리가 무엇인지를 아는 것, 그거를 알고 그들이 왜 이런 말을 했는지 알고, 혹시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이 놓친 것이 있다고 하면 예수님을 아는 우리들은 거기다가 더 좋은 그 잠언을 또 더 좋은 해석을 더 거기에 합쳐가지고 우리 다음 세대에게 더 좋은 유산을, 신앙의 유산을, 이제 믿음의 유산을 물려줄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준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예. 그리고 또 이제 그 철학과 윤리학을 공부하는 사람들, 서양 철학자를 공부하면서 그리스 철학에서 기독교 철학으로 바로 넘어가는데 여기에서 헬레니즘, 유대사상, 랍비철학, 달무대 논리학 이런 것을 강과할 수가 없어요. 스피노자나 뭐 말마노데스나 부버나 레비나스나 이런 사람들, 그 위대한 철학자들이 다

0: 이제 그 가르침들이 바로 이러한 그 내용에 근거를 두고 있다 하는 것인데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렇게 보면 이제 우리 현명한 사람은 누가 현명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1: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아닐까요?
0: 이 세상 사람들은 현명한 사람이라면 지식이나 정보나 이런
1: 그렇죠.
0: 거를 많이 가진 사람, 뭘 많이 가진 사람으로 생각을 해요. 그러는데 여기에서 가르치는데 뭐라고 말하냐면 이
1: 말씀에
0: 누가
1: 순종하는
0: 가장 현명한 사람입니까라고 물었을 때 뭐라고 대답하냐면 모든 것으로부터 배우려는 자세가 되어 있는 사람. 이 사람이 가장 현명하다고 그래요. 하여튼 모든 것이에요. 사람이 아니고 그러니까 사건 아니면 뭐 공중나는 새, 드래핀백합화가 모든 것으로부터 배우려고 하는 자세가 되어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현명한 사람이다. 이래서 아주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친구가 좋은 친구인가, 어떤 친구가 나쁜 친구인가, 뭐 이런 것부터 시작을 해서 어떻게 우리가 사람을 사귀어야 되고, 또 어떻게 정말 그 사람과 대화를 해야지 되고, 그러니까 삶의 지침서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우리 한국에 그 신문사에서 나온 기사를 하나 소개해 준다면 이 책을 소개했는데 뭐라고 소개했냐면 이 피리케 아보트는 책꽂이에 꼽아 놓는 책이 아니다. 책상 위에 펼쳐 놓고 하루에 한 절씩 읽어 나가면 아주 좋은 책이다. 그러면 당신의 삶이 변화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 피리케이 아보트, 참으로 광범위하면서도 귀합니다. 우리 삶의 지침서로 부족함이 없다라는 생각 한절이 들고요. 오늘날 이 지침서가 삶에 있어서 교회는 물론 자신과 가정, 사회, 더 나아가 온 세상에 이런 지침서가 우리의 삶을 지켜줄 것이라는 생각 한절이 해봅니다. 네, 우리 변 교수님께서 그동안 많은 책을 출간하셨지만 특별히 피리케이 아보트라는 책을 이번에 출간하면서 우리 삶의 지침서로 지혜서로 정말 마음 가득히 감동을 많이 주고 있습니다. 네, 간결하게 정리를 해서 마무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0: 예, 피리케 아보트 책은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나, 그리고 나는 어디에서 살고 있나, 그리고 어디에서 왔나, 어디로 가고 있나, 이걸 철학자들이 말하기 훨씬 전에 질문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답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우리의 삶의 전반에 걸쳐서 어떤 삶을 살아야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인가, 이것을 보여주고 또그 선생님들이 그 현자들이 삶으로 살아냈던 그 삶을 기록한 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1: 간지합니다. 네, 맞습니다. 네, 정말 이게 신학의 뿌리 중에 하나고요. 신앙의 유산이 되고 삶의 지침서로서 우리가 이 책으로부터 많은 것을 배울 수 있고 우리가 삶에 적용할 수 있다는 귀한 말씀 주셨고요. 네, 그러면 미주에서 피리케이 아보트라는 책을 구입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은 전화번호 323-731-9191, 323 지역 731-9191번으로 문의하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립니다. 지금까지 이유드엔의 책 중에서 귀한 책들을 연구하고 번역해서 출간하셨는데요. 아직까지 이해를 잘 못하는 부분들이 있고 오해가 있는 부분들도 있을 줄 믿어요. 특별히 교회 목회자님들, 리더들께서 이렇게 함께 연구하고 협력해서 신학교의 교재로도 남았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도 있는데요. 교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0: 제가 이제 2년 전에 이제 우리 미시나 정권 63권을 아시아에서 최초로 우리가 번역을 해서 출간했는데요. 그거 1억 넘게 들었습니다. 그러는데 그 책을 내서 돈벌이를 하려고 한 책이 아닙니다. 앞으로 다음 세대 사람들이 이제 이 책을 가지고 연구해서 더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갔으면 좋겠다. 그리고 앞으로 연구하는 사람들이 이것을 연구해서 가르쳤으면 좋겠다 하는 그 학문의 토대 연구로 이 책을 만드는 것이고요. 또 이번에 이책한 권을 낸 것도 그런 학문의 토대를 놓기 위해서, 그래서 각 도서관에 이 책을 넣어서 정말 앞으로 차세대에 연구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을 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는 뜻에서 이 책을 번역을 하고 또 출간을 하고 만들어낸 것입니다.
1: 감사합니다. 네, 목사님. 예, 정말 더 많은 이야기 나누고 싶지만, 여러분께서 책을 보시면 목사님의 또 그 마음도 더 깊이 잘 아실 것 같고요. 이해가 충분히 되실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지금까지 우리 변승복 교수님께서 말씀 주셨는데요. 피르케의 아버트라는 책을 내셨고, 또 미국에 오셔서 또 강의하시면서 여러분께 많은 은혜가 넘치고 여러분이 많은 느낌, 감동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우리 목사님, 애청자 여러분께 인사 말씀 주시고요. 마무리하겠습니다.
0: 제가 이책 안에서 딱 한마디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 우리 애청자 여러분, 특별히 또 하나를 믿는 여러분들은 사람이 없는 데서 사람 되는 그런 사람이 되면은 좋겠습니다. 사람이 없는 데서 사람이 된다는 말은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는 데서 사람다운 행동을 하는 거, 이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누가 보고 있다 하면은 좀 다르게 행동하죠? 아무도
2: AM 1650 K-Fox, number one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3: 재미와 정보가 가득한 라디오 서울의 주말 프로그램 AM 1650 라디오 서울이 5시를 알려드립니다.
4: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1: 생명의 말씀 이어집니다. 이 시간에는 서울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영훈 목사님께서 열왕기상 18장 30절에서 35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리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시겠습니다.
5: 있는 곳에서 제목을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라.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라. 20, 30년 전만 하더라도 암이라 하면은 죽는 병으로 알았습니다. 지금은 이 조기에 발견만 하면 웬만한 암은 다 치료되고 건강하게 또 오래오래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암이 조기에 발견되기가 참 힘들다고 하는 것입니다. 몸에 이상이 생기고 아파서 병원에 가면 이미 사기 말기로 판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암을 조기에 발견하고 치료하기 위해서 정기적으로 검진을 받아야 됩니다. 병원에 가서 검진을 받으면 내 몸 어딘가에 자라고 있는 암을 발견해내고 조기에 치료해서 건강한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신의 건강 상태를 늘 점검하는 것이 중요하듯이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늘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영적으로 나태해져서 나도 모르게 나에게 영적인 암이 자라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주님 앞에서 내 자신이 과연 주님 보시기에 주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내 속에서 영적인 암이 자라고 있지 않은가, 우리 자신을 살펴보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언제부턴가 예배에 대한 감격이 사라지고 기쁨과 감사 사라지고 알게 모르게 원망과 불평이 쉽게 나오고 부정적인 생각이 내 생각을 사로잡고 그런 말을 하고 있다 보면 우리는 이미 암이 우리 안에서 자라고 있는 상태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영적인 암이 이미 둥지를 틀고 자라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성경 보고 기도하고 주님의 음성 듣는 것을 소홀히 하고 그냥 세상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남에 대한 부정적인 얘기에 그렇게 관심을 갖고 원망과 불평, 남을 비판하는 얘기를,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얘기를 하고 있다면 우리는 암이 많이 자란 상태라는 것을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육신의 암도 문제지만 영적인 암은 더큰 문제입니다. 이 같은 영적인 암이 자라지 않도록, 이 같은 죄에 빠지지 않도록 늘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합니다. 영적으로 깨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베드로 사도가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오늘 이 시간에 영적으로 깨어서 하나님의 은혜로 무장하는 복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은 이스라엘 아방 시대의 이야기입니다. 아방이 이세벨 왕비를 취하고 나서 우상을 섬기기 시작했고 온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며 죄짓고 타락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여서 하늘이 닫히고 비가 3년 반 동안 오지 않으니까 온 땅이 기근이 심하고 모두가 큰 고통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이때에 엘리야 선자가 아방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상을 섬기는 자들을 다 심판하기 위해서 아방에게 말하기를 갈멜산에 모든 그 선자들을 다 모시오. 누구의 신이 참된 신인가 거기서 판가름을 합시다. 그래서 갈멜산으로 바알을 섬기는 바알 선지자 450명, 아사라를 섬기는 아사라 선지자 400명이 함께 모이게 되었습니다. 바알 신과 아사라 신은 부부관계입니다. 무슨 신이냐? 농사를 잘 짓고 풍요롭게 해주는 농업의 신입니다. 그래서 농사를 짓는 사람이 늘 바알 신이요 아사라 신이요 농사를 잘 되게 하여 주옵소서 빌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자기들이 자기들의 그 유익을 위해서 탐욕을 가지고 만든 신이지 참신이 아닙니다. 이러한 신을 섬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이 이 같은 죄 짓는 것을 보시고 심판하셔서 3년 동안 비가 내리지 않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갈멜산에 저들이 다 모였습니다. 백성들도 모여서 그 모습을 지켜봅니다. 자, 너희 신을 찾아라. 너희 신이 살아있는 신이면 지금 이 제단에 역사할 것이다. 그래서 바알과 아세라 섬기는 선자들이 아침부터 신이시여 신이시여 신이시여 이 시간 신이 우리 함께함을 보여주옵소서 보여주옵소서 부르짖고 부르짖고 부르짖었는데 아무런 음성 들리지 않냐고 어떠한 변화도 없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그 신이 가짜 신이고 그 신이 사람들이 만들어낸 신이기 때문에 어떠한 역사도 저들에게 나타낼 수 없었을 것입니다. 아침이 지나고 대낮이 지나고 저녁때가 되기까지 저들이 이리 뛰고 저리 뛰면서 춤을 추며 또 온몸에 피를 내고 그들이 몸부림치며 신을 찾았지만은 그의 신은 아무런 답변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녁이 되었을 때에 엘리야 선자가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먼저 무너진 제단을 수축했던 것입니다. 18장 3절을 말씀합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야훼의 제단을 수축하되 멀리서 지켜보고 있던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다 가까이 와라. 가까이 와서 먼저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자. 우상을 숭배하느라 하나님을 섬기는 제단이 다 무너졌습니다. 엘리야가 먼저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여 무너진 제단을 바로 쌓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준비를 했던 것입니다. 우리도 알게 모르게 엘리야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세상에 바삐 살다가 우리의 제단이 무너졌습니다. 기도의 제단이 무너지고 예배의 제단이 무너지고 찬양과 감사의 제단이 무너지고 섬김과 나눔 사랑의 실천의 제단이 무너진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무너진 제단을 다시 수축해야 되는 것입니다. 다시 바르게 세워야 되는 것입니다. 간절한 기도가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열정적인 예배, 뜨거운 예배가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매 예배 때마다 예배를 사모하는 그 사모함이 넘쳐나서 예배에 대한 감격이 회복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찬양과 감사가 회복되어져야 되고 섬김과 나눔 사랑의 실천이 회복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디서 우리의 신앙이 무너졌는가를 살펴보고 회복되어야 됩니다. 주님의 이름을 의지해서 무너진 단을 다시 수축하고 그러여 하나님 앞에 기쁜 감사함으로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32절은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그가 야훼의 이름을 의지하여 그 돌로 제단을 쌓고 제단을 돌아가며 곡식종자 두세알을 둘만한 도랑을 만들고 엘리야 선자가 주님의 이름을 의지해서 돌로 제단을 쌓았듯이 우리도 주님의 이름을 의지해서 무너진 제단을 다시 쌓아야 됩니다. 주님, 우리 마음에 신앙의 제단을 다시 쌓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소홀히 했던 우리 모두가 다시 예배의 중요함을 깨닫고 예배를 사모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 제단을 다시 수축하고 주 앞에 기쁨으로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첫째로 우리는 무너진 예배 제단을 회복하고 둘째로 우리는 십자가 신앙을 회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 신앙으로 돌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합니다. 33절은 말씀합니다. 또 나무를 버리고 송아지에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이르되 통넷에 물을 채우다가 번제물과 나무 위에 부으라 하고. 오늘 말씀을 보니까 제단을 쌓고 제랑 주위에 도랑을 파고 제단 나무를 펴놓고 그 위에 송아지에 각을 떠서 올려놓았습니다. 나무 위에 피 흘려 죽어 올려진 그 송아지는 온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 달려 피 흘려 돌아가신 우리 예수님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가 오늘 우리를 주님의 자녀로 새 사람으로 만들어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고 주님의 축복을 누리게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십자가 신앙을 회복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이어가지고 고백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2절입니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으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자랑하며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잡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게 될 것입니다. 영국의 위대한 설교자, 설교의 황제로 불렸던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어느 토요일 날 아침에 무언가 서재에서 깊은 고민에 빠져 계셨습니다. 교회가 워낙 크고 교회가 영국을 대표하는 교회이기 때문에 크고 작은 일이 많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모님이 이렇게 아침에 살짝 보니까 그 말도 하지 않으시고 고개를 숙이고 뭔가 고민에 빠져 계셔서 왔다 갔다 하시다가 점심때가 되어서 따뜻한 차를 하나 타가지고 서재 문을 두드리고 들어갔습니다. 목사님 무슨 일이 있습니까? 왜 오늘 오전 내내 깊은 고민에 빠져 계십니까? 물어보니까 고개를 들고 슬픈 표정으로 사모님께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글쎄 내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려고 십자가를 묵상하는데 마음에 아무런 감동이 없어요. 그래서 내가 너무 주님 앞에 죄송하고 슬퍼서 자신을 돌아보는 중이었습니다. 늘 예수의 십자가만 생각하면 가슴이 뭉클하고 그 십자가의 감동에 사로잡혀서 설교를 준비했는데 그날따라 아침에 십자가를 생각해도 아무런 감동도 없고 마음에 다가오는 느낌이 없어서 너무 슬퍼가지고 심각한 고민에 빠져있었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과연 우리는 어떻합니까? 우리는 어떻합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만 생각해도 가슴이 뭉클하고 마음에 기쁨과 감사와 감격이 넘쳐납니까? 아니면 예수님의 십자가 생각해도 그저 아무런 생각도 없고 밍숭밍숭한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의 감격을 잃어버렸다면 이 시간 우리는 회개해야 됩니다. 주님, 저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의 십자가 신앙에 대한 그 감사 감격이 다시금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십자가만 생각해도 그저 기쁘고 감사하고 눈물이 나고 찬송을 들어도 말씀을 읽어도 주님의 십자가만 생각하면 너무 기쁘고 감사한 그런 모습으로 변화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떤 신앙을 회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십자가 신앙은 우리 기독교 신앙의 핵심입니다. 예수님의 사람을 붙잡으려 담에 세우러 가다가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만난 사도 바울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가 꼬꾸러졌습니다. 성령 충만받고 한평생 주의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사도가 되었습니다. 그의 유일한 자랑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였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그는 고백합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에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할렐루야. 십자가 신앙을 회복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엘리야 선자가 번제물을 올려놓고 그다음 물을 부었습니다. 네 통에다 물을 채워서 세 번 부었으니까 그 열두 통의 물을 부은 것입니다. 열두 통의 물을 부은 것은 이스라엘 열두 지파를 상징하는 의미로 이 물이 주의 말씀과 성결을 의미하는데 주님의 백성들이 주의 말씀을 통하여 성결함을 받을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33절로 35절입니다. 또 나무를 버리고 송아지에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이르되 통 넷에 물을 채우다가 번제물과 나무 위에 부으라 하고 또 이르되 다시 그리하라 하여 다시 그리하니 또 이르되 세 번째로 그리하라 하여 세 번째로 그리하니 물이 제단으로 두루 흐르고 도랑에도 물이 가득 찼더라. 십자가 신앙은 말씀 충만의 신앙을 통하여 우리에게 기적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은혜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말씀으로 씻고 또 씻고 또 씻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루 종일 나가서 밥비라고 들어와서 집에 들어와 세수를 하듯이 우리가 세상에 사는 동안 알게 모르게 죄의 때가 묻기 때문에 말씀의 물에 씻고 정결함을 받아서 주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주님의 일꾼으로 변화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장 1절부터 계시록 22장 끝절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가 적셔져 있습니다. 이 말씀을 읽을 때 예수의 피가 우리 마음 가운데 뿌림받아서 우리 마음의 상처를 치료하고 우리 삶의 주님의 은혜와 기쁨과 기적과 축복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십자가 은혜로 충만한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주의 약속의 말씀으로 충만한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은혜가 충만해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날마다 승리하며 살아가는 주님의 귀한 일꾼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제단을 바로 수축하고 십자가의 신앙으로 무장한 다음 주님의 불의 능력을 체험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불로 응답하심에 대하여서 37절 38절을 말씀합니다. 엘리야가 간절히 기도하고 또 기도할 때 불이 임했습니다. 야훼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야훼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며 이에 야훼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을 핥은지라. 그때 백성들이 이것을 보고 놀라서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39절입니다.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야훼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야훼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그때까지 그들은 멀뚱멀뚱 지켜보고 있다가 불이 떨어진 걸 보고 그때 엎드려서 하나님이 참신입니다, 하나님이 참신입니다. 그들이 지금까지 우상을 섬겼던 것을, 잘못된 것을 깨닫고 회개하며 하나님의 참신임을 고백했던 것입니다. 기도할 때 응답이 다가오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불이 임하는 것입니다. 불은 주님의 능력과 심판을 의미합니다. 마태복음 3장 11절 성경은 말씀합니다.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침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성령과 불로 너에게 침례를 베푸실 것이요. 12절입니다.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드리고 쭉정이는 꺼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제일 미워하시는 우상 숭배를 그의 백성들이 행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이 엄연함을 불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불이 임했을 때 번제물이 타고 나무가 타고 돌과 흙을 다 태우고 도랑의 물까지 다 핥았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여하지 무서운 것입니다. 불의 심판은 우리의 모든 죄를 다 태우는 것입니다. 하나의 흔적도 없이 다 태우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의 찌꺼러기를 남겨놓으면 안 됩니다. 예수 믿고 나서 우리가 죄의 찌꺼러기를 남겨놓으면 이 죄가 그 안에서 또 번식해서 우리를 더 깊은 절망에 빠지게 합니다. 이 코로나19 변이가 얼마나 전파력이 강한지, 코로나19보다 6.8배 델타가 강해서 지나만 가도 이 변이된 바이러스가 옮겨지는데 이제 또 감마라는 것이 나서 그것은 델타보다 더 빠르게 감염되고 있다고 합니다. 빨리 백신이 나와서 다 보급되어서 이 확산이 멈춰야지 우리는 정말 이 재앙에서 쉽게 벗어나가 힘듭니다. 그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데 우린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 백신이 빨리 보급되어 이 재앙이 멈추고 속히 지나가게 하옵소서. 코로나19가 무서운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는 죄가 그렇게 무서운 것입니다. 죄가 독버섯 번져서 자꾸 변해되고 변해되면서 우리의 인생을 완전히 멸망시켜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불의 심판입니다. 성령의 불임에서 이 죄악을 다 태워버려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불로 심판하시고 난 다음에 엘리야가 모든 우상을 섬기는 선지자들을 붙잡아서 심판합니다. 40절입니다 엘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바알의 선자를 잡되 그들 중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라 하며 곧 잡은지라. 엘리야가 그들을 기존 시내로 내려다가 거기서 죽이니라.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십니다. 죄에 대해서 참고 또 참고 참으시다가 회개하지 않으면 심판하시고, 회개할 때 용서하시고 우리를 품어주시고 우리에게 새 힘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주님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앞에 회개와 감사로 나아가시고 주의 사랑의 은혜 가운데 변화받고 치료받고 회복되는 여러분 모두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성령 충만받고 믿음으로 전진할 때 주님의 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한국교회 초기에 원산 부흥회를 통해서 평양 부흥회까지 가져왔던 이 부흥회 주역된 하디 선교사님이 있습니다. 캐나다 토론토 의과대학을 나온, 명문대학을 나온 의과대학 졸업생이었고 한국에 찾아온 의료 선교사였습니다. 1890년 한국에 들어왔는데 1898년부터 원산으로 선교지를 옮겨서 원산과 강원도 통천 지방을 다니며 의료 선교 활동을 합니다. 3년 동안 열심히 선교 사역을 해내도 선교 열매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한국에서 선교 사역하는 일에 한편으로 마음에 낙심도 하고 왜 나에게 열매가 없을까 고민했을 그때에 마침 중국에서 사역하던 화이트 선교사가 와서 선교사님들 함께 모여 일주일간 기도를 갖게 됐습니다. 원산에서 기도를 가지면서 기도할 때 하디 선교사님에게 주신 말씀이 누가복음 11장 13절인데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는 그 말씀을 그는 붙잡고 기도했습니다. 주님 내게 성령을 주시옵소서, 성령을 주시옵소서, 성령을 주시옵소서. 그런데 기도의 마지막 날 그에게 성령이 임했습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게 되면서 성령이 임했을 때 그는 통회 자복하며 주 앞에 꼬꾸러졌습니다. 그는 공개적으로 교만, 신뢰, 강박함 그리고 믿음의 부족 등 자신의 죄악을 낱낱이 털어놓으며 눈물로 참회하고 회개했습니다. 그는 고백합니다. 성령이 내게 오셨을 때 첫 요청은 나의 선교사 생활의 대부분을 함께 보냈던 선교사들 앞에서 나의 실패와 그 실패의 원인을 시인하게 하시는 것이었다. 그는 말합니다. 자기가 선교사에게 실패한 원인이 믿음이 약하여 아직 성령 강림에 체험하지 못한 데 있었다는 사실을 솔직히 시인했습니다. 당시 그는 한국에 찾아온 서양 선교사들에게 흔히 찾아볼 수 있는 민족의 우월감, 나는 잘 사는 나라에서 널 도와주러 왔다 하는 그런 우월감,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기보다는 자신의 실력을 갖고 자기 자랑을 했던 그러한 인간적인 모습, 미개하고 무식하고 배우지 못한 저들에게 내가 사랑을 베풀러 왔다고 하는 그러한 교만함이 있었던 것을 그는 눈물을 흘리며 회개했습니다. 그의 고백을 듣고 선교사들이 다 같이 울면서 큰 은혜를 받았고 성도들에게 나가서 그대로 자기의 교만과 자기의 잘못된 모습을 회개할 때 온 성도들이 의뢰받고 뒤집어지며 통회자복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 원산에서의 부흥의 역사가 온 북한 전역을 덮어 1907년 평양 대부흥운동의 놀라운 기적을 가져왔던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회개해야만 이 같은 놀라운 역사가 다가오는 것입니다. 회개를 통하여 주 앞에 나온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철저히 회개하고 첫 사랑을 회복할 때 큰 은혜와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 여러분을 부르고 계십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우리가 어디로 잘못된 길로 갔든지 나의 신앙의 재단이 어디가 무너졌든지 이 시간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고 돌아나와 하나님의 큰 은혜와 축복을 받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0: 오늘 여름에 무너진 제단을 다시 수축하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십자가 신앙을 회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불로 모든 죄의 모습을 태워버리고 변화받아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능력의 일꾼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들의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의 무너진 제단을 다시 쌓고 십자가 신앙을 회복하고 성령 충만받아 하나님 영광에서 귀하게 크게 쓰임받는 저희 모두가 되게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1: 지금까지 서울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영훈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하셨습니다. 서울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서울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여의도 11번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안내를 원하시는 분은 서울 지역번호 02-6181-9191 02-6181-9191번으로 문의하시면 안내해드립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AM 1650 그리스도의 비전을 함께 나누는 크리스천 비전 신문사와 비전 복음 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영혼의 쉼터 함께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생명의 말씀이 이어집니다. 이 시간에는 실비치 동부평강교회 김삼도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하시겠습니다. 찬양과 말씀을 통해 은혜 충만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과거 쇼펜하우어라고 하는 철학자가 있었는데 하루는 공원에 가서 외로이 인생의 깊은 문제를 명상하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어느덧 해가 지고 어둠 캄캄하게 됐을 때 공원지기가 공원을 둘러보다가 한 옆을 보니까 의자에 어떤 노인이 앉아서 그냥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빌어먹는 노인인가 생각하고 공원지기는 큰 소리로 이건 누구야? 이 사람 어디서 왔어? 이때 대철학자 쇼펜하우어는 눈을 번쩍 뜨면서 어디서 왔어? 아 내가 그걸 알면냐? 그거 몰라가지고 지금까지 눈을 감고 앉았다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인생이 어디서 왔는가? 이 문제는 그 철학자는 그 문제로 고민을 하고 있은 것입니다. 우리가 장례식에 가면은 슬프게 울면서 어머니 어머니 어디로 갑니까? 탄식하며 관을 잡고 통곡하는 경우를 우리가 종종 보는데 인생은 나고 죽고 병들고 죽고 합니다. 죽은 후에는 어디로 갈 것인가? 우리는 어린이고 청년이고 노인이고 반드시 찾아오는 것은 죽음이지요. 기독교는 이런 문제기를 해결하는 종교입니다. 내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기독교의 그 첫 이름은 복음이라고 합니다. 마가복음 1장 1절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마가복음 1장 15절에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런 말씀이 있어요. 이 복음이라는 것은 기쁜 소식, 굿뉴스, 좋은 소식, 복된 소식 그런 말입니다. 참 일본이 과거에 라디오 방송으로 큰 뉴스, 참 패전의 뉴스를 가졌을 때에 우리 한국 민족은 기쁨이 넘쳤습니다. 너무 좋아서 뇌출혈이 돼서 죽은 자도 있었다 그럽니다. 큰 뉴스거리, 징기스칸이 100만 대군을 몰고 히말라야 산맥을 넘어간 뉴스, 또 나폴레옹이 온 유럽을 지배한 뉴스, 또 콜럼버스가 그 대양을 횡단해가지고 처음으로 새 대륙을 발견한 뉴스, 뭐 다 큰 굉장한 뉴스입니다. 1950년 6.25 이 사변 세계적인 뉴스였습니다. 이 세상의 소식 뉴스는 슬픈 소식, 참 괴로운 소식, 여러 가지 그런 소식이지만은 그러나 복음은 기독교의 그 굿뉴스, 최대 뉴스, 복음은 창조를 한 이후로 하나님께서 우주를 마무리 창조한 이후로 가장 큰 소식, 위대한 소식, 어느 민족이나 어느 시대나 누구에게나 가난한 자나 부유한 자나 무식한 자나 또 유식한 자나 누구에게든지 기쁜 소식이 되는 것입니다. 인류에게 최대의 뉴스를 기록한 것이 성경 가운데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오늘날 다윗의 동료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성경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에 귀한 많지요. 귀한 것이 보석도 귀하고 재산도 귀하고 땅도 집도 귀합니다. 가구도 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 독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냈다. 가장 귀한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모양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이 참 가장 귀한 소식입니다.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우리 인생이 범죄하고 타락해서 영원한 멸망으로 가게 되는 인생을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 나라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이것이 최대의 기쁜 소식입니다. 이 소식을 전파하는 것이 전도라고 하고 또 선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좋은 소식이 전파되면 그 사회나 개인은 혁명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 개념은 정치나 경제나 문화보다도 짙은 것으로 참 인간이 할 수 없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힘으로도 되지 못하고 또 능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스가랴 4장 6절의 말씀대로 예수 혁명은 성령으로 역사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의 영, 성령에 붙잡힌 사람은 열광적인 사람이 됩니다. 결사적인 사람이 돼서 하나님 나라를 증거할 때에 참 로마 지하에 있던 그 사도 바울 이런 분들도 누룩처럼 이 사도 바울이 이 복음을 들고 나갈 때 참 로마가 변하고 또 참 이 지구의 그 인력 이 궤도를 탈출하는 인공위성과 같이 궤도를 바꾸는 것이 혁명입니다. 질을 변질시키는 것이 혁명인데 예수님의 열두 제자 소수였습니다. 그러나 로마 제국을 정복을 했습니다. 엘리야 한 사람이 바알 종교를 뒤엎었어요. 마르틴 루터, 또 켈빈 이런 소수지만은 혁명적인 소수였습니다. 이 참 복음을 받아들일 때 바이킹족 해적들이 변해서 영국 신사가 됐지요. 미개인 식인종들이 변해서 참 하나님의 찬란한 문화를 건설하는 인생으로 변했습니다. 일곱 귀신 들렸던 부림받은 천대받은 그 불쌍한 여인도 예수님의 그 말씀으로 그 마음이 고쳐지고 육신이 고쳐져서 놀라운 하나님 역군으로 쓰임받았습니다. 내적 혁명이 일어난 것이지요. 세리 세금 거두면서 토색하고 사기하던 삭개오의 그 마음에 예수님이 혁명의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를 주셨을 때 남의 것을 토세한 것을 사배나 갚겠나이다 하면서 새로운 변화된 인생으로 역사에 길이길이 남는 하나님 나라의 역군으로 쓰임받다가 간 것입니다. 예수의 혁명운동에는 첫째로는 절대신앙이 필요합니다. 절대신앙. 그런데 새 인간 속에 예수님의 교훈의 말씀이 들어가는 진리를 말씀하는 것인데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새로운 인간,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이 속에 역사하면 새로운 피조물이 됩니다. 그럼 예수님의 진리의 말씀이 내 속에 역사가 돼가지고서 믿음이 생기는 것이요. 그럼 예수님이 주시는 하나님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긴 믿음, 절대 신앙으로 혁명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태양 광선을 하나의 초점으로 맞추면 불이 일어나듯이 이런 절대화시키는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초점화된 신앙이 필요하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인생은 두 평생이 아니고 한 평생입니다. 한 번 인생이 왔다 가는 인생입니다. 이것저것 눈을 돌리면 목표를 달성 못하듯이 바울과 같이 푯대를 향해서 쫓아가노라 한 말씀같이 복음의 깃발을 들고 좀 거리를 행진하면서 분명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구호를 외치면서 나갈 때 이것은 오직 믿음으로 하는 역사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7절에 있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하지 아니함이로다 그랬어요. 로마 4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믿음에 굳게 서서 약속하신 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노아도 하나님의 언약 약속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렇게 믿으니 하나님이 그를 의로 여기셨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신앙,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신앙,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 건설의 역군이 되는 것이고 위대한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서 남들에게도 풍성케 하고 내 생애가 풍성한 삶을 누르게 되는 것입니다. 참 예수 믿는 그런 마음이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가지고 이 믿음으로 절대 믿음으로 신자들은 살아가게 되는 것이요. 성경에 보면은 11개의 면류관이 약속되어 있어요. 그 의의 면류관, 디모데후서 4장 8절, 영광의 면류관, 베드로전서 5장 4절, 생명의 면류관,
야고보 1장 12절, 금멸류관, 계시록 4장 4절, 석지하는 멸류관, 고린도전서 9장 25절, 영화의 멸류관, 잠언 4장 9절, 아름다운 멸류관, 또 자랑의 멸류관, 정금 멸류관, 많은 멸류관, 열두 별의 멸류관, 계시록 12장 2절에 성경에 이 11개의 멸류관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선한 삶을 다 사오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절대 신앙을 가지고 나갈 때 하나님 나라의 역군들에게 장차 주시는 멸류관, 11개의 멸류관을 받아 쓰고 천천히요 만만히요 수없이 많은 앞서간 성도들과 천사들과 함께 찬양하며 영광의 세계를 바라보는 이런 아름다운 참 미래지향적인 소망 가운데 오늘도 주어진 시간과 재능과 환경을 통해서 내 또 은사를 통해서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구체적으로 능력있게 증거하는 삶을 살 때에 하늘의 상급이 우리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세상에 잠깐 사는 세상이지만 하루하루 하나님이 내게 능력 주심으로 내가 할 수 있다고 하는 믿음으로 죽어가는 영혼들, 불쌍한 영혼들에게 구원의 기쁜 좋은 소식을 전함으로 이 시대적 사명을 바로 감당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실비치 동부평강교회 김삼도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하셨습니다. 실비치 동부평강교회는 13610 버닝트리 린 실비치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안내를 원하시는 분은 전화번호 949-514-4346 949지역 514-4346번으로 문의하시면 안내해 드립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그리스도의 비전을 함께 나누는 크리스천 비전 신문사와 비전 복음 방송의 영혼의 쉼터 함께 하셨습니다. 설교에 관한 문의나 광고, 다양한 교계 소식을 남가주 저녁에 AM 1650 라디오 서울을 통해 전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전화 323-934-7500, 323지역 934-7500이나 714-331-1151, 714-331-1151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수경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AM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 주말에도 라디오 서울, 다양한 정보와 유쾌한 이야기. 라디오 서울이 6시를 알려드립니다.
2: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3: 오수연의 모닝 리포트. 케이팝 데몬 헌터스가 소송에 휘말렸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 시간 진행의 오수연입니다. 네, K-POP 데몬 헌터스, 넷플릭스 글로벌 히트작이자 한국인인 게 또 자랑스럽게 느껴지게 만들었던 그런 애니메이션인데요. 바로 상표권 침해 소송에 휘말렸습니다. 네, 25년 전부터 활동해온 미국의 한 크리스천 메탈 밴드가 있는데 이들의 밴드명이 데몬 헌터입니다. 자, 이들은 최근 캘리포니아 지방법원에 이 넷플릭스를 상대로 상표권 침해 소송을 낸 것입니다. 이런 밴드도 있군요. 크리스천 메탈 밴드. 2000년에 결성됐고요. 그러니까 정말 25년 동안 쭉 활동해온 밴드는 최신 자신들의 콘서트와 어떤 활동과 이 K-POP 데몬 헌터스 글로벌 콘서트 투어가 완전히 겹쳐서 자신들의 손해를 본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제시한 근거가 꽤 구체적인데요. 최근 자신들의 뉴욕 올버니 공연 티켓을 구매했던 한 소비자가 환불해달라고 요청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공연이 어린이용 K-POP 공연인 K-POP 데몬 헌터스 글로벌 공연의 일환인 줄 알았다는 거죠. 그래서 500달러치의 티켓을 구매했었는데 아이들을 데리고 당신 공연에 갈 수는 없는 일 아니겠느냐라면서 환불을 요청했다. 이런 이메일이 이 소장의 증거로 담겨 있었습니다. 네, 밴드 측은요. 지난 25년 동안 공들여 쌓아온 브랜드 정체성이 갑자기 존폐 위기에 처했다면서 넷플릭스 같은 거대 기업들은 자신들의 지식 재산권을 철저히 지키면서 정작 남의 권리는 아랑곳하지 않고 이익만 쫓고 있다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또 밴드 측은 음반 공연 상품에서 K-POP 데몬 헌터스 명칭 사용 금지와 함께 배심원 재판 그리고 손해배상까지 요구했습니다. 자, 이에 대해서 넷플릭스 측은 근거 없는 주장이다라고 일단 일축한 상태입니다. 어쨌든 아카데미상까지 수상한 글로벌 신드롬을 일으켰던 K-POP 데몬 헌터스, 기독교 메탈 밴드인 데몬 헌터, 이 소송전의 결과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미국 해군이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는 유조선을 은밀히 호위하면서 석유 수송 작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뉴욕타임즈에 따르면 이 작전은 호르무즈 해협 내 이란 맞은편 남쪽 항로를 통해서 유조선들을 호위하는 방식이라고 합니다. 현재 이란은 자국쪽 해협을 통과하는 선박들을 사실상 통제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란의 위협을 감안하고 펼치는 아주 은밀하고도 조심스러운 작전임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이 선박들은 위치 추적기를 꺼놓고 항해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위치 추적기가 그야말로 추적당할 수 있는 아주 좋은 도구이기 때문이죠. 네, 일단 이 방법으로 지난달에 미 해군이 이동시킨 유조선들이 싣고 있던 석유는 하루 약 500만 배럴에 달했습니다. 물론 전쟁 이전에 하루 수송량은 약 1,500만 배럴 정도이기 때문에 많이 못 미치죠. 하지만 유가의 치명적인 상승까지는 어느 정도 억제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해군 항공모함이 적군을 잡는 임무를 떠나서 육가를 잡는 임무를 펼치고 있다. 이런 약간은 비아냥 섞인 평가도 나오곤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수송하고 있는 석유량이 앞으로 갑자기 늘어나거나 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일단 사실 아주 위험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대형 해운사 입장에서는 미군이 호위해준다고 해도 겁이 난다. 당분간 좀 지켜보겠다라는 그런 경우가 훨씬 많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군 측은요, 해운사들을 설득해서 호위 작전을 앞으로 더 확대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지난 8월 13일 하루 동안 미국 전역에서 3건의 사형이 같이 집행됐던 것, 우연히 일정이 겹친 것에 가깝습니다만 트럼프 대통령 집권 이후 미국에서 늘어나고 있는 사형 집행 움직임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라는 평가가 많이 나오고 있었죠. 그런데 지난 18일 플로리다에서도 윌리엄 프랜시스 실비아의 사형이 추가로 집행이 됐습니다. 사형 집행 증가를 이끈 곳은 단연 플로리다주입니다. 지난해 이곳에서는 19건의 사형이 집행됐고 이는 전체 미국 집행 건수의 4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8월 18일까지 13명의 사형을 집행했습니다. 자, 여기엔 공화당 소속인 론 디센티스 플로리다 주지사의 강경한 사형 정책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주지사는 사형 집행 영장에 적극 서명하면서 사형 집행을 늘려왔고요. 2023년에는 배심원단의 만장일치가 아니더라도 사형을 권고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는 등 어쨌든 사형 적용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바꾼 곳이 바로 플로리다입니다. 네, 트럼프 행정부도 그래서 아주 반가워할 겁니다. 연방 자원에서 사형제를 강화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기 때문인데요. 연방 법무부는 지난 4월 24일 연방 사형제도 복권 강화 보고서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특히 중대 연방 범죄자를 대상으로 한 사형 집행 방식으로 기존 독극물 주사 외에도 총사형, 전기의자형, 가스 질식사형을 추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사실 조 바이든 전 대통령만 해도 자신의 임기 말 연방 사형수 40명 가운데 37명의 형을 가석방 없는 종신형으로 감형한 바 있습니다. 그렇게 미국 전체적으로 사형 집행 건수는 그냥 그 자리에 거의 머물다시피 했는데요. 지난해에만 11개 주에서 모두 47건의 사형이 집행됐습니다. 2009년 이후 16년 만에 가장 많은 숫자라고 하고요. 이전 10년 동안 미국의 연간 사형 집행이 30건 미만에 머물렀다는 점을 고려하면 그 증가세는 더욱 두드러져 보입니다. 미국에서는 사형제를 법으로 두고 있는 주가 27개 주입니다. 이 가운데 10개는 최근 10년 이상 사형을 집행하지 않았습니다. 나머지 주에서 특히 플로리다 같은 그런 주에서의 사형이 급격히 느는 것이 평균을 올리고 있는 것인데요. 사형제 찬성 여론이 점차 줄고 있는 모습입니다. 갤럽이 지난해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은 살인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에 대한 사형 찬성률은 52%인데 1994년 80%를 기록했고 그 이후로는 꾸준히 하락세를 그려오고 있습니다. 네, 한편 사형 선고를 받은 뒤 집행이 8차례나 연기됐던 남성이 있습니다. 8번이나 마지막 음식을 먹었다는 얘기죠. 이 사람은 무려 76년을 교도소에서 보냈고 101세의 나이로 요양시설에서 생을 마쳤습니다. 커네티컷주 요양시설 60 웨스트에 머물던 프랜시스 클리포드 스미스라는 사람인데요. 25세였던 1949년에 경비원을 살해한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이듬해 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뒤 교도소에 수감됐고 이후 76년에 걸쳐서 석방, 재수감이 거듭됐습니다. 왜 석방이 됐을까? 사실 그의 사건에서는 범행을 입증하는 자료와 관련자들의 진술이 여러 차례 뒤집혔습니다. 당시 체포에 관여했던 경찰관 가운데 한 명은 나중에 스미스가 범인이 아닐 가능성까지 언급했고요. 사면위원회에서도 그가 실제 사건 현장에 있었는지조차 분명하지 않다 이런 취지의 판단이 제기된 바 있습니다. 이 때문에 사형 선고의 집행은 모두 8차례나 연기가 됐습니다. 자, 그 과정에서 사형수에게 제공되는 이른바 최후의 식사 있죠? 이걸 8번이나 받은 전무후무한 그런 사람이 된 것입니다. 네, 스미스는 역시 생전에 자신이 살인을 저지르지 않았다라고 계속 주장해 왔습니다. 그렇게 노년기에 접어든 2020년 감독 아래 생활하는 가석방 형태로 요양시설에 들어갔고요. 마지막을 이곳에서 마감한 것입니다. 미국의 고령 수감자 문제를 연구해온 한 박사는 고령 수감자의 증가가 미국만의 현상이 아니다. 호주, 영국 등 여러 국가에서 비슷한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라고 지적하면서 여기에 대한 대책 마련도 촉구했습니다. 현지 시간 20일 오전 일본 나리타 공항을 출발해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로 가려던 말레이시아 항공 여객기가 이륙 직전에 긴급하게 취소됐습니다. 엔진 계통에 생긴 이상 때문인데요. 여기에 활주로 운영까지도 전면 폐쇄됐습니다. 네, 20일 오전 10시 40분쯤 나리타 공항에서 쿠알라룸푸르로 향할 예정이던 말레이시아 항공 89편 여객기가 활주로를 주행하던 중 항공기 엔진에서 검은 연기가 보인다, 이런 공항 관계자의 신고에 급히 이륙을 취소한 것입니다. 추후 조사를 통해서 해당 여객기의 좌측 엔진에 결함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이 됐고요. 일단 기체 주변으로 소방차, 구급차 등 비상차량 여러 대가 출동해서 현장을 통제하는 등 한동안 활주로가 전체 막혔었습니다. 이 여객기는 대형 여객기로 승객과 승무원 모두 160명이 탑승하고 있었고요. 인명피해는 다행히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최근 일본에서는요, 항공기 기체 결함이나 공항 내 사고가 잇따라 발생해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지난달 3일에도 도쿄 하네다 공항을 출발해 오사카 이타미 공항으로 향하던 일본 항공 여객기가 기체 결함으로 목적지를 바꿔서 간사이 공항에 긴급 착륙하는 일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네, 한국 제주로 잠깐 가보겠습니다. 제주 노선 항공 좌석의 감소로 특히 성수기나 주말에 항공권을 구하기 어려운 제주도민을 위해서 제주도가 일정 좌석을 미리 확보하는 이른바 제주도민 좌석 할당제 도입을 검토한다고 합니다. 그럴 것 같아요. 사실 제주도민들에게는 비행기가 거의 자동차인 셈이잖아요. 네, 그런데 어디 갈 때마다 이걸 구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한국공항공사는요, 올해 하계 스케줄이 시작된 지난 4월에서 7월 사이 제주 노선 국내선 출발 도착 항공편 공급석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감소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항공좌석 공급이 줄면서 성수기 주말 연휴를 중심으로 제주도민들이 특히 이 항공권을 확보하지 못하는 사례가 많이 늘었다고 합니다. 그야말로 이동권 제약이 발생한 것이죠. 여기에 제주지사가 항공좌석난에 대응할 전담팀까지 가동을 합니다. 그리고 이 전담팀이 회의를 갖고 제주 노선 항공좌석 공급 현황을 점검을 하고 도민 이동권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대책 등을 논의했다고 합니다. 일단 제주도민 좌석 할당제 도입 가능성이 높게 검토되고 있는데요. 이 제주도가 제주 노선 항공 좌석 가운데 일정 물량을 사전에 확보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를 도민에게만 판매하는 그런 방식입니다. 특히 성수기나 주말에 제주도민이 이때를 피해서 볼일을 볼 수 있는 것만도 아닐 테고요. 어떤 급한 일이 또 생기는 경우도 많을 테고 이런 기간에 도민들이 최소한의 이동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별도 좌석을 마련하겠다, 그런 취지로 지금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최근 남미 지역에서 연쇄 강진 피해가 잇따르고 있죠. 자, 이번에는 페루 안데스 산맥 인근에서 규모 6.7의 강력한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이번 지진으로 페루 남부 여러 지역에서 흔들림이 감지됐고 수도에서까지 흔들림이 느껴졌다, 이렇게 주민들은 전하고 있습니다. 현지 재난 당국은 하지만 현재까지 보고된 인명피해나 쓰나미 위험은 없다고 밝혔는데요. 그나마 이번 지진의 진원 깊이가 66km 이상으로 파악이 됐기 때문에 그런 깊이로 인해서 다행히도 조금 피해가 덜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네, 페루 역시 지진이 자주 발생하는 태평양 불의 고리에 속해 있습니다. 이전에 규모 7이 넘는 강진이 베네수엘라, 콜롬비아를 강타하면서 이미 페루를 비롯한 남미 태평양 연안에 추가 지진 경고가 제기돼 온 바 있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은요, 지금 페루와 칠레 남부 사막지대에서는 홍수, 산사태 피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6년치 강수량이 단 하루에 쏟아지기도 했고요. 유명 관광지죠, 마추픽추 유적지로 가는 길까지 폐쇄됐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특히 남미 태평양 연안 국가들은 해수면 온도가 높아지는 엘니뇨 현상에 따른 기상이변, 그리고 지진 피해까지 겹치면서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산 정상에서 한 달 동안 머물며 구름만 촬영해도 돈을 받습니다. 미국 전역의 수영장을 돌아다니면서 물놀이만 해도 돈을 받습니다. 네, 미국뿐이 아니고 세계적인 얘기고요. 아주 이색 일자리가 지금 세계적으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0: 한인사회 최대 규모의 종합보험사 캘코 보험. 캘코 하나로 충분합니다. 비즈니스 보험, 그룹 건강보험, 자동차 보험, 집보험, 어뉴티, 생명보험. 이 모든 보험이 캘코 보험 한 곳에서 해결됩니다. 캘코 보험은 성공의 비결을 잘 알고 있습니다. 미 전역의 나스닥 상장 기업부터 개인 보험까지 명쾌하고 간단하게 도와드립니다. 캘코는 성실합니다. 30년 넘게 보험만 집중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캘코입니다. 걱정 끄세요. 캘코가 있습니다. 2133875000.
1: 1250만 불. 1250만 불.
2: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사상 최고의 교통사고 보상금 1250만 불을 이끌어낸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1: 실력으로 말하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3: 각종 대형 교통사고 상해사고 전문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1: 주 7일 24시간
3: 3237828600 3237828600.
1: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4: 와, 라디오 서울 뉴스 사이트 완전 달라졌다며?
5: 진짜? 라디오 서울 1650.com? 최신 뉴스가 바로바로 올라오는 그 사이트 말이지?
6: 속보도 빠르고 오전 7시에서 9시 송공 후에 스토리 뉴스도 최고.
7: 근데 들었어? 라디오 서울 1650.com 사이트에서 이벤트도 한대.
4: 정말? 어떤 건데?
8: 용자나라 캘코 보험이랑 같이 아마존 $10 기프트 카드를 준대.
9: 에이, 그런 게 어딨어. 어? 진짜네? 클릭 한 번이면 응모 끝?
10: 맞아. 라디오 서울 1650.com 들어가서 참여하기 클릭하고 이메일만 쓰면 바로 응모 완료.
11: 뉴스도 보고 선물도 받고 이거 완전 일석이조잖아.
12: 라디오 서울 뉴스도 빠르고 선물도 빠르다.
13: 여행의 기분 좋은 출발이자 행복한 마무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 하늘 위에서도 집처럼 편안하기를 바라는 바람. 바쁜 비즈니스 일정에서도 잠시 휴식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 이 모든 바람을 담아 최고의 서비스를 약속드립니다. 마음까지 케어하는 비행, 대한항공.
14: Korean Air. 비상 상황은 언제든 발생할 수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에서는 산불이나 강풍, 지진, 홍수 또는 정전일 수 있죠. 서든 캘리포니아 에디슨은 예기치 못한 상황에 항상 대비하고 있으며 여러분도 계획을 세우고 대비하시길 권합니다. 비상용품에는 구급상자, 약, 배터리 라디오, 생수 그리고 부패하지 않는 식품 등을 챙기세요. 자세한 정보 및 정전 알림 업데이트는 sc.com/beprepared를 방문하십시오.

0: 오세네 모닝 리포트 시간은요. 무엇이든 함께하면 기쁨입니다. 한인사회 대표 보험회사 유니크 프렌드 보험, 하늘위 호텔 세계 최대 항공기 아시아나 A380에서 차별화된 서비스를 만나보세요. 구구까지 편안하고 안전하게 모시는 아시아나 항공, 이자 1%를 내려서 재융자를 해주는 융자 전문회사 융자나라, LA와 가든그로브 두 곳에서 모시는 금강안경 검안과, 그리고 미주 동포사회 1등 신문 한국일보 공동 제공입니다. 산 정상에서 구름을 바라보며 촬영만 해도 되는 일, 전수영장을 돌아다니면서 열심히 물놀이를 하는 일, 무슨 신선이 따로 없다라는 생각이 번뜩 드는데요. 조금 더 들여다보면 신선 노름은 아닙니다. 자, 먼저 중국으로 가보겠습니다. 허난성에서는요, 이 한 달 동안 산 정상에서 생활하며 운해를 촬영할, 예, 구름을 촬영할 운해 관찰자를 모집했습니다. 매일 그 운해와 주변 풍경을 촬영하고 하루 최소 한 편의 영상이나 쇼폼 콘텐츠를 제작해야 된다는 조건이 있는데요. 이건 관광지 측에 제공을 합니다. 그렇게 보수만 $8,000 정도입니다. 와, 그래서 일주일 만에 3,500명 이상이 지원했다고 하고요. 치열한 경쟁을 뚫고 23살의 리스천이라는 사람이 뽑혔습니다. 미디어 콘텐츠 제작 보조 업무 경험이 있었다고 하네요. 그런데 이 사람이 실제 업무를 조금만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냥 구름만 바라보는 일과는 거리가 있습니다. 매일 오전 5시부터 촬영을 시작하고요. 일출 전후 펼쳐지는 운해를 카메라에 담아야 했습니다. 특히 변화가 심한 산악 날씨 속에서 영상 촬영, 편집, 색 보정, 드론 조종까지 직접 해야 하면서 뭐 기술도 기술이지만 그 변화하는 날씨 속에 정말 좋은 영상을 담기 위해서 잠도 많이 설쳤을 것 같습니다. 그런가 하면 미국에서는 수영장을 돌아다니는 것 자체가 일이 된 사례가 있습니다. 네, 이미 2년 전에 있었던 일인데요. 미국 50개 주의 수영장을 돌아다니면서 직접 수영하고 평가하는 이른바 최고 수영장 책임자를 모집했습니다. 수영장 대여 플랫폼인 스윔플리라는 곳에서 이런 일자리를 제시했고요. 최대 보수가 10만 달러까지 됐습니다. 자, 선발된 사람은 말씀드렸듯 곳곳을 여행하면서 수영장을 체험하면 되는 거고, 대신 최고의 수영장을 소개하는 컨텐츠를 제작해야 됩니다. 미디어에 출연해서 홍보도 하고 또 소셜미디어용 컨텐츠를 만드는 건 역시 업무에 포함이 됐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10만 달러라는 꽤 거액인데 이게 전액이 기본급으로 지급되는 방식은 아니었다고 하죠. 5만 달러 정도가 기본 보수와 여행 경비 명목으로 책정이 됐고 나머지는 제작한 컨텐츠의 성과 등에 따라서 보너스로 지급되는 그런 조건이었다고 합니다. 어쨌든 그럼에도 높은 보수 또 이색적인 경험을 동시에 내건 일자리였기 때문에 당시에 엄청난 사람들이 모여서 경쟁이 치열했다고 하죠. 그런가 하면 호주에서만 있을 수 있는 일이겠네요. 이건 Wombat, W-O-M-B-A-T라고 해서 Wombat 산책시키기라는 일자리가 있습니다. 네, 호주 대륙에만 서식하는 굴을 파고 사는 채식 동물인데요. 주머니를 가지고 있고 뭉툭하고 동글동글한 몸집에 작은 곰이나 코알라를 닮은 아주 귀여운 외모로 사랑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귀여운 동물이라면 정말 같이 있는 게 신나는 일일 것 같은데요. 원벳 워커라고 불리기도 했고요. 이 일자리는 특히 호주 태즈메니아에서 제공을 했었는데요. 태즈메니아는 호주 본토 남동쪽에서 약 240km 떨어져 있는 섬이죠. 호주에서는 유일한 섬입니다. 그래서 관광객들에게도 참 선망의 대상이기도 하고 전체 면적의 약 40% 이상이 국립공원과 세계자연유산 지정 구역일 정도입니다. 원형 그대로의 청정 자연이 잘 보존되어 있는 그야말로 멋진 스테이시입니다. 네, 이런 태즈메니아이기 때문에 특히 관광객 유치에 신경을 쓸 수밖에 없고요. 겨울철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서 이런 일자리를 모집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별도의 무슨 급여 대신에요. 호주 주요 도시에서 이곳까지 이동하는 항공료, 숙박, 렌터카 비용 등이 지원이 된다고 합니다. 이것도 그야말로 꿀알바겠죠. 특히 여행객에게는요. 자, 이렇게 소개해드렸던 이색 일자리. 그냥 살짝 보면, 어우, 꿀 알바 아니야? 라고 보일 수도 있는데요. 마냥 놀면서 돈 버는 일은 절대 아니겠죠. 결국, 기업이나 관광 당국의 마케팅을 목적으로 기획되는 만큼, 사진, 영상 촬영, 구체적인 업무와 책임 등이 요구가 됐습니다. 자, 그런데 포인트는 이겁니다. 이렇게 높은 보수와 이색적인 경험을 동시에 내건 일자리에 젊은 층이 몰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최근 악화하고 있는 취업 환경과 무관하지 않다는 분석이 그래서 나옵니다. 정규직 취업 문턱이 높아지고 청년 측의 구직 기간이 상대적으로 길어지면서 짧은 기간 알바로 버티는 청년층이 많다는 얘기인데요. 특히 이렇게 짧은 기간에 높은 소득을 올릴 수 있으면서도 이색 경험을 또 함께 할수 있다. 뭐 경쟁률이 세질 수밖에 없겠죠. 자, 이러다 보니 요즘에 청년층, 즉 Z세대는 휴가 풍경도 달라지고 있습니다. 사실 이전에만 해도 부모님이 같이 여행 가자, 모든 거다 대줄게라고 해도 콧방귀도 안 꼈던 청년층인데요. 요즘은 친구나 연인과 떠나는 그런 여행보다 부모의 지원을 받거나 비용을 나누는 방식으로 휴가를 즐기는 사례가 훨씬 늘고 있다고 합니다. 결국 여행비를 혼자 부담하기 어렵다는 얘기죠. 자, 이탈리아에서는 최근 Z세대 사이에서 부모와 동행하는 휴가가 새로운 여행 문화로 자리 잡고 있다. 이렇게 소개를 했는데요. 저비용 항공사, 저렴한 숙박시설을 활용하면서 비교적 적은 돈으로 해외여행을 떠날 수 있었던 것이 지금은 너무나 올랐기 때문입니다. 또 숙박업계 자체는 점점 고급화되고 있기 때문에 그 비용을 점차 더 감당하기가 어려워지는 거죠. 자, 통계에서도 이런 흐름이 확인되는데요. 글로벌 여행 플랫폼인 스카이스캐너가 공개한 자료를 보면 최근 2년 동안 Z세대 가운데서 33%가 부모 아니면 조부모와 여행을 다녀왔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물론 다 이어지는 얘기가 되겠지만은요. 경제적으로 홀로 서는 시점이 점차 늦어지면서 부모와 같은 집에 있는 자녀들, 부모가 여행 갈때 이들만 내버려 두고 갈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같이 가는, 어쨌든 여행과 같은 여가 활동에서 가족 단위로 함께 움직이는 경우가 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1: 트럼프 대통령의 집권 1기 당시 소위 저항의 스타로 떠올랐던 민주당 인사들이 이번 트럼프 2기에서 치러진 당내 경선에서 살아남지 못하고 있고 줄줄이 낙마하고 있다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플로리다주 연방 상원의원 민주당 경선에서 알렉산드 빈드먼 전 육군 중령은 당내 민주사회주의자인 앤지 닉슨 주하원의원에게 충격적인 패배를 당한 것은 이러한 경향의 아주 최신의 사례입니다. 트럼프 탄핵 심판에서 하원의 수석 법률 대리인으로 나섰던 댄 골드먼 역시 민주당 경선에서 탈락했고 2021년 의사당 폭동 당시 시위대와 충돌해서 표창을 받기도 한 의회 경찰관 출신 해리 던은 메릴랜드주 하원의원 경선에서 역시 낙선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이 민주당 전략가인 데이빗 엑셀로드는 민주당 유권자들은 트럼프에 대한 반감은 있지만 지금 그보다는 생활비 문제에 그리고 민생 경제 문제에 더 큰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라며 민주당에서 소위 영웅으로 떠오른 반 트럼프 인사들은 이 경제 문제들을 핵심 쟁점으로 삼지 못하고 있다라고 진단했습니다. 또 다른 민주당 선거 전략가는 사람들은 지금 대체로 트럼프에게 지쳐있다. 트럼프에게 아첨하는 인사들에게도 지쳐있지만 반 트럼프 인사들에게도 지쳐있다라며 소위 트럼프 퍼티그, 트럼프 피로감을 민주당 정치인들은 제대로 봐야 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온라인 예측 시장 폴리마켓에서 미국의 군사 기밀을 이용해서 배팅했을 가능성이 높은 계정 150여 개가 발견됐습니다. 특히 이들 계정에 배팅 직후 큰손 투자자들이 따라붙은 현상까지 확인돼서 미국의 군사작전 계획이 사전에 정보 유출됐을 수 있다라는 우려가 제기됐습니다. 예측을 통해서 배팅하는 사이트 폴리마켓에서 최근에 이루어진 배팅을 분석한 결과 군사와 국방 관련 시장에서 내부 정보를 이용했을 가능성이 큰 가상자산 지갑 152개가 확인됐습니다. 이들 지갑에 연결된 계정의 평균 배팅 성공률은 무려 97.2%였습니다. 지금까지 이루어진 수많은 배팅 중에서 가장 높은 성공률이 35%였다라는 점을 감안하면 97.2%라는 성공률은 이해하기 어려운 결과입니다. 이에 대해서 국방부는 정보 관련 사안이나 민간 연구단체의 분석에는 논평하지 않겠다라는 입장만을 내놓습니다. 이 폴리마켓 측은 앞서도 이 수상한 거래를 감시하고 있다. 그래서 일부 지갑을 당국에 신고했다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 4월에는 미군 특수부대원이 기밀 정보를 이용해서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당시 대통령 축출에 베팅해서 40만 달러를 벌어들인 혐의로 현재 재판에 회부된 바 있습니다.
0: 오늘도 그 누구보다 이른 아침을 맞고 계신 여러분, 스트레칭 잊지 않으셨죠? 아직 안 하셨다면 잠깐만 시간 내주세요.

0: 쪽으로 먼저 돌려볼까요?
1: 에이, 다섯, 여섯, 일곱, 열, 셋, 에이, 다섯, 여섯, 일곱.
0: 왼쪽으로 또 돌릴게요. 천천히 가능하면 큰 원을 그려주세요.
1: 여섯, 일곱.
0: 이번엔 발 뒤꿈치 살짝 들어볼게요. 들 수 있는 데까지만. 그리고 잠깐 계세요.
1: 옆구리 하나, 둘, 셋, 에이, 다섯, 여섯.
0: 내리고 다시 발 뒤꿈치 올려주세요. 앞에 지지할 게 있으면 손으로 잡고 이 동작 하셔도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해볼게요. 쭉 올려주세요. 발 뒤꿈치 쭉. 허벅지나 종아리에 힘이 실리는 느낌이 들면 잘하시는 겁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도 건강한 하루 기원합니다.
1: 여섯, 일곱.

0: 기아 글렌데일의 특별한 혜택을 경험하세요.
1: 미국 판매 1위 카프로스 기아 글렌데일 신차 대량이고 미국 최대 규모 수준의 기아 재고 보유.
0: 스포티지, 텔루라이드, 소렌토, K4, K5, EV6, EV9까지
1: 중고차 특별 세일, 경쟁력 있는 리스와 할부 프로그램, 법인 차량 구매 및 플리스 서비스 지원.
0: 전문 한국인 세일즈팀이 친절하게 도와드립니다. 카프로스 기아 글렌데일
2: 400 사우스 브랜드 블러바드 글렌데일 818-745-1400 818-745-1400 글렌데일기아.com.
3: All offers subject to credit approval. Vehicle availability may vary. Lease and finance terms available on approved credit. Prices plus tax, title, license, dealer fees, and government fees. See dealer for complete details. Offers may expire without notice.
4: 모두가 사랑하는 대한민국 대표 싱어송라이터 이적이 라이브 콘서트를 엽니다. 9월 26일 토요일 해차한가 리조트 카지노에서 이적을 만나세요. 걱정 말아요, 거짓말 거짓말 거짓말, 하늘을 달리다 등 수많은 명곡으로 사랑을 받아온 이적. 그의 감동적인 라이브 무대가 남가주에서 펼쳐집니다. 조기 매진이 예상되니 888-810-8871번으로 전화하거나 해차한가.com을 방문해 티켓 예매를 서두르세요. 해차한가 리조트 카지노에서 멋진 공연과 카지노 엔터테인먼트의 완벽한 조합을 즐겨보세요.
5: 맥도날드가 메뉴에 다시 밸류를 더합니다. 드시고 싶은 게 빅맥이든 맥너겟이든 소세지 에그 앤 치즈 맥그리더스든 세트로 즐기고 절약하세요. 여러분

0: 면의 최애, 이제 저량면에서도 최애죠. 엑스트라 밸류 밀스가 돌아왔습니다.
1: 단 6달러에 아침을 엑스트라 밸류 밀로 업그레이드하세요. 소세지 맥머핀 with egg 또는 소세지 egg and cheese 맥그리들스에 커피와 해시브라운까지 가격과 참여 여부는 다를 수 있음. 프로모션 가격이 콤보 가격보다 낮을 수 있음.

0: 눈은 밝게,
1: 얼굴은 아름답게, 불란서 안경 검안과. 불란서 안경 검안과는 35년 동안 오직 우리들의 눈 건강만을 생각해왔습니다.
0: 앞으로도 불란서 안경 검안과를 통해 밝고 환한 세상을 보시도록 더욱 노력할 것입니다.
1: 시력검사, 시력보호와 건강을 위한 안경태와 렌즈, 그리고 최신 유명 브랜드 선글라스.
0: 각종 보험과 시니어 우대 프로그램을 갖춘 불란서 안경 검안과.
1: 한인타운의 눈 건강은 불란서 안경 검안과가 지켜드립니다.
0: 올림픽과 킹슬리 213-487-1001, 487-1001번.
2: 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오전 6시부터 7시까지 함께하는 이 시간은 오수연의 모닝 리포트입니다. 한국 관련 소식입니다. 지금 세계적으로도 그렇고 한국에서도 특히 파워가 높은 영화 가운데 오디세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인천의 한 영화관에서 이 영화 상영 도중에 한 관객이 소란을 피워서 다른 관객들이 잇따라 퇴장하고 결국 경찰까지 출동하는 일이 발생했다고 하네요. 관크라고 해서요. 관객 크리티컬. 다른 관객의 관람을 방해하는 행위라는 이름이 있을 정도로 이 관크를 즐기는 그런 사람들도 있다고 합니다만 이게 경찰 출동까지 이어지는 건 이례적이라고 합니다. 목격담에 따르면 해당 관객은 영화가 끝나기 약 30분 전부터 큰 소리로 얘기하거나 혼잣말을 하고 또 휴대전화 화면을 밝게 켠 채 사용하는 등 주변 관객의 관람을 방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일부 관객이 항의를 해봤지만 별로 소용이 없었습니다. 결국 신고를 해야 됐고 현장에 경찰까지 출동한 것이죠. 이 과정에서 영화 상영까지 중단이 됐습니다. 영화관 측은 이 갑자기 피해를 본 관객들에게 상품권을 지급하면서 사과한 것으로 전해졌고요. 이런 일을 방지하기 위해서도 상영 시작 전에는 에티켓 안내 영상을 방영하고 또 주기적으로 현장도 점검한다라고 하는데 이 사람이 중국 사람이었습니다. 네, 중국말로 그렇게 떠들어댔고 그러니 인근 관람객들이 항의를 해도 뭐 이해하지 못했겠죠. 아니 그런 상황에서는 꼭 언어가 달라도 왜 항의를 하는지 알 수 있었을 텐데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중국인 관객의 소동으로 인한 오디세이 상영 중단이라는 초유의 사태도 발생을 했다는 소식 잠깐 전해드렸습니다. 네, 드라마 같은 일이 정말 벌어지고 있습니다. 전남 광주의 한 아파트 격리 직원이 자신의 친인척 등과 짜고 지난 10여 년 동안 아파트 관리비 440억 원을 횡령했다. 이런 고소장이 접수됐고요.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전남 광주 광산구에 있는 한 아파트 격리 직원 48살 여성인데요. 이 여성 그리고 친인척, 전 아파트 관리 사무소장 등 모두 8명이 피고소인에 올라 있습니다. 입주자 대표회의 측은요, 이 1500세대 규모 해당 아파트에서 20년 넘게 격리 직원으로 일해온 A씨. 그런데 이 격리 직원 본인 혼자였답니다. 모든 돈 관리는 이 사람이 혼자 그것도 20년 넘게 해왔다는 거죠. 그래서 장기간 횡령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인터넷 뱅킹을 통해서 입금받는 사람의 이름을 거래처 등으로 위장한 뒤 돈은 친인척이나 지인들 계좌로 이체하는 방식으로 관리비를 횡령했을 것이다 라고 입주자 대표회의 측은 고소장을 제출하면서 주장하고 있습니다. 한편 관리사무소 측은 A씨가 관리비 출납 업무를 혼자 도맡아 왔기 때문에 이 A씨의 범행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라는 주장만 하고 있습니다. 관리 체계가 참 허술하구나라는 것도 새삼 보여지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최근에 한 드라마에서는 아파트 장기 수선 충당금을 둘러싼 비리 의혹을 담고 있는 드라마가 있었거든요. 네, 이 사람도 그 아파트 장기 수선 충당금 일부를 빼돌린 것으로 일단 전해지고 있습니다. 지난 2008년부터 발생한 누적 피해액이 그래서 약 440여억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연세대학교에서는 알몸에 복면을 쓴 남성이 나타나서 여학생을 강제 추행하는 일이 자꾸 벌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경찰이 아직 이 남성을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같은 곳에서 같은 범죄가 매달 한 번씩 반복되고 있는데도 경찰들이 헤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언론 보도 이후에 신속히 검거하겠다라고는 했지만 현장 주변에 CCTV가 많지 않아서 추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또 연세대학교의 안일한 대응 역시 피해를 키웠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요. 지난달 말 신고를 접수한 뒤 보호조치를 검토하기만 했을 뿐 범행 자체를 학생들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은 것으로 전해집니다. 몰랐고 언론 보도를 통해서 알았다라는 학생들이 많거든요. 어쨌든 경찰은 피해자들이 입고 있던 옷에서 DNA를 채취해 분석하면서 용의자 특정에 주력하고 있다고 합니다. 정확히 말하면 연사대학교 내라기보다는 그 대학교와 이어지는 산책로 숲길에서 지금 이런 상황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CCTV도 적고 어디로 갔는지 좀 알기가 어려운 그런 상황인가 봅니다. 무엇보다 범인이 알몸인데 본면을 썼다. 아우 밤중에 이런 사람 만나면 정말 그 트라우마가 대단할 것 같은데요. 네, 국민의힘 당원 집단 가입을 부인하던 신천지가 갑자기 유튜브를 통해서 머리 숙여 사과한다는 발표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곧 이만희 총회장 보석 신문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결국 이것과 무관치 않아 보이죠? 그리고 연신 고개는 숙였지만 교인들의 정당 가입이라고 했지 조직적인 집단 가입을 인정하는 내용은 이번에도 없었습니다. 네, 한창 신천지 신도 가입에 대한 뉴스가 나올 때 JTBC가 국민의힘에 집단 가입한 신천지 신도가 무려 5만여 명에 이른다라고 심층 보도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보도 이후 그런 사실이 절대 없다, 고소하겠다 뭐 이렇게 하면서 거세게 반발했었습니다. 그랬던 신천지가 돌연 공식 사과 영상을 올린 것입니다. 사과 영상에서는 정치권과 거리를 두겠다는 말도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런 마음이 있었으면 왜 진작 하지 못했을까요? 바로 법원에서 곧 열리는 이만희 총회장의 보석 신문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로밖에 풀이해볼 수 없습니다. 한편 이만희 총회장은 구속되자마자 구속 적부심도 신청했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구속을 취소할 이유가 없다며 기각한 바 있습니다. 네, 어제 무척 건강하게 사는 100세 이상 고령자에 대한 소식 전해드렸었는데, 자, 한국에 사는 100세 이상 고령자가 지난해 8,600명을 넘어섰습니다. 이는 10년 전에 2.7배 수준이고요. 특히 요양시설이 아닌 집에서 지내는 고령자 10명 가운데 8명은 평생 술과 담배를 하지 않았고, 또 4명 가운데 3명은 가족과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결국 절제된 식생활, 규칙적인 생활이 장수의 비결로 분석이 됩니다. 특히 사람들과의 관계가 꾸준히 유지되고 있다는 점이 돋보였습니다. 따로 살지만 자녀, 친척, 또 지인, 요양보호사 이런 사람들과 직접 만나는 횟수는 월 평균 12.7회에 달했고요. 연락하는 횟수도 월 평균 8.7회 정도였습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3일에 한 번은 누군가와 직접 만나고 전화로 연락은 적어도 4, 5일에 한 번씩은 꼭 한다는 거죠. 전혀 아무도 만나지 않는다는 응답은 4%에 불과했습니다. 네, 타인과의 연결이 장수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보인다는 말이 또 한 번 입증이 되는 부분이고요. 자, 그런데 10만 명당 고령자 수는 전남이 31.8명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제주가 30.4명이고요. 그만큼 이 지역에 일단 고령자가 많이 산다는 얘기일 수 있겠죠. 그리고 전남 고흥군, 경북 영양군, 경북 봉화군 등이 장수 동네로 꼽혔습니다.

높은 온도에 습하기까지 하니까 여름철 불청객들이 많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네, 바로 모기인데요. 아, 모기에 물리면 특히 가려움을 참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실 모기 침 속 단백질에 우리 사람의 면역계가 반응하면서 히스타민이 분비되면서 그래서 가려운 거라는데요. 사람들의 면역계가 다 다르기 때문에 히스타민이 더 많이 분비될 수도 아니면 거의 분비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같이 모기 물려도 누구는 긁어서 벌겋게 달아오르고 누구는 물렸었나? 라고 하는 분들도 계시고요. 네, 어쨌든 히스타민 분비가 많이 되는 분일수록 가려움을 참지 못하는 분일수록 여기에 침을 바른다거나 손톱으로 십자 표시를 낸다거나 결코 도움이 안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익숙한 민간요법이 오히려 피부를 자극하고 염증이나 감염 위험을 높일 수 있기 때문인데요. 일단 피츠버그 대학교 연구팀의 동물 실험을 보면은요, 피부를 자유롭게 긁게 한 경우에는 히스타민 등의 염증 유발 물질이 증가했습니다. 네, 반대로 긁지 못하도록 했을 때는 염증 반응이 줄었고요. 즉 긁는 행동 자체가 신경을 자극해서 염증 물질 분비를 늘리고 이렇게 되면 네, 가려움과 염증이 반복되는 결국 악순환을 만든다는 얘기겠죠. 그러니까 긁는 것뿐이 아니라 뭔가 자극을 주면 결국 더 가렵다는 얘기입니다. 침을 바르거나 손톱으로 강하게 누르는 것도 자극을 주는 거고요. 또 일각에서는 레몬즙이나 사과 식초가 좋대 라는 얘기도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뭔가 소독도 될 것 같고 시원할 것 같은 느낌은 있지만 사실 따가움이 더 심해질 수 있고요. 특히 레몬즙 바르고 햇빛과 만나면 피부염을 유발할 가능성 아주 높다고 하네요. 자, 그러면 가려움을 특히 많이 느끼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죠? 네, 5분에서 10분 정도 냉찜질할 것을 최고로 꼽고 있습니다. 혈관을 일단 수축시키기 때문에 피부 감각이 둔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부기도 내려가고 가려움증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모기에 물린 지 얼마 안 됐다, 바로 물린 걸 확인했다 그러면 뜨거운 물을 한번 또 이용해 보세요. 모기 타액 속의 메탄산은 약 50도씨 이상에서 분해되면서 가려움이 줄어드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이 효과는 시간이 지나면 떨어진다고 하니까요. 바로 모기에 물렸다 싶으면 그 부분을 따뜻한 물로 씻어주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LA 코리아타운 플라자로 이전한 안경외길 53년 금강안경 검안과 젊음을 되돌려드립니다. 건강식품회사 텔러유스 정인수 코치 공동 제공이었습니다.

0: 사고로 고통받고 계신가요? 하워드김 변호사가 도와드립니다. 27년 이상의 풍부한 경험과 철저한 준비로 소문난 김 변호사는 개인 상해, 교통사고, 대중교통사고, 자전거사고, 화상사고, 개물림 등등 그리고 비즈니스 소송까지 법원에서 확실하게 변론하고 고객에게 한국어로 설명드리면서 여러분의 권리를 지켜드립니다. 캘리포니아 법원에서 인정받은 전문가, 밀리언 달러 변호사 포럼의 평생 회원, 하워드 김 변호사. 당신의 든든한 법적 동반자,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213-977-9900, 213-977-9900.
1: 야마바 리조트 앤 카지노 무료 셔틀 서비스. 이제 오렌지 카운티에서도 편안하게 이동하세요. 새롭게 추가된 부에나 파크와 가든 그로브를 포함해 LA, OC, 샌프란시스코 밸리 전역 20개 이상의 픽업 장소에서 매일 무료 셔틀 운행. 타는 건 무료, 즐기는 건 마음껏. USA Today 선정 No.1 카지노 야마바 UN. 버스 좌석은 선착순이며 여러 장소를 경유할 수 있습니다. 모든 셔틀 서비스는 제3자 업체를 통해 운영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yamaba.com/bus. 21세 이상 참가 가능합니다. 책임감을 가지고 플레이하세요.
2: 마이 우메켄 포인트로 누리는 특별한 혜택
3: 놓치지 마세요.
4: 제품 구입 시 포인트가 차곡차곡 포인트로 원하는 제품을 선물로 받고 현금처럼 사용하고 할인 쿠폰과 친구 추천 보너스는 물론 지금은 포인트가 두 배로 적립되는 더블 포인트 대잔치. 165불 이상 제품 구입 시 더블 적립과 함께 엘칼슘 증정, 나토키나제와 제처베키스 두 박스 구입 시 한 달분 추가 증정과 더블 적립에 푸짐한 선물까지. 우메켄 더블 포인트 대잔치 888-941-3311 우메켄.
5: 안녕하세요. 미국에 계신 한인 여러분, 미스터 4에 보내주신 많은 사랑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에 부답하고자 직접 미국을 찾아갑니다. 이번에도 센터 메디컬 그룹이 공식 후원사로 함께해 주셨는데요. 근데 알고 보니까 동영과 지역 사회 행사까지 함께하면서 늘 한인 세녀분들과 가까이에 손잡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더욱 부탁합니다. 센터 메디컬 그룹과 함께하는 미스터 4 미국 공연. 센터 메디컬 그룹 회원 여러분께는 무료 티켓도 준비되어 있다고 하니 꼭 문의하세요. 미스트로프 LA에서 만나요.
6: 안경의 길 53년 코리아타운 플라자 2층으로 이전한 금강안경. 한결같이 안경 한 길만 걸어온 금강안경. 더 쾌적하고 편안한 공간, 세심하게 최선을 다하는 책임감 있는 시력검사, 각종 보험 및 메디케어 HMO 취급, 진실한 마음, 내 가족의 안경을 만든다는 마음가짐. 고객에게 노라는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모든 고객을 귀하게 모시는 금강안경 거만가. 이제 코리아타운 플라자 2층에서 만나세요. 213-384-1001 금강안경

0: 해군이 흑인 전쟁 영웅의 이름을 따 건조하기로 한 최신형 항공 모함의 명칭 변경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어제 CNN 보도에 따르면 해군은 트럼프 대통령 집권 1기 때인 2020년 1월 미군의 최신 포드급 네 번째 항공 모함의 명칭을 USS 도리스 밀러함으로 정한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흑인인 도리스 밀러는 1939년 미 해군에 입대했으며 태평양 전쟁의 계기가 된 일본의 진주만 공습 당시 취사 보조병이었습니다. 그는 일본군의 포탄이 떨어지기 시작했을 때 세탁물을 수거하러 가던 중이었지만 대공포로 일본 전투기들을 향해 사격했고 함선이 가라앉기 시작한 뒤에는 동료 선원들을 대피시키는 데 전념했다고 합니다. 이 공로로 1942년 해군 십자훈장을 받은 밀러는 3등 취사 부사관으로 진급한 이듬해 일본 잠수함이 쏜 어뢰에 함선이 피격되면서 당시 전사했습니다. 지난 2001년에 제작된 영화 진주만 펄 하버에서 쿠바 구딩 주니어가 연기해지며 밀러란 인물이 더욱 유명해졌고 해군은 새 항공 모함에 그의 이름을 붙이기로 한 겁니다. 미 항공 명칭에 병사 출신 해군 장병의 이름을 딴 건 처음이었고 특히 아프리카계 미국인의 이름을 딴 것도 처음이었습니다. 하지만 해군 내부 논의에 정통한 3명의 소식통은 올 초부터 이 항모의 명칭을 변경하는 것이 논의되어 왔다고 전했습니다. 이 항모의 명칭을 무엇으로 변경할 것인지는 아직 불분명하지만 이 가운데 2명의 소식통은 트럼프 대통령을 기리기 위해 명칭을 변경하는 것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라고 밝혔습니다. 미군 항모에 현직 대통령의 이름을 붙이는 건 전례가 없습니다. 또 다른 소식통은 해군은 명칭을 변경하는 대신 다른 군함에 밀러의 이름을 붙이는 방안, 또 군 최고 훈장인 명예훈장을 추서하는 방안 등이 검토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1: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연합훈련 축소를 지시하고 한국을 비판하는 이 같은 상황을 보게 된 아시아 지역의 다른 국가들 사이에 자주국방에 대한 여론이 일기 시작했다라고 폴리티코가 보도했습니다. 폴리티코는 아시아 지역 외교관들과의 인터뷰를 인용해서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을 무시하는 태도를 보이면서 아시아의 미국 동맹국들이 미국과의 안보 협력이 과연 앞으로 지속 가능할지에 대한 의구심이 일고 있다라고 보도했습니다. 한 아시아 국가의 외교관은 결국 자주국방에 초점을 다시 맞추게 될 것으로 본다라고까지 말했습니다. 그는 장기적으로 미국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서 여력이 있는 국가들을 중심으로 해서 자립에 더 많은 투자를 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말했습니다. 폴리티코는 아시아 국가들 사이에 방위 협력도 확대되고 있다라고 전했습니다. 이미 일본과 필리핀은 지난 6월에 합동 군사훈련 협정을 체결했고 또 인도와 베트남은 지난 5월에 무기 공동 생산 계획도 체결했습니다. 폴리티코는 한국도 다변화에 나섰다라며 장기적으로는 한국과 일본이 자체 핵무장을 추진할 수 있다고도 내다봤습니다. 한편 중국으로서는 호재라는 분석입니다. 바이든 행정부에서 주중 미국 대사를 지냈던 니콜라스 번스는 중국은 오랫동안 한국과 일본을 갈라놓을 기회를 엿봤고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한국 비판으로 인해서 왕이 중국 외교부장이 한국 방문을 통해 한국과 미국을 벌려놓을 기회를 얻게 됐을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태평양을 떠난 항공모함 조지 워싱턴함이 중동에 도착해서 작전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중부사령부는 어제 SNS를 통해 조지 워싱턴 항모 강습단이 어제 중동 지역에 도착해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항공모함 조지 워싱턴함은 앞서 중동에 배치되었던 에이브라햄 링컨함과 교체됐습니다. 9개월째 작전을 수행한 링컨함에서는 승조원의 투신 시도 등 너무 길어진 임무에 따른 복무 환경 문제가 불거져서 최근 논란을 불러일으킨 바 있습니다. 워싱턴함의 중동 지역으로의 이동으로 인해서 현재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는 미군 항공모함이 한 척도 없는 상태입니다. 이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의 한미연합훈련 대폭 축소 지시와 맞물리면서 인도태평양 지역 동맹에 대한 미군의 안보 공약을 신뢰할 수 있느냐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0: 8월 21일 오늘은 1911년 8월 21일은 월요일이었습니다. 월요일은 루브르 박물관이 문을 닫는 날입니다. 자, 그날 아침 흰 작업복을 입은 한 사내가 벽에서 작은 목판 그림 한 점을 떼어냅니다. 유리 상자와 액자를 벗겨내고 천으로 감싼 뒤 그대로 걸어나갑니다. 아무도 붙잡지 않았고요. 그는 유리 보호 상자를 만드는 일을 하던 전직 박물관 직원인 빈첸초 페루자였습니다. 도난이 발각된 건 다음 날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사진 촬영을 위해서 잠시 떼어간 줄 알았대요. 화가 파블로 피카소, 또 시인인 기욤 아폴리네르가 조사를 받는 소동까지 벌어졌다고 하는데요. 자, 그림은 1913년 피렌체에서 되찾게 됩니다. 흥미로운 것이 그 사이에 일어난 일입니다. 사람들이 루브르로 몰려들었어요. 그림을 보러 온 것이 아니라 그림이 걸려있던 빈 벽을 보러 왔습니다. 못 4개만 남은 자리 앞에 무려 12만 명이 줄을 섰다고 전해집니다. 네, 그곳에 있었던 작품이 바로 모나리자입니다. 네, 그때까지 모나리자는 사실 미술계에서만 알려진 작품이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그림이 된 게 바로 도난 이후의 일인 것입니다. 신문마다 이 모나리자 사진이 실렸고요. 그림 역서가 불티나게 팔렸습니다. 이름조차 몰랐던 사람들이 바로 그 얼굴 모나리자를 알게 된 것입니다. 없어지니까 비로소 보이게 되는 그런 경우네요. 모닝리포트는 무엇이든 함께하면 기쁨입니다. 한인사회 대표 보험사 유니크 프렌드 보험. 이자 1%를 내려서 재융자를 해주는 융자 전문회사 융자나라. LA 가든그로브 두 곳에서 모시는 금강안경 검언과 미주동포사회 1등 신문 한국일보 공동 제공이었습니다. 네, 없어져야 비로소 보이게 되는 것, 느끼게 되는 것, 어디 물건뿐이겠습니까? 내 옆에 있는 사람과 좋은 시간 좀 더 많이 가질 수 있는 주말이 다가오고 있네요. 잘 보내시고요. 저는 월요일 아침 6시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오수연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2: 가족을 잃은 깊은 슬픔. 대한장의사가 맞상주의 마음으로 장례를 도와드리겠습니다.
3: 고인이 가시는 마지막 길을 대한장의사가 성심을 다해 배웅해 드립니다.
2: 가족의 장례를 치르듯 정성 가득한 장례, 대한장의사.
3: 대한장의사는 라이센스 2028과 화장 라이센스 268을 갖고 있어 믿을 수 있습니다.
2: 장례, 믿을 수 있는 대한장의사에 맡기십시오.
3: 323-731-4040, 323-731-4040, LA 대한장의사.
4: 곧 아버님이 소천하실 것 같은데 장의사는 어디가 좋을까요?
5: 가장 잘 알려지고 가장 가까운 한국 장의사는 어떠세요?
4: 가격이 비싸진 않나요?
5: 한국 장의사가 장례비도 제일 저렴하고 고인 모시는 것부터 매장, 화장까지 원스톱 장례 서비스라 알아서 척척 잘 도와주고 행정 처리도 빨라서 참 편하더라고요.
4: 한국 장의사 전화번호는요?
5: LA 323-734-5656, 노르웍 562-868-0788.
6: 변호사를 이재인 변호사로 바꾼 게 제 인생에서 가장 잘한 선택이었습니다. 교통사고 났을 당시엔 정황이 없어 되는 대로 변호사를 구했는데 아는 분이 큰 사고니까 이재인 변호사를 찾아가 보라고 했죠.
7: 수많은 승소의 기록들이 증명합니다.
8: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7: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인 변호사 그룹
9: 213-383-3838 213-383-3838.
10: 우리 아들, 딸, 새학기, 새 출발, 백투스쿨, 스타트!
11: 엄마, 근데 준비할 게 너무 많아요. 기숙사 가려니까 매트리스 커버부터 스탠드, 청소기 등등.
12: 아빠, 나는 가습기도 있으면 좋겠고 컵라면 먹으려면 라면 포트도 필요해요.
13: 아이고, 걱정들 마. 전자레인지용 뚝배기찜기, 미니 휴지통, 빨래바구니, 탁상램프, 탁상용 미니 에어쿠러 등 다 말하기도 숨차다. 그냥 김스 전기로 다 같이 지금 가자.
14: 기숙사 생활에 꼭 필요한 물품들 총정리. 김스 전기에서 해결하세요.
15: 신나는 백투스쿨 준비 H마트와 함께하세요.
16: CJ 백투스쿨 모음전. 간편하고 맛있는 두루두루 만두부터 햇반, 냉면, 볶음밥, 컵빵까지 다양한 CJ 인기 상품을 만나보세요.
15: 아이들이 좋아하는 간식도 빠질 수 없죠. 꼬북칩 4종 세트, 말차 초코파이, 고소미 고래밥, 초코몽 등 오리온 인기 과자들도 한자리에서 만나보세요.
16: 새학기 장보기부터 달달한 간식까지 알뜰하게 쇼핑하세요.
15: 언제나 H마트는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17: H-Mart, the best of Asia since 1982.

0: AM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 아침 뉴스 최강 앵커 라인업 AM 1650 라디오 서울이 7시를 알려드립니다.
2: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0: 안녕하십니까. 뉴스와이드 이어갑니다. 밤사이 경남 거제 지역에 시간당 100mm가 넘는 폭우가 쏟아지면서 곳곳에서 산사태 등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1: 산사태가 아파트를 덮쳐 주민 한 명이 숨지기도 했습니다. 현장 연결합니다. 김종호 기자.
2: 네, 경남 거제시 옥보동 산사태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0: 네, 뒤로 아파트가 보이는데요. 토사가 어디까지 밀려든 겁니까?
2: 네, 뒤로 보이는 아파트 2개 층 8세대까지 토사가 밀려들었습니다. 특히 1층 전부와 2층 1개 세대는 토사가 관통했을 정도로 산사태 위력이 컸습니다. 이 아파트에 산사태가 덮친 건 오늘 새벽 4시 반쯤입니다. 1층 세대를 덮친 토사에 주민 한 명이 매몰됐다가 3시간여 만에 구조됐지만 숨졌습니다. 바로 옆 세대에서는 2명이 다쳤습니다. 이 주민들은 몸이 전체가 매몰되지 않아서 살려달라고 소리칠 수 있었습니다. 이웃 주민들이 이 소리를 듣고 합세해서 구조를 해냈는데 병원으로 옮겨진 이 2명은 경상으로 분류됐습니다. 이 아파트에서는 토사가 주차장을 덮치기도 했습니다. 눈으로 보이는 것만 10여 대가 토사에 엉켜 있는 모습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경남 거제시는 이 아파트 주민에게 오전 7시에 대피 명령을 내렸습니다. 토사가 관통한 동과 바로 옆 동으로 150여 세대가 대상입니다. 주민 일부가 대피하기도 했지만 전부 대피한 것 같지는 않다는 게 관계자 설명입니다. 또 급하게 나오느라 필요한 약을 챙기지 못했다며 다시 아파트에 들어가게 해달라며 주민들이 현장을 통제한 인력과 작은 마찰을 빚기도 합니다. 새벽 한때 시간당 120mm가 넘는 비가 왔고 어제부터 지금까지 800mm가 넘는 기록적인 폭우를 기록한 경남 거제시에서는 이곳뿐만 아니라 전역에서 각종 사고가 잇따랐습니다. 거제도 포동에서도 산사태가 나 토사가 도로를 덮쳤습니다. 지나던 차량 한 대가 토사 피해를 봤지만 다행히 운전자는 대피했습니다. 거제 상동동 등에서도 산사태가 나 도로를 거대한 주차장으로 만들기도 했습니다. 산사태나 토사 유출, 낙석, 침수 등이 잇따라 거제 시내 도로는 곳곳이 막혔고 심각한 정체를 빚고 있습니다. 여기에 크고 작은 돌이 도로에 광범위하게 깔려 지나던 차량이 타이어가 터지는 사고도 잇따랐습니다. 지금까지 거제시 산사태 현장에서 YTN 김종호입니다.
0: 남해안을 중심으로 극한 호우가 이어지면서 부산에서도 가게가 물에 잠기고 건물이 무너지는 등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1: 지금도 비가 계속 내리고 있어서 피해가 더 커질 우려도 있습니다. 현장 취재 기자 연결합니다. 김근우 기자.
3: 네, 부산 다대포에 나와 있습니다.
0: 네, 김 기자 뒤로 가게가 보이는데 부산 쪽 피해 상황 어떻습니까?
3: 네, 이번 극한호우로 인한 피해가 이 거제시와 통영 쪽에 집중돼 있기는 하지만 같은 남해안이기 때문에 대도시인 이곳 부산에서도 계속해서 많은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제가 나와 있는 곳은 부산의 유명한 다대포 해수욕장 근처인데요. 제 뒤로 보이는 가게, 낚시용품을 파는 가게인데 이 밤사이에 내린 많은 비로 새벽 4시쯤에 천장이 주저앉았습니다. 천장이 내려앉으면서 간판이나 기둥 같은 다른 건물 구조물도 함께 내려앉은 모습을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요.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지만 비가 계속 내리고 있어서 이렇게 낡은 건물을 중심으로 부산에도 큰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어젯밤에도 경남 남해안을 중심으로 내린 많은 비로 부산에서도 곳곳에 피해가 났는데요. 특히 시간당 최대 100mm 넘는 비가 내린 강서구를 중심으로 이곳 사하구와 영도구 등 주로 부산 서쪽 지역에 피해가 컸습니다. 지난 15일 오전 9시부터 오늘 오전 11시까지 부산 가덕도의 누적 강수량은 438mm에 달했는데요. 가뭄이 심했던 지역이라 단비를 기대했지만 짧은 시간에 폭우가 쏟아지면서 오히려 피해도 잇따랐습니다. 새벽 3시 20분쯤에는 사하구 당리동 주택가에서 토사가 쏟아져 담벼락이 일부 무너졌고요. 괴정동에 있는 주택 지하가 침수됐고 영도구 동삼동에 있는 마트도 물에 잠겨 소방당국이 급히 안전조치를 마쳤습니다. 해운대구에서는 지하주차장이 침수됐고 사하구 다대동에 있는 두송 대선 터널이 물에 잠겨 배수 작업이 진행되기도 했습니다. 오늘 오전 9시를 기준으로 부산에서 119에 접수된 호우 관련 신고가 모두 50건인데 다행히 현재까지 확인된 인명피해는 없습니다. 문제는 예보상으로 오늘 오후 2시쯤까지는 계속 비가 내릴 것으로 보여서 추가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경찰은 집중호우에 대비해 새벽교와 연안교 등 교량과 초량 1, 2지하차도 등 도로 9곳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부산 다대포에서 YTN 김근우입니다.
0: 거제와 통영에 내린 극한 호우로 피해가 발생하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대책회의를 열었습니다.
1: 중대본은 대응 1단계를 가동하고 가용 가능한 인력과 장비를 총동원해 추가 피해 확산에 대비하기로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4: 지난 15일부터 시작된 집중 호우로 인해 경남 거제 지역에 800mm가 넘는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이 비구름대가 부산, 울산 등 인근 지역으로 이동하면서 계속 비가 내리고 있는 매우 엄중한 상황입니다. 특히 간밤에 토사 유출로 인해서 안타까운 인명피해가 발생했고 도시 곳곳이 침수되는 등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마음이 매우 무겁습니다. 정부는 어제 호우재난위기경보를 주의단계로 격상했고 또 오늘 오전 6시부터는 중대본 1단계를 가동해서 총력 대응하고 있습니다. 추가적인 피해 확산을 막고 조속한 수습을 위해서 관계기관은 다음 사항을 집중적으로 추진 검토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선 가용 인력과 장비를 총동원하여 고립된 주민들을 신속히 구조하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계속되는 강수로 산사태와 하천 범람 위험이 매우 큰 상황입니다. 산림 인접 지역과 저지대 거주자 분들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방정부와 이 주민 대피 지원단이 협력해서 이 주민들의 사전 대피를 철저히 시행해 주시기 바라고 해안가 저지대 지하차도 지하주차장 등 침수 위험 지역은 선제적이고 과감한 이 통제를 통해 주민 접근을 철저히 차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임시주거시설에 머물고 계신 이재민들께서는 불편함이 없이 지내실 수 있도록 생필품 지원 등 구호활동을 꼼꼼하게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관계부처와 지방정부에서는 도로, 하천, 전력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기반시설을 조속히 복구해 주시기 바라고 정부는 상인 등 피해 주민의 빠른 일상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서 부산 경남 지역에 재난안전특별 교부세와 재난구호 사업비를 긴급 지원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공무원 또 특히 경찰 소방 등 현장 대응 인력의 안전에도 각별히 유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정부는 이번 호우가 종료되고 복구가 완료될 때까지 최선을 다해서 주민 피해를 최소화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0: 네, 광복절에 시작된 집중호우로 현재까지 경남 거제 지역에 800mm가 넘는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져서 인명피해가 발생한 가운데 오늘 오전 6시부터 중대본 1단계가 가동이 됐고요. 정부는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 가용 인력과 장비를 총동원하기로 했습니다. 산사태와 하천 범람 위험이 매우 크기 때문에 사전 대피를 철저히 해달라는 중대본의 당부였습니다. 추가로 소식이 들어오는 대로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폭우 소식 이어가겠습니다. 경남 거제에는 오늘 새벽 1시 32분부터 1시간 동안 124.5mm의 극한 호우가 내렸습니다.
1: 도로가 침수되고 집안에도 물이 들이닥치면서 주민들은 뜬눈으로 밤을 지새워야 했습니다. 긴박했던 당시 상황을 배민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5: 경남 거제에 시간당 100mm가 넘는 물폭탄이 쏟아지면서 YTN의 침수 피해 제보가 잇따랐습니다. 아파트 단지를 가득 채운 물은 1층 현관까지 들이쳤고 주민들이 물을 퍼내는 듯한 모습도 보입니다. 지하주차장 역시 물이 차오르기 시작하면서 차량을 안전한 곳으로 이동시키란 방송이 나왔지만 마땅히 피할 곳도 없다고 토로했습니다. 비슷한 시각 거제시 장평동의 한 초등학교도 물에 잠겼습니다. 운동장은 물론 교실, 교무실 할 것 없이 학교 곳곳이 물바다가 됐습니다. 도로 상황은 더 심각했습니다. 흙탕물이 파도를 방불케 할 만큼 빠르게 흘렀고 차량도 절반이나 잠겼습니다. 도로 인근 상점에도 물이 들어찼는데 나갈 엄두가 나지 않을 정도로 물살이 거셉니다. 상가들 사이를 지나는 도로 역시 물에 잠겨 마치 하나의 강줄기를 이뤘습니다. 전조등만 켜진 차량 한 대는 물에 고립돼 오도가도 못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밤새 퍼부은 비에 비탈길로 흙탕물이 끊임없이 흐르고 도로에는 떠내려온 돌들이 가득합니다. 일부 시민은 산에서 떠내려온 물과 토사가 도로를 가득 메워 대피도 못한 채 밤새 상황을 지켜봐야 했습니다. 침수로 곳곳에서 전기가 끊기고 소방차마저 출동하기 어려웠던 상황. 모두가 뜬 눈으로 밤을 새웠습니다. YTN 배민혁입니다.
0: 네, 시청자 제보 영상 몇 가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아침 8시 반쯤 거제 연초면 연사 3거리 쪽 CCTV 화면입니다. 폭우로 바로 옆에 있는 강이 불어나면서 도로가 흙탕물로 침수된 모습입니다. 물에 잠기지 않은 도로 위 일부 구간에만 차량이 멈춘 채 옴짝달싹 못하고 있습니다.

0: 오늘 새벽 6시쯤 경남 거제시 고현동 일대에서 촬영된 영상입니다. 하천이 금방이라도 넘칠 것처럼 물이 가득 들어찼고 무서운 기세로 급류가 흐릅니다. 도로에는 물이 가득하고 도로 한가운데에 승용차 한 대가 갇혀 있습니다. 저기 멀리에 경찰차가 보이긴 하지만 도로에 물이 들어차서 접근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보자는 갑작스레 쏟아져 내린 폭우에 고현터미널 일대가 모두 물에 잠겼고 차량 안에는 사람이 갇혀 있었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습니다.
1: 오늘 오전 9시 반쯤 경남 거제시 이룬면에서 들어온 제보 영상입니다. 산 비탈면 도로를 따라 토사가 그대로 쓸려 내려오며 아래쪽 민가를 덮쳤습니다. 주차된 차들이 돌 무더기에 깔렸고 토사는 마을 옆 아파트 안쪽까지 들이쳤습니다. 제보해본 아파트 주민은 빗물이 쏟아지며 지하 주차장에 있던 차들이 침수됐고 새벽부터 아파트에 전기도 들어오지 않는다고 전했습니다.
0: 밤사이 경남 남해안 지역에 1시간당 100mm가 넘는 재난성 호우가 집중됐습니다. 경남 거제에는 지금까지 800mm가 넘는 비가 왔는데요. 비가 아직도 그치지 않았습니다.
1: 네, 앞으로 80mm 이상 더 내릴 수 있다는 전망입니다. 취재 기자 연결합니다. 장하영 기자, 지금도 비가 오고 있는 거죠?
2: 네, 밤새 많은 비가 내린 경남 남해안 일대에 아직도 비가 많이 내리고 있습니다. 경남 거제 명사해수욕장 일대에 최근 한 시간 동안 53mm가 온 걸로 집계가 됐습니다. 제주도 동쪽에 사선으로 길게 형성된 비구름이 계속해서 우리나라 경남 남해안으로 밀려오면서 비를 뿌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시간당 50mm 이상 극한 호우 지역이 보라색인데 거제 해안가에 여전히 짙은 보라색이 형성돼 있습니다. 왼쪽으로 저기압, 오른쪽에 고기압이 버티고 서서 비구름이 동쪽으로 빠져나가지 못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밤사이 내려졌던 호우경보는 많이 해제돼서 현재는 경남 거제에만 호우경보가 남아 있습니다. 문제는 이 거제에 밤새 500mm 넘는 비가 내렸다는 겁니다. 경남 통영과 고성, 사천, 그리고 부산과 울산에는 호우주의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0: 네, 그럼 지금까지 비가 얼마나 내린 겁니까?
2: 네, 경남 거제와 통영에 비가 집중됐습니다. 어제부터 오늘 오전 11시까지 누적된 강수량을 지도로 표현한 건데요. 경남 남해안 중심으로 빨갛게 표시된 부분이 극한 호우가 쏟아진 곳입니다. 어제부터 오늘 오전 11시까지 집계된 비의 양 보면 경남 거제에 815.1mm로 가장 많은 비가 누적됐고 경남 통영에도 685.4mm가 오고 있습니다. 대부분이 오늘 새벽 쏟아진 비입니다. 새벽 1시쯤에 경남 거제시 이룬면 이 15분 강수량 25mm를 기록하면서 처음으로 재난성 호우 긴급 재난 문자가 발송됐고요. 이 새벽 3시 42분과 5시 32분에는 각각 부산 가덕도와 경남 통영에 시간당 30mm가 넘는 비가 쏟아지면서 시간당이 아니라 15분 강수량이 30mm가 넘는 비가 쏟아지면서 다시 재난성 호우 긴급 재난 문자가 뿌려졌습니다. 새벽 3시에 경남 거제 1시간 최대 강수량은 116.8mm에 달했습니다. 이 시간대 거제 지역 비 상황 살펴보면 새벽 2시에 집계된 시간당 강수량이 86mm,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116.8mm, 새벽 3시부터 4시까지 111.6mm, 새벽 4시부터 5시까지 86.1mm가 왔습니다. 말 그대로 쏟아붓는 수준의 비가 4시간 넘게 지속한 셈입니다. 이 지역의 비는 아직도 그치지 않고 있습니다.
1: 네, 그렇다면 비가 언제까지 오는 겁니까?
2: 네, 기상청이 오전 11시에 발표한 최신 예보를 보면 아직도 이 지역 비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통영 거제를 비롯한 경남 남해안 지역에 많게는 80mm 이상이 앞으로 더 내릴 걸로 예보했습니다. 부산과 울산에 20에서 60mm, 경남 내륙과 울릉도에 그리고 또 제주에 5에서 40mm가 내릴 전망입니다. 그 밖의 지역에는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서울과 인천, 경기 지역에 5에서 50mm의 소나기가 내리겠고, 강원 산간에 5에서 60mm, 충청과 호남, 대구, 경북에도 적은 곳은 5mm, 많은 곳은 40에서 50mm 정도로 지역 편차가 큰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새벽과 같은 재난성 호우는 앞으로 내리지 않겠지만, 비가 많이 내린 지역에 비가 그치지 않아서 추가 피해가 우려됩니다.

0: 네, 이번 극한호우의 원인은 뭡니까?
1: 네, 이번 비는 이미 소멸한 13호 태풍 돌핀이 남긴 비구름이 우리나라로 향한 게 가장 큰 원인입니다. 태풍이 온대저기압으로 약해졌지만 남아있는 많은 수증기가 강한 하층 제트를 타고 우리나라로 유입됐는데요. 동쪽에는 고기압이 버티고 서서 수증기가 통로를 빠져나가지 못하고 남해안에 특히 많은 비를 뿌렸습니다. 남해 해수면 온도가 28도 안팎으로 평년보다 매우 높은 것도 원인이 됐습니다. 몸집을 키운 수증기가 해안선에 부딪히며 폭우가 돼 내린 겁니다. 지역별로 편차가 큰 것도 올여름 강우의 특징인데요. 가물던 영남 지역에 반기던 비 소식이지만 좁은 지역에 비가 집중적으로 쏟아지고 또 취약 시간대에 몰리면서 비 피해가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과학기상부에서 YTN 장하영입니다.
0: 경남 거제 지역에 시간당 100mm 이상의 폭우가 쏟아지면서 곳곳에서 침수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2: 산사태가 아파트를 덮치며 인명피해가 났고, 터미널과 주요 도로가 물에 잠기면서 대중교통 운행에도 차질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사회부 김태원 기자와 함께 폭우 피해 상황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3: 어서
0: 안녕하세요.
3: 오세요.
0: 김태원 기자, 지금도 계속해서 폭우 관련 제보 영상이 잇따르고 있습니까?
4: 네, 그렇습니다. 네, 어젯밤부터 오늘 새벽 사이 경남 거제시는 시간당 100mm가 넘는 극한호우가 쏟아졌습니다. 물폭탄이 쏟아지면서 YTN에도 하룻밤 사이 100건이 넘는 침수 피해 제보가 쏟아졌고, 또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선 간밤의 피해 상황부터 영상으로 살펴보시겠습니다. 네, 먼저 오늘 동트기 직전의 새벽 상황인데요. 경남 거제시 장평동 모습입니다. 이곳에서는 오늘 새벽 시간당 100mm의 폭우가 쏟아지면서 재난성 호우 긴급 문자가 발송됐습니다. 현장 화면을 보시면 파도처럼 흙탕물이 높이 치솟고 또 빠른 속도로 흐르고 있습니다. SUV 차량이 절반 가까이 물에 잠긴 것을 보면 물이 들어찬 높이가 상당한 것을 알수 있는데요. 네, 또 살펴보시면은 근처 가게 내부로도 물이 들어찬 모습이 나옵니다. 네, 제보자는 사람이나 차량이 지날 수 없을 만큼 유속이 빨랐다고 전했습니다. 지금 보시는 모습이 아이스크림 가게 모습이고요. 네, 다음 화면 살펴보겠습니다. 네, 비슷한 시각에 경남 거제시 옥포동에서 촬영된 영상도 살펴보시겠습니다. 도로가 온통 흙탕물에 잠겼는데 차량 한 대가 헤드라이트가 켜진 채 오도가도 못하고 갇혀 있습니다. 제보자는 차량이 도로에 진입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물이 갑자기 불어났고 그런 탓에 이동하지 못하는 것 같다고 전했습니다.
2: 네, 그럼 이제 도로 곳곳이 이제 물에 잠긴 모습이 좀 많이 보였습니다. 침수 피해도 적지 않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4: 네, 그렇습니다. 학교나 주택 등 건물 곳곳이 침수됐다는 피해 제보가 접수됐습니다. 화면 한번 보실까요? 네, 먼저 오늘 새벽 거제시 장평초등학교에서 찍힌 영상 살펴보겠습니다. 학교 인근 도로가 심하게 물에 잠겨 있고 학교 안으로도 물이 들어찬 상태입니다. 운동장은 물론 교실과 교무실까지도 흙탕물이 넘쳐 들어왔는데요. 학교 관계자는 피해가 걱정돼서 새벽 시간대에 학교에 나왔더니 이런 상태였다고 전했습니다. 네, 다음으로 거제시 거제면에서 촬영된 영상입니다. 주택 안쪽 마당까지 빗물이 넘쳐 들어온 상태인데요. 수위가 높아서 평상마저 금방 물에 잠길 듯 위태롭습니다. 제보자는 도로 가득 들어찬 물이 집안까지 넘쳤다면서 소방당국도 도로가 침수돼 출동이 어렵다는 재난 문자를 받았다고 설명했습니다.
0: 네, 지금 밤사이 상황이 정말 심각해 보이는데 날이 밝고 나서부터는 어땠습니까?
4: 네, 기상청은 오늘까지 경남 지역에 많게는 최대 150mm의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보고 있어서요. 피해가 더 커지지는 않을지 우려가 되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오전 상황도 제보화면으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네, 먼저 오늘 아침 7시 반쯤 경남 거제시 옥포동에서 찍힌 영상입니다. 네, 교차로 위로 거센 물살이 일고 있고 차량은 앞으로 나가지 못한 채서 있습니다. 제보자는 도로 위에서 내려오는 물살이 워낙 거센 탓에 교차로를 지나가지 못하고 차량 안에 갇혀 있는 상태였다고 전했습니다. 네, 다음 영상 보시죠. 오늘 새벽 6시쯤 거제 고현동 근처 모습입니다. 네, 무서운 기세로 급류가 흐르고 있고 또 물이 들어찬 도로 한가운데 승용차가 갇혔습니다. 저 멀리 경찰차도 보이는데 도로에 물이 들어차면서 접근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네, 갑작스러운 폭우에 고현터미널 일대가 모두 물에 잠겼고 차량 안에 사람이 갇혀 있었다는 전원입니다.
2: 네, 폭우가 내리면 이제 강물도 크게 불어나는 것도 걱정인데 현재 피해 상황 어떻습니까?
4: 네, 폭우가 내리면 삽시간에 강물이 불어날 수 있는 만큼 강가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당국 안내에 따라 침착하고 또 신속하게 대피해 주셔야겠습니다. 범람하는 하천 모습도 함께 살펴보시겠습니다. 네, 오늘 새벽 6시쯤 경남 거제시 동구면의 연단마을 모습입니다. 마을 옆에 있는 하천이 범람 위기에 놓였습니다. 하천으로 내려가는 도로가 물에 잠겼고 인근에 있는 주택 마당 앞까지 물이 들어찼습니다. 네, 제보자는 집중호우로 물이 크게 부른 데다가 또 상류에 있는 구천댐을 방류하면서 침수 위기에 놓였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다음 영상 보시겠습니다. 네, 같은 시각 거제 덕포동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리 위에서 바라본 모습인데요. 하천에는 거센 물길이 일고 있습니다. 네, 제보자는 거제 덕포천이 범람 위기라면서 차량 통행도 어려운 데다가 비가 더 오면 집도 잠길 것 같다며 겁이 난다고 설명했습니다.
0: 네, 지금 뭐 거제 지역의 누적 강수량이 제일 많긴 하지만 또 거제만 폭우 피해를 본 건 아니지 않습니까?
4: 네, 그렇습니다. 바로 옆에 있는 경남 통영시와 부산에도 많은 비가 밤사이 쏟아졌고 또 현재까지도 내리고 있습니다. 통영 현장 화면도 함께 살펴보시겠습니다. 네, 오늘 새벽 6시쯤 경남 통영시 서호시장 일대에서 찍힌 영상입니다. 전동시장 안에 있는 보행로가 흙탕물로 가득 들어찼습니다. 네, 또 집기류들도 물에 둥둥 떠다니고 있고요. 상인들이 물에 빠져 있는 물건들을 하나둘 건져내는 모습도 포착이 됐습니다. 네, 제보자는 상인들이 장사도 시작하지 못한 채 물청소만 하고 있는 상황이라 피해가 크다며 답답한 마음을 전했습니다. 네, 다음 영상 보시면요. 통영 봉평동에서 새벽 6시 반쯤에 촬영된 모습입니다. 네, 사찰 바로 옆에 있는 저수지에서 물이 범람하면서 비탈길을 따라서 흙탕물이 쏟아져 내리는 모습입니다. 마치 포탄이라도 떨어진 것처럼 아스팔트 도로가 산산조각이 났는데요. 세찬 비 때문에 쓰러진 자재와 부러진 나뭇가지 등도 나뒹굴고 있습니다.
2: 네, 이렇게 비가 많이 내리면 산사태 우려도 또 빼놓을 수 없지 않습니까? 또 관련 피해도 잇따랐다고요?
4: 네, 그렇습니다. 오늘 새벽 4시 40분쯤 사고인데요. 경남 거제 옥포동 아파트 뒤편의 축대벽이 산사태로 무너지면서 토사가 아파트를 덮친 겁니다. 네, 그림 보시죠. 취재진이 현장에서 취재한 화면인데요. 집 안으로 흙이 한가득 들어찬 모습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밀려온 토사가 1층 세대를 관통하면서 주민 한 명이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또 같은 층 다른 세대에서도 두 명이 다쳤는데 다행히 이분들은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이 밖에도 거제시 송정터널 인근에서도 산사태가 발생해 차량을 덮쳤습니다. 운전자는 다행히 대피했지만 송정터널 부산방향 통행이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0: 네, 지금 YTN으로도 산사태 제보가 여럿 들어왔다면서요?
4: 네, 그렇습니다. 마지막 순서로 제보해 주신 산사태 피해 영상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오늘 오전 9시 반쯤 거제시 이룬면 일대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산 비탈면 도로를 따라서 토사가 그대로 쏠려 내려오면서 아래쪽 민가 일대를 모두 덮쳤습니다. 주차된 차들이 돌무더기에 깔렸고요. 또 토사는 마을 옆에 있는 아파트 안쪽까지 들이쳤습니다. 제보해 주신 주민분은 빗물이 쏟아지면서 지하주차장에 있던 차들이 침수가 됐고 새벽부터 아파트에 전기가 들어오지 않는다고 전했습니다. 네, 다음 영상 보시겠습니다. 마찬가지 비슷한 장소인데요. 오늘 아침 7시 경남 거제시 이룬면에 있는 주택에서 촬영된 사진들입니다. 커다란 나무 기둥이 마치 화살처럼 벽을 뚫고 집 안으로 들어온 모습입니다. 집에 있던 가족들은 다치지는 않았지만 혼비백산해서 집 밖으로 대피해야 했다고 설명했는데요. 주택 바로 옆에 있는 비탈면에서 산사태가 벌어졌기 때문으로 토사에 밀려난 차량이 집 외벽을 강하게 충돌하는 일도 간밤에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2: 네, 지금까지 서울부 김태원 기자와 남부지방 폭우 피해 상황 알아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0: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조금 전에 보신 것처럼 밤사이 재난성 호우가 쏟아진 경남 남해안 곳곳에서 침수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2: 오늘 경남 남해안에 최대 80mm 이상 더 내린다는 예보인데요. 자세한 날씨 기상캐스터 연결해 알아봅니다. 맹희정 캐스터.
3: 네, 반포 한강구글에 나와 있습니다.
0: 네, 지금까지 현 전국에서 가장 많은 비가 내린 지역 어디입니까?
3: 네, 경남 거제입니다. 거제 남부면 명사해수욕장 일대에는 시간당 62mm의 호우가 기록됐는데요. 앞으로 이 지역에는 최대 80mm의 비가 더 예보됐습니다. 이미 밤사이 많은 비가 내린 탓에 추가 피해가 우려되는데요. 그럼 자세한 지역별 비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레이더 화면을 살펴보시면 강한 호우구름대는 남부 경남 남해안을 중심으로 발달해 있습니다. 내륙 곳곳에도 산발적인 비구름이 분포하고 있는데요. 현재 경남 거제에는 호우경보가, 그 밖에 경남 지역 다섯 곳, 부산과 울산에는 호우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내일 아침까지 경남 남해안을 중심으로 비가 이어지겠습니다. 오늘 예상되는 비의 양은 경남 남해안에 최대 80mm 이상, 제주는 5에서 40mm가 더 내리겠습니다. 이렇게 비가 그치더라도 대기가 불안정해진 탓에 중부와 호남은 오후 한때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오늘 한낮 기온은 서울 30도로 어제보다 5도 높아서 무덥겠고요. 폭염주의보가 발효된 전남 지역은 광주 32도가 예상됩니다. 이번 연휴가 지나고 나면 또다시 33도 안팎의 무더위가 기승을 부릴 전망입니다. 이미 많은 비가 내린 지역은 지반이 약해져 있는 만큼 비가 조금만 더 내리더라도 추가적인 피해가 발생할 위험이 큽니다.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계속해서 예의주시해야겠습니다. 지금까지 YTN 맹희정입니다.
0: 오늘 새벽 경남 거제에는 시간당 124.5mm의 비가 쏟아졌습니다. 올해 처음 신설된 재난성 호우 긴급재난 문자가 밤사이 4차례 발송됐는데요. 시간당 강수량이 100mm 이상일 때 발송됩니다.
2: 1시간 강수량 72mm 이상 때 발송하는 호우 긴급재난 문자보다 높은 수준의 최상위 경고인데요. 이 정도의 비가 얼마나 위험한지 최하영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5: 비가 50mm 내렸다고 할 때 온종일 내리는 것과 1시간 만에 쏟아지는 건 전혀 다릅니다. 실제 피해를 좌우하는 건 비의 양보다 강수 강도인 경우가 많습니다. 강수 강도는 1시간 동안 내린 비의 양으로 설명하는데 시간당 15mm 정도만 돼도 와이퍼가 쉴 새 없이 움직이며 도로에 빗물이 고이기 시작합니다. 시간당 30mm를 넘으면 우산을 쓰는 게 의미 없어집니다. 잠시 걷기만 해도 옷과 신발이 젖고 지하차도 같은 저지대에는 물이 차기 시작합니다. 시간당 50mm 이상이면 침수 위험이 크게 올라갑니다. 도로에 빗물이 빠르게 차오르고 차량도 물에 잠겨 제대로 나아가기 힘듭니다. 시간당 70mm를 넘어서면 극한 호우로 침수 피해가 현실화되는 단계입니다. 하천 주변 차량이 물에 잠기고 곳곳에서 침수 피해가 잇따릅니다. 시간당 100mm에 이르면 재난 수준에 해당합니다. 도로 위 차량이 물에 둥둥 뜨게 되고 지하 공간은 물론 건물 저층까지 침수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군산과 서산, 김포 등 전국 15곳에선 시간당 100mm 안팎의 극한 호우가 관측됐습니다.
6: 올해부터 시간당 100mm 이상의 비가 내리면 재난성 호우 긴급재난 문자를 추가로 발송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위험을 알리는 수준이 아니라 즉시 대피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5: 최근에는 짧은 시간 좁은 지역에 비가 집중되는 국지성 호우가 늘고 있습니다. 같은 양의 비라도 짧은 시간에 쏟아질수록 피해는 커집니다. 이제는 얼마나 많이 내리느냐보다 얼마나 강하게 쏟아지느냐를 먼저 살펴야 합니다. YTN 최하영입니다.
0: 큰 비가 내리면 차량이 침수돼 차 안에 고립되는 사고가 반복되곤 하는데요.
2: 수위가 50cm만 돼도 차량 문 개방이 어려울 수 있어 그 전에 탈출해야 하고 만일에 대비해 비상 탈출 망치를 상시 구비해야 합니다. 유사시 대응 요령을 차유정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7: 지난해 7월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졌던 충남 서산. 60대 운전자가 침수된 차량 안에서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최근 5년 동안의 차량 침수 사고가 3만 5천여 건인데 96%가 장마와 태풍이 몰리는 7월에서 10월에 집중됐습니다. 운전 중 차량이 침수되는 상황이 벌어질 경우 탈출은 언제 해야 할까? 소나기가 한두 시간가량 내려 타이어 기준 절반가량이 잠기면 물이 운전석 발밑까지 차오르긴 하지만 아직은 문을 열고 빠져나올 수 있습니다. 비가 더 집중적으로 내려 수위가 50cm, 타이어가 80%가량 침수된 상황. 차문 하단을 통해 물이 유입되는 이때부터는 차량 안팎의 수압 차이로 문을 열기가 어렵습니다. 이 때문에 물이 타이어 절반을 넘어 차오르고 있다면 당장 주행을 멈추고 탈출해야 합니다.
8: 차량 타이어 절반 정도가 차게 되면 그 이상 유입되는 물로 물이 차오르기 때문에 타이어 절반 정도를 기준으로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7: 급작스럽게 차가 완전히 침수됐다면 어떻게 할까? 창문을 깨고 탈출해야 하는데 머리 받친 대로 창문을 가격하는 방법은 실제로는 유리 깨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9: 흔히 알려진 방법들로 창문을 깨고 탈출하는 것은 저와 같은 성인 남성에게도 힘들었습니다.
7: 비상탈출용 도구의 경우 차량용 망치가 가장 효과적이었습니다. 불가피한 상황에 침수 구간을 지날 경우엔 저속으로 주행해야 엔진 쪽에 물 유입이 덜했습니다. 집중호우가 잦아지면서 지하차도나 저지대 도로 침수 사고 위험이 커지는 가운데 빠른 상황 판단과 신속한 대피가 중요합니다. YTN 차유정입니다. 차이가 문 개방에 어떤...

0: 오늘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을 이끌 차기 당대표를 비롯해 새 지도부가 선출됩니다.
1: 3파전 2강 구도 속 호남권과 수도권에서 격차를 벌린 김민석 후보가 1차 과반 득표로 대표직을 확보할지, 또 정청래 후보가 막판 대역전극을 보여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대전 컨벤션센터 연결해서 민주당 제3차 정기 전국당원대회 분위기 살펴보겠습니다. 백종규, 표정우 기자.
2: 네,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가 열리고 있는 대전 컨벤션센터에 나와 있습니다.
0: 네, 민주당 전당대회가 이제 곧 진행되죠?
2: 네,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을 이끌 당대표를 비롯해 최고위원 등 새 지도부가 오늘 이곳에서 선출이 됩니다. 민주당 정기 전국 당원대회를 열고 당대표와 최고위원 5명을 선출하게 되는데요. 새 지도부 2년 임기를 합니다. 2028년 총선 공천권을 쥐게 되는 만큼 여권 내 권력 지형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 전당대회는 오늘 오후 1시 30분쯤 개회됩니다. 지금이 12시 30분쯤이니까요. 1시간 뒤에 열리게 되는데, 오후 2시쯤 본격적으로 전당대회가 시작이 되는데, 오후 2시 20분쯤엔 당대표와 최고위원 선출의 건이 상정이 되고, 2시 50분쯤에 후보자 정견 발표가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오후 5시에 투표 종료와 함께 개표 개시 선언이 이어지는데요. 그리고 1시간 뒤쯤 오후 6시쯤에 드디어 민주당을 이끌 새로운 지도부가 선출돼 발표되게 됩니다. 그런데 표정훈 기자, 오늘 새로운 당대표를 선출하는 과정에서 변수가 좀 있지요. 개표를 진행한 뒤에 과반 득표자가 나오지 않으면 처음 도입되는 선호투표제를 통해 최종 승자를 가리게 된다고요?
3: 네, 그렇습니다. 이번 전당대회는 대의원과 권리당원 투표 70% 그리고 국민 여론조사를 30% 합산해 최종 결과를 내리게 됩니다. 지난 14일과 15일에 실시한 국민 여론조사 결과는 오늘 전당대회 현장에서 공개되는데요. 그런데 만약 최종 결과에서 과반 득표자가 나오지 않으면 결선 투표 방식인 선호투표제를 통해 최종 승자를 가리게 됩니다. 선호투표제는 최하위 후보를 1순위로 투표한 유권자의 2순위 선택을 합산해 당선자를 결정하는 방식입니다. 만약 당대표 후보자 가운데 과반 득표자가 나오지 않으면 예정된 시간보다 1시간 정도 당선자 발표가 늦어질 수도 있습니다. 김민석 후보가 누적 득표에서 과반을 얻어 1차 투표에서 승부를 결정지을지, 아니면 정청래 후보가 국민 여론조사 등에서 압승해서 승부를 뒤집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그럼 어제까지의 상황도 좀 알아보겠습니다. 김민석 후보가 당심 경쟁에서 승리하면서 결승선에 한 발 더 다가갔다는 평가가 나오죠?
2: 네, 그렇습니다. 김민석 후보가 대의원 투표와 국민 여론조사가 남았지만 비중이 큰 권리당원 투표에서 절반 가까운 표를 확보했습니다. 다만 말씀드린 대로 대의원 투표 그리고 국민 여론조사가 막판 변수로 떠오를 가능성이 있는데요. 김민석 후보 누적 득표율이 49.91%로 41.51%를 기록한 정청래 후보의 8.4%포인트 차로 앞서고 있습니다. 송영길 후보는 8.58%의 득표율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는 경남과 대구, 경북 가중치 5%가 반영되지 않은 득표율입니다. 2주차 경선까지 1.48%포인트 차에 불과했던 두 후보 격차가 권리당원 71%가량이 몰린 3주차 호남 그리고 서울 경기 경선을 거치면서 벌어졌는데요. 지금까지는 승리의 무게추가 김민석 후보 쪽으로 기울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 표정훈 기자, 김민석 후보가 당원 투표에서 승리한 배경에는 이른바 명심이 작용한 것 아니냐 이런 평가가 나오는데요. 김 후보가 권리당원 투표에서 앞서가는 배경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3: 네, 김민석 후보는 이재명 정부 초대에 국무총리를 지냈습니다. 그동안 당청관계 안정론을 계속 내세우면서 정청래 후보를 반명 후보로 규정했는데요. 이러한 점이 표심에 영향을 미친 걸로 보입니다. 김민석 후보는 전당대회 순회 경선 과정에서도 명청 대전이 벌어졌다며 이제 끝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송영길 후보가 정청래 후보를 상대로 협동을 펼친 점 또한 김민석 후보에게 유리하게 작용했을 수 있습니다. 결국에는 김민석 후보와 정청래 후보 사이 양강구도 양상인데, 김 후보는 과반 승리를, 정 후보는 대역전극을 노리는 상황이군요.
2: 네, 그렇습니다. 김민석 후보는 선호투표제에 따른 결선투표 없이 1차 투표에서 과반 승리를 거두는 것을 당연히 기대하고 있습니다. 당원투표에서 과반에 육박하는 득표를 했고 친명계 국회의원 다수의 지지를 받고 있기 때문인데요. 반면 정청래 후보는 오늘 발표되는 일반 국민 여론조사와 대의원 투표에서 역전을 이뤄내야 하는 상황입니다. 정청래 후보는 애초 호남에서 불리하더라도 서울 경기에서 형세를 뒤집을 수 있다는 기대가 있었지만 내리 2연패를 당했는데요. 그러나 서울 경기에서 저력을 보여주면서 승부를 대의원 투표와 국민 여론조사 투표로 이어갈 동력을 잃지는 않았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정청래 후보가 최종 승리를 거두려면 민주당 지지층과 무당층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에서 당원 투표 열세를 만회해야 하는 만큼 높은 득표율을 기록해야 합니다. 오늘 당대표와 함께 민주당을 새롭게 이끌 최고위원들 경선도 진행되고 있는데요. 최고위원 경선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죠?
3: 네, 최고위원 권리당원 투표에서는 최민희, 박선원, 서미와 이성윤, 한민수 후보가 당선권인 5위 안에 들었습니다. 1위를 차지한 후보가 수석 최고위원을 맡게 되는데요. 수석 최고위원은 2년간 차기 대표의 바로 옆에 서는 자리인 만큼 친명계와 친청계 사이의 쟁탈전이 치열한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득표율을 보면 최민희 후보가 16.91%로 선두로 치고 나가고 있고요. 박선원 후보는 16.6%를 득표하는 상황인데 1, 2위의 득표율 차이가 불과 0.31%포인트에 불과합니다. 대의원 투표와 국민 여론조사 결과에 따라 충분히 뒤집힐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최고위원 경선에도 변수가 좀 있습니다. 어제 서울 경기 경선이 마무리된 뒤 친명계로 분류되는 인미의 김명호 후보가 사퇴를 했죠.
2: 네, 서울 경기 순회 경선을 거치면서 최고위원 당선권이 친청 3명, 친명 2명 구도로 변화했습니다. 지금 최고위원 누적 득표율을 보면 이성윤, 한민수, 김용 후보가 모두 13%대 득표율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야말로 박빙 승부를 펼치고 있는 것입니다. 최고위원은 5위 안에 순위 안에 들어야 하기 때문에 새 후보가 그야말로 치열한 경쟁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누적 득표 하위권인 친명계, 인미의 김영호 후보가 후보직을 사퇴했습니다. 이들 모두 같은 친명계인 김용 후보에게 표를 몰아달라고 호소하기도 했는데요. 김용 후보는 근소한 격차로 6위에 올라있는 만큼 남은 대의원 투표를 결집해 당선권 5위 안으로 진입시키겠다는 전략을 세우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상 당선권에서 멀어진 상황에서 친청계인 이성윤, 한민수 후보와 5위 자리를 두고 초접전을 벌이는 친명계 김웅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서 지원에 나선 것으로 해석됩니다. 이제 집권여당의 새 지도부가 윤곽을 드러내기까지는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당대표, 최고위원 후보들은 결과를 예단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끝까지 막판 표심 잡기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정기 전국 당원대회가 열리고 있는 대전 컨벤션 센터에서 전해드렸습니다.
0: 네,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마지막 순회 경선 지역인 서울 경기에서도 김민석 후보가 승리하며 1위를 지켰습니다. 오늘 국민 여론조사 결과 등을 합산해서 새 지도부가 선출되는데요. 자세한 내용 성치훈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이재능 국민의힘 미디어 대변인과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어제 마지막 순회 경선 지역인 서울 경기 초박빙이었습니다. 김민석 후보가 46.66%를 득표를 하면서 정청래 후보의 0.38%포인트 앞섰거든요. 어느 정도 예상됐던 결과입니까?
4: 그렇죠. 소속권에서는 좀 각축을 벌일 거라는 예측들이 많았고요. 1등하는 후보가 2등하는 후보보다 뭐 많이 앞서지 못할 것이다. 아주 근소하게 이길 것이다 라고 다들 대부분 예측을 했었고요. 근데 서울 경기에서는 이 정도 격차가 거의 나지 않았습니다만 토요일 날 있었던 이 호남 경선에서 격차가 많이 벌어졌기 때문에 사실상 지금 49.91%면 거의 이제 과반에 육박하는 수치가 나옵니다.
5: 1650 K-Fox, number one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6: 재미와 정보가 가득한 라디오 서울의 주말 프로그램 AM 1650 라디오 서울이 8시를 알려드립니다.
7: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8: 금요일 정치 한상 시간입니다. 서정욱 변호사, 박지훈 변호사, 배종찬 인사이트K 소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9: 안녕하세요.
10: 안녕하십니까.
8: 네, 조일의 서면 제청으로 대법원 대 청와대 갈등이 불거지는 가운데 청와대는 대한민국 헌정사 초유의 유례없는 일방적 통보라며 사안을 매우 엄중하게 보고 있다 이렇게 밝혔는데 뭐 원론적인 표현 같기도 하고요.
9: 이제 입장이 나왔기 때문에 이게 반려가 될 가능성도 있어 보이고 또 지금 보도에 따르면 뭔가 이게 전화를 좀 하고 그 판사들한테 그래서 직권남용 이런 문제 얘기도 있습니다. 그러면
8: 전화를 누구한테 했다는 거예요?
9: 이제 임명 관련해서 제청 그 받았던 그 판사들한테
8: 네 명?
9: 예. 네. 그 좀 몇 명은 지금 또 해도 되느냐? 지금 상황이 변경됐는데 하지 말겠냐? 이런 등등의 얘기를 좀 했다라고 지금 행정처장이 얘기를 했거든요.
8: 그 위법 여지가 있다.
9: 위법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라면 대법원장 입장에서도 이걸 또 걷어들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또 중간에 국회도 지금 임명을 동의를 해야 될 상황이니까 여러 가지 변수들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8: 예. 그래요. 자, 변호사님 어떻게 보세요?
10: 뭐 제가 이제 그 취재하기로는요. 이재명 대통령은 이제 그 김민기만 된다.
8: 예.
10: 이렇게 했고요. 근데 조희대 대법원장은 김민기 빼고 세 명 다 된다. 1순위로 이제 윤성식, 그다음에 2순위 손봉기.
8: 예.
10: 근데 박순영 여성 대법관까지 다 오케이.
8: 네. 예.
10: 근데 셋 다 청와대가 거절했다.
8: 네. 예.
10: 이런 이야기입니다.
8: 네 명 중에 두 명 하는 거 아니에요?
10: 네 명 중에 한 명이죠. 네 명 중에 한 명. 또 이번에 이영구 후임 네 명 중에 한 명.
9: 다른 네 명.
10: 그렇죠. 그 총 두 명인데. 근데 제가 또 취재해 봤더니 기사도 났어요. 왜 조희대가 김민기는 안 되느냐? 이걸 대장동 판결이나 뭐 남편이 헌재 재판관 이게 아니고요.
8: 예?
10: 이분이 그 김경수 지사 있잖아요.
8: 예.
10: 얘는 드루킹.
8: 예.
10: 그때 1심에서 김경수 지사가 업무방해하고 공직선거법으로 두 개 형이 선고됐거든요.
8: 예.
10: 근데 2심에서 업무방해로 2년 받고 그다음에 공직선거법이 무죄가 나왔어요.
8: 예.
10: 그때 김명수가 대법원장인데
8: 예?
10: 김민기 판사하고 주심 판사인데 통화를 해서 대법원의 부담을 들어줘서 좋다. 이런 통화 내기 조선일보 단독부터 쭉 기사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희대 대법원장 입장에서는 청문회 갔을 때 아, 그때 김경수 선고할 때 거래를 대법원하고 통화를 했다? 그럼 낙마할 수 있다. 이래서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들은 이야기예요. 따라서는 반려를 이번에 하면요. 김민기를 추천 안 할 거예요. 그럼 이게 추천할 생각 없어요. 윤성식은 지금 이제 내란 전담 제품을 갖고 박순영 대법관은 선관위 위원이에요.
8: 예.
10: 따라서 처음부터 추천위를 구성해서 완전히 네 명 새로 하지 않을까.
8: 다시 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런데 지금까지 언론 보도는 김민기 판사가 불가 이유가 대법원에서도 남편이 헌재에 있기 때문에 이해 충돌 여지가 있다. 이걸 얘기했는데 지금 오늘 처음 말씀하신 것 같네요.
10: 그 그렇죠. 요거는 이제 다 보도가 됐고.
8: 예전에 그다음, 보도됐고.
10: 예, 남편이 그거는 이유 맞고.
8: 예.
10: 지금 사심제잖아요. 자, 그다음에 대장동 판결에 그 무죄 놓은 거 김만배 씨하고 최윤길 의장. 요거는 언론이 보도했는데 진짜 중요한 거는 김경수
8: 있다.
10: 판결이다. 그걸 제가 확인한 거죠. 경제 후보한테 들은.
8: 아니 뭐 그건 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10: 예.
8: 그 추천위원회에서 어쨌든 김민기도 올린 거잖아요.
10: 그렇죠.
8: 추천위가 올렸으면 추천위도 이런 걸 다 어떤 재판 여건을 다 파악하고 올렸을 텐데.
10: 그러니까 이제 보기에 따라서 뭐. 대법원장이 그때 통화해가지고 부담들 고맙다. 통화 일방적이니까 괜찮다 보는 사람도 있지만 조희대 대법원장 그걸 심각하게 보고 있는 거죠.
9: 예, 그게 조금 납득이 안 돼요. 그 추천위원회도 조희대 대법원장이 구성을 한 거거든요.
8: 그럼요.
9: 예. 올라왔을 때 그때 그러면 문제 제기를 했었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지금 이해충돌입니다. 그 헌법재판관하고 지금 남편 부부지간이니까 지금 말했던 사심이 그거거든요. 재판 소원이 가능하면 이게 올라가게 되면 이해충돌되는 거 아니냐 이 부분인데 그때가 그 제도가 없었던 것도 아니고 그렇다면
8: 예.
9: 그때 벌써 김민기 판사는 안 된다고 했었어야죠. 예.
8: 지금 이제 첨예하게 대립된 거는 뭐냐면 청와대 입장은 관례를 기존의 관례를 깼다는 거잖아요. 사실 청와대하고 대법원장이 의견이 부딪힌 게 대법관 문제로 인해서 처음은 아닙니다. 여러 번 있었는데 그 여러 번 있는 동안 결국은 다 협의해서 뭐 대법원이 양보를 하는 모양새로 그래서 결론이 났는데 이번에는 결국 마지막까지 협의 안 하고 서면으로만 던졌다. 그래 관례를 깼다. 이런 거고. 그러니까 청와대 입장 또 여당 입장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정치 행위를 한 거 아니냐. 이 주장이고. 대법원과 야당 이야기는 법대로 재청하고 국회가 의결하고 대통령 임명하면 된다. 여기에 불법이 뭐가 있느냐. 이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부딪히고 있는데 청와대 입장은 또 여론의 향방을 신경 쓰지 않을 수 없잖아요.
11: 그렇죠.
8: 후폭풍도 생각해야 되고.
11: 맞습니다. 이제 이게 충돌이죠. 충돌인데 이른바 이제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을 해야 된다. 예, 전국적으로 이제 물러나라라는 현수막을 개첩하라 이런 상황이 되는 거고, 대법원도 대법원대로 뭔가 조율에 대한 부분을 더 강조하기보다는 우리는 이렇게 했다 이렇게 했고 또 만나려고 했으나, 이거는 법원행정처장 노경필의 설명입니다. 예. 만나려고 했으나 청와대 쪽에서 민정수석을 통해서 굳이 이견이면 올 필요 없고 서면으로 재청하라 이 이야기를 하는 건데, 헌법 104조 2항의 이 재청권은 대법원장이, 동의는 국회가, 임명은 대통령이 돼 있거든요. 저는 이런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어요. 저는 데이터 분석하는 사람이니까. 이게 이렇게 충돌할 일일까? 우리가 지금 상당히 많은 현안들이 있고 국민들이 예. 민생이다 이렇게 하는데, 지금 결과적으로는 대법원장과 대통령이 싸우는 상황이 됐어요. 물론 예. 대통령이 전면에 부각되지는 않습니다. 김인석 당대표가 또 전면에 나서서 이 건을 이제 처리하고는 있습니다만, 이런 생각이 들어요. 뭐 민주당에서는 이 조희대 대법원장이 대선 1개월을 앞두고 유죄 취지 파기환송, 선거에 결정적인 영향을 줄 수밖에 예. 없는 판결을 내린 건 압니다만은, 뭔가 이걸 국민한테 이렇게까지 충돌하고 불거지는 모습을 보일 일인가? 아니, 저는 그 내부적으로 지금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용인데, 그럼 대법원에서는 조목조목 그 근거를 가지고서 김민기는 왜, 박순영은 왜, 손봉기는 왜, 그다음에 김상수는 왜, 이렇게 해서 자료를 보내고, 그럼 청와대에서는 그걸 검토한 후에 다시 답을 주고, 절차와 관련된 부분도 설사 조희대 대법원장이 대통령이 들어오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대통령의 그런 전달을 까버린 것인지, 그게 아니라 조희대 대법원장이 아예 뭐 청와대 쪽에서는 어떤 반응이 온다 하더라도 난 안 가, 이미 기분 나빴어 이렇게 안 간 건지, 저는 이게 서로 말로서 서로 절충으로서 조율될 수 없는 일일까? 끝까지 충돌로 가서 국민들이 이 백주 대낮에 대법원장과 이 집권 여당의 당대표가 싸우는 모습을 봐야 될까? 저는 이게 이해가 안 돼요.
8: 그래서 네. 그 방법은 다시 협의를 하든가, 아니면 청와대에서 반려를 하든가, 아니면 국회에서 부결을 시키든가 네. 이런 거잖아요. 그런데 뒤에 있는 두 가지 방법은 지금 배종찬 소장이 우려하는 것처럼 싸울 수밖에 없는 문제고 그렇죠. 시간도 오래 걸릴 거고, 어떻게 다시 협의할 방법은 없나?
9: 그래서 저는 이제 대법원장이 거둬들이는 게 가장 무난하다고 생각이 들긴 하죠.
8: 그러니까 뭐 거둬들이는 게 모양새가 좀 빠지면 협의라 네. 다시 협의하겠다
9: 최소한 협의한다고 네. 하면서, 지금 좀 전에 말했지만 추천위원회에 있는 그 판사들 또 지금 다 할 수 없는 상황이 돼 버렸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서정호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협의해서 새롭게 추천위원회에서 3명이든 4명이든 올려가지고 하는 게 가장 정상적인 방법이거든요. 아마 대법원장이 뭐 정확하게 말씀은 안 하고 있지만 그런 어떤 그림도 구상을 하고는 있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고 보도상으로 봤을 때는 지금 직권남용 이런 부분이 좀 문제될 여지가 충분히 있는 거거든요. 저는 가장 바람직한 해결 방식은 그런 방식으로 생각이 듭니다.
8: 근데 또 현실적으로 조희대 대법원장이 서면 제출까지 했는데 다시 협의를 하겠느냐? 그런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10: 조희대 대법원장이 다시 협의할 가능성은 제로다.
9: 아, 제로입니까?
10: 이래 보고 순서가요. 대법원장이 재청권이 있고 예? 그다음에 국회 동의권이 있고 예? 그다음에 대통령 임명권이 있는 예, 거예요. 예. 그럼 저는 재청권 행사했잖아요. 예. 그럼 일단 이게 대통령이 국회를 보내야 돼요. 국회에서 민주당이 다수석이잖아요. 다수석. 예. 그럼 이게 국회에서 그냥 부결하는 게 이게 맞다. 법에. 이게 유일한 해법을 봐요. 굳이 끝까지 마음에 안 들면 이런 식으로 이렇게 국회 동의권을 가지고 하는 게 제도적으로 헌법의 정의 절차다. 이렇게 봅니다.
8: 그런데 윤석열 정부 때도 기억하시죠? 이런 일이 있었어요.
10: 그건 이제 김용수 대법원장 꼬리를 내린 거. 저희들 대법원장 스타일이 다른 거죠.
8: 그러니까 네. 이런 일이 있었는데 그때는 다시 이제 협의를 해서 대법원이 양보를 한 거잖아요.
10: 그렇죠.
8: 그런데 그때도 어떤 얘기가 있었냐면 윤석열 대통령이 그때는 이제 거부권 행사해야 된다.
10: 반려 뭐 이런.
8: 반려요. 네. 그때는 의견이 달랐을 것 같은데.
10: 그때는 김용수 욕했죠. 그때는 김용수 비판했는데 이번에는 뭐 저는 저희들 응원합니다.
8: 네.
11: 아니 저는 짧게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이게 뭐 여야를 구분해서 할 문제 또는 뭐 자기 진영이냐 아니냐를 따질 문제를 떠나서, 윤석열 대통령 때도 이 조희대 대법원장이었잖아요. 그때도 조희대 대법원장 시절에도 오석준이라는 후보자가 있었습니다. 지금 이제 뭐 김민기 이 서울고법 판사의 남편인 헌법재판관은 오영준 헌법재판관이고, 근데 오석준의 경우에도 윤석열과 너무 가깝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그런 문제 제기가 돼서 결과적으로는 법원 행정처장을 이 오석준을 시키지 않고 천대비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그러니까 따져볼 걸 따져보면 돼요. 어떤 사람이 뭐 김민기 후보자가 어떻다, 박순영 후보자가 어떻다에 대해서 좀 더 면밀하게, 그게 사심이 실려서 뭐 된다 안 된다가 아니라 왜 이 사람이 적법한 사람인지 적절한 사람인지 아닌지를 서로 의견을 절충을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8: 네. 예. 근데 박시영 변호사님, 네. 지금 언론 보도를 보면 대법원 내부에도 또 법원 내부에도 약간의 불만이 있다. 그렇죠. 조희대 대법원장에 예. 대해서. 왜냐하면 일단 그 대법관 구성이 다양성이 굉장히 중요한데 예. 뭐 우리나라 사법부 최후의 보루기 때문에. 그런데 이렇게 조희대 대법원장의 생각대로 가면 천편일률적으로 갈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렇죠. 성향이. 예. 그것도 문제고 두 번째는 이게 그동안 법원이 공격을 좀 받았는데 조용해졌다가 이 건으로 다시 공격받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또 정치 이슈의 한 중간으로 들어가게 됐다. 조희대 대법원장 때문에.
9: 맞습니다.
8: 그런 불만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9: 그러다 보니까 판사들 중에는 진작에 좀 하든가 이제 와가지고 정치적으로 좀 이렇게 일정 같은 것도 그렇게 좀 했던 것도까지 합쳐서 또 담당 뭐 이렇게 판사도 보면 지금 말한 것처럼 60대 남성 서울대학교 출신 이 딱 정해져 있거든요. 그럼 다른 많은 판사들은 다 서울대가 아니기 때문에 예? 다양한 게 여성 남성 뭐 지역 이렇게 되는 걸 바라기 때문에 아마 그런 얘기를 하는 것 같고 가장 중요한 건 그겁니다. 법원이 최소한 뭐 정치나 이런 데 안 끼어드는 게 법관들의 모든 법관의 대부분 생각인데 사실 지난번에 이재명 대표 시절 때 그 전원합의체 판결 때문에 상당히 수렁에 좀 빠졌었는데 이제 나왔다고 봤는데 또 이게 정치적으로 끼어든 격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대법원장에 대한 어떤 신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떨어진 게 아닌가 예. 그렇게 해석이 예. 됩니다.
8: 자, 서정욱 변호사님 지금 예. 야당에서는 결국은 아까 서 변호사 말씀처로 법대로 한 거니까 법대로 해달라 이런 건데 그래서 지금 민주당에서는 그러면은 우리가 법사위 현안 지를 때 대법원장 부를 테니까 예전처럼 인상하고 간다거나 그러지 말고 나와라 나와서 끝까지 12시간씩 있어봐라 뭐 또 이렇게 될 것 같아요.
10: 근데 아마 이게 관행상 대법원장 인사하고 아마 안 놀 걸로.
8: 아니 그러니까 지금 관행이냐 법이냐 계속 그걸 붙으니까.
10: 그거 아마 이게 뭐 대법원장 저는 안 놀 나오긴 놀지 뭐 모르지만 바로 나갈 것 같아요. 에이. 사법 독립 때문에. 에이. 근데 이거요 김용민 의원 아시죠?
8: 네.
10: 저는 어제 법사에 깜짝 놀랐는데 이 재청권이요 유신헌법 때 7차 때 유신헌법 때 대통령이 대법관 이게 장악하려고 사법부를 도입한 거라고 막 큰소리 치더라고.
8: 예, 예.
10: 노경필이 불러놓고
8: 예, 예.
10: 진짜 공부 좀 해야 돼 김용민은. 이게요 5차 개헌 때
8: 예.
10: 우리 이승만 4.19 직후에 5차 개헌 때 209 때 그때 들어간 겁니다. 원래 이승만 때는 대법원장이고 대법관이고 대통령이 다 임명했어요.
8: 예?
10: 근데 사법부 독립을 지키기 위해서 예, 예, 예. 대법원장한테 재청권을 준 게 5차 때 들어간 거예요. 취지하고 내용을 전혀 반대로
8: 예.
10: 김용민 의원이 말하길래 야 공부 좀 해야 된다
8: 예.
10: 이 생각했는데
8: 예.
10: 따라서 이번에 재청권을 존중해주고 그럼 국회는 동의권에서 막으라 예, 예. 저희 촉구합니다.
8: 근데 뭐 하여튼 이게 지금 쉽게 가라앉을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당분간 계속 시끄러울 텐데 그 오늘 나온 갤럽 조사 보니까 대통령 지지율이 하락세에서 약간 반등했더라고요.
11: 그렇습니다. 네네. 이른바 이제 대통령의 지지율이 오늘 나온 결과만 놓고 보면은 추가적으로 하락은 안 하는 것이냐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지지율이 1% 2% 정도로 하락폭이 줄어들거나 좀 행보하게 되면 이제 그런 판단을 할 수 있는데 자 먼저 소개를 해드립니다. 오늘 소개드린 모든 조사는 중앙선거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한국갤럽이 자체적으로 지난 18일부터 20일까지 전국 1,004명을 무선 가상으로 전화 면접 조사한 결과인데요. 이재명 대통령의 이 국정 수행에 대해서 잘하고 있는지 잘못하고 있는지 물어본 결과 잘하고 있다는 긍정 평가가 45%로 직전 조사보다는 1% 올라갔어요. 부정은 45%로 부정과 긍정이 똑같습니다. 45, 45인데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이유는 외교, 그다음에 경제 민생 전반적으로 잘한다, 소통이 들어가 있고 부정평가는 지난 직전 조사하고 마찬가지로 부동산 정책이 가장 높고요. 그다음에 경제 민생 새로 들어갔다기보다는 조금 비율이 올라간 게 국방 안보 대북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제가 좀 말씀드릴 부분, 이게 화수목 조사이기 때문에 조희대 대법원장 건이 안 들어가 있어요.
12: 그렇죠. 예, 예.
11: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이 상당히 앞으로 어떻게 영향을 미쳐, 물론 이것이 유리 분리 쪽으로 각각 이제 진영별로 영향을 미칠 부분인데, 제가 이제 아주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말씀 드린 거는 아까 이동영 앵커가 물어보신 질문이 중요해요. 만약에 차분하게 법리적으로만 조희대 대법원장한테 뭘 물어본다면 가장 궁금한 건 이걸 거예요. 왜 몇몇 후보자에 대해서는 뭐 재청을 하지 않았느냐, 신청을 하지 않았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법리적으로 설명해 드리면 분명히 고성이 난무할 겁니다.
12: 예.
11: 그래서 저는 아마 대법원에서도 이 조희대 대법원장도 선뜻 나온다는 결심을 하기가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8: 그러니까 뭐 오늘도 법사위에서 여야 의원들끼리 크게 한바탕 붙었던데, 제가 지금 배종철 수상한테 여쭤본 것도 그 대통령 지지율이 반등을 했고 대통령 지지율이 떨어지는 요인 중에 하나인 전당대회가 끝이 났고
11: 예.
8: 김기석 체제 출범했고 그럼 올라가지 않겠느냐라고 아마 여당에서는 예측했을 텐데 갑자기 이게 폭탄처럼 터졌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제 이 이후부터 여론의 흐름은 어떻게 될 것이냐?
9: 근데 이거 저는 조금 다른 측면도 있다고 예. 봅니다. 이 전당대회에서 좀 지지율이 좀 떨어진 거는 조금 갈등의 국면이나 또 전당대 도중에 막 싸움하는 그런 것들 때문에 작동을 했다면 이 조희대 이슈는 민주당 입장에서 봤을 때는 통합할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아. 다른 목소리 내기가 좀 어려워요.
8: 아. 공통된 적이 나타났다.
9: 예,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뭐 지금도 보니까 당 대표하고 옆에 최민희 의원하고 둘이 똑같은 피켓 들고 이제 뭐 조희대 어째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보면 같은 목소리를 내기 때문에 이른바 정말 정통 지지층에서 좀 흔들렸다면 그런 부분들은 오히려 이 이슈가 조금 더 낫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좀 해봅니다.
8: 그 조희대 탄핵 이야기도 나오는데 가능하다고 보세요?
10: 저는 이제 뭐 100% 불가능하다 보는데
8: 예, 예, 예.
10: 일단 탄핵 사유가 없고
8: 예.
10: 그리고
8: 아니 탄핵 사유야 뭐 헌재에서 판단하는 거고 탄핵은 걸 수는 있잖아요.
10: 제가 볼 때는 이게 뭐 법 위반 없고
8: 예.
10: 그다음에 헌재에서도 기각될 겁니다.
8: 뭐 저도 그런 생각이 듭니다만
10: 왜냐하면 이게 예. 아무리 그 뭐 비겁한 보수지만 그래도 보수가 몇 명 있거든요.
8: 6명이
10: 예, 예, 예. 돼야 되잖아요. 기각될 거고 그리고 이게 지금은 여론의 유불리는 없을 거예요. 진영 논리예요.
8: 예.
10: 지금은 조희대에 대해서는 뭐 진영 논리인데 탄핵까지 가면 중도층이 약간 떠나지 않을까요?
8: 거기다가
10: 국민 여론도
8: 다시 헌재에서 돌아오면 더 아마 여론이 안 좋아질 것이다 이런 말씀이잖아요.
10: 그렇죠. 결국에 제가 볼 때 현수막만 계속 걸지 탄핵까지는 못할 거예요.
8: 그 혹시 저런 것도 있나요? 그 조희대 대법원장을 만일 여당에서 탄핵을 하게 되면 대법원장이 공석이 되잖아요.
10: 예.
8: 지금 대법관도 두 명이 공석인데 그러면 저런 합의체가 제대로 돌아가겠느냐?
10: 올 수도 없다는 게요. 대법원장이 재판장인데요. 대법원장이 아프거나 사망하거나 뭐 중병이 걸리면 대행이 있거든요. 그런데
8: 예.
10: 탄핵은 임시로 직무가 정지돼 있고
8: 예.
10: 복귀할 수 있잖아요. 언제든지 기각하면.
8: 예.
10: 따라서 이게 대행이 없어요. 그러니까 재판이 없으니까 재판이 올 수도 없.
8: 재판 수도 없.
10: 그러면 좋은 게요. 6개월이라도 구속기간이요?
8: 네.
10: 그러면 한덕수, 이상미 전부 보석을 다 풀어주게 돼요.
8: 그게 좋은 겁니까?
10: 우리한테 좋은 거죠. 우리한테 좋은 거죠. 다 풀어주게 돼요. 재판 올 수도 없답니다.
9: 아, 근데 이런 경우는 처음이라서 저는 스톱? 아, 모르겠어요. 이런 경우는 없었습니다. 대법원장이 탄핵 소추된 적이 없었기 때문에. 근데 뭐 이렇게 정지될 수도 있겠지만 차선임 대법관이 아마 뭐 재판 진행할 가능성도
10: 권리 예. 그건 기다리대요. 언제 기각될지 며칠 뒤에 될지 모르기 때문에
9: 아 6개월 7개월 어떻게 기다립니까?
10: 아니 그렇게 안 갚고 한 달 만에 기각되는 게 있잖아요.
8: 만일
10: 그래서 그건 기다리대요 무조건.
8: 뭐 이 경우에 정말 탄핵으로 올라간다면 헌재에서 굉장히 빠르게 조치를 하겠죠. 뭐.
9: 그렇죠 네. 그렇죠.
8: 알겠습니다. 저도 여당이 그 여러 가지 생각했을 때 방금 이야기한 거 포함해서 뭐 여론 또 이 지금 전문가 중에 탄핵 사유가 된다라고 말한 사람 한 명도 없거든요.
9: 거의 없습니다.
8: 네, 그런 걸 봤을 때는 고민이 좀 깊지 않겠나. 그래서
11: 네, 이 말씀을 짧게만 좀 드리면 무슨 말씀이냐면 이게 만약에 대법원장이 이 탄핵이 통과돼서 국회에서 헌법재판소로 가면 유례없는 일이죠. 왜냐하면 법관이 이 법관의 최고봉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사법의 수장을 단죄해야 되는 상황이 되거든요. 단죄 여부를 결정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럼 여기에는 말 그대로 이 중도 또 뭐 20대 30대 또 수도권 뭐 수도권 수도권만은 아닐 겁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이 대통령 이른바 중도 지지 기반에 막 영향을 줄 가능성이 높고 또 하나는 뭐냐면 적어도 이제 임기 1년 동안에는 이른바 우리가 기저 현상이 있죠. 이른바 비상계엄에 대해서 또 상당히 안정을 시켜야 되고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또 지지율도 높으면서 힘이 실렸단 말이었는데 지지율이 낮은 상태에서 이렇게 할 경우에는 상당히 좀 거칠게 나간 또 강경하게 나가는 부분에 대한 반발 심리가 분명히 작동이 돼요. 그러면은 지지율도 단박에 회복되기 힘들고 물론 이제 국민의힘이 그걸 그렇다고 해서 반사익을 가져가는 건 아니겠습니다만 대부분의 국민들은 뭐 어떤 결과든 간에 지금 뭐 경기가 그렇게 썩 좋은 건 아니기 때문에 좀 더 노련하게 또 순조롭게 국정운영을 하기를 원할 거거든요. 저는 별로 전국적인 여론을 보더라도 그렇게 유리하게 작동한 민주당이나 대통령 지지율을 보더라도 그런 어떤 영향을 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8: 아까 박주민 변호사가 조이대라는 공공의 적이 나타나서 민주당이 단합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근데 꼭 그렇지도 않은 게 오늘 벌써 김민석 대표가 지명한 지명직 최고위원 두 명 친청계 최고위원이 반발했어요. 반발했는데 그 직능직 한국노총으로 임명된 분은 뭐 비판한 건 아니고 아마 청년 최고
9: 그렇죠.
8: 이거 경선해야 된 거 아니냐 왜 마음대로 임명했느냐 이런 것 같은데 그 당대표 입장은 당대표 고유 권한 아니냐 뭐 이런 것 같아요.
9: 경선 하겠다고 아마 그 선거하는 과정에서 얘기한 걸 아마 근거로 하고 또 당원 당규 뭐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거 앞만 봐도 그게 맞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친청이라 알려진 세 분의 최고위원이 그래도 이제 그 지지자 또 정청래 의원하고 같이 가는 그런 것들 때문에 목소리는 좀 내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뭐 계속 내기는 어려워. 왜냐하면 당대표의 권한이에요. 지명하면 그만이고 의결이라는 거는 그 후에 후속 절차를 같이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목소리는 내지만 그게 뭐 반영이 되거나 아니면 뭐 반발로 읽혀지거나 그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8: 네, 일단 그 이 친청 3명 의원 주장에 대해서 반발하는 친명 지지자들 입장은 그렇게 청년 최고가 중요하면 처음부터 넣지 처음부터 넣는다 그럴 때 세 명이 반대하지 않았느냐 이게 이제
9: 그렇죠.
8: 하나가 있는 것 같고 두 번째는 그동안 한 달 내내 친명 친청 갈라져서 싸웠는데 이제 겨우 봉합됐는데 청년 최고로 경선하면 또 친청 친명 나와서 싸울 거 아니냐 그걸 또 해야 되느냐 뭐 이런 것 같습니다.
9: 네
11: 그렇죠. 그런데 이 앵커 말씀대로 저는 이게 청년 최고위원이 문제가 아니라 뭔가 이 끄집어낼 빌미를 찾는 거예요. 뭔가 친천 쪽에서는 뭐 못마땅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독 의심살 수밖에 없고 유독 지적당할 수밖에 없는 김어준 방송에 딱 세 사람만 출연을 해요. 그러니까 그런 것부터가 아니 항상 우리가 정치권에서 하는 이야기가 이해를 사야 되지 오해를 사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굳이 그걸 득달같이 가서 방송에 출연할 이유가 있을까요? 그것도 내용도 대체적으로는 물론 뭐 김민석 대표에 대한 부정적인 이야기의 목소리를 높인 건 아닙니다만 듣자 들어보면은 좀 그런 지적하는 내용이 나오거든요. 원팀 스피릿을 강조하고 있는데 굳이 허니문 기간 중에 적어도 한두 달은 허니문 기간이잖아요. 또 대통령도 지지율이 지금 떨어져 있는 상황인데 그러면 그런 어떤 빌미를 찾기에 좋은 게 바로 청년 최고 아니 이 지금 조희대 대법원장 건 가지고는 달리 목소리를 낼 수가 없죠. 그러면 아니 이거 뽑아야지 왜 지금 그걸 전용기로 전용기 맞죠? 전용기 의원으로 임명 아니 이미 의원인데 의원 아닌 사람으로 기회도 좀 주고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 당으로부터 바람직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유를 꺼집어낼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네.
8: 이게 어떻게 지속되리라고 봐요?
10: 저는 이제 팀 정청래 저 변호인으로서 한 말씀 드리면 일단 김민석 후보가 공약은 했잖아요.
8: 예, 예, 예.
10: 그러면 이게 사과부터 하고 두 번째 제가 당은 26조를 보니 대표가 지명은 해요. 그런데 최고의 의결을 거친 다음에 당무위원회가 최종적으로 확정하잖아요.
8: 예.
10: 그럼 이게 우리가 보통 의결할 때 미리 사전에 조금 양해를 구해서 이런 사람 하는데 우리 만장일치로 박수로 끝냅시다. 이렇게 미리 약간 협의를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너무 일방적으로 둘이 딱 한 거 최고의 의결이 필요한데 그럼 당신들은 거수기잖아. 그러니까 이건 좀 정치력이 약간 미숙했다. 좀 사전에 협의하고 양해를 좀 구하고 이렇게 해서 좋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8: 뭐 그럼 이건 또 갈래로 가야 되는데 뭐 정청래 전 대표 때는 그렇게 했냐 뭐 이런 게 나올 텐데 어쨌든 이 싸움이 뭐 지속되지는 않을 것 같은데 어쨌든
9: 예 저는 더 하지는 않을 것 같고
8: 네 다만 이런 건 있어요. 예. 오늘 대통령이 SNS에 패트 단축법 통과에 환영 이제 일이 좀 신속하게 돌아가게 돼 참으로 기쁩니다라고 했는데
9: 이제
8: 이제 그런 반대로 얘기하면 이제까지는 일이 안 돌아갔다는 거잖아요.
9: 그러니까 반대로 해석해 보면 X에 네. 이제 썼던
8: 그러니까.
9: 글인데요.
8: 아, 그러면 네. 이게 또 정청래 전 대표를 좀 디스하는 모양새가 되지 않습니까?
9: 근데 뭐 대통령이 그 의도하고 했다기보다는 지금 김민석 당대표를 좀
8: 잘한다.
9: 힘실어주고 또 밀어주는 뭐 그런 모양새라고 좀 봐야 될 것 같고 또 김민석 대표가 하답을 했어요. 필요하다면 뭐 당은 당규도 바꾸겠다. 그런 얘기까지 지금 할 정도로 그 뭐 그렇다면 앞으로 좀 김민석 대표는 좀 더 열심히 하지 않을까 좀 개인적으로 생각이 듭니다. 이재명 대표가 이재명 대통령이 일부러 뭐 갈라치기 하려고 이런 글을 올렸다고 보기엔 저는 어렵다고 봅니다.
8: 그 김민석 대표가 이제 민주당 TV를 만들어서 총력을 기울여라 김남준 새 홍보위원장한테 지시한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아침 7시에 방송을 한다. 그러니까 이제 친청 지지 세력들에서는 뭐 김어준 겨냥한 거냐 아침 방송을 뭐 그런다고 이길 수 있을 것 같냐 이렇게 얘기도 하던데 제가 조사한 바로는 아침만 하는 건 아니고 아침 점심 저녁 나눠서 세 번 방송하는 것 같더라고요.
9: 지금 제가 좀 정보해 보니까 아침 일단 아침만 먼저 시작할 것 같습니다. 뒤늦게 이제 하는 거는
8: 뒤는 이제 일단 아침부터 하고
9: 아침부터 시작을 한다고 제가 좀 금방 문자를 받아가지고 뭐 제가 한다는 건 아니고 다른 것 때문에
8: 아니 그래서 보니까 이제 가짜 편성표가 돌았어요. 김남준 의원이 그거 가짜다 이랬는데 가짜 편성표를 보니까 뭐 저 이름도 있고 박지훈 변호사 이름도
9: 이동형 지금 진행자하고 저랑 같이 아침에 한 그래서 제가 지금 그 문자를 받고 있어요. 아침에 또 방송을 하느냐 묻길래 지금 저도 모르는 얘기고 뭐 한 적도 그런 뭐 얘기한 적이 없는데
8: 이거는 누가 만들었냐면 이제 반명 쪽 지지자들이 만든 거죠. 만들었는데 이거는 그러면은 뭐 민주당 TV를 만든 의미를 뭘로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민주당 의원들이 더 이상 외곽 스피커들한테 의존하지 말고 민주당 TV를 통해서 하고 싶은 말 해라 뭐 이런 뜻일까요?
10: 제가 볼 때 한마디로 하면 이게 털깎기 아니 털보 김어준 죽이기라 봅니다. 털을 면도해버리는 아니 김민석 대표가 면도기처럼 털을 면도해버리는 저는 그래 봐요.
8: 예, 서정욱 변호사 개인 생각입니다.
10: 예, 김어준 죽이기예요. 왜냐하면 이게 같은 시간대에 민주당한테 나가지 말고 패널 대독에 일이 나와 아마 이런저런 견제용으로 봐요. 그런데 이게 대실패로 끝날 거예요. 우리가 정부에서 만든 유튜브나 나라에서 만든 거 우리 국민의힘도 유튜브 하거든요.
8: 네.
10: 아무도 안 봐요.
8: 네.
10: 이것은 실패로 끝납니다. 우리가 그냥 시장을 이기는 정부가 없듯이 아마 전부 김어준 보고 이동형 보고 뭐 이런 거 서정욱 보고 이래 보지 당의 상관 안 봅니다.
11: 아니 근데 서정욱 이름까지 들어간 건 제가 참 쉽게 수용하기는 쉽지 않은데 이거는 저는 조금 두 가지 차원이 있다고 봅니다. 하나는 김어준 견제겠죠. 다른 의미보다는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친청계 이 세 명의 최고위원만 이 김어준 방송에 나갔죠.
8: 오늘 나란히 세 명이 나갔는데
11: 그렇습니다.
8: 물론 김어준 씨의 입장은 다른 사람 오라 그랬는데 시간이 안 된다 그래서 시간 되는 사람만 불렀는데 그게 딱 세 명이었다 이런 거였죠. 이런
11: 그러면
8: 건데.
11: 다 시간 될 때 불러도 됐을
8: 그렇죠.
11: 텐데.
8: 그렇죠. 아니면은 오해 사기 딱 좋은 모양새니까.
11: 예, 또 하나는 이제 저는 민주당 TV를 어느 정도 성공할 수 있느냐는데 저는 꽤 성공 가능성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일단 이게 어떤 의미가 보냐면 힘이 실리죠. 왜? 대통령의 힘이 실릴 수 있죠. 김남준 홍보위원.

0: 네. 웃고 있는 눈을 저는 봤습니다.
1: 네. 근데 지금 김민석 신임 대표가 지금 당대표로 선출된 이후에 그 어떤 방송하고 인터뷰를 안 하고 있거든요. 예. 물론 우리 방송도 지금 출연 요청을 해놓게 됐는데 안 나오고 있는데 뭐 김민석 TV에 처음 나갈 수도 있을 테고. 네. 제가 봤을 때는 뭐 우리 방송에 제일 나올 것 같긴 한데.
2: 근데 그 활용일 거예요. 뭐 김어준 그 아침 방송을 이기려고 한다기보다는 그런 비판은 계속 있었거든요. 의제 설정 뭐 그런 얘기 거기서 자꾸 나오고 정치인들이 자기 뭐 유튜버가 따라가지 말고 민주당에서 만든 유튜버 가서 거기서 하고 싶은 말씀 하고 그게 나중에 전파되면 되니까 아마 당장 이기기는 쉽지 않겠지만 그게 아마 그 큰 뭐 모멘텀이 되지 않을까 예. 생각해봐요.
1: 아니 그게 뭐 아까 소정호 변호사 말처럼 그 국가나 뭐 정부나 지자체나 정당이나 그 남들 밖에서 해서 잘 된다고 따라하면 실패입니다. 안 되는데
2: 재미도 없고요.
1: 네, 재미도 없고. 안 되긴 안 되는 거 알 거예요. 그래서 뭐 김원준 씨 방송을 아침에 잡는다는 건 불가능한 일이고.
2: 불가능한 일이고. 일입니다.
1: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일부 지지층들이 국회의원들이 아침에 나가서 거기 가서 뭐 머리 숙이고 보고하고 지령받고 받는 것처럼 보이는 게 좋은 거냐 그게. 그런 비판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 소통 창구를 하나 만들어 놓자. 네, 뭐 그런 영향이 키워지면 더 좋은 거고 아마 그런 생각이
3: 들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네. 제가 기억하기에는 TBS 시절부터 이 뉴스 공장에는 상당히 많은 또 관료들이 출연을 했었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민주당 TV가 되면 집권 여당의 TV고 우리 당정청 협의의 어떤 연장선상에서 민주당 TV에 상당히 많은 관료들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가령 김정관 장관이라든지 또 이제 뭐 9월 10월에 이제 개각설도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다르죠. 이 중량감 자체가. 왜냐하면 국토교통부 장관이 나와서 직접 여기서 설명을 하고 한다라면 그만한 경쟁력이 있을 거예요. 저는 그런 점을 보더라도 기존의 어떤 채널의 성격하고는 좀 다를 것이다. 무게감이 분명히 있을 것이고 뭐 이제 오후하면 또 YTN 정면 선거가 있기 때문에 아마 오전만 편성을 한 것 같은데.
1: 아, 아니요. 오전에 하고 네. 오후에는 우리 방송 앞 시간에. 아, 저랑은 같이 못 붙습니다.
3: 예. 알겠습니다.
1: 아, 그리고 또 저녁에도 한다고 하니까.
2: 아. 예, 뭐 지금은 아직 아닌데.
1: 세 번 나눠서
2: 세 번 아침, 점심, 저녁으로 한다고 합니다. 예.
1: 예, 좀 지켜보도록 하고요. 네. 자, 세 분 말씀은 2부에서 계속 이어서 듣겠습니다. 화이트나드 이동의 돌아온 뉴스 정면성부 2부 시작하겠습니다. 2부에서도 이렇게 세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1부에서 전당대회 후에 민주당의 내부 분열이 추적될 것인지 화합할 것인지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 유시민 씨가 다음 주에 또 그 유튜브에 출연한다고.
2: 예.
1: 그런데 예. 뭐 또 시끄러질까요?
2: 아, 근데 한참 안 했거든요. 예? 안 한 게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뭐 전당대회 효과가 없을 것이다. 뭐 본인 생각했을 수도 있고 또 반발이 또 되게 많았지 않습니까? 예? 진보 진영에. 예? 막 그런 것들을 이제 보고
1: 박성은 전 의원은 정청래 후보가 진 거는 유시민 때문이다. 또 이렇게
2: 그 정도로
1: 분석하더라고요.
2: 예, 뭐 그게 맞는지 안 맞는지 떠나서 유시민 작가도 그런 부분들을 조금 의식을 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전당대회 끝났기 때문에 뭐 계속 안 나올 수도 없다고 본인은 판단하고 좀 중소 채널 유튜브에 나와서 예. 또 얘기를 하게 되면 어떤 말을 하게 될지 모르겠지만 아, 뭐 민주당이나 진보 진영에서 뭐 좋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1: 그래요. 자, 그거 뭐 지켜보면 알 수 있을 것 같고 김민석 대표가 오늘 추가 당직 인선을 발표했는데 원외 인사로 당대표 정무조정실장은 강의원 전 전남부지사 당대표 특보단장에 최대성 전 의원을 임명했는데 그 최근에 박용진 전 의원이 이제 이 방송 출연이 좀 활발하더라고요. 인터뷰도 많이 하고 다음 주에 우리 방송도 나오기로 했는 것 같은데 이 공교롭게도 지금 한민수 최고 이번에 당선된 그 지역구가 원래 박용진 의원
2: 맞습니다.
1: 지역구였어요. 그렇죠?
2: 예, 강북. 예.
1: 그러니까 박용진 의원은 다음에 무조건 안 나간다. 경선이다. 그러니까 한민수 최고로서는 강력한 경쟁 상대가 지금 현재 있는 상태잖아요. 그런데 야인으로 있던 최성 전 의원이 당대표 특보단장 임명됐는데 최성 전 의원 지역구는 남양주예요. 최민희 같은 최고 지역구. 예. 이거 뭐
2: 공교로울 수도 예. 있지만 임명을 하면서 견제가 좀 되는 모양새이기도 해요.

0: 전주에 이제 이상윤 최고위원 그게는 뭐 줄 서 있어요.
1: 아니, 전주
0: 한 바퀴 줄 서 있습니다.
1: 민주당이 너무 많죠.
0: 뭐
1: 예.
0: 누가 다 하더라도 될수 있는 좋은 지역구이기 때문에 후보들이 꽤 많은데 이 지금 강북이나 특히 남양주 갑 같은 경우는 이미 국회의원 하던 사람들이 잠깐 안 하다가 지금 하는데 전면 등장하는 모양. 특히 최재성 특보단장은 저는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보고 아마 이런 것 때문에 최민희 최고위원이 함부로 행동하거나 하지는 쉽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뭐 어떤 일을 할지 모르겠지만 최재성 의원 자체가 중량감이 사실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런 인선에 좀 의도도 있었지 않을까 생각을
2: 예.
0: 해봅니다.
2: 제가 볼 때는 이게 그 최고위원 3명이 다 나중에 행사할 것 같아요.
1: 비명사.
2: 예. 왜냐하면 이게 일단 평가에서요. 당권이 있으면요. 하위 20%를 주버리거든요.
1: 줄수 있죠. 예.
2: 다면 평가도 하잖아요.
1: 국회의원들 다면 평가도 하고.
2: 예. 그러면 이게 국회의원들은 전부 김민석 쪽이잖아요. 하위 20% 일단 받고 들어가는데 문제는 이게 박용진 이분이 지금 총리급입니다. 그러면 이게 원래 인지도 높죠? 그러는 게 게임이 안 된다 보고요. 그다음에 최재성하고 최민희도 사이가 안 좋기로 유명하잖아요. 그것도 게임이 안될 거예요. 특보단장. 전주도요. 예를 들어 정동영하고 김성주 국민연금 이사장 있잖아요. 원래 전주 병인데 을이나 병이나 뭐 거서 거잖아요. 김성주 국민연금 이사장이 재선에 지금 상당히 높잖아요. 이렇게 털어서 저는 셋다 자기 공천해 가지고 아마 셋다 공천받기 어렵다. 행사한다 봅니다.
1: 그러니까 지금
2: 밖에서 보면 그래 보여요.
1: 박지훈 변호사 이야기는 그렇게 견제가 되기 때문에 그 친청 3인방 세 분이
0: 예.
1: 뭐 김미석 당대표하고 뭐 계속해서 어긋나고 이러지 않을 거다.
0: 쉽지 않다는 거예요. 계속 그렇게 하면 지금 서정욱 변호사님이 밖에서 정확하게 보고 말씀하시자 그대로 가는 거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2년 후에 2028년에 있던 공천이 가장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1: 그 공천은 어쨌든 김미석 당대표가 키를 쥐고 있으니까.
0: 그러니까요. 함부로 뭐 이렇게 반발을 하거나 하는 모양새가 뭐 당장 지금 한두 번은 있지만 앞으로는 저는 그런 그림이 많이 보여지지는 않을 것이다.
2: 근데 사람 스타일 안 바뀌고요. 최민희가 스타일이 바뀔까요? 그리고 이미 이제까지 앙금이 너무 많아서 지금 아무리 잘해도 안 됩니다.
3: 그런데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이제 그러면 김민석 대표와 호흡을 맞추면은 공천이 보장될까? 공천은 다른 문제예요. 왜냐하면은 이렇게 좀 앙금이 있고 끌끌어온 이 관계가 있었다면 그건 상당히 이제 걸림돌이 될 겁니다. 왜냐하면 앞서 이제 이 앵커가 말씀하셨던 대로 민주당이 상당히 이 유리한 지형을 가지고 있는 지형에는 한 사람이 빠지면 100명이 들어와요. 200명이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대신할 사람들이 줄을 쓴다는 거죠. 그 이야기는 지금도 호시탐탐 이 내부 지형에 따라서 그 자리를 노리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게 이 그런 이유 때문에 관계 개선이라든지 이런 게 쉽지 않을 거다. 짧게 말씀드리면 결론적으로는 앞으로의 이 민주당 내부의 내용의 깊이를 결정하는 것은 지공일 것이다. 닭공이 아니라 지는 지지율, 공은 공천일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인사가 벌써 최재성 그리고 또 한민수, 박용진 이름이 거론되는 순간 이미 이건 약간 공천 게임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거는 참 양보하기가 힘들어요. 국회의원으로서는 공천 앞에서는 당대표도 대통령도 당도 안 보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이 앞으로의 치열한 싸움의 전주곡이 시작되고 있다 이미.
1: 예. 자, 국민의힘 이야기로 봅시다. 지금 이진수 의원 징계 이게 국민의힘 책임당원 3천 명이 징계를 요청했는데 지금 국민의힘 지도부에서는 징계로 올릴 생각이 없는 것 같고요. 안 하기로 한 거죠. 진짜.
2: 지도부에서는 말한 건 없어요. 지도부는 윤리위의 독자적인 판단을 존중합니다.
1: 말하기로 한 거 같고.
2: 오버예요. 오버.
1: 예.
2: 그런데 내심 안 하죠. 왜? 예. 당원들이 뜻이 뭐 이진숙 지지가 훨씬 높아요.
1: 예.
2: 그 3천 명은 한 줌도 안 되는 당원이죠.
1: 그런데 예. 이제 민주당에서는 아마 단독으로 국회에다가 그냥 징계안을 제출한 것 같아요. 윤리특위 구성하자 이런 것 같은데 그 결국은 뭐 당 자체 징계가 안 되면 국회에서 징계를 내리면 3분의 2 이상이 동의해야
0: 제명.
1: 제명이죠.
2: 그런데 예. 김영삼 이후에 그 없잖아요.
1: 예.
2: 김남국도 안 되고 다 안 됐는데 그거 왜 합니까? 제가 볼 때 국회에서는 제명이 안 된다고 저는 봐요.
1: 근데 그 이진숙 의원을 징계를 당 차원에서 아예 안 한다고 하면 뭉개버리면
2: 예, 안 합니다.
1: 그 국민적 여론이 또 약간 안 좋지 않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2: 뭐 중도층에서 일부 이탈할 수는 있는데 그러게 또 강성 보수층에서는 뭐 토론회인 게 뭐 잘못이냐 아마 크게 영향은 없을 걸로 저는 봅니다.
1: 자, 그럼 국민의힘은 이진숙 의원은 징계하지 않는다. 그런데 어제 그 반 당권파 네 명이 네 명이 한
0: 아니야, 잘못 들었어요. 아니야, 아닐 거예요.
1: 반 당권파 네 분, 네 분이 한꺼번에 징계를 받았어요. 보니까 조경태 의원이 2년 6개월, 진종호 의원이 2년, 권영진 의원이 1년 6개월, 서범수 의원이 10개월 정지를 받았는데 이게 다음 총선이 지금 2년이 채 안 남지 않았나요?
3: 안 남았죠.
1: 2년이 안 남았는데 이렇게 징계를 받으면 공천 안 주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3: 저는 이것을 3초로 분석을 하고 싶은데 이게 이 그동안에는 좀 이런저런 걸 의식하든 여론도 의식하든 장동혁 대표가 초강수를 두는 겁니다. 첫 번째 초강수. 지금 조경태, 진종호, 사실상 권영진까지 이렇게 되면 공천이 안 돼요. 왜냐하면 1년 6개월이라고는 하지만 1년 6개월이면 2028년 2월이거든요.
1: 예.
3: 2월이면 사실 공천 끝났으니까요. 그러니까
1: 예.
3: 사실상 서범수 경우에도 10개월 정지, 10개월 활동 못하면 이 지역은 울산이거든요. 울주군가 그럴 거예요. 여기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한 사람이 뭔가 발목이 묶여있으면 100명이 들어오는 지역들이에요. 그러면은 10개월 동안 국회의원이 현역 의원이 묶여있는데 그럼 가만히 있겠어요? 다들 들어와서 내가 공천받을까요? 내가 공천받을까요?
1: 그렇죠.
3: 더군다나 한동훈 이 의원을 탈당해서까지 도왔던 서병수 전 부산시장의 동생이 서범수입니다. 저는 그런 것까지 저간에 깔려있었지 않을까 싶고 그러면 두 번째는 뭐냐? 초파장이죠. 이렇게 되면 지금 6선 의원인데 7선만 되면 경우에 따라서는 뭐 적게는 부의장 나중에 2030년 대선 후에는 또 뭐 아마 의장 자리도 노려볼 만한 사람이 조경태 의원인데 뭐 그렇게 평가하는 분도 계시고 평가하지 않는 분도 계시겠습니다만 그러면 이게 어떻게 돼요? 가만히 있을까요? 저는 이제 사생결단할 거예요. 세 번째는 뭐냐? 초이탈. 이렇게 되면 조경태를 지지하는 PK 지역이죠. 또 그냥 진종호 또 여기 보면 이 서범수 권영진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진종호 서범수의 경우에는 이른바 친한계입니다. 그러면은 이 한동훈 의원을 지지하는 지지층들도 이탈할 거예요. 그러면 말 그대로 초이탈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 말씀드립니다.
1: 예. 자, 서성욱 변호사님. 그동안 국민의힘에서 징계한 뭐 김종혁이라든가 배현진이라든가 징계했다가 법원에서 다 돌아왔잖아요. 살아 돌아왔는데 이번에도 아마 법원으로 갈 것 같긴 한데 그 결과를 어떻게 보시나요?
2: 권영진 안 간다고 했어요. 당내 예. 투쟁을 하겠다.
1: 네.
2: 아마 나머지도 그거 저번에 우리 가처분 몇 번 지면서 확실하게 대비를 했죠. 철저하게 절차도 지키고 다 문서로 다 보내고 소명기 다 주고 그래서 이번에 절차자는 절대 없고요. 그러게 또 제명까지 하면요. 골치 아프죠. 제명까지 하면 의원총회에서 또 표결해요. 정당법에. 그러다가 제명하면 가혹하다면 또 법원에 대리할지 모르잖아.
1: 예.
2: 그래서 이게 사실상 나이 90인 사람한테 징역 20년 주나 사형식이나 똑같잖아요. 저는 사실상 제명하고 똑같다 보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처분을 다 염두에 두고 철저하게 절차와 실체적인 형량 다 했고 그래서 신의 한 수라 봐요.
1: 두 번의 실패로 교훈을 얻었네요.
2: 그렇죠. 원래대로면 조경태 제명식에도 시원찮은데 불복했잖아요. 그 박덕흠하고 부의장. 제명식이 맞죠. 그런데 여러 가지 감안해서 신이 안 씁니다.
1: 아 그러면은 뭐 지난번처럼 뭐 서류가 미비하다든가
2: 그렇죠.
1: 뭐 절차상의 문제가 있다는 일은 없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네. 뭐 의원들이 납득하겠느냐?
0: 네.
1: 조경태 의원 같은 경우에는 무소속으로도 출마 가능할 것 같은데?
0: 그렇죠.
1: 그러면
0: 6선
1: 3파전하면 국민의힘 어려질 텐데?
0: 그런 것까지 생각 안 하는 것 같아요. 한동훈 부산 복합 봐도 그렇거든요. 거기도 뭐 사하고 근처이긴 하지만. 장동혁 대표가 지금 원하는 거는 이 이른바 친한계 비당권파들 말 안 듣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이 국회의원 배지를 다는 걸 원치 않는 것 같습니다. 그게 결과론적으로 민주당에 유리한 결과가 난다 하더라도 크게 신경 안 써 보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뭐 지금 좀 전에 서정호 변호사 말씀하셨지만 이게 이 네 명이 법원 결정을 통해 돌아올 가능성 매우 낮고요. 이렇게 된다 그러면 지금 장동혁 아니면 장동혁과 유사한 당권이 있는 상황이라면 다음 총선 때 공천받기는 매우 어렵다 이렇게 보입니다.
1: 예. 근데 지금 이 문제뿐만 있는 게 아니고 지도부에서 당협위원장 전면 물갈이를
0: 그렇죠.
1: 해야 된다고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있는 당협위원장 다 물러나고 새롭게 뽑자.
3: 그렇습니다. 네.
1: 그러면은 뭐 지금 국회의원들 또 현직 당협위원장들의 반발이 상당할 수밖에 없는데
3: 예.
1: 그거 플러스 지금 윤리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다른 의원들도 뭐 중징계 제거를 요청하기도 하고 약간 흔들리는 모습도 보이기는 할 텐데 그러면 장동혁 대표가 어떤 결정을 내릴까?
3: 이건 뭔지 제가 설명드릴게요. 아까 초강수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국민의힘 내부가 돌아가는 게 5분의 N 법칙입니다. 이게 우리 정면성부에서 이야기하고 나서 다 장안의 화제가 된 건데 국민 내부를 설명할 때 5분의 N 5개가 쪼개져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장동혁파, 그다음에 당권파, 그다음에 대안과 미래, 2030 보수층, 그다음에 한동훈파. 근데 지금 보면 5분의 우리가 쉬운 산수로 생각하더라도 5분의 3이 안 되면 당을 뒤집지 못해요. 그런데 지금 당권을 명분을 가지고서 당헌 당규에 따라 행사할 수 있는 사람은 장동혁 대표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초강수를 부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떤 현상이 벌어질까요? 반발도 물론 할 겁니다. 그런데 공천과 뭐 하여튼 여러 가지가 내년 상황에서 이제 어떻게 전개될지 모르게 되면 사선 삼선들이 지금 뭐 해동을 한다 모인다 하지만 이런 상황이 벌어질 수 있어요. 당협 위원장 자리를 교체할 수 있다. 8월 말로 모든 이 국회의원 현직을 비롯해서 원외의 당협 위원장 임기가 만료됩니다. 그러면 어떤 현상이 벌어질까요? 반발도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우리는 그냥 장동혁 대표 따라갈게. 5분의 1이었던 장동혁 대표가 오히려 5분의 2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지금 장동혁 대표 이거 노리는 것 같아요. 그래 징계했으니까 한동훈파 반발한다? 그럼 나가. 뭐 창당하든지 신당을 만들든지 나가. 우린 그럼 5분의 4 가지고 이걸 5분의 4가 5분의 5가 돼서 5분의 N이 될게. 저는 지금 이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장동혁 대표가. 물론 이게 당권을 유지하는 데는 효과적일 수 일견 효과적일 수 있을지 몰라도 지지율에는 예. 상당히 위협적일 수밖에 없고 하지만 장동혁 대표가 선택한 것은 선택해. 나는 초강수로 갈 테니까 4선 5선 뭐 중진 의원들 TK 나를 따를 거야 아니면 반발해서 뒤집으려고 할 거야 결정해. 이걸 지금 하고 있다 분석을 합니다.
1: 장동혁 대표가 굉장히 자신감이 있는 것 같긴 한데 지금 조경태, 진종호, 권영진, 서범수 이 중에 진종호, 서범수는 뭐 친한 게라고 볼 수 있고 나머지 두 사람도 뭐 거의 범 친한 게라도 그렇죠. 볼 수 있을 텐데 네,
0: 비당권파죠.
1: 예. 네. 그러면 뭐 진종호 의원 같은 경우에는 한동훈 의원 도우려다가 이렇게 됐고 그럼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좀 더 강한 액션을 보여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0: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가 한동훈 전 의원이 그 배지 달기 전보다 더 목소리 더 잘 못 낸다 느낌을 받거든요. 그리고 사실은 어쩌면 다 한동훈 쪽이 있다가 지금 이런 일이 생겼는데 당 내에서도 이걸 돕고자 하는 목소리도 적고 한동훈 쪽도 적고 그냥 언론만 좀 많은 것 같고 실제로 정치계에서는 적어 보입니다. 또 오히려 목소리도 많이 줄어들었고요. 저는 국민의힘 당내에서 같이 목소리를 안 내주는 이상은 한동훈 혼자서도 안 되는 거고 좀 불가능해 보입니다.
1: 그러니까 한동훈 쪽이라고 할 의원들이 사실 크게 많지는 않는데
0: 예.
1: 그나마 몇 명 안 되는데 조금 더 힘을 실어줘야 될 것 같고 근데 좀 이상하게 방송은 거의 친한 게 패널이에요.
0: 서정욱 변호사 빼고는 다 친한 게예요.
1: 서정욱 변호사하고 네.
0: 장해찬
1: 정도 빼고
0: 제가 봤을 때 두 분 빼고는 다 친한 게
1: 다 네. 우리 정면승부 패널이네요.
2: 이동희 때문에 공정한 거죠. 공정한 건데 이게 반발이에요. 한마디로 이게 그 찻잔 속에 태풍도 안 돼요. 왜 그러냐면 이게 그 당원 중심주의라는 큰 이게 대명분이 있잖아요. 의정활동 잘했으면 당원 재신임 받는 게 뭐 걱정해요. 의정활동 못한 사람들이 걱정하는 거 아닙니까? 의원총회에서 결정한 게 아니고 이거는 최고위원회에서 결정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신동욱 최고위원만 기권했는데 아마 속마음은 찬성이에요. 양형 작가에 찬성했어요. 우재준 빼고 다 찬성했어요. 아마 이게 밀어붙입니다. 그러면 이게 뭐 반발해봤자 별로 이게 영향은 미미하다. 이렇게 봅니다.
1: 이번 일을 계기로 뭐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뭐 새로운 당을 창당한다든가 그런 가능성은 전혀
2: 지금 이제 뭐 그 제가 한동훈 패널들만 예. 만나보면 이제 창당 이야기가 옛날에는 부인했거든요.
1: 예.
2: 요즘은 이게 그냥 고민한다.
1: 아, 고민한다.
2: 왜 복당이 불가능하잖아.
1: 그러니까 예.
2: 거다가 이게 조경태부터 줄줄이 제명 당하니까 공천 학살도 할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저는 창당을 고민하는데 근데 문제는 대부분의 의원들이 비례잖아요. 비례인데 어떻게 할 거예요?
1: 쫓아내달라고 해야죠.
2: 누가 쫓아내줍니까? 왜 좋은 일 해요? 쫓아내줄 일이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저에게 비례가 많고요. 네. 그리고 창당이라는 게 저는 YS DJ 이후에 네. 힘들어요. 성공한 애가 없어요. 아마 이게 이준석 당 정도?
1: 안철수.
2: 안철수는 잠깐 성공한 거지. 뭐 최종 지금 비참하게 됐잖아요. 결국에 최종적으로 성공하기 어려워요.
1: 그래요. 알겠습니다. 뭐 한동훈 무소속 후보가 창당한다는 뭐 이야기는 뭐 호사가들이 많이 합니다만 예. 뭐 현실적으로 잘 모르겠습니다.
0: 안 된다고 봐야죠.
1: 두고 보기라고요. 세 분 말씀 오늘 너무 고맙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정욱 박지훈 변호사 배종찬 인사이트 K 소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3: 감사합니다.
4: 잠시 후 YTN 뉴스가 시작됩니다.
5: 1부 시작합니다.
6: 미국과 수싸움을 벌이는 북한이 한국을 비난하고 나섰지만 우리 정부는 한반도 평화 구상을 이어가겠다는 뜻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5: 비핵화 대신 북핵 우선 중단을 앞세우는 분위기인데요. 한국이 협상 과정에서 배제될 수 있다는 우려에는 선을 그었습니다. 강민경 기자입니다.
7: 북한 김여정 노동당 총무부장이 한국을 노골적으로 조롱한 담화를 냈지만 통일부는 평화 공존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한반도 평화 의지를 왜곡하지 말라는 말 정도만 덧붙였을 뿐 정부 차원에서 항의하거나 유감을 표명하진 않았습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대신 북미 정상회담 성사 가능성을 둘러싼 기대를 가감없이 드러냈습니다.
8: 트럼프 대통령 발 한반도에 크게 보면 지각변동이 시작됐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
7: 하노이 노딜 뒤 고착화된 한반도 핵 문제를 해결할 첫 단추는 현실적으로는 북미 대화밖에 없다는 인식 아래 정부는 대화 여건을 조성하는 걸 최우선으로 두려는 듯한 분위기입니다.
8: 북미 정상회담이 개최된다면 그걸 통해서 한반도 정세 그리고 한반도를 둘러싼 동북아 정세가 다시 좀 재정립되는 계기가 되지 않겠는가.
7: 그런 만큼 당장의 비핵화보다는 단계적인 접근, 특히 우선 중단에 초점을 맞추는 기류도 읽힙니다. 질주하는 자동차를 멈춰 세워야 후진도 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건데 이 과정에서 북한이 사실상 핵 보유국의 위치로 올라설 수 있다는 점을 부정하진 않았습니다.
9: 북한은 비핵화 회담은 안 한다. 군축회담은 한다. 근데 여기 뒤에 뜻이 뭐가 담겨져 있느냐. 그런 군축회담이라는 건 나도 핵보유국으로 인정해줘. 이런 얘기인데.
7: 통일부는 한국 패싱 우려는 우리의 힘을 스스로 줄일 뿐이라며 주변국과 소통해 한반도 평화체제 전환의 이득을 설명하는 등 역할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청와대 역시 북미 대화가 앞서가더라도 한미 간의 조율은 이어질 거라며 패싱 논란에 선을 그었습니다. YTN 강민경입니다.
6: 하반기 한미연합훈련인 을지 자유의 방패 UFS 연습이 어제 조기에 종료됐습니다. UFS 연습은 지난 17일부터 시작돼 오는 27일까지 진행될 예정이었지만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축소 지시에 따라 닷새로 크게 줄었습니다. 군 당국은 UFS와 연계된 한미연합 야외 기동훈련이 애초에 예정된 14건에서 7건으로 축소됐다며 다만 이 가운데 일부 훈련은 오는 28일까지 예정대로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한미는 또 다음 달에 예정된 해군 해병대 연합훈련인 쌍용훈련도 취소하기로 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연일 북미 대화 재개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이재명 대통령의 페이스메이커론이 다시 주목됩니다.
5: 다만 북미가 먼저 움직일 경우 우리의 역할이 제한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어 이를 어떻게 극복하는지가 관건이 될 걸로 보입니다. 한현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10: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의 만남 가능성을 거듭 언급하고 있습니다. 사실관계는 더 확인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일단 정부는 정부의 불확실성과는 별개로 대화 기류 조성 국면 자체는 우리에게 나쁠 것이 없다고 판단하는 분위기입니다. 앞서 광복절 경축사에서 평화체제로의 전환을 강조하며 대화를 제안하고
11: 서로에 대한 상호 위협 의사를 내려놓고 아주 오래된 전쟁을 끝내기 위한 당사자들 간의 논의를 시작합시다.
10: 페이스메이커 역할을 강조해왔던 이재명 대통령도 SNS에 트럼프 대통령을 지원하겠다는 글을 올렸습니다. 하지만 북한 김여정 부장이 이 같은 구상을 정면으로 비판하면서 북미가 직거래 가능성이 높아졌고 한국이 소외될 수 있다는 이른바 패싱 우려도 함께 커졌습니다. 청와대는 한반도 평화 문제가 이미 국제화된 문제인 만큼 이른바 한국 패싱은 구조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12: 국제화된 문제라는 것이 관련된 당사자들이 적극적으로 다 함께 지혜를 모아야 되는 그런 구조라는 것이죠. 가장 중요한 한미 간의 동맹 간의 긴밀한 협의 조율은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런 것들은 끊임없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리고요.
10: 다만 북미가 먼저 협상 테이블을 마주하게 될 경우 한국이 협상 전면에 나서기는 쉽지 않습니다.
13: 라디오 서울 부고 안내입니다. 연세대와 아세아연합 신학대학교 졸업 후 20년간 마가교회를 충성되이 섬기셨던 김현식 전도사님께서 2026년 8월 6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장례 예배는 8월 15일 토요일 오후 3시 LA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의 교회에서 드립니다. 성도 여러분의 기도와 위로를 부탁드립니다. 문의는 213-516-2878입니다.
14: 라디오 서울 안내입니다. 30년 경험으로 교통사고 중상의 사건을 책임집니다. UC 버클리, UCLA 로스쿨 출신, 수천만 달러 승소,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영 변호사 그룹. 사고 후 당황하지 말고 무료 상담 받으세요. 최고의 보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영 변호사 그룹. 무료 상담 213-380-0777, 213-380-0777.
15: 미주한국일보 주최 제17회 온라인 컬리지 엑스포가 8월 29일 토요일 서부 시간 오전 10시부터 오후 1시까지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 참여 링크는 한국일보 웹사이트 koreatimes.com 온라인 컬리지 엑스포 배너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한인타운 최고의 가성비 화연, 냉면 갈비 콤보가 24불 99, 물냉면 비빔냉면 15불 99, 런치 스페셜 16불 99, 생맥주 4불 99, 피처 19불 99, 소매 콤보도 19불 99, 구가와 웨스턴 로데오 갤러리아몰, 넓은 무료 주차, 감성구이 포차화연에서 시원한 여름을 즐기세요.
16: 새언약 초중고등학교 NCA는 LA 코리아타운 중심에서 킨더부터 12학년까지 교육하는 크리스찬 사립학교입니다. 27년의 역사를 자랑하며 두 캠퍼스에서 소수 정예 교육으로 학생 한 명 한 명의 신앙과 학업 성장을 돕고 있습니다. 지금 2026에서 2027학년도 신입생을 모집합니다. 문의는 213-487-5437, 213-487-5437입니다.
17: 완벽한 노후를 위한 은퇴용 투자 매물, 건물, 테넌트 관리,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 K장 부동산, 말썽 많은 테넌트 문제 해결, 퇴거 소송, 비어있는 매물 신속 입주 관리까지, 또한 타운에서 가장 책임감 있고 저렴한 핸디맨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모든 업무는 전문 관리팀이 책임지고 처리하며 영어, 스페인어로 테넌트와 소통합니다. 수년간 축적된 경험과 저렴한 관리비로 여러분의 소중한 재산을 확실히 지켜드립니다. K팀 매니지먼트 213-800-2760 DRE 넘버 017-22361. 가장 싼 비행기표를 찾으십니까? 타운에서 가장 싼 여행사 세안여행사. 지난 40년간 한인사회와 함께한 세안여행사로 전화주세요. 가장 쉽고 편리하게 집에서 직접 비행기표 구입하시고 공항으로 바로 가시면 됩니다. 또한 모국 방문 시 최첨단 설비를 갖춘 병원에서 건강검진도 받으세요. 티켓은 물론 여행에 관한 모든 것을 한 곳에서 해결해 드립니다. 세안여행사 213-383-4988, 213-383-4988.
14: 라디오 서울 안이었습니다.

0: AM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 주말에도 라디오 서울. 다양한 정보와 유쾌한 이야기. 라디오 서울이 9시를 알려드립니다.
2: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3: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위크엔드 수다, 로빈입니다. 한 주 동안 또 잘 보내셨죠? 한국일보 웹사이트에 가시면은요, 새벽빛 편지라는 코너가 있거든요. 근데 거기 정말 좋은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그 중에서 함께 나누고 싶은 내용이 있어서 오늘 오프닝으로 가져왔습니다. 그리스 신화 이야기인데요. 옛날 그리스에 피그말리온이라는 조각가가 있었습니다. 그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인의 모습을 상상하며 정성껏 조각상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조각상에 이름도 붙여주고 마치 살아있는 사람처럼 사랑의 말을 건넸습니다. 피그말리온은 매일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신이시여, 이 여인과 같은 사람을 만나게 해주십시오. 아니, 가능하다면 이 조각상이 진짜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의 진심과 믿음에 감동한 미의 여신 아프로디테는 결국 조각상에 생명을 불어넣었고 피그말리온의 소망은 현실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에서 나온 말이 바로 피그말리온 효과입니다. 실제로 현대 심리학에서도요, 이와 비슷한 실험이 있었다고 해요. 1968년 미국의 심리학자 로버트 로젠탈은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을 했는데요. 학생들을 무작위로 뽑은 뒤 교사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학생들은 앞으로 학업 성적이 크게 향상될 가능성이 높은 아이들입니다. 하지만 사실 그 학생들은 특별히 선발된 아이들이 아니었어요. 그럼에도 교사들은 그 학생들에게 더 많은 관심을 보이고 더 따뜻한 격려와 기대의 말을 건넸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른 뒤 놀라운 결과가 나타난 거죠. 교사들의 기대를 받은 학생들의 성적이 실제로 눈에 띄게 향상된 것입니다. 사람은요, 자신을 바라보는 시선과 기대 속에서 성장하게 된다고 합니다. 누군가의 믿음이 용기가 되고 한마디 격려가 가능성을 깨우고 따뜻한 기대가 사람을 변화시키기도 합니다. 남이 나를 믿어주기를 기다리기 전에요, 내가 나를 조금 더 믿어주는 것, 그리고 오늘 당장 어떻게 잘 되지 않더라도 한 번 더 해보고 더 노력해보는 거 어떨까요? 작은 기대 하나, 긍정적인 생각 하나 심어보면서요, 위크엔드 수다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아시죠? 여기는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위크엔드 수다 함께하고 계십니다. 무엇이든 함께하면 기쁨입니다. 한인사회 대표 보험회사 유니 굿프렌드 보험. 안깎아도 제일 싸다는 집 김수전기. 이자 1%를 내려서 재융자를 해주는 융자 전문회사 융자나라. 국산 다래와 제로 슈거의 만남 새로 다래. 최첨단 시설과 풍부한 임상 경험으로 4명의 한인 전문의가 한국어로 친절히 상담해드리는 LA 안과그룹에서 위크엔드 수다 함께 해주고 계십니다. 오늘 첫 곡 어떠셨어요? 오늘 첫 곡은 슈베르트가 생애 끝에서 남긴 가장 아름다운 노래, 슈베르트의 세레나데였습니다. 주말 아침에 듣기에 참 너무 아름다운 곡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지난주에 코인 라운드리를 다녀왔거든요. 왜 그럴 때 있잖아요. 집안의 모든 부피 큰 것들 몽땅 한 번에 그냥 싹 다 빨고 싶은 마음. 저희 집은 좀 와셔랑 드라이어가 조금 작아서 큰 이불 빨래는 계절별로 코인 라운드리를 가서 팍팍 빨고 오거든요. 침대보는 기본이고 이불들 또 바닥의 러그들 심지어 샤워 커튼까지 싹 다 걷어내고 이제 코인 라운드리를 갔단 말이에요. 이게 차에 싣고 옮기기가 좀 힘들어서 그렇지 커다란 그 와셔통에서 막 첨벅첨벅첨벅 빨래 들어가는 거 보면 진짜 세상 속 시원합니다. 이불은 근데 드라이할 때는 돌돌돌돌 얘가 말리니까 중간중간 이 드라이통 열고 이불 좀 팡팡 펴줘야 되거든요. 대략 잡아 한 2시간 정도 걸리기는 하는데요. 어떤 분들은 남들과 다 같이 사용하는 이 공동세탁장이 좀 불편하다고도 하시는데 저는 뭐 그런 거 그렇게 별로 신경 안 씁니다. 코일 라운드리 있으면 굉장히 또 시원해요. 위에 밴드를 많이 돌려놔서 그런지 굉장히 시원하고요. 남들 빨래거리 구경하면서 어떻게들 사나 훔쳐보기도 하고 나름 재밌습니다. 딱 봐도 억지로 끌려오신 남편분들 진짜 많으시고요. 나는 누구, 여긴 어디, 초점이란 눈동자, 오늘 내 휴일은 정말 이걸로 끝이란 말인가 하는 그런 표정들. 주로 이제 코일 라운드리에 빨래를 많이 갖고 오거나 뭐 저처럼 이불 빨래를 가져오거나 무거운 빨래들이 많으니까 당연히 남자분들이 많이 또 같이 오십니다. 그리고 또 엄마 쫓아온 우리 꼬맹이들 정말 지루하지들도 않은지 자기네들끼리도 아주 잘 놀고 있습니다. 빨래할 동안 조금 무료할까봐 한 2시간 정도 되니까요. 책도 가져가 보고 그랬는데 책 별로 눈에 안 들어옵니다. 저는요. 막 두리번두리번 사람 구경하는 게 더 재밌어요. 저 집은 왜 저렇게 빨래가 많냐? 그리고 저 집은 애들이 많나? 애들 옷이 많네? 빨래를 하고 이사를 가는 건가? 아니면 이사를 왔는데 뭐 빨래를 하는 건가? 완전 저 오지랖 끝판왕으로 막 남의 빨래 훔쳐보면서 막 상상도 해보고 재밌습니다, 나름. 그리고 와시에서는 잘 모르는데요. 드라이어에서 이불 빨래 같은 거 이렇게 돌아갈 때 보면은 뭐 핑크색이나 뭐 예쁜 이불 같은 거 돌아가고 있으면은 아, 저거는 한국 이불인 건가 보다. 한국 사람이 주인인가 보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 거의 얼추 맞기도 합니다. 재밌어요. 이렇게 힘들게 빨래가 다 끝나고 낑낑대고 집안으로 옮기고 샤샤샥 다 정리가 끝나고 다 끝났다 손바닥 툭툭 털어낼 때 그 상쾌함은 정말 이루 말할 수가 없죠. 뽀송뽀송 빨래비누 향나는 새 이불 속에 쏙 들어가는 기분도 너무 좋고요. 오늘 이번 주말 우리 마음속에 머릿속에 자리잡고 있는 쾌쾌한 걱정, 근심, 불안, 초조의 빨래거리들이요. 오늘 위크엔드 수다라는 커다란 와셔 머신에 넣으시고요. 첨벙첨벙첨벙첨벙 모두 깨끗하게 닦아내는 시간 함께 됐으면 좋겠습니다.

0: 무엇이든 함께하면 기쁨이 되어 세상 어디에도 없는 나의 친구 유니굿 프렌드 보험.
1: 건강보험부터 사업체 보험까지 든든하게 지켜드려요.
0: 자동차, 주택, 워커스컴, 은퇴준비까지 한 번에.
1: 오랜 전통, 한인사회의 대표, 믿음으로 함께해온 시간. LA부터 전국 어디든 유니굿 프렌드 보험.
0: 당신의 가장 좋은 친구, 유니굿 프렌드 보험.
1: 213-388-7979, 213-388-7979.
0: 유니굿 프렌드 보험.
2: 눈앞에 벌레가 떠다니거나 글씨가 흐릿하게 보이시나요?
3: 특히 당뇨가 있거나 연세가 있으시다면 당뇨 망막증과 황반변성 검사를 꼭 받아보세요. 두 질환은 실명의 주요 원인이지만 조기 발견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2: LA안과 전문의그룹은 최첨단 장비와 풍부한 임상 경험으로 망막, 황반 질환은 물론 녹내장과 안과 성형까지 전문 진료해드리며 새롭게 오픈한 가디나 2호점에서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3: 메디케어, PPO, HMO 보험 모두 가능하며 4명의 한인 전문의가 한국어로 친절하게 도와드립니다. 문의는 213-484-1000번, 213-484-1000번.
2: 가디나점에서 함께하실 직원도 모집하고 있습니다.

행복한 주말 유쾌한 수다 로빈의 위크엔드 수다 함께 하고 계십니다. 글로벌 엔츄리라고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저 지난 수요일 날 그거 하고 왔거든요. 미국 공항에 도착해서 긴 줄을 비교적 빠르게 통과할 수 있도록 미리 심사를 받은 여행객을 위한 신속 입국 프로그램이 바로 글로벌 엔츄리입니다. 쉽게 말하면 미국 정부가 미리 신원과 자격을 확인해준 여행객에게 입국 절차를 간소화해주는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글로벌 엔츄리 회원이 되면은 해외에서 미국으로 돌아왔을 때 일반 입국 심사줄 대신 글로벌 엔츄리 전용 키오스크나 시스템을 이용해서 보다 빠르게 입국 절차를 진행할 수 있으니까 해외여행을 자주 하시는 분들에게는 상당히 편리하죠. 글로벌 엔츄리 회원은 미국 입국뿐만 아니라 TSA 프리체크 혜택도 받을 수가 있게 됩니다. TSA 프리체크는 미국 국내선 이용할 때 보안 검색 절차를 좀 더 간편하게 받을 수 있도록 해주는 프로그램인데요. 물론 공항이나 또 상황에 따라서 이용 방법이나 대기 시간은 달라질 수 있지만 여행을 자주 하시는 분들에게는 상당히 유용한 혜택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글로벌 엔츄리 접수는 온라인에서 하고 비용은 120불이었는데요. 체이스 사파이어로 결제를 하면 체이스에서 바로 120불 리펀드를 해주니까 공짜로 하는 거죠. 신청서는 비교적 간단하기는 한데 신청서를 접수하고 나면 다시 수정은 못하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신청서를 쓸 때 진짜 몇 번을 살펴보고 또 살펴보고 그리고 나서 제출을 했거든요. 그런데도 실수가 있더라고요. 아뿔싸 진짜 너무 이건 어이없는 실수죠. 그 신청서에 태어난 곳 그럼 이제 코리아 그것도 이제 리퍼블릭 오브 코리아 그렇게 쓰고 한국에서 태어났으니까 스테이트는 서울이라고 써야 되는데 제가 캘리포니아라고 써버린 거예요. 그거를 다 서류를 서밋하고 나중에 그걸 알아챈 거죠. 그래서 아 뭐 어떻게 해야 되나 챗지피티한테 이제 물어보니까 이미 접수된 서류는 수정이 불가능하니까 인터뷰할 때 내가 이러이러한 미스테이크를 했습니다. 이거를 정정해 주십시오 라고 먼저 얘기를 하면 좋대요. 그래서 그 문장까지도 챗지피티가 이제 알려졌거든요. 외우고 가라고. 접수하고 나서 그 다음날 되니까 이메일로 서류 통과됐으니까 이제 인터뷰해라. 그리고 이제 연락이 왔더라고요. 그래서 인터뷰를 날짜를 잡고 공항 근처에서 했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인터뷰 당일이 됐습니다. 와 근데요 그게 뭐라고 그렇게 떨릴까요? 이 모든 서류가 완벽했으면 괜찮을 텐데 제가 일단 한 가지 실수가 있었잖아요. 너무 떨리는 거예요. 인터뷰하러 들어가서 미리 연습한 대로 제가 그 심사관한테 얘기를 한 거죠. 제가 서류에서 뭘 잘못한 게 있다 그랬더니 뭐니에요? 그래서 여차저차 이 부분을 내가 잘못했다 그랬더니 본인들이 그거 수정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쓰신 분들이 정말 많대요. 그래서 다 본인들이 수정했다고 괜찮다고 하더라고요. 질문은 간단했어요. 이름 뭐냐? 주소 뭐냐? 경찰에 잡혀간 적 있냐? 그런 거 물어보고 한 5분도 안 돼서 끝났던 것 같아요. 그리고 바로 사진 찍고 지문 찍고 그리고 나왔더니요 한 1시간 후쯤 이메일로 approved 이게 왔더라고요. 아, 또 그게 또 뭐라고 또 그렇게 또 신이 나네요. 쫄보 로빈의 글로벌 엔츄리 신청부터 합격까지의 이야기였습니다. 혹시 글로벌 엔츄리 신청하려고 생각하시고 계신 분들한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0: 우리 아들, 딸 새 학기, 새 출발, 백투스쿨 스타트!
1: 엄마, 근데 준비할 게 너무 많아요. 기숙사 가려니까 매트리스 커버부터 스탠드, 청소기 등등.
2: 아빠, 나는 가습기도 있으면 좋겠고 컵라면 먹으려면 라면 포트도 필요해요.
3: 아이고, 걱정들 마. 전자레인지용 뚝배기찜기, 미니 휴지통, 빨래바구니, 탁상램프, 탁상용 미니 에어쿠러 등 다 말하기도 숨차다. 그냥 김스 전기로 다 같이 지금 가자.
4: 기숙사 생활에 꼭 필요한 물품들 총정리. 김스 전기에서 해결하세요.
5: 작은 습관으로 바꿔가는 오수연의 라디오 건강 꿀팁입니다.
6: 2년 전에 한국의 교보문고에서 올해의 작가상을 발표했었습니다. 당시 노벨문학상을 수상했던 한강 작가가 선정이 됐으니까 뭐 당연한 일이죠. 그런데 한 명이 더 선정이 됐거든요. 바로 개그맨 출신의 고명환 작가였습니다. 네, 당시 한강 작가의 살짝 가림면이 있어서 그렇지 베스트셀러를 몇 권이나 낸 작가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또 신작을 냈고요. 관련 인터뷰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 내용이 참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좀 많이 읽어야 책에서 뭔가 도움을 얻지 않을까? 이런 고정관념을 일단은 좀 버리라고 얘기합니다. 매일 내가 읽을 수 있는 뭐 한 장, 열 장, 5분, 10분? 내가 매일 적어도 이만큼은 읽을 수 있겠지라는 분량을 찾아서 매일 읽는 거, 결국 반복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읽은 다음에 그 책을 기억하지 못한다고 해서 자신을 탓하지 말라고요. 아무리 두꺼운 책을 읽었어도 그 가운데서 나는 딱 한 문장만 평생 가지고 가겠어. 이런 마음으로, 이런 생각으로 접근하면 매일 할 수 있는 독서법이 장착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네, 이번에 신작도 바로 책을 읽는 기술에 대해서 썼고요. 바로 자신이 경험을 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20여 년 전에 꽤 큰 교통사고로 거의 사형 선고까지 받았던 고명환 씨인데요. 당시 침상에 오래 있으면서 뭐 핸드폰도 그렇게 발달하지 않은 때였기 때문에 책으로 위안을 삼을 수밖에 없었던 그 당시 읽다 보니까 내면에 있는 또 다른 자신을 발견하게 됐다고 합니다. 이후에 성공적인 작가로 또 외식사업가로 활발하게 일하고 있고요. 앞으로 도서관을 짓는 게 꿈이라고도 말하고 있습니다. 한편 책을 읽으면 예뻐지고 잘생겨진다 이렇게 직접 자신의 책에 썼다고 하는데요. 책을 읽으면 아무래도 나에 대한 신뢰가 높아지고 모르게 자신감도 생기고 하다 보니까 얼굴 표정에서도 나타나는 것 같더라. 사실 책을 많이 읽은 다음에 주변 사람들한테 가장 많이 들었던 얘기가 너 얼굴 좋아졌다라는 얘기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걸 책의 효과라고 표현합니다. 네, 평범을 반복하면 비범해진다 이런 말이 있죠. 단 5분이라도 매일매일 책을 읽는다는 것 한번 해볼까요, 우리? 그렇게 1년 뒤에 우리 모두가 작가까진 돼 있진 않겠지만 적어도 좀 더 예뻐지고 멋있어져 있진 않을까요?
5: 작은 습관으로 바꿔가는 오수연의 라디오 건강 꿀팁이었습니다.

위크엔드 북스토리. 오늘은 마음을 사로잡는 한 소년의 이야기, 바로 나의 라임 오렌지나무입니다. 혹시 어린 시절에 유난히 좋아했던 장소가 있으셨나요? 누구에게도 방해받지 않고 혼자 있고 싶을 때 찾아가던 곳, 나만의 비밀을 털어놓던 곳, 말하지 않아도 내 마음을 알아주는 것 같았던 나무 한 그루 혹은 골목 한 구석.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바로

말도 잘하고 장난도 심합니다. 그래서 어른들은 제재를 보고 흔히 이렇게 말합니다. 저 아이는 왜 저렇게 말썽을 부려? 하지만 제재의 마음을 들여다보면 조금 다릅니다. 제재는 나쁜 아이가 아니었습니다. 너무 일찍 외로움을 배운 아이였습니다. 어느 날 제재는 새로 이사한 집 주변을 돌아보다가 작은 라임 오렌지 나무 한 그루를 발견합니다. 다른 아이들은 별 관심을 두지 않을 만한 작은 나무였지만 제재는 그 나무를 자신의 친구로 삼습니다. 그리고 민기앤유라는 이름을 붙여줍니다. 나무와 이야기를 나누고 자신의 비밀도 털어놓습니다. 오늘은 이런 일이 있었어. 민기뉴, 나는 사실 이런 생각을 했어. 사람에게는 쉽게 말하지 못했던 이야기들을 나무에게는 편하게 이야기할 수 있었던 겁니다. 자신의 이야기를 들어줄 누군가가 필요한 순간이 있죠. 해답을 알려주는 사람이 아니라 그저 가만히 들어주는 사람. 아휴, 그랬구나. 아휴, 속상했겠다. 그 한마디만 해주는 사람이요. 제재에게는 그 역할을 민균유, 라임, 오렌지나무가 해주었던 겁니다. 그런데 제재의 삶에 아주 특별한 사람이 나타납니다. 바로 뽀르뚜가 아저씨입니다. 뽀르뚜가 아저씨는 제재에게 단순히 친절한 어른이 아닙니다. 제재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제재의 마음을 이해해주고 제재를 한 명의 인격체로 존중해줍니다. 그리고 제재에게는 처음으로 이런 생각이 생깁니다. 와, 나를 정말 사랑해주는 사람이 있구나. 이것이 제재에게는 굉장히 큰 변화였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끔찍한 일이 일어나고 말죠. 뽀르뚜가 아저씨가 돌아가셨어요. 제재의 세상은 침묵에 잠겼습니다. 제재의 가장 친한 친구이자 영웅이 영원히 사라져버린 거예요. 제재 마음속의 햇살도 꺼져버렸습니다. 제재는 너무 슬퍼서 아프기 시작했어요. 이제는 민기뉴도 제재를 위로해주지 못했습니다. 제재는 세상에서 가장 힘든 교훈을 배우고 있었어요. 마음은 더 커지기 위해 때로는 조금 부서져야 한다는 것을요. 아주 천천히 제재는 다시 기운을 차리기 시작했습니다. 마음속에 작은 돌멩이처럼 아픔은 여전히 남아있었지만 제재는 뽀르뚜가 아저씨의 다정함이 자기 마음속에 영원히 살아있을 거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리고 제재는 그 사랑을 자신을 강하게 만들어주는 비밀 보물처럼 간직한 채 어른이 되어갔답니다. 어린 시절 우리도 그랬을 것 같습니다. 부모님이 사주신 어떤 새로운 좋은 것보다 더 기억에 남는 것은 아이고 우리 딸 우리 아들 잘했어 칭찬의 한마디였을 수 있고요. 누군가가 내 손을 꼭 잡아주었던 그 순간이 더 오래 기억에 마음속에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나의 라임 오렌지 나무가 특별한 이유는요, 단순히 어린아이의 귀여운 성장 이야기가 아니라 제재가 너무 어린 나이에 큰 슬픔을 경험한 그런 탓일 수도 있죠. 그 과정에서 제재는 조금씩 성장합니다. 어린아이가 어느 순간 어른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성장은 행복한 경험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상처를 통해서도 우리는 자라나게 됩니다. 그게 인생 아니겠어요? 그때는 몰랐고 지나고 나서야 알게 되는 것들. 나의 라임 오렌지 나무를 읽으면서요, 특히 마음에 남는 것은 제재가 그래도 상상력을 잃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힘든 현실 속에서도 제재는 상상을 하죠. 나무 민기뉴와 이야기를 하고 세상과 대화하고 자기만의 방식으로 삶을 견뎌냅니다. 그리고 어른이 된 우리에게도 그런 공간은 필요하죠. 책 한 권일 수도 있고요. 음악 한 곡일 수도 있고요.
혼자 걷는 어떤 길일 수도 있습니다.

있습니다. 아무에게도 설명하지 않아도 되는 나만의 시간. 이번 주 북스토리 조제 마우루지 바스콘셀로스의 나의 라임 오렌지 나무였습니다.

0: 신나는 백투스쿨 준비 H마트와 함께하세요.
1: CJ 백투스쿨 모음전 간편하고 맛있는 두루두루 만두부터 햇반, 냉면, 볶음밥, 컵빵까지 다양한 CJ 인기 상품을 만나보세요.
0: 아이들이 좋아하는 간식도 빠질 수 없죠. 꼬북칩 4종 세트, 말차 초코파이, 고소미 고래밥, 초코몽 등 오리온 인기 과자들도 한자리에서 만나보세요.
1: 새학기 장보기부터 달달한 간식까지 알뜰하게 쇼핑하세요.
0: 언제나 H마트는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2: H-Mart, the best of Asia since 1982.
3: Weekend 주말 행복한 수다 로빈의 Weekend 수다. 무엇이든 함께하면 기쁨입니다. 한인사회 대표 보험회사 유니 굿프렌드 보험. 안 깎아도 제일 싸다는 집 김스전기. 이자 1%를 내려서 재융자를 해주는 융자 전문회사 융자나라. 국산 다래와 제로 슈거의 만남 새로 다래. 최첨단 시설과 풍부한 임상 경험으로 4명의 한인 전문의가 한국어로 친절히 상담해드리는 LA 안과그룹에서 로빈의 위크엔드 수다 함께 해주시고 계십니다. 감사합니다. 로빈의 위크엔드 수다 오늘 함께 나눌 최고의 명언은요. 조선시대 역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처세술의 달인 한명회님의 명언입니다. 이기는 자보다 살아남는 자가 강하다. 단순히 한 번의 승리를 거두는 것보다 끝까지 살아남아 기회를 이어가는 것이 진짜 강함이라는 뜻 아니겠어요? 인생에서도 순간적으로 앞서가는 것보다 어려운 시기를 잘 견디고 버티는 사람이 결국 더 많은 기회를 갖게 되죠. 말이 많으면 적이 생기고 말을 아끼면 기회가 온다. 말을 많이 하다 보면 하지 않아도 될 말을 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본의 아니게 상처를 줄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침묵이 가장 좋은 대답이 될 수 있다는 의미인 것 같습니다. 특히 중요한 순간에는 말보다 상대방의 이야기를 듣는 것이 더 큰 힘이 될 수 있겠죠? 권력은 칼보다 무섭고 눈치는 방패보다 강하다. 칼은 눈에 보이는 힘이지만 권력은 사람의 행동과 관계를 움직이는 보이지 않는 힘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눈치는 단순히 남의 눈을 보는 것이 아니라 상황을 읽고 적절하게 행동하는 능력이라고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사람을 얻으려면 먼저 그 사람의 욕심을 보라. 사람마다 원하는 것이 다르죠. 돈을 원하는 사람도 있고 인정받기를 원하는 사람도 있고 명예나 안정감을 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상대가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는지를 이해해야 진정한 관계가 성립됩니다. 세상은 옳은 사람보다 때를 아는 사람이 앞서간다. 아무리 옳은 말이라도요. 타이밍이 맞지 않으면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무엇이 옳은가도 중요하지만 언제 말하고 언제 행동해야 하는지를 아는 지혜 역시 중요하겠습니다. 윗사람에게 낮추고 아랫사람에게 베풀어라.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에게는 겸손하고 자신보다 약하거나 낮은 위치에 있는 사람에게는 함부로 대하지 말고 배려하라는 의미입니다. 사람의 진짜 인품은 나보다 힘이 약한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지에서 드러난다는 말과도 통합니다. 한 번의 말실수는 평생의 적을 만든다. 말은 한 번 밖으로 나가면 되돌릴 수 없습니다. 특히 상대에게 깊은 상처를 주는 말은 오래도록 기억될 수 있기 때문에 말하기 전에 한 번 더 생각하라는 교훈입니다. 큰 일을 하려면 감정보다 계산이 먼저다. 여기서 계산은 꼭 이익을 따진다는 의미라기보다는요. 상황을 냉정하게 판단하는 것에 가깝습니다. 화가 나거나 흥분했을 때 바로 결정하지 말고 감정을 잠시 내려놓고 결과와 현실적인 상황을 생각하라는 뜻인 것 같습니다. 모든 문은 사람으로 열리고 모든 화도 사람으로 온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좋은 기회도 결국 사람을 통해 찾아오는 경우가 많고요. 반대로 어려움이나 갈등 역시 사람 때문에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결국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자산은 사람과의 관계라는 의미로 해석이 됩니다. 끝까지 살아남는 사람이 결국 역사를 바꾼다. 아주 강렬하죠. 능력이 뛰어난 사람도 중간에 포기하면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지만 끝까지 버티고 도전하는 사람에게 결국 기회가 온다는 의미입니다. 결국 인생에서 중요한 건 얼마나 빨리 가느냐보다 얼마나 오래 포기하지 않고 걸어가느냐라는 이야기로 연결이 됩니다. 내가 얼마나 많이 아느냐가 중요하다고 생각될 때도 있지만요. 세상은 혼자 살아가는 게 아니고 언제 말해야 하는지, 언제 참아야 하는지, 누구에게 손을 내밀어야 하는지 아는 것이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결국 인생의 지혜란 많이 아는 것이 아니라 아는 것을 언제 어떻게 적절히 사용할 수 있는가 하는 거 아닐까요? 조선시대 역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처세술의 달인 한명회님의 명언 다시 한번 처음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이기는 자보다 살아남는 자가 강하다. 말이 많으면 적이 생기고 말을 아끼면 기회가 온다. 권력은 칼보다 무섭고 눈치는 방패보다 강하다. 사람을 얻으려면 먼저 그 사람의 욕심을 보라. 세상은 옳은 사람보다 때를 아는 사람이 앞서간다. 윗사람에게 낮추고 아랫사람에게 베풀어라. 한 번의 말실수는 평생의 적을 만든다. 큰일을 하려면 감정보다 계산이 먼저다. 모든 문은 사람으로 열리고 모든 화도 사람으로 온다. 끝까지 살아남는 사람이 결국 역사를 바꾼다.

로빈과 함께하는 위크엔드 수다. 별들에게 물어봐. 행운의 별자리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아시죠? 생일은 양력 생일 기준이고요. 8월 24일부터 8월 30일 사이에 별자리 이야기입니다. 3월 21일부터 4월 19일 양자리는요. 속도 조절이 필요한 한 주가 될 것 같습니다. 하고 싶은 일이 많더라도 한꺼번에 해결하려 하지 말고 하나씩 정리해보세요. 대인관계에서도 먼저 연락 오는 사람이 반가운 소식의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행운의 키워드는 정리, 행운의 숫자는 7. 4월 20일부터 5월 20일 황소자리입니다. 그동안 미루어두었던 일들이 하나씩 풀리기 시작합니다. 특히 금전운이 안정적인 편이라서요. 불필요한 지출만 줄인다면 마음이 한결 편안해집니다. 오래 알고 지낸 분에게서 좋은 제안이 들어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행운의 키워드는 실속, 행운의 숫자는 4. 5월 21일부터 6월 21일 쌍둥이 자리입니다. 이번 주는 사람이 행운을 가져오는 시기입니다. 우연히 나눈 대화에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얻거나 반가운 인연을 만날 수 있습니다. 다만 말이 너무 앞서 나가지는 말아주세요. 행운의 키워드는 대화, 행운의 숫자는 3. 6월 22일부터 7월 22일 계자리입니다. 이번 주에는 가족과 가까운 사람들에게 마음을 조금만 더 써보세요. 별것 아닌 안부 전화 한 통이 서로에게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행운의 키워드 가족, 행운의 숫자는 2. 7월 23일부터 8월 22일 사자자리입니다. 드디어 내가 주목받는 한 주가 됐습니다. 그동안 열심히 해온 일이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새로운 일을 시작하기에도 좋은 시기입니다. 행운의 키워드 자신감, 행운의 숫자는 8. 8월 23일부터 9월 22일 생 처녀 자리입니다. 이번 주는 정리하면 운이 들어오는 주간입니다. 집안 정리, 서랍 정리, 휴대폰 사진 정리처럼 작은 것부터 정리를 시작해보세요. 행운의 키워드는 역시 정리, 행운의 숫자는 6. 9월 23일부터 10월 22일 천칭 자리입니다. 이번 주에는 인간관계에서 균형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모든 사람의 마음을 맞춰주려고 하지 마세요. 나에게 좋은 사람, 나에게 편안함을 주는 사람과 시간을 보내는 것이 행운을 불러옵니다. 행운의 키워드는 균형, 행운의 숫자는 5. 10월 23일부터 11월 21일 전갈 자리입니다. 조용히 준비해온 일이 있다면 이제 움직여 볼 때가 됐습니다. 생각만 하고 있던 계획을 실제 행동으로 옮겨보십시오. 행운의 키워드는 실행, 행운의 숫자는 9. 11월 22일부터 12월 21일 사수자리입니다. 이번 주에는 움직일수록 운이 좋아집니다. 가까운 곳이라도 나들이를 하거나 새로운 장소에 가보세요. 예상하지 못했던 즐거운 만남이 기다리고 있을 수 있습니다. 행운의 키워드는 여행, 행운의 숫자는 1. 12월 22일부터 1월 19일 염소 자리입니다. 이번 주는 결과보다 과정에 집중하세요. 너무 빨리 결과를 확인하려고 하면 오히려 마음만 조급해집니다. 차근차근 해온 일은 결국 좋은 결실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행운의 키워드는 인내, 행운의 숫자는 10. 1월 20부터 2월 18일 물병 자리입니다. 이번 주에는 새로운 생각이 떠오르는 시기입니다. 평소와 다른 것을 시도해보세요. 오래 연락하지 않았던 사람에게 먼저 안부를 전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행운의 키워드 아이디어, 행운의 숫자는 11. 2월 19일부터 3월 20일 물고기 자리입니다. 이번 주에는 무엇보다 마음의 여유가 중요합니다. 다른 사람의 말이나 행동에 너무 많은 의미를 부여하지 마세요. 나를 위한 작은 선물이나 맛있는 음식, 좋아하는 음악, 소소한 행복을 스스로 챙겨보세요. 행운의 키워드는 휴식, 행운의 숫자는 12가 되겠습니다.
제가 별자리 말씀드릴 때 생일하고 뭐 염소자리, 양자리, 처녀자리 그런 별자리 말씀드리잖아요. 혹시 이 시간 놓쳐서 본인의 별자리가 궁금하다, 아니면 이번 주 내 운세가 어땠지 궁금하다, 아시죠? 로빈 수다방에 조인하셔서 물어보시면 로빈이 친절히 답 달아드립니다. 오늘 한 시간 동안 함께 나눈 이야기들을 쭉 정리해보면요, 코인 라운드리에서 묵은 빨래를 말끔하게 털어내듯 우리 마음에도 가끔은 묵은 걱정들을 한 번씩 촥촥 털어낼 필요가 있고요, 글로벌 엔트리로 공항에서 기다리는 시간을 줄이듯 우리 인생에서도 굳이 기다리지 않아도 되는 일은 조금 내려놓으면 어떨까요? 그리고 나의 라임 오렌지 나무의 제재를 떠올리면서는, 어른이 된 우리는 너무 많은 것을 알아버린 대신에 어릴 때 가지고 있었던 작은 기쁨과 상상력을 조금 잃어버린 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별자리 운세에서도요, 하루하루를 어떻게 살아가느냐보다 우리 삶의 주체는 우리다, 이거 아니겠어요? 오늘도 AM 1650 라디오 서울 위크엔드 수다와 함께 해주셔서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하루가 깨끗하게 세탁한 이불처럼 포근하고, 좋은 여행을 마치고 집에 돌아온 것처럼 편안하고, 어린 제재가 바라보던 라임 오렌지 나무처럼 작지만 소중한 행복으로 하루하루 가득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는 로빈이었습니다. 좋은 주말 보내시고요. 저는 다음 주 토요일 몇 시요? 네, 맞아요. 아침 9시 위크엔드의 수대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0: AM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 아침 뉴스 최강 앵커 라인업 AM 1650 라디오 서울이 10시를 알려드립니다.
2: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케빈의 토요일이 좋아. 안녕하세요. 오늘도 언제나 즐거운 토요일 아침을 책임지고 있는 DJ 케빈 킴입니다. 기다리던 토요일 아침입니다. 오늘 아침은 조금 여유롭게 시작하고 계신가요? 평일에는 알람 소리에 눈을 뜨자마자 오늘 뭐부터 해야 하지 생각하면서 하루를 시작하지만 토요일 아침은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커피 한 잔 내려놓고 창문도 한번 열어보고요. 지금처럼 라디오도 조금 크게 틀어놓고 오늘은 조금 천천히 여유 있게 가보자 이런 마음으로 시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지난주부터 아주 특별한 음악 여행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한국인이 사랑한 발라드 탑 30. 그 중에서도 오늘은 20위부터 11위까지 만나봅니다. 지난번에는 더 낮은 순위에서 시작했다면 오늘부터는 정말 많은 분들이 기억하고 사랑하고 따라 불렀던 노래들이 등장할 예정입니다. 오늘 노래들을 미리 살펴봤는데 참 재밌습니다. 2010년대 노래도 있고요. 2000년대 노래도 있고 1980년대 노래도 있습니다. 그런데 시대는 달라도요. 사람들이 그 노래를 사랑하는 이유는 다 비슷한 것 같습니다. 사랑해서, 헤어져서, 그리워서, 그리고 고마워서, 또 그리고 그 시절의 내가 그리워서 말이죠. 특히 우리처럼 미국에 사는 한인분들에게는 한국 노래는 조금 특별합니다. 한국에서 듣던 노래가 미국에서 다시 들리면 그 노래가 단순한 음악이 아니라 고향으로 가는 티켓처럼 느껴질 때가 있거든요. 오늘도 노래 한 곡씩 들으면서 우리 애청자분들의 기억을 꺼내보겠습니다. 자, 차 한 잔 준비해 놓으시면 아주 좋고요. 운전 중이신 분들은 안전운전 하시고요. 집에서 듣고 계신 분들은 잠깐 하던 일을 내려놓으셔도 좋습니다. 한국인이 사랑한 발라드 탑 30. 지금부터 20위부터 11위까지 시작하겠습니다. 20위는요, 버스커버스커가 부릅니다. 여수 밤바다.

지금 들려드린 곡 22에 랭크되어 있었습니다. 버스커버스커의 여수 밤바다 첫 번째 곡으로 들려드렸습니다. 와, 제목만 들어도 풍경이 보이죠? 바다, 밤, 그리고 조용한 음악. 와, 이 노래 참 신기한 것 같아요. 여수에 가본 적이 없는 사람도 이 노래를 들으면 왠지 여수에 가본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것 같습니다. 음악이 장소를 만들어주는 거죠. 우리 애청자분들도 이런 노래가 하나쯤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노래를 들으면요, 특정 장소가 떠오르는 그런 참 뭔가 좀 흥미롭고 재미있는 노래들이 있죠. 어떤 노래들은 한국의 골목길을 떠오르게 하고요, 어떤 노래는 우리가 예전에 다녔던 학교가 떠올리게 되기도 하고, 어떤 노래는 첫사랑의 그런 옛 추억이 떠오르기도 합니다. 또 어떤 노래는요, 미국에 처음 왔던 시절도 떠오르게 만들 때가 있어요. 그리고 희한하게요, 지금 여수 밤바다 노래를 들으니까 바다를 바라보고 있는다. 아, 왠지 좀 마음이 편안해지는 것 같지 않으십니까? 바다는 이상하게요, 제 마음을 좀 편안하고 너그럽게 만들어주는 것 같고, 좀 조용하게 또 만들어주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22 버스커버스커의 여수 밤바다 들어보았습니다. 그럼 19위는 어떤 노래가 랭크가 되어 있을까요? 우리 같이 한번 들어보실까요? 19위입니다. 잔나비가 부릅니다. 주저하는 연인들을 위해.

케빈의 토요일 주화를 도와주시는 분들입니다. LA 코리아톤 플라자로 이전한 안경외길 53년 금강안경 검안과 융자외길 36년 융자 일주일에 처리해드리는 웨이펀딩 브라이언즈 융자 젊음을 되돌려드립니다. 건강식품회사 텔루스 정인수 코치 명불허전 진한 국물의 손칼국수와 부추만두 콤보 새롭게 선보이는 녹두 삼계탕 한 번 더 가면 두 번 더 가고 싶은 올림픽 칼국수와 함께합니다.

0: 여행의 기분 좋은 출발이자 행복한 마무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 하늘 위에서도 집처럼 편안하기를 바라는 바람. 바쁜 비즈니스 일정에서도 잠시 휴식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 이 모든 바람을 담아 최고의 서비스를 약속드립니다. 마음까지 케어하는 비행, 대한항공.
1: Korean Air. 마사지 체어를 처음 만나시는 분들을 위한 최고의 선택 H솔루션의 그라비트입니다.
2: 너무너무 좋습니다.
3: 너무 잘 주물러주고 최고예요.
1: 부담 없는 가격 한 달에 83불로 달라지는 나의 삶을 만나보세요. 213-385-1005 헬스코리아.
4: 이지바이크 때문에 무릎에 힘이 생겼어요.
1: 이젠 이지바이크와 함께 안전하고 쉽게 재밌게 운동하세요. 문의전화 213-385-1005 헬스코리아.
5: 기아 글렌데일의 특별한 혜택을 경험하세요.
6: 미국 판매 1위 카프로스 기아 글렌데일. 신차 대량이고 미국 최대 규모 수준의 기아 재고 보유.
5: 스포티지, 텔루라이드, 소렌토, K4, K5, EV6, EV9까지
6: 중고차 특별 세일. 경쟁력 있는 리스와 할부 프로그램. 법인 차량 구매 및 플리스 서비스 지원.
5: 전문 한국인 세일즈팀이 친절하게 도와드립니다. 카프로스 기아 글렌데일
7: 400 사우스 브랜드 블러바드 글렌데일. 818-745-1400 818-745-1400 글렌데일기아.com.
8: All offers subject to credit approval. Vehicle availability may vary. Lease and finance terms available on approved credit. Prices plus tax, title, license, dealer fees, and government fees. See dealer for complete details. Offers may expire without notice.
9: 맥도날드가 메뉴에 다시 밸류를 더합니다. 드시고 싶은 게 빅맥이든 맥너겟이든 소세지 에그앤 치즈 맥그리더스든 세트로 즐기고 절약하세요. 여러분의 최애 이제 절약면에서도 최애죠. 엑스트라 밸류 밀스가 돌아왔습니다.
10: 단 $6에 아침을 엑스트라 밸류 밀로 업그레이드하세요. 소세지 맥머핀 with egg 또는 소세지 에그앤 치즈 맥그리더스에 커피와 해시브라운까지. 가격과 참여 여부는 다를 수 있음. 프로모션 가격이 콤보 가격보다 낮을 수 있음.

아, 오늘도 어김없이 우리 애청자분들 들어와 계십니다. 우리 스텔라님, 비비아님, 아, 그리고 착한 맛 던지네스 통개님, 우리 착한님으로 가겠습니다. 우리 그 다음에 또, 아, 우리 크리스틴 선생님 다 들어와 계시고, 아, 좋네요. 아, 그리고 지금, 뭐라고 아주 좋은 말씀이 있냐면, 여기 지금 보니까, 아, 우리 비비아님께서 케빈님 주말 아침 최행복 처방전 토요일이 좋아 시간이 어김없이 돌아왔네요. 반갑습니다 해주셨는데요. 저도 우리 애청자분들 일주일 만에 다시 뵈니까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그리고 우리 크리스티님께서 모르는 노래였다고 말씀하시는데 우리 20위의 버스커 버스커 여수 밤바다 굉장히 유명한 노래입니다. 아마 또 새롭게 알게 되셨으니까 앞으로도 계속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지금 우리 착한 맛 던지는 통개님이신가요? 신청곡을 올려주셨어요. 제가 요거는 2부에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부는요, 제가 신청곡을 안 받고 2부에 다 들려드리는 걸로 하고, 1부에서는 그 20위까지, 22부터 11위까지 빠르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9위. 잔나비 주주하는 연인들을 위해서 들려드렸는데요. 제목이 참 재밌죠? 주주하는 연인들을 위해서. 이게 무슨 뜻이냐? 사랑하는데 주주한다는 얘기입니다. 말하고 싶은데 말하지 못하고, 다가가고 싶은데 한 발짝 물러서고요. 연락하고 싶은데 전화기만 쳐다보고 있고. 사람 마음이 다 그렇죠. 좋아하면 그냥 좋아한다고 탁 말하면 되는데, 막상 쉽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거절 당할까 봐. 또 상처 받을까 봐. 또 내가 더 많이 좋아한다는 걸 들킬까봐 라고들 얘기를 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면요, 아, 그냥 다 얘기해버리고 말걸 이라고 생각할 때가 많다고 후회들 하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조금 용기를 내보시면 어떨까 합니다. 꼭 사랑하는 사람에게만이 아니고요, 친구들에게도, 가족들에게도, 부모님께도 고마워, 보고 싶어, 잘 지내지? 이런 말 주저하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말해 보십시오. 12위 제목에 있는 주저하는 연인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주저하지 않는 우리들을 위해서 말이죠. 18위로 가겠습니다. 자전거 탄 풍경이 부릅니다. 제목은 너에게 난, 나에게 넌.

지금 들려드린 노래 18위 자전거 탄 풍경에 너에게 난 나에게 넌이었습니다. 제가 이 노래는 진짜 여러 번 들려드린 것 같아요. 이게 그 더 클래식이라는 영화 OST에도 포함되어 있었죠. 그래서 제가 영화 이야기 할 때도 들려드렸고 아무튼 이 노래는 어디 안 끼는 곳이 없이 아주 자주 나왔던 그런 곡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 이 노래를 들으면 좀 따뜻한 느낌이 있어요. 제목에서 말하듯이 너에게 난 나에게 넌 이게 어떤 느낌일까라는 생각이 들죠. 나는 너에게 너는 나에게 어떤 사람이었나. 살다 보면 내 인생에 정말 중요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평소에는 그 소중함을 잘 모르죠. 왜냐고요? 매일 만나니까요. 늘 곁에 있으니까요. 또 당연하다고 생각하니까요. 그런데 어느 날 그런 사람들이 멀리 떠나거나 자주 만나지 못하게 되면 그때 깨닫게 됩니다. 아, 그때 그 사람이 정말 소중했구나. 가족도 그렇고요. 친구도 그렇습니다. 특히 이민 생활을 하는 우리들을 생각해 보면 한국에 있는 친구들과도 자연스럽게 멀어지는 경우가 있죠. 예전에는 정말 매일 만나고 매일 통화하고 했는데 지금은 1년에 한 번, 몇 년에 한 번 연락할까 말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도 정말 오랜만에 만나도 어제처럼 편했던 친구들이 한두 명씩은 다들 있으실 거예요. 그게 바로 진짜 친구겠죠. 오늘은 이 노래를 들으면서 우리 애청자분들의 인생에서 너에게 난 나에게 넌 이런 친구나 지인이 어떤 의미였는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18위 자전거 탄 풍경에 너에게 난 나에게 넌 들려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 만나볼 17위는 어떤 곡일까요? 벌써 전주만 들어도 아, 이 노래가 어떤 노래일지 아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김현식이 부릅니다. 제목은 내 사랑 내 곁에.

17위 김현식님의 내 사랑 내 곁에였습니다. 와, 이 노래가 17위예요. 도대체 그러면 앞으로 나올 곡들은 어떤 곡들이 그 앞순위에 있게 되는 걸까요? 와, 정말 말도 안 옵니다. 일단 시간 관계상 16위를 빨리 들어보고 이어서 얘기를 좀 나눠볼까 하는데요. 16위는 어떤 곡일까요? 김동률이 부릅니다. 취중진담.

0: 맥도날드가 메뉴에 다시 밸류를 더합니다. 드시고 싶은 게 빅맥이든 맥너겟이든 소세지 에그 앤 치즈 맥그리더스든 세트로 즐기고 절약하세요. 여러분의 최애 이제 저량면에서도 최애죠. 엑스트라 밸류 밀스가 돌아왔습니다.
1: 단 6달러에 아침을 엑스트라 밸류 밀로 업그레이드하세요. 소세지 맥머핀 위드 에그 또는 소세지 에그 앤 치즈 맥그리더스에 커피와 해시브라운까지 가격과 참여 여부는 다를 수 있음. 프로모션 가격이 콤보 가격보다 낮을 수 있음.
2: 안녕하세요. 새롭게 내과 주치 클리닉을 개원하게 된 안메디칼 원장 안상훈입니다. 서울대병원 가정의학 전문의, USC 대학병원 암 전문 교수로서의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일반 내과 진료는 물론 암 조기 검진, 치료 가이드, 생존자 관리까지 암을 걱정하시는 모든 분들의 주치의가 되어드립니다. HMO, PPO, 메디케어 등 대부분의 보험으로 진료 가능합니다. 예약 문의는 657-888-9919, 657-888-9919.
3: 류마티스 관절염, 어깨, 허리 통증, 더 이상 불치병이 아닙니다.
4: 지긋지긋한 통증, 성민산삼 한방병원에선 수술 없이, 진통제 없이
3: 몸속의 열과 냉의 균형을 잡아 병의 근본부터 다스립니다.
4: 또한 중풍과 치매를 예방해주는 산삼금옥단과
3: 위급한 상황에 생명까지 구해주는 도인백사단은 이제 가정상비약입니다.
4: 불치병, 난치병이 없는 세상을 위해 성민산삼 한방병원 213-385-3304, 385-3304.

제가 17위, 16위를 연달아 들려드렸습니다. 17위는 김현식의 내 사랑 내 곁에였는데요. 와, 이 노래는 정말 목소리 하나만으로 가슴이 먹먹해지는 그런 노래 같아요. 그 노래 안에 또 그 목소리 안에 삶의 흔적이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사랑이라는 게 젊었을 때와 나이가 들었을 때 조금 달라진다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좀 젊었을 때는 우리가 좀 젊은 혈기나 내 마음속에 있는 표현을 다 했다면 좀 나이가 들어서는 아플 때 곁에 있어주고 힘들 때 기다려주고 아무 말 없이 있어주는 그런 사람이 내 사랑이 아닐까 싶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16위. 와, 16위는요. 제가 준비한 멘트보다 우리 댓글에 있는 게 더 좋은 것 같아요. 우리 로라님께서 착한 마님, 취중진단 뭐 그러면 얼떨결에 고백하는 거지요. 착한 마님도 그런 적이 있나요? 아, 뭐 이런 말씀. 진짜 맞는 것 같아요. 취중진단, 술을 빌려서 진심을 말한다 아니겠습니까? 평소에 못하던 말을 술을 좀 빌리면 용기가 생기는 거겠죠. 사실 그때 내가 더 좋아했어. 사실 그때 미안했어. 그리고 사실 고마웠어. 라는 게 평소에는 잘 안 나오다가 술이 한 잔 들어가면 술의 힘을 빌려서 얘기할 때가 있습니다. 대신에요, 저는 뭐 술의 힘을 빌리는 것도 좋지만 이제는 우리 그런 힘 말고요, 그냥 편안하게 아무렇지도 않게 좀 말을 해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오래 살다 보면 그냥 알겠지 그런 거 말고요, 또 오래 같이 있다 보면 당연히 알겠지 그런 거 말고 늘 하셔도 좋습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보고 싶어요, 수고하셨습니다, 이런 말들은 그냥 입에서 끊임없이 하시면 하실수록 나도 좋고 상대도 좋고. 그러니까요, 취중 진담이 아님 그냥 생활 속에 진담을 해보시는 게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15위로 가보겠습니다. 15위는요, 뱅크가 부릅니다. 가질 수 없는 너.

지금 들려드린 곡 뱅크의 가질 수 없는 너였습니다. 제목에 슬픔이 있습니다. 가질 수 없는 너. 아, 마음이 아프네요. 가질 수 없는 사람, 잡을 수 없는 사람, 다시 얘기하면 이미 떠난 사람이 되겠죠. 사랑이라는 게 참 내 마음처럼 되지 않습니다. 내가 사랑한다고 해서 상대방도 나를 사랑하는 게 아니고요. 내가 붙잡는다고 해서 상대방이 기다려주는 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랑은요, 놓아주는 용기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살면서 우리는 참 많은 것을 놓아줄 때가 있어요. 사람도 놓아주고, 젊음도 놓아주고, 이제 좀 나이가 들어서 자녀도 놓아주고, 또 여러 가지로 또 다 떠나보내고 있습니다. 처음엔 아쉽지만 그게 인생인 것 같습니다. 내가 사랑한다고 해서 계속 곁에만 둘 수 없죠. 그래서 소중할 때 더 많이 사랑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아, 좀 전에 우리 비비아님께서 이런 텍스트를 주셨어요. 술 깨면 기억 안 나는데 그러는 거 아닌가요? 맞아요. 취중진담이 그럴 수 있죠. 또 뱅크에 가질 수 없는 너에, 이게 사실 이게 다 취중진담, 가질 수 없는 너, 모든 것들이 다 일맥상통하지 않나 싶습니다. 뭐 저는 꼭 술 취해서 취하는 게 아니라 그냥 살면서 취할 때가 많이 있으니까 오늘 우리 비비아님 말씀처럼 이 방송에 취해보시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14위를 한번 만나보시죠.

0: 야마바 리조트앤 카지노가 모든 등급의 클럽 세라노 멤버에게 롤렉스 시계를 드립니다. 클럽 세라노 카드로 게임을 즐기시고 9월 20일 롤렉스 시계 당첨자 5명 중 1명이 되어보세요. 모든 당첨자는 9월 26일 라스베가스 팜스 카지노 리조트에서 열리는 피날레에 진출해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만들어진 머스탱 다크호스의 주인공이 될 기회까지 주어집니다. 캘리포니아에서 베가스까지 멈추지 않는 즐거움, 오직 야마바. 자세한 내용은 야마바.com. 21세 이상 참가 및 입장 가능합니다. 책임감을 가지고 플레이하세요.
1: 마이 우메켄 포인트로 누리는 특별한 혜택
2: 놓치지 마세요.
3: 제품 구입 시 포인트가 차곡차곡 포인트로 원하는 제품을 선물로 받고 현금처럼 사용하고 할인 쿠폰과 친구 추천 보너스는 물론 지금은 포인트가 두 배로 적립되는 더블 포인트 대잔치. 165불 이상 제품 구입 시 더블 적립과 함께 엘칼슘 증정, 나토키나제와 제첩액기스 두 박스 구입 시 한 달분 추가 증정과 더블 적립에 푸짐한 선물까지. 우메켄 더블 포인트 대잔치 88894133111 우메켄.

자, 시간 관계상 13위 빨리 가보겠습니다. 한국인이 사랑한 발라드 탑 30위 중에 13위에 랭크되어 있습니다. 에일리가 부릅니다. 첫눈처럼 너에게 가겠다.

지금 들려드린 곡 13위에 랭크 됐습니다. 에일리의 첫눈처럼 너에게 가겠다 였고요. 와, 지금 14위 백지영의 총 맞은 것처럼, 13위 에일리의 첫눈처럼 너에게 가겠다까지 8곡을 들려드렸습니다. 아, 정말 이런 명곡들이 13위, 14위에 있어요. 도대체 그러면 다음 주에 공개할 10위부터 1위까지는 어떤 곡들이 들어있을지 정말 와, 기대가 됩니다. 와, 13위에 첫눈처럼 너에게 가겠다. 이 마음속에 첫눈처럼 너에게 가겠다. 마음속에 첫눈이 내린다는 얘기죠. 와, 지금 LA는 정말 더운데 음악에서는 첫눈이 내리고 있습니다. 이 첫이라는 그 단어가 좀 우리한테 뭔가 좀 이렇게 다르게 느끼게 하는 것 같아요. 첫사랑, 첫 직장, 첫 자동차, 첫 집, 그리고 미국에 처음 왔던 그날. 모든 게 다 처음의 기억에 더 많이 남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설레기도 했고 무섭기도 했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는 이 첫 시작이 되는 이 첫이라는 글자. 한번 우리한테는 어떤 느낌으로 다가왔을지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자, 마지막 12위는 미리 공개를 할 건데요. 제목은 부활의 네버엔딩 스토리. 와, 제목부터 멋있습니다. 끝나지 않는 이야기. 우리 인생도 어쩌면 네버엔딩 스토리 같은데요. 오늘 힘들었다고 해서 내 인생의 전체가 힘든 건 절대 아니겠죠. 또 오늘 행복하다고 해서 평생 행복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다 복잡다단한 그런 삶의 연속이기 때문에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힘든 날에는요, 오늘만 지나가자 생각하시고 좋은 날에는 이 순간을 기억해야지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미국에서 삶도 그런 것 같아요. 처음에는 다 새로운 이야기 같았지만 어느 순간 이 이야기가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장소, 시간이 되었습니다. 아이들이 자라고 가족이 생기고 친구가 생기고 내가 살아온 흔적이 이제는 이 미국 곳곳에 남아 있습니다. 이제 미국은요, 단순히 사는 곳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에 여러 페이지를 장식하고 있게 되는 거죠. 지금 들려드릴 부활의 네버엔딩 스토리처럼 우리 이야기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 같습니다. 잠시 뒤에 2부에서 우리들에게 한 달에 한 번 늘 새롭고 유익한 정보를 제공해 전해주고 있는 미모의 부동산 에이전트 레아킴 선생님과 부동산 소식, 부동산 데이터 잘 알려드릴 거고요. 그래서 기대 많이 해주십시오. 저는 잠시 뒤에 레아쌤과 같이 인사드릴 거고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끝나지 않는 우리의 인생의 스토리를 담은 12위 부활의 네버엔딩 스토리 들려드리고 저는 2부에 먼저가 있겠습니다. 다시 한번 가수와 제목을 말씀드릴게요. 한국인이 사랑한 탑 30위, 12위에 당당히 랭크가 되었습니다. 부활이 부릅니다. 네버엔딩 스토리.

0: 변호사를 이재용 변호사로 바꾼 게 제 인생에서 가장 잘한 선택이었습니다. 교통사고 났을 당시엔 병황이 없어 되는 대로 변호사를 구했는데 아는 분이 큰 사고니까 이재용 변호사를 찾아가 보라고 했죠.
1: 수많은 승소의 기록들이 증명합니다.
2: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1: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용 변호사 그룹
3: 213-383-3838 213-383-3838
4: 아름다운 식탁은 좋은 식기에서 시작됩니다. 영국 명품 포트메리온 보타닉 가든을 김수정기 특별한 가격으로 만나보세요.
5: 10피스 세트 40% 할인, 접시와 볼, 머그컵 등 다양한 인기 제품은 최대 50% 할인, 집들이 선물이나 혼수, 소중한 분께 드리는 선물로도 최고의 품격 있는 선택.
4: 포트메리온 보타닉 가든 특선 세일, 지금 김수정기에서 만나보세요. 김수정기.
5: 신나는 백투스쿨 준비 H마트와 함께하세요.
6: CJ 백투스쿨 모음전 간편하고 맛있는 두루두루 만두부터 햇반, 냉면, 볶음밥, 컵빵까지 다양한 CJ 인기 상품을 만나보세요.
5: 아이들이 좋아하는 간식도 빠질 수 없죠. 꼬북칩 4종 세트, 말차 초코파이, 고소미 고래밥, 초코몽 등 오리온 인기 과자들도 한자리에서 만나보세요.
6: 새학기 장보기부터 달달한 간식까지 알뜰하게 쇼핑하세요.
5: 언제나 H마트는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7: H-Mart, the best of Asia since 1982. AM
8: 1650 K-Fox, number one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6: 재미와 정보가 가득한 라디오 서울의 주말 프로그램 AM 1650 라디오 서울이 11시를 알려드립니다.
9: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케빈의 토요일이 좋아. 문 좀 닫아주세요. 토요일의 특별한 만남, 힐링이 있는 라디오 케빈의 토요일이 좋아 2부로 돌아왔습니다. 현재 시간 오전 11시 1분을 막 지나고 있습니다. 지난주부터 오늘 일부 시간까지 아주 특별한 음악 여행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한국인이 사랑한 발라드 탑 30위, 그 중에서도 오늘은 22위부터 11위까지 만나보고 있는데요. 아직 11위를 소개하지 못해서 2부 첫 곡으로 들려드릴까 합니다. 제목과 가수를 먼저 소개하자면 김광석의 사랑했지만, 와, 2부 첫 곡으로 준비했는데요. 와, 왜 이 노래가 11위에 있는지 조금 느껴지십니까? 김광석의 목소리는 정말 유니크하죠. 노래를 부르는 것 같으면서도 누군가의 자신의 이야기를 조용히 털어놓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목처럼 사랑했지라는 말, 이 말에는 사랑과 이별이 동시에 묻어있는 것 같습니다. 사랑했지만 이 단어 하나에 얼마나 많은 이야기가 숨어 있을까요? 사랑했지만 헤어졌고, 사랑했지만 보내야 했고, 사랑했지만 함께할 수 없었습니다. 우리 인생도 그런 반복의 연속입니다. 열심히 노력했지만 뜻대로 되지 않았던 경우도 많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이 모든 것이 인생의 한 부분이 될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기억을 품은 채 다시 앞으로 묵묵히 걸어갈 수 있습니다. 지금 들려드릴 김광석의 노래도 그런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 괜찮아, 너만 그런 게 아니야 라고 말해주는 것 같아요. 혹시 오늘 마음이 허전하신 분, 누군가가 보고 싶은 분, 지나간 사람이 그리운 분이 계시다면 잠시 뒤 이 노래를 천천히 감상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한 주 동안 열심히 달려오신 우리 애청자분들께 숨을 고르고 미래를 준비하는 시간을 선물해 드릴 예정인데요. 바로 케빈과 레아의 부동산과 재정상식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장 정말 든든하고 힘찬 부동산의 길라잡이, 미모의 부동산 에이전트 레아 선생님과 자세히 알려드릴 테니까요. 정말 채널 고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11위 김광석의 사랑했지만 같이 들어보시죠.

0: 여행의 기분 좋은 출발이자 행복한 마무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 하늘 위에서도 집처럼 편안하기를 바라는 바람. 바쁜 비즈니스 일정에서도 잠시 휴식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 이 모든 바람을 담아 최고의 서비스를 약속드립니다. 마음까지 케어하는 비행, 대한항공. Korean
1: Air. 기아 글랜데일의 특별한 혜택을 경험하세요.
2: 미국 판매 1위 카프로스 기아 글랜데일 신차 대량이고 미국 최대 규모 수준의 기아 재고 보유.
1: 스포티지, 텔루라이드, 소렌토, K4, K5, EV6, EV9까지
2: 중고차 특별 세일, 경쟁력 있는 리스와 할부 프로그램, 법인 차량 구매 및 플리스 서비스 지원.
1: 전문 한국인 세일즈팀이 친절하게 도와드립니다. 카프로스 기아 글랜데일
3: 400 사우스 브랜드 블러바드 글랜데일 818-745-1400 818-745-1400 글랜데일기아.com.
4: All offers subject to credit approval. Vehicle availability may vary. Lease and finance terms available on approved credit. Prices plus tax, title, license, dealer fees, and government fees. See dealer for complete details. Offers may expire without notice.
5: 맥도날드가 메뉴에 다시 밸류를 더합니다. 드시고 싶은 게 빅맥이든 맥너겟이든 소세지 에그 앤 치즈 맥그리더스든 세트로 즐기고 절약하세요. 여러분의 최애 이제 저량면에서도 최애죠. 엑스트라 밸류 밀스가 돌아왔습니다.
6: 단 $6에 아침을 엑스트라 밸류 밀로 업그레이드하세요. 소세지 맥머핀 위드 에그 또는 소세지 에그 앤 치즈 맥그리더스에 커피와 해시브라운까지 가격과 참여 여부는 다를 수 있음. 프로모션 가격이 콤보 가격보다 낮을 수 있음.

0: 케빈과
1: 레아의 부동산과 재정 상식.
0: 아, 늘 활기차고 긍정적인 에너지가 넘치는 우리 레아쌤의 부동산 소식입니다. 우리 토요일이죠 가족분들께 인사 한번 부탁드릴게요.
1: 안녕하세요. 한 달 만에 뵙습니다. 쉽고 정확한 부동산 정보와 실전 팁을 전해드리는 부동산 전문가 레아킴 인사드립니다. 올 여름 부동산 시장은 작년보다 조금 슬로우해지긴 했지만 금리 부담과 뭐 여러 국제적인 불확실성 때문에 저희 모두가 더 신중해졌는데요. 하지만 여름은 여전히 부동산의 핫 시즌. 중요한 건 시장의 완벽한 타이밍을 기다리는 것보다 내 상황에 맞는 좋은 기회를 찾는 것입니다. 그럼 지금 같은 시장에서 바이어는 어떤 마음으로 집을 사야 되고 혹은 셀러는 어떻게 집을 팔아야 할까요? 오늘 저희와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실게요. 그리고 방송 들으시다가 부동산 이야기가 더 궁금하신 분들은 저희 유튜브 들어가셔서 케빈 부동산으로 한번 찾아봐 주세요.
0: 아니, 제 얘기를 다 하시면 어떡합니까? 같이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1: 아, 그런가요?
0: 근데 너무 잘하셨습니다.
1: 아, 감사합니다.
0: 지금 사실 팬이 너무 세게 돌아가가지고
1: 시끄러웠어요.
0: 귀에 거슬려서 우리 청취자분들께서 요 네. 노이즈가 들릴까 봐 껐는데 저 없는 동안 그냥 쭉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쭉 하시죠, 오늘. 아, 좋습니다. 와. 저희 유튜브가 있습니다. 우리 네. 저와 레아 선생님이 같이 나오는 케빈 부동산 다섯 글자만 치면 저희 유튜브에서 정말 부동산 네. 저희는 부동산 얘기만 하잖아요. 그죠?
1: 그럼요.
0: 딴 소리 안 합니다. 그러니까 네. 재미있는 부동산 이야기 좀 보시고 네. 정보를 얻으실 분들은 네. 케빈 부동산 유튜브로 들어오시면 네. 감사할 것 같습니다.
1: 네.
0: 와, 요즘 8월달 우리 레아쌤 느낌이 어떠세요?
1: 8월 중 아니, 후반이에요.
0: 그러니까 느낌이 좀 어떻습니까? 우리 1월을 시작할 때와 지금 한 뭐 여름이 훅 지나가서 한 6개월이
1: 언제
0: 지났습니다.
1: 언제 또 이렇게 지나갔나.
0: 부동산 분위기는 어떤 것 같으세요? 솔직하게.
1: 처음에는 오히려 우리 되게 슬로우했었어요.
0: 그렇죠.
1: 근데 요새는 조금 액티브하게 그러니까 여름이니까
0: 네네.
1: 맞는 것 같아요. 딱. 네.
0: 사실 네. 지금 뭐 그 LA 카운티 단독주택 중간 가격은
1: 좀 88만
0: 네, 뭐 이렇게 나오고 있고 네. 오렌지 카운티는 한 140만 예, 이렇게
1: 그렇죠.
0: 되고 있는데
1: 아직까지도.
0: 근데 작년하고 따져보면 LA는 한 3% 하락을 했고
1: 네.
0: 오렌지 카운티는 5% 상승을 했습니다.
1: 네.
0: 그러니까 바꿔서 얘기하면 LA 쪽에 있는 바이어분들이 오렌지 카운티로 이동하고 있다고 볼 수도 있고요.
1: 맞아요.
0: 재미있는 현상은
1: 네.
0: 요즘에 한국에서 들어오는 프랜차이즈들 있잖아요.
1: 네, 네.
0: 이런 그런 아주 그냥 알찬 기업들이 오렌지 카운티보다는 아니
1: LA 카운티보다는
0: 오렌지 카운티
1: 맞아요.
0: 뭐 롯데리아도 그랬고요.
1: 맞아.
0: 맥주집도 지금 오렌지 카운티 많이 열리고 있고
1: 소스몰인가?
0: 네, 막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 LA 쪽보다는 오렌지 카운티 쪽 많은 비중이 옮겨가고 있다
1: 네.
0: 생각이 좀 있습니다. 뭐 사실 오늘 좀 네. 이런 주제를 한번 얘기해 보고 싶어요. 뭐 데이터도 중요하지만
1: 네.
0: 집값이 떨어졌어요.
1: 네.
0: 근데 많은 분들이 물어보죠. 내 집도 떨어졌나 이렇게 물어보는데
1: 네.
0: 어떻게 얘기해드리면 좋을까요?
1: 듣기
0: 싫을 수 있지만 네네 사실은 뭐 내 집만 내려가는 게 아니라 우리 같은 지역이 내려갔기 때문에
1: 네.
0: 바꿔서 얘기하면 다시 우리 지역이 올라가면 내 집도
1: 올라간다 그쵸,
0: 이렇게
1: 그쵸.
0: 생각할 수 있으니까
1: 네네.
0: 뭐 단순하게 괜히 일희일비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1: 그렇죠.
0: 예, 같이 움직이는 거니까.
1: 옆집은 떨어졌는데 내 집은 가만히 있을 수는 없죠.
0: 네,
1: 그렇죠.
0: 하지만 또 반대로 나 옆에 집이 올라갔으면 내 집이 안 올라오면 또 화날 거 아니에요.
1: 그렇죠.
0: 같이 올라갑니다.
1: 네.
0: 자, 우리 예전에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1: 네.
0: 바이어들에게 선택권이 생겼다.
1: 네.
0: 이렇게 하면 만약에 예전 같으면 마음에 좀 딱 마음에 드는 집이 생겼다.
1: 집이 생기면 너무 이쁘다. 얼마예요? 오퍼 넣죠. 뭐
0: 옛날엔 그랬습니다.
1: 그래, 예, 그렇죠.
0: 요즘 상황은 좀 달라졌죠. 어떻게 바뀌었나요?
1: 옆집도 나와 있는데
0: 네네.
1: 우리 가격 좀 깎아달라고 할까요?
0: 그러니까 좀 또 그 다음에 또 요즘에 가장 많이 하는 얘기 또 이 얘기도 있잖아요.
1: Seller credit?
0: 맞아요. 셀러가 좀 가격을 좀 딜이 가능해서 좀 깎아줄 수 있을까 이런 얘기를
1: 그쵸,
0: 많이 하잖아요.
1: 그쵸.
0: 그러니까 이제 바이어분들이 조금 스마트해졌어요.
1: 그럼요.
0: 옛날에는 아 예쁘다. 얼마죠? 오퍼 넣죠. 이렇게 했다면 지금은 주변 비교를 다 해가면서
1: 그럼요.
0: 조금 더 저렴하게 넣을 수 있느냐 또는 저렴하지 않다면 셀러한테 크레딧을 받던지 아니면 어떤 좀 옵션이 있는지를 물어본다는
1: 맞아요.
0: 거죠. 요즘같이 진짜 이자가 비쌀 때는 셀러가 뭐 아시겠지만 바이다운을 해줄 수 있잖아요.
1: 어, 그렇죠.
0: 그래서 집값은 깎아주지 않지만 내부적으로 셀러가 바이다운할 수 있는 크레딧을 줌으로 인해서 바이어는 조금 더 저렴한 이자로 집을 구매할 수 있으니까.
1: 그러니까 지금 들으시는 분들은 이게 뭔지
0: 맞아요, 맞아요.
1: 모르실 수 있으세요.
0: 주세요. 맞습니다.
1: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지금 내가 지금 은행 가서 융자를 받으면 6.5다.
0: 네.
1: 뭐 375다.
0: 네.
1: 근데 셀러 크레딧은 셀러만이 할 수 있어요.
0: 맞아요. 셀러가
1: 네, 낮춰주는 거예요.
0: 네네.
1: 뭐 499 뭐 이런 식으로. 그러면 그거를 이제 30년은 아니지만 이제 몇 년 이렇게
0: 네,
1: 뭐 3년이든 5년이든 이렇게 해서 해주시는 부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0: 그러면 이제 바이어분들은 그 셀러의 바이다운 크레딧을 이용해서 이자를 5%대로 내릴
1: 그럼요,
0: 수도 있고요.
1: 그럼요.
0: 그래서 요즘 새 집들이 많이 그런 경우를 하잖아요.
1: 그렇죠, 그렇죠.
0: 새 집이 셀러니까.
1: 맞아요.
0: 그래서 가격을 깎는데 막 스트레스를 주시기보다는 이렇게 협상을 통해서
1: 그렇죠.
0: 가격은 그대로 유지가 되면 좀 전에 바로 얘기한 것처럼 그 집의 가격을 깎으면 시세도 내려가잖아요.
1: 그렇죠, 그렇죠.
0: 그게 아니라 가격은 그대로 두고 크레딧을 줌으로 인해서
1: 그렇죠.
0: 셀러도 만족스럽게 팔고 바이어도 좋은 이자율로 받으면
1: 그렇죠.
0: 사실은 집값은 똑같지만 페이먼트는 달라지거든요.
1: 맞아요, 맞아요.
0: 네,
1: 더 그러니까 낮춰지니까
0: 그렇게 할 수 있기 때문에
1: 네.
0: 정말 제가 보기엔 아주 현명한 방법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또 이런 얘기 해볼 수 있어요. 무조건 100만 불짜리 집이 좋냐? 아니다, 80만 불짜리 집이 좋냐? 어떻게 우리 레아 선생님은 대답해 줄 수 있나요?
1: 근데 이게 단순 가격만 비교하시는 게 아니라
0: 네네.
1: 이게 HOA, 재산세,
0: 맞아요.
1: 보험, 관리비. 뭐 월 모기지, 학군 위치, 출퇴근 뭐 향후도 매우 그냥 뭔가 다 이게 조합이 좋아야 되거든요.
0: 그렇죠.
1: 뭐, 또 싱글 하우스도 ADU가 가능한지
0: 맞아요,
1: 뭐 등등 맞아요. 뒷마당. 그리고 또 2층인지 3층인지.
0: 맞아요, 맞아요. 또 예를 들어서 새 집이면 멜로루즈가 있는지 없는지
1: 맞아요.
0: 또
1: 그러니까 이제 콘도가 80만 불인데 HOA가 막 600불이야.
0: 네네.
1: 그러면
0: 멜로루즈가 뭐 0.3% 있어.
1: 뭐 그럼 예.
0: 그러면
1: 그냥 싱글하우스 100만 불이 훨씬 낫죠.
0: 그러니까 그런 걸 비교했을 때 그래서 그냥 우리 손님들께서 저는 저 집이 80만 불이니까 싼 것 같아요라고 단순 해석하지 마시고 저희가
1: 그쵸.
0: 전문가의 얘기를 들어보신
1: 그럼요.
0: 후에
1: 네.
0: 아, 왜 이 집이 100만 불짜리지만 80만 불짜리 집보다 더 경쟁력이 있는지를
1: 그쵸, 그쵸.
0: 알면 되는 거잖아요.
1: 네네.
0: 그래서 월 페이먼트를 꼭 계산해 보셔라
1: 네.
0: 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1: 네.
0: 가격이 아니라 보유비용, 유지비용에 꼭 한번 포커스를 해야 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1: 네.
0: 자, 본격적으로
1: 네.
0: 자, 8월 달 부동산 정보 부탁드리겠습니다.
1: 자, 작년 6월 달 우리 캘리포니아 평균 주택 가격이 78만 불이었어요.
0: 네네.
1: 그중에 LA 카운티가 94만 불,
0: 네.
1: 오렌지 카운티가 126만 불이었고.
0: 네네.
1: 자, 7월 달 캘리포니아 평균 주택 가격이 777600 77만 7천.
0: 조금 내렸네요.
1: 네.
0: 뭐 안 내린 거랑 다름이 없고.
1: 예. 그중에 이제 LA 카운티가 94만 7,500
0: 네.
1: 조금 뭐 올랐지만 그다음에 오렌지 카운티가 127만 1,500
0: 조금 올랐네요.
1: 네.
0: 그러니까 거의
1: 비슷해요.
0: 변동이 없다.
1: 네.
0: 자, 이거를 뒷받침할 수 있는 그 공급량을 보면 알 수 있거든요. 알려주십시오.
1: 네. 저번 달 6월 달이 10만 7,939건.
0: 오케이.
1: 그중에 LA 카운티가 2만 3,874.
0: 네네.
1: 오렌지 카운티가 8,022건.
0: 네.
1: 이었는데 이제 7월 달을 봤을 때 10만 6,880건이었고요.
0: 네네.
1: LA 카운티가 2만 4,779건. 조금 올랐어요.
0: 제가 보건데 사실 지금 전년도 대비해서 한 15% 이상 빠져있거든요.
1: 아, 그렇죠. 그렇죠.
0: 그러니까 이게 매물이 부족하기 때문에 가격도 거의 변동이 없다.
1: 맞아요.
0: 이렇게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자, 우리
1: 네.
0: 이번 8월 달에 좀 이런 코너를 한번 준비해보고 싶어가지고
1: 네.
0: 제가 좀 준비를 저희가 했잖아요.
1: 네네.
0: 자, 제가 레아 선생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손님의 네. 입장에서
1: 네.
0: 지금 집을 사야 합니까?
1: 정답은 지금 사세요도 아니고 기다리세요도 아닌 것
0: 뭐예요?
1: 같아요.
0: 뭐예요? 사요 말아요.
1: 근데 이제 좋은 집을 좋은 네. 가격에 만났을 때 내 재정이
0: 네.
1: 감당할 수 있냐가 정답인 것 같아요.
0: 아, 네. 좋은 가격이 중요한 게 아니라
1: 그쵸.
0: 내 재정 상황에서 저 집을 샀을 때
1: 네.
0: 감당이 되느냐.
1: 그쵸.
0: 아까 위에 이야기와 맞물리네요.
1: 비슷해요.
0: 네. 네네. 좋아요.
1: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집이 원래는 한 1.2 정도인데 그러니까 이제 100만 불에 나왔어.
0: 네네.
1: 근데 나는 그만큼 affordability가 없어.
0: 맞아, 맞아.
1: 그럼 못 사면 안 되죠. 큰일
0: 맞아,
1: 나죠.
0: 맞아요. 사실 어떻게 보면 바이어들이 집을 사려고 그래요.
1: 맞아요.
0: 나도 그러면 집을 사야겠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1: 그쵸?
0: 나만의 준비를 해야죠.
1: 맞아요.
0: 나의 assets은 얼마가 있는지 나의 그 현재 인컴 상황에서 내가 융자를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
1: 맞아요.
0: 내가 받을 수 있는 최저 이자율은 얼마인지. 그래서 토탈 내가 페이먼트로 내야 할 집에 대한 분담은 얼마가 될 것인지 이걸 파악해 보시는 게 중요하다.
1: 맞아요.
0: 그래서 사실 이걸 베이스로 하면 집은 얼마든지 우리가 찾아드리는 게 어렵지 않아요.
1: 그렇죠.
0: 근데 많은 분들이 집을 막 좋은 집을 보러 다니세요. 근데 눈높이가 다 벌써 올라와
1: 맞아.
0: 있어. 근데 내가 실제
1: 할 수 있는 페이먼트는
0: 훨씬 적어요.
1: 그러니까요.
0: 그러니까 너무 안타깝다는 거죠.
1: 맞아요.
0: 그래서 사실 저희들이 이제 손님들의 기분을 꺾는 게 아니라 이걸 미리 준비를 딱 해놓으면 내가 볼 수 있는 집에 대한 눈높이가 딱 맞춰지니까
1: 그쵸.
0: 현실적인 감각으로 집을
1: 맞아요.
0: 살 수 있다. 이게 좋은 것 같아요.
1: 계속 이런 그러니까 다른 집들을 보다가
0: 네네.
1: 정작 내가 봐야 될 집이 여기였는데 놓칠 경우도 있잖아요.
0: 그걸 놓친다니까. 그래서
1: 네.
0: 왜 그
1: 대부분...
0: 준비를 안 하고 있다 보니까.
1: 네.
0: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부동산은 최저 가격을 맞추는 게임이 아닙니다.
1: 맞아요.
0: 싼 집을 찾아다니는 게 아닙니다.
1: 맞아요.
0: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좋은 집을 찾는 게임이에요.
1: 맞아요. 맞습니다.
0: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좋은 집을 찾는 게임이다.
1: 아멘.
0: 라고 생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1: 네.
0: 이게 아니고요. 하여튼 좀 이렇게 생각을 바꾸시면 돼요.
1: 맞아요.
0: 많은 분들이 생각의 관점을 조금만 바꾸시면 집을 못 살 분들이 사실 수가 있고
1: 그럼요.
0: 그리고 두 번째는 샀을 때 힘들지가 않아요.
1: 맞아요.
0: 막 집을 부담을 가지고 그러니까 집이 아니라 짐이 되면 안 되거든요.
1: 그럼요.
0: 집과 짐은 틀려요. 집을 사야지 왜
1: 스트레스,
0: 짐이
1: 스트레스.
0: 되는 걸 사냐 이거죠. 그러니까 저희들하고 잘 상담하시면서
1: 네.
0: 짐이 되는 스트레스를 갖지 마시고
1: 네.
0: 좋은 집을 찾길
1: 집을.
0: 바라겠습니다.
1: 네.
0: S&P 신뢰 인덱스 알려주시죠.
1: 네. 6월 지수가 345.57이었거든요.
0: 네네.
1: 7월 달이 348.62.
0: 그러니까 가격은 별 차이가 없고 공급량도 별 차이가 없지만
1: 네네.
0: 쉽게 하면 바잉 파워는 늘고 있다.
1: 네네.
0: 그러니까 바이어들은 계속 집을 찾고 사고 있다.
1: 네, 그렇죠.
0: 반증하는 겁니다.
1: 그럼요.
0: 네, 좋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리스팅 한번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1: 네, 이제 첫 번째로 저희 부에노 파크, 그 한인들이 제일 많이 선호하시는 부에노 파크 컨도가 방 3개, 화장실 1.5,
0: 네네.
1: 1,400 스퀘어풋이 하나 있고요.
0: 네네. 가격이
1: 핫하죠. 가격은
0: 73만 불.
1: 73만 불.
0: 네.
1: 그리고 이제 라미나다 있는 시니어 모브 홈. 여기는 커요.
0: 2,500 스퀘어풋.
1: 진짜 탐나요, 솔직히. 네, 네.
0: 네, 거의 근데, 100만 불짜리 타운홈 같아요.
1: 진짜 커요.
0: 네,
1: 왜냐면
0: 네.
1: 또 단층이니까.
0: 네, 네.
1: 근데 엑스트라 방이 있어요. 원래는 네. 이제 방 3개, 화장실 2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0: 네.
1: 그거는
0: 가격이
1: 우리가
0: 38만 5천 불입니다.
1: 잘 기억하시네요.
0: 네. 네.
1: 그다음에 세 번째.
0: 네.
1: 제 코로나에 우리 싱글홈.
0: 네,
1: 요것도
0: 네.
1: 커요. 2층인데 2,526 스퀘어풋.
0: 1층으로 되어 있고요.
1: 1층으로 있고 방 4개.
0: 화장실 3개.
1: 화장실 3개. 1층에 방 하나,
0: 화장실
1: full bath 하나 있고요.
0: 있고 2층에 엑스트라로 패밀리룸이 따로 또 있습니다.
1: 맞아요.
0: 그렇게
1: 커요.
0: 되어 있고 방 3개, 화장실
1: 네네.
0: 3개가 따로
1: 네.
0: 이제 만들어져 있으니까
1: 네.
0: 아주 좋고요.
1: 요것도
0: 가격은 84만 5천 불.
1: 네.
0: 그다음에 또 하나 뭐가 있나요?
1: 얼바인의 럭셔리 콘도.
0: 그러니까 있죠.
1: 네.
0: 얼바인 이제 완전 최고학군.
1: 최고학군.
0: 네.
1: 방 2개, 화장실 2.5.
0: 네네. 그리고
1: 되게 이뻐요.
0: 초등학교를 걸어갈 수 있습니다.
1: 맞아요, 맞아요.
0: 네, 그러니까 뭐.
1: 천 조금 넘는 스퀘어 포티지. 요거는 저희가 86만.
0: 아, 그러니까.
1: 네.
0: 하여튼 뭐 그다음에 또 하나.
1: 우리 아직 다운타운 콘도.
0: 네.
1: 아, 스튜디오죠.
0: 스튜디오.
1: 럭셔리 스튜디오.
0: 네.
1: 그게 한 뭐 520 정도 되는 스퀘어 포티지인데 되게 이뻐요.
0: 네, 예쁘고. 그리고 사실 다운타운 콘도는 발코니가 없는 집들이 많아요.
1: 엄청 많죠.
0: 근데 저희는 발코니까지 있습니다.
1: 완전 있죠.
0: 그리고 뭐
1: 그 뷰가 있죠, 뷰.
0: 예, 그리고 그 집에 가보시면 냉장고, 세탁기가 어딘지 몰라요.
1: 다 이렇게
0: 빌트인이 돼 있기
1: 맞아,
0: 때문에.
1: 맞아요, 맞아요.
0: 옷장처럼 돼
1: 약간
0: 있어.
1: 약간 한국식 같이.
0: 네,
1: 되게 예쁘게 돼 있어요, 맞아.
0: 깜짝 놀라요. 이게 어디 냉장고 딱 있죠. 냉장고를 딱 열어드리면 여기가 냉장고냐고
1: 네네네.
0: 얘기하실 정도로. 그래서 현재 5개 저희
1: 네.
0: 리스팅 있으니까 란생님,
1: 네.
0: 저희 리스팅 또는 뭐 부동산에 궁금하신 거 있으면 전화번호 하나 필요하시잖아요.
1: 네.
0: 알려주시죠.
1: 562-524-6550.
0: 한 번 더 알려주세요.
1: 562-524-6550.
0: 562-524-6550입니다.
1: 네.
0: 자, 우리 잠깐 쉬어가는 의미에서 노래 한 곡 들을 텐데요. 우리 착한 맛 던지는 통계님께서 일부에 신청하신 신청곡 들려드리고 잠시 후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박주인이 부릅니다. 제목은 환상.

0: 사고로 고통받고 계신가요? 하워드김 변호사가 도와드립니다. 27년 이상의 풍부한 경험과 철저한 준비로 소문난 김 변호사는 개인 상해, 교통사고, 대중교통사고, 자전거사고, 화상사고, 개물림 등등 그리고 비즈니스 소송까지 법원에서 확실하게 변론하고 고객에게 한국어로 설명드리면서 여러분의 권리를 지켜드립니다. 캘리포니아 법원에서 인정받은 전문가, 밀리언 달러 변호사 포럼의 평생 회원, 하워드 김 변호사. 당신의 든든한 법적 동반자,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213-977-9900, 213-977-9900.
1: 야마바 리조트 앤 카지노 무료 셔틀 서비스. 이제 오렌지 카운티에서도 편안하게 이동하세요. 새롭게 추가된 부에나 파크와 가든 그로브를 포함해 LA, OC, 샌프란시스코 밸리 전역 20개 이상의 픽업 장소에서 매일 무료 셔틀 운행. 타는 건 무료, 즐기는 건 마음껏. USA Today 선정 넘버원 카지노 야마바 UN. 버스 좌석은 선착순이며 여러 장소를 경유할 수 있습니다. 모든 셔틀 서비스는 제3자 업체를 통해 운영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yamaba.com/bus. 21세 이상 참가 가능합니다. 책임감을 가지고 플레이하세요.
2: 마이 우메켄 포인트로 누리는 특별한 혜택
3: 놓치지 마세요.
4: 제품 구입 시 포인트가 차곡차곡 포인트로 원하는 제품을 선물로 받고 현금처럼 사용하고 할인 쿠폰과 친구 추천 보너스는 물론 지금은 포인트가 두 배로 적립되는 더블 포인트 대잔치. 165불 이상 제품 구입 시 더블 적립과 함께 엘칼슘 증정 나토키.

0: 레아의 부동산과 재정 상식.
1: 자, 여러분들 오늘 케빈과 레아의 부동산과 재정 상식 듣고 계시는데요. 자, 네. 이어서 LA 지역 부동산 가격 한번 알려주시죠.
0: 네, 저번 달이 114만이었고요.
1: 네.
0: 이번 달 7월에가 115만.
1: 만 불 올랐네요.
0: 네. 네. 그중에 이제 폴러튼 지역 가볼게요.
1: 네.
0: 저번 달이 108만 5천.
1: 네네.
0: 이번 달이 110만 5천.
1: 조금 올랐네요. 네네. 여기도.
0: 네, Irvine. 162만 5천 대였는데 이번 달은 138만.
1: 이유가 있습니다.
0: 떨어졌어요.
1: 이유가 있어요.
0: 왜 그럴까요?
1: 얼바인만 매물량이 늘었습니다.
0: 오, 예, 맞아 맞아.
1: 예, 얼바인 학교들이 많잖아요. 이러다
0: 맞아,
1: 보니까
0: 맞아. 막 New Homes
1: 예, 이런 것들이 많아지면서 얼바인 매물량이 좀 늘어났고 그레이팍 쪽으로 지금 거의 2만 채가 또 지어지고
0: 맞아요.
1: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쪽에 지어지는 집들이 조금 더 얼바인 안쪽에 있는 집들보다 가격이 좀 싸게 나오다 보니까 가격이 조금 떨어져 있습니다. 다시 근데 이거 네. 회복이 될 거예요.
0: 예.
1: 왜냐하면 지금 얼바인에 있는 새 집들이 처음에는 조금 싸게 내놨다가 반응이 좋으니까 이제 2차 분양, 3차 분양 때는 가격을 올릴 거잖아요.
0: 아,
1: 이런 현상이 반복되기 때문에
0: 지금 아직 1차 때니까
1: 예, 만약에 얼바인의 새 집을 사실 분들은 지금 사십시오.
0: 지금
1: 기회입니다. 지금 처음 분양하는 집들이 많아요. 저희들이 많이 좀 보고 있잖아요.
0: 그러면.
1: 그래서 이게 이제 반응이 좋아서 2차로 간다. 그러면 이제 미니멈 10만 불 올라가.
0: 그럼요. 미니멈이죠.
1: 미니멈.
0: 얼바인인데
1: 집값이 워낙에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0: 네네.
1: 얼바인에 집 사신 분들 저한테 연락 주시면 저희 얼바인에 늘 활발하게 다니고 있잖아요.
0: 그죠? 네네.
1: 어제도 다녀왔죠. 그죠?
0: 그럼요.
1: 그러니까 얼바인 쪽에 집을 사고자 하시는 분들
0: 네.
1: 우리 레아 선생님께 연락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0: 네.
1: 부동산 이자율 알려주시죠.
0: 저번 달 7월 24일 30년 네. 고정이 6.375, 20년이 6.125, 15년이 6%였는데
1: 네.
0: 자, 이번 달 8월 21일 30년 고정이 6.375, 20년 고정이 6.125, 15년 고정이 6%. 똑같아요.
1: 똑같습니다.
0: 근데 지금, 업다운이 살짝 있었어요.
1: 네네.
0: 근데 그냥 다시 또 그냥.
1: 네, 지금 현재 좋은 소식이 있어요.
0: 네.
1: 이제 이란하고 미국하고 이제 전쟁이 종식될 것 같고 그래서 기름값도 좀 안정화되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그래서 이자율은 조금 내려갈 것 같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0: 기브업 한대요?
1: 지금 거의 분위기 그런 것 같아요.
0: 네,
1: 그래서 이자율이 만약에 이제 앞에 자리가 오르만 바뀌어도 이 바이어분들이 많이 좋아하실 것 같으니까 잘 기다려주시면
0: 네네.
1: 좋고 이자율에 연연하지 마시고 좀 전에 우리가 말씀드렸죠? 무슨 제도가 있다? 셀러가 주는?
0: Seller credit.
1: 바이다운이 있다. 이걸 잘 활용하시면
0: 네.
1: 눈에 보이는 이자율이 아니라 내부적으로 굉장히 좋은 이자율로
0: 그럼요.
1: 집을 사실 수가 있다.
0: 네.
1: 이것도 궁금하시면
0: 네.
1: 아직도 바이다운의 개념을 모르는 분들이 있어요.
0: 그럼요.
1: 심지어는 바이어가 내가 돈 주고 사면 되는 거 아니야?
0: 아니야.
1: 집을 살 때? 아니야. 존댓말로.
0: 아니에요.
1: 아니에요. 아니에요 하시면 안 되고. 아니에요 라고 말씀해 주셔야 돼요. 예. 아니에요 라고 얘기하면 화나서 그냥 가세요. 그러니까 늘 우리가 존경하는 마음으로
0: 네네.
1: 바이어분들께 잘 설명해 드려요. 왜냐하면 우리야
0: 네.
1: 본업이 부동산이니까 쉽게
0: 네네.
1: 이해를 하지만
0: 네.
1: 진짜 많은 분들이 아직도 모르세요. 그러니까
0: 그쵸.
1: 우리가 이 방송을 할 때마다 데이터를 알려드리고
0: 네.
1: 어떻게 하면 집을 잘 살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0: 네.
1: 내 눈높이에 맞는 컨설팅이 가능한지
0: 맞아요.
1: 다 알려드릴 테니까
0: 네네.
1: 진짜 저희한테 연락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0: 네.
1: 환율 알려주시죠.
0: 7월 24일 때가 1461원이었거든요.
1: 네네네.
0: 8월 21일 현재 1388원.
1: 아, 지금 그 로라님께서 전화번호 다시 한번 달라고 하시거든요.
0: 네네네. 562-524-6550.
1: 562-524-6550 이고요.
0: 네.
1: 제 전화번호는 더 쉽습니다. 949-767-8949 입니다.
0: 949. 혼나는 거 아니야?
1: 혼날지도 몰라요. 반말하면 안 돼. 그러니까 혼나. 바로 전화번호 물어보시잖아. 그러니까 절대 반말하시면 안 돼요.
0: 네.
1: 자, 제 전화번호는 949-767-8949 입니다.
0: 네.
1: 자, 환율이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지금 한국에서 미국으로 돈을 보내실 분들
0: 그분들은
1: 지금이
0: 좋죠.
1: 기회입니다. 네. 빨리빨리 준비해서 보내시고요.
0: 이게 반대였을 때는 안타깝네요. 작년에
1: 그래.
0: 아니, 저번 달 했었어야 되는데.
1: 그러니까 이게 늘 양쪽이 다 좋을 수는 없어요.
0: 맞아요.
1: 예, 그러니까 뭐 한쪽이 좋으면 또 한쪽이 안 좋을 수 있는 거예요. 대신에 지금은 한국에서 미국으로 돈을 보내실 분들이 좀 유리할 수 있다.
0: 그렇죠. 그렇죠.
1: 뭐 1350원까지 간다는 얘기가 있지만 30원에 연연하지 마시고
0: 그렇죠.
1: 1400원 가시기 전에
0: 또 올라갈 수 있으니까.
1: 예, 보내실 분들은 빨리빨리
0: 네.
1: 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로라 선생님 잘 들으셨나요? 자, 우리 레아 선생님 전화번호 562-524-6555.

0: 5150, 제 전화번호 9496789449번입니다. 자, 오늘은 재미있는 코너를 만들어 주셨다면서요.
1: 네.
0: 자, 집살 기회를
1: 계속
0: 늘 놓치는
1: 특징 5가지.
0: 이것도 전화 온다 이제.
1: 또나 혼나는 거 아니야?
0: 자, 집살 기회를 놓치는
1: 네.
0: 사람들의 5가지 특징입니다. 잘
1: 네네.
0: 들어보십시오. 나도 어느 편에 있는지. 첫 번째.
1: 조금만 더 기다려 보자.
0: 이러다가
1: 3년이 돼요.
0: 3년 되다가 10년 됩니다. 이러다 평생 못 사시는 거예요.
1: 맞아요. 네.
0: 금리 좀 내려가면 살게요. 집값 떨어지면 살게요.
1: 네.
0: 조금만 기다려 볼게요. 그냥 계속.
1: 그냥 어떻게 다 한결 같으세요. 다.
0: 간만 보세요. 계속.
1: 다 말씀하시는 게 다 똑같아요.
0: 네네. 그러니까. 근데 또 이런 얘기도 하잖아요. 아, 더 내려갈 것 같은데.
1: 안 내려가.
0: 금리가 내려가면 사람들이 지금 몰리니까 지금부터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말씀하세요.
1: 아니요,
0: 이러다가 매물을 놓치면.
1: 그러니까요. 지금 네네네네. 5년 전, 6년 전만 해도 벌써 사셨다면
0: 그러니까
1: 기본 20만 불 올랐을 텐데.
0: 그냥 여기에 있는 평균의 기준치를 보지 마시고 내가 사야 된다라는 거에서만 보세요.
1: 맞아요.
0: 내가 집이 필요하면 그게 나의 적기입니다.
1: 맞습니다.
0: 저희가 부동산을 해서가 아니라
1: 네.
0: 다 사람마다 다 어떠한 그
1: 다르죠.
0: 케이스가 틀리잖아요.
1: 그렇죠.
0: 그러니까 나에게 맞는 케이스를 저희가 컨설팅 해드릴 테니까
1: 그럼요.
0: 거꾸로 내가 지금 사고 싶어도 안 된다고 저희가 얘기할 수도
1: 그럼요.
0: 있어요.
1: 기다리라고 하시죠.
0: 네, 반대로 지금 못 살 것 같은데 사셔도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도 있고
1: 그럼요.
0: 그러니까
1: 네.
0: 남들 눈치는 그만 보시고
1: 네.
0: 내 집 내가 사는 겁니다.
1: 맞아요.
0: 남들 눈치 보고 샀다고 해서 그 사람들 내 페이먼트 일불도 도와주지
1: 않습니다.
0: 않습니다. 꼭 기억해 주십시오.
1: 네.
0: 자, 두 번째.
1: 두 번째. 월 페이먼트만 보고 집을 고른다.
0: 맞아요. 우리가 좀 전에 얘기한 것처럼 무조건 숫자만 보면 안 돼요. 뭘 봐야 되죠?
1: 그러니까 집값만 보시면 안 되죠. 그 나누기 30 그렇게 하면 안 돼요.
0: 안 돼요. 그러니까 꼭 봐야 될 게 뭐가 있나요?
1: Mortgage 뭐 당연히
0: 그러니까
1: property tax, insurance, HOA maintenance 뭐 많죠.
0: 그래서 70만 불짜리 집이 무조건 80만 불짜리 집보다 부담감이 적다?
1: 아니다.
0: 아닐 수 있다.
1: 그쵸.
0: 아닐 수 있다.
1: 아닐 수 있죠.
0: 아닐 수 있다. 뭐가 중요하다?
1: 총 주거비.
0: 네.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총 주거비가 얼마인지를
1: 그쵸.
0: 계산해봐라.
1: 그쵸.
0: 저는 그래서 만약에 손님들의 인컴을 제가 봐드리면서 내가 낼 수 있는 집값의 토탈은 40%를 넘지 말라라고 저는 말씀을 드려요.
1: 그러면,
0: 왜냐하면
1: 맞아요.
0: 그게 넘어버리면 진짜 짐이 되거든요.
1: 그쵸.
0: 그러니까 저희들이 부동산을 맞아요. 팔려고만 하는 게 아니라 컨설팅을 도와드릴 거기
1: 그럼요.
0: 때문에 어느 정도 기준을 갖고 왜냐하면 나머지는 생활을 하셔야 되잖아요.
1: 그럼요.
0: 먹어야 되죠.
1: 맞아요.
0: 아이들 교육도 시켜야죠. 나도 어떤 좀 여가 생활도 즐겨야죠. 이런
1: 네.
0: 게 있어야 되는데
1: 네.
0: 집값에 너무 많이 들어가면 아이들도 힘들고
1: 맞아.
0: 먹는 것도 부실해지고 내 여가 생활도 없어지면
1: 맞아.
0: 이게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 집을 괜히 샀지.
0: 안 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꼭 그런 것들을
1: 맞아.
0: 비교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1: 네네.
0: 세 번째.
1: 모든 것을 완벽하게 갖춘 집만 기다린다.
0: 그렇죠.
1: 그게 뭔 뜻인지 아세요?
0: 네.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이성도 똑같아.
1: 내가 너무 높으니까
0: 내 이상향만 보고 계속 기다리거든요.
1: 그럼 이제 다음 생을 기다리세요.
0: 아니면 이제 죄송한 얘기지만 계속 구박덩어리가 되는 거예요. 근데
1: 어떡해.
0: 진짜 정말 맞는 말씀이 뭐냐면 모든 것이 완벽한 집은 없어요.
1: 맞아요.
0: 자동차나 뭐 전자제품이나 이런 거는 그냥 얼마 안 되는 거고
1: 네.
0: 똑같은 걸 찍어내니까
1: 네.
0: 가능합니다. 집은 똑같은
1: 달라요.
0: 게 없죠.
1: 다 다르죠.
0: 예, 그러니까 완벽하게 갖춘 집 없죠.
1: 반대로
0: 내가 나를 완벽하게 갖춰야죠. 이렇게
1: 그쵸?
0: 생각이 들거든요. 집은 아니야.
1: 네.
0: 내 조건을 완벽하게 갖추면 그런 집 고를 수 있어요.
1: 그럼요. 그럼요.
0: 근데 뭐 어떤 분들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알려주세요. 예를 좀.
1: 아니 뭐 단층이어야 해요.
0: 네.
1: 뭐 학군이 좋아하고 뭐
0: 네.
1: 수영장이 있어야 돼요. 수영장 막 뒷마당도 커야 하고 새 집이어야 하고 HOA는 없어야 하고 막 못 사요.
0: 아니,
1: 이번 생에는 없어요.
0: 저 유튜브에 댓글 다 하시는 분들도 보면 그런 집 죽어도 안 사요. 근데 그분한테 물어보고 싶어. 본인은 그런
1: 죽어도
0: 집을
1: 안 사요?
0: 그러니까 저희들이 올려놓은 집을 보고
1: 아니 왜 그렇게 악플을 다시는지 모르겠어 솔직히.
0: 근데 나는 그분한테 물어보고 싶어.
1: 집 몇 개 가지고 있어?
0: 그러니까 아니 그게 아니라 제가 소개시켜드린 집보다 더 좋은 집을 갖고 계신 건지
1: 그치.
0: 어떤 조건에서 맞아요. 집을 사셨는지 궁금하거든요.
1: 맞아요.
0: 그런 얘기 없이 너무 그냥 무조건 폄하만 하시니까 좀 마음이 안 좋아요.
1: 그렇죠.
0: 왜냐하면 그 집도 누군가 지금
1: 사고 싶어 하고 에스크로 다
0: 들어가고
1: 저희가 올린 집 다 에스크로 들어가서 벌써 다 팔린 집들이에요.
0: 그러니까요. 근데 그런 걸 보면서 좀 안타까운 게 저희가 이틀 전에도 올린 모비롬이 있어요.
1: 네.
0: 모비롬 같은 경우에는 집값이 싸죠. 대신에 뭐가 비싸다?
1: Land.
0: 네, lease. 땅값이 비싸요. 왜냐하면 그 땅은 우리 땅이 아니기
1: 우리 땅이
0: 때문에.
1: 아니죠.
0: 이제 그렇게 되면 많은 분들이 집도 싸고 땅값도 안 내고 그런 집이 어디 있나요? 얼바인에 있어요. 더 글로브라고.
1: 아, 있어요.
0: 하지만 거기는 모비롬 비해서 집값이 비싸죠.
1: 맞아요.
0: 모비롬이 아니야 거기는. 모비롬 컨셉인데 땅값이 안 내니까 하우스. 비싼 거거든요.
1: 네,
0: 그러니까
1: 네.
0: 집값이 싸면 땅값은 있어요.
1: 그렇죠.
0: 땅값도 집의 사이즈마다 바뀌거든요.
1: 그럼요.
0: 집이 크면 그만큼 큰 땅에 우리가 지금 올라가 있는 거니까
1: 땅값이
0: 비싸죠. 그러니까 무조건 비싸다고만 얘기하지 마시고 왜 비싼지 왜 그런 이유가 있는지 대신에 랜드를 리즈하면 HOA가 있다 없다?
1: 없다.
0: 없어요. 그러니까 땅을 빌리는 값에 네. 그 모든 주변 관리비가 다 들어가 있기
1: 맞아요.
0: 때문에 거기에 엑스트라로 HOA 비용은 없다라는 것도
1: 네,
0: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1: 네.
0: 자, 네 번째.
1: 네.
0: 뭐가 있나요?
1: 집을 보러 다니면서도 본인의 구매력을 정확히 모른다.
0: 저희가 늘 하는 얘기입니다. 자기의
1: 자꾸 막 1.2, 1.5 보는데 정작 자기가 살 수 있는 건?
0: 은행에서 얼마나 융자가 가능한 건지
1: 에이.
0: 다운페이는 얼마나 할 수 있는지
1: 네.
0: 또 월 페이먼트는 얼마나 감당이 가능한지
1: 맞아요.
0: 본인의 크레딧은 어떤지
1: 맞아요.
0: 크레딧
1: 중요하죠.
0: 정말 중요해요.
1: 근데 본인들은 자기가 다 800 가까이라고 하시는 정말 뛰어보면 안 이제, 얘기할게요.
0: 이제 많은 분들이 이런 얘기를 하시거든요. 크레딧이 좋으면 융자를 많이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1: 아, 그건 아니죠.
0: 아니에요. 자동차는
1: 자기...
0: 가능해.
1: 아, 자동차도 자동차 나름이지.
0: 나름이죠. 근데,
1: 근데
0: 그러면 본인의 크레딧 좋으면 뭐가 좋아지는 거죠? 우리 레아 선생님?
1: Rate.
0: 이자율이 좋아지는 거고 내가 융자를 많이 받으려면 뭐가 좋아야 돼요?
1: Income.
0: 인컴이 좋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내 크레딧이 좋으면 융자를 많이 받을 수 있다. 아닙니다. 절대 아니고요. 내 인컴이 많아야지만 융자를 많이 받을 수 있고
1: 그쵸.
0: 대신에 또 내 인컴인데 내가 쓰고 있는 크레딧 빚이
1: 많다.
0: 그러면 반대로 융자 금액도 떨어지는 거예요.
1: 맞아요.
0: 차를 한 세 대 갖고 있다.
1: 뭐
0: 크레딧 카드가 막 빚이 만 불씩 있다. 안
1: 네.
0: 됩니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좀 그 단순하게 생각하시지 마시고.
1: 아니요. 다 믹스처.
0: 예, 그러니까 다, 예, 저희들이 하는 얘기를 좀 중요한 건 메모하시거나 메모가 안 되시면 전화를 주시면
1: 언제든지 전화 주세요.
0: 정말 네. 자세하게 설명해드리겠습니다.
1: 네.
0: 다섯 번째 마지막입니다.
1: 좋은 집과 좋은 딜을 구분하시지 못하세요.
0: 맞아요.
1: 자. 이게 뭐, 무슨 말씀이시냐면
0: 네네.
1: 이게 가장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0: 네네, 맞습니다.
1: 예쁜 집이라고
0: 네.
1: 좋은 딜이 아니에요.
0: 맞아요.
1: 반대로 오래된 집이라고 해서 나쁜 딜도 아니고.
0: 맞습니다.
1: 그죠? 뭐 이제 가격, 위치, 뭐 학군, 상태, 뭐 HOA, 향후 수요, 뭐 리세일 가격 등 다 함께 같이 보셔야죠.
0: 그러니까 저는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요. 결국 집을 잘 사시는 분들은요. 미래를 완벽하게 예측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고요. 자신의 지금 재정 상황에서 좋은 기회를 판단할 수 있는 분이
1: 맞아요.
0: 아주 정말 100점짜리 바이어분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 집을 못 사는 사람들의 가장 큰 특징은요.
1: 네.
0: 뭡니까? 돈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1: 아, 그렇죠.
0: 예.
1: 이게 내가 계속 말씀드렸지만 얼마짜리 집을 살지도 모르고 무엇을 포기하고 무엇을 가져야 되고 언제 움직여야 되고 그런 기준이 솔직히 없으세요.
0: 그래서 결국은 뭐다? 부동산은?
1: 타이밍보다 나만의 준비.
0: 아, 맞아요. 그래서 준비가 되면 타이밍은 애니타임.
1: 네, 그렇죠. 언제든지 오는데
0: 타이밍이 왔어요. 준비가
1: 내가 준비가 안
0: 됐어.
1: 그럼 다른 사람이 사가요.
0: 그러니까. 그 타이밍을 맞추려면 나의 컨디션 나의 모든 것들이 준비가 잘 되어 있어야지만
1: 그쵸.
0: 좋은 타이밍을 잡을 수 있으니까 오늘 방송 들으시는 분들은요
1: 네.
0: 나에 대한 준비를 먼저 해놓으시면
1: 네.
0: 타이밍은 언제든지 옵니다.
1: 그거를 저희가 같이 해드리는 거죠.
0: 도와드릴 거고요. 그러면 정말
1: 네.
0: 원하시는 좋은 집 사실 수 있습니다.
1: 그렇죠.
0: 예, 기억해 보겠습니다.
1: 네.
0: 자,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
1: 네네.
0: 우리 레아 선생님
1: 네.
0: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해주십시오.
1: 집만 보는 방송이 아니라 삶을 함께하고 고민하고 플랜하는 레아캠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0: 오늘도 오픈하우스가 네. 있죠.
1: 그럼요.
0: 어디에서 있죠? 우리?
1: 저희 부에노 파크.
0: 아, 그러니까 저희가 방송 끝나자마자 열심히 달려가서 또 손님집을
1: 네.
0: 팔아드려야 합니다.
1: 그럼요.
0: 아, 진짜 좋은 바이어가 와서
1: 그럼요.
0: 또 사는 사람도 해피하고 파는 사람도 정말 좀 이렇게 좀 뭐라고 하나 그 좋은 마음을 가지고 파실 수 있는 그런 네, 좋은 바야가 네. 우리 레아 선생님 앞으로 나타나시길 네. 바라보겠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자, 우리 레아 선생님께서 네. 선곡하신 노래가 하나 있는데
1: 네.
0: 아, 이 곡도 굉장히 명곡이에요. 저희가 네. 지금 지난주부터 한국인이 사랑한 발라드 탑 32부터 1위까지 다음 주에 공개할 예정인데
1: 어, 네.
0: 이번 주 11위까지 공개가 됐습니다. 아, 근데 네. 와, 이 노래도 정말 좋은 노래니까 아, 이 노래가 진짜 제가 10위부터 1위까지 아직 오픈을 안 했거든요. 네,
1: 포함되어 있나요?
0: 들어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아, 아직 제가 오케이, 안 오케이. 봤어요.
1: 아, 네네네.
0: 야, 어떤 노래죠?
1: 신해철의 슬픈 표정 하지 말아요.
0: 자, 이 노래 듣고 우리 레아 선생님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1: 네,
0: 다음
1: 감사합니다.
0: 달에 뵙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신 우리 스텔라님, 비비안님, 크리스티님, 로라님, 착한맛님, 또 그 외에 많은 우리 애청자분들 다시 한번 감사드리겠습니다.

0: 변호사를 이재용 변호사로 바꾼 게 제 인생에서 가장 잘한 선택이었습니다. 교통사고 났을 당시엔 정황이 없어 되는 대로 변호사를 구했는데 아는 분이 큰 사고니까 이재용 변호사를 찾아가 보라고 했죠.
1: 수많은 승소의 기록들이 증명합니다.
2: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1: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용 변호사 그룹
3: 213-383-3838 213-383-3838.
4: 덥고 잠 못 드는 밤, 아직도 무겁고 두꺼운 이불을 덮고 계신가요?
5: 피부에 닿는 순간 시원해지는 냉감 소재 패드와 간절기 이불, 김스 전기 여름 이불 특별 세일. 이글루 냉감 패드, 트윈 59불 99부터 킹사이즈 99불 99까지. 슬림 차렵 냉감 이불과 침대 패드, 베개 커버 세트 트윈 139불 99부터
4: 포인트 간절기 모달 이불, 싱글 59불 99부터 러블리 간절기 모달 이불, 트윈 89불 99부터
5: 화이트, 블루, 핑크 등 러블리 감성 컬러에 부드럽고 쾌적한 촉감까지 올 여름 시원한 잠자리는 김수전기에서 준비하세요. 김수전기에서 만나요.
6: 신나는 백투스쿨 준비 H마트와 함께하세요.
7: CJ 백투스쿨 모음전 간편하고 맛있는 두루두루 만두부터 햇반, 냉면, 볶음밥, 컵빵까지 다양한 CJ 인기 상품을 만나보세요.
6: 아이들이 좋아하는 간식도 빠질 수 없죠. 꼬북칩 4종 세트, 말차 초코파이, 고소미 고래밥, 초코몽 등 오리온 인기 과자들도 한자리에서 만나보세요.
7: 새학기 장보기부터 달달한 간식까지 알뜰하게 쇼핑하세요.
6: 언제나 H마트는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8: H-Mart, the best of Asia since 1982.

아, 우리 로라님, 저희 전화번호 잘 이렇게 입력하셨다고 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우리 비비아님께서 우리 두분 전화번호 세이브 해놨으니 여기저기 알릴게요. 아유,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우리 정말 저희를 응원해 주시는 우리 애청자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주말마다 힘이 나고 말씀하신 대로 주중에 다시 열심히 일하고 다음 주말에 또 좋은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참 많은 이야기를 나눈 것 같습니다. 22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11위까지. 버스커버스커의 여수 밤바다로 시작을 했는데요. 김광석의 사랑했지만으로 마무리가 되었네요. 덕분에 정말 다양한 시대의 노래를 만났습니다. 2010년대의 노래도 만났고요. 1990년대의 노래도 만났고, 더 멀리 1980년대의 노래도 우리 마음을 사로잡았네요. 왜 그럴까요? 사람의 감정은 시대가 바뀌어도 크게 달라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랑하고 그리워하고 헤어지고 다시 만나고 고마워하고 때로는 후회할 때도 있습니다. 그게 다 사람 사는 이야기니까요. 오늘 11위까지 왔는데 다음에는 탑10을 소개해 드릴 예정입니다. 제가 10위를 살짝 말씀드리면 김범수의 보고 싶다가 10위에 랭크되어 있었네요. 자, 다음 주에 대망의 1위까지 한번 알아볼 테니까요. 정말 다음 주도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다음 시간에는요, 왜이 노래가 1위가 되었는지, 왜 10위 안에 수록이 되었는지, 그래서 왜 우리가 발라드를 사랑하는지 조금 더 깊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오늘 방송을 들으시면서요, 혹시 누군가가 생각나셨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그 사람에게 연락 한번 해 보십시오. 잘 지내? 이 한마디면 충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 부모님이 생각이 나셨다면 꼭 전화 한번 해 보세요. 엄마, 아빠, 그냥 목소리 듣고 싶어서 전화했어. 이 한마디가 우리 부모님께는 하루 종일 행복한 기억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 지나간 젊은 날에 내 추억이 생각이 났다면 아쉬워하지 마십시오. 그 시절에 내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내가 있는 거니까요. 우리는 모두 각자의 자리에서 정말 열심히 살았습니다. 또 수많은 어려움을 견뎌냈고요. 그러니까 오늘 하루만큼은 스스로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나참잘 살아왔어. 그리고 앞으로도 더잘살 거야 라고 말이죠. 그리고 저 또한 우리 애청자분들과 음악으로 함께 할수 있어서 정말 행복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드디어 한국인이 사랑한 발라드 탑10을 소개해 드릴 예정이니까요. 1위부터 10위까지 더 깊은 추억, 더 깊은 감성, 더 우리 애청자분들이 좋아하실 노래들을 가지고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오늘까지 저희는요, 한국인이 사랑한 탑 22위부터 11위까지, 그리고 생기발랄 우리 깜찍 에이전트 레아 선생님과 솔직담백한 부동산 이야기도 나눠봤습니다. 우리 애청자 여러분, 행복한 토요일 보내시고요. 맛있는 점심 꼭 챙겨 드시고, 운전하셔야 될 분들은 꼭 안전운전 하시고, 가족과 함께 계신 분들은 오늘은 더 많이 웃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혼자 계신 분들 절대 외로워하지 마시고요. 우리 라디오가 있으니까 좋은 추억도 만드시고, 좋은 음악도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케빈의 토요일이 좋아, DJ 케빈 킴이었습니다. 행복하고 편안한 주말 보내시길 바랄게요.

0: 매월 $500 이상 절약의 기회. 융자 외길 36년 경력. 리웨이 펀딩의 브라이언 주입니다.
1: 재융자 절차 단 5분 상담이면 충분합니다. 일주일 내 처리 가능, 융자 비용도 없습니다.
0: 주택 융자 30년 고정 5.75%부터 DSCR 투자용 융자, 비즈니스 융자, 리버스 모기지, 하드머니까지 다양한 프로그램.
1: 융자 외길 36년 리웨이 펀딩 브라이언 주.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213-219-9988. 다시 한번 213-219-9988.
2: 99세까지 팔팔하게.
3: AM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4: 주말에도 라디오 서울, 다양한 정보와 유쾌한 이야기, 라디오 서울이 12시를 알려드립니다.
5: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0: 기분 아주 좋은 토요일입니다, 여러분. 훈훈한 하루입니다. 훈훈한 카페 한우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유난히 기분이 아주 아주 좋습니다. 왜 아주 아주 좋을까요? 바로 아주 아주 우리가 관광, 구경, 모든 그런 여행, 이 모든 걸 책임져 줄 수 있는 우리 박사님을 모셨거든요. 여러분, 오늘 소개하겠습니다. 아주 기분 좋은 관광, 아주 관광의 스티브 조 전무이사님, 즉 여행 박사 조 박사님 모시고 맛있는 말씀, 즐거운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0: 아, 우리 박사님 반갑습니다.
1: 아, 뭐 괜찮으세요?
0: 저 좋습니다.
1: 아유, 좋습니다. 제가 걱정했었는데 다행입니다.
0: 감사합니다. 아, 네. 제가 요새 그래가지고 고기도 못 먹고요. 네. 술도 못 마시고요. 한 3, 4주 동안 고기를 못 먹어요. 아유. 그랬더니 도사의 생활을 해요. 그래서 막 헛것이 보이기 시작하고 제가 약간 정말로 뭔가 몸이 좀 달라지고 있습니다.
1: 아유, 네. 얼굴 혈색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좋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아유, 감사합니다.
0: 아니 근데 우리 박사님, 네. 여행박사 조 박사님, 이번에 이제 곧 노동절 연휴가 또 오지 않습니까?
1: 그렇죠. 이제 많은 다음 분들이 기다립니다.
0: 벌써 그래요. 네, 그래서 많은 네. 분들이 참 기대하고 기대하시는 또 연휴인데 네. 아주관광 우리 또 아주 좋은 프로그램 뭔가 있겠죠.
1: 그렇죠. 이제 연휴 때 하게 되면 독립기념일을 또 이제 이어서 이제 노동절입니다.
0: 노동절이죠.
1: 네. 네. 노동절 연휴 때는 그래도 좀 여유가 있어가지고 많은 분들이 네. 여기 여행객을 많이 가지고 계세요.
0: 네.
1: 거기에 발맞춰서 우리 아주관광도 이제 평소 때 가지 않은 코스를 해가지고 이번에 이제 준비를 많이 했습니다.
0: 너무 기대가 되는 게 지금 저희한테 이렇게 몇 가지를 쑥 알려주셨는데 제가 뭐 당연히 아는 곳도 있고 또 굉장히 이런 곳이 있나 하는 데가 있어요. 지금 굉장히 많은 여러분 그 플랜과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희와 함께 한번 우리 박사님과 함께 여행을 살짝 맛보기로 떠나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상품이 뭔가요?
1: 네, 지금 평소 때 저희가 못 떠났던 네. 저쪽에 그 오레곤주로 올라가는 코스가 있습니다.
0: 오레곤주, 네.
1: 아, 좋죠. 이게 사실 이쪽에 레드우드 주립공원을 많이 갔습니다.
0: 레드우드, 네.
1: 네. 근데 레드우드 국립공원을 가보신 분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네. 레드우드 국립공원과 또 이 캐스터, 이 샤스타라는 마운틴이 있습니다. 네. 샤스타 마운틴이 있고 크레이터 레이그 있는 그 이제 북쪽으로 이제 올라가는 코스 3박 4일 코스를 만들어냈는데 9월 4일 날 떠납니다.
0: 9월 4일 날 출발입니다.
1: 예, 거기가 멀기 때문에 네. 여기서 이제 바로 가는 게 아니고요. 예. 다 이제 비행기 타고 세크라멘토에서 다 만나는 겁니다.
0: 아, 네, 네, 네.
1: 제가 여기 오기 전에 그 어제죠. 매일 어제도 이제 시카고에서 많은 분들
0: 네.
1: 이게 오는 길을 했고 또 오늘 아침에도 제가 예약을 받았어요. 그분 또 추가로 가신다 그러는데
0: 아, 네.
1: 이렇게 타주에서도 이제 선전이 돼서 다 세크라멘토에서 만나는 겁니다.
0: 네.
1: 9월 4일 날 세크라멘토에서 만나서 북쪽으로 올라가는 3박 4일을 만들어 놨어요.
0: 야, 좋습니다. 그 세크라멘토 캘리포니아 주도죠. 이제 주수로.
1: 그렇죠. 네, 캘리포니아 주도가 이 세크라멘토죠. 네. 이 세크라멘토로 얘기해 가지고 이제 북쪽으로 쭉 올라가서 이제 그 첫날 오셔서 이제 주무신 다음에 그다음 날 샤스타라는 마운틴을 갑니다.
0: 샤스타요.
1: 이 샤스타 마운틴에는요. 이 신화가 있습니다. 이 샤스타 마운틴이 성적인 그러니까 아주 신적인 그런 곳이에요.
0: 신비한, 네.
1: 신비한 곳이에요. 오. 그래서 이 탈로스라는 게 숨겨져 있다 그래요. 그게 뭐냐면 그 산 밑에 새로운 지하 공간의 문명이 있다는 것 같은 전설이 있습니다.
0: 오.
1: 아주 야. 신비로운 산이죠.
0: 야, 네.
1: 네. 미국에서 제일 높은 산이 어디죠?
0: 그 저기 아닌가요? 저 로키?
1: 미국에서 아니죠? 제일 높은 산은 네. 저쪽에 우리 알라스카 있어요.
0: 아,
1: 맥켄리봉이라고
0: 아,
1: 우리 고상도시도 묻혀져 있는데 거기가 이제 해발 6,200m거든요. 근데 이 알라스카는 본토에서 떨어져 있잖아요.
0: 그렇죠.
1: 본토에서 제일 높은 산은 마운틴 휘트니 산이 있습니다.
0: 아, 마운틴 휘트니.
1: 예, 네. 들어보셨죠?
0: 네, 네.
1: 그 해발 이제 4,418m, 19m 이렇게 뭐 높이가 조금 틀리지만
0: 네.
1: 그 4,418m의 그 마운틴 휘트니 산이 있는데
0: 네.
1: 이 샤스타 산은 높이가 미터로 4,200m 됩니다.
0: 거의 비슷하네요.
1: 그거 비고 있어요.
0: 근데
1: 거기가
0: 네.
1: 뭐가 있냐면요. 그 만년설이 있어요.
0: 이야, 그렇지.
1: 그 만년설이 있어가지고
0: 네네네.
1: 거기가 이제 산 자체가 우리가 이제 북쪽으로 올라가면 나무가 많잖아요.
0: 그렇죠. 울창하죠. 네네네.
1: 이 남쪽 우리 사막지대니까
0: 네.
1: 여기 가면 나무가 많기 때문에 그 울창한 숲과 더불어 이 샤스타 산을 갔다가 관광하는데 그냥 차창가에 보이는 나무만 보더라도 힐링이 되는 거죠. 예, 그래서
0: 네.
1: 마운틴 샤스타를 구경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어디 가냐? 크레이터 레이크를 구경합니다.
0: 오, 네. 크레이터 레이크. 네,
1: 크레이터 레이크의 레이크의 네. 크기가 얼마냐면요. 네, 얼마. 백두산 천지의 4배 정도 됩니다.
0: 야, 감이 안 와요. 우와.
1: 어마어마하죠.
0: 진짜 어마어마합니다.
1: 깊이가 595m 정도 되는 우와. 깊이가. 그래서 미국에서 제일 이야. 깊은 호수입니다.
0: 소름 돋았어요. 그렇게 깊어요?
1: 저기 우리가 저쪽 리노 가면 레이크 타워가 네, 있잖아요. 네네. 이따가도 제가 설명을 드리겠지만 레이크 타워 네. 호수에 있어서 우리가 호수 와서 상당히 많은 분들이 야, 또 청정의 호 레이크를 그렇죠, 보고 그렇죠. 우리가 반하거든요. 네. 거기는 한 수 더 써서 그 말 신비의 그런 호수가 있어요. 산 위에 산상호수.
0: 야, 너무 궁금하다.
1: 그래서 인디안들이 거기 많이 살았거든요. 아. 인디안들이 주거지를 보면은 네. 호수와 더불어 옆에 많이 주거를 합니다.
0: 아무래도 물가에.
1: 물가에. 네. 그래서 이 인디안의 신화가 있는데 하늘의 신과 네. 땅의 신과 서로 싸웁니다.
0: 네.
1: 싸워가지고 산이 무너져요.
0: 오.
1: 그래가지고 호수를 잃었다는 크레이트 레이크입니다.
0: 그 호수가 크레이트 레이크예요?
1: 그 물이 눈과 비가 합쳐서 만든 그런 호수예요.
0: 굉장히 깨끗하겠네요.
1: 깨끗한 곳에 그게 코발트색입니다.
0: 와 진짜 예쁘겠다.
1: 코발트색이라는 건 깊이가 깊다는 얘기예요.
0: 진한 거잖아요.
1: 진한 거예요. 와. 그래서 그 호수를 보면은 네. 그 아, 인디안들이 왜 여기에서 살았구나 하는 걸 갖다가 한눈에 알 수 있는 그 크레이트 레이크를 갖다가 가지고 가서 구경하는 아주 여기 이 특별한 코스를 이렇게 만들어 놨죠.
0: 저는 레이크 에로만 에로헤드만 가도 놀랬는데 야 이건 뭐
1: 에로헤드 저쪽에 보면 우리가 네. 빅베 올라가서 네네. 그 호수도 참 좋죠. 네. 그런데 여기 이제 여기는... 아주 좋은 그런 크레이트 레이크도 구경하고요.
0: 여기 막 인디언 마을도 막 있고
1: 인디언 이제 레저베이션이 곳곳에 있었는데 네. 지금 다들 이제 떠났고요. 아. 네. 근데 백인들이 주로 좋은 데 가서 정착을 많이들 했잖아요.
0: 네 네.
1: 자, 그다음에 이제 레드우드 국립공원을 갑니다.
0: 레드우드요.
1: 예, 레드우드 국립공원에 가는데 레드우드 주립공원에 가서 네. 우리가 산호세 근처에 레드우드 주립공원이 있어요.
0: 네.
1: 거기는 우리가 많이 갔는데 진짜 레드우드를 보는 거예요.
0: 오.
1: 레드우드라는 말은 삼나무죠.
0: 그렇죠.
1: 삼나무인데 이 레드우드는요 세 종류가 있어요. 세 종류가 있는데 네. 이게 첫 번째 여기 해안가에 있는 레드우드가 있고
0: 네.
1: 그다음에 또 저쪽에 그 세코야 팍에 있는 또 레드우드가 있습니다. 예. 예. 그것도 저 아프리카에 있는 또 레드우드가 있는데 이 종류가 많이 있는데 그 세 종류가 있는데 그중에서 네. 해안가에 있는 레드우드가 있어요. 이 레드우드는 특징이 뭐냐면 높이가 제일 높은 전 세계에서 높이가 제일 높은 나무가 이 레드우드예요.
0: 막 쫙 펴리는 그게 레드우드군요.
1: 그렇죠. 높이가 얼마냐면 115m입니다.
0: 115m요? 이야.
1: 대단하죠.
0: 말도 안 되네요 진짜.
1: 그리고 이 세코야 가면 자이언트 추리가 있는데 네. 그것도 레드우드입니다. 네. 그래서 그 세코야 나무 와우나 추리 이렇게 불러지는데 그거는 네. 전 세계에서 또 두께가
0: 그 제일 예, 높은 거예요.
1: 두께가 제일 높은 그런 나무가 있고 또 같은 세코야 레드우드에 와. 속하는 나무입니다. 근데 이 레드우드가 높이가 제일 높은 115m나 되는 그렇죠? 약 30층 정도 높이입니다.
0: 상상이 안 갑니다. 네.
1: 그렇죠? 네. 그 레드우드 숲이 쫙 있는 대단하죠. 그래서 와. 재밌는 경우는요. 레드우드 제일 높은 나무는요.
0: 네.
1: 누구한테 보여주기 싫어가지고
0: 네.
1: 정부에서 이게 못 찾겠어요.
0: 오.
1: 그런데 또 우리가 또 찾는 게 또 우리가 아. 또 취미하니까 근데 겨우 찾았어요.
0: 아 정말요?
1: 찾았는데 네네네. 거기에 접근을 하게 되면 벌금이 5,000불이에요.
0: 제일
1: 높은 산 안전대게 그런 재미난 일이 있는데 그런 숲이 깨끗한데 옛날에 백인들이 와가지고 그 좋은 나무를 다 벌목을 합니다.
0: 네.
1: 지금 10% 5%밖에 안 남은 거예요. 그 얼마나 숲이 대단했겠습니까.
0: 그래요.
1: 그래서 레드우드 근데 이 높이가 115m나 되는데
0: 네.
1: 재밌는 거는 뿌리가 3m밖에 안 돼요.
0: 그게 어떻게 버티죠?
1: 네, 이쪽에 이야. 우리 자이언트 트리 세코야 나무의 나무는 뿌리 높이의 3분의 1이 뿌리가 박혀 있는데
0: 예,
1: 이건 뿌리가 1.8m에서 깊은 건 3m밖에 안 돼요.
0: 이야.
1: 그런데 이 나무의 뿌리가 옆으로 30m가 뻗쳐져요. 그래서 나무와 나무가 섞어져 엮여져 있으니까 쓰러지질 않습니다.
0: 오.
1: 대단하죠?
0: 이야.
1: 이 나무가 두께가요.
0: 네.
1: 이 두께가 약 20cm 정도, 30cm 정도 되게끔 껍질이 두꺼워요.
0: 와.
1: 그게 두꺼워가지고 만약에 이쪽에 만약에 산불 나잖아요.
0: 네.
1: 잘 안 붙어요.
0: 오.
1: 그런데 일단 산불이 붙게 되면 아주 화력이 대단하죠.
0: 그렇겠죠. 와.
1: 그 목재를 쓰긴 최고 목재 아닙니까? 그래서 이 레드우드 숲을 갖다 구경하는
0: 산림욕도 가시는 거예요.
1: 그럼요.
0: 야,
1: 그
0: 너무 좋겠다.
1: 너무 좋죠. 피톤치드라고 들어봤잖아요.
0: 네네네, 피톤치드.
1: 피톤 식물의 치드 항생이라는 말. 나무가 자기 보호를 갖다 하기 위해서 네네네. 뱉어내는 향기를 피톤치드라 그러죠.
0: 너무 좋죠. 그냥.
1: 이 피톤치드가 가득하게 있는.
0: 야, 거기 가셨는데 너무 그냥 그 자체가 힐링이겠어요.
1: 기회야말로 힐링이고요.
0: 야, 너무 좋다. 너무,
1: 너무
0: 좋다.
1: 좋은 걸 레드우드 숲과 더불어 네. 또 이제 바닷가에 가서 네. 유레카라는 바닷가. 유레카라는 말은 그것을 찾았다는 뜻인데
0: 그 옛날에 그거지
1: 골드,
0: 않습니까?
1: 네, 유레카. 골드넛인데 네. 그래서 유레카 바닷마을도 구경하고 오. 내려오면서 샌프란시스코 구경하고 내려올 때는요. 네. 올라갈 때 비행기 타고 올라갔잖아요.
0: 네네네. 네, 네.
1: 내려올 때는 이제 우리가 버스 타고
0: 버스로.
1: 그 버스로 쭉 내려오면서 예. 아, 태평양의 그 연안의 바다를 보면서 아. 아, 마지막에 이제 덴마크 솔뱅 가서 솔뱅 들리면서 아, 저녁
0: 좋습니다.
1: 식사하고 네. 에릴랜드로는 3박 4일 그야말로 힐링 야. 코스로 해가지고 비용도 너무 싸요. 1299불이에요.
0: 우와.
1: 예, 너무 싸지
0: 않아요?
1: 3박 4일이에요. 이야, 그게
0: 너무 좋다 이거는.
1: 네, 그러니까 여기 이번 기회에 네네. 어디 코스를 갈까 지금 이렇게 고민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이야. 이거 모집한 지 2주밖에 안 됐습니다.
0: 네.
1: 그런데 지금 40명이 넘어가지고요. 버스 두 대를 출발할 거예요.
0: 오, 네. 그럼 아직 여유가 있네요. 저희가
1: VIP 버스로 해가지고
0: VIP 버스.
1: VIP 네. 버스로 해가지고 저희가 32인승이거든요. 그러니까 자리가 한 20자리 남았어요.
0: 다행입니다.
1: 네, 그러니까 빨리 그 와서 예약하시고 그다음에 우리
0: 오,
1: 저
0: 좋다.
1: 항공까지 저희가 다 예약해 드릴 테니까
0: 네네.
1: 요거 크레이트 레이크 샤스타 산맥 산과 더불어 레드우드 요번 우리 연휴에 다녀오신 코스로 제가 적극 추천해 드리는 겁니다.
0: 아니 이건요 진짜 지금 박사님께 설명하시는 것 들어도 머릿속에서 쫙 그림이 그려지는데 저는 그 산과 아까 그 레이크와 그 만년설도 보고 근데 산림욕 그냥 레드우드 어 그것만 생각도 그냥 코에서
1: 그렇죠.
0: 피톤치드가 나는 것 같아요.
1: 예. 스타워즈 영화 있잖아요. 네. 여기서 찍었잖아요.
0: 아 그래요?
1: 아, 그다음에 그 주라기 공원 있죠? 주라기 네. 거기서 찍은 겁니다.
0: 빠라바바
1: 아, 그, 거기서 그, 찍은 겁니다.
0: 야 이거 아. 여러분 꼭 가보십시오.
1: 예.
0: 어 저 진짜 우리 애만 조금 컸으면 같이 가고 싶네요. 진짜.
1: 그 하이페리온이라는 나무가 그게 제일 높은 나무거든요.
0: 네네네.
1: 그 나무를 찾아서.
0: 근데 가까이 하면 또 5,000불
1: 5,000불 벌금 내고.
0: 야 너무 좀 이게 지금 여러분 3박 4일 코스로 1,299불로 만나실 수 있습니다. 이거는 정말 놓치지 마시고요. 이게 지금 사실 그렇게 여유가 없으니까 빨리 연락을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전화번호 일단 제가 그 800번호 안내해 드려도 될까요?
1: 그럼요.
0: 네, 800-933-3011번 800-933-3011번
1: 가끔 그 전화가 잘 안 된다고 이렇게
0: 아,
1: 연락하시는 분 계시니까
0: 미국 본사 번호 드릴까요? 네. 213-388-4000번 요 번호가 네. 더 나을 것 같아요. 네. 213-388-4000번 아주 좋은 아주 투어입니다 여러분. 노동절 연휴 정말 최고의 프로그램 저는 우리 박사님 오늘 너무 감동받았습니다. 크레이트 레이크, 그다음에 레드우드 국립공원까지 한번 설명을 주셨고요.
1: 네.
0: 또 다른 게 있죠.
1: 그렇죠. 근데 3박 4일 난 시간이 좀 힘든데 이런 분들 계시죠.
0: 아, 그럴 수도 있죠.
1: 그래서
0: 예.
1: 뭐 2박 3일 코스도 있고 1박 2일 코스도 있고 하루가 나오는 관광 코스 이렇게
0: 오.
1: 많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0: 네.
1: 그래서 이게 1박 2일 코스로 해가지고 이게 기차 타고 태평양에 올라갔다가 이제 올라오는 예, 바로 기차 여행 또 이렇게 위치하고 있고요.
0: 이거 좀 꼭 해보고 싶어요. 기차 여행.
1: 네. 기차 여행이 상당히 인기가 좋습니다.
0: 네.
1: 그 인기가 좋은 이유는 여기가 우리가 이제 버스 타고 산타바바라까지 가요.
0: 네.
1: 거기서 이제 기차를 탑니다.
0: 네.
1: M7이라는 기차인데 이 기차가 거기서부터 샌 루이스 오피스포라는 데까지 2시간 동안 바다를 끼고 쭉 올라가는 거예요.
0: 절경이겠다.
1: M7이라는 기차인데 1층, 2층으로 된 기차인데
0: 네네네.
1: 2층에 올라가면은 거기 전망칸이 바다를 끼고 쫙 하면서 네. 우리가 드는 점심을 드시면서 쫙 태평양 끼고 올라가서
0: 아 멋있겠다.
1: 샌루이스 네. 오피스보에 내리는 거예요.
0: 네.
1: 기차 그 전망칸 1층에 내려가면 카페테리아 있어서 커피 한 잔 딱 드면서
0: 네.
1: 이 태평양의 바다를 보면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른자만 딱 우리가 기차를 타는 거죠.
0: 네.
1: 그리고 이제 샌루이스 오피스보에서 내렸다가 이제 거기서 버스를 합류해서
0: 네네.
1: 그리고 이제 산호세 쪽으로 올라가서 산호세에서 자고
0: 네.
1: 그다음에 지금 얘기한 레드우드 지금 거기는
0: 공원.
1: 주립공원을
0: 갔어요. 주립공원. 네.
1: 주립공원에 가서 레드우드 주립공원을 구경하고 그다음 내려오는 1박 2일 코스.
0: 야, 이건 정말 알찬 코스군요.
1: 알찬 코스를 그 한번 다녀오시면 좋아요. 거기서 이렇게 준비했고요.
0: 네.
1: 또 이제 하루 코스는 어디 없어요? 나 당일치기 가는 코스.
0: 오, 그것도 있습니까?
1: 요번에 우리가 특별히 만든 게 있습니다.
0: 뭘까요?
1: 이 특별히 만든 게 이제 우리가 코스가 있는데 이 코스는 저희가 바로 사과마을 가는 게 있습니다.
0: 오크글렌 사과마을.
1: 네, 오크글렌.
0: 이야.
1: 다녀오셨어요?
0: 아니요, 얘기만 들어봤어요.
1: 이 오크글렌의 사과마을 해가지고 올해 이제 특별히 네. 노동절 때 가족 단위로 해서 이렇게 어디 갈 데 없어요, 하루 갔다 올 데 없어요. 웬만한 데 다 다녀왔는데 하시는 분들한테는 네네네. 이 사과마을 다녀오시면 참 좋습니다.
0: 오.
1: 위치는 어디냐면요. 네. 저 팜스프링 가는 10번 도로로 쭉 나가잖아요.
0: 예.
1: 팜스프링 못 미쳐 있어요.
0: 오, 좋습니다.
1: 가깝죠, 뭐요.
0: 네네.
1: 2시간 거리. 그리고 가다가 이제 왼쪽으로 가면 오크글렌이라는 그 동네가 있습니다.
0: 오, 네.
1: 거기가 1800년대부터 거기 저 후서부터 거기가 사과 마을이에요.
0: 오, 몰랐어요.
1: 사과 종류가요. 보니까 네. 20종류에서 30종류가 됩니다. 사과 종류만.
0: 아, 그래요?
1: 저도 뭐 이게 단순한 사과 네. 뭐 해서 몇 개 종류 안 되는 것 같았는데
0: 20-30종이 돼요?
1: 20-30종류가 돼요. 거기서 다양한 사과밭이 있는데 그 재미나는 건 거기 사과밭에 가서 네. 사과를 직접 땁니다.
0: 아, 집에 딸 수 있습니까?
1: 네, 이거? 따가지고 지금 바구니에다가 사과를 해가지고 카운터에 가서 무게 받아가서 페이하면 되는 거예요.
0: 아, 직접 픽업해가지고?
1: 픽업해가지고 야. 애들한테 얼마나 추억이겠어요.
0: 너무 재밌겠는데요, 그거?
1: 예, 그 만약에 이제 거기에서 애플파이 있잖아요.
0: 어, 예.
1: 애플파이 같은 것도 드시고 그 다음에 거기 가면 그 산에 네. 거기가 트레킹하기 너무 좋습니다. 예, 오래된 그 사과 그 샵들이 많이 있거든요.
0: 네.
1: 사과로 만든 여러 가지 그 제품들 이런 거 식스도 해보고
0: 잼도 있겠네요.
1: 그 샌드위치도 맛있고 그 안쪽으로 해서 샐러드 좋고 그래서 쭉 해서 산행을 주시면 그 하루 갔다 오는 코스를 해가지고 비용이 얼마냐, 점심 포함해서 109불입니다.
0: 아니 이게 저 잘못 적힌 건 줄 알았어요. 여러분, 오크글렌 사과마을 11 관광이 점심까지 포함돼서 109불입니다, 여러분. 와, 아니
1: 이게 이제 저희가 점심을 거의 할 때 마땅치가 않아요.
0: 네.
1: 그래서 저희는 이제 점심을 도시락을 싸드립니다.
0: 그러시겠죠. 네. 네,
1: 도시락 가면 가족끼리 가서 거기에서 이제 피크닉장에서 네. 아 드시고 뭐 또 집에서 또 드실 만한 것도 싸가지고 와서 소풍 왔다 생각해가지고
0: 정말 소풍 가는 기분으로 너무 좋겠네요.
1: 소풍 가는 기분으로 너무 네. 좋죠. 그래서 9월 4일하고 9월 5일 이렇게 떠나는데 대부분 9월 4일 날 지금 많이 예약을 하셨더라고요.
0: 9월 4일 금요일입니다.
1: 네, 네. 금요일 날 많이 예약하셨고 근데 그 금요일 날 토요일 날하고 이제 금요일 날 이렇게 두 번 떠나니까
0: 네.
1: 가족끼리 해서 요거는 이제 한 가족 또 친구 또 연인끼리 멀지 않으니까
0: 네.
1: 요건 또 특별히 저기 플로톤 사시는 분 다이아몬드 바 하시는 분 다 저희가 픽업을 해드려요.
0: 오, 예.
1: 그래서 특별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아, 저희가 이제 우리 하루 이렇게 갔다 오는 코스에서
0: 네.
1: 다 끝나고 오면은 뭐 한 5시면 충분히 들어오니까 이런 코스 해서 하루 가는 관광 코스 이렇게 추천해주고 싶고요.
0: 네, 너무 좋습니다. 평소에 우리가 사과만 할 줄 알지 사과마을 갈 줄은 몰랐는데 야 우리 여러분 오크글렌의 사과마을 1일 당일 코스도 이렇게 정말 멋진 투어를 저희 준비했으니까 우리 아주 투어 여러분 빨리 예약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하나 더 있습니다.
0: 또 있습니까?
1: 샌디에고 갔다 와야죠. 샌디에고 1일 코스 있는데 네. 샌디에고 웬만한 분 또 샌디에고 많이 갔다 와가지고 뭐 그 간데 또 가냐 그러는데 이번에는 샌디에고
0: 네.
1: 가서
0: 네.
1: 거기 이제 배를 타는 게 있어요. 크루즈. 2시간짜리 배가 있거든요.
0: 네.
1: 그래서 이제 우리 배 타고 이제 콜로라도라는 다리 있습니다. 다리
0: 네네네.
1: 해가지고 저렇게 샌디에고 아름다운 그 샌디에고 도시를 갖다 구경할 수 있는 예, 발보아 파크도 구경하고 그래서 하루 갔다 오는 코스를 해서 또 요것도 또 아주 재미난 일일 관광 코스 참 좋습니다.
0: 요거 연인들 가기 딱 좋겠네요, 진짜.
1: 그럼요. 예.
0: 가족분들. 요것도 가격이 정말 좋은데요?
1: 예. 그게 이제 저녁에 되면요.
0: 네.
1: 그 저녁에 그 연인끼리
0: 네.
1: 거기 이제 쫙 가면 턱시도 입은 사람들 많아요. 그 배를 타는데 그 뭐 하나 하면 거기 가서
0: 네.
1: 사랑을 고백하는 그 배에서 그 코스 그 배입니다. 예, 그러니까 낮에는 이제 우리가 이런 식 관광배로 이용하고 저녁에는
0: 네.
1: 그 특별한 서비스를 해서 한 시간 동안 밖에 나갔다 한 시간은 식사하고 들어오는 배거든요.
0: 네네.
1: 예, 그 아주 좋은데 그거는 이제 개별적으로 우리가 이제 예약해서 가시면 되고요.
0: 네네.
1: 우리는 이제 낮에 갔다 오는 코스를 해가지고 여기 오는데 백가까지 포함해서 149불입니다.
0: 크루즈까지 포함돼서
1: 네.
0: 149불입니다, 여러분. 야, 바닷바람 한번 탁 쐬고 오시면 너무 좋겠네요.
1: 그렇죠.
0: 네. 네. 그래서 아주 투어 너무 좋은 프로그램 213-388-4000번 213-388-4000번입니다. 또 뭐 있을까요?
1: 뭐 이게 뭐 여러
0: 맞추는데.
1: 가지 있죠. 뭐 네. 엔텔롭 호슈시 밴드라 해서 이 물이 빠져나가면서 계곡을 형성하면서 바위에 여러 가지 모양을 하는 엔텔로 캐년.
0: 엔텔로 캐년. 네.
1: 또 호시시 밴드라서 말 발굽 모양의 그런 바위가 있는 네. 그 엔텔로 캐년과 더불어 호시시 밴드를 갔다 오는 코스와 더불어 모뉴먼트 밸리라 그래서
0: 아, 모뉴먼트
1: 인디언들이 밸리. 살고 있는
0: 예.
1: 그 인디언의 성지를 갔다가 찝차를 타고 갔다 오는 그 코스도 마련돼 있고요.
0: 네네.
1: 뭐 옐로스톤 코스에서 옐로스톤 연휴 때 시간 되면 또 옐로스톤도 다녀 있고요.
0: 네.
1: 우리 신문 보면 스페셜로 해가지고
0: 네.
1: 그쪽에 이제 갔다 오는 코스들이 많이 마련돼 있으니까
0: 네.
1: 그걸 한번 다녀오시면 좋으리라 생각이 되고요.
0: 와.
1: 예, 이제 저희가 이번에는 여행을 하면서요 좀 예. 이렇게 즐길 수 있게끔
0: 네.
1: 그래서 자유 시간도 좀 충분히 드리고
0: 네네.
1: 또 식사도 좀 업그레이드 시키고 하는 코스를 저희가 마련했으니까
0: 네.
1: 뭐 연휴 때 집에 있는 것도 좋지만요 가족끼리 한번 또 친적 친구끼리 이렇게 한번 훌쩍 다녀오시는 코스로
0: 네.
1: 아 좋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0: 그리고 또 우리 아주 투어는 지난번에 우리 박사님도 그렇고 대표님도 그렇고 항상 이 또 잠자리 이 또 호텔에서도 진심이시잖아요. 또
1: 그럼요. 제일 중요한 게 잠자리하고 먹거리하고,
0: 네. 먹거리하고
1: 가이드입니다.
0: 네.
1: 또 차량도 준비하죠. 그렇죠. 모든 게 완벽해야
0: 그런
1: 됩니다.
0: 그런 하나하나를 정말 최고로 손님들을 위해서
1: 그럼요.
0: 정말 고민해 주시고 정말 좋은 걸로만 정말 저한테 해주시려고 정말 고민하시는 걸 저희는 항상 옆에서 주변에서
1: 항상 연구하고요.
0: 네.
1: 항상 가서 이 코스가 마련되기 전에 우리는 가서 답사를 하고
0: 네.
1: 어디 화장실 드리면 좋을까, 어디 가면 저기 식사가 좋을지,
0: 어떤 게 더 좋을지.
1: 그걸 다 연구해가지고
0: 그렇죠.
1: 시간 타임 딱딱딱 맞춰서 움직이고 이게 이제 한 코스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0: 아, 이게 정말 정말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저희는 회사 다니면서 사실 이렇게 윗분들 출장 오시고 막 이렇게 짜는 게 있거든요. 코스 남자
1: 그렇죠.
0: 직원들. 진짜 못해요. 아무나 못해요.
1: 힘들어요.
0: 진짜.
1: 조금만 삐끗해도
0: 예.
1: 욕먹습니다.
0: 예, 맞습니다. 정말 잘하면 본전이고 예. 못하면 엄청 욕먹는 건데
1: 그럼요. 예.
0: 정말 전문가분들께서 정말 여러분들을 위해서 정말 편안하게 하시라고 이렇게 어마어마한 프로그램들을 이번에 노동절 연휴로 만드셨거든요. 여러분 놓치지 마시고요. 예약을 빨리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게 놓치면 또 자리가 없으니까 213-388-4000번 213-388-4000번 아주 좋은 US 아주 투어입니다. 여러분 잠시 여러분들 전화하시는 동안에 전화할 말씀 잠깐 듣고 와서 2부에서도 여러분 잠깐 뵙도록 할게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2: 이 방송은 환경을 지키기 위한 공익광고입니다. 우리가 쓰는 전기와 물일 회용품 하나하나가 지구의 미래를 바꿉니다. 사용하지 않는 불은 끄고 물은 꼭 잠그고 쓰레기는 재활용과 일반 쓰레기로 나눠버려주세요. 가능하면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가까운 거리는 걸어서 이동해보세요. 오늘의 작은 실천이 우리 아이들의 내일을 지킵니다. 더 따뜻한 한인 커뮤니티 여러분의 참여로 시작됩니다. 이 내용은 공익광고이며 AM 1650 라디오 서울에서 전해드립니다. 이 방송은 지역사회를 위한 공익광고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도움의 손길을 기다리는 이웃들이 있습니다. 푸드뱅크 시니어 센터 청소년 프로그램 등에서 자원봉사자를 항상 기다립니다. 하루 한두 시간의 나눔이 누군가에게는 큰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더 따뜻한 한인 커뮤니티 여러분의 참여로 시작됩니다. 이 내용은 공익광고이며 AM 1650 라디오 서울에서 전해드립니다. 이 방송은 교육을 위한 공익광고입니다. 아이들의 성적과 진로보다 더 중요한 것은 부모의 관심과 대화입니다. 학교에서 보내오는 알림장과 공지 꼭 읽어보시고 교사와 자주 소통해주세요. 성인들을 위한 영어 직업 교육 과정도 지역 커뮤니티 칼리지에서 저렴하게 제공되고 있습니다. 배움에는 나이가 없습니다. 지금이 바로 시작할 때입니다. 이 내용은 공익광고이며 AM 1650 라디오 서울에서 전해드립니다. 이 방송은 지역 문화를 위한 공익광고입니다. LA 곳곳에서는 주말마다 다양한 공연과 전시가족 프로그램이 열리고 있습니다. 도서관과 공원문화센터의 무료 저렴한 행사 정보를 한 번만 검색해보세요. 아이들과 함께 동네 축제에 참여하면 가족의 추억과 이웃과의 정이 함께 쌓입니다. 지역문화를 즐기는 것이 곧 지역사회를 지키는 힘입니다. 이 내용은 공익광고이며 AM 1650 라디오 서울에서 전해드립니다. 이 방송은 안전을 위한 공익광고입니다. 최근 정부나 은행을 사칭해 돈을 요구하는 전화문자 사기가 늘고 있습니다. 정부기관과 은행은 기프트카드나 즉시 송금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의심스러운 연락을 받으면 혼자 결정하지 말고 가족이나 경찰에 먼저 확인하세요. 경기를 늦추지 않는 것이 나와 가족의 재산을 지키는 첫걸음입니다. 이 내용은 공익광고이며 AM 1650 라디오 서울에서 전해드립니다. 이 방송은 교통안전 공익 광고입니다. LA 도로 위에서 한순간의 부주의는 평생의 후회가 될 수 있습니다. 운전 중에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제한 속도를 지켜주세요. 횡단보도 앞에서는 항상 서서 보행자를 먼저 보내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배려가 이웃의 생명을 지킵니다. 이 내용은 공익광고이며 AM 1650 라디오 서울에서 전해드립니다.

0: 훈이 함께하는 훈훈한 카페. 여러분 토요일 일부 함께하고 계신데요. 지금 아 너무 좋은 저희가 프로그램들을 설명드리면서 저도 막 빠져들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한 가지 깜빡하고 빠진 게 있습니다. 비숍.
1: 아, 비숍을 뺐더니 역시 비숍이죠.
0: 비숍이죠.
1: 네. 가을에는 꼭 빠질 수. 우리가 단풍. 한국에서 설악산 단풍 네네, 아닙니까? 네네, 네네. 뭐 내장산도 단풍 좋고요.
0: 네.
1: 그 한국에 가서 단풍을 즐기지 못할 바에는 우리 우리 여기서 네. 우리 와. 지금 4시간만 투자하면은
0: 네.
1: 바로 비숍이란 그 아주 은사시나무라 그러죠.
0: 네.
1: 네. 은사시나무에 거기에 그 나무들의 그 단풍 노란 단풍 아스펜의 그 단풍을 즐길 수 있는 비숍 지금. 우리 학교 단체들 지금 두 단체가 지금 동창들 예약이 벌써 돼 있는데요.
0: 아, 네.
1: 그때 되면요, 이 단풍 시즌이 되면 10월 달 되면 그 주변에 호텔들이 다 솔드아웃 되고.
0: 그럴 것 같아요.
1: 호텔 값이 상당히 천정부지예요.
0: 그렇죠.
1: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우리 비숍 해가지고 맘모스 단풍 관광을 갖다 저희가 마련을 해놨는데
0: 예.
1: 여기가 지금 딱 세 번 떠납니다. 요거는요. 네. 우리가 요 비숍 단풍을 하면서 대부분 또 어디서 자냐면 저기 리노 가서 자는데
0: 네.
1: 요 세 번에는 어디서 자냐면 바로 그 안에 맘모스 스키장 안에서 자요.
0: 오! 와!
1: 너무 좋잖아요. 그래서
0: 야, 역시.
1: 맘모스 스키장 안에서 자 주무시기 때문에
0: 네.
1: 거기가 준레이크 모노레이크 거기가 있거든요. 모노레이크는 모노라는 그 조그만 그 개미가 있어요. 거기에서 이제 모노라는 그 뭐랄까 고기 파리죠. 모노 파리가 있는데
0: 네.
1: 고기가 많거든요.
0: 네.
1: 고기가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경치도 좋고 그다음에 그쪽에 저 노란 아스펜 단풍들이 그야말로 한 폭의 그림이에요.
0: 아, 네.
1: 그래서 레이크도 산 위에 있고요. 그다음에 바로 이 저쪽에 비숍에 가면 또 유명한 빵집이 있거든요.
0: 어?
1: 네, 빵집에 거기 꼭 가야 되는 빵집이 있습니다. 옛날에 목동들이
0: 네.
1: 빵을 갖다 옆에다 차면서 이렇게 먹었던
0: 네.
1: 빵집에 가서 빵도 먹어보고는 그런 코스에서 우리가 코스가 있으니까
0: 네.
1: 거의 1박 2일 코스를 해가지고 맘모스에서 주무시기 때문에
0: 오.
1: 맘모스 자고 그다음에 내려오면서 만자나라는 그 일본 수용소가 있었습니다.
0: 오, 네.
1: 옛날에 일본이랑 미국이랑 전쟁을 할 때 일본에 사는 그 많은 교포님들을 미 일본 사람들을 거기다가 수용했던 3만 명이나 수용했던 그
0: 네.
1: 만잔이라는 수용소도 있어요. 그대로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 한번 쭉 구경하고 내려오는 1박 2일 코스는 최고입니다. 그래서 여기 비숍에 단풍 관광이 있는데 언제 떠나냐면요. 우리 여기 이제 날짜가 10월 9일, 10월 14일, 10월 20일 세 번 떠납니다. 특별히 요따가 딱 단풍이 하거든요.
0: 아, 그렇군요.
1: 단풍이 딱 2주 정도 돼요.
0: 아.
1: 자,
0: 그리고 딱 맞춰서 가시는 겁니다.
1: 네. 그 은사시나무라는 게 사시나무 떨다라는 얘기
0: 네,
1: 있잖아요, 우리가.
0: 네, 네, 사시나무 떨던다.
1: 예,
0: 네.
1: 일본 사람은 이게 이 일본 사람들이 이 나무가 이렇게 탁 울리면서 산 전체가 울린다 그래서 이 사시나무의 그런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바로 이 은사시나무 여기 해철이로 유명한 거예요. 나무가.
0: 아, 이 해철이 만든 게 사시나무예요. 그거 슉슉 소리하는 거.
1: 그 나무예요.
0: 그 아프던 추억이네요. 네.
1: 그래서 요 이제 단풍 관광 한번 갔다 오시면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돼요.
0: 이런 데
1: 사시나무 얼마냐? 요금이 349불이에요. 예, 맘모스 스키장에서 자는데.
0: 야, 거기 호텔까지 돼 있는데. 야, 이건 뭐 여러분 사진 한번 찍으면 여긴 정말 대박 사진 나.
1: 그럼요. 너무 좋고요. 그래서 네. 거기 또 그쪽에 레이크도 있으니까 그 아주 레이크도 구경할 수 있고
0: 네.
1: 그것이 있는데 그와 더불어 나는 리노까지 한번 가볼래 하시는 분.
0: 네.
1: 지금 얘기한 또 레이크 있잖아요. 여기 레이크 타워 리오.
0: 예.
1: 거기까지 리노에 있는 그 레이크를 타워를 갔다가 구경할 수 있는 코스에 2박 3일을 만들어 놨어요.
0: 네.
1: 그래서 요거는 네 번 떠나는데 9월 8일, 9월 22일, 10월 6일, 10월 20일. 뭐 이걸 라디오 들으면서 다 외울 수 없으니까 신문 보면 금방 나옵니다.
0: 신문 보면 나옵니다.
1: 예, 그리고 이제 여기가 요금도 349불이에요.
0: 와.
1: 리노 가서 2박을 하고
0: 말도 안 돼요.
1: 예, 레이크 타워 가서 구경을 하고
0: 네.
1: 척 해서 내려오는 14번 타고 척 내려오면서 경치도 구경하면서 모하비 사막도 구경하는.
0: 아, 좋죠.
1: 그래서 리노 그다음에 리노에 가면 또 뭐가 있죠? 카지노가 있죠.
0: 네.
1: 혹시 합니까? 대박 터지지. 대박의 우리 꿈을 가지고 혹시 나는 마음에 한번 떠나보죠.
0: 즐겁게.
1: 네, 네. 즐겁게. 뭐. 네. 그래서 그쪽에 가서 리노 2박하면서 또 이제 그쪽에 레이크 타워 구경하고 또 자연스럽게 바로 지금 얘기한 그 단풍 아스펜의 단풍도 구경해서 내려올 수 있는
0: 오, 네.
1: 2박 3일 코스 해가지고 여기 비용도 저렴하니까 아, 이게 2박 3일 코스 한번 다녀오시면 또 좋을 것 같아요.
0: 너무 좋은데요, 이게.
1: 가을철 이게 이제 딱

0: 반응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1: 아니 안 좋을 수가 없어요.
0: 그렇죠.
1: 빠져드는데요.
0: 왕들이
1: 뭐.
0: 참 나는 인생 버스킷사 나는 이거 꼭 가고
1: 진짜요?
0: 싶다. 나는 근데
1: 네,
0: 날짜가 좀 더 안 맞는다. 너무 길다. 또 걷는 거 많이 없냐. 많은 분들이 문의 오시고 또 예약도 하시고
1: 네,
0: 또 고민하지 아직도 고민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런데 이 대륙 횡단이야말로
1: 네,
0: 진짜 인생에서 한 번쯤 미국에 사는 교포님으로서
1: 그렇죠.
0: 긍지를 갖고 한번 갔다 오는 코스가 이 대륙횡단 코스가 기존의 대륙횡단이 아닌 루트 66을 갖다가
1: 그렇죠,
0: 횡단하는
1: 이게
0: 그
1: 중요합니다.
0: 이게
1: 100주년이죠.
0: 제 100주년입니다.
1: 그때 말씀하시고 야 대단해. 66 루트 66
0: 1926년에 만든 66번 도로가 올해가 2026년이니까 딱
1: 그렇죠,
0: 100주년이고
1: 이 기념.
0: 미국이 지금 독립한 지 250년 아닙니까.
1: 그렇죠.
0: 그게 이제 맞물려서
1: 네,
0: 곳곳에 이 루트 66을 갔다가 대륙횡단하는 15박 16일 코스입니다.
1: 이게 아주 대박입니다, 여러분.
0: 네. 그래서 이 15박 16일 코스인데 많은 분들이 저희가 광고 내고 하다 보니까 또 한국에서도
1: 아, 그러시겠다.
0: 많은 문의가
1: 네네네,
0: 들어와요. 그다음에 이게 이거 소설 보더라도 아니면 뭐 영상을 보더라도 또 많은 분들이 이거 한국에서 여기 또 유튜브들이 많이
1: 그쵸,
0: 또 다녀가고 선전하다
1: 네네,
0: 보니까 우리가 얘기를 안 해도 더 잘 알아요.
1: 맞아요.
0: 네, 한국에 계신 분들이
1: 네,
0: 그래서 이제 우리 뭐 올해 못 가면 내년에 있습니까 하는 분들 많이 계신다. 내년도 저희가 하긴 합니다. 그렇지만 올해가 특별한 날이에요.
1: 그렇죠.
0: 예, 네, 그래서 올해 특별한 날에 조금 시간이 되시는 분은 요거 한번 떠나는데 언제 떠나냐? 9월 30일 날 떠납니다.
1: 딱 한 번이죠.
0: 네, 한 번입니다.
1: 9월 30일입니다, 여러분.
0: 그게 10월 15일 날 끝납니다.
1: 와...
0: 이게 10월 15일 날 끝나는데 나는 여기 날짜가 좀 너무 길어가지고 중간에 우리 시카고까지만 해도 대여하시는 분들이 많이 문의가 들어오더라고요.
1: 네네네.
0: 그래서 특별히 만약에 시카고까지만 하는 분들은
1: 네,
0: 10박 11일입니다.
1: 오,
0: 그래서 10박 11일만 하셔도 되니까
1: 아, 네,
0: 예, 그것도 비용을 좀 절감해서 저쪽 나이가로 폭포하고 저희가 뉴욕하고 워싱턴 DC는 난 킵하고
1: 네네,
0: 난 거기 루트 66이 사실 어디 LA서부터 시카고까지만 있거든요.
1: 네네.
0: 요것만 하실래 하시는 분은 이렇게 갔다 오셔도 상관없습니다.
1: 그게 또 이번에 또 엄청 또 상징적이거든요.
0: 예, 그래서 우리가 모집하면서
1: 네,
0: 많은 분들이 시간이 많 때문에
1: 네,
0: 시간을 좀 줄여서 하는 법을 10일 정도는 괜찮잖아요. 그러니까 15일이면 또 긴다고 느끼는 분 계시는데 은퇴하신 분 괜찮은데 직장 가지고 계신
1: 현역 계신 분들은
0: 있죠?
1: 야 그래도 역시 정말 아주관광은 다르네요. 이런 손님분들의 그런 고객분들의 그런 니즈에 맞춰서 또 이런 것까지
0: 그럼요,
1: 맞춰주시는 건
0: 네,
1: 사실 안 해주시거든요.
0: 네. 그리고 이 비용 자체도 사실
1: 네,
0: 큰 금액이잖아요.
1: 그렇죠. 크다면 클 수 있죠.
0: 큰 금액이고 혼자 가는 게 아니고 또 사모님이랑 같이 간다든지
1: 네,
0: 그러면 이게 상당히 큰 금액이기 때문에 비용도 저희가 저렴하게 했어요.
1: 네.
0: 저희가 원래 이 금액이 16일 동안에서 만불을 받으려고 그랬습니다.
1: 네.
0: 그런데 많은 분들이 그 요금 때문에 고민할 것 같아서 요금도 낮췄죠. 8,799불로.
1: 와.
0: 네, 그래서 낮춰서 요금을
1: 15박 낮춰서. 16일입니다, 여러분.
0: 네, 그렇게 낮췄고
1: 와,
0: 그다음에 시카고까지 가시는 분도 한 2,000불 정도 낮입니다. 그렇게 신청할 수 있고요. 지금 몇 자리 안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요것도 이제 신청하면 좋으리라 생각이 되는데
1: 네네,
0: 요거 이제 제가 코스를 한번 좀 설명을 해볼까요?
1: 요거는 근데 박사님 저랑 약속해 주셔야 돼요.
0: 예.
1: 요거는 너무 디테일하게 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0: 네,
1: 제가 빠져들어요.
0: 아하.
1: 지난번에 말씀하신데 루트 따라가기 제가 막 정신이 빠져갖고
0: 그때는 시간이 많으니까 제가 했는데
1: 근데 제가
0: 올해는 요번에는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1: 그때 막 음식도 얘기하면 막 그냥 거기 빠져가지고 제가 정신 못 차리겠더라고요.
0: 아,
1: 조금 맛보기로만
0: 그러세요.
1: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0: 예. 이제 네, 저희가 여기 루트 66이
1: 네,
0: 저쪽에 시카고에서 시작해서 이 LA를 끝나는 겁니다.
1: 네네.
0: 원래는
1: 네네.
0: 우리는 LA사니까 LA서부터
1: 시작이라고
0: 올라가요.
1: 하죠. 예.
0: 네. LA서부터 시작해서 시카고까지 가는데
1: 네,
0: 이 저쪽 시카고에서 원래 루트 60은 LA 여기 다운타운에서 끝나는 거였어요. 다운타운에서
1: 네,
0: 끝나는데 많은 사람들이 야,
1: 네,
0: 이 양 여기까지 왔는데 바다는 봐야 되지 않겠냐. 산타모니카까지 이어지자. 그래서 산타모니카에 있는 또 많은 상인들이
1: 네,
0: 또 적극 추천하에
1: 그렇겠죠.
0: 그래서 루트 60에 산타모니카 가면 66번 엔드라는 사인판이 있잖아요.
1: 네네.
0: 거기서 끝나게끔 만든 겁니다.
1: 그게 또 된 거군요.
0: 그래서 이 산타모니카에 이제 첫날 가서 첫 산타모니카를 이제 구경을 하고요.
1: 네.
0: 이 산타모니카 이제 구경하면서 이제 올라가면서 바스톨 갑니다.
1: 네.
0: 바스톨은 많은 분들이 들락날락거리면서 라스베가스 왔다 갔다 하면서 딱 중간 짓는 지점이니까
1: 네네,
0: 사막의 삼거리 거기 가면 기차역이 있어요.
1: 그래요?
0: 기차역에 가면 기차역

0: 여기 네. 3층으로 됐는데 우와. 거기 역사관입니다. 옛날 거기서 기차 노선이 옛날에 그대로 있고요. 네. 지금 거기서 상당히 기차 많은 긴 기차를 볼 수뿐만 아니라 거기가 유명한 게 뭐가 있냐면요. 네. 레스토랑이 있었습니다. 네. 레스토랑에 우리가 아마 기억할지 모르겠어요. 옛날 기차 타고 대전 같은 천안 갔을 때 네. 잠깐 내려가지고 한 10분 정도 휴게소에서 우동 먹는 거 기억나세요?
1: 아,
0: 그런 것처럼 거기에 30분 동안 기차가 서 있었어요. 그때 고급 레스토랑처럼 외출했을 때 복장 아주 이쁘게 네, 해서 네. 손님을 30분 동안 정식으로
1: 아, 그 대접했던
0: 거기가 그 레스토랑 자리가 있습니다. 오, 그런 야. 역사적인 곳이에요. 네. 예, 마스 구경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저쪽에 내려가서 이제 라플린 가서 주무세요.
1: 라플린 가서 주무시네요.
0: 예, 라플린 가서 주무시고 네. 라플린에 가다가 그 이제 오트맨이라는 데가 있어요.
1: 네.
0: 오트맨이라는 곳 사가 저쪽에 뭐 마을 구경하고 네. 거기 가면 루트 66 거기가 이제 동네에 있거든요. 거기다 당나귀들이 많아요. 거기 가면 이게 당나귀들이 있는 동네 구경을 하고 당나귀들이 왜 있을까? 왜냐하면 옛날에 광부들이 네. 여기 당나귀들이 힘이 좋아요.
1: 노세들을 일시키는
0: 예, 네. 그래서 이 당나귀들이 힘을 위해서 물건 나를 때 썼어요. 그래도
1: 예.
0: 다들 금강이 폐강되면서 광부들이 다 떠났거든요.
1: 네.
0: 예, 이 당나귀들만 남았어요.
1: 아, 그 친구는 남경군이요. 그 자기 자생한 거예요.
0: 그래서 이 그 동네 주민이 당나귀들 네. 모아놓고 이제 키우기 시작했어요.
1: 와,
0: 그래서 이 당나귀들이 그 당나귀 마을이 있습니다.
1: 아, 재밌네요.
0: 그래서 그 오트맨 구경하고
1: 네.
0: 또 이제 올라가서 킹맨 거기서부터 슬링맨까지가 그게 66 거기가 40번도라고 66번도 이렇게 나눠집니다.
1: 네.
0: 이렇게 나눠져서 66회 도로 옛날 주유소자리도 구경하고 이렇게 구경하고 윌리엄스를 갔다가
1: 네.
0: 윌리엄스의 인디안 마을 구경하고
1: 예.
0: 그다음에 이제 또 이제 동쪽으로 이제 가는 거예요.
1: 예.
0: 이 동쪽으로 가면서 거기 이제 거기 간 김에 그랜드 캐니언에 가깝게 있거든요.
1: 네.
0: 그랜드 캐니언 놓치고 갈 수 없죠.
1: 아,
0: 그랜드 캐니언 구경을 하고
1: 네.
0: 그다음에 이제 윈슬러라는 동네로 갑니다. 윈슬러 가면 거기 뭐가 있냐면요. 우리 노래 중에요. 이글스의 Take It Easy라는 노래 아시나요?
1: 네네. 이글스의.
0: 이따 시간 되면 하나 들어주세요.
1: 들어볼까요? 네.
0: Take It Easy라는 노래가 네. 뭐 그게 뭐야. 난 괜찮아. 막 이런 노래거든요.
1: 네.
0: 난 괜찮아. 그게 뭐냐면 거기 이제 트럭을 갖다 몰던 친구가 거기서 고장이었어요. 트럭이.
1: 네.
0: 트럭이 고장났는데 지나가던 아가씨들이 탄 트럭들이 지나가면서 트럭을 막 고치고 있거든요.
1: 네.
0: 그래서 막 손을 흔들었어요. 그러니까 그 청년이 차 고치면서
1: 네.
0: 아, 난 괜찮아. 아, 나 좋아. 하면서 이렇게 손을 흔들면서 네. 만든 노래가 바로 이글스의 Take It Easy.
1: 아, 정말로요?
0: 예, 그 트럭이 그대로 거기 있습니다.
1: 오... 극 트럭이 있어요 거기.
0: 그렇죠.
1: 와 신기하다.
0: 재밌죠.
1: 네.
0: 예, 그래서
1: 박사님 모르시는 게 없어요.
0: 그래서 Take It Easy라는 노래 네. 한번 나중에 기회 되시면 한번 들어보시면 아 그런 노래구나.
1: 아니요 말씀하실 때 제가 살짝 배경으로 살짝 깔아드릴게요.
0: 네, 네 그러실래요? 아, 네. 그건 좋죠.
1: 또 들으시는 분이 또 들으면서.
0: 네. 근데 이제 그리고 이제 모카석 국립공원이라고 합니다. 모카석 국립공원의 나무 목에 돌 석계예요.
1: 네.
0: 나무가 오랜 세월 동안 돌이 된 겁니다. 거기 가면 돌이 된 그 나무들이 볼 수 있거든요.
1: 신기하다. 네.
0: 그게 널려져 있어요. 근데 이 모카석 국립공원은 또 재미나는 건요. 많은 사람들이 이 돌을 갖다 훔쳐갔어요.
1: 네.
0: 돌을 훔쳐가서 이 나무죠. 나무가 이제 돌이 된 거니까 훔쳐갔는데 네. 이 훔쳐간 사람들은요.
1: 네.
0: 꼭 재앙이 와요.
1: 아 그래요?
0: 예.
1: 약간 이집트 무렁적구나. 신기하다.
0: 그래가지고 그거 가지고 예. 죽기도 하고 암도 걸리고 병도 걸 사업도 안 되고 막 그래요.
1: 와.
0: 그래가지고 훔쳐온 사람들이 돌 우편으로 다 보내줘요.
1: 야 이런 역사 재밌다. 너무 재밌다.
0: 너무 재밌죠.
1: 야 완전 뭐 이집트네요 그거.
0: 예. 피라미드. 그래서 이 모카석 국립공원의 그런 스토리도 한번 들어보시면 좋고요.
1: 네. 지금 말씀하신 동안 제가 노래를 살짝 빼끔이라도 틀어드릴게요.
0: 그렇죠.
1: 다시
0: 예.
1: 즐기시면서 네 말씀하십시오.
0: 자 그래가지고 이제 와서 또 이제 저희 가면은 에드리안이라는 동네가 있는데
1: 네.
0: 이 에드리안이라는 동네에 가면은요 이쪽에 가면 또 먹거리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거기 가면 지나가면요 큰 어떤 그 인형들을 많이 만들어놨어요. 조형물들이 식당에다가
1: 네.
0: 큰데 이게 그래서 이 조형물들이 우리 식당 오래는 얘기죠 뭐.
1: 아, 그냥 홍보하고
0: 상징물 주로
1: 아.
0: 그런 게 많이 있고요.
1: 네.
0: 그다음에 거기 가면은 또 이제 텍사스로 넘어가면 아마릴로라는 그런 동네 있는데 거기는 이 트럭을 갖다가 이 어디 자동차를 갖다가 여기 갖다가 이제 이렇게 세워놨어요. 박아놨어요. 캐디락을 그 캐디라가 박아놨는데
1: 벽에다가 박아놓은 거
0: 땅바닥에다가
1: 땅바닥에다가요?
0: 네, 그래서 이제 그것도 이제 캐디락 렌치라 그러는데 네. 재미나는 거 한번 찾아보세요. 이게 다 이게 땅에 박혀 있습니다.
1: 와,
0: 그런 것도 구경할 수가 있고요. 야, 참 별, 재미나는 게 있네요. 맞습니다. 이거 가면요. 네. 그건 텍사스에 가면 또 뭐가 있냐면 스테이크 먹어야죠.
1: 아, 드셔야죠. 아, 텍사스 스테이크는 진짜
0: 저,
1: 맛있습니다.
0: 저번에 얘기했죠. 스테이크 네. 그게 75온스
1: 그러니까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큰 거.
0: 예, 네, 72온스짜리 스테이크를 먹는데
1: 챌린지.
0: 옛날에 그 카우보이들이 그걸 지나가면서 스테이크를 시켰어요. 근데 이 양반이 스테이크를 갖다가 큰 걸 시켰거든요. 열 네. 레스토랑짜리 네가 설마 먹어? 그걸 딱 갖다 줬는데 다 먹었어요.
1: 와.
0: 거기에 아이들어왔어요. 레스토랑이 주인이 야 72온스짜리 먹는 사람은 우리가 다 그 공짜로 줄게. 돈 안 받아.
1: 못 먹죠. 진짜 얼마나 못 먹습니다.
0: 그러니까 몸이 네. 18온스 큰데 그렇죠. 네, 그래서 72kg짜리 거기 먹는 그 스테이크도 한번 도전해보고 거기 나오는 콘이라든지 감자까지 다 먹어야 돼요. 근데 못 먹으면 벌금이 얼마냐? 네. 얼마일 것 같아요?
1: 그냥 그 플레이트 가격인 거죠, 그러면?
0: 72불.
1: 무조건이네요, 이러면. 네. 무조건. 네. 와.
0: 뭐 먹고 72불 내야죠. 뭐.
1: 그거 두세 분 나눠드셔도 되는 거 아니에요?
0: 그렇죠. 사실은. 그런 또 재미난 것도 이렇게 체험할 수 있고요.
1: 네.
0: 그다음 이제 오클라호마로 가서 이제 오클라호마는 박물관 또 이제 구경할 수 있고요. 이것도 거기에 66번 그 박물관들이 거기 있는데 옛날 그 66번 도로가 다 없앴거든요.
1: 네.
0: 없애면서 40번 도로가 생겼는데
1: 네.
0: 어떤 옛날 조형물들 있잖아요.
1: 예?
0: 그걸 다 없애다 보니까 동네 주민들이 하나씩 하나씩 몰래 가지고 갔어요. 그 집에다 키핑해놨어요. 네. 키핑해놨다가
1: 네, 그분들은 저주 오클라우마, 안 걸렸나 보죠.
0: 그건 저주 없이 일단 네. 오클라호마에서 야 박물관 만들 테니까 얘들 가진 같은 거 다 가져와. 와. 그래서 사람들이 집에다 숨겨놓은 것들 다 꺼내나가서 하는 게 만든 게 박물관이에요.
1: 와, 또 그분들도 참 착하시다.
0: 그게 박물관 동네 주민을 위해서 그게 또 새로운 또 어떻게 보면 지역 경제에 많이 도움이 되잖아요.
1: 그렇죠. 네,
0: 그래서 거기 이제 66박물관이 유명한 게 또 오클라호마에 또 있습니다.
1: 네.
0: 자, 그렇게 오클라호마 구경하고 그다음에 또 이제 거기 가면 옛날 모텔 자리들 그런 게 이제 가서 옛날에 어떻게 이런 모텔을 잡았을까 했는데
1: 네.
0: 지금 여기 루트 66번 도로를 네. 마더 오브 로드라고 들어봤죠.
1: 네, 마더
0: 엄마 도로.
1: 네.
0: 이 루트 66이 엄마네. 바로 유명한 게 바로 이 존 스타인벡이라는 소설가 있을 겁니다. 그렇죠?
1: 그분 예.
0: 이 존 스타인벡 이 양반은요 살리나스 출신이거든요.
1: 네.
0: 이 양반은 노벨 문학상을 받았잖아요.
1: 아.
0: 그래서 이 분노의 포도, 포도. 들어보셨죠?
1: 네네네.
0: 이때 이 왜 분노의 포도냐면은
1: 네.
0: 오클라호마가 거기가 농장지대예요.
1: 네.
0: 농장지대인데 거기가 농장지대에 거기가 모래 폭풍이 일어나면서 농장지대에 농업물이 다
1: 이렇게
0: 네. 네. 그 완전히 이게 쑥대밭이 됐어요.
1: 네.
0: 그때 오클라호마에 사는 농민들이
1: 네.
0: 농업 이민을 갔다 이 서쪽으로 옵니다. 캘리포니아로.
1: 네.
0: 그때 이 처참했던 이 길이 바로 이 66번 도로를 타고 가는데 그때 존 스타인벡이 이들과 같이 동행을 하면서 소설을 쓴 게 분노의 포도예요. 그때 이 도로를 갖다 뭐라고 표현했냐? 이 도로는 엄마의 품처럼 계속 감싸준다 해서 분노의 포도의 마더 오브 로드라는 이런 별명을 가진 게 바로 이 도로입니다. 역사적인 그래서 이 미국지의 역사적인 그리고 그 동네 가면요.
1: 네네.
0: 거기는 독일 사람들, 체코 사람들이 많이 정착을 했어요.
1: 네.
0: 뉴욕이나 이쪽에 저쪽에 동쪽 쪽에는 프랑스 사람, 영국 사람들이 많이 정착했지만 약간 내륙 쪽에는
1: 네.
0: 체코, 뭐다음에 이쪽에 독일 사람들이 많이 정착. 네. 그다 보니까 그때
1: 네.
0: 그 식사했던 그 옛날 음식들 있죠.
1: 네.
0: 그 전통 음식이 그대로 살아 있어요.
1: 그런
0: 음식도 체험하는 거예요. 우리 입맛에 딱 맞아요. 그게 도리어. 지금보다 그래서 그런 체험도 할 수 있는 음식 체험도 할 수 있고요.
1: 야
0: 재미나죠.
1: 야, 그 음식 탐나네요.
0: 예. 그렇게 하시고 이제 네. 쭉 뭐 털살을 이용해 가지고 또 이제 뭐 시간이 많으니까 제가 이만 디테일하게 얘기는 안 하지만 그래서 뭐 스프링필더라든지 그다음에 뭐 스프링필더와 더불어 세인트 루이스 그래서
1: 네.
0: 이렇게 구경을 하고
1: 네, 네.
0: 그다음에 이제 와서 시카고까지 갑니다.
1: 네.
0: 예, 시카고까지 가는데. 그쪽에 또 가면서 또 유명한 가수가 있어 밥 딜런이란다.
1: 밥 딜런
0: 기억나시죠?
1: 노래 틀어야겠어.
0: 이 노래 틀어줘. 낭낭나 해본도 스토어라는 노래 있죠. 이 노래 이 양반이 밥 딜런이 가수인데
1: 네.
0: 노벨 문학상을 받았어요.
1: 그러니까요.
0: 왜 노벨 문학상을 받았을까 가수인데 이 양반이 가사를 시적 인생 가사를 쓰거든요. 네. 그 노벨문학상을 받으면서 시상식에서 아. 내가 이거 받아도 되는 거야? 그 밥 딜런의 그 노제가 나오는 네. 바로 이 낭낭나 헤븐 더 스타라는 그런 노래 바로 밥 딜런 노래도 하나 거기 들어가 있죠.
1: 지금 뜯어가고 싶네요.
0: 네. 자, 또 엘비스 프레슬리가 또 목 묵었던 호텔도 있고요. 네. 이런 거 역사적인 그런 몸과 더불어 체험과 더불어 옛날에 이민 역사도 더불어 인디안의 역사 또 서부의 진짜. 역사 그리고 또 현대의 역사 이제 시카고에 도착하면 비로소 야 우리가 이런 문명에 왔구나 아. 예 많은 사람들이 유럽에 와서 이런 찬란한 빌딩의 마천루라는 걸 갖다가 네. 뭐 체험할 수 있는 거기서 이제 시카고에서 끝나는 거예요 66번 도로는
1: 야 진짜 미국을 그냥 확 훑어가네요 정말 네,
0: 그렇죠
1: 와
0: 그래서 이제 시카고에 이제 가서 이번에 이제 특징은 두 2박을 합니다. 시카고에서.
1: 시카고에서요?
0: 네. 시카고에 가서 마천루 구경하고 타워도 구경하고 또 운하에서 배도 타고 오우. 하는 코스에서 시카고에서 먹거리도 구하죠.
1: 네.
0: 피자 먹어야죠.
1: 시카고 딥 피자.
0: 딥 피자 또 구경하고 딥 디시 피자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1: 그리고 또 핫도그도 맛있는데.
0: 핫도그 좋죠. 이 핫도그 핫콘 해가지고.
1: 네. 너무 맛있어요.
0: 그래서 우리가 이 나저스 구장 가면 핫도그에서 소세지 하나 빵에 넣어주잖아요. 네. 우리 또 한국의 핫도그랑 틀리잖아요.
1: 그쵸, 한국은 또 콘도같이 이렇게
0: 콘, 그건 콘이 바로 그쪽에 있잖아요.
1: 아, 그게 그쪽인가요?
0: 예,
1: 아.
0: 예, 우리가 좋아하는 그런 옛날에 우리가 한국에서 먹던
1: 소세지. 꽂아서 먹는 거.
0: 예. 자, 그래서 그렇게 이제 구경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거기서 끝날 사람은 끝나는데 네. 우리 양 동쪽까지 왔는데 이 양 또 저 나이가라 폭포하고 다 보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1: 그렇죠. 네.
0: 그래서 클리블랜드를 호수로 이제 그 1이라는 호수가 있습니다. 1이 호수 구경하면서 클리블랜드 구경하고 또 나이가라 폭포 기양 또 그것도 기양 갈 수 없으니까
1: 그건 꼭 보셔야죠.
0: 그래서 나이가라 폭포 가서 캐나다가 또 미국 쪽에 가서 나이가라 폭포에 그 물 떨어지는 그야말로 나이아가라는 그런 곳에서 네. 구경을 하면서 네. 그다음에 이제 또 우리가 뉴욕을 가죠.
1: 아.
0: 뉴욕에 가서 뉴욕에 가서 자유여신상도 구경을 하고
1: 네.
0: 또 이 뉴욕에 또 맨하탄 거리도 한번 걸어봐야죠. 네, 뮤지컬도 한번 구경해야 되죠.
1: 뮤지컬의 거리인데.
0: 그 뉴욕에 가서 구경 이쪽하고도 분위기가 전혀 틀리니까.
1: 네.
0: 아 그래서 여기가 진짜 미국의 첫 번째 도시구나 하는 걸 우리가 또 LA도 좋지만 네. 뉴욕에 가서 또 색다른 그것도 먹거리와 더불어 또 볼거리가 많은
1: 네.
0: 그래서 금융의 도시에 또 증권의 도시에 어떤 그 모습의
1: 그렇죠.
0: 뉴욕의 또 이 모습을 한번 구경하고 자 그 뉴욕 구경하고 마지막 날
1: 네.
0: 우리 워싱턴 DC에서 우리 가서 백악관도 구경해야 되겠죠.
1: 아. 미국의 예, 상징으로 또 마지막을
0: 백악관 구경하고 또 박물관도 구경하고
1: 네.
0: 뉴욕의 워싱턴 DC에서 마지막 날 이제 끝나서 비행기 타고 오시든지 아니면 간 김에 그쪽에 사시는 뭐 가족이랑 뭐
1: 동부 지역에 아틀란타
0: 있다가 어머 뭐 잔류해서 이따 오셔도 되고요.
1: 와.
0: 이런 코스를 해서 기가 막힌 코스 바로 15박 16일 대륙 횡단의 루트 66 이번에 한번 기회내서 한번 다시 오시면 너무 좋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1: 와, 제가 지금 말씀만 들어도 정말 이거는 근데 사실 그냥 이게 여러분 그냥 가시는 게 아니라 정말 맛있는 먹거리 편한 잠자리 정말 보실 게 너무 너무 가득가득합니다. 버스도 정말 VVIP 버스로 너무 편하게 가시고요. 15박 16일 정말 한 번 9월 30일 단 한 번의 기회입니다 여러분. 가격도 너무너무 지금 저렴하게 해주셨기 때문에 이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올해 정말 100주년 66번 그 루트 66을 따라서 가시는 추억의
0: 그 66번 도로도 66이라는 네. 도로도요.
1: 네.
0: 처음에는 60번이었어요.
1: 아,
0: 60번이었는데
1: 네.
0: 너 외우기 쉽게 사람들이 66번을 하자. 그래서 도로도 이름을 66 도로를 갖다가 이 이름 번호도 아, 바뀐 거예요.
1: 단순히 그 이유로요?
0: 예.
1: 쉽게 하자
0: 그러니까 외우기 와. 좋게. 그래서 66이라는 도로 우리가 한번 체험하면서
1: 네.
0: 미국에 살면서 미국을 갖다가 제대로 한번 구경할 수 있는 기회가 이번 기회가니까 생각입니다.
1: 여러분 이런 정말 대륙해당 최고의 관광은 바로 아주투어 US 아주투어입니다. 213-388-4000번 213-388-4000번입니다. 지금 시간이 한 1분 정도밖에 안 남았는데 어떻게 모국 관광 간단하게 소개를 할까요?
0: 그럴까요? 예. 저희가 이제 가을 되면 또 이제 단풍 관광이 있으니까 한국하고 또 일본하고 간 김에
1: 아.
0: 또 일본에 지금 엔화가 많이 내렸잖아요.
1: 그쵸,
0: 그래서
1: 최고의
0: 일본에
1: 기회죠.
0: 가서 네. 일본이 이제 동경 가서 후쿠오카까지 5박 6일이 있고요.
1: 네.
0: 그다음에 삿포로 가서 또 삿포로 4박 5일이 있어서
1: 네.
0: 9박 10일 일본 가는 게 10월 29일 날 있습니다.
1: 네.
0: 그렇게 해도 되고 그다음에 한국의 모국 관광은 가을에 많이 가 가시니까 단풍 관광으로 해서 저 설악산과 더불어 또 남해안과 더불어 이렇게 갔다 오는 또 목 관광 또 아울러 목 관광 간 김에 요즘에는 베트남들 많이 갑니다.
1: 오, 네.
0: 예, 베트남 하노이 하롱베이 또 다낭 또 이렇게 또 다녀오신 분 또 간 네. 김에 캄보디아 태국 이렇게 했는데 어느 분들이 캄보디아 지금 뭐 힘들지 않아요 뭐 근데 우리가 가는 데는요 안전한 데가 아니니까 걱정하지 좋은데
1: 가시니까
0: 예, 그래서 뭐 동남아 관광도 간 김에 할 수 있고 네. 모국 관광도 그 일본도 가을에 이렇게 시간 되신 분은 이렇게 갔다 오시는 게 좋고요
1: 네.
0: 한 가지 말씀드리면 한국의 호텔비가 많이 올랐어요 아예 우리랑 관광 도는 게 훨씬 저렴합니다
1: 어 그럼요
0: 예 식은 먹거리도 좋고 네. 식도 호텔도 좋고 관광도 하고 그다음에 자유시간 뭐 며칠 있다 오시면은
1: 네.
0: 이상 더 좋은 투어가 없으리라 생각됩니다.
1: 맞습니다. 여러분 모국관광 역시나 최고 US 아주 투어 정말 아주 그냥 깔끔하고 여러분을 정말 만족할 만한 모든 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궁금하신 분들 여러 가지 프로그램 시간 관계상 자세히 설명 못 드리는 점 양해 부탁드리고요. 궁금하신 분들 본사 전화번호 안내해 드립니다. 213-388-4000번 213-388-4000번 아주 좋은 아주 투어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스티브 전무님 정말 여행 박사님 오늘 너무나 생생한 영화를 보여줘서 감사드립니다 간단하게 우리 한 말씀만
0: 네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그래서 우리 이제 연휴 때 네. 또 이렇게 좋은 데 다녀오시고 만약에 시간이 안 돼 못 되시는 분은요 요즘에 또 유튜브도 많이 뭐 좋은 거 많이 있으니까 또 네. 유튜브에 또 관광지 한번 구경하셔도 되고요
1: 네.
0: 그래서 이번에 쭉 해서 좋은 기회에 좋은 곳 이렇게 다녀오시면 좋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1: 네 좋습니다 박사님 오늘 너무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잠시 전화 말씀 듣고 오겠습니다
2: 이 방송은 환경을 지키기 위한 공익 광고입니다. 우리가 쓰는 전기와 물일회용품 하나하나가 지구의 미래를 바꿉니다. 사용하지 않는 불은 끄고 물은 꼭 잠그고 쓰레기는 재활용과 일반 쓰레기로 나눠버려주세요. 가능하면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가까운 거리는 걸어서 이동해보세요. 오늘의 작은 실천이 우리 아이들의 내일을 지킵니다. 더 따뜻한 한인 커뮤니티 여러분의 참여로 시작됩니다. 이 내용은 공익 광고이며 AM 1650 라디오 서울에서 전해드립니다. 이 방송은 지역사회를 위한 공익 광고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도움의 손길을 기다리는 이웃들이 있습니다. 푸드뱅크 시니어 센터 청소년 프로그램 등에서 자원봉사자를 항상 기다립니다. 하루 한두 시간의 나눔이 누군가에게는 큰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더 따뜻한 한인 커뮤니티 여러분의 참여로 시작됩니다. 이 내용은 공익 광고이며 AM 1650 라디오 서울에서 전해드립니다. 이 방송은 교육을 위한 공익 광고입니다. 아이들의 성적과 진로보다 더 중요한 것은 부모의 관심과 대화입니다. 학교에서 보내오는 알림장과 공지 꼭 읽어보시고 교사와 자주 소통해주세요. 성인들을 위한 영어 직업 교육 과정도 지역 커뮤니티 칼리지에서 저렴하게 제공되고 있습니다. 배움에는 나이가 없습니다. 지금이 바로 시작할 때입니다. 이 내용은 공익 광고이며 AM 1650 라디오 서울에서 전해드립니다. 이 방송은 지역 문화를 위한 공익 광고입니다. LA 곳곳에서는 주말마다 다양한 공연과 전시가족 프로그램이 열리고 있습니다. 도서관과 공원문화센터의 무료 저렴한 행사 정보를 한 번만 검색해보세요. 아이들과 함께 동네 축제에 참여하면 가족의 추억과 이웃과의 정이 함께 쌓입니다. 지역 문화를 즐기는 것이 곧 지역 사회를 지키는 힘입니다. 이 내용은 공익 광고이며 AM 1650 라디오 서울에서 전해드립니다. 이 방송은 안전을 위한 공익 광고입니다. 최근 정부나 은행을 사칭해 돈을 요구하는 전화 문자 사기가 늘고 있습니다. 정부 기관과 은행은 기프트 카드나 즉시 송금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의심스러운 연락을 받으면 혼자 결정하지 말고 가족이나 경찰에 먼저 확인하세요. 경기를 늦추지 않는 것이 나와 가족의 재산을 지키는 첫걸음입니다. 이 내용은 공익 광고이며 AM 1650 라디오 서울에서 전해드립니다.
3: 이 방송은 교통안전 공익 광고입니다. LA 도로 위에서 한순간의 부주의는 평생의 후회가 될 수 있습니다. 운전 중에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제한 속도를 지켜주세요. 횡단보도 앞에서는 항상 서서 보행자를 먼저 보내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배려가 이웃의 생명을 지킵니다. 이 내용은 공익 광고이며 AM 1650 라디오 서울에서 전해드립니다.

0: AM 1650 KFOX. Number one,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 아침 뉴스 최강 앵커 라인업 AM 1650 라디오 서울이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2: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0: 훈이와 함께하는 훈훈한 카페 2부 시작합니다. 네, 훈훈한 카페 언제나 고품격 럭셔리 음악 방송을 지향하고 있는 우리 훈훈한 카페, 이번에도 저희 분위기가 너무나 잘 어울리는 정말 럭셔리하고 고품격 건강을 위하시는 분 모셨습니다. 헬스코리아의 김원정 쇼호스님 모시고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0: 네. 지금 고품격으로 인사하신 건가요?
1: 건강하시죠?
0: 안녕하세요. 네. 네. 네. 가사분단하시고 네. 밤새 강연하셨습니까?
1: 아니 날씨가 너무 더워져가지고.
0: 아, 네. 너무 더워요 진짜.
1: 아니 좀 풀리는가 하더니 지난주는 너무 더웠어요.
0: 풀리겠습니까? 지금. 아직. 네. 뭐. 이제 얼마 전에
1: 다음 이제 주도 덥다
0: 그 말복 지났잖아요. 그러니까 뭐 사실은 네. 아직까지는 좀 덥긴 할 텐데 또 여기는 또 인디언 서머도 남았고 아직.
1: 그치.
0: 저는 그러려니 하고 있습니다.
1: 그래도 가을이 다가오고는 있어요. 다가오고
0: 느껴지시나요?
1: 있고 네. 이게 왜냐면 아침에 일어나니까요 해가 네. 네. 이제 짧아진 거는 확실히 알겠더라고요. 오. 해 뜨는 시간이랑 이런 게 이제 전 일찍 일어나다 보니까
0: 몇 시에 일어나세요?
1: 아침에 저는 이제 애도 네네. 해야 되고 하니까 일찍 네. 일어나죠.
0: 일찍이 몇 시 정도세요?
1: 저는 한 5시 반에 일찍
0: 일어나시는구나.
1: 일찍 자고 건강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아. 헬스코리아와 함께하면
0: 5시 요새는 5시 다시 말고 해가 뜨긴 뜨던데 그렇죠? 좀 밝아지던데.
1: 아니요. 6시 좀 넘어서 6시 반 뭐 이렇게 뜨는 것 같아요.
0: 저희 동네가 서쪽인데 왜 밝지?
1: 저희 동쪽이어가지고.
0: 아. 동쪽에도 밝아야죠.
1: 아 그렇죠. 그렇죠.
0: 아무튼.
1: 네.
0: 아니 네.
1: 이럴 때 건강 이렇게 낮에는 덥지만 아침 기온은 확실히 쌀쌀해요.
0: 확실히
1: 그러니까 일교차가 커요.
0: 맞아요. 맞아요.
1: 그러다 보니까 제가 또 일찍 일어나다 보니까 이게 건강관리를 더 제 꾸준히 했으니까 그렇지
0: 네네네.
1: 이럴 때 확 그 감기 같은 것도 올 수가 있고
0: 그렇죠.
1: 무슨 뭐 오뉴월에 여름엔 뭐 감기 네. 안 걸린다고 하지만 그러지 않거든요. 그리고 또 이럴 때 기력이 확 떨어져요.
0: 네.
1: 뭔가 몸의 밸런스가 잘 안 맞아서
0: 요맘때쯤 요만은 좀 문제가 생기죠. 몸에서 한
1: 네.
0: 번쯤. 근데 제 주변에는 진짜 감기 걸리신 분도 많고
1: 네.
0: 그 요새 좀 에어컨 냉방병
1: 여름에도
0: 그러니까
1: 있어요. 그러니까 콧물 막 흐르는
0: 차에서 또 차 타면은 에어컨을 사실 많이 틀잖아요. 그러니까 운전하시는 분 또 옆에 조수석 타시는 분들은 그 바로 즉석으로 그냥 차운 공기를 팍
1: 그쵸,
0: 맞으니까
1: 그쵸.
0: 몸이 차갑잖아요. 그러다가 진짜로 이게 농담이 아니라
1: 뜨거웠다.
0: 아니요
1: 차갑다.
0: 그것까지는 모르겠는데 차 뒷좌석에 뭐 티슈가 있다든가 뭐 자켓이 있다든가 아예 뭘 틀어주려고 몸을 돌리다가 억 하면서 담 걸리는 거 진짜 많아요.
1: 그렇죠.
0: 팔, 이게 어깨, 허리 뭐 이쪽 담 그냥 우오 이런 거 진짜 많거든요.
1: 운동, 스트레칭, 마사지 네. 이런 거를 꾸준히 하셨으면 그 정도 이렇게 튼다고 해서 문제가 없는데.
0: 근데 정말 40대 넘은 분들
1: 관리 안 하셔서
0: 뜨끔하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 진짜
1: 맞아요.
0: 요거 맞아요. 요거 차 뒤에서 꺼내다가 억 하면 또 진짜 많아요.
1: 맞아요.
0: 그 통증 그거 잠깐 막 허리 그다음에 뭐라 그러죠 여기
1: 그런 경험 다 있죠.
0: 담 걸린다는 표현 있잖아요.
1: 견갑골이나 이런 부분들도 쑤시고 아 담 걸리는 거.
0: 담 걸린 거. 아니 근데 제가 궁금한 게 우리 지난 시간에 저주파 마사지 터치 2 나온 거.
1: 네.
0: 그거 그런 데서 사용해도 되지 않아요?
1: 통증이 최고예요.
0: 요거 들고 다니면서
1: 그럴 때 사용을 하는 거예요.
0: 그러니까 들고 다니면서
1: 사용해도 되나요가 아니라
0: 저는 이 고품격 방송이기 때문에 답을 유도하는 거예요. 저는 답을 알지만 여러분들께 좀 더 전문가의 답을 듣기 위해서
1: 네.
0: 이럴 때 써도 되지 않나요?
1: 저주파
0: 고품격 질문을 드렸던 거죠.
1: 치료기기죠. 그러니까 통증 완화하는 데 있어서는 최고예요.
0: 네.
1: 이게 우리가 물리치료실 가서 저주파 치료기기는 한
0: 있죠.
1: 번씩들 다 해보셨어요.
0: 맞아요. 저도
1: 근데 이게 그 저희 터치처럼 펜처럼 돼가지고 이렇게 콕콕콕콕 찝어서 약간 서양 침이라고 할 만큼
0: 그렇죠. 수지침 맞듯이.
1: 네, 수지침 맞듯이 네. 서양의학과 동양의학이 만났다 막 이렇게도 표현을 해주시는데 그렇게 쓰는 경우도 있지만 넓게 패드 형식으로 돼가지고 붙이고 있으면서 좀 넓은 면 있잖아요.
0: 네네네.
1: 얘기하셨듯이 담이 걸렸거나
0: 네네네.
1: 이러면 그 넓은 부분을 좀 하기 위해서 물론 이렇게 문지르면서 마사지로 할 수도 있지만 그럼 이제 제가 수동으로 해야 되는 거잖아요.
0: 그렇죠.
1: 그게 아니라 패드로 넓게 펼쳐져 놓은 걸 이렇게 딱 J패드죠. 거기 딱 붙여놓으면 정말 이게 저주파가 막 이렇게
0: 그러니까
1: 자극을 하면서
0: 너무 좋더라고요.
1: 근육이 수축됐다 이완됐다 막 이러면서 그 근섬유를 활성화시키는 거죠.
0: 네네네네.
1: 그리고 마사지 효과가 또 나면서 저주파가 들어가면 또 우리 몸 안에 흐르고 있는 그 미세한 전류들이
0: 네.
1: 원활하게 잘 돌아가게끔 또 풀어주거든요.
0: 맞아요, 맞아요.
1: 근데 그 패드를 따로 이렇게 구매를 하셨어요. 그 전에는
0: 네.
1: 물리치료실에서도 따로 이렇게 받으셨을 텐데 터치 2
0: 네.
1: 요거는 기계 하나 딱 사용하시면 저희가 패드도 드려요. 무려 네 장이나 드립니다.
0: 와.
1: 그래서 연결해서 다 사용하실 수가 있어요. 두 가지 그 방식으로 사용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0: 패드도 주시고 그 교체형 헤드도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1: 헤드도 다섯 가지.
0: 다섯 가지.
1: 왜냐면 우리가 신체 부위가 다 다르잖아요.
0: 그렇죠, 그렇죠.
1: 그럼 그 부위에 맞게끔 좀 넓게 펴서 이렇게 곡선 부분 하는 거 부분도 있고 또 동그란 원형으로 해서 동글동글한 것도 있고 그리고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침맡듯이 콕콕콕콕 그 부분을 딱 네. 짚어가지고 해주는 그런 것도 있고 그리고 이제 이런 귀 뒤부터 이렇게 목 아래를 타고 내려오면서 이렇게 마사지할 수 있게끔 양 볼로 돼 있는 그런 것도 있고 진짜 이 헤드도 교체도 굉장히 간단해요. 이렇게 돌려가지고 딱 바꾸시면 되니까
0: 네네.
1: 아니 이거 하나 장만하시면 실속 있게 그러니까 몸 전신 우리가 쑤시고 결리고 뭐 안 아픈 곳 없다 그러잖아요.
0: 네.
1: 나이 들수록 더 하고 그리고 살다 보면은 운동을 너무 안 해서 운동을 너무 많이 해서
0: 네.
1: 여기저기 쑤십니다.
0: 네, 근데
1: 그럴 때 딱 적합한 정말 잘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마사지기 치료기가
0: 네.
1: 터치 저주파 마사지기예요.
0: 터치 2. 여러분 이게 정말 좋은 게 뭐냐면 뭐 들으신 분 중에 그래 나는 별로 결리는 거 없어 괜찮아 하신 분도 계시겠지만 제 주변에 여러분 주변에 그 컴퓨터 작업 많이 하시는 분들 터널 증후군이라고 해서 손목 뻐근하고 아프신 분 특히 뭐 계산하시거나 컴퓨터 타자 치시거나 어카운팅 하시는 분들 은행 계신 분들 이런 분들 정말 손목에 무리가 많이 가거든요. 이런 분들 디자인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 딱 손목에다 이거 해주시면 진짜 시원하고 통증이 싹 사라지는 걸 느끼실 수가 있고요. 발목도 마찬가지로 쓰실 수 있는데 허리 뭐 팔목 발목 아플 때 쓰시면 너무 좋고 이거는 뭐 사실 그 저 같은 경우 어릴 때 제가 기억이 나는 게 저 아래층에 그 한의사 선생님이 사셨는데 제가 어릴 때 잘 체했어요.
1: 네네.
0: 뭐 워낙 많이 먹고 빨리 먹으니까 체했겠죠. 근데 체하면 그분이 가면은 그 항상 손에다가 이렇게 네. 침을 놔주셨어요. 손바닥에다가 손바닥에다가
1: 저희 막 이렇게 지압도 하고 하잖아요.
0: 이렇게 눌러주고 이, 하잖아요. 이렇게
1: 네. 그 엄지와 엄지 사이
0: 협곡 혈 눌러주고 근데 요게 여러분 그 손바닥에 있는 그 위장이랑 이 오장육부 다 있거든요.
1: 손바닥에
0: 요,
1: 있죠.
0: 네, 요 수지침 같은데 요 여기 딱 보면은 여기 딱 자세하게 적혀 있더라고요. 터치 2
1: 저희 그 설명서에 그림이 바닥에서 그 한용 얘기하셨는데 네네네. 그런 데가 붙어 있잖아요.
0: 맞아요. 그게 딱 있어요. 그래서
1: 우리 신체 부위와 어떻게 연결이 되어 네. 있는지
0: 그거 가지고 이거를 진짜 터치 2 가지고요 마사지를 해주고 누르시면요 정말 소화 안 될 때도 진짜 도움되고
1: 네.
0: 이거 좀 약간 우스갯소리 술 많이 드시면 간 피곤할 때도 여기서 간 요거 마사지 해주시면 진짜 한결 편해집니다. 그래서 이 터치 2라는 기기를 여러분들께서는 꼭 운동하고 몸이 아프 이런 문제 쓰신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진짜 집에다가 하나 두고 정말 소화한 데도 쓰고 뻐근할 때 쓰고 피곤할 때 쓰고 정말 전천으로 누구나 쓸 수 있는 정말 약간 그 퍼스트 에이드 약간 비상약 같이 하나 두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근데 또 이 출시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특별가로 지금 주시잖아요.
1: 출시가요. 출시가.
0: 출시가 제일 좋은 거 아니에요.
1: 지금 한 달도 안 됐기 때문에 출시가. 네.
0: 이 그냥 크리스마스 세일보다도 좋다는 출시가
1: 착하디 착한 네. 더 이상 착할 수 없다 제가 이렇게 최고지. 방송에서 말씀드리는데
0: 요게 네. 가격이 지금
1: 지금 200불 할인 거의 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0: 그러니까
1: 99불 99불
0: 제가 원 살 때 가격을 알거든요.
1: H솔루션 네. 자체 브랜드에서 이것도 만들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고
0: 네.
1: 이게 또 19단계예요 그렇기 때문에
0: 19단계나 돼요?
1: 사람마다 여기 다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자극하는 그거에 따라서 그리고 우리가 같은 그 사람이라고 해도 몸에 따라 부위별로 지방층에 따라서 또
0: 그렇죠, 그렇죠.
1: 체감
0: 어떤 분은
1: 강도가 달라요.
0: 약하게 강하게 다 다르니까
1: 뭐 이런 허벅지 같은 데도 우리가 전신 다 할 수 있는 거니까
0: 맞아요.
1: 그런 데는 이제 뭐 10단계 당연히 넘어가고 막 이런데 말씀하신 손목이나 발목 이런 부분은 뭐 한 2, 3단계만 해도 굉장히 또 세게 이렇게 자극이
0: 확 오죠. 네.
1: 네, 그래서 보시면 이걸 사용해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그냥 안 좋은 곳으로 이렇게 가잖아요. 그러면 눈에 보일 정도로 그 부분이 막 경련이 일고
0: 정말
1: 움찔움찔 막 이렇게 손도 막 네. 제가 입으로 떠는 게 아닌데 야 너 손 떨지 마 옆에서 보는 사람이 그럴 정도로 근데 그런 부분들을 자극을 해가지고 이제 원활하게 돌아가게 하는 거죠.
0: 맞습니다. 지금 네. 딱 말씀하시고 저 써봤는데 집에 원은 있어요. 제가 2는 지난번에 방송에 써봤는데 정말 손목 근처를 대면은 그냥 틱틱틱틱틱 지나가다 정말 아픈 데 가면 이게 자지러지게 아픈 데가 있어요. 아,
1: 그쵸,
0: 거기다가 한 몇 초만 대고 있으면 그 통증이 아프면서 풀려요. 시원하면서 풀려요. 이게 거기서 전주파를 쫙 쏴주니까 그 느낌을 여러분 꼭 한번 받아보시면 좋은데 매장 가면 이거 체험하실 수 있잖아요.
1: 당연히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뭐 갑자기 막 쑤실 때 있잖아요. 얘기하신 것처럼
0: 네.
1: 뭐 뒤에 있는 물건 집으려다가 허리가 윽 하면은 어쩔 때는 움직이지도 못할 것 같을 때
0: 저 허리 때문에다가 나간 적도 있어요.
1: 네 맞아.
0: 허리 뒤에 다다가 이거 그 집어넣다가
1: 네.
0: 집어넣다가 와.
1: 근데 이럴 때 이제 우리가 갑자기
0: 네.
1: 그 비상약 뭐 얘기하신 구급상자 같이 얘기하셨는데 휴대하기가 너무 좋아요.
0: 그렇죠.
1: 부담 없는 사이즈고 핸드백 같은 데도 쏙 들어가고 그래서 그리고 또 충전식입니다. 그래서 가볍잖아요.
0: 맞아요.
1: 배럴이 넣을 필요 없고 그래서 USB-C 타입이기 때문에 차에서 운전하시면서도 그치, 충전하실 수 있는
0: 충전하듯이.
1: 그런 간편하면서 사용하기 휴대하기 좋다라는 게 또 큰 메리트입니다.
0: 아 맞아요. 저는 이거 들고 다니면 약간 그런 간이 한의사가 되는 느낌이 될 수 있어요.
1: 그러니까 사람들 해주기도 하잖아요.
0: 어, 그죠. 그러니까 아파 그러면
1: 나 위해서 갖고 다니다가 누가 또 아프다면 또 저희가 또 그렇잖아요. 그러면 이거 어디서 났냐 이러면서 그러니까. 그래서 또 사러 오시고 이런 경우가 많아요. 터치원 때도 그런 경우 많았어요.
0: 저는 터치원이랑 그 뭐지 마우스랑 다 있었기 때문에 이거에 정말 그 뭐랄까 얼마만큼 이게 정말 필요하고 효율적인지 제가 잘 알고 있거든요.
1: 그러니까 터치2는 그 마우스랑 터치원을 합쳐놓은 거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마우스는 넓은 면적을 커버해서 좋았잖아요.
0: 맞아요.
1: 그래서 터치원을 또 콕콕 짚어서 그 부위를 해줘서 좋아했었는데 저희가 패드를 따로 드리기 때문에
0: 그렇죠.
1: 그 두 가지 효과를 같이 거둘 수 있는 터치2입니다.
0: 네, 요 저주파 마사지기 터치2 정말 출시 특별가 여러분 특별가를 꼭 놓치지 마십시오. 99불에 만날 수 있고요. 헬스코리아 가셔서 꼭 한번 체험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요거를 만약에 받으시는 분은 있으시면 아마 이지바이크는 뭐 많은 분이 너무나 잘하시니까 뭐 굳이 뭐 특별히 설명이 필요할까 싶지만 또 개중에 또 들으신 분 중에 모르시는 분도 계실 수 있으니까
1: 그리고 아직까지 아유 그 자동으로 운동을 시켜주는데
0: 되겠어?
1: 이거. 되겠어?
0: 약간 의심이 아유, 있으신
1: 근육이
0: 분들.
1: 생긴다고? 그러신 분들은 정말 매장 가서
0: 해보세요.
1: 딱 30분 한번 자동 해보세요, 프로그램 해보세요.
0: 진짜.
1: 그럼 그 다음날 아침에 갑자기
0: 여기저기가
1: 뻐근하면서 왜 이러지? 하면서 다리가 갑자기 막 걷는데 살짝 불편하면서
0: 기분 좋은 불편함
1: 건강해지는 불편함
0: 맞아요.
1: 그걸 느끼십니다.
0: 우리 저 김원정 선생님도 워낙 뭐 건강 관리 잘하시지만 본인께서도 반신반의하시면서 이지바이크를 이렇게 꾸준히 하셨다는 소문이 있어요.
1: 제가 최근에 좀 했죠.
0: 본인의 이제 허벅지가 굉장히 지금 단단해지고 있다라는 거를 모든 아니, 사람 만나는 사람에게 지금 그 자랑을 하시는데
1: 매장에 오셔가지고 눌러봐 눌러봐 하신 분이 계셨어요. 어르신 중에 오 이거 2시간씩 하신다고 하시면서
0: 와, 많이 하신다.
1: 저희가 30분 자동 프로그램인데 그거를 한 번만에도 정말
0: 엄청 효과
1: 도움이 있죠. 됩니다라고 네네네. 했는데 그분은 재밌어서. 아침 저녁으로 두 번씩 돌린다고 하면 그게 2시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와가지고 막 만져보라 그러시면서 내가 진짜 이렇게 균형 감각이 좀 없었대요. 그러니까 자꾸 근육이 빠져나가니까 이게 근력이 약하다 보니까 휘청휘청 하셨대요. 그래서 안 되겠다 해서 이걸 광고를 보고 사서 했는데 단단해졌다고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아예 뭐 너무 젊은 사람들처럼 뭐 헬스클럽 다니는 분들처럼은 아니지만 걸어 다니고 이런 데 있어서 힘 주시면 이렇게 좀 단단하고 그 전에는 막 물컹물컹했는데 너무 좋고 이렇게 걸을 때도 힘이 난다고 그리고 이렇게 삐끗삐끗하는 게 없다고 휘청휘청하는 게 없다고 얘기하셔서 제가 좀 진짜하다가 제가 미디어 팀에 있는 걸 이제 일하면서 이렇게 사용을 한 거예요. 근데 집에 딱 보이는 위치에 놨어요. TV 앞에 딱 놓으니까 텔레비전 보거나 이렇게 앉아서 거실에서 뭐 애아빠랑 얘기할 때도 있고 뭐 아들내미 야단칠 때도 있고 야단이라기보다는 대화할 때도 있고 이러잖아요.
0: 야단이겠죠.
1: 저는
0: 뭐 이미 말씀하셨는데 말을 바로 바꾸시네.
1: 저는 그러니까 상체는 마음대로 움직이고 할 얘기 다 하면서
0: 하체는
1: 다리는
0: 또.
1: 계속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0: 죄송한데 너무 웃기겠다. 아들이 혼내는데 다리를
1: 아니 아들이 있어요. 아들이 그게 멈추잖아요. 그럼 다시 한번 돌려줘.
0: 아, 아드님이
1: 엄마 뒤로 둬야지 수동으로 이러면서 이제 자동 프로그램은 30분이지만 여러분들 이제 뭐 뒤로만도 할 수가 있거든요.
0: 그렇죠,
1: 저는
0: 그렇죠.
1: 이제 뒤로 하는 것도 할 때가 있어요. 수동 프로그램으로 여러분들 정말 다리가 제가 진짜 뻑적지근했어요. 왜 이러지 왜 이러지 아니 여기 왜 허벅지 뒤쪽이랑 종아리 부분도 그리고 좀 약간 그 아니 기분 좋지 않았어요. 기분 안 좋게 약간 뻐근하면서 약간 통증이 오더라고요. 아프더니 지나고 나니까 다르더라고요. 그리고 뭔가 이렇게 다리에 힘이 딱 잡히는 것 같고 제가 좀 이렇게 하체 근력을 키워야지 키워야지 하면서 왜냐면 저 이제 50대잖아요. 50대는 무조건 빠져나가요.
0: 그렇죠. 근 손실이 생기죠.
1: 운동을
0: 맞아요.
1: 해도 그 양이 많지 않으면 무조건 빠져나가는 시기거든요. 억지로 좀 예전보다는 운동량도 훨씬 늘리고 해야 되는데 이지바이크 덕을 톡톡히 보고 있습니다.
0: 아니 근데 너무 좋잖아요. 사실 여러분 생각하셔 보세요. 그 우리가 일반적으로 짐이나 이제 운동하러 가시면 자전거 운동 기구가 많은데 옛날부터 그걸 본인이 막 발하고 그 스피드 맞추고 뭐 엉덩이 조절하고 이렇게 해서 운동을 겨우겨우 하는 것도 하는 거지만 거기까지 가는 것 자체도 힘들고요. 근데 이거는 그냥 댁에서 뭐 TV를 보시든지 유튜브를 보시든지 책을 독서 저처럼 우아하게 커피 드시면서 독서를 하셔도 좋고 아니면 우리 김원종 선생처럼 자제분을 혼내셔도 좋고 그러면서 다리는 그냥 올려만 놓으면 자동으로 이게 또
1: 할 거
0: 그,
1: 하면서
0: 어, 근데 네. 이게 또 그냥 멍하니 가는 거면 재미가 없잖아요. 근데 이것도 그렇죠. 자기가 알아서 막 빨리 갔다가 천천히 갔다가
1: 뒤를 두고 갔다 네,
0: 그러니까 그냥 맞게만 놓으면 이게 운동이 되니까
1: 재밌어요.
0: 너무 좋죠.
1: 그러니까 어르신들이 와서 어깨춤이 이렇게 막 이렇게 막 위 상체도 막 이렇게 흔드신대요. 네. 근데 그렇게 돼요.
0: 아 이거 하시면서
1: 하시면서
0: 어.
1: 이게 막 이게 경쾌하게 막 돌아가니까 천천히 빠르게 좋다. 뒤로 막 이렇게 가다 보니까 네. 그리고 무엇보다도 안전하잖아요.
0: 그렇죠. 그러니까 무릎에 또 관절 문제 없고
1: 나이 드신 분들 같은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는. 관절에 무리가 가는 운동 심하게 하면 큰일 나거든요. 마음은 20대 30대라고 해서 그럼요. 내가 정말 이렇게 바짝 뛸 것 같아 이렇게 뛰셨다가 큰일 난다고 네. 나이 들어서 스키도 타면 안 된다고 넘어지면 뼈 안 붙는다는 얘기가 있을 정도인데 너무 무리해서 아직 그렇다고 운동을 안 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안전하게 편리하게 재미있게 쉽게 즐기면서 할 수 있는 그런 이지바이크
0: 공간도 차지 안 하고요.
1: 그럼요.
0: 그리고 또 혹시 또 아파트 계시거나 아니면 뭐 2층에 계신 분들은 이게 또 소음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놓고 그냥 이게 워낙 저소음 고강도 특수 회전밖에 있기 때문에 그냥 발 놓으시면 그냥 자연스럽게 아래서 근력 운동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많은 분들이 정말 보시지 않고 이렇게 저희 방송을 되게 들으신 분들은 야 그게 되겠어라고 진짜 하실
1: 해보세요,
0: 거예요.
1: 해보세요.
0: 근데 진짜 해보세요. 한번 가서 해보세요. 제가 한번 방송에 말씀드리겠는데 제가 장인 장모님 아 장모님 요새 좀 운동하셔서 좀 사드려야겠다 싶었는데 이미 갖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미 알고 계신 분들 다 알고 계시는 건데 혹시 아직 방송 들으신 분 중에서 한 번도 체험을 안 해보셨거나 경험하지 않으신 분들은 꼭 헬스코리아 가셔서
1: 네
0: 한번 꼭
1: 그리고
0: 해보세요.
1: 그 어르신들 중에 이제 고관절 네. 수술하신 분들 인공관절 수술하신 분들은 네. 요거 하나 두시면 너무 좋아요. 왜냐하면 이게 자동 프로그램 얘기했지만 수동 프로그램은 속도를 이제 다섯 단계로 조절할 수가 있는데 예, 예. 처음 1단계, 2단계는 굉장히 느려요. 1단계는
0: 재활.
1: 천천히. 네네. 그러면 이제 재활 치료 센터를 가시더라도 집에서 계속 하라고 하거든요.
0: 그렇죠, 그렇죠.
1: 서서히 움직이라고 하는데 이 이지바이크 없이 움직이면 규칙적으로 똑같이 그 동작을 취하기도 힘들고
0: 맞아요.
1: 속도도 일정하게 하기가 힘들어요.
0: 네.
1: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러니까 그렇게 도움을 받으신 분들은 재활치료 운동기구라고 이지바이크를 얘기해요. 저희 이제 하체근력 강화 운동기구라고 말씀드리는데
0: 네네.
1: 그분들은 너무 도움을 받아서 그리고 50견 오신 분들 이 머리 묶지도 못한다 그러시잖아요.
0: 그렇죠. 손도 못 올리죠.
1: 올리지도 여기, 못하고 네. 수저도 못 든다고 막 그러시는데 그런 분들이 여기에 이제 발 대신 테이블 같은 데 올려놓고 손을 딱 얹으시면
0: 팔을 올리시면
1: 그냥 이게 자동으로 또 돌아가면서 강제적으로 하지만 무리하지 않고
0: 그렇죠.
1: 운동을 시켜주기 때문에 많이 좋아졌다라는 얘기를 하세요.
0: 그 지난번 이게 사실 또 운동도 하시면서 거기 또 마사지 기능까지 있잖아요. 용추혈을 확 눌러주는
1: 그렇죠. 그렇죠. 그 얘기를
0: 안 빼먹으면 안 되잖아요.
1: 마사지 볼이 네. 가운데 이렇게 지압돌기처럼 막 있으면서 돌아가요. 그러니까 그 혓자리들을 막 눌러주니까 그 용천혈 부분은
0: 용천혈, 네.
1: 여러분들 지압봉 같은 거 들고도 막 누르시잖아요.
0: 그쵸, 꼭, 꼭,
1: 그렇기만 해도 네. 오장육부가 막 건강해진다라고
0: 혈류가
1: 얘기하시는데
0: 쫙 올라오죠. 예.
1: 네. 근데 그거를 운동을 하면서 자동으로 이게 막 마사지가 되니까
0: 네.
1: 두 가지 효과를 한꺼번에 얻을 수가 있는 거죠.
0: 저는 그게 굉장히 메리트가 좋은 것 같아요.
1: 이거는 저희 이지바이크에서밖에 만나보실 수 없어요.
0: 그렇죠.
1: 이 비슷한 운동기구 뭐 자동운동기구는 시중에 나와 있는 거 있지만
0: 네.
1: 이렇게 마사지까지 용천혈까지 꽉꽉 누르면서 관리해주는 운동기구는 이지바이크밖에 없습니다.
0: 네, 요 이지바이크가 지금 또 엄청난 할인가로 여러분을 만나실 수 있습니다.
1: 가격이 너무 좋죠.
0: 지금 너무 좋아요.
1: 249불.
0: 이거 제가 봤을 때 효도 선물, 거래처 선물하기 정말 좋습니다.
1: 가정의 달 항상 솔드아웃.
0: 그렇죠. 거의 네. 뭐 원탑, 투탑인데
1: 그렇죠.
0: 249불로 여러분 오늘 이지바이크 만나실 수 있는데요. 요거 제가 지난번 방송 말씀드렸지만 사무실에서 일 자주 하시는 분들 이게 그냥 뭐 어르신들 생각하지 마시고요. 사무실에서 늘 앉아서 그 일하시는 분들, 뭐 CPA 분들, 뭐 그냥 이런 사무실에서 일하시는 분들, 저 같은 분들도 그냥 앉아 있으면 진짜 허벅지나 엉덩이는 진짜 안 좋습니다. 그거 하나 테이블 밑에 놔두시고 그냥 다리만 놓으시고 운동 일하시면서 운동하시는 거예요. 이거 거래처 선물하면 굉장히 좋아하십니다. 그래서 그것도 한번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 오늘 249불 특별 할인 혜택 만나실 수 있습니다만 요거는 원고에 없는 얘기지만 또 이지바이크가 조심스럽게 여쭤봅니다. 249불 핫 아이템인데 요거 우리 그라비티 비티비티 그라비티를 구매하시면 할인 상품으로 선물로
1: 그렇게 얘기하시면 히스코리아가 안 드릴 수가 없지
0: 나가실 거죠?
1: 이렇게 막 보시면
0: 언제까지 주실지 제가 몰라서 되게 조심스러운 질문인데
1: 저도 모르겠어요. 8월까지는 드리겠습니다. 네. 8월까지
0: 그러니까 요거 구매하실 분들 한번 잘 들어보세요. 이따가 네네. 저희가 또 다른 얘기 하겠지만 그라비티 구매하시면 또 이게 또 사은품으로
1: 이지바이크를 공짜로 가져갈 네. 수 있는 찬스가
0: 있으니까 헬스코리아 여러분 꼭 방문하셔서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헬스코리아 문의전화 213-385-1005번 213-385-1005번입니다. 저희 잠시 전화 말씀 듣고 와서 또 이어지는 건강강의 나눠보도록 할게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2: 이 방송은 환경을 지키기 위한 공익광고입니다. 우리가 쓰는 전기와 물일 회용품 하나하나가 지구의 미래를 바꿉니다. 사용하지 않는 불은, 끄고 물은 꼭 잠그고 쓰레기는 재활용과 일반 쓰레기로 나눠버려주세요. 가능하면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가까운 거리는 걸어서 이동해보세요. 오늘의 작은 실천이 우리 아이들의 내일을 지킵니다. 더 따뜻한 한인 커뮤니티 여러분의 참여로 시작됩니다. 이 내용은 공익광고이며 AM 1650 라디오 서울에서 전해드립니다. 이 방송은 지역사회를 위한 공익광고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도움의 손길을 기다리는 이웃들이 있습니다. 푸드뱅크 시니어 센터 청소년 프로그램 등에서 자원봉사자를 항상 기다립니다. 하루 한두 시간의 나눔이 누군가에게는 큰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더 따뜻한 한인 커뮤니티 여러분의 참여로 시작됩니다. 이 내용은 공익광고이며 AM 1650 라디오 서울에서 전해드립니다. 이 방송은 교육을 위한 공익광고입니다. 아이들의 성적과 진로보다 더 중요한 것은 부모의 관심과 대화입니다. 학교에서 보내오는 알림장과 공지 꼭 읽어보시고 교사와 자주 소통해주세요. 성인들을 위한 영어 직업 교육 과정도 지역 커뮤니티 칼리지에서 저렴하게 제공되고 있습니다. 배움에는 나이가 없습니다. 지금이 바로 시작할 때입니다. 이 내용은 공익광고이며 AM 1650 라디오 서울에서 전해드립니다. 이 방송은 지역 문화를 위한 공익 광고입니다. LA 곳곳에서는 주말마다 다양한 공연과 전시가족 프로그램이 열리고 있습니다. 도서관과 공원문화센터의 무료 저렴한 행사 정보를 한 번만 검색해보세요. 아이들과 함께 동네 축제에 참여하면 가족의 추억과 이웃과의 정이 함께 쌓입니다. 지역 문화를 즐기는 것이 곧 지역사회를 지키는 힘입니다. 이 내용은 공익 광고이며 AM 1650 라디오 서울에서 전해드립니다. 이 방송은 안전을 위한 공익광고입니다. 최근 정부나 은행을 사칭해 돈을 요구하는 전화문자 사기가 늘고 있습니다. 정부 기관과 은행은 기프트 카드나 즉시 송금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의심스러운 연락을 받으면 혼자 결정하지 말고 가족이나 경찰에 먼저 확인하세요. 경기를 늦추지 않는 것이 나와 가족의 재산을 지키는 첫걸음입니다. 이 내용은 공익광고이며 AM 1650 라디오 서울에서 전해드립니다.
3: 이 방송은 교통안전 공익광고입니다. LA 도로 위에서 한순간의 부주의는 평생의 후회가 될 수 있습니다. 운전 중에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제한 속도를 지켜주세요. 횡단보도 앞에서는 항상 서서 보행자를 먼저 보내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배려가 이웃의 생명을 지킵니다. 이 내용은 공익광고이며 AM 1650 라디오 서울에서 전해드립니다.

0: 분이 함께하는 훈훈한 카페, 고품격 럭셔리 방송 훈훈한 카페 2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지금 우리 코리아 코리아 헬스 코리아 우리 김원종 선생님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그 우리 아이들의 사실 여러분 중요한 게 우리 아이들의 건강은 솔직히 누구나 부모님이라면 가장 걱정하시지 않을까 싶어요. 열만 조금이라도 걱정해, 피부에 몸만 종기가 나도 걱정해, 팔다리 어디만 조금만 쑤시다도 걱정해. 우리 아이 얼마나 걱정스럽습니까? 그런데 우리 아이 중에 중요한 게 또 사람의 아이, 눈. 우리 아이, 누리 아이. 자, 누리 아이가 우리의 눈을 편안하게 해주고 정말 그냥 편안한 게 아니라 정말 의료기구로서 인정을 받은 기구라면 여러분 그거를 뻔히 알고 계신데도 안 쓰신다면 나의 눈을 혹시 혹사하고 계시다면 오늘 꼭 잘 좀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아이를 원하는 누리 아이. 죄송합니다. 이런 거 안 좋아하시는데. 자,
1: 괜찮아요.
0: 누리 아이.
1: 쏙쏙 들어오네요.
0: 누리 네. 아이 저는 여러분 뭐 방송 들으신 분들 아시겠지만 저는 집에서 잘 쓰고 있어요. 근데 그 누리 아이는 저는 진짜 뭐랄까 저희 아이가 워낙 좋아하는 제품이라서 그 우리는 정말 스마트폰 세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늘 그냥 모니터도 보고 TV 옛날에는 어머님들이 그랬잖아요. TV 가까이서 보면 눈 버린다고. 근데 네. 요새 보세요. AI 글래스 나오죠. 뭐 스마트폰 나오죠. 뭐 또 AR 뭐 해가지고 눈에다 끼는 거 나오죠. 바로 눈앞에서 바로 맨날 눈이 혹사하거든요.
1: 네.
0: 그러다 보니까 그 혹사하는 것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면은 우리 눈은 피곤한데 어떻게 우리가 눈을 풀어줄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야.
1: 네.
0: 그래서 그거를 저희 나름대로 뭐 그냥 뜨거운 뭐 뭐지 수건도 대보기도 하고 여자분들 그 아침에 눈 부으면은 또 막 차가운 거 수건 뭐죠 스푼 에 얼음 해갖고 막 눈에다 대기도 하고 밤에 눈 막 비비고 눈 좀 다 돌리고 막 이러는데.
1: 아 직접 해보신 것 같은데요.
0: 저는 해봤죠.
1: 네네.
0: 저는 항상 미용을 신경 쓰는 고품격. 럭셔리 방송인이니까. 근데
1: 속 건강, 네. 겉의 건강 다 이게 네. 미용도 하나의 건강이에요.
0: 그럼요.
1: 피부 건강이고.
0: 아니, 선천적으로 못 해놨어. 후천적으로 노력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니 후천적으로 노력하는 사람 욕하지 마세요. 선천적으로 이쁘신 분들이
1: 관리의 왕이세요.
0: 아 살찐 거 보세요. 관리를 다 안 한 건데.
1: 그러니까 헬스코리아 제품이 다 훈이님네 가 있는
0: 그러니까
1: 게.
0: 헬스코리아에서 좀 VIP세요, 살 빼는 것 좀 일단 완벽하게 좀 하나 내주세요. 그럼 제가 또
1: 아니 저 인치바인치.
0: 인치바인치 있는데.
1: 인치바인치도 있고.
0: 제가
1: 3일의 약속 드시면 이렇게
0: 약속.
1: 뼈이 빠지는 것만으로도 한 3kg에서 5kg는.
0: 아, 우리 다음에 그거 한번 방송해요.
1: 네, 네. 아니 지금도 3일의 약속은 네. 항상 있습니다. 가서.
0: 왜냐면 제가 지금 3일 안 먹었으니까 제가 또 먹고 얘기를 해야 또 여러분께 생생한 또 후기를 들리죠.
1: 네. 근데 3일의 약속도 그리고 네. 이제 뭐 숙병 같은 거 제거하기 위한 있었다. 그런 제품들도 많습니다. 네. 근데 지금 저희가 눈 건강 얘기하고 있었는데. 네. 정말 맞아요. 관리를 하고 안 하고도 눈의 노화가 예전에는 한 40세 이후부터 이제 진행이 된다고 했는데 네. 지금은
0: 확
1: 30대 초반,
0: 20대도,
1: 후반
0: 20대들도
1: 안과에 가면 벌써 노화가 시작됐다 그래요. 그만큼 우리가 야. 눈을 사용하는 시간이 너무
0: 맞아요.
1: 길고 우리가 눈을 위해서는 하는 것들이 없어요.
0: 진짜 없어요. 생각해 보면
1: 영양제 조금
0: 뭐
1: 먹고
0: 우리가 운동을 합니까? 뭐
1: 그냥 눈 알 정도 이렇게 돌리면서
0: 그것도
1: 운동하는
0: 안 하는 사람도
1: 거?
0: 있어요. 그러니까 그쵸. 눈은 너무 방치해도요.
1: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혹사한다는 표현이 우리가 맞아요. 항상 하잖아요.
0: 네.
1: 그러니까 그렇게 눈을 그리고 방치해 놓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0: 맞아요.
1: 아무것도 안 한다는 거는.
0: 네네.
1: 그리고 저는 누리아이를 지금도 사용을 안 하고 계시다 그러면 눈 관리가 전혀 안 되고 있다라고 과감하게 말씀을 드릴 정도로
0: 네.
1: 진짜 뭐 다른 걸로 여러분들이 뭐 이렇게 많이들 보조 그런 걸 하시는 게 있더라고요. 근데 그것보다도 안구건조증이 진행이 되고 있다 하면은 요거는 치료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 치료하는 데 있어서는 누리아이를 따라올 자가 없다라고
0: 그렇죠.
1: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0: 사실 눈에 좋은 약들도 요새 많이 나오기도 하고 눈의 건강 이런 좋은 약이 있는데 복용하시는 약도 물론 중요하고 좋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몸에 근육을 위해서 약을 드시고 단백질 드시고 좋죠. 근데 운동을 아예 안 하시면 안 되니까 조금 그런 거를 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저도 밤에 쓰고 이제 우리 아이도 뭐 아직 5학년 이제 되는 아이인데도 벌써부터 안경을 쓰니까 이제 이 친구도 눈에 이걸 해줘야 되고
1: 해줘야 돼요. 강제적으로 쉬기도 하면서
0: 그러니까 이게 강제적으로 쉬라는데 제가 아이들도 그래. 야, 너 의도적으로 눈 깜빡여라 일부러 딴 거 봐라 눈 감고 했으면 뭐 5분 동안 쉬라
1: 할까?
0: 안 돼요.
1: 네, 안 돼요.
0: 안 되는데 자기가 눈에 이걸 누리아이를 써보면 자기도 눈이 편한 걸 알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찾아서 자기가 써요. 그러면 어쨌든 쓰는 15분 동안은 뭐 눈 다른 거 안 보고 정말 눈이 편안하게 이게 진동도 됐다가 공기압으로 마사지도 해줬다가 온열로 따뜻하게 그게 정말 좋더라고요. 온열 쫙 되니까
1: 좋아요.
0: 눈에서 근데
1: 그게 그냥 따뜻하게 네. 이렇게 피로가 풀리는 것 같은 그런 느낌만 있는 게 아니라 네네. 실제로 네. 여러분들이 눈에 좀 이상이 있어서 안구건조증 증상들이 나타날 때 네. 안과를 가잖아요. 네. 그러면 그 안과의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가장 의사 선생님들이 많이 하는 말 중에 하나가 네. 손 깨끗하게 씻고
0: 아,
1: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따뜻한 수건 같은 거 네. 그리고 패드 같은 거 많잖아요. 왜 마이크로웨이브에 돌리는 것도 있고 그런 거 눈에 좀 대고 있으세요. 그리고 요즘 뭐 맞아, 일회용 맞아. 이런 것도 많이 나와 있는데
0: 예?
1: 그런 것도 일시적으로는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요 안에 이제 눈물샘이라고 해서 눈물이 나오는 그 저기 눈물샘이 있고 마이봄샘이라고 지방 유분이 나오는 네. 샘이 있어요. 근데 거기서 이제 잘 나와줘야 되는데 눈물샘은 그냥 뭐 저희가 진동요법이나 이런 걸로 자극을 해서 잘 나오게 할 수 있지만 기름샘에서 그 마이봄샘에서 나오는 관은 막힐 때가 많아요. 기름이 나오다가 이게 굳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그 관이 막혀서 피지같이 이렇게 껴있는 거죠. 근데 이게 따뜻하게 온열을 가하면
0: 녹아요. 아 진짜로요?
1: 그래서 공기압이 들어가면서 주물러서 밖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의사 선생님들이 그렇게 권하는 거거든요. 그 관에 있는 이물질들을
0: 그 따뜻한 게 그냥 따뜻하러 있는 게 아니구나. 아니,
1: 그건 그냥 이제 왜냐면 우리가 온열을 주면 온 몸에 가하면 마사지 받을 때도 그렇고 약간 피로가 풀리는 거 같고
0: 네,
1: 기분이
0: 나고.
1: 좋잖아요. 네. 근데 기분만 좋은 게 아니라 실제로 요 안에 막힌 관들을 뚫어주는. 근데 그 온도가 일정하게 가장 적합한 온도가 있잖아요.
0: 그렇겠죠.
1: 그 온도가 누리아입니다. 뉴리아이가 그리고 그걸 유지시켜 주잖아요. 우리가 수건 같은 거 따뜻하게 해가지고
0: 금방
1: 하면
0: 식죠.
1: 금방 식어요. 네. 그리고 마이크로웨이브
0: 해주지도 않아요.
1: 맞아.
0: 와이프 안 해줘요. 그 영화에서나 해주지. 실생활 누가 해줘?
1: 번거로워요. 네. 번거로우면 우리가 잘 안 하게 돼요.
0: 안 해, 안 해.
1: 반신욕도 번거로워서 안
0: 맞아요.
1: 하니까 저희 건식 반신욕 하듯이.
0: 네, 맞아요.
1: 그러니까 그 뉴리아이는 그냥 자동 버튼 딱 15분 누르면 그 프로그램에서 체계적으로 진동, 공기압, 온열이 체계적으로 안구 건조증을 치료하는 프로그램입니다.
0: 아, 그렇죠.
1: 이게 그냥 치료 의료 기기라고 식약처에서 인증을 한 게 아니에요.
0: 그렇죠,
1: 사용을
0: 그렇죠.
1: 하시면 확실히 개선이 되고 어르신들은 막 이렇게 하얗게 막 끼고
0: 네네네.
1: 뭐가 실타래가 지나가는 거 막 이러서 성격적인 게 너무 힘들었다고 얘기하시다가 그게 싹 가시고 새 세상이 됐다고 환한 밝은 세상이 됐다고 와서 얘기들을 해주시거든요.
0: 그렇죠. 후기가 많다면서요. 그렇게.
1: 네. 실제로 그런 네. 얘기들을 하시면서 눈은 그런 얘기를 들을 때 저도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이게 정말 눈도 노력하고 정성을 들여서 내가 가꾸면 근데 이제 뭔가 도움을 받아야 되잖아요.

0: 눈에 노화도 늦추고 눈도 우리가 건강하게 젊은 나이를 유지할 수 있다라는 거.
1: 네. 야, 근데 누리알이 있는데 안 된다는 건 진짜 너무네. 그럼 아무리 좀 녹이홍삼을 안 드시고 그건 뭐 냄새만 난다고 건강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 누리알이가 아무리 저도 여러분 정말 꾸준하게 사용을 하셔야 됩니다. 제가 옛날에 안과 의사님 봤는데 그분은 그러시더라고요. 사람들 눈이 너무 나빠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자기는 에디슨을 비난을 한대요.
0: 아,
1: 전기가 들어오면서 인류가
0: 그러면서
1: 눈이 너무 안 좋아졌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은 너무 멀리 가신 것 같고. 근데
0: 그렇다고 에디슨을 원망까지.
1: 근데 그분은 그래요. 근데 본인이 그걸로 업으로 먹고 사시면서 그래서 저도 좀, 좀 이상하다. 근데 어쨌든 그 눈이 피로라는 거는 정말 어마어마하게 저희가 난 괜찮아 하신 분들이 여러분 정말 모르는 거예요. 이게 한 번에 훅 가는 거고 여성분들을 보시면 아름답게 보려고 눈에다가 얼마나 많은 치장을 하세요. 사실 저는 여자분들 속눈썹 붙이는 것도 대학교 때 알았어요. 어떤 분이 집에다 속눈썹 떼고 가신 분이 있었고 저희 집에 그때 처음 알았는데 그러니까 속눈썹 붙여 뭐 마스카라 뭐 그려 뭐 눈썹 그려 뭐또 뭡니까?
0: 그래서 여성분들이 안구건조증 걸릴 확률이
1: 화장 때문에 그런 거죠.
0: 2배 이상이에요.
1: 그럴 것 같아요. 눈썹 붙이고 뭐
0: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
1: 이러는데.
0: 파우더하면 몸에 아무리 안 들어오는데 라인 그리고 뭐 이러다 보면. 그래서
1: 그렇죠.
0: 여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더 누리아이를 빨리 사용을 하시는 게
1: 그럴 것
0: 좋고.
1: 같아요. 저도 그
0: 그래서
1: 말씀
0: 이제
1: 드리고 싶어요.
0: 여자분들은 또 이렇게 눈 씻어내는 거 그런 거좀 많이 하세요. 이렇게 깜빡깜빡하면서 씻어내는 그런
1: 네.
0: 이런 데다가 눈을 넣기도 하고 눈 건강 관리하시는 분들은 누리아이 사용하시면서도 보조적으로 하는 것들이 많거든요.
1: 네.
0: 근데 일단 기본적으로 안구건조증 증상이 나타났다 하면은 요 누리아이를 사용하시면 확실하게 개선이 됩니다. 그러니까 가서 체험을 또 해볼 수 있는 곳이 에스코리아잖아요.
1: 그렇죠.
0: 해보세요.
1: 무조건 체험해 보셔야 돼요. 그리고 제가 여성분이 말씀드리는 거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화장도 화장이지만 여성분들의 아직까지도 그런 생각을 갖고 계셔가지고 안경을 끼면 본인이 좀 못생겨 보인다든가 주변에 조금 보이는 게안 좋대서 여성분들이 그 컨택렌즈를 굉장히 많이 끼신단 말이에요.
0: 그렇죠.
1: 근데 컨택렌즈
0: 그것도
1: 끼면은
0: 건조해지는
1: 엄청
0: 원인이에요.
1: 건조해서
0: 맞아요.
1: 계속 인공눈물 넣고 막 어쩔 줄 이런 분들은
0: 그
1: 인공눈물
0: 양은 늘어나고.
1: 맞아요. 넣어봤자 소용없어요. 그거 잠깐이지. 의사분들도 그건 인정하시는 거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이 피곤함을 없애야 되고 이거 아까 눈물샘 이거를 좀
0: 자극을
1: 자극을 해줘야
0: 하고.
1: 되는데 그걸 사람이 눈을 손으로 해주고 그 따뜻한 타월 대는 것도 정말 꾸준히 매일 할수 있다면 하세요. 근데
0: 그리고 눈 주변이
1: 힘들죠.
0: 가장 예민하잖아요. 피부도
1: 예민하죠.
0: 제일 얇고
1: 그쵸.
0: 예민하고 신경들이 많기 때문에 그 부분에 쓰는, 그러니까 여자분들 같은 경우는 화장품도 아이크림이 제일 비싸요.
1: 아, 그래요?
0: 눈, 그리고 우리가 뭘 사도 눈 주변은 피하라 그러잖아요.
1: 그렇죠. 눈에 대지 마세요. 이렇게.
0: 눈에 대지 마세요. 그만큼 눈은 밖으로 노출되어 있는 유일한 장기입니다. 그리고 한번 잘못되면 다시
1: 돌아갈 수
0: 되돌리기가
1: 없지.
0: 힘들어요.
1: 네, 맞아요.
0: 거의 안 되는 경우가 많고.
1: 네.
0: 그렇기 때문에 건강할 때 더욱 관리를 잘해야 되는 게 눈인데, 누리아이를 집에 하나 꼭 들여놓고, 저는 누리아이를 앞서 그 후니님은 터치2가 이제 구급상자라고 얘기했는데, 저는
1: 네.
0: 구급상자처럼 꼭눈 건강을 위해서, 나뿐이 아니라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있어야 되는 게 누리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1: 저는 공감하고요. 근데 구급 상자라고 표현하기보다는 이제 누리아이는 거의 매일 써야 되는 거기 때문에 저는 어떻게 보면 약간 벽에 같아요.
0: 그러네요.
1: 왜냐하면 아까 터치는 매일 쓰지 않아도 되는 거고 이거는 매일 쓰면 좋은 거기 때문에 저는 조금 더 뭔가 접근하는 방법이 좀
0: 바꿔야겠네요, 제가. 제가
1: 네,
0: 그러네요.
1: 조금 더 논리적이었나 싶습니다.
0: 저는 이제 눈이 눈 건강에 이상 신호가 왔다 하면 고급 수영장을 찾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렇게
1: 네.
0: 또
1: 매일매일 하셔야죠.
0: 일단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1: 무조건 있어야 돼요.
0: 네.
1: 요것도 지금 여러분 굉장히 좋은 아주 혜택 최고 프로모 가격으로 만나실 수 있고요. 또 선물도 주십니다.
0: 저희 먹는 영양제
1: 네.
0: 헤스코리아에 요거 굉장히 인기예요.
1: 눈 건강.
0: 이름도 눈 건강.
1: 네.
0: 70불입니다. 한 달치.
1: 네.
0: 그냥 드려요.
1: 그거를 선물로
0: 70불
1: 받으실
0: 상당
1: 수
0: 한 달치.
1: 있습니다.
0: 네.
1: 그러니까 요거 여러분 누리아이 누리아이 들어봤는데 이런 분들은요. 헬스코리아 가셔갖고 누리아이 체험하러 왔어요 하시면 정말 그냥 스키 고글 같은 거 안경 같은 거딱 눈에
0: 마사지
1: 끼시고
0: 체어에 앉아서
1: 네
0: 받으실 수
1: 맞아요
0: 있어요.
1: 하시면서
0: 같이 시간
1: 받으시면은
0: 절약 되면서.
1: 너무 좋죠. 15분간 딱 누리아이 하시면서 30분간 딱 마사지 받으시면 여러분 정말 몸이 달라진 걸 느끼실 수가 있습니다. 자, 213-385-1005번 213-385-1005번 우리 헬스코리아 문의 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오늘 디바 얘기를 안할 수가 없네요. 아,
0: 네.
1: 디바 얘기 하기 전에 하나 말씀드릴게요. 제가 이거 정말 실화입니다. 이틀 전에 마사지 센터를 정말 오랜만에 갔어요. 마사지
0: 마사지
1: 센터라고 해야 되나?
0: 센터.
1: 샵이라고 뭐라고 해야 되니까?
0: 아, 마사지
1: 팔러?
0: 사람이 하는
1: 네, 사람이.
0: 곳.
1: 아까
0: 아,
1: 뭐라고
0: 네.
1: 표현해 줘? 간접으로 자꾸 마사지 샵?
0: 마사지
1: 마사지
0: 샵이라고
1: 팔러?
0: 그러죠.
1: 네.
0: 네.
1: 그러니까 좋은 뭐 살롱은 아니니까.
0: 네.
1: 그 동네에 있는 거니까 아시는 분이 가장 죄송합니다. 표현이 이거밖에 안
0: 마사지
1: 되네요.
0: 샵. 네.
1: 아, 오해하지 마세요.
0: 네.
1: 합법적인 깔끔한
0: 네.
1: 곳입니다, 여러분. 근데 동네 그런 데 있잖아요. 이렇게 샵

0: 이렇게 몰 안에 있는 거 그거를 저 정말 모르. 저는 디바를 지금 한 3, 4년 됐죠.
1: 네.
0: 그 정도 쓰다 보니까 저는 마사지 그,
1: 갈 일이 정말
0: 갈 일이
1: 없죠.
0: 없어요. 정말 한
1: 맞아요.
0: 번도 간 적이
1: 저도.
0: 없어요. 안 가도 되니까. 근데 이분이 하면서 자기가 너무 이게 뻐근하니까 한번 가자고 그래서 제가 그냥 어쩔 수 없이 갔어요. 근데 계산은 각자 하더라고. 근데 진짜 어이가 없었어.
1: 미국이네요.
0: 근데
1: 미국
0: 거기서 제가 내주세요 말
1: 더치페이.
0: 못하잖아요. 그래서 넌뭐 할래? 이러는데 자기는 자기 플랜 딱 내고 너는 뭐 할래? 이러니까 저도 같은 걸로 그래서 계산을 뭐 나중에 하니까 근데 각자 했으면 어쨌든 저는 안 해도 되는 거한 거죠. 근데 1시간 60분짜리 했어요. 60분짜리를 했는데 그 하시는 분이 중국 분이셨는데 저는 이제 엎드려 누워있으니까 처음에 얼굴도 모르고 몰랐는데 이분이 저한테 딱 물어보시더라고. 얼마나 스트롱하게 줄까? 물어보시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영어가 좀 힘드시니까
1: 네.
0: 제가 설명을 짧게 짧게 해도 이분이 알아들은 건 스트롱밖에 없는 거야. 저는 not too strong 막 설명을 했는데 이분이 들은 거, 스트롱? 스트롱? 오케이 스트롱. 그래서 아니다 설명하는데 스트롱 스트롱 그러더니 you big, you strong, I strong 막 이러면서 너 크니까 나도 세게 해줄게 이런 표현을 하신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제가 엎드렸는데 막 하시는데 이분이 체구가 작은 게 느껴져요. 근데 이분이 저가 세게 하다 하니까 진짜 온몸을 썼고 막 끙끙대면서 자기 팔에서
1: 맞아 맞아.
0: 우두구두 소리 날 정도로 힘을 눌러주는데 미안한 거예요. 나 세게 하지 말라고 했는데 근데 이게 느낌이 별로 안 와요.
1: 디바보다 안 써요.
0: 아니 기본적으로 힘이 없는 분이 끙끙대니까 별로 저는 힘이 안 와. 근데 혼자 막 끙끙대면서 정말 힘들게 하시고 발로도 밟고 막 끙끙대면서 60분을 하셨어요. 근데 저한테 하고 난 다음에 너 마사지 받아 자주 오지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1: 알아요. 그분들은
0: 아시나
1: 네.
0: 봐요. 왜냐면
1: 마사지를 자주 받는지
0: 제가 해도 어디에
1: 몸
0: 특별히 아픈
1: 상태.
0: 데가 없는 거야. 눌렀을 때막 보통 아픈 데 본인들이 알잖아요. 그럼 거기 막 눌러줘야 되는데 계속 가는데 자기가 못 찾은 거지. 그러니까 저보고 너 유 마사지 에브리데이 막 이렇게 뭐컴 에브리데이 막.
1: 에브리데이.
0: 근데 왜냐면 자기 손님이 아닌 거 아니까 다른
1: 네.
0: 마사지샵을 간다고 생각하신 거지. 자기네 오라고 이거를 도장 얼른 찍어주면서 열번 오면 뭐 프리 막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나안해 원래
1: 네.
0: 나 집에 마사지 체어가 있어. 그랬더니 이제 힘든데 대화가 어쨌든 이루어가셨대요. 아 나중에 알아듣긴 하셨어요. 그 팁을 많이 들어 너무 힘들게 하시니까. 근데 저는 정말 하나도 안 시원했어요. 집에
1: 그냥
0: 가서
1: 또
0: 디바 하는 게
1: 눈치
0: 막
1: 보고 하면서 막
0: 팁
1: 그분이
0: 주고 힘들어하는 것도
1: 힘들어하니까
0: 기분 좀 민망하고 그것도 제가 안 좋아하는 로션을 바르니까 냄새나 집에 가서 바로
1: 맞아
0: 샤워해야 되고
1: 맞아요.
0: 머리 막 헝클어지고 60분 버리고 힘든데 나는 나대로 힘들고 이분들 힘들고
1: 돈은 돈대로
0: 돈은
1: 쓰고
0: 돈대로
1: 시간은
0: 쓰고
1: 시간대로.
0: 아니요 가격도 많이
1: 요즘
0: 올랐더라고요.
1: 올랐어요. 저는 이제 여행 갔다가 그 잠깐 이제 뭐
0: 좋은데 가셨기 지금
1: 봤는데
0: 마사지 그러면
1: 받았는데
0: 그걸 이제 스파라고
1: 비싸더라고.
0: 표현하죠.
1: 근데
0: 네
1: 비싸더라고.
0: 그렇죠.
1: TV도 너무
0: 팁도
1: 비싸더라고요.
0: 비싸죠. 그러니까
1: 표정도 별로 안 좋더라고요. 팁 많이 줬는데도 옆에 더 달라는 식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서 오는 그러니까 그라비티가 저도 있으면서 마사지 체어가 집에 있으면서 예전에는 저는 마사지는 기본 일주일에 적어도 애드리스트 한 번은 갔었어요. 그래야
0: 관리하셔야 되니까.
1: 생활이
0: 그쵸
1: 됐었어요.
0: 그쵸 이렇게 관리하셔야죠.
1: 집안일이면 뭐며 애들 키우고 가정주부로서 그러니까 그래야 컨디션이 좋고 효과가 제몸 관리가 잘 돼야
0: 그럼요.
1: 일의 효과도 두 배가 되고 세 배가 되는 거잖아요. 일한개할거 두세 개 하니까 애 아빠도 마사지 시작 가는 거는 뭐라고 안 했어요.
0: 네네.
1: 근데 그라비티 들여놓고는 제가 안 가요. 그리고 갔는데 몸이 뭐 이렇게 몸에 딱 신호가 와요. 가야 된다라는 게 여기저기 막
0: 그쵸 뭔가 있죠. 예.
1: 알잖아요. 네. 근데 그런 게 없으니까
0: 맞아요.
1: 갈 필요가 없으니까 안 가는 거예요. 그전에는 그걸 가야만 생활이 됐으니까 갔던 거고
0: 맞아요.
1: 똑같이 이걸 유지하면서 생활을 하려면 갔었어야 됐거든요. 근데 그라비티 하고 나서는 안 가고 심지어 제가 한 번은 그거를 끈 무슨 뭐 이렇게 뭐 그룹폰 같은 데서
0: 정액권
1: 뭐예뭐
0: 그룹 네
1: 나온다고
0: 그룹폰에서
1: 사자고 막 해서 아는 동생 애가 언니 이거
0: 네
1: 여기 잘하는데 사놓으라는데 그 익스파일 됐잖아.
0: 그 이런데 이거 사놓고 못 사요. 익스파일 돼버려요 진짜.
1: 아 그게 몇
0: 완전
1: 달이니까 그냥 걔가 사니까 막 그냥 같이 사야 되는 그 분위기였어요 막. 그 샀는데 저 그거 버렸다니까요. 그 정도로 제 몸에서 저처럼 저는 이사에 가도 그 주변에 마사지 제가 아틀란타에서 이쪽으로 이사를 왔잖아요.
0: 네네네 아
1: 마사지
0: 동네 못
1: 잘하는
0: 찾으시는 거야?
1: 곳부터 찾았어요. 애 아빠가 막 같이 찾아주고 그럴 정도로 마사지가 이렇게 받는 사람들은 꼭 받아야 되잖아.
0: 그럼요, 그럼요.
1: 근데 마사지를 아직도 사람의 손맛만을 믿기 때문에 못 하신 분들 저희 헬스코리아 꼭 그라비티가 아니라 디바가 됐든 여덟 가지 모델이에요. 이제
0: 하나 더 늘었죠.
1: 맞춤형으로 고를 수
0: 네.
1: 있습니다. 그래서 또 헬스코리아 가서 한 곳에서 이렇게 여덟 가지 각각의 매력이 있는 마사지 체어를
0: 그러니까요.
1: 체험할 수 있다라는 거는 놀라운 일이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가보세요.
0: 그 진짜로 말씀하셨지만 저는 혹시나 오해가 있을까 봐 정정해드리는 게 사람들이 혹시 마사지 관계자분들이 들으실 수 있으니까 이 사람이 해주는 거는 그 나름대로 정말 좋은 점이 많아요. 그건 맞습니다. 그렇죠. 당연히 좋은데 근데 그렇다고 제가 매번 갈 수
1: 시간
0: 없고.
1: 예약하기도 힘들고
0: 그날은 진짜 운전 저희가 워킹 들어간 건데 딱 저한테 그 사장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Next time call me 이러면서 이제 또 주시는데 뭐 그게 원하는 대로 됩니까? 또 제가 원한 그날 보세요. 갔는데 그분은 열심히 하셨지만 저는 그분에 대해서 사실 좀 미안함과 측은함이 있었지 아 고맙다 시원하다는 느낌이 하나도 없었단 말이죠. 그럼 그분은 자기 명함 주고 하셨지만 그분을 다시 찾긴 좀 그렇고 또 가격 가격대로 나가고 그 생각해 보니까 제가 야 이거 두 번만 오고 하면은 디바 값인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럼 나는 디바로 한 달 내내 한 저는 일반 3년 65일이니까 구매했으니까 언제든 24시간 자다가도 하고 새벽에도 하고 샤워하고 하고 꼬질꼬질해도 하고 뭐 제가 해도 저희 집안에 뭐 놀러 오신 손님들도 와서 그냥 돌아가면서 하시고 주무시기도 하고 이게 너무나 편한 거죠. 그 혜택을 생각해 보면 제 와이프가 자기가 정말 자기랑 결혼해서 16년 17년 차인데 네가 네라고는 하지만 네가 결혼에 쓴 돈 중에 제일 잘한 거다라고 정말로 얘기한 게 디바예요.
1: 대접받고 사시는 줄 알았는데
0: 아니 그러니까 표현이 이렇게 제가 재밌으라고 한 거지만 표현은
1: 당신이
0: 하늘님께서 네 구매하신 제가 감히 죄송합니다. 제가 이런 말을 죄송합니다. 뭐 이렇게 하겠지 뒤돌아서서. 근데 하여튼 제가 쓴 돈 중에 제일 잘했다고 항상 와이프가 칭찬하는 게
1: 마사지 체어는 있기 전과 후가 틀려요 여러분들.
0: 저는 진짜 그전에도 마사지 체어를 썼기 때문에 네. 근데 그때는 뭐 그렇게 자주 안 썼어요.
1: 그러니까 헬스코리아 마사지 체어
0: 근데 네. 헬스코리아의 디바를 딱 만나면서 진짜 저는 에브리데이 루틴이 돼버린 거고
1: 최고죠 최고. 그러니까 그게 좋은, 기존에 다른 걸 갖고 계셨기 때문에 네. 디바의 진가를 더 아시는 거예요.
0: 해보면 바로 알겠더라고요.
1: 맞아요. 그래서 디바는 더 이상 따라올 게 없다. 마사지 체어계에서는 네. 여신입니다. 여신. 제가 여신이 아니라 마사지 체어 여신 디바.
0: 세상에 여신 많아요.
1: 네. 그래서 제가 묻어가죠. 그냥 헬스코리아에 네. 일하다 보니까 디바 때문에 여신 소리까지 들어본 적이 있는데 진정한 여신 마사지 체어계의 최강자라고 할 수 있는 디바를 여러분들 그냥 무료 체험하실 수 있어요.
0: 그렇죠.
1: 뭐 체험했다고 해서 저희 기억도 못해요. 어느 분이 와서 하는지도 막 네. 뭐 푸시하고 막
0: 전혀 그런 거 없습니다. 그냥
1: 문을 닫고 못 나가게 할까 봐 걱정하신다고 어떤 매장에 갔는데 어느 브랜드에 갔는데 네. 문을 닫고 계속 깎아주겠다 그러고 못 나가게 해서 헬스코리아 가서 한번 받아보겠다고 다른 데 매장 가서 받아보겠다 그러니까 나가질 못하게 해가지고 진단 뺐다고 얘기하시는 분도 계셨어요. 근데 저희는 오히려 다른 데도 다 돌아보고 오시라고 얘기할 정도니까 편안하게 편안하게 만나보세요.
0: 아니 근데 저도 이게 구매할 때 벌써 몇 년 된 얘기긴 한데 뭐 그 얘기 또 해서 재미없을지 모르지만 저는 방송을 하면서 만났거든요. 공개 방송할 때 거기 이제 갔다가 진짜 그 스탠바이 하는 기간 한 10분 제가 5분 10분 딱 받아보고는 이거다 그러고 사겠다 했는데 계신 분들이
1: 저는 정말 사실
0: 아니 그리고 사실
1: 10분도 안 하신 것 같아요.
0: 사장님도 그러고 사모님도 그러고 보통 그럼 사세요 이럴 텐데 확실하냐고 다른 것도 안 해보냐
1: 좀
0: 뭐 이러고 더
1: 해봐야 된다
0: 더 해봐야 되냐고
1: 저희 그랬죠.
0: 보통은 다. 사라고 사겠다고 사세요 이럴 텐데 그러지도 않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나의 그 결론을 왜 나의 결정을 안 믿으시지? 자꾸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헬스코리아는 그런 거 전혀 없고요. 그냥 가서 편안하게 받아보시고 디바도 받아보시고 그라비티도 받아보시고 진짜 카이로스도 받아보시고 이게 왜냐면 또 가격대도 다르지만 또 본인한테 맞는 게 분명히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것저것 다 한번 체험을 해보시고 정말 마지막으로 여러분께서 나한테는 디바가 맞아 이런 분들은 디바를 가셔야 됩니다. 후회 안 하십니다. 그리고 디바가 뭐 사실 여기도 있지만은 뭐가 좋은 게 뭐 있고 무슨 뭐 혁신이고 뭐 우주 이 사실 이거 말씀 드려도
1: 꿈에
0: 저도 와닿지도 않고 혹시. 드시는 분도 와닿지 않을 거예요.
1: 받아봐야 돼요. 네.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네. 제가 아무리 뭐 보이지 않는 곳 나사 하나하나까지도 뭐, 최고급을 사용을 그쵸. 했습니다. 그리고 뭐 LS 롱프레임
0: 뭐가 많은데 저도 이건 안 읽겠습니다.
1: 얘기하는데 네. 그런 뭐 마사지 체어계 뭐 혁명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본인한테 맞는 마사지 체어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0: 네네.
1: 저는 저뿐만이 아니라 저희 직원 모두가 그래요. 매니저님들도 다른 매장에 가셔서 그게 마음에 드셨어요. 그럼 그분은 그 모델을 택하셔야 되는
0: 그렇죠.
1: 거예요. 네. 그런데 마사지 체어를 선택하시면서 10년은 사용하셔야 되는데 네. 저희 헬스코리아 모델들을 안 만나보신 상태에서 결정은 하지 마시라는 얘기인 거죠.
0: 그렇죠.
1: 모든 조건이나 이런 걸 봤을 때 왜냐하면 그런 분들이 와서 후회하신 분들이 너무 많았기
0: 아이고,
1: 때문에
0: 내가 이걸 진짜
1: 제가 방송에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0: 맞아요.
1: 와서 여기서도 해봤어야 됐는데 근데 저희는 저희 매장만 왔었다라고 하시는 분한테는 다른 데도 가보시라고 그래요. 네. 근데 다시 오시더라고요.
0: 그러니까 이게 진짜 웬만
1: 저희는 문 닫고 이런 거 안 합니다. 다른 매장 저기 브랜드들처럼
0: 맞아요, 맞아요.
1: 그러니까 저희는 그만큼 자신 있다는 얘기고 그분이 그렇죠. 그게 맞으면 그걸 선택해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혀 부담 없이 와서 체험하시면 됩니다.
0: 근데 여러분 가격도 가격이 최고 그 디바 마사지를요. 지금 그 가족끼리 다닌다는 무이자 할부가 가능하시고요.
1: 네.
0: 48개월까지 이거는 뭐 본인이 원하시는 대로 프로그램 가능하시다고 하니까 가격이 정말 너무 좋습니다. 너무 좋고요. 무료 배송. 원래 제가 중국이나 일하다 보면 배송하는 게 많아요. 제품들을. 뭐 가격 예를 들어 300불이다. 뭐 3000불이다. 3000불 그래서 배송비는 그럼 배송비가 뭐 1000불, 배송비 500불 막 이런 경우 많거든요. 이거는 배송이 무료입니다, 여러분. 무료 배송에 딱 그 정말 직원분들이 오셔 갖고 너무나 친절한 서비스 깔끔하게 해 주시고요. 또 믿을 수 있는 헬스코리아 3년 풀 워런티 함께 들어가고요. 아직 주시네요. 건식 원정에서 반 이거 반신욕기 적혀 있네요. 사은품으로 요거 아직까지 받으십니다. 여러분 이게 1500불 상당이고 이거 자체로 정말 어마어마한
1: 베스트셀러.
0: 베스트셀러입니다.
1: 물이 요거, 필요 없는.
0: 물 네. 필요 없는
1: 건식 정말 건식 반신욕기 원적외선 건식 반신욕기 이거 이거는 로망이에요. 여성 여자분들. 그러니까 요거 사러 오셨다가 이거 사은품이라 그러니까 디바 무이자 네. 할부 막 생각해 보시더니 한 달에 230불 플러스 텍스면
0: 훨씬 낫죠.
1: 이건 1500불이고 텍스까지 1700불 정도를 이렇게 가지고 오셨던 분이
0: 네.
1: 아니 이게 내일 우리 집에 오는데 다음 달부터 230불 플러스 텍스라고. 근데 디바 디바는 정말 최고입니다. 최고의 마사지 체험관 우리 집에 이러고 가져가세요.
0: 이게 지금 4년 48개월 할부 무이자로 하시면요. 아까 월 이제 30 플러스 택 정도인데 이거 이제 자동으로 해 놓으시면 입고 지내는 건데 제가 보세요. 벌써 지금 저가 그때 무이자 할부를 했잖아요. 끝났어요. 이제.
1: 네네 네.
0: 그러니까 저는 저도 모르세요. 끝나고 쓰고 있는 거예요. 이게 뭐 가끔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게 아, 그리고 난 다음에 리턴하는 거예요.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 거기 때문에 정말 좋은 가격, 합리적인 가격에 여러분들 만날 수 있는 곳이 바로 헬스코리아고요. 매장 번호 213-385-1005번, 213-385-1005번이고요. 시간 계산 마지막으로 저희 업체 매장 죄송합니다. 매장 안내 좀 해주세요.
1: 체험관 매장 네, 안내 드릴게요. 네. 한인타운에는 웨스턴과 올림픽 선상에 있는 갤러리아 몰 1층, 2층에 있고요. 부에나팍은 비치길에 있는 한남체인 몰에서 한남체인 등지고 오른쪽 바라보시면 됩니다. 가든그로브는 길버 선상, 길버 플라자, 공 인바운카 떡지 바로 옆에 있으니까 가까운 매장으로 직접 가셔서 마사지 체험, 뭐 누리아이, 터치투, 오늘 소개해드린 그렇죠. 이지바이크 모든 네. 것 다 체험하실 수 있고 OTC카드는 어디? 헬스코리아.
0: 좋습니다. 네, 오늘 건강한 말씀 함께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네, 흔히 함께하는 고품격 음악 방송 훈훈한 카페. 네, 좋은 주말 되고 계시나요? 저는 여기서 마무리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노래, 우리 헬스코리아의 누리아이를 여러분 한 번 더 체험하시길 바라면서 거미가 부릅니다. 어른 아이 들으시면 저는 인사드릴게요. 신나고 즐겁고 편안한 행복한 주말 되세요.

0: 이 방송은 환경을 지키기 위한 공익 광고입니다. 우리가 쓰는 전기와 물일 회용품 하나하나가 지구의 미래를 바꿉니다. 사용하지 않는 불은, 끄고 물은 꼭 잠그고 쓰레기는 재활용과 일반 쓰레기로 나눠버려주세요. 가능하면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가까운 거리는 걸어서 이동해보세요. 오늘의 작은 실천이 우리 아이들의 내일을 지킵니다. 더 따뜻한 한인 커뮤니티 여러분의 참여로 시작됩니다. 이 내용은 공익 광고이며 AM 1650 라디오 서울에서 전해드립니다. 이 방송은 지역사회를 위한 공익 광고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도움의 손길을 기다리는 이웃들이 있습니다. 푸드뱅크 시니어 센터 청소년 프로그램 등에서 자원봉사자를 항상 기다립니다. 하루 한두 시간의 나눔이 누군가에게는 큰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더 따뜻한 한인 커뮤니티 여러분의 참여로 시작됩니다. 이 내용은 공익 광고이며 AM 1650 라디오 서울에서 전해드립니다. 이 방송은 교육을 위한 공익 광고입니다. 아이들의 성적과 진로보다 더 중요한 것은 부모의 관심과 대화입니다. 학교에서 보내오는 알림장과 공지 꼭 읽어보시고 교사와 자주 소통해주세요. 성인들을 위한 영어 직업 교육 과정도 지역 커뮤니티 칼리지에서 저렴하게 제공되고 있습니다. 배움에는 나이가 없습니다. 지금이 바로 시작할 때입니다. 이 내용은 공익 광고이며 AM 1650 라디오 서울에서 전해드립니다. 이 방송은 지역 문화를 위한 공익 광고입니다. LA 곳곳에서는 주말마다 다양한 공연과 전시가족 프로그램이 열리고 있습니다. 도서관과 공원문화센터의 무료 저렴한 행사 정보를 한 번만 검색해보세요. 아이들과 함께 동네 축제에 참여하면 가족의 추억과 이웃과의 정이 함께 쌓입니다. 지역 문화를 즐기는 것이 곧 지역사회를 지키는 힘입니다. 이 내용은 공익광고이며 AM 1650 라디오 서울에서 전해드립니다. 이 방송은 안전을 위한 공익광고입니다. 최근 정부나 은행을 사칭해 돈을 요구하는 전화문자 사기가 늘고 있습니다. 정부 기관과 은행은 기프트 카드나 즉시 송금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의심스러운 연락을 받으면 혼자 결정하지 말고 가족이나 경찰에 먼저 확인하세요. 경기를 늦추지 않는 것이 나와 가족의 재산을 지키는 첫걸음입니다. 이 내용은 공익 광고이며 AM 1650 라디오 서울에서 전해드립니다.
1: 이 방송은 교통안전 공익 광고입니다. LA 도로 위에서 한순간의 부주의는 평생의 후회가 될 수 있습니다. 운전 중에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제한 속도를 지켜주세요. 횡단보도 앞에서는 항상 서서 보행자를 먼저 보내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배려가 이웃의 생명을 지킵니다. 이 내용은 공익 광고이며 AM 1650 라디오 서울에서 전해드립니다.

0: AM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 재미와 정보가 가득한 라디오 서울의 주말 프로그램 AM 1650 라디오 서울이 2시를 알려드립니다.
2: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안녕하세요. 히스토리의 진행자 이서희입니다. 히스토리는 서희와 히스토리를 함께 붙여 만든 이름입니다. 역사는 멀리 있는 이야기가 아니라 결국 우리 삶으로 이어지는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왜 지금 이곳에서 이렇게 살고 있을까요? 그 답을 조금씩 찾아가는 시간이 바로 히스토리입니다. 어렵지 않게 편안하게 이야기처럼 역사를 나누면서 각자의 삶에 작은 의미 하나씩 가져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오늘 히스토리 시작하겠습니다.

0: 여러분 안녕하세요. 과거의 이야기를 통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를 만나는 시간, 히스토리의 이서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600년 전 조선의 시간을 바꾸기 시작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 중심에는 세종이 있었고 장영실이라는 뛰어난 기술자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장영실을 이야기하면서 아주 흥미로운 사실을 하나 발견했습니다. 세종시대의 과학은 왕 한 사람의 천재성으로 만들어진 것도 아니었고 장영실이라는 천재 기술자 한 사람이 모든 것을 발명해서 만들어진 것도 아니었습니다. 세종이 방향을 제시하면 학자들이 계산을 했고 기술자들이 설계를 했고 수많은 이름 없는 장인들이 실제 기구를 만들어냈습니다. 말하자면 600년 전 조선의 거대한 국가연구개발팀이 만들어진 셈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해결하려고 했던 문제들은 의외로 아주 현실적이었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던 자경루가 그렇습니다. 물을 이용해서 자동으로 시간을 알려주는 시계였죠. 앙부일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궁궐 안에서 왕과 관리들만 시간을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곳에 해시계를 설치해 백성들도 시간을 알 수 있도록 했습니다. 세종에게 과학은 왕의 취미가 아니었습니다. 백성의 생활을 개선하기 위한 정치였습니다. 그런데 시간을 측정하기 시작한 세종에게 또 하나의 질문이 생깁니다. 농업국가 조선에서 어쩌면 시간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바로 비입니다. 여러분도 농사를 지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비가 너무 적게 와도 문제이고 너무 많이 와도 문제입니다. 특히 600년 전에는 지금처럼 대형 저수시설이나 현대적인 관계시설이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비가 오느냐 오지 않느냐에 따라 한 해 농사가 크게 달라졌습니다. 그리고 농사가 망하면 단순히 농민 몇 사람의 소득이 줄어드는 것만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곡식 가격이 오르고 백성들이 굶기 시작하고 세금을 걷기 어려워집니다. 나라의 재정까지 흔들립니다. 심하면 사람들이 살던 땅을 버리고 떠납니다. 그러니 왕에게 비는 단순한 날씨가 아니었습니다. 국가의 경제였습니다. 그리고 백성의 생명이었고요.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비가 얼마나 왔는지를 정확하게 알 방법이 없었습니다. 지방 관리가 보고를 올립니다. 전하, 이번에 비가 많이 내렸습니다. 그러면 왕이 물어볼 수 있겠죠. 얼마나 많이 왔느냐? 그런데 대답하기가 어렵습니다. 많이 왔습니다. 다른 지역에서는 이렇게 보고합니다. 이곳에는 비가 조금 왔습니다. 왕이 다시 묻습니다. 조금이라는 것이 어느 정도냐? 역시 정확한 답을 하기 어렵습니다. 우리는 지금 너무나 자연스럽게 이야기합니다. 어제 강수량이 30mm였습니다. 이번 폭우로 100mm가 넘는 비가 내렸습니다. 숫자로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서울에서 내린 비와 부산에서 내린 비를 비교할 수 있고 올해와 지난해의 강수량도 비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는 이런 객관적인 기준을 만들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바로 여기에서 세종시대 과학의 또 다른 중요한 특징이 등장합니다. 느낌으로 판단하지 말고 측정하자. 오늘 히스토리는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조선 사람들은 어떻게 비를 숫자로 바꾸기 시작했을까요? 그리고 우리가 흔히 장영실의 발명품이라고 알고 있는 측우기는 정말 장영실이 만든 것일까요? 오늘 이야기를 따라가다 보면 뜻밖의 인물이 한 명 등장합니다. 잠시 후에 이어가겠습니다.
1: 그 이름만으로도 편안함을 드립니다.
2: 당신에게 편안함을 드리는 캘코 보험.
3: 끝까지 책임지겠습니다.
4: 꿈과 희망을 지켜드리겠습니다.
2: 프리미엄 종합보험 서비스 캘코 보험.
3: 개인보험에서 나스닥 상장 기업보험까지
4: 모든 보험은 한 곳에서.
2: 종합보험 서비스 캘코 보험. 보험 걱정 캘코에 맡기시고 걱정 끄세요.
5: 캘코 보험이 고객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행복과 사랑으로 가득 찬 개인 그룹 건강보험. 부담을 확 줄여드리는 주택보험, 자동차보험. 실속 있고 속이 꽉 찬 생명보험. 모든 혜택을 챙겨드리는 맞춤형 종업원 상해보험. 오랜 경험이 드리는 든든한 사업체보험. 개인보험에서 나스닥 상장 기업보험까지 고객의 꿈과 희망을 지켜드리는 켈코 보험.
6: 한인 커뮤니티의 최대 종합보험사 켈코보험에서 직원을 모집합니다. 보험 영업, 언더라이터, 신입과 경력 모두 환영합니다.
7: 213-387-5000번으로 문의 주시거나 이메일로 이력서를 보내주세요.
8: 한인사회 최대 규모의 종합보험사 켈코보험. 30년의 전통과 97%의 고객 만족도. 대기업 보험부터 개인보험까지 모든 보험 서비스. 그래서 켈코보험입니다.

세종의 아들, 훗날 조선의 다섯 번째 임금이 되는 문종입니다. 아버지 세종만큼 유명하진 않지만 과학에 대한 이해와 재능이 상당했던 왕자였습니다. 오늘은 세종과 장영실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세종과 그의 아들 문종, 그리고 조선의 학자와 기술자들이 함께 만들어간 과학의 시대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비가 옵니다. 한 농부가 마당에 서서 하늘을 바라봅니다. 며칠 동안 기다리던 비입니다. 논은 말라 있었고 밭의 작물들도 힘없이 늘어져 있었습니다. 농부에게 이 비는 정말 반가운 비입니다. 그런데 옆마을 농부는 생각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곳에는 이미 며칠 전 큰 비가 내렸습니다. 논에는 물이 가득 차 있고 냇물도 불어나 있었습니다. 그 사람에게 또 내리는 비는 걱정입니다. 같은 비인데 누군가에게는 축복이고 누군가에게는 재난입니다. 농업국가에서 물을 관리한다는 것이 그만큼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조선의 왕에게도 똑같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전국에서 비에 관한 보고서가 올라옵니다. 경상도에서는 큰 비가 왔습니다. 충청도에서는 비가 부족합니다. 전라도에서는 가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왕이 전국의 상황을 비교하려면 객관적인 기준이 필요합니다. 큰 비라는 표현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어떤 관리가 말하는 큰 비와 다른 관리가 말하는 큰 비가 같은 양인지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당시에는 땅에 스며든 물의 깊이 등을 살펴 강우 상황을 파악하는 방식도 사용했습니다. 하지만 이것 역시 토양 상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흙이 단단한 곳과 부드러운 곳이 다르고 물이 잘 빠지는 땅과 그렇지 않은 땅도 다릅니다. 세종시대 사람들이 여기에서 아주 현대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비 자체를 직접 받아서 그 양을 재면 되지 않을까? 오늘날 생각하면 너무 당연합니다. 통을 하나 놓아두고 빗물을 받은 다음 깊이를 측정하면 됩니다. 하지만 과학의 역사에서 가장 어려운 것은 복잡한 답을 찾는 일이 아니라 아무도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것에 새로운 질문을 던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1441년 세종실록에 아주 흥미로운 기록이 등장합니다. 당시 세자였던 문종이 비가 내린 양을 측정하는 기구를 만들고 시험한 내용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오랫동안 알고 있었던 이야기를 하나 바로잡을 필요가 있습니다. 치국이는 장영실이 발명했다. 아마 이렇게 기억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하지만 현재 남아있는 세종실록 기록을 기준으로 보면 치국이의 고안 과정에서 분명하게 등장하는 핵심 인물은 당시 세자였던 문종입니다. 따라서 치국이를 단순히 장영실의 발명품이라고 설명하는 것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물론 당시 국가 과학 프로젝트에서는 장영실을 비롯한 여러 기술자와 관리들이 참여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치국이 자체를 장영실 개인의 발명으로 단정할 만한 직접적인 사료는 없습니다. 오히려 이 이야기는 세종시대 과학의 특징을 더 잘 보여줍니다. 한 명의 천재가 모든 것을 만든 시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왕의 관심을 가지고 세자가 연구하고 학자들이 계산하고 기술자와 장인들이 실제 기구를 제작했습니다. 국가 전체가 움직이는 연구 프로젝트. 여기서 문종이라는 사람을 잠깐 만나볼 필요가 있습니다. 문종은 세종의 맏아들입니다. 1414년에 태어났습니다. 세종이 왕이 되었을 때 아직 어린 아이였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자라면서 아버지를 많이 닮습니다. 책을 좋아했고 학문을 좋아했습니다. 천문과 역법에도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단순히 책만 읽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기계적인 원리를 이해하는 능력도 상당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세종 입장에서는 얼마나 기특했겠습니까? 자신이 하늘을 관측하고 시간을 측정하고 농업을 개선하려고 고민하는데 아들이 옆에서 그 문제를 함께 고민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세종시대의 과학을 이야기할 때 세종과 장영실만 생각하지만 사실 이 시기에 성장하고 있던 또 하나의 중요한 과학적 인물이 바로 문종이었습니다.
문종은 비가 내릴 때 일정한 그릇에 물을 받아 그 깊이를 측정하는 방법을 고민합니다. 방법 자체는 단순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표준화입니다. 서울에서는 큰 통을 쓰고 전라도에서는 작은 통을 쓰고 경상도에서는 항아리를 사용한다면 서로 비교할 수 없습니다. 측정기구의 규칙이 같아야 합니다. 측정하는 방법도 같아야 합니다. 그리고 결과를 보고하는 방식도 같아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과학입니다. 많이 왔다, 조금 왔다, 사람의 느낌을 숫자로 바꾸는 것입니다. 1442년에는 이 측정 방식을 전국적으로 시행하기 위한 제도가 마련됩니다. 중앙과 지방의 일정한 규격의 치구기를 두고 강우량을 측정하도록 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부분이 참 놀랍습니다. 기계를 하나 만든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만약 세종이 치구기를 하나 만들어 궁궐에 전시했다면 그것은 왕실의 과학기구에 불과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세종은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지방에서도 측정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자료를 행정에 활용하려고 했습니다. 과학을 국가 시스템 안으로 집어넣은 것입니다. 요즘 말로 하면 전국적인 기상 관측망의 초기 형태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했을까요? 다시 백성으로 돌아갑니다. 비가 얼마나 왔는지 알면 농사의 상황을 좀 더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어느 지역이 가뭄인지, 어느 지역에 비가 충분히 내렸는지, 어디에 국가의 자원이 더 필요한지 판단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세종이 원했던 것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었습니다. 그 숫자를 이용해서 더 정확한 정치를 하고 싶었던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저는 세종시대를 관통하는 아주 중요한 단어 하나를 발견합니다. 측정입니다. 시간을 측정하고, 별의 움직임을 측정하고, 비를 측정하고, 땅을 측정합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세금을 매기는 기준도 가능한 한 객관적으로 만들려고 합니다. 왜일까요? 사람의 감에 의존하면 권력이 개입되기 때문입니다. 지방관리가 마음대로 올해 농사가 좋았습니다 라고 보고하면 세금을 많이 거둘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정확한 자료가 있다면 왕은 다시 물을 수 있습니다. 정말 그런가? 자료를 가져오라. 숫자가 권력의 자의성을 줄여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날에도 똑같습니다. 정부가 정책을 만들 때 통계를 봅니다. 기업이 투자할 때 데이터를 봅니다. 병원에서 치료할 때 검사 결과를 봅니다. 우리는 숫자가 완벽하다고 믿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의 느낌만으로 판단하는 것보다 더 객관적인 기준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사용하는 것입니다. 600년 전 세종시대에도 바로 이런 변화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여기서 세종의 위대함을 조금 다르게 보고 싶습니다. 세종은 모든 것을 직접 발명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것이 더 중요합니다. 세종은 질문을 던지는 사람이었습니다. 더 정확하게 알 수 없을까? 백성들이 더 편하게 살 방법은 없을까? 중국에서 가져온 것을 그대로 쓰지 말고 우리 실정에 맞게 만들 수는 없을까? 그리고 그 질문을 해결할 사람을 찾았습니다. 장영실 같은 기술자를 찾았고 학자들은 연구를 맡겼고 자신의 아들인 세자에게도 연구와 국정 경험을 쌓게 했습니다. 좋은 리더가 모든 답을 알고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좋은 질문을 던지고 답을 찾을 사람을 알아보고 그들이 일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것. 세종은 그것을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제 세종의 관심은 비에서 다시 하늘로 올라갑니다. 비가 얼마나 내렸는지를 알았다면 계절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도 더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언제 봄이 시작되는가, 언제 씨를 뿌리는 것이 좋은가, 낮과 밤의 길이는 어떻게 달라지는가, 별은 어디에서 뜨고 어디로 움직이는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세종은 당시 조선이 가진 과학기술의 역량을 총동원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경복궁 안에 놀라운 공간이 만들어집니다. 조선의 하늘을 조선의 기준으로 관측하기 위한 천문 관측 시설입니다. 그 중심에는 간이와 혼천이 같은 천문 기구가 있었습니다. 이제 조선 사람들은 시간을 재는 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하늘 자체를 측정하기 시작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바로 그 이야기로 이어가게 보겠습니다. 세종은 왜 그렇게까지 하늘을 알고 싶어 했을까요? 그리고 600년 전 경복궁에서 밤하늘을 바라보던 사람들은 무엇을 찾고 있었을까요? 조선의 왕과 학자들이 별을 바라보며 꿈꾸었던 세상, 그 이야기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0: 이름만으로도 편안함을 드립니다.
1: 당신에게 편안함을 드리는 캘코 보험.
2: 끝까지 책임지겠습니다.
3: 꿈과 희망을 지켜드리겠습니다.
1: 프리미엄 종합보험 서비스 캘코 보험.
2: 개인보험에서 나스닥 상장 기업보험까지
3: 모든 보험은 한 곳에서.
1: 종합보험 서비스 캘코 보험. 보험 각장 캘코에 맡기시고 각장 끄세요.
4: 캘코 보험이 고객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행복과 사랑으로 가득 찬 개인 그룹 건강보험, 부담을 확 줄여드리는 주택보험, 자동차보험, 실속있고 속이 꽉 찬 생명보험, 모든 혜택을 챙겨드리는 맞춤형 종업원 상해보험, 오랜 경험이 드리는 든든한 사업체보험, 개인보험에서 나스닥 상장 기업보험까지 고객의 꿈과 희망을 지켜드리는 캘코보험.

여러분, 이제 잠시 시간을 거슬러 1430년대 어느 날 밤의 경복궁으로 가보겠습니다. 해가 지고 궁궐에 어둠이 내려앉았습니다. 지금처럼 전기불이 있는 시대가 아닙니다. 궁궐 곳곳에 등불이 켜져 있지만 조금만 고개를 들어 하늘을 바라보면 지금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많은 별이 쏟아집니다. 그리고 그 별을 가만히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천문을 담당하는 관리들입니다. 그들은 단순히 아름다운 밤하늘을 감상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별의 위치를 확인하고 달의 움직임을 살피고 해가 뜨고 지는 시각을 계산합니다. 그리고 그 기록을 남깁니다. 그런데 여러분, 왕이 왜 이런 일에 국가의 돈과 사람을 투입했을까요? 별을 좋아해서였을까요? 세종이 천문학에 개인적인 관심이 많았던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유는 그것만이 아니었습니다. 그 시대의 하늘을 정확하게 안다는 것은 곧 나라를 정확하게 운영한다는 뜻이었습니다. 하늘을 아는 것이 왜 국가 제도도 달력에 따라 움직이고 관리들의 업무도 군사 일정도 왕실 행사도 달력을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달력은 말 그대로 나라의 시간표였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또 하나의 중요한 의미가 있었습니다. 전 근대 동아시아에서 달력을 만들고 반포하는 일은 왕의 통치권과 밀접한 관계가 있었습니다. 하늘의 질서를 읽고 백성에게 시간을 알려주는 것은 통치자의 중요한 책무라고 여겨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조선은 건국 초기부터 중국의 역법을 받아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당시 명나라는 천문과 역법 분야에서도 앞선 지식을 갖고 있었습니다. 세종은 그것을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적극적으로 배우려고 했습니다. 여기서 세종의 특징이 나타납니다. 좋은 것은 배운다. 그러나 그대로 베끼는 것으로 끝나지는 않는다. 우리에게 맞는지 확인한다. 필요하면 다시 계산한다. 저는 이 태도가 세종시대의 과학을 이해하는 데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서울과 베이징의 시간을 생각해보죠. 두 도시는 위치가 다릅니다. 경도가 다르기 때문에 태양이 남중하는 시각도 차이가 납니다. 위도 역시 달라 천체를 관측했을 때 보이는 위치에도 차이가 생깁니다. 오늘날 우리는 이것을 너무 쉽게 압니다. 지구본을 보면 되고 위도와 경도를 검색하면 됩니다. 하지만 당시에는 직접 관측하고 계산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세종과 조선의 학자들은 생각합니다. 중국의 천문학을 배우되 한양에서 직접 하늘을 관측하자. 우리 위치에서 해와 별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확인하자. 이것은 명나라의 역법을 거부하겠다는 정치적 독립선언 같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설명하면 지나친 해석이고요. 오히려 당시 동아시아의 선진 천문학을 적극적으로 배우면서 조선에서 필요한 정확한 관측값을 확보하려는 실용적인 시도에 가까웠습니다. 그리고 이 작업을 위해 세종은 대규모 천문기구 제작에 나섭니다. 그 가운데 대표적인 것이 간의입니다. 이름이 조금 생소하죠?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전체의 위치를 관측하는 기구입니다. 별이 어느 위치에 있는지, 하늘에서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측정하는 장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세종은 학자와 기술자들에게 명합니다. 중국 천문기기의 원리를 연구하고 조선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제작하라. 이 과정에는 정초, 정인지 등 학자들이

깊은 밤 경복궁의 높은 관측시설 위에 관리들이 올라가 있습니다. 한 사람은 별의 위치를 읽습니다. 다른 사람은 기록을 합니다. 또 다른 사람은 계산을 합니다. 추운 겨울밤에도 관측은 계속됩니다. 오늘은 흐려서 별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면 다음 날에 다시 봅니다. 하루를 관측하고 끝내는 일이 아닙니다. 계절이 바뀌어도 계속 기록해야 합니다. 별의 위치는 하루하루 조금씩 달라지고 해가 뜨고 지는 위치도 계절에 따라 변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데이터가 쌓입니다. 요즘 말로 하면 조선이 국가 차원의 천문 데이터를 축적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기서 다시 질문해 보겠습니다. 왜 세종은 이렇게 많은 비용과 인력을 투입했을까요? 결국 다시 농업으로 돌아옵니다. 정확한 천문 관측은 정확한 역법을 만드는 데 필요합니다. 정확한 역법은 절기를 계산하는 데 필요합니다. 그리고 절기는 농업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세종의 과학은 이상하게도 어디로 가든 마지막에는 백성을 만나게 됩니다. 시간을 연구해도 백성에게 갑니다. 비를 연구해도 백성에게 갑니다. 별을 연구해도 결국 농사와 백성에게 돌아옵니다. 그래서 세종시대 과학을 단순히 조선의 과학기술이 발전했다고만 이야기하면 중요한 절반을 놓치게 됩니다. 세종에게 과학은 목적이 아니라 수단이었습니다. 더 정확하게 나라를 운영하기 위한 수단이었습니다.

오늘도 히스토리와 함께해 주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는 흔히 역사를 오래된 이야기로 생각합니다. 먼 나라 이야기, 이미 지나가버린 사람들의 이야기라고 느끼기도 하죠. 하지만 조금만 들여다보면 역사는 늘 지금 우리의 삶과 이어져 있습니다. 누군가의 선택이 시대를 바꾸었고 한 사람의 용기가 세상을 움직였으며 때로는 작은 실수가 큰 흐름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점에서 역사는 특별한 사람들만의 기록이 아닙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낸 우리의 모습도 언젠가는 누군가에게 하나의 이야기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고민하는 일들,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기 위해 애쓰는 마음, 더 나은 내일을 위해 참고 견디는 시간들, 역시 모두 삶의 역사이기 때문입니다. 히스토리는 거창한 연대기보다 사람 냄새 나는 이야기를 전하고 싶습니다. 왕과 장군의 이름만 남는 역사가 아니라 그 시대를 살았던 평범한 사람들의 숨결, 그리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와 연결되는 의미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과거를 듣는 시간이지만 결국 현재를 이해하고 미래를 바라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혹시 오늘 방송 속 한 장면이 여러분 마음에 오래 남아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한 사람의 삶을 다시 생각하게 만들고 세상을 보는 시선을 조금 넓혀주었다면 그것이 바로 역사가 우리에게 주는 선물일 테니까요. 다음 시간에도 흥미로운 이야기, 생각할 거리가 있는 이야기, 그리고 편안하게 들을 수 있는 역사 이야기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이서희였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좋은 이야기로 기록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보험 상품과 낮은 보험료만 제공하면 좋은 보험회사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한 가지가 더해지면 누구도 따라오기 힘든 경쟁력을 갖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바로 고객과 직원에 대한 애정. 그 마음으로 켈코는 1993년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30년의 역사, 97%의 고객 만족도, 250개 이상의 협력사를 갖춘 지금의 켈코가 되었습니다. 켈코는 모든 고객과 직원 한 분 한 분의 행복과 만족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30년간 꾸준하게 보험 서비스에 한 길을 걸어온 한인사회 대표 종합보험회사입니다. 켈코는 다음과 같은 조직으로 운영이 됩니다. 프레지던트이자 CEO인 진철희 사장을 필두로 크게 영업조직과 영업지원조직, 그리고 경영지원조직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영업조직은 켈코보험 마케팅의 근간이 되며 기업 및 법인, 그리고 개인을 대상으로 영업하는 프로듀서 조직과 SMD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영업지원조직은 언더라이팅 및 어카운트 매니저로 구성되어 있는 프로퍼티 앤 캐주얼티 디비전과 헬스 앤 베네핏 디비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또한 각 디비전을 지원해주기 위해서 베트남과 방글라데시에 해외 지사를 두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경영지원조직으로는 인사, 총무, 고객관리, 광고 및 홍보 업무를 지원해주고 있는 경영지원실과 회사 IT 업무 지원을 총괄해주고 있는 IT팀을 별도로 운영하고 있으며 회사 전반의 재무 경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회계팀 등이 경영지원조직으로 구성되어 업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켈코보험은 현재 총 60여 명의 켈코 구성원이 각 조직 구성원으로 최고의 고객 만족을 위해 최선을 다해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켈코에서 다루는 보험은 이렇습니다. 기업, 그룹 건강보험, 사업체 보험, 종업원 분쟁보험, 자동차 보험 및 주택보험, 종업원 상해보험, 생명보험과 메디케어 보험 등 개인보험에서 나스닥 상장 기업보험까지 크고 작은 모든 보험을 서비스하고 있습니다. 켈코보험은 고객 한 분 한 분께 다가가기 위해 블로그, 유튜브 켈코TV, 켈코 라디오 방송을 운영하고 있으며 모든 일간지 및 라디오, TV를 통해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켈코의 소중한 고객들입니다. 켈코의 믿음직한 협력사들입니다. 켈코는 고객과 직원들이 보내주는 깊은 신뢰가 무엇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것, 잊지 않고 기억하겠습니다. 그리고 약속은 반드시 지키는 켈코 보험이 되겠습니다.

0: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케어 4시 뉴스 시작합니다. 제주에서 실종된 장미란 씨 사건을 허위로 종결한 혐의를 받는 경찰관이 허위 종결한 사례가 추가로 확인돼 긴급 체포됐습니다. 인력이 추가로 투입된 대대적인 수색에도 석달전 실종된 장 씨의 행방은 여전히 묘연한 상태입니다. 김근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1: 경찰관들이 제주 해안가를 돌며 주변을 살핍니다. 지난 5월 한림항 근처에서 연락이 끊긴 37살 장미란 씨를 찾는 겁니다. 뒤늦게 대대적으로 재수색에 나선 경찰은 단서가 나오지 않자 추가 인력과 사람 채취를 쫓는 채취 증거견을 현장에 투입했습니다. 마지막 휴대전화 신호가 잡힌 한림항과 장 씨가 머문 숙소를 중심으로 수색 범위도 넓혔습니다. 인적이 드문 하천이나 수풀 등까지 뒤졌지만 큰 성과는 거두지 못했습니다. 장 씨의 생활 반응이 전혀 없고 당시 CCTV 영상은 보존 기한을 넘어 대부분 지워졌기 때문입니다. 담당자인 A 경장이 제대로 확인도 하지 않고 장 씨를 찾았다며 사건을 허위 종결해 수색의 골든타임을 놓쳤다는 비판이 커지는 이유입니다.
2: 잘 있는데 이제 신고자한테는 알리지 말아라 달라. 라고 한다고 통화가 됐다 이렇게 연락을 받았죠. 경찰에서 그렇다고 하니까 저는 그냥 아 알겠다고 하고 잘 있는 줄 알았죠.
1: 경찰은 A 경장이 다른 실종 사건도 허위로 종결한 혐의를 추가로 포착해 긴급 체포했습니다. 경찰은 실종자 관리를 위한 내부 시스템에 장미란 씨 관련 자료를 누군가 입력했다가 지운데도 A 경장이 관여했는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YTN 김근우입니다.
0: 장미란 씨 실종 신고를 허위 종결한 경찰관이 또 다른 실종 사건을 종결한 방식은 장씨 사건과 비슷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런 사실을 뒤늦게 파악한 경찰이 뒤늦게 실종자 수색에 나섰지만 신고 51일 만인 어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신규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3: 지난달 2일, 한 남성의 가족이 제주 경찰에 실종 신고를 접수했습니다. 사건을 맡은 A 경장은 얼마 지나지 않아 이 남성의 가족에게 남성이 무사하다고 전했습니다. 실종자와 연락한 적도 없으면서 거짓으로 상황을 전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후 A 경장은 해당 신고를 실종자 프로파일링 시스템에서 해제하며 사건을 종결했습니다. 지난 5월 실종 신고된 장미란 씨 건을 허위로 종결했을 때와 같은 방식입니다. 하지만 A 경장의 행각은 끝내 꼬리가 밟히고 말았습니다. 장미란 씨 실종 관련 의혹이 언론에 대대적으로 보도되던 그제 남성 실종자의 가족이 경찰을 다시 찾은 겁니다. 재신고 접수 과정에서 경찰은 당시 담당자가 A 경장이었고 A 경장이 해당 실종 신고 역시 허위 종결한 정황을 확인했습니다. 이후 뒤늦게 실종자 수색을 벌였지만 남성은 최초 실종 신고 51일 만에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숨진 남성과 관련해 범죄 혐의점은 발견되지 않았다며 유족이 원치 않아 구체적인 발견 장소 등은 알릴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A 경장이 맡았던 실종 신고 건과 관련해 셀프 종결 정황이 잇따라 드러나면서 경찰은 이 같은 사례가 추가로 있는지 전수조사를 통해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YTN 신계입니다.
0: 이처럼 제주 30대 여성 실종 사건을 허위로 종결했다는 논란이 불거지면서 경찰이 대응 체계를 보완할 대책을 내놨습니다. 하지만 성인 실종자에 대한 강제 수색을 보장할 근거가 없어 법률적 공백은 여전하다는 지적입니다. 손효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4: 석달전 담당 경찰관이 장미란 씨 실종 신고를 자체 종결하면서 수색의 골든타임을 놓쳤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습니다. 초기 대응에 실패했다는 지적에 경찰은 뒤늦게 개선책을 마련했습니다. 담당자 홀로 사건을 종결하지 못하도록 관리자의 확인을 거치는 이중장치를 실종자 관리 시스템에 도입하겠다는 계획입니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이 같은 조치만으론 한계가 있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아동이나 치매 환자, 정신장애인의 실종 신고가 접수되면 경찰은 즉각 수색과 위치 추적에 나설 수 있습니다. 반면 성인은 강제 수색 규정이 없는 데다 일단 가출인으로 분류된 뒤 실종 여부를 따지게 됩니다. 결국 생존율을 좌우할 초기 추적에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5: 실종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나이에 꼭 차별을 두어서 신속한 공권력을 집행하고 행사하는 것의 기준이 될 필요는 없다.
4: 물론 단순 가출 신고까지 모두 수색에 나설 경우 경찰 인력 부담이 커지고 아동 등 취약계층 실종 수사에 공백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도 적지 않습니다. 범죄 혐의점이 확인될 때 적극적 수색을 보장하도록 법을 보완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됩니다.
6: 아동에 준해서 만약에 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경찰에게 인력이라든가 근무할 수 있는 여건 이것을 마련해 주지 않는 상태에서 엄청난 부담만 주는
4: 현행 22대 국회엔 성인 실종도 강제 수색하게 하는 법안이 계류돼 있습니다. 현실적인 수사 여건을 고려하되 실종 사건 대응의 틀을 보완하는 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YTN 손유정입니다.
0: 제주에서 실종된 장미란 씨 가족이 제보를 위해 공개한 번호로 장난 전화를 한 10대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신음 소리를 들려주면 장 씨를 찾게 해주겠다며 무려 17차례나 연락한 걸로 조사됐습니다. 정영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7: 장미란 씨에 대한 수색이 공개로 전환되면서 가족들은 실낱 같은 희망을 걸고 실종자를 찾을 수 있는 단서를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공개된 번호로 걸려오는 장난 전화에 가족들의 가슴은 한 번 더 무너져 내렸습니다. 경찰은 장 씨 가족에게 수차례 장난 전화를 걸고 문자를 보낸 10대 남학생 A군을 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로 검거했습니다. A군은 신음소리를 들려주면 실종자를 찾게 해주겠다는 내용을 17차례 보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A군은 충동적으로 저지른 일이라며 범행을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을 금지하는 긴급 응급조치도 내렸는데 혐의를 인정한 만큼 추가 조사 없이 A군을 곧 송치할 예정입니다. 경찰은 허위 제보나 장난 전화, 가짜뉴스 유포 등은 실종자 가족의 고통을 가중하는 중대한 2차 가해라고 경고했습니다. 이에 따라 2차 가해 행위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위법이 확인될 경우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라고 강조했습니다. YTN 정영수입니다.
0: 이재명 대통령이 성역 없는 부패 청산을 강조하며 공직기강 다잡기에 나섰습니다. 집권 2년 차 임기 중반부 국정동력을 마련하기 위한 행보로 풀이됩니다. 임혜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8: 정부 출범 이후 처음 열린 반부패 정책협의회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성역 없는 부패 청산을 강조했습니다.
9: 부패 청산에는 여야 2편, 4편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명확한 원칙을 가지고 예외 없이 공정하게 그리고 엄정하게 정리해 나가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8: 특히 경제적 위상과 국력이 높아질수록 공공부문의 투명성과 공직사회의 청렴성은 더 엄격하게 요구된다고도 언급했습니다.
9: 2025년 기준으로 182개국 중에서 대한민국의 청렴도가 31위라고 합니다. 다른 건 다 10위권 안에 들어있는데 청렴도만 31위라고 하는 것은 조금은 부끄러운 일입니다.
8: 참모진 회의에서도 반칙과 불공정, 비정상을 바로잡는 중단 없는 개혁이 필요하다며 기강회의 경계를 주문했습니다.
9: 역대 정부들에서도 임기 초반에 긴장감이 느슨해지는 시기에 공직기강회의로 국민들의 신뢰를 잃는 사례가 자주 발생했습니다. 같은 우를 다시 범하지 않도록 과거의 사례들을 반면교사 삼아야 되겠습니다.
8: 연일 부정부패 근절 메시지를 내는 건 정부 초기에 비해 느슨해진 긴장감을 다잡고 집권 2년 차 국정 동력을 다시 확보하려는 의도로 해석됩니다. 여기에 10년 동안 공석이었던 대통령 친인척과 측근 등을 감시하는 특별감찰관도 오는 24일 지명을 앞두고 있습니다. 다만 국민의힘은 청와대의 이 같은 행보를 두고 내로남불이라며 공세를 펼치고 있습니다. 이 대통령이 그동안의 각종 의혹 관련 사법적 책임은 외면한 채 반부패 구호를 외치는 건 국민과 법치를 향한 조롱일 뿐이라고 지적하고 나선 겁니다. 이 같은 야당의 곱지 않은 시선 속 청와대가 토착 비리, 보조금 부정 수급 등 부패 근절 성과로 국정 중반부 분위기를 바꾸는 전환점을 만들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임혜진입니다.
0: 서울 용산공원 주택 공급을 둘러싼 정부와 서울시의 갈등 속에 더불어민주당이 오세훈 서울시장과 만나 해법을 논의했지만 서로 입장차만 다시 확인했습니다. 반도체 호황으로 늘어난 세수 활용 방안을 두고도 여야의 공방은 이어졌습니다. 황보혜경 기자입니다.
10: 용산공원 부지 주택 건설을 두고 국토교통부와 서울시가 평행선을 달리는 가운데 민주당 김영배 서울시당 위원장이 오세훈 시장을 만났습니다. 시당 차원에서 협상 물꼬를 트려 한 건데 핵심 쟁점을 놓고 대립각을 세우며 끝내 의견 일치를 보지 못했습니다.
11: 여전히 용산과 그리고 용산 정비창 그리고 기타 그린벨트의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팽팽하게 서로 의견이 맞섰고요.
10: 오 시장은 주택 공급 확대 필요성엔 공감하면서도 시민 삶의 질과 직결된 용산공원 본체 부지를 주택 공급에 활용하는 데에는 반대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민주당은 과거 서리풀 지구 그린벨트를 풀자고 먼저 제안했던 서울시가 이제와 개발 자체를 가로막는 건 이중잣대라며 태도 변화를 촉구했습니다. 다만 양측은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재개발, 재건축 활성화와 불필요한 규제 해소 필요성엔 뜻을 같이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정부의 청년 주거 대책을 싸잡아 탁상공론이라고 비판하며 공세를 이어갔습니다. 국토부가 고시원에 욕조 설치를 허용하는 규제 개선안을 검토했다가 청년층 반발에 재검토하기로 한 것이 도화선이 됐습니다.
12: 펫버스 논란부터 욕조 고시원 논란에 이르기까지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이 청년 세대를 향해 보이는 집단적인 조롱 릴레이라고.
10: 반도체 호황으로 확보된 추가 세수 100조 원 규모를 미래 대응 기금으로 적립해 재투자하겠다는 정부안을 놓고도 여야 입장은 극명하게 엇갈렸습니다.
13: 청년, 성장 동력, 지방, 교육 인재 등 4대 핵심 분야에 대한 집중 투자는 대한민국의 새로운 도약이자
14: 정부는 미래를 준비한다고 분칠을 하고 있지만 실상은 국민의 혈세를 마음대로 쓰겠다는 선언입니다.
10: 민주당 안에선 추가 세수 일부를 청년주택 공급 재원으로 활용하자는 제안에 힘이 실리는 가운데 김민석 지도부 첫 고위당정협의회에서 관련 논의가 이뤄질 거로 예상됩니다. YTN 황보혜경입니다.
0: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오늘 김민석 대표 체제 출범 뒤 첫 고위당정협의회를 개최합니다. 이 자리에선 주요 국정 현안을 비롯해 부동산 세제 개편안과 주택 공급 확대 방안 등이 집중적으로 논의될 전망입니다. 또 반도체 호황에 따른 추가 세수를 청년 주택 재원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함께 논의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노웅래 전 의원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 항소심 무죄 판결을 두고 더불어민주당은 당시 법무부 장관이었던 한동훈 의원의 책임론을 제기하며 맹공을 퍼부었습니다. 한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 재판 공소 취소를 위한 빌드업이라며 맞받았고 국민의힘도 법치 파괴라고 거들었습니다. 이현정 기자입니다.
15: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기소된 노웅래 전 의원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자 민주당의 화살은 무소속 한동훈 의원을 향했습니다. 당시 법무부 장관이었던 한 의원이 혐의 입증을 장담했던 만큼 책임지고 석고되었습니다.
16: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7: 주말에도 라디오 서울 다양한 정보와 유쾌한 이야기 라디오 서울이 3시를 알려드립니다.
18: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안녕하세요. 주말 오후의 여유로운 시간, 여러분과 함께하는 꿈꾸는 다락방입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 잠시 숨을 고르고 우리의 삶을 조금 더 단단하게 만들어줄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경제 이야기라고 하면 어렵고 멀게 느껴지지만 사실은 우리의 하루하루와 가장 가까이 맞닿아 있는 이야기죠. 보험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예기치 못한 순간 우리의 삶을 지켜주는 조용하지만 꼭 필요한 안전장치입니다. 이 시간에는 복잡한 숫자와 용어 대신 실생활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쉽고 편안한 이야기로 경제와 보험을 함께 풀어보겠습니다. 잠시 쉬어가는 시간, 여러분의 삶에 작은 힌트가 되는 시간이 되길 바라며 지금부터 꿈꾸는 다락방 시작합니다.

0: 여러분 안녕하세요. 꿈꾸는 다락방의 이서희입니다. 꿈꾸는 다락방은 33년 전통의 종합보험사 켈코 보험에서 지원하는 켈코 방송입니다. 미국에서는 지금 금리를 놓고 상당히 흥미로운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렇게 주장을 하죠. 미국 경제는 좋다. 그러니 금리를 내려야 한다. 반면에 연방준비제도 연준에서는 정반대 이야기가 나옵니다. 물가가 확실히 잡히지 않으면 오히려 금리를 더 올려야 할 수도 있다. 한쪽에서는 내리라고 하고 다른 한쪽에서는 올릴 수도 있다라고 합니다. 도대체 왜 이렇게 생각이 다른 걸까요? 오늘은 이 이야기를 좀 쉽게 풀어보겠습니다. 먼저 현재 미국 기준금리부터 보겠습니다. 7월 28일과 29일에 열린 FOMC에서 연준은 기준금리를 3.5%에서 3.75 범위로 유지를 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결과보다 회의 내부 분위기였습니다. 8월 19일 공개된 회의록을 보면 연준 위원들의 인플레이션 걱정이 상당히 컸습니다. 특히 3명의 위원은 아예 7월 회의에서 금리를 0.25포인트 올려야 한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2016년 이후 가장 큰 규모의 반대표였습니다. 그리고 여러 위원들은 물가가 계속 높은 수준에 머문다면 앞으로 추가 긴축이 필요할 수 있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에서는 이제 금리 인상은 끝났다라고 생각하고 싶은데 연준은 아직 그렇게 선언하지 않은 것입니다. 왜일까요? 답은 역시 물가입니다. 연준의 물가 목표는 2%입니다. 그런데 미국 물가는 아직 그 수준으로 완전히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특히 중동 문제와 에너지 가격이라는 변수가 있습니다. 유가가 다시 크게 오르면 가스 가격이 오르고 운송비가 올라갑니다. 운송비가 올라가면 마켓의 상품 가격에도 영향을 주죠. 항공료도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업들은 올라간 비용을 결국 소비자 가격에 반영하려고 합니다. 연준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인플레이션이 다시 살아나는 것. 물가는 한번 사람들의 심리에 자리 잡으면 잡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식당 주인은 이렇게 생각을 하겠죠. 재료비도 오르고 직원 월급도 올랐으니 음식값을 올려야겠다. 직원들은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생활비가 올랐으니 월급을 더 받아야겠다. 기업은 다시 생각합니다. 인건비가 올랐으니 제품 가격을 올려야겠다. 이렇게 물가와 임금이 서로 밀어올리는 상황이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연준은 물가가 2%에 확실히 가까워졌다는 증거를 보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상황이 전혀 다르겠죠. 금리가 높으면 미국 정부가 내야 하는 이자가 엄청나게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미국 국가 부채는 최근 처음으로 40조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2017년 약 20조 달러였던 미국 국가 부채가 9년 만에 거의 두 배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빚이 늘어난 상태에서 금리까지 높아지니 미국 정부의 이자 부담이 급증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경제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주택담보대출이 20만 달러가 있을 때 금리가 조금 오르는 것과 200만 달러 빚이 있을 때 금리가 오르는 것은 완전히 다릅니다. 빚이 많을수록 금리 1포인트의 차이가 훨씬 커집니다. 미국 정부도 똑같습니다. 미국 연방정부의 이자 비용은 이제 사회보장연금 다음으로 큰 지출 항목이 될 정도로 커졌습니다. 그러니 정부 입장에서는 금리를 낮추고 싶을 수밖에 없습니다. 금리가 내려가면 새로 발행하는 국채의 이자 부담도 시간이 지나면서 줄어듭니다. 경제에도 도움이 됩니다. 모기지 금리가 내려갑니다. 기업의 대출 부담도 줄어듭니다. 자동차 할부 금리도 내려갈 수 있겠죠. 주식시장과 부동산 시장에서 대체로 긍정적입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경제도 괜찮은데 왜 이렇게 높은 금리를 유지해야 하나? 그런데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하나 등장합니다. 중앙은행의 독립성입니다. 미국 대통령이 연준에 금리를 내려라 라고 명령할 수 있을까요? 원칙적으로는 없습니다. 미국 연준은 정치권으로부터 독립적으로 통화정책을 결정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생각해보면 이유는 간단합니다. 정치인은 선거를 치릅니다. 선거를 앞두고 있으면 경제가 좋았으면 하겠죠. 주가도 올랐으면 좋겠고 집값도 좋았으면 하고 실업률도 낮았으면 합니다. 그렇다면 가장 쉬운 방법 가운데 하나가 금리를 낮추는 것입니다. 돈을 싸게 풀면 단기적으로 경제가 좋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너무 낮은 금리를 오래 유지하면 나중에 인플레이션이라는 대가를 치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치인이 단기적인 정치적 목적에 따라 금리를 결정하지 못하도록 중앙은행을 독립시킨 것입니다. 연준의 임기는 대통령의 임기와도 맞지 않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바로 정치적 압력에서 거리를 두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은 과거부터 연준의 금리 정책을 공개적으로 강하게 비판해 왔습니다. 이번에도 높은 금리가 미국 경제와 국가 부채에 부담을 준다는 논리를 펴고 있습니다. 여기서 재미있는 경제적인 역설이 하나 있습니다. 금리를 낮추면 정부의 이자 부담은 줄어들 수 있지만 잘못 낮추면 오히려 장기 금리가 올라갈 수 있습니다. 금리를 내리는데 금리가 올라간다. 조금 이상하죠? 바로 앞에 말씀드린 부분과 연결되는 부분인데요. 연준이 기준금리를 너무 빨리 내렸다고 생각해보면 투자자들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물가도 아직 안 잡혔는데 연준이 정치적 압력 때문에 금리를 내리는 것 아닌가? 그러면 앞으로 인플레이션이 더 높아질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습니다. 30년짜리 미국 국채를 사는 투자자는 걱정합니다. 앞으로 물가가 계속 높은데 내가 30년 동안 낮은 이자를 받고 돈을 빌려줘야 하나? 그래서 더 높은 금리를 요구합니다. 결과적으로 연준이 단기 기준금리를 내렸는데 10년물이나 30년물 장기금리는 오르는 이상한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것이 현재 미국 정부가 직면한 가장 어려운 문제 가운데 하나입니다. 정부는 이자 부담을 낮추고 싶습니다. 그러려면 금리가 내려가야 합니다. 그런데 시장의 신뢰를 잃으면 장기금리는 오히려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금리보다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신뢰입니다. 미국 정부가 재정적자를 줄일 것이라는 신뢰, 연준이 정치적 압력과 관계없이 물가를 잡을 것이라는 신뢰, 그리고 미국 정부가 장기적으로 빚을 관리할 능력이 있다는 신뢰입니다. 채권 시장은 이 신뢰에 가격을 매깁니다. 그래서 40조 달러 국가 부채 문제가 중요한 것입니다. 미국 정부가 올해 이자를 많이 낸다는 것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투자자들이 앞으로도 미국 정부가 계속 엄청난 국채를 발행할 것이라고 예상하면 그러면 더 높은 이자를 줘야 미국 국채를 사겠다라고 요구하게 됩니다. 이것이 장기 금리를 끌어올립니다. 그리고 장기 금리가 오르면 미국 정부의 이자 부담이 다시 커집니다. 빚이 많아집니다. 더 많은 국채를 발행해야 합니다. 그러면 시장에서는 또 높은 금리를 요구합니다. 이른바 부채와 금리의 악순환이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이슈가 되었던 재무부의 장기채 바이백, 그리고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트럼프와 연준의 금리 갈등, 이 모든 것들이 하나의 문제로 모입니다. 미국의 막대한 국가 부채를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그렇다면 9월 연준은 어떻게 할까요? 현재로서는 상당히 어려운 결정입니다. 7월 FOMC의 의사록만 보면 인상론이 생각보다 강합니다. 몇몇 위원 정도가 아니라 여러 위원이 추가 긴축의 필요성을 언급했습니다. 하지만 7월 이후에 나온 경제 지표는 조금 달라졌습니다. 고용은 생각보다 약해졌고 최근 물가 지표도 일부 진정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금융시장은 연준 의사록만큼 공격적으로 금리 인상을 예상하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시장에서는 7월 금리 인상 가능성을 대략 3분의 1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즉 연준 내부의 목소리는 매파적인데 시장은 아직 완전히 믿지 않는 상황입니다.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 높은 금리를 유지하거나 금리를 올려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 이 매파가 있고요. 반대로 경기와 고용을 더 중요하게 생각해서 금리를 낮추자고 하는 비둘기파가 있습니다.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요구는 확실히 비둘기파적 방향입니다. 반면에 7월 연준 회의록에서는 매파적인 목소리가 상당히 강해졌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몇 주 동안 굉장히 중요한 경제 이벤트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먼저 잭슨홀 미팅이 있습니다. 세계 중앙은행 관계자들이 모이는 자리입니다. 여기서 케빈 워시 연준 의장이 어떤 메시지를 내놓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7월 PCE 물가 지표가 발표됩니다. PCE는 연준이 CPI보다 더 중요하게 보는 물가 지표입니다. 그 다음에는 새로운 고용 보고서가 나옵니다. 이 숫자들이 9월 금리 결정에 상당한 영향을 줄 것입니다. 연준이 금리를 내릴까 올릴까 이것만 보시면 안 되고요. 두 가지 금리를 따로 보셔야 합니다. 연준이 결정하는 단기 기준금리와 시장이 결정하는 장기 국채금리입니다. 둘은 항상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연준이 기준금리를 내려도 장기 국채금리가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생활에는 오히려 장기금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미국의 30년 고정 모기지 금리는 연준의 기준금리를 그대로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10년물 국채금리 같은 장기시장금리에 영향을 크게 받습니다. 그래서 연준이 금리를 내렸다는 뉴스를 듣고 이제 모기지 금리도 바로 크게 떨어지겠구나 라고 생각하면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닙니다. 미국 정부의 부채 문제 때문에 장기 금리가 계속 높다면 모기지 금리 역시 생각보다 잘 내려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번 뉴스의 핵심은 그래서 단순한 트럼프와 연준의 싸움이 아닙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성장과 정부의 이자 부담을 봅니다. 연준은 인플레이션과 통화 정책의 신뢰를 봅니다. 그리고 채권 시장은 두 쪽을 모두 바라보면서 스스로 금리를 결정합니다. 어쩌면 가장 강력한 심판은 대통령도 연준도 아니라 채권 시장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정부가 너무 많은 돈을 쓰면 채권 시장은 높은 금리를 요구합니다. 연준이 물가를 제대로 잡지 못할 것 같으면 역시 높은 금리를 요구합니다. 정치권이 중앙은행에 지나친 압력을 가한다고 판단해도 장기적으로 더 높은 위험 프리미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금리 문제를 이해하는 가장 중요한 단어는 결국 신뢰입니다. 40조 달러의 국가 부채를 가진 미국 정부가 재정을 잘 관리할 것이라는 신뢰, 연준이 2% 물가 목표를 지킬 것이라는 신뢰, 그리고 정치와 관계없이 달러와 미국 국채의 가치를 지켜낼 것이라는 신뢰, 앞으로 미국 금리가 어느 방향으로 움직일지는 결국 이 세 가지 신뢰를 시장이 어떻게 평가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이야기는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에게는 금리가 너무 높고 연준에게는 물가가 아직 너무 높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서 미국 정부는 40조 달러의 빚에 대한 막대한 이자를 내고 있습니다. 금리를 내리면 부채 부담을 줄일 수 있지만 인플레이션이 다시 살아날 위험이 있고 금리를 올리면 물가를 잡을 수 있지만 정부와 기업, 가계의 이자 부담이 커집니다. 2026년 하반기 미국 경제에서 가장 어려운 줄타기가 바로 여기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과연 연준은 물가를 잡으려면 경제를 침체시키지 않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미국 정부는 금리를 억지로 낮추지 않고도 40조 달러에 이르는 국가 부채에 대한 시장의 신뢰를 유지할 수 있을까요? 아마 올해 남은 기간 세계 금융시장을 움직이는 가장 중요한 질문 가운데 하나가 될 것입니다.
1: 그 이름만으로도 편안함을 드립니다.
2: 당신에게 편안함을 드리는 캘코 보험.
3: 끝까지 책임지겠습니다.
4: 꿈과 희망을 지켜드리겠습니다.
2: 프리미엄 종합보험 서비스 캘코 보험.
3: 개인보험에서 나스닥 상장 기업보험까지
4: 모든 보험은 한 곳에서.
2: 종합보험 서비스 캘코 보험. 보험 각장 캘코에 맡기시고 각장 끄세요.
5: 캘코 보험이 고객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행복과 사랑으로 가득 찬 개인 그룹 건강보험. 부담을 확 줄여드리는 주택보험, 자동차보험, 실속있고 속이 꽉 찬 생명보험, 모든 혜택을 챙겨드리는 맞춤형 종업원 상해보험, 오랜 경험이 드리는 든든한 사업체보험, 개인보험에서 나스닥 상장 기업보험까지 고객의 꿈과 희망을 지켜드리는 캘코보험.
6: 한인 커뮤니티의 최대 종합보험사 캘코보험에서 직원을 모집합니다. 보험 영업, 언더라이터, 신입과 경력 모두 환영합니다.
7: 213-387-5000번으로 문의 주시거나 이메일로 이력서를 보내주세요.
8: 한인사회 최대 규모의 종합보험사 캘코보험. 30년의 전통과 97%의 고객 만족도. 대기업 보험부터 개인보험까지 모든 보험 서비스. 그래서 캘코보험입니다.
0: 네, 여러분은 지금 꿈꾸는 다락방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꿈꾸는 다락방은 33년 전통의 종합보험사, 모든 보험을 여러분께 도와드리고 있는 켈코 보험에서 지원하는 켈코 방송입니다.

40조 달러. 미국의 국가 부채가 역사상 처음으로 40조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2017년 미국 국가 부채가 약 20조 달러였으니까 불과 9년 정도 만에 거의 두 배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40조 달러라고 하면 너무 큰 숫자라서 사실 잘 와닿지 않습니다. 그래서 조금 다르게 생각해 보겠습니다. 미국 인구를 대략 3억 5천만 명 정도라고 잡으면 국민 한 사람당 11만 달러가 넘는 빚에 해당합니다. 네 식구 가족이라면 40만 달러가 훌쩍 넘습니다. 물론 정부 부채를 국민 개개인이 직접 갚아야 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하지만 미국이라는 국가의 재정 부담이 얼마나 커졌는지를 보여주는 숫자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가장 먼저 궁금해집니다. 세계에서 가장 강한 경제대국 미국은 도대체 누구에게 40조 달러를 빚지고 있는 걸까요? 미국 국가부채 대부분은 미국 정부가 발행한 국채입니다. 미국은행, 연기금, 보험회사, 뮤추얼 펀드, 개인투자자, 연방준비제도, 그리고 일본과 중국을 비롯한 해외 투자자들이 미국 국채를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40조 달러 가운데 약 32조 3천억 달러가 시장 투자자들이 보유한 이른바 대중 보유 부채이고 나머지 약 7조 8천억 달러는 사회보장 신탁 기금 같은 미국 정부 내부 계정이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특정 국가에서 40조 달러를 빌렸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전 세계 투자자들이 미국 정부에 돈을 빌려준 것입니다. 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미국에 돈을 빌려줄까요? 바로 미국 국채가 세계 금융시장에서 가장 안전한 자산 가운데 하나로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미국 정부가 발행하고 세계의 기축통화인 달러로 원금과 이자를 지급합니다. 그래서 세계 경제에 위기가 발생하면 오히려 투자자들이 미국 국채를 사는 현상이 나타나곤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장에서는 조금 다른 질문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미국이라도 빚이 너무 많은 것 아닌가? 이것이 최근 장기 국채 금리가 크게 오른 배경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렇다면 미국의 빚은 왜 이렇게 빠르게 늘었을까요? 한 가지 원인 때문은 아닙니다. 먼저 아주 구조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미국 정부는 오랫동안 세금으로 걷는 돈보다 더 많은 돈을 써왔습니다. 가정으로 생각해보면 아주 간단해지는데요. 1년에 10만 달러를 버는 집이 매년 12만 달러를 쓴다고 생각해보죠. 2만 달러가 부족합니다. 그 돈을 카드나 대출로 충당합니다. 다음 해에도 똑같이 합니다. 그러면 빚이 계속 늘어납니다. 미국 정부도 비슷합니다. 정부가 한 해 동안 세금 등으로 벌어들이는 돈보다 지출하는 돈이 많으면 재정 적자가 발생합니다. 그리고 부족한 돈을 마련하기 위해 국채를 발행합니다. 그 적자가 해마다 쌓인 결과가 국가 부채입니다. 여기서 재정 적자와 국가 부채를 구분하면 좋습니다. 재정 적자는 한 해의 적자입니다. 국가 부채는 지금까지 누적된 빚입니다. 가정으로 말하면 올해 카드값이 소득보다 2만 달러 많았다고 한다면 그것이 적자이고 지난 몇 년 동안 쌓인 모기지와 자동차 대출, 카드 빚을 모두 합친 것이 부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미 의회 예산국 CBO는 2026년 회계연도 미국의 재정 적자가 약 1조 9천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GDP의 약 5.8%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미국이 지금 심각한 경기 침체에 빠져 있기 때문에 이런 대규모 적자가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보통 경기 침체가 오면 정부가 돈을 많이 씁니다. 실업수당도 늘리고 경기 부양책도 실시하고 세금도 줄입니다. 그러면 적자가 커지는 것이 어느 정도 자연스럽습니다. 그런데 현재 미국 경제는 심각한 경기 침체 상태가 아닙니다. 그런데도 매년 2조 달러에 가까운 적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경제학자들이 걱정하는 부분입니다. 그렇다면 정부 돈은 어디에 그렇게 많이 들어갈까요? 가장 큰 부분 가운데 하나가 사회보장연금, 소셜 시큐리티입니다. 그 다음이 메디케어와 메디케이드와 같은 의료 프로그램입니다. 미국도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 비용은 앞으로 계속 증가할 가능성이 큽니다. 국방비도 상당합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또 하나의 거대한 지출 항목이 등장했습니다. 바로 이자입니다. 이 부분이 매우 중요합니다.
예전 미국은 빚이 많아도 금리가 매우 낮았습니다. 그러니까 큰 돈을 빌리고도 이자 부담은 상대적으로 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국가 부채는 커졌고 금리는 높아졌습니다. 빚도 많고 이자율도 높은 상황이 된 것입니다. CBO는 2025년 약 9,700억 달러였던 미국 연방정부의 순이자 지출이 2026년에는 1조 달러를 넘어설 것을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들어 실제 이자 지출은 더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CBO의 7월 월간 예산 보고서를 보면 2026년 회계연도 첫 10개월 동안 순이자 지출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약 1,170억 달러, 14% 증가했습니다. 여러분, 이자라는 것이 조금 무서운 이유가 있습니다. 이자로 쓰는 돈은 새로운 도로나 학교를 만드는 돈이 아닙니다. 새로운 연구개발을 하는 돈도 아닙니다. 과거에 빌린 돈에 대한 비용입니다. 만약 정부가 1조 달러를 이자로 지출한다면 그 돈은 국방이나 교육, 인프라, 복지, 연구개발에 사용할 수 없습니다. 경제학에서는 이런 것을 기회비용이라고 합니다. 한쪽에 돈을 쓰면 다른 쪽에서는 쓰지 못하는 것이죠. 더 큰 문제는 이자가 또 빚을 만들 수 있다는 점입니다. 정부의 세입만으로 이자까지 모두 감당하지 못하면 새로운 국채를 발행합니다. 새로운 국채를 발행하면 부채가 늘어납니다. 부채가 늘어나면 앞으로 지급해야 할 이자도 늘어납니다. 그러면 또 국채를 발행해야 합니다. 이른바 부채의 눈덩이 효과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40조 달러라는 숫자 자체보다 중요한 것은 부채가 증가하는 속도입니다. CBO는 현재 정책이 큰 변화 없이 이어진다면 미국의 대중 보유 연방 부채가 올해 GDP의 약 101%에서 2036년에는 120%까지 올라갈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36년 연간 재정 적자는 3조 1000억 달러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여기서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일본은 국가 부채가 GDP의 두 배가 넘는데도 아직 멀쩡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국가 부채에는 절대적인 위험선이 없습니다. 100%가 되면 망하고 120%가 되면 국가 부도가 난다는 공식은 없습니다. 특히 미국은 좀 특별합니다. 미국은 달러를 발행합니다. 그리고 달러는 세계의 기축통화입니다. 미국 국채는 세계 금융시장에서 담보와 안전자산으로 광범위하게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국가와 미국을 똑같이 비교하기가 어렵습니다. 미국 정부가 당장 40조 달러 때문에 파산할 것이라는 이야기도 지나친 주장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것도 아닙니다. 진짜 위험은 시장의 신뢰가 조금씩 변하는 것입니다. 투자자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미국 정부가 앞으로 국채를 너무 많이 발행하는 것 아닌가? 인플레이션도 높은데 30년 동안 돈을 빌려주려면 이자를 더 받아야겠다. 그러면 장기 국채 금리가 올라갑니다. 실제로 이번 주 30년 만기 미국 국채 금리는 한때 5.34%까지 올라가 2007년 이후 최고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이것이 왜 문제일까요? 정부만 높은 이자를 내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미국 국채금리는 미국 경제 전체의 금리 기준 역할을 합니다. 국채금리가 오르면 모기지 금리가 올라갑니다. 기업의 회사채 금리도 올라갑니다. 부동산 개발 업체가 돈을 빌리는 비용도 올라갑니다. 신용도가 낮은 기업은 자금 조달이 더욱 어려워집니다. 결국 정부의 부채 문제가 민간 경제의 자금 조달 비용까지 끌어올릴 수 있습니다. 이것을 경제학에서는 구축 효과라고 합니다. 정부가 너무 많은 돈을 빌리면 금융시장의 자금을 정부가 흡수하면서 민간 기업이 돈을 빌릴 때 더 높은 금리를 부담하게 되는 현상입니다. 예를 들어 투자자에게 두 가지 선택이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미국 정부가 30년 동안 5.3%를 준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떤 기업이 회사채를 발행하면서 5.5%를 준다고 합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겨우 0.2% 더 받으려고 기업의 부도 위험을 감수할 이유가 별로 없습니다. 그러면 기업은 말합니다. 7%를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정부의 높은 국채금리가 기업의 자금 조달 비용까지 끌어올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AI 산업과도 연결이 됩니다. 현재 미국에서는 AI 데이터 센터를 짓기 위해 엄청난 규모의 자금이 필요합니다.
발전소, 송전망, 반도체 공장, 데이터 센터 건설에 수천억 달러가 들어갑니다. 정부도 막대한 돈을 빌리고 AI 기업들도 막대한 돈을 빌립니다. 한정된 자금을 놓고 경쟁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최근 글로벌 장기 금리가 상승하는 배경에는 정부의 재정 적자뿐 아니라 이런 대규모 AI 인프라 투자에 따른 자본 수요도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의 40조 달러 국가 부채 문제는 워싱턴 정치권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모기지를 가진 사람, 주식을 가진 사람, 채권에 투자한 사람, 사업자 대출을 받는 사람 모두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미국 정부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방법은 원칙적으로 단순합니다. 세금을 더 걷거나 지출을 줄이거나 경제를 빠르게 성장시키는 것입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세 가지 모두 어렵습니다. 세금을 올리면 유권자들이 싫어합니다. 정부 지출을 줄이면 그 혜택을 받던 사람들이 반발합니다. 소셜 시큐리티와 메디케어 같은 프로그램은 정치적으로 손대기가 특히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경제 성장률을 정부가 마음대로 높일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국가 부채 문제는 민주당이나 공화당 한쪽만의 문제로 보기 어렵습니다. 실제로 미국 국가 부채는 트럼프 행정부와 바이든 행정부를 거치면서 모두 크게 증가했습니다. 2017년 약 19조 9천억 달러였던 부채가 지금 40조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요구합니다. 장기 금리가 5%를 넘어갑니다. 정부의 이자 비용이 증가합니다. 재무부는 장기채 바이백을 확대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연준의 금리를 낮추라고 압박합니다. 하지만 연준은 물가가 잡히지 않으면 오히려 금리를 올릴 수 있다고 말합니다. 결국 이번 주 미국 금융시장에서 벌어진 여러 뉴스의 뿌리를 따라가 보면 하나의 숫자에 도착합니다. 40조 달러. 그러나 이 숫자를 보고 미국이 곧 망한다라고 해석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보다는 이렇게 보는 것이 정확합니다. 미국은 여전히 세계 최대 경제대국이고 달러는 여전히 세계 기축통화이며 미국 국채 역시 세계 금융시장의 핵심 안전자산입니다. 하지만 과거에는 시장이 거의 묻지 않았던 질문을 이제 조금씩 묻기 시작합니다. 미국 정부의 빚은 언제까지 이렇게 빠르게 늘어날 수 있을까? 그 질문에 미국 정치권이 신뢰할 만한 답을 내놓지 못한다면 투자자는 더 높은 금리를 요구할 것입니다. 높은 금리는 다시 정부의 이자 부담을 키우고 모기지와 기업 대출 금리를 높이고 경제 성장에도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국가 부채의 진짜 위험은 내일 당장 미국이 돈을 갚지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미래를 위해 쓸 수 있는 돈이 점점 과거의 빚에 대한 이자로 이동하는 것, 그리고 정부의 빚 때문에 경제 전체가 더 높은 금리를 부담하게 되는 것. 저는 이것이 40조 달러라는 숫자에서 우리가 가장 주목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40조 달러. 이 숫자는 미국이 내일 위기에 빠진다는 경고가 아닙니다. 하지만 미국 정부가 앞으로 선택할 수 있는 재정적 여유가 조금씩 좁아지고 있다는 경고등은 분명히 켜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0: 이름만으로도 편안함을 드립니다.
1: 당신에게 편안함을 드리는 캘코 보험.
2: 끝까지 책임지겠습니다.
3: 꿈과 희망을 지켜드리겠습니다.
1: 프리미엄 종합보험 서비스 캘코 보험.
2: 개인보험에서 나스닥 상장 기업보험까지
3: 모든 보험은 한 곳에서.
1: 종합보험 서비스 캘코 보험. 보험 각장 캘코에 맡기시고 각장 끄세요.
4: 캘코 보험이 고객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행복과 사랑으로 가득 찬 개인 그룹 건강보험, 부담을 확 줄여드리는 주택보험, 자동차보험, 실속있고 속이 꽉 찬 생명보험, 모든 혜택을 챙겨드리는 맞춤형 종업원 상해보험, 오랜 경험이 드리는 든든한 사업체보험, 개인보험에서 나스닥 상장 기업보험까지 고객의 꿈과 희망을 지켜드리는 캘코 보험.
5: 한인 커뮤니티의 최대 종합보험사 캘코보험에서 직원을 모집합니다. 보험 영업, 언더라이터, 신입과 경력 모두 환영합니다.
6: 213-387-5000번으로 문의 주시거나 이메일로 이력서를 보내주세요.
7: 한인사회 최대 규모의 종합보험사 캘코보험. 30년의 전통과 97%의 고객 만족도. 대기업 보험부터 개인 보험까지 모든 보험 서비스. 그래서 캘코보험입니다.
8: 주말 오후 꿈꾸는 다락방과 함께한 시간 어떠셨나요? 오늘 나눈 이야기가 조금은 지루하게 느껴졌던 경제와 보험을 한층 더 가깝게 느끼는 계기가 되었길 바랍니다. 우리는 매일 선택을 하며 살아가고 그 선택 하나하나가 우리의 미래를 만들어갑니다. 작은 정보 하나가 생각보다 큰 차이를 만들어낼 수도 있습니다. 꿈꾸는 다락방은 앞으로도 여러분의 일상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이야기로 편안하게 함께하겠습니다. 다음 주 같은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0: 결코 보험이 고객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행복과 사랑으로 가득 찬 개인 그룹 건강보험, 부담을 확 줄여드리는 주택보험, 자동차보험, 실속 있고 속이 꽉 찬 생명보험, 모든 혜택을 챙겨드리는 맞춤형 종업원 상해보험, 오랜 경험이 드리는 든든한 사업체보험, 개인보험에서 나스닥 상장 기업 보험까지 고객의 꿈과 희망을 지켜드리는 켈코 보험.
1: 한인 커뮤니티의 최대 종합보험사 켈코 보험에서 직원을 모집합니다. 보험 영업, 언더라이터, 신입과 경력 모두 환영합니다.
2: 213-387-5000번으로 문의 주시거나 이메일로 이력서를 보내주세요.
3: 한인사회 최대 규모의 종합보험사 켈코 보험. 30년의 전통과 97%의 고객 만족도, 대기업 보험부터 개인 보험까지 모든 보험 서비스. 그래서 켈코 보험입니다.
4: 잠시 후 YTN 뉴스가 시작됩니다.

0: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케어 4시 뉴스 시작합니다. 제주에서 실종된 장미란 씨 사건을 허위로 종결한 혐의를 받는 경찰관이 허위 종결한 사례가 추가로 확인돼 긴급 체포됐습니다. 인력이 추가로 투입된 대대적인 수색에도 석달전 실종된 장 씨의 행방은 여전히 묘연한 상태입니다. 김근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1: 경찰관들이 제주 해안가를 돌며 주변을 살핍니다. 지난 5월 한림항 근처에서 연락이 끊긴 37살 장미란 씨를 찾는 겁니다. 뒤늦게 대대적으로 재수색에 나선 경찰은 단서가 나오지 않자 추가 인력과 사람 채취를 쫓는 채취 증거견을 현장에 투입했습니다. 마지막 휴대전화 신호가 잡힌 한림항과 장 씨가 머문 숙소를 중심으로 수색 범위도 넓혔습니다. 인적이 드문 하천이나 수풀 등까지 뒤졌지만 큰 성과는 거두지 못했습니다. 장 씨의 생활 반응이 전혀 없고 당시 CCTV 영상은 보존 기한을 넘어 대부분 지워졌기 때문입니다. 담당자인 A 경장이 제대로 확인도 하지 않고 장 씨를 찾았다며 사건을 허위 종결해 수색의 골든 타임을 놓쳤다는 비판이 커지는 이유입니다.
2: 잘 있는데 이제 신고자한테는 알리지 말아 달라. 하고 한다고 통화가 됐다 이렇게 연락을 받았죠. 경찰에서 그렇다고 하니까 저는 그냥 알겠다고 하고 잘 있는 줄 알았죠.
1: 경찰은 A 경장이 다른 실종 사건도 허위로 종결한 혐의를 추가로 포착해 긴급 체포했습니다. 경찰은 실종자 관리를 위한 내부 시스템에 장미란 씨 관련 자료를 누군가 입력했다가 지운데도 A 경장이 관여했는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YTN 김근우입니다.
0: 장미란 씨 실종 신고를 허위 종결한 경찰관이 또 다른 실종 사건을 종결한 방식은 장씨 사건과 비슷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런 사실을 뒤늦게 파악한 경찰이 뒤늦게 실종자 수색에 나섰지만 신고 51일 만인 어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신규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3: 지난달 2일, 한 남성의 가족이 제주 경찰에 실종 신고를 접수했습니다. 사건을 맡은 A 경장은 얼마 지나지 않아 이 남성의 가족에게 남성이 무사하다고 전했습니다. 실종자와 연락한 적도 없으면서 거짓으로 상황을 전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후 A 경장은 해당 신고를 실종자 프로파일링 시스템에서 해제하며 사건을 종결했습니다. 지난 5월 실종 신고된 장미란 씨 건을 허위로 종결했을 때와 같은 방식입니다. 하지만 A 경장의 행각은 끝내 꼬리가 밟히고 말았습니다. 장미란 씨 실종 관련 의혹이 언론에 대대적으로 보도되던 그제 남성 실종자의 가족이 경찰을 다시 찾은 겁니다. 재신고 접수 과정에서 경찰은 당시 담당자가 A 경장이었고 A 경장이 해당 실종 신고 역시 허위 종결한 정황을 확인했습니다. 이후 뒤늦게 실종자 수색을 벌였지만 남성은 최초 실종 신고 51일 만에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숨진 남성과 관련해 범죄 혐의점은 발견되지 않았다며 유족이 원치 않아 구체적인 발견 장소 등은 알릴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A 경장이 맡았던 실종 신고건과 관련해 셀프 종결 정황이 잇따라 드러나면서 경찰은 이 같은 사례가 추가로 있는지 전수조사를 통해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YTN 신계입니다.
0: 이처럼 제주 30대 여성 실종 사건을 허위로 종결했다는 논란이 불거지면서 경찰이 대응 체계를 보완할 대책을 내놨습니다. 하지만 성인 실종자에 대한 강제 수색을 보장할 근거가 없어 법률적 공백은 여전하다는 지적입니다. 손효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4: 석달전 담당 경찰관이 장미란 씨 실종 신고를 자체 종결하면서 수색의 골든타임을 놓쳤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습니다. 초기 대응에 실패했다는 지적에 경찰은 뒤늦게 개선책을 마련했습니다. 담당자 홀로 사건을 종결하지 못하도록 관리자의 확인을 거치는 이중장치를 실종자 관리 시스템에 도입하겠다는 계획입니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이 같은 조치만으론 한계가 있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아동이나 치매 환자, 정신장애인의 실종 신고가 접수되면 경찰은 즉각 수색과 위치 추적에 나설 수 있습니다. 반면 성인은 강제 수색 규정이 없는 데다 일단 가출인으로 분류된 뒤 실종 여부를 따지게 됩니다. 결국 생존율을 좌우할 초기 추적에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5: 실종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나이에 꼭 차별을 두어서 신속한 공권력을 집행하고 행사하는 것의 기준이 될 필요는 없다.
4: 물론 단순 가출 신고까지 모두 수색에 나설 경우 경찰 인력 부담이 커지고 아동 등 취약계층 실종 수사에 공백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도 적지 않습니다. 범죄 혐의점이 확인될 때 적극적 수색을 보장하도록 법을 보완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됩니다.
6: 아동에 준해서 만약에 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경찰에게 인력이라든가 근무할 수 있는 여건 이것을 마련해 주지 않는 상태에서 엄청난 부담만 주는.
4: 현행 22대 국회엔 성인 실종도 강제 수색하게 하는 법안이 계류돼 있습니다. 현실적인 수사 여건을 고려하되 실종 사건 대응의 틀을 보완하는 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YTN 손유정입니다.
0: 제주에서 실종된 장미란 씨 가족이 제보를 위해 공개한 번호로 장난 전화를 한 10대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신음 소리를 들려주면 장 씨를 찾게 해주겠다며 무려 17차례나 연락한 걸로 조사됐습니다. 정영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7: 장미란 씨에 대한 수색이 공개로 전환되면서 가족들은 실낱 같은 희망을 걸고 실종자를 찾을 수 있는 단서를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공개된 번호로 걸려오는 장난 전화에 가족들의 가슴은 한 번 더 무너져 내렸습니다. 경찰은 장 씨 가족에게 수차례 장난 전화를 걸고 문자를 보낸 10대 남학생 A군을 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로 검거했습니다. A군은 신음소리를 들려주면 실종자를 찾게 해주겠다는 내용을 17차례 보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A군은 충동적으로 저지른 일이라며 범행을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을 금지하는 긴급 응급조치도 내렸는데 혐의를 인정한 만큼 추가 조사 없이 A군을 곧 송치할 예정입니다. 경찰은 허위 제보나 장난전화, 가짜뉴스 유포 등은 실종자 가족의 고통을 가중하는 중대한 2차 가해라고 경고했습니다. 이에 따라 2차 가해 행위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위법이 확인될 경우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라고 강조했습니다. YTN 정영수입니다.
0: 이재명 대통령이 성역 없는 부패 청산을 강조하며 공직기강 다잡기에 나섰습니다. 집권 2년 차, 임기 중반부 국정동력을 마련하기 위한 행보로 풀이됩니다. 임혜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8: 정부 출범 이후 처음 열린 반부패 정책협의회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성역 없는 부패 청산을 강조했습니다.
9: 부패 청산에는 여야 2편, 4편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명확한 원칙을 가지고 예외 없이 공정하게 그리고 엄정하게 정리해 나가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8: 특히 경제적 위상과 국력이 높아질수록 공공부문의 투명성과 공직사회의 청렴성은 더 엄격하게 요구된다고도 언급했습니다.
9: 2025년 기준으로 182개국 중에서 대한민국의 청렴도가 31위라고 합니다. 다른 건 다 10위권 안에 들어있는데 청렴도만 31위라고 하는 것은 조금은 부끄러운 일입니다.
8: 참모진 회의에서도 반칙과 불공정, 비정상을 바로잡는 중단 없는 개혁이 필요하다며 기강회의 경계를 주문했습니다.
9: 역대 정부들에서도 임기 초반에 긴장감이 느슨해지는 시기에 공직기강회의로 국민들의 신뢰를 잃는 사례가 자주 발생했습니다. 같은 우를 다시 범하지 않도록 과거의 사례들을 반면교사 삼아야 되겠습니다.
8: 연일 부정부패 근절 메시지.
10: 라디오 서울 부고 안내입니다. 연세대와 아세아연합신학대학교 졸업 후 20년간 마가교회를 충성되이 섬기셨던 김현식 전도사님께서 2026년 8월 6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장례 예배는 8월 15일 토요일 오후 3시 LA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의 교회에서 드립니다. 성도 여러분의 기도와 위로를 부탁드립니다. 문의는 213-516-2878입니다.

0: AM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 아침 뉴스 최강 앵커 라인업 AM 1650 라디오 서울이 4시를 알려드립니다.
2: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3: 네, 라디오는 내 친구. 앞서 예고해드린 대로 좀 유튜브 화면을 보시는 분들은 보이실 거예요. 우리 문선영의 머니토크의 주인공 우리 문선영 씨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4: 안녕하세요, 문선영입니다.
3: 안부를 떠나서 여전히 바쁘셨죠, 항상?
4: 별로 안 바빴어요.
3: 아, 그래요? 세미나도 하셔야 되고 뭐 이거저거 바쁘시잖아.
4: 그냥 일만 하고 있으니까 별로 안 바쁩니다.
3: 네. 근데 여기 신문 광고에 보니까 참 이 슬로건을 잘 만들었어요. 멋있게. 앞으로 30년을 함께한 은퇴 천재 문선영의 머니코트 토크. 이거 잘 만드신 것 같아요.
4: 앞으로 30년을 함께하는 제가 한 말이고요. 네네. 은퇴 천재는 손님이 하신 말씀인데 제가 좀 부끄럽기는 하지만 그래도 손님께서 그렇게 저기를 해주시니까 제가 너무 영광스럽고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은퇴 천재라는 표현을 제가 쓰고 있습니다.
3: 아니, 근데 그 은퇴 천재라는 게 굉장히 저거한 게 그만큼 특히나 손님이 말씀하셨다는 건 그만큼 본인이 느낀 점이 있고 은퇴하는 게 도움이 됐으니까 이분이 제일 좋다라는 그런 강한 표현 같아요, 저는.
4: 저희 손님들은 저를 많이 좋게 봐주십니다. 감사합니다.
3: 자, 오늘은 어떤 이야기로 풀어볼까요?
4: 오늘은 그렇지 않아도 제가 오늘 라디오 이제 간다고 하니까 오늘 롱텀 케어 얘기 좀 해주세요. 이런 요구가 들어왔습니다. 롱텀 케어가 혹시 어떤 롱텀 케어 상황 그러면 어떤 건지 혹시 아세요? 규정을.
3: 솔직히 말은 많이 들었는데 자세히는 모릅니다. 저조차도.
4: 롱텀 케어라는 거니까 케어가 아주 길게 필요하다라는 거잖아요.
3: 그렇죠.
4: 보통은 이제 완치가 되거나 그러지 않고 하는 건데 생활 기능이 있어요. 저희들이 뭘 마시거나 먹어야 되잖아요. 혼자서 이걸 먹을 수 있어야 돼요. 혼자서 이동할 수 있으셔야 되고요. 그리고 또 혼자서 샤워를 하시거나 아니면 옷을 갈아입거나 화장실을 혼자 가실 수 있으시거나 아니면 배변 조절을 하실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을 6가지 생활 기능이라고 그래요.
3: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평범한 생활이 당연한 건데
4: 가장 기본 생활.
3: 근데 이제 나이가 들고 그러면 그게 문제가 생기는
4: 거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느냐? 사망은 안 하시는데 옆에 사람이 누군가가 보조를 해드려야 돼요. 밥을 식사를 하시는데 도와드리거나 아니면은 화장실에 침대에서 내려오고 올라갈 때마다 누가 부축을 해주거나 그런 거죠. 이런 모든 것들을 필요하다 그러면 보통 우리가 이제 케어가 필요하다 그리고 이제 롱텀 케어 상황에 들어갔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제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만약에 내가 당장 혼자 식사를 못해서 누군가가 나를 밥을 먹여주거나 나를 이동을 시켜주거나 샤워를 시켜준다. 그러면 이거 누가 저를 도와줄 수 있나요? 결국에는 전문 요양하시는 분이 우리 집에 와서 해주시거나 아니면 내가 그런 시설로 들어가야 되는 거잖아요.
3: 그렇죠.
4: 그럼 이제 시설로 들어가게 되면 그게 공짜냐? 사람을 내가 부르면 집에 들어오면 공짜냐?
3: 페이를 해야죠.
4: 그죠? 이게 페이가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혹시 이제 그럼 페이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이렇게 내가 6가지 생활 기능 중에서 기본 중에서 2가지를 못해서 누군가의 도움을 받거나 내가 어떤 시설에 들어가서 양로 시설에 들어가서 받아야 된다 그러면 한 달에 내가 페이를 해야 되잖아. 한 얼마 정도가 페이가 될 거라고 페이해야 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3: 글쎄요. 뭐 잘은 모르지만 그 정도로 도와주면 미니멈 1,000불에서 2,000불 사이는 페이해야 되지 않나요? 아무리 안 줘도.
4: 아무도 사람을 못 구하실 거예요.
3: 그 액수에는.
4: 왜냐하면 그게 그분이 정말 저희가 그런 요양이 필요하다면 사실은 하루에 잠자는 시간 빼고는 제 옆에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3: 그러면 엄청나네요.
4: 그죠?
3: 미니멈으로만 따져도.
4: 그러니까 뭐 하루에 한 시간을 와서 돌봐주는 그런 차원이 아니죠.
3: 아니죠.
4: 하루에 세 시간만 오는 게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일들을 해주려면 적어도 하루에 세 끼인데 세 끼 중에서 두 끼는 누가 날 먹여줘야 된다라든지 화장실을 과연 몇 번을 가는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데이타임에 밤에 주무실 때는 빼더라도 그래 데이트함에 한 보통 3, 4번은 가지 않나요?
3: 그렇죠.
4: 그러니까 그런 것들. 그러니까 거의 올데이 이런 케어가 필요한 거기 때문에 1,500불 가지고는 사람을 구하지도 못하고 그런 시설에 못 들어가실 거예요.
3: 아니 그럼 그걸 어떻게 감당해요?
4: 7,500불 정도라고 얘기해요.
3: 에?
4: 한 달에. 와. 그 시설에 들어가면 7,500불. 와. 물론 예를 들어서 아주 그냥 기본적인 것만 해드리고 뭐 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내가 밥을 이제 저기 선생님 밥 드실 시간입니다. 왔는데 네네. 나 지금 밥 먹고 싶지 않아요. 그러면은 한 번 권하고 그다음에 예. 결국에는 밥을 서비스해 드리지 못하고 네. 그다음에 다음 끼니까지는 안 오시는데 네. 이런데 네. 기저귀를 좀 갈아야 돼. 침대가 좀 눅눅해졌는데 네. 아, 너무 창피한 일이지만 내가 침대를 이제 시트를 갈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네. 배를 눌렀는데 4시간 있다가 와야 되는데 이런 데는 보통 한 예, 예. 한
3: 네, 괜찮아요. 아니, 뭐 물 한 모금 들고 하세요. 괜찮습니다.
4: 네, 제가
3: 아니, 물 드시고 조금 있다 말하셔도 돼요. 생방송이란 게 이게 살아 있는 거예요. 괜찮습니다. 아니, 천천히 하세요. 그 왜냐하면 그 주로 저도 그렇지만 우리가 이게 말을 많이 하는 직업들은 워낙 성대를 쓰기 때문에 마르기도 하고 이거는 뭐 어떻게 보면 초자연적인 현상이니까 아무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저희도 노래하다가 사례 들리면 중간에 쓰고
4: 아 죄송합니다.
3: 그래. 네. 아니 죄송할 거 없어요. 예.
4: 롱텀 케어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이런 건강의 문제 네. 이상 징후가 나타나가지고 네. 정말 죄송합니다. 네, 네 그래서 예를 들면 나한테 그런 시설을 좀 그렇게 정말 아주 열악한 곳에 들어가시게 되면 네. 풀리 케어를 못 받는다라는 생각이 드시겠죠. 한 4,000불 정도라고 네네, 보시면 돼요. 네네. 근데 정말로 좋은 곳에 들어가셔서 네. 나에게 1대1로 거의 네. 나의 어시스턴트를 해줄 수 있는 그런 분들이다 그러면 한 네. 12,000까지도 가요. 그래서 캘리포니아에서 네. 평균 비용이 7,500이라고 이야기하는 게 나와요.
3: 네네.
4: 그럼 한 달에 7,500이면 보통 은퇴하시는 분들의 진짜 은퇴 플랜 자체가 무너져버리게 돼요.
3: 네네네.
4: 아시다시피 한인 커뮤니티에서 많은 사람들이 은퇴하고 나서 사시는데 만약에 집 페이오프가 다 되신 분이다.
3: 네네.
4: 그리고 이제 보험료 같은 것만 정산을 네. 해야 되고 자동차라든지 아니면은 여러 가지 기본적으로 필요한 유틸리티 네. 그리고 식비. 그런데 또 이제 뭐 식사만 하고 사시나 나가서 친구들도 만나시고 하는데 기본적으로 필요한 금액이 그래도 네. 아무리 없어도 집세를 안 내면 3,500, 4,000불은 가지고 살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3: 그렇죠. 예.
4: 그런데 그 정도 가지고 사는 게 또 평균이라고 하면은 네. 한 부부가 둘이서 사시는데 한쪽에서 만약에 롱텀 케어 상황에 처하게 된
3: 네.
4: 그렇게 되면 7,500이 필요하게 된 거예요.
3: 와, 엄청나시네요.
4: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냥 옆에서 돌봐주면 되지.
3: 네네.
4: 아유 너무 힘드세요. 다들 상상하시겠지만 그거 계속 옆에서 꼼짝달짝 못하고 그거 사실은 그리고 전문적으로 긴술을 배우신 분들이 간호보조사라든지 이런 분들이 사람을 들더라도 부축을 하더라도 잘 할 수 있는 거지
3: 네.
4: 일반인들이 정말 기운이 하나도 없으신 분들 신체를 움직일 수 없는 분들을 이동시킨다라는 게 그게 보통 힘든 일이 아니잖아요.
3: 네네.
4: 그러면 정말 어떻게 될까요? 한 분이라도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된다면 은퇴 자체가 무너지게 되죠.
3: 그렇죠.
4: 그래서 롱텀 케어를 준비해야 되는데 캘리포니아에서 50대 이후의 분들이 3명 중에 한 분이 롱텀 케어를 경험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가 되고 있죠. 통계상으로.
3: 예, 예.
4: 3명 중에 한 명이에요. 그만큼 수명은 길어졌는데 아프시면서 오래 사실 가능성은 더 넓어지게 된 거죠.
3: 예, 예.
4: 길어지게 된 거죠. 그래서 이 롱텀 케어를 반드시 준비해야 된다는 겁니다.
3: 아, 그러네요.
4: 네.
3: 정말 뭐 어떻게 보면 그 필수적이니까 가족의 유무와 관계없이 가족이 있다고 뭐 해결되는 것도 아니고 왜냐하면 가족들도
4: 못해요.
3: 또 일해야 되는 거 있고 자기
4: 그렇죠.
3: 생활이 있는데
4: 맞습니다.
3: 잠깐인데도
4: 네.
3: 그렇게 풀로 할 수는 없는 거군요.
4: 그렇죠. 그래서 이제 뭐 따님들이 뭐 어머님을 돌봐드린다든지 그런 경우도 있고 그리고 또 이제 나는 걱정 없어 메디컬이라든지 메디메디라든지 저소득에 저 이제 해당이 돼서 저소득의 혜택을 받으시는 분들은 이제 그런 부분들 좀 걱정을 안 하셔도 돼요.
3: 네네.
4: 근데 저소득이 아니다. 나는 메디칼이나 메디메디 저소득이 대상자가 아니다 하시는 분들은 이걸 반드시 준비해 놓으셔야 돼요.
3: 그러네요.
4: 네. 와. 근데 준비하는 게 힘드냐?
3: 예.
4: 힘들 수도 있지만 힘들지 않은 방법들을 오늘 말씀을 좀 드리려고
3: 해요.
4: 세 가지 방법이 있어요. 하나는 롱텀 케어 플랜을 가입을 하시는 거예요.
3: 아, 예.
4: 롱텀 케어 플랜을 가입을 하셔서 내가 내 거를 준비하는 거죠.
3: 네네.
4: 롱텀 케어가 진단을 받았을 때 네. 그로부터 혜택이 나올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하시는 것이 첫 번째 네. 방법이고
3: 그렇죠.
4: 두 번째 방법은 라이프 인슈런스 생명보험이 있으시면 그걸 활용해서 롱텀 케어 상황에서 돈을 만들어내는 방법들이 있어요.
3: 네네.
4: 이제 그게 두 번째 방법이고
3: 네.
4: 세 번째 방법은 내가 그냥 어뉴이티를 가입을 하셔서 돈이 자라나고 있거나 아니면 네. 따박따박 받아 쓰실 때 롱텀 케어일 때 그 돈을 네. 더 혜택을 많이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이 세 가지예요. 아니면 정말로 뭐 진짜 농에다가 그 침대 밑에다가 돈을 깔아놓고 내가 그걸 써야겠다 근데 이러신 분은 없으실 것 같고
3: 네.
4: 결국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롱텀 케어를 가입하시거나 아니면 라이프 인슈런스 생명보험이 가지고 계시면 아니면 지금이라도 가입을 하신다면 그걸 활용할 수 있는 방법 그리고 어뉴이티를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인데 이 세 가지의 장단점이 당연히 있죠.
3: 아, 그렇겠죠.
4: 그리고 또 네. 사람의 상황에 따라서 이게 맞는 분도 있고 맞지 않는 분들도 있죠.
3: 아.
4: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 그걸 다 비교해 드릴 수는 없고
3: 개별 상담을 하셔서 필요하신 그렇죠. 분한테 맞춤형으로
4: 그렇죠.
3: 예, 천재시니까.
4: 그러고 네. 또 하나는 이번에 또 토요일 날 제가 세미나를 해요.
3: 아, 언제 토요일 날 몇 시에 하나요?
4: 이번 주 토요일 날
3: 예.
4: LA 오피스에서
3: 아.
4: 그 윌셔의 에퀴터블 빌딩이죠.
3: 예, 그렇죠.
4: 저희 오피스에서 예. 오전 10시 30분에
3: 아 시간 좋네요.
4: 요 세미나입니다. 요 세미나.
3: 아, 요거 딱 필요한 거네.
4: 네.
3: 그러면.
4: 그래서 롱텀과 라이프 인슈런스와 생명보험과 어뉴이티를 내가 롱텀 때 어떻게 써야 되고 어떤 장단점이 있고 나에게 맞는 것은 무엇인지를
3: 아.
4: 딱 비교해 드릴 거예요.
3: 아, 정말 필요한 걸 거예요.
4: 네.
3: 사실 뭐 물론 은퇴는 누구나 다 하게 돼 있고 바람은 건강하길 바라지만 안타깝게도 내 몸이 내 몸 같지 않을 때가 있거든요.
4: 맞습니다.
3: 불의하게.
4: 네.
3: 그런 경우에는 이거는 꼭 가족이 됐건 내가 됐건 준비를 해놨다가
4: 네.
3: 그래야 주변 가족들도 덜 힘들고 마음의 부담도 없고 뭐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4: 그렇죠. 많은 분들이 아마 고민하실 거예요. 어떤 분들 이런 분들도 계세요. 아유 롱텀까지 뭐 가겠어. 그 전에 내가 뭐 아유 그냥 죽어버리면 되지.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을 해서
3: 아니요,
4: 그렇게
3: 뭐.
4: 실제로 말씀을 하시는
3: 아니,
4: 분들이
3: 뭐 그런
4: 계세요.
3: 경우 많아요.
4: 근데 그렇게 되지 않아요. 우리가 생각같이 죽고 싶을 때 빨리 죽지 못하고요.
3: 아유, 우리 저 어렸을 때도요.
4: 네.
3: 할머니들은 맨날 아이고 허리야 내가 빨리 죽어 없어져야지 이거는 아마 누구나 다 듣고 자랐을
4: 네,
3: 거예요.
4: 근데 사실 그게 일어나지 않아요.
3: 아, 안 일어나죠.
4: 일어나지 않아요.
3: 네.
4: 그리고 뭐 아프면은 뭐 나는 절대 안 아플 거야. 나는
3: 네.
4: 진짜 건강해. 내가 얼마나 운동을 열심히 하는데 근데 건강처럼 자신 못 하시는 게 없잖아요. 그죠?
3: 네, 네.
4: 그렇기 때문에 준비를 하셔야 되는데
3: 네.
4: 본인을 위해서도 그렇고 이게 또 가족을 위해서도 마찬가지예요.
3: 네.
4: 가족분들 아시겠지만 롱텀 케어 걸리신 이제 그 부모님이 그런 분들이 계시면 아마 지금 이런 상황에 처해 있는 우리 부모님을 모시고 있는 자녀분들이라면 이 고통이 얼마나 큰지를 아실 거고
3: 네.
4: 시간적인 고통 그리고 또 육체적인 고통도 있죠. 당연히 그런 서비스를 내가 이제 부모님을 돌봐드려야 되니까
3: 네네.
4: 세 번째는 재정적인 고통이에요.
3: 아 그렇죠.
4: 누군가 하나는 정말 집에 붙어가지고 하거나
3: 네네.
4: 아니면은 정말 요양시설을 보내드려야 되는데
3: 네네.
4: 결국에 이제 돈과 결부가 되는 거죠.
3: 네.
4: 그래서 나를 위해서 그리고 내 자녀를 위해서
3: 네.
4: 이런 준비를 해놓아야 되는데
3: 네.
4: 물론 새로 가입하시는 방법들도 있고요.
3: 네.
4: 무엇인가를 가지고 계시면 그것을 활용하는 방법도 있으니까
3: 네.
4: 뭐 특별히 가입하지 않아도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느냐 있습니다.
3: 네.
4: 그래서 이번 주 토요일 LA에
3: 네.
4: 이 오피스에서 10시 30분에
3: 네.
4: 세미나가 있으니까 정말 롱텀 케어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경험하고 또 얼마나 재정적인 부담감이 있는데 그 해결 방법은 무엇인지 그날 다 보여드릴게요.
3: 네, 여러분 예약 문의 전화 드리겠습니다. 616-827-9599 616-827-9599로 전화하셔서 일단 예약을 하시고 만일에 시간이 안 돼서 이 세미나에 참석을 못하시면 무엇이든지 언제든지 궁금한 점을 우리 문선영님에 연락하셔서 개별 상담은 가능하니까 스케줄 잡으셔서
4: 네.
3: 꼭 여러분들이 미리 준비해 놔야지 닥치고 나서 아이고 미리 해둘 거리라는 그런 후회는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4: 아 근데 방금 우리 진행자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제가 오전 오후 1시에 방금 전에 만나고 왔던 손님 얘기가
3: 하세요.
4: 돼요.
3: 예, 예.
4: 제가 어떤 얘기를 드렸냐면요. 그분과 얘기를 나누면서
3: 네.
4: 예를 들어서 몸이 좀 아프면
3: 네.
4: 건강관리 못하시는 분들이
3: 네, 네.
4: 아주 치명적으로 무슨 문제가 생기지 않는 한
3: 예,
4: 아,
3: 예,
4: 내가
3: 예.
4: 몸이 아프다는 걸 알면서
3: 네.
4: 아프고 나서부터라도 건강관리를 하실 수가 있어요.
3: 네,
4: 그죠?
3: 네, 네, 네, 네.
4: 다시 말해서 건강관리에 회복하는 경우도 생기죠.
3: 예.
4: 그런데 놀랍게도 이 롱텀케어는
3: 네.
4: 롱텀케어 진단을 받아버리잖아요.
3: 네, 네.
4: 그러면 어떤 플랜도 불가능해요.
3: 아.
4: 롱텀케어 플랜도 불가능하고요.
3: 네, 네.
4: 그다음에 롱텀케어 진단을 받아버리면
3: 네.
4: 라이프 인슈런스 불가능하고요.
3: 네.
4: 롱텀케어 진단을 받아버리면 제가 말씀드렸던 롱텀케어 상황에서 나오는 그 어뉴이티의 혜택도 받으실 수가 없어요.
3: 아,
4: 그러니까
3: 그렇구나.
4: 정말 일이 나기 전에 반드시 준비해야 되는 게 바로 이 롱텀 케어 관련된 플랜입니다.
3: 아, 그렇군요.
4: 네.
3: 네, 알겠습니다.
4: 오늘 당장.
3: 예, 알겠습니다. 너무 감사하고 다시 한번
4: 네.
3: 말씀드리면 이번 주 또 예약을 하시거나 궁금한 점 있으시면 616-827-9599 616-827-9599로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4: 그 전화번호 다시 한번 알려드릴게요.
3: 네.
4: 626-827-9599번입니다.
3: 네, 616-827-9599번입니다, 여러분.
4: 네.
3: 오늘도 감사합니다. 이렇게
4: 네.
3: 시간 내주셔서.
4: 감사합니다.
5: 안녕하세요, 문선영 씨. 저는 미스터 박입니다. 우리 아들이 문선영 씨 만나서 상담받고 뭐를 했다고 하면서 저에게 롱텀 케어를 준비해야 하니 꼭 한번 연락 한번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제 나이가 이미 74세인데 뭘 하겠습니까? 저는 젊어서 허리 수술 한번 했지만 골프도 치고 건강은 괜찮습니다. 아들이 롱텀 케어를 걱정하는 것이 제 와이프가 치매에 아주 일찍 걸렸고 또 신장이 안 좋아서 일찍 죽고 나니까 혼자 남은 제가 혹시라도 아플까 하는 생각하니까 걱정이 되겠죠. 아들은 자기 혼자인데 걔도 아주 바빠서 저를 매주 들여다보는 것도 안 되고 저도 아들에게 폐를 끼치고 싶은 마음도 없습니다. 혹시라도 제가 건강이 나빠지면 그냥 살고 있는 집을 팔아서 양로시설에 혼자 들어가며 가서 살면 된다고 생각하니까 별 걱정이 없는데 아들은 자꾸 미리 계획을 해야 한다고 재촉하네요. 저는 그냥 자동차 같은 것도 모두 폐업됐고 쓰는 돈은 그냥 혼자 먹는 것 그리고 골프 치러 나가는 것 정도인데 현재 소셜 연금으로 생활비하고 보험료하고 세금 내면 생활은 괜찮습니다. 조금은 부족하면 은행에 조금 있는 거 거기서 쓰면 되고 이렇게 해도 될 것 같은데 뭘 상담하려고 하는 걸까요?
6: 문선영의 머니톡.
7: 안녕하세요. 미국에서 여러분의 재정 상담과 플랜을 돕고 있는 문선영의 머니토크의 재정 전문가 문선영입니다. 네, 선생님 연락 잘 주셨습니다. 아드님이 준비성이 많으신 분인가 보네요. 홀로 계신 아버님에게 혹시라도 무슨 일이 생길 경우 당황하지 않도록 지금 준비하시라고 하는 것 같은데 다른 상황은 잘 모르겠고 일단 지금 롱텀 케어 상황이 여기서는 주제인 것 같습니다. 먼저 롱텀 케어 상황은 여섯 가지 생활 기능, 즉 혼자서 식사하시거나 혼자서 이동 또는 샤워, 의복을 갈아입고 화장실 그리고 배변 조절 이렇게 가장 기본적인 기능 중에서 두 가지 이상을 못하는 경우인데요. 당연히 누군가가 옆에서 간호를 해주시거나 병원에 계시거나 하는 상황이겠죠. 선생님께서 지금 건강하시다니 너무 다행이고 앞으로도 건강하시길 기원합니다. 다만 미국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미국에서 65세 이상 미국인의 70%가 평생 한 번 롱텀 케어 서비스를 필요로 한다고 합니다. 사실 놀라운 숫자죠. 물론 우리 한국 사람들은 미국의 어떤 뭐 일반적인 사람들하고 비교해도 평균적으로 건강한 편이고 건강관리가 아무래도 좀 뛰어나죠. 그러다 보니 준비가 좀 늦어지는 경향이 있는데요. 거기에 또 롱텀 케어 장기 요양이 필요한 사람의 48%는 유급 롱텀 케어 시설을 활용한다고 합니다. 이 롱텀 케어가 아시다시피 남가주에서는 평균 한 사람당 $7,500 정도를 예상하는데 롱텀 케어 시설에 들어가도 한 3년, 4년은 사신다는 게 평균인데 그럼 36만 불을 쓰게 된다는 계산이 나오죠. 자, 이 해결과 준비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선생님이 말씀하신 내가 집을 팔아서 가야지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고요. 반면 그때 그 상황에서 집을 급하게 팔고 또 경황이 없을 때 막 이리저리 준비하시느라 결국은 아드님이 또 좀 고생을 하시겠네요. 또 어떤 분은 그냥 은행에 안 쓰는 돈 50만 불이 있는데 그걸로 꺼내서 쓰면 충분하니까 그때가 사면 되겠지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여기에는 크게 두 가지 문제가 발생합니다. 첫째, 모든 게 그때 가서 상황에 맞닥뜨렸을 때 급하게 처분해야 되는 개념인데 당연히 미리 준비하는 것과는 결과가 다르겠죠. 집이 빨리 안 팔릴 수도 있고요. 또 집값을 제대로 못 받을 수도 있고 말이죠. 둘째는 돈의 가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8: 은행에 돈 50만 불이 있다지만 그 돈은 이자를 받지 않으면 결국 은행에 들어간 돈의 가치는 떨어지는 것처럼 집에 돈을 많이 페이했다고 하더라도 그 돈에는 이자를 받지 않기 때문에 돈의 가치가 오르는 것은 아니죠. 또한 집에 돈이 50만 불 쌓였다 한들 그 에퀴티 액수 때문에 집의 가치가 더 오르지 않는 것입니다. 롱텀 케어를 준비할 집과 은행에 있는 돈이라면 그대로 놔둘 것이 아니라 이자를 받을 수 있도록 해놓으면 롱텀 케어 상황이 되었을 때 바로 혜택을 받으면서 자란 나의 에코티, 자란 나의 은행 어카운트를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7: 또 롱텀 케어가 걸리지 않으면 더 좋겠죠. 그때는 내가 더 자라있는 나의 자산을 쓰거나 자녀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것이고요. 집을 고집할 것이냐, 다른 더 나은 대안을 고려해 볼 것이냐, 은행에 있는 돈을 그냥 잠자게 해두고 의료보료 다 쓸 것이냐, 은행에 있는 돈도 일으켜 세워서 이자를 받고 자라게 해서 더 불려서 준비를 해놓을 것이냐, 이 중에 무엇을 선택하는 게 현명할까요? 현재 롱텀 케어 상황을 준비할 수 있는 방법은 결국 롱텀 케어 플랜을 가입하시거나 생명보험을 가입하여 리빙 베네핏 중에 롱텀 케어 상황일 때 받는 혜택을 받으시거나 세 번째 평생 고정으로 월급처럼 받을 수 있는 어뉴티에서 롱텀 케어 상황 시 두 배가 지급되는 플랜을 가입하는 건데 그냥 순수하게 롱텀 케어만 준비하신다면 1번 롱텀 케어 플랜이 혹시 롱텀 케어가 걸리지 않아도 이자를 받고 자라거나 자녀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가능성까지 생각하신다면 2번 생명보험과 3번 어뉴티를 고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6: 문선영의 머니토크.
7: 결국 준비하느냐 그냥 상황에 닥쳐서 해결책을 찾느냐에 단순한 문제처럼 보이지만 돈을 굴리느냐 더 많이 불리고 남겨주느냐의 문제까지도 될 수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꼭 상담을 권해드립니다. 앞으로 30년을 함께할 저 문선영과 저희 매니저님들과 함께 꼭 상담 받아보십시오.
6: 잠깐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0: 안녕하세요. 미국에서 여러분의 재정 상담과 재정 플랜을 돕고 있는 문선영의 머니토크의 문선영입니다. 자, 오늘의 사연은 이렇습니다.
1: 안녕하세요. 문선영 씨. 저는 46세 뉴저지에 살고 있는 에스더입니다. 저희 72세 어머님이 오래된 생명보험을 가지고 계셨는데 얼마 전에 어머니께서 전화를 주셨습니다. 그동안 150불씩 내던 생명보험이 갑자기 830불을 내야 한다고 편지를 받았다고 하시는데 어머님 플랜을 도와주셨던 에이전트가 이제 은퇴를 했는지 살아는 계시는지 연락도 안 되고 150불씩 내면서 한 번에 830불을 또 내라고 하니 어떻게 해야 하는지 당황하시더라고요. 물론 저도 당황했습니다. 어머님이 사망하시면 30만 불이 나오는 보험인데 어머님 40대 후반에 들어놓으셨고 지금 거의 25년 넘게 내셨는데 도대체 어떻게 된 영문인지 모르겠습니다. 보험회사에 전화를 했더니 에이전트하고 연락하라는데 에이전트가 연락이 안 되는데 답답해 죽겠습니다. 도대체 뭘 어떻게 알아봐야 하는 건지요. 보험을 취소하는 게 나을까요? 문선영 씨가 답변을 가장 정확하게 해주실 것 같아서 이렇게 문의드립니다.
0: 문선영의 머니톡. 네, 25년 넘게 가지고 있는 생명보험회사에서 갑작스럽게 영문을 알 수 없이 보험료를 더 내라는 편지가 날라오면 아우 당연히 답답하시죠. 제가 지금 에스더 씨 어머님의 생명보험 팔러시 북이나 스테인머니 없기 때문에 정확하게 어떤 종류의 보험인지 정확하게 말씀드리지 못하는 한계가 있지만 그래도 몇 가지 알아보셔야 할 것 혹은 제가 알아봐 드릴 수 있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5년 넘게 가지고 있는 생명보험의 보험료를 갑자기 더 내라고 편지가 날라오는 경우는 보험의 디자인이 잘못됐거나 보험 안에서 자란 캐시밸류가 예상대로 충분히 자라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보험료를 중간에 더 내라고 하는 게 맞지 않지요. 아니, 그렇게 보험 설계를 해서 손님을 드리면 안 되죠. 원래 보험료라는 것이 나이가 들어가면서 점차 사망할 확률이 높으니까 보험료가 점차 올라가는 게 맞습니다. 다만 매년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보험료를 매년 높이면 가입자 입장에서 매년 부담감이 커지겠죠. 그래서 원래 캐시 밸류가 쌓이는 보험에서는 딱 적정선에 고정된 보험료를 액수를 정해놓고 보험료를 나이에 따라서 올려서 청구하지 않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 내는 보험료는 사실 순수 보험료보다 조금 높게 책정이 됩니다. 그래서 젊은 나이 시절 보험료가 모두 다 보험료로 사라지지 않고 남은 금액의 이자를 받아서 쌓이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어카운트 밸류 혹은 캐시 밸류이죠. 시간이 가면서 쌓이는 이 어카운트 밸류가 충분하기 때문에 100세까지 보험료를 올리지 않고도 자체적으로 충분히 보험이 유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머님 보험료가 엑스트라로 더 내라고 온 경우 가능한 시나리오는 다음 몇 가지일 것 같습니다. 첫째, 어머님의 보험료가 애초에 너무 낮게 내는 것으로 디자인이 된 경우입니다. 다시 말해 30만 불짜리 생명보험을 가입하시는데 당시 보험료가 부담이 돼서 적은 금액으로 보험을 일단 가입시키는 경우입니다. 결국 내가 낸 돈에서 보험료를 빼고 충분한 돈이 남아서 이자를 받지 못하고 쌓이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 나이가 들면 보험료를 올려야 되는 경우이죠. 두 번째는 혹시라도 어머니께서 애초 계획대로 보험료를 내지 않으셨거나 어카운트 밸류에서 많은 돈을 찾아 쓰신 적이 있으시면 예정대로 보험이 유지되지 못하고 결국 언젠가는 이 보험을 유지하기 위해 보험료를 올릴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이것도 아니라면 세 번째, 이 보험 자체가 이자를 받는 방식이 주식에 따라서 오르고 내린 이자를 그대로 받는 변동이자 variable interest를 받는 상품이라면 주식 상황에 따라서 어카운트 밸류가 자라기도 하지만 떨어지기도 하고 그에 따라 보험료를 더 내야 하는 경우도 생기게 되죠. 문선영의 머니토크. 에스더 씨와 어머니의 답답한 심정을 10분 이해합니다. 또 에이전트도 연락이 안 되니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지 걱정이실 텐데 연락 잘 주셨고요. 일단 어머님의 보험 팔러시나 스테이먼을 보내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검토하고 정확히 어떤 보험, 어떤 상황인지를 보고 그냥 취소하기 전에 보험을 유지하면서 플랜을 변경하는 방법, 혹시라도 30만 불을 20만 불로 낮춰서라도 유지하는 방법 등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을 뭐라도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부모님이 오래전 가입하신 생명보험 꼭 잘 지키고 활용할 수 있도록 문선영의 머니토크 팀이 돕겠습니다. 잠깐!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2: 이 방송은 환경을 지키기 위한 공익광고입니다. 우리가 쓰는 전기와 물일 회용품 하나하나가 지구의 미래를 바꿉니다. 사용하지 않는 불은 끄고 물은 꼭 잠그고 쓰레기는 재활용과 일반 쓰레기로 나눠버려 주세요. 가능하면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가까운 거리는 걸어서 이동해 보세요. 오늘의 작은 실천이 우리 아이들의 내일을 지킵니다. 더 따뜻한 한인 커뮤니티 여러분의 참여로 시작됩니다. 이 내용은 공익 광고이며 AM 1650 라디오 서울에서 전해드립니다. 이 방송은 지역사회를 위한 공익 광고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도움의 손길을 기다리는 이웃들이 있습니다. 푸드뱅크 시니어 센터 청소년 프로그램 등에서 자원봉사자를 항상 기다립니다. 하루 한두 시간의 나눔이 누군가에게는 큰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더 따뜻한 한인 커뮤니티 여러분의 참여로 시작됩니다. 이 내용은 공익 광고이며 AM 1650 라디오 서울에서 전해드립니다. 이 방송은 교육을 위한 공익 광고입니다. 아이들의 성적과 진로보다 더 중요한 것은 부모의 관심과 대화입니다. 학교에서 보내오는 알림장과 공지 꼭 읽어보시고 교사와 자주 소통해주세요. 성인들을 위한 영어 직업 교육 과정도 지역 커뮤니티 칼리지에서 저렴하게 제공되고 있습니다. 배움에는 나이가 없습니다. 지금이 바로 시작할 때입니다. 이 내용은 공익 광고이며 AM 1650 라디오 서울에서 전해드립니다. 이 방송은 지역 문화를 위한 공익 광고입니다. LA 곳곳에서는 주말마다 다양한 공연과 전시가족 프로그램이 열리고 있습니다. 도서관과 공원문화센터의 무료 저렴한 행사 정보를 한 번만 검색해보세요. 아이들과 함께 동네 축제에 참여하면 가족의 추억과 이웃과의 정이 함께 쌓입니다. 지역 문화를 즐기는 것이 곧 지역사회를 지키는 힘입니다. 이 내용은 공익광고이며 AM 1650 라디오 서울에서 전해드립니다. 이 방송은 안전을 위한 공익광고입니다. 최근 정부나 은행을 사칭해 돈을 요구하는 전화문자 사기가 늘고 있습니다. 정부 기관과 은행은 기프트 카드나 즉시 송금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의심스러운 연락을 받으면 혼자 결정하지 말고 가족이나 경찰에 먼저 확인하세요. 경기를 늦추지 않는 것이 나와 가족의 재산을 지키는 첫 걸음입니다. 이 내용은 공익 광고이며 AM 1650 라디오 서울에서 전해드립니다.
3: 이 방송은 교통안전 공익 광고입니다. LA 도로 위에서 한순간의 부주의는 평생의 후회가 될 수 있습니다. 운전 중에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제한 속도를 지켜주세요. 횡단보도 앞에서는 항상 서서 보행자를 먼저 보내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배려가 이웃의 생명을 지킵니다. 이 내용은 공익 광고이며 AM 1650 라디오 서울에서 전해드립니다.
4: 뭐니 뭐니 해도 머니가 정말 소중하죠. 우리 할아버지께서 좋아하시는 할머니도 계시고요. 아저씨가 좋아하는 아주 머니도 있는데 요즘 진짜 머니가 정말 힘들어. 물가가 왜 이렇게 오르고요. 그리고 미래에 대한 불안도 있고 그래서 잘 뭔가를 좀 준비를 해놔야 되는데 나이가 들면서 내가 들고 있는 생명보험 계속 유지해야 하나 해지해야 하나 고민되시는 분들 참 많으시죠. 자,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재정 고민을 시원하게 해결해 주실 분을 모셨습니다. 문선영의 머니터크, 바로 문선영의 재정 전문가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5: 안녕하세요. 네. 머니머니 중에서 할머니는 저는 생각지도 못했는데 역시 재치가 대단하십니다.
4: 그리고 또 네. 있어요. 우리가 많이 찾죠. 에그머니.
5: 에그머니.
4: 준비를 안 해놓으면 이게 진짜 어떻게 해? 이 계란을 잘 분산을 해서 네. 분산 투자도 해야 되고 그러는데.
5: 맞습니다.
4: 알도 잘 까야 되는데. 이게 정말 힘들어요. 네. 진짜. 나는 왜 이렇게
5: 미련하신 재치십니다.
4: 아닙니다. 네네. 아니 그래서요. 네. 실제로 나이가 들면서 기존에 가입해둔 생명보험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다고 들었어요. 네. 보통 어떤 경우에 이런 고민을 가장 많이 하게 되나요?
5: 아, 뭐 보통 이렇죠. 뭐 예를 들어서 내가 나이가 많이 들었는데 네. 첫 번째는 내가 자녀들한테 이 생명보험을 물려줄 필요가 없는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네. 이제 자녀분들 다 뭐 크셨고 그리고 아유 이 정도는 뭐 물려주지 않아도 돼 라고 네. 생각하시는 분들이 이제 생명보험에 대해서 고민을 하시죠. 내가 과연 이거 킵해야 되나 아니면 없애야 되나 네. 그런 분들도 계시고 또 한 분들은 아, 젊었을 때는 일을 했었기 때문에 생명보험을 가입을 해서 돈이 나가는 줄 몰랐는데
6: 네.
5: 은퇴를 하고 나니까
6: 네.
5: 이제 인컴이 이제 딱 어느 정도 눈에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소셜 연금 딱 그거 받아가서 하시는데 이 보험료 내가 계속 내야 되나?
6: 네. 뭐
5: 이런 생각도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6: 네.
5: 그러니까 이제 보험료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 세 번째는 혹시 내가 메디칼 같은 혜택을 받아야 되는데 이 생명보험 가지고 있으면 메디칼 혜택 못 받는 거 아니야? 라고 또 고민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6: 네.
5: 그래서 나이가 드시면서 생명보험에 고민하시는 분이 세 가지 계신 것 같아요.
6: 네. 네. 궁금합니다. 그렇다면 그 답은 어떻게 되나? 그
5: 네. 그럼 첫 번째 네. 말씀을 드려볼까요?
6: 네.
5: 첫 번째 말씀은 이제 자녀분들한테 필요가 없는데 이거 나 어떻게 해야 되나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아, 생명보험이 물론 자녀한테도 도움이 되려고 처음에 이제 가입들을 하시잖아요. 나이가
6: 네.
5: 이제 좀 젊으셨을 때는
6: 네.
5: 자녀분들도 어리고 하니까 이제 책임감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나이가 드시고 자녀분들 다 크고 엄마 아빠 우리 거 필요 없어요 하시는 분들도 계시단 말이죠. 그랬을 때는 사실 생명보험에서 자녀를 위한 게 아니라 나를 위해서 쓸 수도 있어요.
6: 네.
5: 첫 번째 방법은 무엇보다도 캐시 밸류가 있는 라이프 인슈런스였다. 그럼 그 캐시 밸류를 내가 꺼내가지고
6: 네.
5: 나를 위해서 나의 인컴으로 만들지 않고도 쓸 수 있는 방법들이 있지만 인컴처럼 쓰는 거죠.
6: 네.
5: 이런 방법이 있고 또 두 번째는 혹시라도 내가 이제 나이가 드시면 뭐가 걱정이냐면 건강 중에서 이제 혼자서 생활하지 못하시게 되면 롱텀
6: 아,
5: 케어 상황으로 들어간다고 그러잖아요.
6: 그쵸.
5: 그럴 때 이거 돈을 내가 어떻게 감당해야 되나 이제 걱정이 되신단 말이죠.
6: 네.
5: 사망할 때 나오는 돈이
6: 네.
5: 내가 살아있는 중간에도 찾아 쓸 수가 있어요. 내가 사망하는
6: 네.
5: 돈을 받을 수가 있어요. 자녀한테 주는 게 아니라 내가 받는데
6: 네.
5: 어떤 경우에 그러냐면 롱텀 케어 상황에 진단을 받았을 때 사망보상금을 내가 받는 거예요. 그럼 예를 들어 30만 불이라는 사망 보상금을 젊었을 때 들어놨다.
6: 네.
5: 그런데 이 생명보험이 애들은 필요가 없다.
6: 네.
5: 뭐 애들 뭐 줄 필요 있나 내가 다 키워놨는데 그런데 그 30만 불을 그냥

0: 20대 30대가 엄마가 나 이거 생명보험 있는데 나 못 내겠다 그러면 엄마 그거 취소해 라고 얘기하고 네. 엄마 뭘 그런 거를 우리 때문에 들었어
1: 그런 엄마 얘기도 괜찮아 하지 마 이런
0: 맞아요
1: 아유, 왜 중요한 얘기를 해 막 이러면서
0: 맞아요 맞아요 20대 30대는 그럴 수 있어요 네. 그런데 이제 40대 50대가 되면 우리 생각이 어떻게 되냐면요 이제, 네. 부모님도 대단한 현명하시다 네. 어떻게 이걸 준비해 놓으셨을까 네, 네. 너무 감사한 일이거든요. 네. 그래서 어떤 생각을 하시냐면 엄마 200불 그러면 내가 낼게.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네.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부모님이 혹시라도 다 안 쓰시고 사망하시는데 30만 불이 나오는데 자녀 입장에서 200불 내는 거 그거 가능할까 안 가능할까?
1: 가능하죠.
0: 당연히 가능하죠.
1: 그럼요.
0: 어떤 자녀분들은 이래요. 제가 이제 부모님의 그 생명보험을 설명해 드리고 자녀분들에게 본인들이 내시겠다고 이제 동의를 받으시면서 네. 이제 딱 상담을 끝내고 나오잖아요. 그러면 네. 아드님들이 이제 배웅하러 저랑 같이 나온단 말이죠. 네. 나오면서 혹시 우리 네. 부모님 혹시 50만 불로 올리면 얼마 되는지 알려주세요. 그러기도 해요. 네. 그러니까 내가 돈을 더 내더라도 네. 50만 불로 올릴 수 있으면 더 좋다라는 거죠. 네. 그거 정말 바람직하지 않습니까? 네. 자녀가 부모님의 생명보험금을 내줄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그럼요. 오픈해서 한번 얘기해 보시면 어떨까. 네. 그러니까 본인을 위한 플랜으로 찾아 쓰시는 거나 롱텀 케어 때 받아 쓰시는 플랜으로 바꿀 수도 있고 네. 동시에 자녀분들이 돈을 더 낼 수 있도록 해서 네. 하는 방법이 있는 거고요. 네. 그러니까 세 번째가 이제 문제가 메디칼. 네. 메디칼 때문에 이제 그 정말 그야말로 저소득 혜택을 받으셔야 되는데 네. 혹시 내가 재산을 보고를 하거나 인컴을 보고할 때 이후 생명보험이 좀 문제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시는 분들 계세요. 네. 첫 번째 원칙적으로는 문제가 되지 않아요. 네. 생명보험을 가지고 계시는 것 자체가 우리가 사는 집 하나가 지금 현재 2026년을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2026년에 집 한 채 내가 살고 있는 집이 우리 메디칼 받는데 아무런 장애가 되지 않거든요. 그런데 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을 막 파시는 분들도 계세요. 네. 그리고 또 뭐 아들 이름으로 막 넘기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라이프 인슈런스도 사실 원칙적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나 그래도 이거 마음이 불안하거나 네, 나 싫다 네. 그러면 이 라이프 인슈런스에는 가입자라는 게 있고요. 우리 부모님들이 가입을 하셨으니까 가입자죠. 네. 라이프 인슈런스에 가입을 하시면서 돈을 내는 사람이 따로일 수도 있고 네. 라이프 인슈런스의 소유권인 오너라고 그래요. 오너. 이 오너가 마치 비즈니스 오너 이런 것처럼 오너가 자녀분들한테 넘겨드릴 수가 있어요. 네. 그런 방법을 좀 쓰시게 되면 네. 라이프 인슈런스 따로 이제 굳이 보고 안 하셔도 되는 상황이 되거든요. 네. 그래서 방법이 있다. 네. 꼭 반드시 취소 메디카를 유지하고 싶으신데 혹은 신청하고 싶으신데 네. 라이프 인슈런스 내가 해약해야 됩니까? 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거죠. 네. 근데 여기서 이제 조심하셔야 될 게 네. 그러면 내 라이프 인슈런스는 애들이 돈을 낼 수 있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 이게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내가 사망했을 때만 혜택이 되는 거지 내가 롱텀 케어 걸렸을 때는 못 받습니다. 이제 이런 플랜들이 예전에 든 플랜들이에요. 네. 사실 지금 어떤 시대냐면요. 며느리나 똑똑한 따님이나 아드님들은 자제분들이 저를 찾아와서 부모님의 라이프 인슈런스를 가입을 하려고 해요. 네. 왜 그러냐면 뭐 부모님이 설마 막 빨리 돌아가셔서 내가 그 돈을 받아야겠다 이 생각으로 하는 게 아니죠. 네. 혹시라도 우리 부모님들 롱텀 케어 걸리면 그거 진짜 내가 네. 직장 생활하면서 나 가정 생활하는 것도 요즘 힘든데 부모님 내가 준비할 수 있을까? 이제 고민이신 거죠. 네. 그런데 생명보험이라도 지금 가입해야겠구나 하는 생각으로 오시는 분들이 계세요. 네. 그러면 건강만 좋으시면 가입하시는데 문제 없고요. 네. 뭐 보통 68세까지도 가입을 하세요. 그리고 네. 동시에 물론 70세도 가입을 합니다만 동시에 건강이 좋으셔야 돼요. 건강이 안 좋으면 안 돼요. 네. 건강이 안 좋으면 아무리 돈을 많이 낸다고 하더라도 네. 실제로 네. 보험회사에서 가입을 해주지 않는 경우가 생기겠죠. 네. 그래서 만약에 건강하시면 그런 기존의 라이프 인슈런스, 오래된 라이프 인슈런스에 네. 만약에 내가 롱텀 케어 때 받는 혜택이 없다 네. 그러시면 그런 라이프 인슈런스로 바꿀 수도 있어요. 다시. 그러니까 네. 옛날에 집에서 새 집으로 이사 가는 것처럼 이렇게 네. 바꿀 수가 있어요. 그래서 좀 상담을 해보시면 지혜롭게 그냥 무조건 취소하거나 무조건 나 모르겠다 하지 마시고 제가 방법들을 상황에 맞게끔 설명을 해드릴 수가 있죠. 또 이런 분들

0: 도 계세요. 생명보험 중에서 왜 그냥 없어지는 보험이 아니라 돈이 쌓는 보험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돈이 쌓여 있는 거죠. 그런 생명보험의 경우에는 거기에 캐시 밸류를 내가 나를 위한 롱텀 케어가 되는 생명보험으로 옮기려고 하니까 건강이 이미 나빠져서 가입을 안 시켜주더라. 근데 캐시 밸류가 있단 말이죠. 그것을 어뉴티로 옮기는 것도 있어요. 어뉴티로 옮기게 되면 내가 마치 내 은퇴 플랜처럼 그냥 생명보험 다 찾아 쓰는 거예요. 세금을 옮길 때는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됩니다. 동시에 혹시라도 롱텀 케어가 걸리게 되면 내가 예를 들어서 한 달에 2,000불씩이 나오기로 했다. 생명보험을 어뉴티로 옮겨서 한 달에 2,000불을 받기로 했다. 그런데 롱텀 케어가 상황이 되면 4,000불로 두 배로 나오는 그런 플랜들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할수 있는,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되게 많죠. 다만 내가 이런 정보를 알고 있느냐, 그 제대로 된 전문가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이게 이제 선택이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1: 뭐 개인마다 다 다르겠지만 우리 문선영 재정 전문가가 보실 때는 얼마 정도를 해놔야지 이게 어뉴이티 받다가 나중에 롱텀 케어 되면 두 배로 늘어나고 그럴 수 있을까요? 얼마
0: 그럼요.
1: 얼매?
0: 이게 또 나이에 따라 달라요. 그리고 또 잉컴에 따라 다르고, 만약에 어떤 분이 예를 들어서 내가 혼자 살고 있는 사람인데 한 달에 5,000불이 나온다. 그런데 5,000불 정도인데 그 정도면은 뭐 사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죠. 나 연세가 뭐 예를 들어서 68세 정도 됐다. 그런데 내가 혹시라도 롱텀 케어 때문에 좀 걱정이 된다. 근데 롱텀 케어 보통 시설이 들어가면 한 달에 얼마인지 아세요?
1: 얼마입니까?
0: 보통 한 7,500불이에요. 한 달에 한 사람에.
1: 세상에,
0: 평균 남가주가. 그러면 7,500불이면 내가 5,000불로 지금 사는 건 괜찮은데 한 2,500불이 모자라겠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분들은 뭐 예를 들어서 롱텀 케어 때 생활비가 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시거나, 그러면 뭐 나이에 따라 다르고 롱텀 케어가 또 언제 걸릴지 따라 다르지만 뭐 10만 불, 20만 불그 정도로도 충분히 어뉴이티 들어가가지고 이제 그런 게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상황을 좀 봐야 돼요. 그리고 그분의 인컴이 또 얼마가 더 필요한지에 따라서 들어가는 돈도 달라진다. 이제 이렇게 하기 때문에 방금 드린 거는 예를 드린 거고요. 무조건 전화 주시고 상담 한번 해보시면 없는 방법도 만들어 드릴 수 있습니다.
1: 이 플랜이 요즘은 정말 다양해져서 꼭 생명보험 예전의 개념하고 전혀 다르네요. 어뉴이티 그리고 롱텀 케어까지.
0: 전화번호 먼저 알려드릴까요? 제가 먼저 말씀드리면 626-827-9599, 626-827-9599번입니다.
1: 626-827-9599 문선영의 머니터크. 구글이나 이런 데 검색엔진에서 문선영의 머니터크 치시면 문선영 씨 여러 가지 인포메이션이 다 나오니까요. 참고하시기
0: 맞습니다.
1: 바라겠고요. 오늘 말씀해주신 내용 외에도 더 자세한 재정보험 정보를 얻고 싶어하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8월에 세미나를 준비를 하셨다고요?
0: 맞아요. 8월에 저희가 진짜 세미나 많이 하기로 유명하지 않습니까? 근데 8월에도 정말 세미나를 합니다. 많은 분들에게 무엇보다도 정보가 필요하다. 이제 이 개념 때문에 하는데요. 제가 먼저 말씀드리면 이번에는 라팔마, 세리토스, LA, 샌디에고 이네 군데에서 세미나를 합니다. 8월 중에. 먼저 8월 10일 월요일에는 오전 10시 30분에 은퇴 필수 아이 템이라고 불리우는 어뉴이티에 대한 모든 궁금증 다 해결해 드리고요. 내가 401k나 IRA에 있거나 아니면 CD에 있는 돈을 어떻게 어뉴이티로 내가 옮길 것인가,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해드립니다. 그리고 또 13일에는 목요일입니다. 6시 30분에는 세리토스에서 부동산을 해결하고 은퇴를 수립하는 100일의 약속이라는 또 그런 세미나를 또 하고요. 그리고 15일 LA에서 저녁에 하는 세미나예요. LA에서도 사람들이 또 이제 또 오셔야 되니까 이제 그런 분들은 어떤 세미나를 하게 되냐면요. LA는 저희 LA 오피스예요. 다시 말해서 에퀴터블 빌딩인데요. 15일에 롱텀 케어에 대한 세미나를 죄송합니다. 그날 15일이 토요일인데 오전 10시 30분에 롱텀 케어
1: 네.
0: 어떤 방법들이 있는지 내가 꼭 네. 반드시 롱텀 케어 플랜을 들어야 될까? 안 그러셔도 되는 분도 계세요.
1: 네.
0: 그러니까 이런 방법들에 대해서 하고요. 그다음에 20일 목요일에는 샌디에고에서 롱텀 케어, 27일 라팔마는 또 롱텀 케어 세미나를 합니다. 근데 이게 지금 정보가 한꺼번에 많이 나가니까 네. 되게 헷갈리실 것 같아요.
1: 네.
0: 그래서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1: 네.
0: 그냥 저한테 전화 주시면
1: 네.
0: 제가 어떤 일정이든지 간에 다 보내드릴 거고요.
1: 네.
0: 그리고 또 신문이나 요즘 많이 방송에도 나가고 있으니까 세미나 귀담아 들어서 꼭 한번 찾아주시면 좋겠습니다.
1: 네. 626-827-9599 626-827-9599 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0: 네.
1: 나이 들어가지고 롱텀 케어를 받아야 되는데 그게 안 되면 요즘은 또 네. 애매한 게 힘들다고 그러더라고요. 아예 그냥 메디컬을 받든가
0: 맞아요.
1: 돈이 많든가 해야 되는데
0: 맞아요.
1: 애매해서 나중에 아프면 그냥 의료비로 다 나가고
0: 맞아요.
1: 네.
0: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트럼프 정부 시대다 보니까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좀 그야말로 혜택들이 좀 많이 줄어든다라든지 변화가 좀 있었는데 뭐 트럼프 시대가 끝나면은 괜찮겠지라고 생각하시지만 끝나면은 좀 더 나아지는 부분도 있겠죠 당연히
1: 네.
0: 하지만 어쨌든 준비는 하셔야 돼요. 왜냐면 롱텀 케어를 나라와 뭐 정부가 책임져 주지 않거든요.
1: 네.
0: 거기에다가 또 내가 책임질 수 있는가라는
1: 네.
0: 게 뭐 돈 있으니까 그거 다 쓰면 되지라고
1: 네.
0: 생각하시는 분도 있지만
1: 네.
0: 준비를 해놓으면
1: 네.
0: 내 돈을 있는 돈을 다 쓰는 게 아니라 있는 돈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플랜으로 만들어 드리니까
1: 네.
0: 너무 필요하고 또 좋은 부분이죠.
1: 아, 좋은 플랜들이 많으니까
0: 네.
1: 각각에 맞게 이렇게 상의를 하셔가지고 정하시면
0: 네.
1: 되겠습니다.
0: 네.
1: 그래도 어누이티 이런 거 탁 해놓으면 얼마나 든든하겠어요.
0: 아, 그럼요.
1: 네.
0: 제가 그 만난 손님 중에서 한 분이 CPA 출신이신데
1: 네.
0: 이분이 1세대 그야말로 이민 1세대 CPA라서
1: 네.
0: 본인이 CPA이셨지만 많은 분들이 실제로 세금을 내지 않으셨던 거예요.
1: 네.
0: 그래서 이제 너무 답답하시면서도 일을 하셨는데 지금 은퇴하셨습니다. 벌써
1: 네.
0: 이미 15년 전에 은퇴하신 분인데 이분께서 그러시더라고요. 나도 몰랐지만 어쨌든 나도 세금을 내고 나서 소셜 연금을 지금 받고 있는데 소셜 연금이 내가 뭐 생활비가 부족한 사람이 아니어도
1: 네.
0: 그 돈이 그만큼 따박따박 들어오는 것처럼 효자가 없더라.
1: 아, 그럼요.
0: 그런데 소셜 연금으로도 불가능하기 때문에 요즘 분들은 반드시
1: 네.
0: 어뉴이티 같은 거 하나 해 놓으시면
1: 네.
0: 너무 좋죠.
1: 그렇죠.
0: 네.
1: 잘 키운 효자 효녀가 있으면 아니 저는
0: 잘된 어뉴이티 네. 하나 잘된 라이프 인슈런스 하나 열 효자
1: 네.
0: 부럽지 않다 뭐 이렇게 되는 거겠죠.
1: 그거 진짜 마음에
0: 네.
1: 드는데요.
0: 네.
1: 저는 늘 부모님께 용돈을 한국으로 보내드렸어요.
0: 네.
1: 그랬더니 아버님이 세상에 그거를 적금을 들어놔서
0: 와우.
1: 돌아가시기 1년 전에 저한테 그거를 언니 오빠 모르게 넘겨주셨어요. 좀 너무 감동을 받았어.
0: 와.
1: 야, 그걸 그대로 모아서.
0: 그러니까 우리 수행자님은 효녀시고
1: 네.
0: 아버님은
1: 네.
0: 현명한 분이시네요. 돈나무를
1: 네.
0: 심으셨네요.
1: 네.
0: 와.
1: 야, 진짜.
0: 네.
1: 자, 돈에 또 마음이 실린다고 그러죠.
0: 네.
1: 네. 요거를 잘 정리를 해놔야 은퇴 생활도 그리고 자녀분에게도 가족에게도 현명한 방법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0: 네.
1: 문선영의 머니터크 8월에 아주 좋은 세미나들이 있으니까요. 문의번호 626-827-9599
0: 626-827-9599로
1: 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 네.

0: 안녕하세요. 미국에서 여러분의 재정 상담과 플랜을 돕고 있는 문선영의 머니터키 재정 전문가 문선영입니다. 오늘은 그동안 수많은 세미나를 통해서 세미나 현장에서 가장 많이 들어왔던 질문들, 그리고 손님들이 저에게 보내주신 질문들을 정리해서 이 어뉘티 질문에 대한 답변의 시간으로 꾸며보겠습니다. 자, 기대하십시오. 시작합니다.
1: 어뉴니티가 내가 다 찾아 쓰기 전에 죽으면은 정부가 돈을 가져간다고 말도 있고 내 원금만 돌려주고 이자 받은 것은 남겨주지 못한다고 하던데 이게 맞나요?
0: 아, 이런 이야기들은 도대체 누가 어디서 하는지 참 궁금하네요. 이것은 틀린 정보입니다. 어뉴이티에 30만 불을 넣어놓고 내가 사망한다. 그러면 당연히 30만 불의 이자를 받은 돈이 그대로 배우자나 자녀, 지정해 놓은 수혜자에게 가는 것이고요. 혹시라도 고정 월급처럼 따박따박 평생 찾아 쓰는 어뉴이티였다. 그러면 내가 다 찾아 쓰지 못하고 남은 원금은 당연히 역시 배우자나 자녀, 지정해 놓은 수혜자에게 가는 겁니다.
2: 어뉴어티를 10년 묶어놓으면 제가 쓰지 못하고 죽으면 10년 계약이라 페널티를 빼고 준다고 하던데 큰 손해지 않나요? 그리고 또 내가 사망해도 10년이 지나야 그 돈을 자녀가 받을 수 있다고 하던데 그 10년 계약 때문에 저는 어뉴어티를 믿을 수가 없네요.
0: 아이고, 저런, 그것도 사실이 아닙니다. 일단, 10년 계약의 어뉴이티에 들어가더라도, 일단 사망하시면, 4년이나 맞건, 5년이나 맞건, 바로 사망 이후에 지정해 놓은 수혜자가 돈을 받을 수 있고요. 또, 10년 계약이라 하더라도, 사망하고 나면 전혀 페널티 없이, 원금과 이자 받은 전체 금액이 수혜자에게 남겨주게 됩니다. 따라서, 10년 계약이라고 해서, 특별히 걱정하실 필요는 없지요. 은행에 넣어 놓으시건, 주식에 놓으시건 사망하면 당연히 그 돈이 그대로 상속되는 것처럼 어뉴이티도 이 계약 기관과 상관없이 바로 모두 상속이 됩니다.
3: 우리 부부가 조인트로 어뉴이티에 가입했는데 제가 사망하면 제 와이프는 제가 받았던 평생 고정 인컴 어뉴이티의 금액이 반절로 줄어들어 그 혜택이 절반이 되는 건가요? 저랑 와이프가 평생 한 달에 어뉴이티에서 3,000불을 받는다 할때 내가 사망하면 우리 와이프는 1,500불만 받는다고 하는 것 같은데 이게 맞나요?
0: 아닙니다. 그것도 낭설입니다. 평생 고정 인컴으로 받는 어뉴이티에 선생님과 사모님이 조인트로 함께 들어가시면 한 분이 사망하셔도 당연히 나오는 금액은 아주 변함없이 그대로 남은 분이 사망할 때까지 계속됩니다. 혹시 공동 명의로 들어간 집에서 한달 렌탈 인컴이 3,000불이면 선생님이 사망하신다 해도 사모님이 한달 렌탈 인컴 3,000불을 계속 받으시겠죠? 공동 명의니까요. 어뉴이티도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4: IRA를 어뉴이티로 옮길 때 세금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뉴이티가 좋아 보이지만 세금을 내고 가는 것은 아닌 것 같아서 엄두가 안 나네요.
0: 아, 그 부분이 걱정이셨군요. IRA를 어디에 가지고 계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은행에 있건, 투자회사에 있건, 보험회사에 있건, 그 IRA를 어뉴이티로 옮길 때 똑같은 IRA 텍스 코드를 가지고 옮기기 때문에 세금을 내지 않고 옮기게 됩니다. 즉, IRA를 어뉴이티로 옮기게 되면 상품 이름은 어뉴이티가 되지만, IRA 세금 룰은 그대로 IRA. 그래서 쉽게 표현하면, IRA 어뉴이티로 옮기게 되는 것이라, 세금은 내지 않고 옮길 수 있습니다.
5: 생명보험을 어뉴이티로 옮긴다고 하는데 그러면 생명보험의 돈을 어뉴이티로 옮기고 생명보험은 그대로 유지되는 건가요?
0: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생명보험에 쌓인 캐시밸류를 어뉴이티로 옮기는 건데요. 보통은 생명보험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할 때이 어뉴이티로 옮기게 되는데 전체 캐시밸류를 옮기게 되지요. 그렇게 되면 세금 내지 않고요. 어뉴이티로 그대로 옮겨지지만 생명보험은 사라지게 됩니다. 만약 캐시밸류 일부를 남겨놓고 생명보험을 유지하고 일부만 옮겨서 나는 어뉴이티도 가지고 싶다 하신다면 꽤 까다롭거나 그것을 허용하는 보험회사가 있어야 합니다. 어떤 회사는 가능할 수 있고요. 어떤 회사는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이 문제는 저와 상담을 해서 직접 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문선영의 머니톡. 네, 항상 세미나를 통해서 정말 많은 질문을 받고 또 상담과 플랜을 통해서 여러분과 직접 이런 질문들을 받게 되는데요. 많은 부분 어뉴이티에 대해서 잘못된 정보 때문에 이 선입견 때문에 잘못된 판단을 하시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는 세미나에 꼭 참석하시고 개별 상담을 통해서 정확한 정보를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약은 약사에게, 진료는 의사에게, 그리고 재정 상담은 누구에게? 네, 문선영의 머니토크에게 맞습니다. 잠깐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6: 이 방송은 환경을 지키기 위한 공익 광고입니다. 우리가 쓰는 전기와 물일 회용품 하나하나가 지구의 미래를 바꿉니다. 사용하지 않는 불은, 끄고 물은 꼭 잠그고 쓰레기는 재활용과 일반 쓰레기로 나눠버려주세요. 가능하면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가까운 거리는 걸어서 이동해보세요. 오늘의 작은 실천이 우리 아이들의 내일을 지킵니다. 더 따뜻한 한인 커뮤니티 여러분의 참여로 시작됩니다. 이 내용은 공익광고이며 AM 1650 라디오 서울에서 전해드립니다. 이 방송은 지역사회를 위한 공익광고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도움의 손길을 기다리는 이웃들이 있습니다. 푸드뱅크 시니어 센터 청소년 프로그램 등에서 자원봉사자를 항상 기다립니다. 하루 한두 시간의 나눔이 누군가에게는 큰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더 따뜻한 한인 커뮤니티 여러분의 참여로 시작됩니다. 이 내용은 공익광고이며 AM 1650 라디오 서울에서 전해드립니다. 이 방송은 교육을 위한 공익광고입니다. 아이들의 성적과 진로보다 더 중요한 것은 부모의 관심과 대화입니다. 학교에서 보내오는 알림장과 공지 꼭 읽어보시고 교사와 자주 소통해주세요. 성인들을 위한 영어 직업 교육 과정도 지역 커뮤니티 칼리지에서 저렴하게 제공되고 있습니다. 배움에는 나이가 없습니다. 지금이 바로 시작할 때입니다. 이 내용은 공익광고이며 AM 1650 라디오 서울에서 전해드립니다. 이 방송은 지역 문화를 위한 공익광고입니다. LA 곳곳에서는 주말마다 다양한 공연과 전시가족 프로그램이 열리고 있습니다. 도서관과 공원문화센터의 무료 저렴한 행사 정보를 한 번만 검색해보세요. 아이들과 함께 동네 축제에 참여하면 가족의 추억과 이웃과의 정이 함께 쌓입니다. 지역 문화를 즐기는 것이 곧 지역사회를 지키는 힘입니다. 이 내용은 공익광고이며 AM 1650 라디오 서울에서 전해드립니다. 이 방송은 안전을 위한 공익광고입니다. 최근 정부나 은행을 사칭해 돈을 요구하는 전화문자 사기가 늘고 있습니다. 정부기관과 은행은 기프트카드나 즉시 송금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의심스러운 연락을 받으면 혼자 결정하지 말고 가족이나 경찰에 먼저 확인하세요. 경기를 늦추지 않는 것이 나와 가족의 재산을 지키는 첫걸음입니다. 이 내용은 공익광고이며 AM 1650 라디오 서울에서 전해드립니다.
7: 이 방송은 교통안전 공익광고입니다. LA 도로 위에서 한순간의 부주의는 평생의 후회가 될 수 있습니다. 운전 중에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제한 속도를 지켜주세요. 횡단보도 앞에서는 항상 서서 보행자를 먼저 보내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배려가 이웃의 생명을 지킵니다. 이 내용은 공익광고이며 AM 1650 라디오 서울에서 전해드립니다.

0: AM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 재미와 정보가 가득한 라디오 서울의 주말 프로그램 AM 1650 라디오 서울이 5시를 알려드립니다.
2: 1%가 완료됐으며 2억 달러에 달하는 민간 기부금이 이미 투입됐거나 약속된 상태라고 법원에 밝혔습니다. 공사 현장에서는 하루 20시간 주 7일 작업이 진행 중입니다. 백악관은 연회장 외에도 폭탄 대피소와 드론 방어 시설이 포함돼 있어 국가 안보